은 뭐라고 볼수 있다? 접속사 대슬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관점으로 봐서 이번 시간에는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장이니까 두번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포인트 6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at과 what을 구분해 보자는 거거든. 선행사의 유무와 절의 완전성으로 구분하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것다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 볼 거야. 자, 접속사 that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고 했어. 그지? 그런데 동격에 대시면 앞에 선행명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는 접속사 that이야. 이거랑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 이게 중요해.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 포인트 6에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은 관계대명사 what 있잖아, 얘들아. 얘네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아마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겁니다. 맞지? 그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앞에 명사가 또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얘네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겠지. 왜? 얘 관계 대명사잖아. 오케이. 이거 세개 포인트는 진짜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알았죠? 약속해요. 접속사 대신 뒤에 문장 완전해야 되고, 관계 대명사 대신 뒤에 문장 불완전해야 되고, 관계 대명사 what은 뭐다?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 capitalism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자본주의 하에서 이런 지배라고 하는 것은 can only be achieved, 오직 달성될 수 있대. 뭐를 통해서만? By becoming really good at what you are doing. 너가 지금 하는 것을 진짜 잘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이때 등장하는 what이 뭔지 궁금하지. 이때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다. 어떻게 한다? 뒤에 문장 봐. You are doing something. 자, 여기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부분을 봤더니 really good at 이라고 해서 앞에 선행사가 없네. 이런 친구들이 뭐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구나 라는 거볼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inclusivity supports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from their relationship. 나오고 있지. 자, inclusivity는 포용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포용력이 뒷받침한대요. 무엇을 뒷받침하냐면,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from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자, 우리가 궁금한 거 뭐야? What이라고 하는 너 누구야가 궁금한 거지. 뒤에 문장을 봐봐 얘들아. Everyone ultimately wants 하고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뒤에 문장은 뒤에 절은 불완전하고 앞에를 봤더니 선행사가 있어 없어? 얜 동사잖아. 선행사가 없네. 이런 경우에 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오는 거구나라고 볼수 있고. 실력 폭발. 진짜 이것만 맞추면 얘 오답률 정말 높았거든요. 이 문제만 맞추면 이 관계대명사 마스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됐죠? 자, 볼게요. And then 그 다음에 한 400년 정도가 막 지났을 때뭐 하고 나서 after it started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시작한 지한 4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것은 마치 완전하게 멈춘 것처럼 보였대. 자, 뭐가 멈췄을까? And it would be a few hundred years. 그리고 아마 몇백 년이 지났을 거래. Give or take 하면 대략이라고도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몇백 년이 지났을 것이다. Before이라고 하는 친구 다음에 that이 맞아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문제였거든요. 자, 뭐 하기 전에 몇백 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했냐면 that
We were today unmistakably recognized as science appeared in Europ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우리는 오늘날에 실수로 recognize, 과학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유럽에 등장하기 전에 몇백 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문장 구조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실수로 그거 과학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유럽에 등장하기 전에 몇백 년이 이미 흘렀을 거래. 그러면 우리 여기 대시 궁금하잖아? 문장 뒤를 봐야겠지?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라고 하는 게 동사잖아, 얘들아. 주어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recognize 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얘들아? 뒤에 문장, 목적어 부분이 없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래서 recognize A as B 라고 하면 A를 B로 인식하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목적어 부분이 없어. 그러면 일단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얘 넷이 맞다고 동그라미 칠 거야?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맞아. 그지? 그런데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대 앞에는 우리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고 했어?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앞에 봐봐, 얘들아. 대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가 없습니다. before라고 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아, 얘 앞에 선행사는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네. 우리 방금 뭐 배웠어? 이때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줘야 되는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 맞췄으면 진짜 100점이에요, 여러분. 어법에서 관계사에 대해서는 정말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약점 공략으로 실력 폭발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24번째 만남이지만, 자, 직탄 만점의 법칙 중에서 5개 단원 중에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단원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 구성 크게 5가지 단원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선생님이요, 산업 안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줄 거예요. 산업 안전이에요. 자, 여기는 내용이 되게 많아. 이제 보시면 선생님 이제 여기를 보면 얘는 4개에서 5문제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통합형으로 10문제, 9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 얘는요 4개에서 5개 문제 정도 나온다. 그 다음 얘는 2문제 나와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 얘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주고요, 오늘은 요거에 관련된 것만 개념으로 정리해

직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현상이 일어났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인적 피해가 있다던가 아니면 물적 피해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재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간접 원인, 다음에 직접 원인.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 사고가 나는 거야. 현상. 얘로 인한 피해, 재해. 자, 근데 이 재해인데도 이 중에서 중대재해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숫자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1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이, 자, 2인 이상, 그 다음 10인이야.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한명 이상, 두명 이상, 10명 이상. 자, 근데 개월은 이제 얘는 사망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3개월.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로 외워봅시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모두 다 넘어야 돼. 알겠죠? 그게 바로 중대재해다. 중대재해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산업안전보건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금지표지냐, 금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요런 기호야. 이런 기호. 자, 그 다음 경고하고 있느냐. 자, 요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경고하느냐. 이제 이 지시표지는 뭐냐면, 보호구를 착용해라 라고 지시해 주는 거야. 그 다음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하는 안내야. 그래서 금지냐, 자, 그 다음 경고냐, 그리고 여기 있는 지시표지냐, 안내표지냐. 이게 크게 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자, 작년 수능부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안에 있는 산업안전보건표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고의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이 직접적인 무엇이 원이에요? 이제 원인이 있는데, 바로 직전이 이제 직접 원인인 거야. 직접 원인, 직접 원인. 그래서 직접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갑자기 뭔가 임의적으로 막 뭔가 안전핀을 제거했다던가 이런 것들이야.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 그죠? 직접 원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사람이. 인적 요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했다. 사고 나잖아요, 당연히. 자, 그다음 불완전한 자세라든가 동작을 취했다. 사람이 잘못한 거야. 자, 그다음 위험 장소에 접근하거나 위험물 취급 부주의를 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얘는 이제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야, 환경. 작업 환경이라든가 생산 공정 안전보호 장치 결함.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바로 전에, 직접 원인 바로 전에가 이제 간접 원인이야. 간접 원인. 요것도 또 많이 나와요. 간접 원인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접 원인은 두 가지야.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이야. 간접 원인은 세 가지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암기하자, 우리 친구들. 이 제목만 알고 있으면 얘가 간접 원인 중에 무슨 원인에 해당한다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요겁니다. 요거 세 개. 세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즘엔 또 이렇게 나와. 3E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라고 해서 3E로 시작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조금 이따 할게요. 3E. 간접 원인 세 개다, 이거. 기술적 원인 한번 볼게요. 기술적. 그러니까 생산 공정 구조, 재료의 부적, 기술적인 거잖아. 건물 기계장치 설계 불량, 기술적인 거야. 자, 얘는 교육적인 거야. 뭔가 교육적인 거.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경험훈련이 미숙하고 안전교육이 불충분한다, 교육적인 거. 그래서 여기는 얘 그대로 나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나오고, 얘는 간접 원인 중에 뭐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관리적인 거야. 관리. 안전관리 조직이 결함됐거나 작업 지시가 부적당하거나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볼게요. 재해 발생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는요. 여기 봐봐. 사고가 났어? 이 전에 있는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접 원인이야. 그쵸? 자, 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고 해서 재해. 그죠? 자, 그러면 직접 원인 바로 직전에 어떤 간접 원인들로 인해서 생긴 건데 얘는 또 뭐냐? 얘는 요인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간접 원인은 세 가지, 3이야. 간접 원인. 근데 얘는 요인이야. 그 얘는 네 가지야, 네 가지. 그래서 얘는 4M이라고 합니다. 4M. 이것도 쌤이랑 조금 이따 할 거야. 그래서 얘도 요거를 좀 제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인설 작관. 제목만 알고 있으면 우리 충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같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3E, 그 다음 4M 해갖고, 여기 있는 것들은 기술, 교육, 규제, 관리. 그리고 나서 얘는 인간, 기계, 그 다음 여기는 매체지만 환경적인 요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리,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 제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요즘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산업 안전 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고. 아까 이제 원인 선생님이랑 공부했지. 자, 이 원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데, 사고. 자, 사고에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일부 얽혀 들어간 거, 얽힘, 그거 알잖아. 끼는 거, 넘어지는 거, 날아오는 거. 근데 뭐, 자, 어려운 용어들. 이거를 좀 알아야 돼. 협착, 전도, 비례, 추락, 낙하 이런 거는 우리 다 알죠? 자, 협착이야. 끼인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말로 끼임이 사고라고 하는데, 예전 기출에 보면 협착이라 나오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는요, 전기 관련 사고가 아니라 넘어지는 사고야. 사람이 넘어지는 거. 비례는 날아오는 물체에 사람이 맞는 경우.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안전관리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 조직 크게 세 가지. 근데 이런 조직들을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봤냐면, 경영지원 조직. 이 말들이 비슷해. 안전관리 조직은 세 가지야. 경영지원 조직은 아까 선생님이랑 예전 강의에서 한번 했습니다. 얘는요, 직계형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야. 자, 직계형 같은 경우는 생산, 경영자가 생산에 관해서 이렇게 지시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전에 관한 지시도 함께 하는 거야. 이게 생산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지시하는 게 직계형이다. 그쵸? 자, 근데 이게 참모형과 직계 참모형 차이를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아니라 별도의 안전 전문가를 두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안전에 관련돼서 이 참모가, 별도의 안전 전문가가 경영자한테도 안전 지시를 하고, 여기 있는 작업자에게도, 여기 있는 작업자에도, 여기 있는 작업자에도 지시를 하는 걸 우리는 참모형이라 한다. 근데, 자, 여기 있는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이 사람 말을 먼저 들어야 될지 혼란스러워.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직계 참모형이다. 혼합형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별도의 안전 전문가는 여기 있는 경영자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경영자가 여기에 지침을 받아서 내리는 게 바로 직계 참모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안전관리 조직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재해이론이 두 가지 재해이론이 있습니다.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 그 하인이 재해이론을 조금 더 개선한 사람이 버드입니다. 버드. 자, 그럼 하인이부터 선생님이 보도록 할게요. 하인이는요, 자, 사고의 98%는 예방이 가능하다. 자, 피할 수 없는 사고는 2%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는 이제 보험 관계자,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이 통계를 좀 내봤더니, 하인리의 법칙에 1대 29대 300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상자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이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을 수 있다는 법칙을 마련한 거야. 그 통계를 내봤더니. 그러니까, 중대한 사고가 나오기 전에 아차 사고가 300건이나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면 결국엔 대형 참사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대 29대 300 요거 요거 이 수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했어.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인리 제1호는 이제 뭐냐? 도미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막 크게 다섯 가지 뭔가 모형이 있지만, 자,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재해랑 사고, 이거는 똑같이 있어. 그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원인 때문에 나는 거, 원인. 이 원인으로 사고가 나고,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피해가 재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 그쵸? 원인의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직접 원인이야. 직접 원인. 요까지는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그쵸? 직접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전에 개인적인 결함, 이 전에 사회적인 환경의 유전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게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이거 도미노 알죠? 얘 한번 쓰러뜨리면 쫙쫙쫙쫙쫙 해서 재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 도미노.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얘를 제거하면, 자, 하인이는 3단계를 제거를 하며, 얘를 제거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고와 재해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얘는 이제 여기만 제거하자. 이 얘기야.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 직접 원인이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다음 얘기한 사람 누구야? 버드. 자, 버드입니다. 자, 버드는요. 보실게요. 하인이 이론을 수정 개선한 사람이야. 버드의 재해 이론이야. 좀 비슷하죠? 얘도 비슷해. 사고. 다음에 재해 대신 상해 손해라는 말로 해놨어. 그쵸? 사고 다음에 재해잖아. 결국 이게 재해잖아. 이 전에 직접 원인 그대로 썼어. 그러니까 3, 4, 5단계까지는 똑같아. 그죠? 근데 이제 요 전에 볼게요. 기본 원인이 있고 이전에 통제의 부족이 있다. 요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버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인이는 요게 있는 세 번째 단계인 직접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지만, 버드는요, 이거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사고의 기원인, 기본 원인을 제거하자. 얘를 제거하자. 얘를 제거하자라고 했어. 얘는. 버드는.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버드는 얘를 제거하자. 하인이는 얘를 제거하자. 이것도 같이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버드는 하인이의 이론을 수정했기 때문에 또몇대몇대몇대 법칙도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1대 29대 300. 하인이의 법칙만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 이거. 왜냐면, 교과서 4종 이상에 다 나와, 이거. 버드는 1대 10대 300, 600 법칙, 이거. 같이. 숫자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망사고가 나오기 전에 경상, 무상의 사고의 고장, 위험, 순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같이 봐야 될게 뭐냐면,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이거 외워야 돼. 이 순서를 알아야 돼. 1단계가 먼저 동종의 사고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안전관리 조직을 하는 거야. 안전관리 조직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직계형이냐, 참모형이냐, 직계참모형이냐. 이거 있었죠? 자, 근데 그거 다음에 이제 조직을 했으면 그 다음 이제 뭐라냐면 그 사고의 발견이 필요한 거야. 그 사고가 뭔지.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이 사고를 분석해보고 평가하는 거야.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시정 방법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얘를 딱 가려놓고, 얘는 2단계는 무슨 내용이다? 사실의 발견에 해당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또는 뭐 여기를 딱 가려놓고, 4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시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 단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해 예방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 자, 이게 원칙 보면 다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해. 손실 우연이냐? 예방 가능한 거냐? 원인 계기의 원칙을 한 거냐? 대책 선전의 원칙을 가지고 한 거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계 안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 안전. 자, 기계를 다루는 우리 작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안전이 있는데, 기계 설비 자체를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그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이제 외형의 안전화라는 게 있어. 자, 외형의 안전화는 어떤 거냐면 외관을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제 굉장히 날카롭게 예를 뭐 이렇게 날카로운 기계 외형이 있다. 날카롭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방호 덮개를 이렇게 설치한다던가, 방호 덮개. 그래서 여기에 방호 장치, 그 다음 방호 덮개, 이런 말 들은 거. 외형을 날카롭게. 또는 안전. 여기는 되게 위험한 부분이다 하고서는 그 부분을 안전 색채를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적색을 해놓으면 뭔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여기 좀 뭔가 위험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외형을 안전하게 한다. 그게 바로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작업을 안전하게 하자. 작업 공간을 안전하게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작업의 안전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구조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는 거야. 구조. 자,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 자체. 그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어떤 압력을 버틸 수 있어야지, 이거를 못 버텨서 기계가 만약에 터져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구조 자체를 안전하게 하자. 선생님이 얘기한 이 사례가 나와. 네 번째가 또 뭐냐? 기능의 안전화라는 게 있어. 자, 기능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 기능이 무엇이냐? 두 가지 기능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가 페이 쉐이프 기능이 있어.

번째, 풀프루프 기능이 있어. 풀프루프 기능. 자, 이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 기계 설비에. 요즘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없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기능이 무엇인지 두 가지 기능을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자, 풀프루프와 페이쉐이프입니다. 풀프루프는 여기 말 그대로 이거 풀프루프.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볼게. 풀프루프. 풀프루프야. 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준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야? 작업자가. 즉 얘는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얘를 막아주는 거야. 기계를 잘못 취급했을 때 사고나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 이게 바로 풀프루프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핀을 딱 뽑았어. 근데 이게 막 기계가 돌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았을 때 얘가 정지할 수 있는 기능. 그게 바로 풀프루프야. 자, 그럼 얘는 뭐냐? 그럼 페일 세이프. 페일 세이프. 얘는 페일 세이프. 기계가 실패했을 때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페일 세이프. 그래서 기계나 부품에 고장이 생겨서 불량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와 기능을 말합니다. 페일 세이프. 그럼 얘는 뭐가? 얘는 기계가 잘못했을 때야. 얘는 풀프루프는 사람, 얘는 기계가. 요거를 잘 차이를 기억해야 돼. 이 차이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기계 설비에 방호 장치가 있어요. 방호 장치 크게 6가지 방호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오는 것들, 여기 있는 사례들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부터 볼게요. 자, 위치를 제한하는 방호장치야. 위치를 제한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위치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안전거리 이상으로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자, 근데 시험 문제 이제 요것들이 나와. 이게 쉬우니까 안전거리 이상으로 했는데 위치 제한형이다. 이게 나올 수도 있지. 자, 근데 이제 이거 양손으로 조작 장치를 조작해야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즉 예를 들어 두 손을 눌러서 이걸 눌러야 기계가 동작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로 한 손만 하고 한손 가지고 다른 거를 할수 있잖아. 기계에다가 넣었다가 이 손이 잘못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양손으로 조작한다. 그래서 여기 사례로 이렇게도 나와요. 양수, 손 숫자를 써서 양수 조작 장치 이렇게 나옵니다. 양수 조작 장치 관련된다. 위치 제한형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요. 접근을 거부하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요, 어떤 사례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작업자의 신체 일부분이 여기 들어갔을 때 손을 쳐냈다. 손 쳐내기, 쳐내기, 쳐내기. 거부하는 거잖아. 접근하는 걸 거부한다.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안전한 영역으로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 접근 거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접근 거부다. 그럼 얘는 거부야. 그럼 여기로 이제 내려가 볼게. 접근 반응입니다. 반응. 얘는 접근 거부, 손 쳐내기식은 접근 거부다. 접근 반응은 반응하는 거야. 뭘로 반응하냐? 센서가 있는 거야.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센서로 감지해서 급정지시킨다. 그래서 경보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작업자 일부분이 들어갔을 때 센서 울리는 거 접근 반응. 반응이 센서잖아. 자, 얘는 거부한다, 쳐낸다, 쳐낸다, 물리적으로 쳐낸다. 얘는 뭔가 센서로 되게 열 감지라든가 이런 어떤 감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랑 같이 이제 요거를 볼게. 좀 비슷한 거니까. 얘는 센서로 감지하는 거야. 자, 얘도 감지야, 감지. 뭔가 접근 반응형인데 얘는 또 감지형이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가 있느냐? 얘는요, 요 기계 생각하면 돼. 프레스 기계야, 프레스 기계. 상하로 움직이는 기계 설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자 프레스가 찍어내는 거잖아. 여기에 제품이 들어가서 얘를 납작하게 찍어내는 건데 손이 들어갔다 그랬을 때자 손은 아무래도 센서가 손이 제품보다 열 센서가 있다면 손이 조금 열이 나니까 이걸 가지고 감지해서 동작을 멈추도록 하는 거다. 비슷한 거 같지만 프레스 기계의 상하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한번 감지형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근 반응형은 그대로 그냥 센서로 감지해서 정지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오거나 요두 개의 차이를 묻는 건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비슷한 개념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요두개 남았잖아. 자, 두 개. 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따로 난 겁니다. 자, 포집형은 뭐냐? 포집이라는 거는 잡아서 모으다라는 뜻이야. 잡아 모으다. 잡아 모으다.
포집, 뭐를 잡아모으냐면, 자, 보세요. 요것들이 뭔가를 깎아내는 거야. 눌러가면서, 자, 깎아내는데, 연삭기의 경우, 이제 깎인 공작물에 여기서 깎으면서, 뭔가를 딕 하고 깎으면서, 이 뭔가 파편들이 막 튀어. 튀면, 어떤 사고? 자, 비례 사고, 날아옴 사고야. 신체 부위로 날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삭기 덮개와 같은 장치를 말하는 거야. 요렇게. 자, 덮개. 요렇게 덮개. 여기에다가 이 파편들이 다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다. 이게 포집이다. 그래서 회전하는 공작물, 그리고 날아오는 거를 방지하는 덮개다. 자, 회전하는 덮개. 생각해보세요. 이거 포집이야. 그럼 요거는 좀 헷갈리게 뭐냐면, 제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거야. 회전하는 설비의 덮개. 뭔가 얘도 회전하는 덮개. 그쵸? 얘도 회전하는 덮개야. 근데 얘는 이대로 나와. 연삭기. 연삭기. 자, 근데 얘는 이런 것들이야. 이게 뭔가 회전하는 거에다가 차단하는 거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계 설비를 완전히 차단 또는 울타리 설치. 이게 바로 격리형 방호 장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 그대로 나와도 이거 그대로 아시겠죠? 나온다면 그대로 나온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볼게요.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MSDS라고 해서요. 자,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입니다. 이걸 MSDS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것들도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라 작년부터 나왔어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셔서 불연재는 불에 타지 않는 거야. 연소하지 않는 거야. 연소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니 불. 자, 그래서 얘는요. 콘크리트 벽돌 당연히 불에 타지 않죠. 불연재라 한다. 그럼 난연재는 무엇이냐?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는 것들을 난연재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소화의 원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화의 원리. 이제 화재가 시험 문제 한 문제로 통으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이 나려면, 연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세 가지가 뭐냐? 연소의 3요소라고, 연소의 3요소. 연소의 3요소 중 무엇에 해당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연소의 3요소 중세 개가 있어야 돼. 뭐? 가연물, 뭔가 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열원, 이거 대신 뭐라고 나오냐면 점화원이라고 나와요. 점화원, 가연물과 점화원, 그리고 산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불이 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불을 끄고 싶어. 그러면 소화에 뭐가 있어야 돼? 소화, 소화기, 우리 소화한다. 자, 그러면 가연물을 없애는 거야. 뭔가 타고 있어. 종이가 타고 있어. 불에 타고 있어. 그럼 그게 가연물이 되는 거죠. 그 불꽃은 열원이 되는 거야. 점화원. 그러면 타고 있는 거를 뭔가 제거했어. 제거 소화법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점화원, 열원을 뭔가 없앤 거야. 그럼 열은 뜨겁잖아. 얘를 차갑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냉각 소화다. 자, 그다음 산소. 산소를 가지고 얘를 어떤 산소를 우리 생각해. 산소가 없다. 그러면 산소가 없다. 그러면 지식할 것 같잖아. 그게 바로 지식 수화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연소구역에서 가연물을 없애주는 거. 얘네 그럼 무슨 소화야? 이제 어렵지 않죠? 제거 소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려 연소를 중단시킨다. 얘를 지식 수화라 한다. 자, 그다음 연소물로부터 열을 빼앗아서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춘다. 이거를 냉각 소화라 한다. 냉각 소화. 이렇게 해서 소화의 원리 세 가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화재의 종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종류. 자, 여기 보면, 화재는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야 돼.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화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급 화재라 합니다. A급 화재. 그럼 순서대로 갈게. 얘는 B급 화재야.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 화재는 C급이다. 자, 그다음 금속은 D급이야. D급. 그리고 가스 화재는 E급. 규모에 따라서 B급으로도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다 구분 색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일반 화재는 자, 가연물 우리가 배웠어요. 가연물이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말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단열재.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런 것들이 타는 거야. 이걸 우리가

A급이라고 그래.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종이는 무슨 색깔이지? 흰색이다. 그래서 구분색을 백색이라고 합니다. 백색. 구분색도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연물이 유류나 가스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는 얘는요. 자, 유류는 무슨 색이지? 누런색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황색으로 구분색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다음 전기화재는요. 변압기, 개폐기 등 이런 전기기기가 타는 경우를 말해요. 자, 그래서 얘는 청색이야, 청색. 자, 그다음 마그네슘, 알루미늄, 가연성 금속 물질이야. 그래서 보통 요런 사례들이 나와서 이거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 그래서 얘는요, 구분색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요런 것들은 규모에 따라서 예로도 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색이다? 황색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소화 효과들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서 요 지식 효과의 요것들 나옵니다. 요것들. 자, 금속 화재는요, 지식하는 거야. 질식. 자, 질식은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어떻게?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요것들을 많이 나와. 그래서 요것들은 모래를 팍 뿌려서 산소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건 분말. 우리가 교실이나 가정에서 보고 있는 빨간색 소화기, 이거 분말 소화기야. 자, 그다음 또 하나. 자, 포말 소화기. C급에는 포말 소화기를 절대 쓰면 안 돼. 봐봐. 여기는 포말, 여기는 포말이 있어. 이게 거품 포입니다. 근데 전기에다가 뭔가 거품. 거품을 하면서 물을 형성하는 그거를 하면 폭발할 것 같잖아. 그래서 포말 소화기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최근 시험 문제가 요거 나왔어요. 할륨 소화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따른 특성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의 종류 A부터 E급까지 화재가 한 문제 통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전기 화재 이 사고들 한번 볼게요. 요거 자체에서 나는 거야. 전선이라던가 전기기구, 그 다음 기계 등이 사용 중에 온도가 매우 높아진다. 이거 뭐야? 그건 과열이야, 과열. 과열.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접촉돼서 그 부분의 저항이 0이 돼서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게 피복이 뭐냐? 전선이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구리선이 있으면 얘를 감싸고 있는 검은색 선들이 있잖아. 자, 근데 이 피복들이, 자,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노후화됐다거나 이렇게 계속 밟히면서 얘가 노후화됐어. 그럼 이 안에 있는 선들이 접촉된다. 피복이 벗겨지면서 접촉된다. 그러면 이거 뭐야? 선을 합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합선이라고 합니다. 합선. 합선. 다른 말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단락. 어렵죠? 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것도 피복의 손상 등으로 인해서 일부가 전선 밖으로 새어나왔다. 새어나왔어. 셀, 늦자를 써서 얘를 누전이라고 하는 거야. 누전. 알겠죠? 자, 그다음 마찰로 인해서 생겨난 전기가 이동하지 않고 정지하는 거. 이거 정전기라 한다. 정전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산업 안전에 관련된 거 한번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화재 발생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야. 옳지 않은 것. 자, 그럼 볼게요. 작업자 A씨는 작업 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작업 상태가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실시하는 거야. 그거 뭐야? 이거 불안전한 행동을 한 거잖아. 잘못한 거지. 사람이 어쨌든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용접 작업 현장 주변에는 뭐가 있었냐면 희석용 유류가 새어나고 있었던 거야. 유류. 그런데 이 유류에 용접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뭐야? 가연물. 자, 불꽃은 점화원. 맞죠? 점화원. 열원이지, 열원. 자, 열원, 점화원 같은 말입니다. 자, 유류에 튀었다. 그럼 얘가 뭐야? 얘가 가연물이 되는 거지. 가연물. 자, 가연물에 불꽃이 튄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럼 얘는 뭐죠? 질식 소화법으로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불티 비상 방지막 설치와 화재 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자, 문제 볼게요. 1번.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황색이다. 자, 그럼 유류에 탔기 때문에 얘는 뭐죠? B급이야, B급. B급 중에서 얘는 B급 유류야? 누런색, 구분색, 황색. 어때요? 이거. 이거 맞는 답지죠?
자, 근데 2번 볼게요. 지식수화법으로 화제를 초기에 진입했다. 여기 지식수화. 그래서 소화의 세 가지를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거야. 맞는 답지. 그 다음 용접 불꽃은 연소의 3요소 중 불꽃이니까 가염물이 아니라 뭐였죠? 점화원. 열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은 재예방의 원칙 중 대책 선정의 원칙에 해당한다. 자, 이거. 그러니까 이 대책을 선정을 한 거야. 대책을 선정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맞는 답지야. 자, 그 다음 5번. 사고의 원인은 하인이의 사고 연쇄 모형 중, 하인이의 사고 연쇄 모형 중에서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가 직접 원인이었죠. 3단계에 해당되는 거. 자, 불완전한 상태도 있었고, 왜냐면 이렇게 새어나온 유류도 있었고, 불완전한 행동도 있었고, 그래서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맞는 답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3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안전 진단 설문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의 안전 관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것은?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선반 작업 시에 안전모 보안경 착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 또 풀프루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기 있는 방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안전 지시가 생산 라인과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그 다음 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안전관리 조직은 참모형 조직에 해당한다. 자,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안전 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이게 참모야. 참모. 참모가 있나요? 했더니 아니래. 근데 참모형 조직에 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 그쵸? 자, 그럼 2번 볼게요. 연삭기에는 연삭기 외관의 안전화. 이게 바로 외형의 안전화. 우리 기계 설비의 안전화 네 가지 외형, 작업, 구조, 기능의 안전화 중에서 외형의 안전화를 적용한 것인가? 연삭기 보면 발생하는 연사 수돌 파편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 방호 덮개, 외관을 덮개, 뭔가 안전하게 하는 게 바로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3번. 선반 작업 시에 착용한 보호구는 날아온 비례 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차단해서 선반 작업이 여기잖아요. 안전모 선반 작업하다가 뭔가 날아올 수 있어. 그러면 안전모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냐 얘라고 했습니다. 예방할 수 있다. 맞는 답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경영진은 재해 예방 원칙 중 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대. 예방 가능의 원칙을 적용한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5번. 프레스 기계에는 작업자가 기계를 잘못 조작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 조작한 거 풀이야. 풀. 얘를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프루프. 풀프루프 장치 맞는 답지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 다음은 건축회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록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대책회의록이 이만큼 있어요. 자, 그럼 이 답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지를 보면서. 자, 여기 보면, 1번, 개편 후에 안전관리 조직은 참모형 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조직을 쓰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여기에서 보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안전관리의 계획에서 실시까지 모든 것이 현장의 작업 조직 개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현장의 작업 조직 개통이야. 생산 조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계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계형. 근데 참모형 조직에 해당한다. 얘는 틀린 답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외장 팀장이 부착하고자 하는 산업안전 보건 표지야. 그럼 외장 팀장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자, 산업안전 보건 표지, 산업안전 보건 표지인 응급구조 표지판에 부착한다. 응급구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안내에 관련된 거잖아. 그죠? 경고가 아니라 안내기 때문에 틀린 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3번. 비계 주위에 설치한 안전 시설은 이거야. 비계 주위에 안전 난간 및 보호망을 설치해서라는 건 얘는 떨어짐 사고, 그러니까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됐죠? 얽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얽힘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4번. 자, 총무부장이
작업자들에게 안내할 사회보험은 자, 안내할 게 뭐냐면 이거야.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대해서 보험. 그럼 안내할 사회보험은 요거죠.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요거는 보험료의 주체는 사업주 100%야. 근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이거 틀린 거죠. 4대 보험 나머지 3개는 이게 맞아. 근데 산업재해 보상 보험은 사업주만 100% 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5번. 자, 현장 소장이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의 원인은 방지하고자 하는 현장 소장 볼게요.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버드의 제1은 중 보호구 미착용은 누가 잘못한 거야? 사람이 어쨌든 불완전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거 맞죠? 직접 원인.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가장 적절한 건 5번이 되는 것이죠. 5번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근 들어서 재해 문제도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같이 함께. 여기 보면 다음은 굴착기 작업 재해 분석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보면 여기 자, 이 굴착기 작업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 했어. 3E라고 돼 있어. 그래서 얘네 교육이고요. 얘네 규제야. 그럼 얘는 뭐죠? 기술. 엔지니어링. 그쵸. 기술 부분입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재해 형태는 얽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 형태는 얽힘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보면서 알수 있냐면, 재해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굴착기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버킷이 굴착기로부터 분리되면서 작업자를 덮쳤대. 그럼 뭔가 얘가 물건이 낙하돼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날아오거나 비례 사고이거나 이런 거죠. 얽힘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뭔가 얽혀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규제 부분의 방안으로는 규제 부분 이거야, 이거. 얘는 부착하는 표지는 금지 표지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이게 금지, 금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죠? 얘는 뭐죠? 경고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경고. 6월 모의고사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른 거 이제 이 똑같이 산업안전보건표지가 그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얘도 틀린 답지다. 그다음 3번. 교육 부문의 방안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관리 조직 이거 봐야 돼. 생산 라인과 별도로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 조직이야. 그래서 직계형이 아니라 얘는 어디에 해당된다? 참모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린 답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 부분에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볼게요. 굴착기의 가동 범위를 고려한 작업의 공간을 확보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그럼 외형의 안전화가 아니라 자, 안전화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서 외형을 안전하게 덮개를 설치한다는 거, 안전 색칠을 한다던가, 작업에는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거야. 작업 공간, 작업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틀린 곡이 되는 겁니다.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외형이 안전화, 구조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 이네 가지. 자, 그다음 5번.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재해 발생의 기본 원인인 4M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4M은, 자, 사람 부분에서, 기계 부분에서, 그 다음, 매체 부분에서,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이냐, 또는 관리적인 부분이냐. 한번 볼게요. 자, 굴착기 작업 중에 회전 반경 안으로 해당 작업자가 출입하였는가 했더니 얘라고 했어. 자, 사람 부분에서 뭔가 미흡했죠. 자, 그 다음, 작업 중에 경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대요. 자, 그쵸? 그래서 얘도, 뭔가 미흡하지 않은 거로 나온 거죠. 자, 그다음 집안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치마에 우려가 있는가? 얘도 미흡한 거야. 자, 그다음 작업 전에 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는가? 아니요, 아니래. 다 모두 미흡했죠. 그래서 얘가 옳은 답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이제 작년 수능은 또 작년 6월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 수능도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 여기 있는 6월 모의평가에 수능은 또 이렇게 났다. 그래서 올해 6문은 좀 쉬웠지만 9문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산업재해 분석 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설치 예정인 답 표지는 위험 장소 경고 표지이다. 그럼 설치 예정인 이답 표지 이거 볼까요? 위험 장소 경고가 아니라 얘는요, 낙하물 경고야.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그러니까 그대로, 요거를 표현하는 게 그대로 나왔다. 이거. 자, 그 다음, 사고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됐는데 한번 볼게요. 중대재해. 5명은 1개월, 5명은 2개월이야. 그럼 총해서 얼마죠? 10명이죠. 그럼 1명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그 다음 10명이 넘어가면 몇 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10명 이상이면 다 중대재해야. 어때요? 이거 맞는 답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뒤급 볼게요. 가단계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재해 원인 4M 중 인적 요인에 해당한다라는 데 가볼까요? 고된 업무 일정으로 인해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해치 절차 안내를 형식적으로 받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고된 업무, 그러니까 이걸로 주의력이 저하됐다, 인적 요인도 포함됐고, 관리적인 요인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답지죠. 자,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버드의 제1론에서는 가단계보다 나단계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거냐면, 단계 볼게요. 이거야. 이게 단계입니다. 통제의 부족, 그 다음, 이거, 사고, 상해, 보여.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어. 자, 그럼 통제의 부족 다음에 기본 원인, 그리고 여기에 직접 원인,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재해가 발생하는 거야. 이런 건데, 버드는요, 얘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야. 하인이는 얘가 중요하다 했거든요. 그죠? 가단계보다는 나단계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단계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그 전에 이제, 수능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작업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문제 볼게요.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A 기업이 시공하려는 구조물의 재료는 A 기업 볼게요. 자, 얘는요, 이런 코크스 철강성 등의 비산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불에 타지 않는 콘크리트 내화벽 구조물 시공 예정. 그뭐이 구조물 콘크리트 내화벽. 자, 콘크리트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불연재에 해당한다. 맞는 답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불연재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비기업의 개선 대책으로 부착하려는 표지는 비기업은 보면 개인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산업안전 표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시 표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시 표지이다. 맞는 답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제1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2023년에 A 기업의 재해율은 B 기업의 재해율보다 낮다라고 이제 재해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평균 근로자분의 연간 재해자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재해율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600분의 15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100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2.5가 되는 거죠. 2.5%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다음 또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100명 대 3개, 3명 그리고 100 하니까 얘는 3%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까요? 얘가 더 낮아. 자, A 기업의 재율은 B 기업의 재율보다 낮다. 맞는 답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율 계산까지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산업재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옳은 것. 자, 그러면 산업재해 사례들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예방 대책. 자, 역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예방 대책이 요거야. 사고의 예방 대책 5단계 중에 사실의 발견에 해당한다. 그럼 5단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5단계는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 2단계가 사실의 발견이야. 그런 다음에 분석 및 평가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동종의 사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어떠한 개선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전 방법 선정해서 얘를 적용하는 거야. 근데 봐봐. 컨베이어 비상 정지 장치 수리했고, 그리고 나서 의무화했고 얘를 가지고 강화까지 한 거야. 그러면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시정 방법에 이거를 적용까지 한 마지막 5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석분 제거 작업시에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이제 석분 제거 좀 여기 볼게요. 사용 금지라고 나 있어. 근데 얘는 경고 표지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는데 금지냐, 경고냐, 지시냐, 안내냐 했을 때. 얘는 그냥 금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금지 표지죠. 얘도 틀린 답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디귿. 자, 하인이 나오죠. 하인이.
하인이의 사고 연쇄 모형 중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에 해당한다. 이거는 뭐랑 같은 거야? 직접 원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해당해야 돼.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0: 3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직접 원인이야. 버드도 3단계 직접 원인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하인이도 3단계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이야. 그럼 사고 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겁니다. 컨베이어 비상 정지 장치 고장이야. 불완전한 상태죠. 그죠? 불완전한 상태. 자, 그다음 컨베이어 동작 중 위험 범위 내로 작업자가 접근했어. 불완전한 행동을 한 거야. 직접 원인을 제공한 거죠.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답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산업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문항까지 한번 다 풀어봤어요. 자, 산업 안전은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알겠지만 그 용어들이 익숙하진 않아요. 방호, 장치, 이런 말들이 어렵잖아요. 그쵸? 협착이라던가, 비례, 전도, 그다음 화재, 그죠? 이 말들을. 근데 반복하면 사실은 내 용어로 익숙해지면 이게 굉장히 사실 산업 안전은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제일 또 쉬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업이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산업 안전 부분 다 3점짜리 문항들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요거는 꼭 만점 받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과 함께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회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자, 1회차 지난 시간에 해결해 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죠? 2회차 공통 부분과 함께 확률과 통계까지 잘 해결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뭐안 풀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는 없어야 됩니다. 단한 명도 그러시면 안 돼요.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100분 맞춰놓고, 문제풀이 하고, 채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답 정리한 다음에 강의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맞추긴 했는데, 그 맞춘 문제에 대한 풀이가 약간 정돈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해설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틀린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맞춘 문항들에 대하여도 궁금한 것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2회차는요, 1회차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차는 조금 괜찮게 잘 풀었는데 2회차는, 약간 어렵긴 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문항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에서 어려운 문항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통계, 경우의 수, 확률 파트가 골고루 한 문제씩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요, 어려운 문항이 두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28, 29, 30인데 단원별로 하나씩 나왔으면 통계는 그냥 어렵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두 개가 좀 어려운 건데, 경우의 수, 확률에서 세 문제가 다 나왔다.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렵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항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28, 29, 30이 다 여기 경우의 수 확률에서 나왔죠? 요거는 어떤 단원이다? 한 단원이다.

그냥 같은 단원이에요. 내가 경우의 수를 못해요, 확률을 못해요? 아니야, 그냥 둘다 못하는 거예요. 같은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배점 자체도 보세요. 경우의 수 확률 파트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죠. 여기가 20점, 여기가 6점.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조금 더 나오면 그냥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통계도 두 문제밖에 안 됐고, 어려운 문제도 경우의 수 확률에서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1회차보다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계산이 좀 있는 것도 있기는 했는데, 그 정도의 계산들은 충분히 잘 하셨어야 돼요. 내가 꼼꼼하게. 확률과 통계는 진짜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 그 EBS 이북 해가지고 태블릿으로 많이 풀고 있는 거 알거든요. 학교에서도 제가 감독하거나 이제 시험 기간에 보면 이북으로 되게 잘 풀어요. 너무 좋은데, 효과적이고 이제 다른 교재들은 진짜 좋은데, 실전 모의고사만큼은 전 개인적으로 이북보다는 종이로 된걸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동의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종이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다항식이고요. 이 전개식에서 x를 인수로 갖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요번 확률과 통계 회차가 어렵다라고 하면 23번부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23번이 막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얘도 그렇죠. 얘를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x와 y와 z의 거듭 제곱에 대한 걸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x를 인수로 갖는 서로 다른 항이래요. 그러면 서로 다른 항이 나오는 건 사실 이렇게 ABC가 조합이 되면서 서로 다른 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된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밑줄 치시고 x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의미는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x가 1. 근데 여기가 1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하나여도 괜찮고요. 두 개여도 괜찮고요. 세 개여도 괜찮고요. 그럼 어쨌든 x라는 걸 인수로 갖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 값, 여기선 제가 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a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요. b와 c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중복조합이지. 중복조합의 뜻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여기에 있는 A, B, C는 합이 얼마가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될 겁니다. 왜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요식 자체가 몇 개가 곱해진 거니까 5개가 곱해진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중에서 x의 세제곱과 y의 제곱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이 다섯 개 중에서 x를 세 개를 뽑고요. 나머지 두 개에서 뭘 뽑았다? y를 뽑았다라는 의미야. 그지? 그래서 무조건 여기 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 식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변수 조작을 통해 처리해주면 되겠죠. A 프라임 더하기 1을 A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B 더하기 C는 5라고 이렇게 놓자. 기본 중복조합은 뭐예요? 거기다 써볼까?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기본 중복조합은 음화정 세팅입니다. 음화정 세팅이 뭔데? 음이 아닌 정수. 그죠? 음이 아닌 정수. 자, B와 C는요, 음이 아닌 정수니까 뭐부터 가능한 걸로 표현되어 있어? 0부터. 그잖아. 얘는 A라는 게 자연수였잖아요. 근데 이 자연수에 대한 거를 내가 뭘로 바꿔줘야? 음화정 세팅으로 바꿔줘야 내가 기본 중복조합의 계산을 가능하게끔 할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두면 이 A'은 당연히 뭐 이상? 그렇지. 0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니까 다 음화정이죠. 따라서 A 프라임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더라? 4더라. 결과 3H 4가 될 거고요. 얘는

6 컴비네이션 2가 될 거라 정답은 얼마예요? 15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23번인데 이렇게까지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아, 오늘 힘들겠구나.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전 모의고사에 그 실제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도 꽤 많이 강의를 했거든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조금 특징이에요. 진짜 신기하게 각 회차의 첫 문항이 어려우면 뒤에 문항까지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회차가 1회차보다는 확실히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24번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 2, 3이고 x의 확률 진량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자,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계산식을 쓰게끔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해야죠. 해야 됩니다. x가 갖는 값이 1, 2, 3이고 x의 확률 진량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평균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먼저 만들어요. 1, 2, 3이고요. 토탈 1입니다. 자, 첫 번째. 1을 넣게 되면 a의 r의 1 빼기 1이니까 그냥 a예요. 맞지? 자, 2를 넣게 되면 a의 r. 3을 넣게 되면 a의 r의 제곱이죠. 자, 반개식이 두 개가 벌써 나오네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1이더라. 그 다음 두 번째 평균 나왔잖아요. a 더하기 2ar 더하기 그 다음 요거 더 곱하면 3ar 제곱은 얼마더라? 7분의 17이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하냐? 거듭 제곱도 많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a로 묶어요. 그럼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할 거야. a는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넣어. 왜? a라고 이렇게 묶으면 1 더하기 2r 더하기 3r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a 대신에 넣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7분의 17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넘겨요. 다 넘겨가지고 처리하면 돼. 요거 하게 되면 21r 제곱 더하기 14r. 그 다음 또 하게 되면 7이고요. 오른쪽은 17r 제곱 더하기 17r 더하기 17. 이렇게. 됐나요? 이항하면 되겠지? 4r 제곱. 그 다음 이항하면 마이너스 3r.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은 0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요걸 이제 인수분해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2, 2라고 하고 5, 2라고 한번 해보자. 자, 요거는 안될것 같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4와 1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또 처리하게 되면 2와 5. 그래서 얘는 2, 5 이렇게 붙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이고요. 여기 더하기 5가 될 거니까 4r 더하기 5에 r-2는 0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r 값이 두개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r은 얼마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따라서 r은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a 더하기 r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나 둘중 하나 넣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에다 넣자. 그럼 a에다가 여기에 넣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1이 될 겁니다. a는 요거 처리하면 얼마예요? 7이죠? 7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r과 요걸 더해야 되니까 7로 통분해서 얼마? 15.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1회차하고 좀 사뭇 다르죠, 느낌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의외로 이제 이런 거좀못 푸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r에 대한 제곱이고 a가 있고 여기도 막 r에 대한 제곱이고 a가 있고 이러니까 막 섞여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은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나머지에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인수분해가 가능하게끔 식을 써놓고 a에 대한 걸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24번.

4개. 그러면 여기 홀수인 숫자의 개수를 내가 4개라고 해버릴 수 있겠죠. 여긴 몇 개? 0. 여기는 몇 개? 3개. 얘는 1개. 이 끝이에요. 그러니 케이스 분류가 그냥 케이스 1번. 홀수의 개수가 4개가 있고 짝수의 개수가 0. 그다음 케이스 2번은 홀수의 개수가 3개가 있고요. 짝수의 개수가 1개일 수 있겠구나.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네 자리의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자연수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네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네 자리에 오는 숫자가 다 뭐래요, 그냥? 홀수래. 그럼 이게 뭐야? 홀수들만 오면 돼. 홀수의 개수 몇 개? 세 개.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얼마? 81. 자,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이 네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그럼 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하는데 이게 누구의 자리야? 짝수의 자리라고 해서 먼저 너는 특별 대우 해줄게 해서 짝수 자리를 먼저 뽑아놓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별표 한개 짝수 자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부터 고려해 볼까요? 2와 4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합니다. 얘는 뭐예요? 짝수. 종류.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남은 자리에 뭐가 와야 돼? 홀홀홀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채울 수 있는 홀수의 종류는 총몇 개야? 3개잖아. 그래서 3의 3제곱 이렇게 오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81이고 이 친구는 8에다가 이 친구 27이거든요. 그래서 7, 8에 56에 8, 2, 16, 216이 되겠다. 그럼 216에다가 더하기 얼마? 81을 할 거니까요. 297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중요한 거. 이 문제에서 선행되어야 될 거는요. 자리 배치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거는 홀수 개수와 짝수의 개수에 대한 걸 문제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케이스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25번. 나름대로 뭐요 문제도 그냥 3점짜리긴 한데 눈에 막 보이게끔 출제하진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5번 정도까지 푸는데도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진짜 본인이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한게 티가 납니다. 좀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본 친구라면 내가 이런 것들도 좀 최대한 빨리 풀수 있는 그런 팁들이 생기거든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풀어가면서 좀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26번으로 갑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실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x에 대한 분포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근데 그게 몰라서냐? 아니야.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다가 막 써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밑에 공간 많잖아요. 막 써. 근데 쓰다 보면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쓰는 친구가 있고 그냥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잖아? 그럼 내가 이걸 쓸 때만 해도 X에 대한 분포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썼겠지만, 문제를 쭉 풀어감이 있어서 얘를 뭘로 착각할 수 있다? 표본 평균에 대한 걸로 착각해서 풀수 있다. 그래서 둘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형태처럼 내가 꼼꼼하게 다 쓰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그냥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쓸 거예요. 그러면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던지. 아시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자, 확률변수 x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의 표본에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 바라고 한대요. 양수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x 바가 m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 바가 m 빼기 c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표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여기에 x 바에 대한 분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 얼마야?

모평균과 같을 거니까 m이 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건 m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m 더하기 1. 그 다음 얘는 m 빼기 c가 될 거니까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보다 어쨌든 왼쪽이면서 이렇게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 m 빼기 c라고 한번 해보자.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구간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구나? 0.1815가 되겠구나. 이렇게. 괜찮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얘를 표준화해서 내가 이걸 보고 구해야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하든, 그지? 자, 아, 여기 m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반대로 됐죠? 다시. 요 안이 아니라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여기, 여기. 요게 이제 0.1815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더했더니 0.1815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이걸 보고선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0.5에서 뺀 값들을 써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 0.5에서 빼. 왜? 반대에 대한 걸 내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0.5 빼기 0.1915.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더 나가면 이렇게 더하는 친구 있어요. 얘들을 뺀 결과 값들의 두 개의 조합을 더하기로 연결했을 때 0.1815가 되는 걸로 힌트를 얻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 금방 풀리긴 하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힌트를 잡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통계 파트는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그게 하나의 힌트가 또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정식 풀이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X바에 대한 분포 표현을 해보면, 모평균 m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러면 4분의 4가 될 거니까,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나오겠네. 아, 여기에 있는 건 m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간격이 1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1이었어. 그러면 표준 편차가 몇개 떨어져 있는 거랑 똑같죠? 한 개. 그래서 얘는 표준화했을 때 결과값 자체가 얼마가 나와요? 얘는 0이면 얘는 1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1까지에 대한 걸로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그럼 요거잖아요. 자, 빼요. 0.5에서 0.3413을 빼. 그럼 얘는 7이 될 거고, 얘는 8이 될 거고요, 5가 될 거고, 1. 자, 0.1587이 될 겁니다. 그러면 0.1815에서 0.1587을 빼. 그럼 여기에서 빼게 되면 8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0이니까 2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되고, 0, 0. 이렇게 되겠다. 0.0228. 자, 그러면 이때 눈에 보여야 돼요. 얘가 보여야 돼. 얘를 통해서만 0.0228을 만들 수가 있단 얘기죠. 괜찮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왼쪽으로 했을 때 표준화를 거칠 건데, 지금 표준 편차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2가 그냥 표준 편차의 개수인데, 그게 표준 편차가 원래 1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격이 똑같아. 얘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됐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C도 그냥 얼마라고 하면 되겠다? 2라고 하면 되겠다. 왜? 표준 편차가 몇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짜리가 두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겠어? 자, 이렇게 안 하면 표준화를 하셔야 돼요. 잘 봐. 표준 편차 1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거 M, 빼기 C에 빼기 M.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고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C는 얼마? 2가 된다. 근데 저하고 계속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알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들은 표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개 떨어져 있냐, 거기에서의 몇 개가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래.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개 떨어졌다는 얘기야? 두 개. 근데 그두 개가 표준 편차 하나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1짜리가 두개 같기 때문에 간격은 당연히 2가 되겠다. 그러니까 C 값이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암산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라면 여기에 있는 거 하나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0.4772라고 하는 걸 바로 구했을 거예요. 요 값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요 표준 정규 분포 표 있죠? 요거를 좀 최대한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에서는 그걸 이용한 답을 구할 수밖에 없게 나온다. 자, 27번입니다.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이 최소일 때 a 더하기 k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 자, 요 전개식에서 x4제곱의 개수와 x8제곱의 개수가 k로 같대요. 그러니까 요걸로 먼저 풀어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거 n 컨비네이션 4라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여기가 뭐야? x의 제곱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얘를 미지수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돼. x의 4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얘가 있긴 있단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x의 제곱에서 얼마를 거듭 제곱해야지만 내가 4제곱이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지. 2야, 2. 반대쪽에 x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4개 중에서, 아이고, 4개가 아니라 n개 중에서 몇 개를 가져가요? 두 개를 가져가. 그럼 얘는 x제곱에 일단 두 개가 되고요. a의 n개에서 두 개를 뺀 것.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8개가 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x제곱에 몇 제곱을 해야지만 8제곱이 되겠느냐? 얼마예요? 4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지? 따라서 n개 중에서 4개를 가져와요. 뭐가? x제곱이 4개 가져오고요. a라고 하는 게 n에서 4개를 빼주면 되겠구나. 자, 근데 그두 개의 개수가 같대요. 그러니까 개수만 써보자. n 컨비네이션 2에 a의 n-2가 될 거고요. n 컨비네이션 4에 a의 n-4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처리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얘가 개수가 많은 거예요? 얘가 개수가 많은 거예요? 얘가 많은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요. 여기에 a가 두 개가 남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a 두 개가 남았고, 여기에 있는 것도 처리하게 되면 n 2분의 n의 n-1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 4분의 n의 n-1의 n-2의 얼마? 4, 3, 2, 1까지 해놓고요. n-3 이렇게 써놔도 되겠다. 됐습니까? 자, 물론 뭐 팩토리얼로 표현해서 약분시켜도 되겠지만, 요 정도는 금방금방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줘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때 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로 이제 약분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들 다 넣을 겁니다. 12분의 n-2의 n-3 이렇게 될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못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지? 왜? 얘가 있잖아. 자연수 n이 뭐보다 크대요? 3보다 크다고 했고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12를 넘겨요. 12의 a 제곱은 n-2의 n-3.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 친구가 처리가 되려면 a라고 하는 것도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1 넣어요. 얼마야? 12야. 그럼 12가 되는데 요거의 특징은 이어진 자연수예요. 그지? 연속된 자연수. 좀더 헷갈리지 않게 쓰려면 n-3부터 쓰는 게 낫겠죠? 왜? 이게 더 작은 거니까. 그지? 따라서 요렇게 두 개의 수를 곱했을 때 12가 되도록 하는 것은 뭐가 있어? 3 곱하기 4잖아.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다면 n은 얼마예요? 여기가 3이 될 거니까 6. 이렇게. 됐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가 2예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2에 4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n-2에 n-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뭐, 일단 48이라고 한번 해보자. 연속된 숫자를 곱해가지고 48을 만드는 걸막 찾으려고 애쓸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이 뭐일 때래요? 최소일 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당연히 만족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걔는 숫자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n값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러니 나는 그냥 이게 최소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얼마예요? 6입니다. 그럼 n이 6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나올 거고요? 그렇지. 1로 나올 거야. a는 1. 그다음 k를 구하래요. 근데 그 k가 뭐냐면 계수야, 계수. 그래서 저기다 넣을 거야. n 컨비네이션 2에 a에 n-2라고 하는 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6 컨비네이션 2에다가 1에 요거는 4제곱이긴 한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얼마? 15가 될 겁니다. 요게 k야. 됐어요? 따라서 k와 그다음에 뭘 더하래요? a를 더하래요. 그래서 두개 더하면 얼마? 16이 나옵니다. 할수 있겠죠? 이왕 정리해서 좀 최대한 복잡하게 출제하려고 했던 그 출제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죠? 27번. 자, 드디어 이제 3점짜리는 다 마무리가 됐고, 4점짜리로 넘어갑니다. 요 4점짜리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8, 29, 30번 중에서 30번이 그나마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번 어려운 문제 맞아요. 뭐 그나마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뭐야 별로 안 어려웠는데 나만 그렇게 어려웠나 할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28번이었다. 29번은 생각보다 그냥 좀 정리만 잘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그래도 1회차보다는 확실히 어려웠던 문제들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8번.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흰공 4개와 그 다음에 5, 6, 7, 8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4개의 공이 적힌 수의 합이, 이게 중요한 거였지. 합이 4의 배수일 때. 자, 제가 이런 문제 풀 때에도 팁을 뭐라고 예전에도 저하고 수업 들은 친구들한테 얘기했었냐면 나머지에 대한 걸로 정리를 해야 된다. 물론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것, 4의 배수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뭔가 그 숫자들에 대한 특징으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얘는요, 나머지로 수를 구별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에 1, 2, 3, 4라고 적고요. 그 밑에 5, 6, 7, 8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를 제가 다 적은 겁니다. 흰색이라고 했으니 얘는 흰색이고, 얘는 검은색이라고 했으니 검은색.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근데 얘들을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만 구해볼게요. 4로 나누잖아요? 얘 나머지 1이야. 나머지. 얘 나머지 얼마예요? 2야. 나머지 얼마야? 3이야. 나머지 얼마야? 0이야.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4개의 숫자를 합해서 4의 배수가 되려면요. 이 나머지들이 합쳐져서 얼마가 돼야 돼?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지? 따라서 얘들에 대한 조합으로 내가 4를 먼저 만들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0이 있겠고. 0이 두 개까지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제일 작은 걸 내가 최대로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개수를 줄여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자, 00이야. 그럼 그 0부터 들어가게 되면 00, 0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문제가 된다. 왜? 전체 개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8개. 그 중에 나머지가 똑같은 것도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그러니까 0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 몇 개야? 2개야. 그럼 00에다가 이 뒤에 오는 것들의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와야 돼? 1, 3. 그렇지. 또 0, 0, 2, 2가 올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럼 0이 두개 들어간 것까지는 끝났어. 0이 한번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뒤에 또 4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4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숫자들을 조합해보니 이게 가능하네? 1, 1, 2가 가능하구나.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줄이고 뭐 하나를 키우고 하려고 했더니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그지? 그러면 0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또 4의 배수를 만들었을 때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나 봤더니 0에다가요. 뭐가 있죠? 2, 3,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이었는데 내가 요거를 하나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늘려서 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1이니까 여기가 2면 여기가 2로 되는 순간 여기가 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단 얘기야. 그럼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큰 걸로 바꿔. 그럼 여기를 2로 바꿨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를 넣으려고 했더니 2를 넣게 되면 4가 되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2, 2, 2안 돼. 6이거든. 2, 2, 3안 돼. 7이거든. 그러니까 2, 2가 아니라 이번엔 2, 3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5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이 오면 뭐가 되는구나? 4의 배수인 8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3으로 늘려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돼. 3, 3, 3안 돼요.
자, 그러면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다 맞는 거야. 자, 그러면 뭘로 가면 돼요? 1로 가면 돼. 자, 1, 1 하고 내가 1111 하려고 했더니 얘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두 개씩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11, 그 다음 뭐가 오면 돼요? 여기는 33. 이렇게 하면 또 4의 배수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 다음은 1, 2, 2, 3이 되면 되겠구나. 그지? 아, 1에 대한 것도 지금 내가 늘려가면서 다 했어. 그럼 그 다음은 333인데 1을 더하면 9가 될 거니까 요것도 안 돼.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해볼까? 2,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3, 3이 와야 되겠죠? 어쨌든 작은 것부터 가게 됐을 때. 근데 6에다가 여기 10이니까 이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지? 그럼 이것도 안 된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는 총몇 개가 되냐? 6개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각각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잘 봐. 여기에 있는 이 0013과 0022, 그 다음에 0112, 이런 것들 중에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야, 여기. 여기. 이게 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것. 자, 근데 이 같다라는 게 의미가 되게 큰 게요. 여기서 똑같은 나머지가 나오는 거는 최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왔다는 건 그게 다 나왔다는 얘기야. 그지? 색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조건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볼 겁니다. 4의 배수일 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있다 구해주시면 되고요. 꺼낸 공 중에 흰 공의 개수가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걸를 여러분들이 색에 대한 걸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무조건 뭐가 나와요? 흰색과 검은색이 나올 거야. 괜찮지? 자, 나머지가 1이래요. 그러면 전체에 대한 것부터 먼저 구해보자. 얘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두개 있고요. 얘두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0, 0, 2, 2. 얘는 한 가지예요, 무조건. 다두 개씩 나오니까. 그 다음은 0, 1, 1, 2. 얘도 몇 가지? 네 가지야. 왜? 요거는 한 가지고요. 요거 둘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얘도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 0, 2, 3, 3. 얘도 네 가지. 그 다음, 1, 1, 3, 3. 얘도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1, 2, 2, 3. 얘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5, 9, 13, 14, 18.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내가 4개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4의 배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과 여기서 나온 것과 여기서 나온 것과 여기서 나온 것과 여기서 나온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안에서 뭘 찾으면 된다고요? 흰 공의 개수가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확률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에 대한 건 4개와 0 또는 3개와 1 이렇게 오면 되겠지. 괜찮아? 자, 검은색에서 여기는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1, 3에서 원래는 흰색, 검은색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찾는 게 흰색이 많은 걸 찾고 있거든. 그냥 흰색으로 찾으면 돼. 그럼 이거 몇 개예요? 이거 한 가지야. 자, 그다음 여기서는요, 흰색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무조건 검은색 나오고요. 여기서 흰색 하나 나오고요. 여기 무조건 검은색 나와.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얘도 흰색 하나 나오고, 여기서 검은색 하나 나와. 아니, 검은색인데. 검은색. 자, 그럼 여기 검은색이 됐죠? 그럼 여기는 여기 어때? 무조건 흰색 나와야 돼. 얘도 하나야. 이렇게. 자, 그다음 얘도. 얘는 그 무조건 흰색, 검은색이 나오게 돼 있죠? 흰색과 검은색. 그다음 얘는 흰색, 흰색.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다. 괜찮지? 그래서 얘도 몇 가지예요? 얘도 한 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얼마예요? 이 친구는 한 개. 근데 얘는 흰색 두 개, 그리고 검은색 두 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얘도 몇 개? 한 개다.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8분의 4가 될 거니까. 18분의 4가 되니까, 그죠? 18분의 4.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9분의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물론 답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답을 구한 친구도 있겠지만 정확히 풀게 되면 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요.

자, 정리를 하면 여기서 내가 두 개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힌트야. 무조건 흰색, 검은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지금 이 형태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떤 형태야? 다 이런 형태야. 그지? 그래서 전체에 대한 경우에서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검은색과 흰색에 대한 것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오는 거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한 개,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썼던 것들, 그런 것들만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거니까 그걸로 확률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좋아요. 자, 29번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두 집합 1, 2, 3, 4, 5, 6 그리고 오른쪽은 1, 2, 3, 4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구하래요. 자, 가해 조건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쓸까? 얘는 중복 조합이다.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쓰면 돼요. F의 2는 1이 아니고, 그리고야. F의 4도 뭐가 아니다? 4가 아니더라. 자, 근데 일반적인 이런 중복조합 문제에서는 이 나의 힌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함수값이 안 되는구나 정도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나의 힌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 왜 그러냐면 공역의 후보가 1, 2, 3, 4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 가능한 거는 이렇게 보면 돼. 1, 2, 3, 4잖아. 여기가 Y, 그리고 X가 1, 2, 3, 4, 5, 6. 자,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여기로 갈 건데, F의 2라고 하는 게 1은 아니래. 근데 이 1이 맨 작은 끝에 있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얘가 이게 아니라는 건, F의 2라고 하는 것은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4. F4는 뭐가 아니래요? 4가 아니래요. 그 말은 이렇게 할수 있어. F의 4는 큰 쪽에서 제일 끝에 있는 값이잖아. 얘는? 3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원래 함수값을 정하면 f의 2, 1, 2, 3, f의 4, f의 5, f의 6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함수값을 내가 가정해서 쓸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여기가 만약에 2일 때, 여기가 만약에 3일 때. 그럼 이 중간은 2, 2, 3 아니면 2, 3, 3. 이해돼요? 그래서 2, 2, 3. 또는 2, 자, 2, 2, 2, 작은 것부터 갈까? 그 다음 2, 2, 3, 괜찮죠? 그 다음 2, 3, 3, 됐니? 그 다음 3, 3, 3. 왜 그래요? 중복조합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들의 함수값들의 크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한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앞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분류가 가능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다음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이하래요. 이것 때문에 더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데, 왜냐? 3개 이하니까 선생님 3개일 때와 2개일 때와 1개일 때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쓰게 되잖아. 그럼 저절로 3개 이하라는 조건이 만족되게끔 내가 그 분류하는 게 수월해진다고요. 잘 봐요. 자, 이 친구가 3개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첫 번째 거, 여기가 치역이 벌써 몇 개가 된 거예요? 한 개가 된 거야. 그러면 몇 개가 선택이 되면 돼? 두 개가 선택이 되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두 개가 추가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건 이렇게 볼수 있지 않나? 원래 그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따진다면 여기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야. 그 다음 여기에 올수 있는 건 2, 3, 4. 세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3H2라고 해서 이 친구는 4C2니까 4, 32 나누면 6이 될 거야. 이렇게 돼. 이해됐지?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하나야. 근데 얘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여야 돼. 그럼 저게 아니라는 건 뭐죠? 함수값으로 가능한 것들은 4개거든요. 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래. 그럼 이게 아니다라는 건 그렇지. 1, 2, 3, 4. 즉, 4개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4개가 다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중에 여기 2개고요. 여기 6개야. 그럼 따지고 보면 이거 12개거든. 이 중에 안 되는 걸 빼버리면 돼요. 어떻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일단 1이 돼야 돼. 1. 고정. 그다음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3,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저절로 11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 4개 되는 건 1, 2,

3, 4. 그래야 내가 1, 2, 3, 4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얘도 일단 가능한 거다 적어요. 여기 두개 가능하겠죠? 여기 3, 4 중에서 가능한 거니까 2H2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3C니까 3이 될 거야. 그러면 요거 2개 곱하기 3개 하면 얘가 얼마? 6개야. 근데 이 중에 4개가 되는 거 빼야 된다. 그럼 1, 2, 3.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 3, 4 중에서 뽑히는데 무조건 4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럼 봐봐라. 3, 4가 되는 게 있겠고. 그럼 4 하나 나오는 거죠? 4, 4가 되는 게 있겠죠. 2개야. 아, 그래서 2개를 빼는구나. 4개. 그럼 얘는 여기도 2개 가능성. 그 다음 얘도 2H2야. 근데 얘도 과정은 똑같지 않을까? 6개에서 2개를 빼야 내가 실제 원하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 3개 이하가 된다고요. 얘도 2개. 아, 얘는 3개지. 그 다음 여기는 3, 4 중에 2개를 뽑을 거니까 얘는 3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요거 2개 곱하면 일단 9개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문제답이 아닌 걸 골라내야 돼. 그게 뭐야? 치역의 원소개수가 4개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1, 2, 3, 4가 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3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어, 작은 게. 근데 여기서 어떻게 1, 2가 다 나오냐고. 불가능이야. 그래서 얘는요, 9 빼기 0이야. 뺄게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몇 개예요? 15개, 19개에다가 19개 더하기 요거 9개까지 하면 얼마? 28가지가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 사실 제일 어렵게 처리했던 거 아마도 얘일 겁니다. F2와 F4에 대한 걸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얘는 공역의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 이렇게 범위를 잡고 내가 케이스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일단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라는 건 여사건으로 판단하면 4개가 되는 걸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4개에 대한 게 사실 1, 2, 3, 4가 다 나오면 되니까 요 안에서 1, 2, 3, 4 배치하는 건 어렵지 않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29번까지 했고요. 마지막 대망의 30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저는 얘에 대한 건 체계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원래 이웃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다 풀어요. 누구나 다잘 풀어. 근데 세개 이상이 뭔가 문제 그 문자들이 섞여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얘는요, 직접 배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직접 배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잘 보셔야 돼요. 이런 아이디어로도 풀수 있겠구나. 8개의 문자가 일렬로 나열되는데, 양 끝에는 서로 다른 문자를 나열한대요. 저는요, 이걸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하래. 그럼 양 끝에 문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 A와 B가 오면 되겠다. A와 B가 오면 되겠다. 이렇게 좀더 크게. 두 번째. A와 뭐가 오면 좋을까요? C가 오면 되겠다. 선생님, 이거 바꾸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요 정도는 이제 우리 할수 있잖아.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B와 C에 대한 걸로 할수 있겠구나. 세 가지의 케이스 분류를 제가 접근할 겁니다. 첫 번째, A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고요. B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C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 C는 자유롭게 배치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떠올렸거든요. AB가 일단 배치가 됐으니 남아있는 걸 여기 옆에다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배치돼야 되는 것들을. A 하나 남았고요. B 두개 남았고요. 그 다음 C 세개 남았습니다. 얘는요, A 하나 배치했으니 A 남고요. B 세개 남고요. C 두개 남습니다. 얘는요, A 두개 남고요. B 하나 남고요. 아니, B 두개 남아야지. 그 다음 C 두개 남아야 돼. 이렇게.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저는 A와 B가 서로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B는 여기 지금 보면 세 가지 케이스 다, 물론 세 번째 거는 개수가 A랑 똑같은데, 얘는 B가 더 많고요. 얘도 B가 더 많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B를 최종적으로 후순위로 배치해 주는 게 낫겠다. 왜? 다른 것들이 배치된 상태에서 B를 넣어주면 사이사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넣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할 겁니다.

요지는 A와 C를 먼저 배치할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 분류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잘 봐봐. 여기다 쓸 겁니다. 첫 번째. A, C, C, C.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C, A, C, C. C, C, A, C. 선생님, 이거 다 적나요? 원래 이거 밑에 있는 세 개는 안 적어도 되는데 제가 적어 보는 거예요. 왜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A, C, C, C. 요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 다릅니다. 왜요? 여기 A가 있죠. 근데 이 A는 뭐랑 이웃하면 안 돼? A랑 이웃하면 안 돼. 그래서 A를 여기다 배치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B가 여기에 옵니다. 고정이야. 그러면 B는 요 근처에 못 와요. 근데 내가 배치해야 될건 B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B가 여기에 왔다. 그럼 남아있는 B를 배치하는 곳은 하나, 둘, 셋까지예요. 왜? 여기도 B가 있거든. 그래서 얘세 가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보세요. 여기에 B 와도 돼요, 안 돼요? 돼. 여기 와도 돼, 안 돼? 돼. 여기 와도 돼, 안 돼? 돼. 여기도 돼. 여기만 못 와. 그럼 네 개의 위치에서 몇개 선택? 두개 선택. 얼마? 6. 근데 이런 게몇 쌍이 있어요, 지금? 세 쌍이 있더라. 18가지가 되겠다. 괜찮죠? 요거까지 체크해야 되고,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야. 두 번째, A, B, B, B, C, C죠. 그러면 나 A, C, A하고 C만 배치한다니까? A, C, C만 이렇게 배치해요. 그 다음, A, 아, C, A, 그 다음 C, 그 다음 C, C, A만 이렇게 배치할 거야. 자, 중요한 건 B를 여기에 배치해야 되겠죠? 여기에 무조건 B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나머지 하나, 둘, 셋다 들어갈 수 있어. 오른쪽은 C였거든. 그래서 요세 자리 중에서 뭘 뽑아요? B 들어갈 두 자리를 뽑아. 아, 얘는 3C에 2가 되겠구나. 얘는요, 어디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얘는 네 개 중에 두 자리, 아이고, 세 자리 선택 네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요게 몇 쌍이 존재하죠? 두 쌍. 얘는 여덟 가지야. 얜세 가지가 될 거고. 금방 하죠? 금방 해. 얘는요, A, A, C, C를 배치해. 자,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만 잘 해보면 돼. A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A가 따로 떨어진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치하잖아요. 이거 몇개 나올까? 여섯 개 나와. 왜? 4팩토리알. 그러니까 A가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다 나열하면 6가지예요, 6가지. 근데 이 6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A가 이웃한 경우. 그다음 A가 이렇게 된 경우. 자, 그거와 그냥 A와 C가 자유롭게 되는 거. A, C, C, A가 있겠고. A, C, A, C가 있겠고. 괜찮지? 그다음 여기 있는 거에 바뀌면 뭐예요? C, A, C, A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체가 몇 가지의 종류가 나와야 돼. 여섯 가지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중에서 A를 묶어놓고 제가 배치한 것들은 이렇게 체크가 됐고요. 그지? 그리고 나서 C는 이웃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A, C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바꾼 거. 됐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아, 그러면 위에 있는 세 개가 핵심이겠구나. 맞아. 여기 무조건 뭐 들어와야 돼요? 뭘 넣어서 갈라줘야 돼? B를 넣어서 갈라줘야 돼. B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고정된 자리야. B가 몇개 남아요? 하나 남아. 잘 봐. 여기 못 들어와요. B, A거든? B 옆에 있잖아. 못 들어와. 여기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당연히 못 들어오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세 개야. 세 개. 어디였을까? 세 개. 됐죠? 자, 얘 한번 볼게요. 여기 무조건 고정이야, B. 여기, 여기, 여기.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B 무조건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올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됐어? 아, 세개 곱하기 세 개에서 아홉 개구나. 얘는 어떨까요? 왼쪽만 빼주면 돼. B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서 몇개 선택한다?

이상 돼간다. 6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3에서 얼마? 18가지.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여기 18개하고 3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18개와 3개가 합쳐져서 얼마가 돼야 돼? 21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42개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얼마예요? 얘는 3개에다가 요거 8개가 될 거니까 11개에다가 2개. 왜 곱해요? 앞뒤가 다르잖아. ACCA 그거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여기 3개 있고 요거에 대한 거 했으니까 9하고 18하고 더하면 27이야. 근데 여기에 2배를 해야 돼. 얼마? 54가 될 거야. 다 더해볼까요? 64에다가 요거 더해. 54를 더해. 그럼 얘는 118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 여러분 그 뭐랄까요? 선생님 이거 너무 나열하는 식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 규칙 잡아서 하는 것보다요. 이게 원순열에도 이런 문제가 비슷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순열 파트는 문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원형에다가요. 두 개의 문자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배치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여기에 배치를 해놓으면서 내가 피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수학적인 아이디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걸 풀었잖아요. 그럼 이런 유사한 게 나왔다. 근데 이 유사한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두 개 이상이 될 때예요. 얘처럼. 그리고 문자가 다양할 때. 얘처럼. ABC처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기준을 잡고요. 내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부류 중에서 개수가 많은 것들을 최대한 마지막에 배치하는 걸로 형태를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을 해보는데 이 복습할 때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뭐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됐을 건데 요 파트에서 선생님 지금 이거하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하고 겹치는 게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지금 얘에 대한 걸 내가 뭐 그 중간에 B가 들어간 거랑 뭐 나중에 B가 들어간 거랑 그걸 똑같은 게 있냐 없냐를 찾지 말고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 문자들이 배치된 순서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A, A, C, C. 그지? 얘는 C, A, A, C. C, C, A, A. A, C, C, A. A, C, A, C. 얘는 C, A, C, A야. 자, 요 중에서 겹치는 게 있나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아예 안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B라고 하는 공통된 문자를 집어넣어도요. 똑같은 순서의 위치에 집어넣어도 애초에 깔려있는 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의 수와 밑에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걸 정말 완벽하게 구별해서 이거에 대한 공통점만 여러분들이 잘 찾았다면 이게 사실 30번이긴 한데 생각보다 빨리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왜냐? 저처럼 생각하기가 훈련을 안 한 친구라면 어렵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이 좀 없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더 어렵고. 그리고 이걸 뭔가 내가 기준을 세워서 A와 C에 대한 것들로 뭔가 구별해서 한다? 이거는 직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풀이한 과정대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처럼 나머지들 비슷한 문제들도 이 아이디어를 지켜가면서 접근을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 직접 배치하는 거다. 직접 배치하는 게 정말 어려울 만큼 개수가 많다. 그럴 때 기준을 좀 잡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일단 A와 B라고 하는 건 이웃하면 안 돼. 근데 C라는 건 이웃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친구예요? 그렇죠. C예요. C. 그래서 C라는 친구를 배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의 부류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선 지금 B가 이웃 그 두 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B가 이웃한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처럼 직접 배치하지 않을 때에 대한 아이디어야. B가 이웃할 때에 대한 걸로 가능성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 얘는. 얘도 마찬가지야. B가 이웃할 때에 대한 걸로 가능성.

항상 나눠가지고 처리해주고요.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A하고 B가 이웃할 때에 대한 걸로 가능성을 나눠서 처리하면 되겠다. 당연히 이제 빼기로 여사건에 대한 처리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양 끝에 있는 것들까지 이웃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저처럼 처리하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복습할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풀었던 28번, 29번, 30번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1등급 컷은 아마도 확률과 통계에서 몇개 틀렸냐라고 하면 한두개 정도, 아니면 잘하는 친구는 한개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부족한 친구들은 좀더 열심히 도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3회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이 그쵸?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세 번째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27번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데 2차 곡선 문제치고는 약간 좀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게 포물선이다 보니까 약간 좀 찍어서 아 얘가 초점을 지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또 어떻게 꾸역꾸역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약간 그런 어떤 찍는 듯한 느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번 벡터식을 다양하게 해석하기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이 문제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한번 우리 다양한 시각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2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행이면 실수배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평행이면 실수배 평행이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형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벡터 A에다가 적당한 실수 내가 곱해줘서 그게 벡터 B가 된다 라고 식을 세워주는 건데 매번 이렇게 세우면 식이 너무 길고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어떻게 비례식을 가지고 2대 마이너스 4는 5대 3K-1 이렇게 우리가 식을 비례식을 세워줘도 되고 좀 더 가볍게 2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데까지 얼마를 곱해주면 얘가 나와요? 이 실수를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걸 바로 찾는 거죠. 그래? 그럼 여기다가도 얼마를 곱해줘야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딱 실전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2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0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3K-1이구나. 그래서 3K가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K가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가볍게 찾아줄 수 있겠죠. 거의 뭐 암산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평행하면 실수배. 다음 문제 보자고요. 24번 문제는 주축의 길이가 6인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얘기를 했다.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접선에 맞는 공식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쵸? 지금 여기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쌍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 6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다? 두 배의 A가 6이 되는구나 해서 A의 값을 먼저 3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B의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쌍곡선 해방정식은 A에다 3을 대입하면 9분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에 Y의 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 해방정식에 5,8을 대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9분의 25 마이너스 B제곱분의 88의 64는 1이 될 것이고 이항시키고 이항시켜버리면은 B제곱분의 64가 얼마가 된다? 9분의 25에서 1을 빼주면은 16이 되겠죠? 나눠버리면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B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36이 되면서 B의 값은 6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뭐 상수라고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양수를 우리가 체크해줘도 상관이 없고 뭐 마이너스 6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쌍곡선의 방정식은 B의 제곱은 36이기 때문에 A제곱 뭐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36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뭐 마이너스 6에도 뭐 되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수를 편하게 기억하게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접선의 기울기. 그냥 접선의 방정식 공식 써주면 되겠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9분의 누구? X1, X 마이너스 36분의 y1, y는 1이 되는구나. 4로 나눠주면은 2인가요? 4로 나눠주면 9인가요? 그럼 여기서 5x-2y는 9가 되나요?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서 2로 나눠버리면 y는 2분의 5x 마이너스 이항시켜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다? 기울기다. 해서 2분의 5로 답을 써주시면 되고 실제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기울기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녀석 계산하는 것 따위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야? 하고 그냥 끝내버려도 충분하겠죠. 그쵸? 해서 여기를 구하는 데까지 우리가 굳이 시간을 쓸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24번까지 가볍게 해봤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쵸? 접선 얘기, 2차 곡선에서 접선 얘기 했으면 그냥 공식 빵! 써주는 거였어요. 더 이상의 뭐 다른 얘기를 하고자 싶을 게 없습니다. 기하적인 요소보다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푸는 문제들이었잖아요. 25번으로 넘어갈게요. 좌표 공간의 A를
XZ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그럼 일단 보자마자 B라는 점이 XZ평면에 대칭이동하면 X좌표랑 Z좌표를 먼저 그대로 쓰고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이런 순서로 써주셔야 얘 먼저 쓰고 나머지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써주셔야 계산 실수를 안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하면 y축이니까 y좌표를 그대로 쓰고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요렇게 써주셔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는 공간상에서 내가 지금 점 ABC를 다 주어졌기 때문에 ABC라는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를 다 한번 찾아본 거예요. ABC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해서 봤더니 A, B는 3, 3 같고 4, 4 같으니까 얘네 둘의 차이인 이만큼의 길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BC를 봤더니 루트 속에 6의 제곱, 2의 제곱, 8의 제곱 하면은 루트 102가 나올 거예요. 104가 나오겠죠? 2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C를 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으니까 루트 6의 제곱, 루트 8의 제곱이니까 루트 110이 나올 거죠.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돼버리네. 직각이 되는구나를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이다 해서 10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공간상에 있는 이 공간 좌표 공간상에 있는 점세 개를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할때세 점의 좌표를 안다면은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세 선분의 길이 아는 삼각형의 넓이는 충분히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얘 같은 경우 뭐가 나왔어? 직각 삼각형이 나왔어. 즉, 좌표 공간상 어떤 위치를 내가 기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그냥 각 선분의 길이를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찾아서 그냥 삼각형을 찾아버린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대칭이동을 평면하고 축에다 했단 말이에요.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 상황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어요. 그럼 3, 마이너스 1, 3이라는 건 X가 3이죠. Y 성분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만큼 가주시고 Z는 4니까 요만큼 올라가요.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요런 느낌으로 여기에 A가 있겠다라고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을 XZ 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면 요렇게 대칭이동시켜서 요 지점에다가 내가 뭐를

B라는 녀석의 점을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준다라고 하면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의 Y좌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주면 여기서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면서 여기에 C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삼각형 ABC는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AB라는 녀석이 XZ 평면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서 나타나는 요런 선이기 때문에 얘는 XZ 평면의 수직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A라고 하는 녀석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에 왔으니 AC라는 게요 평면, 요 평면에 요렇게 포함되는 선분, 직선의 일부분이 되겠죠. 근데 요 평면은 XZ 평면이랑 또뭐 하냐면은 평행해. 그럼 봐요. 얘가 얘랑 수직인데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이랑 평행하니까 얘는 이 평면과 수직이고 얘가 이 평면과 수직이니까 요 평면과 수직이니까 요 평면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따라서 AB랑 AC가 수직이 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AB랑 AC랑 수직이다라니까 BC의 길이를 우리가 굳이 구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찾아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줄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각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다면은 그림을 그려서 어떤 직각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게 직관적으로 조금 더 빠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보자마자 고민할 것 없이 세변의 길이 내가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가 보이네? 그럼 이런 것들 왜 한다고? 좀더 우리가 어려운 공간 좌표, 공간 도형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직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자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도 우리가 직각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25번을 통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6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4인 정삼각 기둥 ABCDEF가 있다. 1:3으로 내보는 점을 필요하자. B에서 직선 DP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D의 제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B라는 지점에서 DP까지의 거리예요. 여기 아래쪽 평면에 있는 요 선이죠. 그러면은 요 평면 밖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 평면의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 딱 봐도 이건 뭘 써줘야 돼? 삼수선의 정리를 써야 될것 같죠, 그쵸?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알잖아, 우리가. 그럼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삼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내리면 뭐가 나와? 직각이 나와. 그럼 여기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불러주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D라는 녀석은 요만큼의 길인데, 저 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 E, H라고 하는, B, E, H라고 하는 요 직각삼각형을 떼어내자. 필요한 평면 떼어내라고 그랬죠? 지금 모든 모서리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4라고 그랬어. 그럼 BE는 얼마가 나와? 4가 나와. 그럼 내가 궁금한 건요 BH가 D인데, EH만 알면은 피타고라스 게임 끝나잖아요. 그죠? 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EH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래쪽 평면을 또 뜯어내. 아래쪽 평면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DEF를 요렇게 그려냈어요. D에다가, E에다가, F에다가. 3대 1 내분점을 P라고 얘기를 했어요. 4등분을 해주면은 여기에 점을 내가 P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DP를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서 요 녀석을 내가 P라고 불러주었을 때 여기서 E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준 것. 그것이 뭐다? 바로 This is H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요 EH다라는 거죠. 그럼 이 EH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계산은 안 하고 아이디어만 제시를 할게요. 내가 요 녀석의 길이 4라는 거 알거든. 너도 4라는 거 알거든. 그 얘가 1:3으로 내보냈으니까 EP의 길이는 1, PF의 길이는 3이라는 것도 알거든. 그리고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너가 3에다가 루트 3배를 해준 3, 아니죠. 얘가 2니까 2에다가 루트 3배를 해준 2루트 3이라는 것도 알거든. 그럼 얘가 직각이니까 너도 1이니까 피타고라스면 여기가 루트 13이라는 것도 알거든.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뭘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내가 이용해서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 코사인 값을 알면은 그걸 가지고 뭘또 구할 수 있어? 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인 세타를 찾아주면 4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주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녀석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생님은 얘가 좀더 계산이 편했을 것 같아요. 왜? 뭐냐면은 이 삼각형, 여기 이 H라고 하는 녀석은 요 삼각형, DEFDEP라고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너를 내가 밑변으로 했을 때 너는 높이가 되거든요.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최종 궁금해하는 D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4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이니까 13분의 12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4의 제곱은 16이니까 16 곱하기 13은 48에다가 16에다가 그럼 208인가요? 그럼 208에다가 12를 더해주게 되면은 220인가요? 그죠? 네. 요렇게 우리가 13분의 220이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해서 요런 것들 우리가 구해줄 때 요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에서 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넓이를 가지고 내가 정삼각형의 넓이는 구하기가 쉽거든. 그럼 그것을 몇대 몇으로 나누면 이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조금 더 정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선생님 생각에는 많은 친구들이 요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자마자 내가 길하니까 코사인 값알수 있어, 사인 값알수 있어.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 주저없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하면서 요렇게 정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구하기가 쉬워. 그럼 밑변을 몇대 몇으로 나눴을 때그 녀석의 일부분의 넓이를 구하기도 쉬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26번 문제, 공간 도형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27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27번 문제 보시면은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점 AB에 대하여 2차 곡선 문제라서 그냥 가볍게 풀릴 줄 알았는데 은근 조건 해석이 어려웠어요. 서로 다른 두점 AB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10이랍니다. 그럼 일단 내가 포물선을 그려야지 해서 포물선을 그렸어. 저 포물선 그렸어요. Y제곱은 8X라는 녀석의 포물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포물선이니까 초점이 어딘가 있다라고 대충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쵸? 근데 서로 다른 두점 AB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이렇게 10이래요. AB가. 이 길이가 10이 이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AB의 중점을 얘기를 했어. 그 중점을 또 얘기를 했어. 그래? 이 녀석의 좌표를 A,B라고 했어. 근데 그때 A가 최소가 되고 싶대. 그때 OM의 길이. OM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뭐다? M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포물선 있으면은 준선 그려봐야 되겠죠. AB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누구 위의 점이기 때문에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준선까지 이어봐야 되겠다더라. H라고 불러주자, I라고 불러주자. 그리고 얘를 초점이랑 한번 이어보자, 초점이랑 한번 이어보자. 이것까지 기본적으로 먼저 그리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한번 상황을 보자고요. 그럼 너의 길이를 내가 L1이라고 불러주고, 너의 길이를 L2라고 불러주고, 너의 길이를 L1이죠. 둘이 같으니까. 너의 길이를 L2라고 불러준다면 너의 길이도 L2가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의 값이 최소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는 AB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거란 말이지. 그럼 저 A라고 하는 값은 이 녀석의 X좌표는 L1에서 지금 Y제곱은 8X니까 초점의 좌표가 2,0, 준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거든요.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L1에서 2를 뺀 L1 빼기 2가 AX좌표. 그 다음에 BX좌표를 마찬가지로 L2에서 2를 빼준 녀석, 이 녀석을 더해서 2로 나눠준 요 녀석이 바로 small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small a라고 하는 녀석은 L1과 L2를 더하고 4를 빼줘서 2로 나눠준 게 small a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뭐 하고 싶다? 가장 최소가 되는 순간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L1과 L2를 더해준 게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돼. L1과 L2라고 하는 녀석은 이 A, B라는 점에서 초점까지 이은 거리에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A, B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10으로 선분의 길이가 언제나 일정해요. 근데 초점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는 10보다 어때요? 커지죠. 이 초점 F가 AB라는 선분보다 바깥쪽에 있어버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무조건 10보다 커집니다. 언제 가장 작아요? F라는 지점이 이 AB 선분 위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는 10이 돼버리죠. 즉, F가 이 바깥쪽에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무조건 10보다 커지는데, 이 위에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10이 돼버리니까, 즉, 얘가 가장 작은 순간은 F가 선분 AB 위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아, 이 F를 지나는구나. 누가? 선분 AB가 F,
F가 선분 AB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됐을 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너가 Y축이고 너가 X축이고 그다음 포물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주게 된다면 초점 F를 이렇게 준선을 이렇게 그려주게 된다면은 AB가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너를 H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너를 I라고 불러주고, 그럼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서 L1, 요 녀석의 길이도 L1, 요 녀석의 길이를 L2, 요 녀석의 길이를 L2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뭐 하겠다? 여기에 있는 요 중점 M에 대한 녀석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때의 최소가 되는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 L1 더하기 L2라고 하는 녀석은 A에서 F까지 F에서 B까지의 거리 이거거든요. 그 녀석을 더해준 녀석의 L1 더하기 L2가 바로보다 이 녀석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순간, 즉 얼마일 때? 10이 될 때. 따라서 요 자리에다 뭘 넣으면은 10을 집어넣으면은 그때 A는 10 빼기 4 나누기 2가 되면서 3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버려요. 그러면 M의 좌표를 우리가 여기서 M의 X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3이라는 걸 찾았어. 얘기했던 대로 OM의 길이를 얘기하려면 M의 Y 좌표도 찾아줘야 되거든. 그럼 M의 Y 좌표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했을 때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을 하자.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 풀이겠죠, 그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는 2차 옥선. 근데 요런 풀이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된다. 근과 계수 관계까지 연계하는 걸좀 보려고 해요. 봐요. 자, 이 콤마 0을 지나니까 저 직선 AB를 내가 기울기를 모르지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녀석 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녀석 얘를 3을 안다는 것은 교점의 X좌표 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과 어떤 포물선의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Y를 소거시킬 거예요. 왜? 우리는 X좌표의 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계산은 생략하고 조금 바로 갈게요. 얘네 둘을 연립해서 y 자리에다가 mx-1을 집어넣고 제곱해서 전개해서 정리를 해서 순식간에 함산하면은 m제곱에 x제곱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8에 x에 플러스 4m제곱은 제로가 나와요. 두근에 뭘 안다고? 합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럼 두근의 합이라는 녀석은 m제곱분의 4m제곱 플러스 8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근의 합을 X좌표의 합을 2로 나눠준 값을 알아. 이걸 2로 나눠주면 이거를 2로 나눠주면 이것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거죠. 약분해 버리면 2m제곱, 약분해 버리면 4가 되고 3m제곱, 2m제곱, 이항시켜 보면 m제곱은 4가 되면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즉 얘가 이렇게 기울기 2 혹은 마이너스 1을 가질 때라는 거죠. 근데 얘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 x좌표가 3이고 얘 x좌표가 2니까 여기서 요렇게 내려줬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1인 거잖아요. 2와 3. 요만큼의 기울기는 2 또는 마이너스니까 요 y좌표는 뭐가 될까요? 1대 2의 비율을 가질 테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1대 2 비율을 가니까 요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OM의 길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루트 속에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곱해봐야 똑같이 4죠? 루트 13이 정답이 된다.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근과계수와 관계를 통해서 왜? 내가 두 X좌표의 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또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은 선생님이 우리가 2차 곡선 포물선에서 기억해둬야 될 만한 거 하나 있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기억해둬야 될 만한 거 요렇게 포물선이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초점 F를 요렇게 지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L1,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L2, 초점 FX좌표를 P라고 불러줬을 때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은 P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쟤를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L1 더하기 1 더하기 L2분의 1이 뭐가 되느냐? P가 2니까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럼 양변에 2L1, L2를 곱해주게 되면은 두 배의 L1 더하기 L2가 뭐가 된다? L1, L2가 돼버리죠. 근데 L1 더하기 L2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10이라고 그랬거든. 요 AB의 길이.
그럼 제가 10이라고 해서 얘가 10이 돼버리면서 L1, L2가 뭐가 되는 거야? 20이 나와버렸어요. L1과 L2를 더해주면 1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할수 있느냐? L1과 L2의 차도 구할 수가 있어요. L1 빼기 L2의 차는 루트 속에 둘의 합의 제곱, 10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둘의 곱, 2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루트 20이 돼버리면서 2루트 5가 돼버린다. 얘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L1과 L2의 차라는 것은 연장을 했을 때 요만큼이 L1과 L2의 차거든요. 그 녀석이 얼마라고? 2루트 5라고.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 10이라고.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보면 2루트 5대 10이라는 건2 나누고 루트 5 나누면 1대 루트 5의 비율이거든? 그럼 2의 비율이 되겠네? 이거의 기울기가 2. 뒤집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됐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접근해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울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M의 좌표를 찾고 OM의 길이를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 이거 태어나서 처음 봐요 하시는 친구들, 우리 수능특강과 수능 개념은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 봐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요 성질, 기억해 둘 만한 성질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L1과 L2의 차를 가지고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구나. 요런 것들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수 있었던 27번 포물선 문제였습니다. 3점짜리 문제치고는 조금 생각할 것이 많았었던 이야기고, 선생님이 오프닝에서 이걸 뭐 찍어서 맞출 수 있다 막 그런 느낌을 얘기했었는데, 뭐냐면은 AB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근데 포물선이잖아. 만약에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AB 위에 F가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내가 시험 본 상황이면은, 야, 여기 지나면은 뭔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2차 확산 문제이기 때문에 초점을 뭔가 터치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 그런 식으로도 좀 한번 찍어서 때려 맞춘다고 그러죠? 나쁜 표현 같은데? 찍어 맞추는. 아무튼, 예. 그렇게 우리도 뭐 이렇게 실전에서는 저안 풀리면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봐야죠.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간 좌표, 좌표 공간상의 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계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좀 해석하는 게, 경험이 좀 적으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두 점의 좌표 공간상에 놔줬고요. 구를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이 점이 구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 구의 중심이 어디 있어? 원점에 있어.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야? 6이야. 그럼 얘네들을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계산해보면 6이 있잖아. 그러면 OA라는 녀석의 길이는 6보다 크다는 게 금방 나와. 루트 이거저거 이거저거 이거저거 더하면은. 마찬가지로 OB의 길이도 루트 이거저거 이거저거 이거저거 더하면은 6보다 크다는 게 나와요. 6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6보다 크니까 요구 밖의 점이구나 라는 걸 먼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APO가 2분의 파인 구 위에 모든 점 P. 그럼 일단 직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요렇게 구가 있어. 그 다음 중심이 있어. 그리고 구 밖에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근데 구 위의 점에 대해서 A, P, O가 직각이 된다라는 거는 뭐란 얘기야? 접선이란 얘기죠. 그쵸? 이 접선이 되도록 하는 그 접점 P라는 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A란 구 밖의 점에서 구에다가 접선을 딱 그렸어. 찍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라인이 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엄밀하게 가주세요. 이렇게 이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려요. 그럼 얘가 직각이고 너의 길이 너의 길이 너의 길이가 고정이 될 테니까. 왜? 직각이니까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는 고정이고 반지름도 고정이고 너 직각이니까 너의 길이도 고정이고. 그럼 너의 길이도 고정이고. 그럼 수선해 봐.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항상 일정한 원이 단면이 될 거라고요. 이 P라는 점은 원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 위에서. 근데 그 P가 나타나는 도형을 포함하는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대? 알파라고 부르겠대. 그다음 구 위의 점 Q에 대해서 OBQ XY 평면 유리의 정사형의 넓이가 6일 때 Q가 나타난 도형을 C라 하자. C를 알파 위로 정사형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림을 봤어요 먼저.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A라는 지점에서 O를 이렇게 이어줬을 때 여기서 내가 지금 A에서 구해도 어떻게 돼? 수선의 발을 딱그 접선을 그렸어. 그럼 접선을 그렸을 때그 접선에 대해서 이 P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신다? 여기 이렇게 원으로 원 위에 P가 있을 거라는 거고 얘

를 포함하는 평면에는 알파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OBQ를 얘기를 했는데 Q는 9 위의 점인데 OBQ를 XY 평면에 내린 정상의 넓이가 6이래요. 근데 B라는 점의 좌표는 내가 알잖아. B라는 좌표는 0,6,1이잖아. 5는 원점으로 좌표를 내가 알잖아. 그 OBQ라는 삼각형을 내가 XY 평면에 내린 정상에 대해서 일단 O랑 B를 XY 평면에 내린 정상을 알잖아요.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보는 거죠.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X축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Y축이 있을 건데 이 9의 반지름이 6이니까 6자리 원을 이렇게 그려주자라는 거죠. 조금 감자 같지만 9예요. 그리고 여기서 B의 0,6,1을 XY 평면에 내려버리면은 여기에 얘를 B'이라고 하면은 0,6,0에 여기에 수선의 발이 떨어질 겁니다. O는 원점에 그대로 있겠죠. 그럼 O, B 프라임, 9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그걸 XY 평면에다가 내린 정사형을 Q 프라임이라고 불렀을 때, O, B, Q 프라임의 넓이가 얼마가 된대? 6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6. 6. 요 넓이가 6. 근데, O, B 프라임은 고정됐자, 고정이잖아. 고정. 넓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를 밑변으로 하고, 너를 높이로 얘기해주면 되겠죠. 높이를 h라고 불러준다면 2분의 1 곱하기 OB'의 길이 6에다가 높이 h를 곱했는데 너가 6이 되고 싶대. h가 얼마라는 거야? 2가 된다라는 거죠. 즉, 이 q'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2가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y좌표가 2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아니죠. X좌표죠. Y좌표가 아니라 X좌표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서 O, B', Q'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서 넓이가 6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Q가 이 앞쪽에 있나? 뒤쪽에 있나? 여기서 앞쪽에 있나? 뒤쪽에 있나? 어차피 대칭적인 느낌적인 느낌이고 평행하게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Q'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Q라고 하는 녀석은 위에서 지금 얘가 바라봤을 때 XY 평면이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Q'이 여기에 떨어지려면은 여기서 X는 2를 이렇게 하는, 즉, YZ 평면의 평행인 평면을 이렇게 뚝 잘랐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뭐다? 원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뭐가 온다? Q가 올 거예요. 그 원은 어디다? X 값이 2가 되는 그 평면. X는 2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평면을 가지고 잘랐을 때 거기 위에 Q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Q가 나타내는 도형을 C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평면 알파에다가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정사형을 도형을 찾거나 아니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정사형, 원을 정상시킨 걸 내가 예측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자. 원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반지름을 찾아줘야 되겠네? 그럼 이 녀석의 반지름은 이 위에서 봤을 때 얼만큼의 길이에요? 요만큼의 길이인 거죠. 그쵸?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란 말이지? 그럼 너의 길이는 2고, 너의 길이는 6이니까.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피타 66에 36에서 4를 빼주, 2의 제곱을 빼주게 되면 루트 32. 너는 4 루트 2가 되는데,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원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32파이가 될 겁니다. 그럼 정상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찾았어요. 근데 뭐만 해주면 돼? 코사인 세타만 찾아주면 돼. 근데 이 평면을 이 알파라는 평면에다가 정상을 시킬 거야. 이 평면은 이 Q가 있는 이 평면은 YZ 평면에 평행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알파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삐딱하게 있잖아. 우리가 알좀 이해하기 쉬운 평면은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수직이 되거나 뭐 평행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내가 예측하기가 쉬운데 약간 OA가 있고 여기서 내가 O라는 이그 구의 중심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여기 있고 A가 저기 있어. 여기서 내 구에다가 접선을 그렸어. 여기 원이 이렇게 띠 그려졌네. 이렇게 삐딱하게 약간 이렇게 있는 평면이란 말이지. 그이 평면을 내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뭔가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우리 배운 적 없잖아요.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삐딱하게 있는 평면의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 2015 교육 과정 기하에서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그럼 내가 널 도형의 방정식으로 뭔가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저 평면 알파를 내가 뭔가 해석을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각의 포인트를 맞추자. 그럼 다시 한번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를 떠올리는 그림을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 수직인 두 직선.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두 평면에 대해서 OA라고 하는 요 녀석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구가 요렇게 있었고 A가 여기 밖에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졌을 때 접선을 얘기를 했을 때저 평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이 평면 알파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거든. 즉, 평면 알파의 수직인 방향을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 요 X, YZ 평면을 평행한 요 평면에 수직인 방향은 X축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내가 수직으로 쏘아 올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쏘아 올려주게 되면은, 너가 세타면은 90도, 90도니까 너도 세타가 되겠지. 즉, 각각의 평면의 수직인 방향들끼리 이룬 각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대단한데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처음 한게 아니에요. 벡터의 마지막 단원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얘기를 할때 서로 수직인 법선 벡터를 안다고 했을 때 법선 벡터를 알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는 얘네 직선 둘이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거를 알면은 이걸 연상해서 그 연상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본을 제대로 알면. 벡터 단원에서 했던 아이디어가 공간 단원에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결국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얘네 각각의 평면에 수직인 직선들이 이루는 각으로 얘기해 주면 될것 같고,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OA잖아. 그리고 지금 요 평면, 이 Q가 있는 요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X축이니까 저거 다 필요 없고, 저기서 우리는 뭐 얘기해 주면 된다? X축, Y축, Z축인데,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몇 콤마, 몇 콤마, 몇? 2콤마, 3콤마, 6. 2, 3,6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얘가 A야. 그럼 우리는 누구랑 OA랑 X축이 이루는 각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여기 떨어지잖아. 그럼 요 직각삼각형, 요 세타에 대해서 OA의 길이가 루트 2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6의 제곱. 그러면은 7인가요? 그쵸? 7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2예요. 즉, 요 직각삼각형 여기 세타에 대해서 너가 7이고 너가 2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뭐가 나오는 거야? 7분의 2가 나온다라는 거죠. 각각의 평면에 수직인 직선들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그 녀석에 대한 예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7분의 2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7분의 2가 되겠구나. 정사용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알았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알았다. 그럼 32파이에다가 7분의 1을 곱해주면 7분의 64파이가 정답이 될 거라는 거죠.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은 이게 다예요. 계산은 이게 다예요. 내가 더뭐 계산한 거 없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이런 발상들을 해내는 게 쉽지 않았었다. 하지만 충분히 할수 있었어야 됐다. 알겠죠? 필요한 평면 자꾸 잘라내서 평면 도형의 문제들로 해석해 보는 거 누차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왔던 것들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문제 보시면은 두 초점이 F랑 F'인 타원이에요. 근데 타원을 보시면은 A제곱 21C. 일단 관계식이 뭐가 나와? 지금 얘가 A가 루트 21보다 크고 타원의 두 초점이 이렇게 X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보자마자 A제곱 마이너스 그림을 요러니까 여기다가 A제곱 마이너스 21은 C의 제곱이 되는구나를 먼저 하나 일단 달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타원 위에 있는 14분면이 점 P에서 P를 중심으로 하고 F를 지나는 원과 X축과 만나는 또 다른 점 Q라고 이름을 불러줬대. 그때 F'F는 FQ의 두 배, 요거의 두 배가 이거라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원점에도 좌우대칭이니까 너랑 같잖아. 이거의 두 배가 얘가 된다라는 것은 너의 길이까지 이렇게 같겠네? 바로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F'P F랑 QF P F랑 F'P

PF랑 QPF랑 너랑 너의 각이 같대요. 그 상황에서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해서 제곱을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OPQ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아니 포물선이 아니라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일단 초점에 X좌표 너가 C야 너가 마이너스 C야 그럼 얘네들의 길이들을 내가 한번 C로 표현을 해보자. 너 C예요. 너도 C예요. 너도 C예요. 근데 원이니까 너랑 너랑 길이가 같잖아. 그치? 그러면 원이 나오고 현이 나오면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자. 그럼 어떻게? 반반 쪼개지게 되면서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1의 c, 요만큼의 길이도 2분의 1의 c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가 타원이 있고 초점이 있고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그럼 너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불러주고 너의 길이도 L이라고 한번 불러줄게요. 그런데 각이 같다라는 정보에서 각이 같다라는 정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이야기 선생님이 수능 특강 수능 개념에서 기하는 기하다. 도형에 대한 성질을 얘기했던 거. 이것대 이거는 이것대 이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2대 1이잖아. 그럼 너도 2대 1이겠네? 너가 L이라며?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오는 거야? 2L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허라. 그러면은 2L과 L을 더한 게 장축의 길이 2A가 될 것이고, 그쵸? 그럼 2L과 L을 더해준 녀석이 장축의 길인 2A라는 것을 얘기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관계식도 있으니, 뭔가 L과 C의 A에 관한 식을 뭔가 더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다.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면서 높이를 공유하잖아요. 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L의 제곱에서 누구의 제곱? 2분의 1 C의 제곱을 해주면, 빼주면 큰 직각삼각형에서 2L의 제곱에서 그럼 4L의 제곱이 되겠죠? 2분의 5 C의 제곱을 빼주자. 3L 제곱은 이항시키면은 4분의 24, 6 C의 제곱이 될 것이고 3 나누고 2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L은 루트 2 C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3 L이 될 텐데 L이 루트 2 C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 루트 2 C라고 A도 C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게임 오버죠. 얘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A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루트 2분의 3이니까 2분의 9 C의 제곱 마이너스 21은 C의 제곱이 되면서 2분의 7 C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21이 되면서 7은 나누면 3 곱해주면 6 C의 값은 루트 6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C의 값이 루트 6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A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3루트 3인가요?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럼 내가 쌍곡선의 방정식도 덤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누구? 27분의 X제곱 플러스 21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것도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근데 문제가 A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뭐를 구하는 거였어요? P라는 점에 대해서 삼각형 POQ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EC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우린 뭐만 알면 돼? 높이만 알면 돼. 그래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내가 타원의 방정식을 알고 이 P에서 수선의 발을 낼때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2분의 3C니까 누구의 좌표를 알아? P의 좌표를 알아. P의 좌표가 2분의 3 C. C의 값이 얼마? 루트 6이었거든요. 그럼 2분의 3 루트 6을 어디에다가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그때 Y 좌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높이를 구하는 게첫 번째 방법. 계산을 생략할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높이를 이용해 먹었거든요. 언제? 여기서 이용해 먹었었거든요. 그쵸?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냥 써먹자라는 거죠. L이라는 녀석이 루트 2C니까 요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높이 H의 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슬쩍 지워주고 저 L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EC 제곱이 되죠? 그럼 EC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4분의 7 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C가 루트 6이랬으니까 제곱이 좀 6이 되겠네요? 그쵸? 얘는 그러면은 2분의 21이 되나요? H 제곱이 저렇게 나왔어요. 그럼 H란 녀석은 저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이 c야. 그럼 2 루트 6 곱하기 여기서 요 녀석은 2분의 21의 루트를 씌워준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를 루트 2를 나눠버리면은 루트 3만 남나요? 그쵸? 그리고 2도 사라지게 되나요? 근데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 만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3 루트 7이 넓이가 되겠죠? 그 넓이를 뭐 해줘라? 제곱해줘라. 요거의 제곱은 97에 63이 되겠구나. 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29번 문제, 전형적인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주고, 이 각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주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주는 문제, 이차옥수는 정의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주는 문제, 많이 해왔던 것들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벡터식을 해석하는 문제, 30번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죠. 매번 똑같아요. 다만 식이 달라지고 해석하면 그림이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보자고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어. 근데 PB의 길이가 벡터 PB의 크기가 2래. 그러면 B라는 고정된 점에서 얘 길이가 4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원을 그려주면은 여기에 누가 온다? P가 와서 벡터 PB의 크기가 2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 PB와 벡터 PC 빼기 벡터 PD 내적이에요. 일단 시점이 같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할수 있을까? 벡터 PB 내적. 뺄셈을 가지고 나는 벡터 DC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그게 4루트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벡터 DC는 이렇게 고정된 벡터거든. 그럼 벡터 PB랑 내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것은 90도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그쵸? 90도보다 작아야 돼. 두 벡터 이루는 각이. 그리고 4루트 2다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벡터 PB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원을 그려졌을 때 여기 위에 P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 PB라는 벡터가 이렇게 그려져서 얘랑 이루는 각이 뭐가 돼야 돼? 예각이 돼야 되고 4루트 2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내적의 기하저금이 얘 DC라는 벡터가 고정된 벡터고 B를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릴 때 C에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내적이라는 것은 이 P라는 점에서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여기를 L이라고 불러준다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내적이거든요. 근데 너의 길이가 4잖아. 그럼 4 곱하기 L이 뭐가 돼? 4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 그 L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릴 때이 길이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여기서부터 루트 2만큼의 길이를 그려서 요 라인을 그려줬을 때그 위쪽에만 누구? P가 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요 길이가 루트 2야. 근데 이 녀석의 반지름이 2야. 그럼 여기 몇 도란 얘기야? 45도란 얘기야. 1대 루트 2.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P가 존재하는 영역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 P를 존재하는 영역을 먼저 찾은 상태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 P와 선분 CD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R이 이렇대요. 딱 보자마자 뭐부터 했나요? 종점이 죄다 같잖아. 양변에 뭘 곱해서? 마이너스를 딱 곱해서 시점을 통일시켜줘야죠. 그래야 내가 해석을 하기가 쉽거든. 그럼 저 녀석은 벡터 CR. CR. 그럼 더하기 벡터 CP는 벡터 CQ 더하기 벡터 CP예요. 근데 이것을 CD 위를 움직이는 점 Q. 그럼 Q라는 것도 결국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좀 어디 있는지 예측하기가 쉽거든. 이제 R의 위치가 궁금해. 그래서 벡터 CR 얘만 남겨주면 얘는 벡터 CQ에서 벡터 CP를 더해주고 벡터 CB를 빼주는 거죠. 빼주었을 때에 우리가 요 녀석을 만족시킬 때이 녀석의 최대치를 구해라. 그럼 R의 위치를 내가 찾아줘야 될 거거든요. 그럼 R의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을 그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몇 도? 45도로 쏘아 올려서 요 라인을 그려줬을 때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P가. 끝에부터 끝에까지. Q는 요 라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벡터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CR이라고 하는 녀석은 CQ에다가 CP를 더해서 CB를 빼줘라?
뺄셈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덧셈으로 바꿔.

계산해도 돼요. 더하기 BC로 해줘라. 그럼 BC라는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란 말이지. 그럼 이걸 마지막에 한번 더해줘. CQ랑 CP를 더해줘. 그럼 CQ는 이렇게 가는 벡터, 그리고 CP는 이렇게 가는 벡터.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니까 여기 CP라는 벡터에다가 CQ라는 이렇게 가는 벡터를 더해주면은 얘를 위로 어떻게 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CP에 갖다가 CQ를 더해주면, CP에 갖다 CQ를 더해주면, Q를 더해주면 얘를 그럼 얼마큼까지 올릴 수가 있을까? 이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4만큼 올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BC 벡터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다시 오른쪽으로 4만큼 옮겨지는 형태의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생긴 녀석이 이제 잉크를 묻힌 거야. 이렇게 생긴 도장에다 잉크를 묻혀서 얘를 얼만큼? 4만큼 올려. CP에다 CQ를 더해서 4만큼 올려. 그럼 얘가 4만큼 올려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에 색칠이 되겠죠? 그 녀석을 BC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옮겨져서 BC, 요만큼 4만큼 옮겨졌어. 그럼 얘가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먼저 얘네 둘을 더해준 다음에 얘를 더해주는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같은 이야기를 순서를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은 BCP랑 CB를 보면은 원 위의 점과 원의 중심이잖아요. 얘네 둘을 먼저 더한 거, 계산을 한 거지.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얘를 다르게 해석을 해주면은 원 위의 점과 원의 중심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내가 벡터 BP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네들을 먼저 처리한 거죠. 그럼 벡터 BP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리기 쉬운 벡터거든. 거기다가 누굴 더했어? 벡터 CQ를 더했어. 그것이 뭐야? 벡터 CR이야. 벡터 CQ 더하기 벡터 BP라고. 그럼 C라는 점에서 내가 Q만큼 갔다가, 거기에서 BP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부채꼴 모양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주는 거니까, 여기 CQ가 이 0벡터일 때인 여기에 요 그림부터 얘가 CQ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서 부채꼴을 계속 그려주는 거니까,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순서로 얘기하던 간에 이 그림이 나온 건 당연히 동일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R이 어디에 위치할까는 먼저 찾아냈습니다. R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린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45도로 올려주고 원을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그려주게 되면은 요만큼 그요 녀석을 어떻게 해줘? 4만큼 올려줬어. 그럼 요 지점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요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면 여기서도 또 부채꼴을 그려주게 되고 45도 올려주게 되면은 R의 영역은 여기에 내부가 R의 영역이 될 거예요. 이제 R의 영역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냐면은 AR이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그 다음에 CR이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의 최대와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야. 그럼 얘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게첫 번째는 AR과 CR이라는 벡터의 제곱의 합을 얘기를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뭐 해줘? 성분으로 다 집어넣는 거죠. 0,4, 너는 4,0. 그럼 여기서 R이라는 녀석의 좌표를 X,Y라고 한다면 AR이라는 벡터의 크기는 요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 될 거예요. CR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요 성분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X-4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은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요 녀석은 두 배의 x-2에 둘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x-2의 제곱에다가 두 배의 y-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6이 되거든요. 이 녀석이 언제 최대 최소를 갖느냐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얘를 2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2의 제곱이잖니. 이 녀석의 기하적 의미가 뭡니까? 2,2와 x,y의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즉, 2,2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도형 내의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럼 그게 언제 가장 작고 언제 가장 크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때 가장 작겠지. 여기서 가장 멀 때는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갈 텐데 얘가 마침 45도고 여기는 이것도 45도니까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가장 멀 때가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가장 멀 때는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에다가 2루트2에다가 2를 더한 거죠? 2루트2에다가 2를 더한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게 되면은 2루트2 플러스 2의 제곱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의 요값 전체가 최댓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최소값은 요때의 길이 얼마? 2에서 루트 2를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잖아요. 루트 2를 빼준 2 마이너스 루트 2를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을 요 자리에다가 통째로 집어넣게 되면 그게 최소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거를 계산을 해버리면은 계산 생략할게요. m이 뭐가 나오느냐? 40 플러스 16 루트 2가 나오고요. m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28-8루트2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의 두 배에서 예를 더해주면은 정답은 96이 된다. 좌표 성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벡터로 해석을 할 수는 없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제곱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제곱 어떻게 해석할 거냐? AR과 CR에는 벡터의 차를 얘기를 해본 거예요. 어차피 이 녀석은 내가 벡터 RA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벡터 RC의 크기의 제곱 합과 같기 때문에 너라는 녀석을 내가 얘기해주기 위해서 벡터 RA에서 벡터 RC를 빼줘요. 이것의 제곱은 벡터 RA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벡터 RC의 크기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두 배의 벡터 RA 내적 벡터 R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은 내가 뭐야? 벡터 CA야. 그쵸? 벡터 CA는 고정된 벡터죠. 너는 아는 값이야. 그 너의 최대치수를 얘기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누구만 얘기해주면 돼? 요 녀석만 얘기를 해주면 되죠. 계산은 다 생략할게요. 그럼 여기서 RA와 RC의 내적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여기 위의 점에서 A까지와 C까지의 벡터의 내적의 최대치수를 얘기할 때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동점, 움직이는 점과 고정된 점에 대해서 내적의 최대치수를 얘기할 때 중점을 거쳐가는 벡터로 쪼개봐요. RA를 RE에서 EA로, RC를 RE에서 EC로 쪼개주게 되면은 얘 지울게 여기서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RA에다가 내적 RC라고 하는 녀석은 RE에다가 EA를 더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RE에다가 EC를 더해주게 되고, 내적을 해버리게 되면은 전개를 했을 때 너가 뭐가 나오느냐? 벡터 RE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벡터 RE에다가 내적 EA와 EC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벡터 EA와 벡터 EC를 내적해주게 되죠. 근데 얘네들을 더한 게 서로 반대방이니까 0벡터가 돼서 0이 돼서 사라져요. 그럼 여기서 벡터 EA와 벡터 EC는 고정된 벡터이기 때문에 내적값을 알아요. 오케이, 상수예요, 상수. 아는 값이에요. 그럼 얘의 최대치수를 얘기할 때는 얘의 최대치수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뭐냐? RE의 크기. 요 위의 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 가장 짧을 때랑 가장 길 때를 아니까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얘의 최대치수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의 최대치수를 알면은 얘를 이항시켜 버려서 얘의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 요런 식의 풀이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고정된 점으로 가는 벡터 둘의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 합으로 쪼개봐라. 해석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세 번째로는 교육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1학년 때한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를 기억이 난다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두 배가 된다. 라고 해서 이거는 상수니까 이거의 길이가 언제 가장 크냐 작냐 그걸 가지고 최소와 최대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계산은 다 생략을 했어요. 그죠? 해서 이런 방법도 있었어? 여러분 손으로 한번 써보고 아 이런 것들도 내가 할수 있겠구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내가 정말 다 해주고 싶었는데 여백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한다.
페르마 형님처럼. 알겠죠?

0: 수고 많았고요. 복습 꼭 하시고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관입니다. 우리 오늘은 유교와 인의 윤리 바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 공자, 맹자, 순자를 주로 했다면 오늘은 중국 유교 사상과 주희와 왕수인을 주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희와 왕수인 파트로 오게 되면 사실 성증리, 막 심증리, 막 심통성정, 막 성정체용, 막 경물치지, 막 존천리 거인요 난리가 납니다. 네, 진짜 그래서 친구들이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파트.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윤리와 사상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한자어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 줄임말처럼 이해하면 돼요. 그 하나하나 단어마다 뜻들이 있는데 그 뜻들을 그냥 우리가 줄여서 표현한 거다. 존천리 거인형 여러분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라.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해라. 너무 길어. 그러니까 존천리 거인형이고 줄여 말하는 거예요. 줄여 말한다고 이해하면서 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어렵고 낯선 여러분 포인트들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익혀집니다. 익숙해집니다. 나중엔 후배들한테 혹은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 뭐 과외할 때, 멘토링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글을 위해선 반복, 숙달,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표현들 나오긴 하지만 어려워하지 말고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로 한번 대표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네, 중국 유교 사상가 갑가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26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문제를 갖고 왔고요. 보통 주희와 왕수인의 경우에는 중국 유교 사상가라는 수식어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지문 속의 갑가을을 그냥 구분하는 정도로만 나오고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나왔을 때는 순서도 벤다이어그램 혹은 여러분들이 또 안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막 그래프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막 비판하는 느낌의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 유형만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어떻게 나오든 두 사상가의 비교 포인트만 잘 알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따라오면 됩니다. 알겠죠? 네. 괜히 막 문제 유형에 막 겁먹고 막 하지 마세요. 네. 그럼 바로 한번 대표 문항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여러분들 허령하여서 모든 사물을 지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사물에 나아가서 더욱 꾸준히 공부하면 어느 순간 모든 이치를 환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물에도 이치가 있대.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치가 있대.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움을 늘려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탁 하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갑의 주희가 얘기한 여러분들 화련관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위에 여러분 따르면 이 천리라는 것이 여기저기 사물에 다 이렇게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일분수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이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를 통해서 이쪽 사물도 공부하고 이쪽 사물도 공부하고 막 여러분 공부하면서 배움을 익혀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치를 점점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의 앎을 극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에 사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언제 다이 사물들의 이치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 사물에서만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죽기 전까지 못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의가 그럼 말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경물치지에서 우리가 이치를 하나 둘 이렇게 탐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천리를 여러분들 딱 화려한 관통 확 하고 트여서 알수 있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물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은 바로 누구?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입니다. 마음은 곧 이치이다. 세 글자 심증리 기억할 수 있겠죠? 인욕에 사욕에 가리지 않은 마음이 곧 천리이므로 이것을 부모를 섬기는 데 실현하면 효이고 벗을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실현하면 그게 바로 신의와 어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수인이 여러분 얘기했던 경물치지 떠올리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양지를 실현하는 치양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의 이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맥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왕수인 되겠습니다. 이 왕수인과 주희가 이 경물치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 차이가 이번 수능 완성 문제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 네, 들어갈게요. 이제 1번입니다. 앎은 논리상 실천의 앞서므로, 그치, 그치. 주희에 따르면 선지 후행이라고 했으니까. 앎이 항상 실천보다 중요하다. 삐! 중요함으로 따지게 되면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쵸?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구체적 사물에서 천명지성은 기질지성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삐. 3번, 경물의 물은 탐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실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삐. 틀렸습니다. 네. 왕수인이 얘기한 여러분들, 경물의 물은 사물을 얘기하고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그 사건을 바로 잡는 걸 왕수인은 경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경물은 우리의 실천 대상이 됩니다. 4번입니다. 치지는 경물의 물은 우리의 실천 대상이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다시, 오케이. 4번입니다. 치지는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행한 일과 일치한다. 치지, 양지를 여러분들 실천하는 치양지를 연결하면 되고요. 왕수인의 관점에서는 바로 앎을 다하는 것이 곧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행 합일과 연결지어서 4번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앎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 왕수인 지행 합일 복습 정답 4번. 5번입니다.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 왕수인 오케이. 하지만 주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마음의 본체는 양지가 아니라 성이죠. 그쵸? 따라서, 네. 5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표 문항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막 푸는 동안에 막 경물치지 막 치양지 막 개념들이 섞여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갈고 닦으면 어느 순간 탁 트이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제 출제 포인트 볼게요. 깔끔하게 둘을 비교한 이렇게 문항들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24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면 주희의 심성론과 왕수인의 수양론이 출제가 되었고요. 25학년도를 보게 되면 왕수인과 주희의 수양론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양론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존천리 거인요 그리고 경물치지 연결하면 돼요. 5번을 보게 되면 주희 왕수인 출제가 되었고요. 심성론과 수양론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수양론.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 되고 여러분들 주희랑 왕수인 말들이 막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이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을 얘기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할 거 여러분들 전혀 없어. 계속 공부하고 복습하면 돼.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개념대 했으니까 제가 빠르게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입니다. 주의 성리학 기억하면 돼요. 이기론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원리인 이와 재료인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의의 경우에는 이일분수라는 걸 제시하고요. 이와기의 관계로서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를 제시합니다. 이 이와기의 관계에 관련된 여러분 내용은 이후에 한국유교 윤리, 바로 이왕과 이의로 또 전개가 되면서 이왕의 경우에는 이기불상잡을,
이의 경우에는 이기불상 리를 강조하면서 각각의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한다라는 걸 복습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심성론 여러분 나옵니다. 성증을 이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치이다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심통성정을 말합니다.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모두 주제하는 거다. 본성이라는 건 천명지성구처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의 이 성은 그저 이치이고 그것은 순선한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이 분명히 기질지성은 여러분들 선악이 혼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질을 잘 갖고 닦는 그런 수양이 필요하다. 주의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성발이정 여러분 얘기합니다. 본성이 발하여 감정이 표현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하트로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때,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에는 크게 두 가지, 사단과 칠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덕 감정을 잘 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네. 다음 내려가서 수양론 여러분들, 이 성인 되기 위한 수양입니다. 크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행병진. 암과 행함을 함께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중행경지. 중요도로 따지면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면 앎이 먼저다. 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즉, 주의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도덕적인 지식을 갖춰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의의 관점에서도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양 방법. 존천리 거인요, 거경공리, 경물치지 얘기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특히나 경물치지를 주의의 경우에는 바깥사물에 존재하는 이치를 우리가 궁리하면서 우리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걸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양 포인트가 자주 비교되어 나온다라는 거 복습. 두 번째, 여러분들, 왕수인 되겠습니다. 왕수인에 따르면 좀 심플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정답이 다 있습니다. 심즉 리를 제시합니다. 마음 밖에 이치, 사건, 사물 없다. 그래서 심해몰이, 심해모사, 심해몰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치를 그냥 실현하면 됩니다.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실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양지입니다. 양지라는 건 천리고 마음의 본체이다. 양지라는 건 십이지심, 옳고 그름 분별하는 도덕적 판단력이고, 나아가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도덕적인 감정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 또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따 문제를 통해 확인할 거예요. 오케이. 내려와서 그러면 치양지입니다. 마음의 양지를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치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지, 그치? 네, 여러분들. 수양론. 네, 수양론. 오케이.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실수가. 오케이. 수양론 여러분 보게 되면 수양의 특징, 지행합을 얘기합니다. 암과 실천은 본래 하나이다. 이 포인트 또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양 방법, 존천리 거인역 주의와의 공통점, 치양지, 치지경물 포인트 참고하면 되고요. 특히 치지경물에서 이제 주의와 차이점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왕수인의 경우엔 여러분들 치지, 양지를 실현하는 거고요. 경물, 그래서 이 사건 사물을 바로 잡는 걸 치지경물로 왕수인은 제시합니다. 주의와 왕수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내 마음의 사, 은염을 바로잡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비교 포인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리학, 왕수인의 양명학, 핵심 사상, 성증리, 심증리 연결 이어서 핵심 특징 여러분들, 이일 분순화하고요, 심통성정, 성발이정 나오게 됩니다. 나아가서 왕수인 양명학, 심해몰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마음의 본체를 양지로 보았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주의의 경우에는 분명히 암과 행함이 논리적으로 순서상으로는 앞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걸 주의는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왕수인의 경우에는 지행합일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앎은 행함의 시작이요. 그쵸? 행함은 앎의 완성이라고 봤던 지행합의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양 방법 여러분들, 거경공리 경물치지 나오고요. 이 경물치지와 치지경물에서의 해석으로 둘이 이제 다투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1초. 오케이. 네. 공통점, 수양의 목적은 둘다 도덕적 인간이라고 제시했다. 두 번째, 수양 방법에 있어서 존천리 거인욕을 강조했다. 의미 차이는 다르지만 분명히 경물치지를 얘기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한번 봤고요. 분명히 유교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도덕적인 인간이 될수 있을까라는 물음 속에서 등장한 사상들인 만큼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살수 있을까라는 걸 연결하여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 써 있는 것처럼 둘다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는

느낌 딱 왔어. 지라는 것은 지식과 같은 것이다. 그럼 치즈를 여러 번 합치게 되면은 나의 지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그래서 앎을 극진히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즈라는 것을 앎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사상가 바로 주희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주희의 관점에 따르면 경물은 사물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치를 배우는 거고 치즈라는 건 그를 통해서 앎을 극진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물 치즈 합쳐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은 주의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을을 보겠습니다. 야, 치라는 것은 이른다란 뜻이야. 치즈는 후세 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확충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즈라는 것을 여러분들 치양지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 바로 왕수인 되겠죠. 왕수인. 이렇게 해서 주희랑 왕수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내려와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벤다이어그램 문제이기 때문에 범례를 잘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A는 여러분들 간만의 입장이에요. 주희만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왕수인이 끼어들면 안 돼요. 따라서 A에 들어갈 내용은 네, 주희 yes, 왕수인 no가 돼야 됩니다. B의 경우에는 둘의 모두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따라서 주의 예스, 왕수인 예스가 돼야 됩니다. C의 경우에는 주의가 끼어들면 안 돼요. 왕수인만 해당돼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가 노, 왕수인이 예스가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벤 다이어그램 푸는 게좀 어렵고 낯선 친구가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예스랑 노를 쓰기도 싫다 그러면 OX라고 여러분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식을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럼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A가 정답이 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첫 번째, 주의가 맞는지. 두 번째, 왕수인이 아닌 게 맞는지. 주의가 맞는데 알고 보니까 왕수인도 맞아. 그럼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주의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두 가지를 딱 확인하면 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된다. 네. 둘다 여러분들, 유교 관점을, 맹자 관점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둘다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네, 기억의 A는 여러분들 둘다 예스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X, 그쵸? 틀렸죠? 왜? A에 들어갈 말은 주의에게만 해당이 돼야 되는데, 왕수인도 해당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정답이 될수 없는 거예요. 네, 기억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보존해야 된다! 말이 좀 길어요? 존철리, 거인용. 둘 다, 예스, 예스. 따라서 B, 맞다. 다음, 디귿. 마음 밖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마음 밖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얘기했다? 궁리하자고 얘기했다? 그건 주희에게 예스가 맞죠. 근데 안타깝게도 왕수인에게는 마음 밖 이치가 없죠? 심해 무리 연결? 따라서 왕수인에게는 여러분들 노가 되겠죠. 안타깝게도 디귿의 비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됐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리을입니다. 안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임을 알아야 된다. 지행합일 관점을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왕수인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주희에게는 노가 여러분 되기 때문에 리을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몇 번? 3번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가 오답들을 보면서도 배움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억을 보면서 아, 둘의 공통점으로 사용이 가능하구나를 배울 수 있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디귿을 보면서 디귿은 비록 여기선 정답이 안 됐지만 아, 주희와 왕수인의 관점이 구분되는 선지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또한 우리가 그냥 풀고 넘길 게 아니라 다시 복습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 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디귿은 별표 이렇게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됐죠? 이렇게 해서 네, 확인을 했고요.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패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경우에는 고대 동양 사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주제에서 풀었던 내용이었는데, 문항이 좀 뒤에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 겸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갑입니다. 군주는 이로움이 아니라 인과 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군주일지라도 인을 해치면 도적이고, 을을 해치면 잔악한 자일 뿐이다. 결항과 주황은 인을 해친 한 사나이 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탕왕과 무왕이 그들을 내쫓은 것은 옳은 거다,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맹자 공부했을 때 정리했던 여러분 내용들 빠르게 복습하면 됩니다. 맹자가 얘기했던 왕도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 위민 정치, 그리고 그에 반하여 백성을 괴롭히게 되면 역성혁명 가능하다. 그 내용들을 쫙 여러분들 복습하면 됩니다. 갑은 누구? 바로 맹자.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네, 보겠습니다. 을입니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정명이 딱 떠올라야 돼. 네. 바로 을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명을 떠올려야 됩니다. 만약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고,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지 않게 되고, 형벌이 알맞지 않게 되면 백성들은 손발을 들 곳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자가 강조했었던 여러분들, 덕치 연결 가능, 정명 연결 가능,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을은 바로 공자라는 거,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의 지문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공자가 덕치를 강조한 건 맞아, 그치? 그런데 형벌과 법령을 아예 배제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거. 이 지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자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분명히 이 형벌이라는 것도 알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주된 포인트는 덕치다. 다시 복습. 네. 이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군주는 선천적으로 지닌 사단을 확충해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1번 정답. 뭐야? 끝났습니다. 1번 정답. 체크 끝.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설 확인하면 되고요. 맹자의 관점에 따르면 군주는 바로 사단에 기반한 불인인지심에 기반한 왕도 정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 복습하면 됩니다. 2번입니다. 군주는 왕도 정치를 통해서 백성의 본성을 선하게 바꿔야 된다. B 틀렸어. 왜? 아니, 선하게 태어났는데 무슨 본성을 선하게 바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2번, 땡. 다음 3번입니다. 직분에 충실한 것은 백성이 아니라 군주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군주에게 요구되는 게 맞지만 백성에게도 여러분들 요구되죠. 정명이라는 거는 군주, 신하, 부모, 자식 다 각자의 직분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만 해야 되고 백성은 해당이 안 된다? 틀렸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법에 의한 사회질서 확립을 통치의 궁극 목표로 삼아야 된다? B 틀렸어. 지금 공자가 강조하는 건 덕치다. 됐죠? 5번. 군주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혁명을 통해서 교체해야 된다. 맹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5번 또한 여러분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8번 문제 정답 1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자 여러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신하의 도리나 도덕적인 교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역성혁명은 이제 맹자가 제시한 포인트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유교 사상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제 주희랑 왕수인 나왔겠죠. 갑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은 한 사람의 몸을 주제하는 것이지만 허령한 그 본체는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천하의 모든 이치를 아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치는 비록 모든 사물에 흩어져 있지만 미묘한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천하에는 이 각각의 사물마다 또 이치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일분수를 떠올리면 돼요. 분명히 이 마음의 본체의 경우에는 그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실천하는 건 여러분 누구예요? 어떤 게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는 비록 모든 사물에 흩어져 있지만 그 미묘한 작용은 한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작용은 분명히 마음이 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갑은 주의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주의가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네, 마음과 본성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설명.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분명히 그것을 탐구하여 깨닫고 내 삶에서 도덕적인 행위로 실천하는 자각적인 작용은 오직 마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마음의 역할을 이해하겠다라는 걸 확인하면 돼. 네, 이제 요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이치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조금 좀 어려워요. 그쵸?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고, 각각의 사물이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경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지와 경물을 말하고 있고요. 왕수인의 관점에서 치지경물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을의 지문의 경우에는 별표를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을 혹시 보다가 갑이 누군지를 좀 모르겠어, 헷갈려 라고 싶으면 을을 먼저 보고 갑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주의랑 왕수인 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을이 주의라면은 갑은 왕수인, 을이 왕수인이면 여러분들 당연히 갑은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속어법의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됐죠? 잠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을을 한번 볼 거예요. 을 여러분들 지금 이 치지와 경물을 설명하면서 특히나 좀 약간 헷갈리는 좀 어려워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그럼 잠깐만 요거를 조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문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미리 한번 좀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왕수인 내용입니다. 왕수인. 왕수인 잠깐 여러분 뺄게요, 이렇게. 왕수인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있고요. 그쵸? 마음이 있고, 이 마음 여러분들 본체는 분명히 양지입니다. 마음이 있고요. 마음의 본체는 양지이다. 그쵸? 나아가서 이제 이게 천리다라고 연결이 바로 됩니다. 심증리도 다 연결되고. 이 마음 여러분들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향하는 게 바로 의입니다. 의 혹시 혹은 의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디로 향하냐? 바로 이 사물에 여러분 향하는 거예요. 사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건이라고도 보면 됩니다. 사건이라고 연결해서 보면 돼. 요 도식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바로 물이야. 네. 이 도식을 이해하게 되면 왕수인이 말하는 치지경물의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쌤, 빨리 알려주세요. 오케이. 봐봐.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깝게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때로는 이 수험생활의 스트레스를, 때로는 이런 인욕들에 가려진 상태로 부모님에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합니다. 괜히 이제 사실은 부모님을 막 사랑하고 부모님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막 효도하고 싶은데 그게 막안 되니까 잘. 때로는 막 짜증내고 막 투정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우리 마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라고 얘기할까? 아니, 여러분들. 이 마음을 우리가 향하는 을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인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식인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자식인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알 거예요. 나와 부모님 사이에 약간 삐뚤어지고 잘못된 관계를 우리가 양지를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에서 효라는 이치가 실현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 지문을 볼까?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이 양지인 여러분들 천리를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돼. 부모님과 나 사이에 한때는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화내고 했는데, 바른 이치, 바로 효라는 관계가 잘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치지이고요. 각각의 그 사물이 이치를 얻는 것이 바로 경물인 거예요. 이 사건을 바로 잡는 걸 바로 왕수인은 경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나의 관계에서 효가 실천되는 걸 각각의 사물이 그 이치를 얻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 여러분 도식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약간 좀 심리학 쪽도 연결이 되거든? 약간 동양에서의 심리학 느낌이야.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한번 공부해보고 떠올려 보면서 아, 주희랑 왕수인이 경물치지를 지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관점 속에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섞여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좀 이야기가 길었지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참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서 표현해 봤습니다. 뒤에 또 지문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문제를 빠르게 풀어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치질한 양지를 확충하여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갑의 치지에 대한 설명은 왕수인이 말하는 건데? 따라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1번 지워주면 됩니다. 뭐야? 옳지 않은 거였네? 1번 체크. 정답 1번. 2번입니다.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모든 이치에 관통할 수 있다. 앞에 대표 문항에 나왔던 화려한 관통 연결하면 되고요. 주의가 강조했던 국리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국리, 경물, 지지, 화려한 관통, 2번 동그라미. 3번. 참된 삶의 발의. 이 취향지와 도덕적 실천은 본래 하나이다. 지행합을 연결하면 되고요. 앞에 나왔던 대표 문항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3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그리고 빨간색으로 별표. 왕수인 관점에서 참된 삶의 발의, 즉, 치양지라는 것은 결국 삶을 발휘한다라는 건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삶의 완성이니까 지행합일과도 연결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만물의 이치와 의미는 마음의 본체인 양지에 근거한다. 네, 왕수인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음의 본체인 양지란 표현도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5번입니다. 군자이건 소인이건 누구나 양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네, 둘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왕수인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양지가 마음의 본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고요. 주의의 관점에선 주의가 맹자를 또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인 이 양지를 알고 있다라고, 양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은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해당이 됩니다. 5번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오케이. 중국유교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순서도가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갑부터. 나의 삶을 극진히 이루고자 한다면 이미 치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주의에 맞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돼. 아, 좋았어. 바로 경물치지. 주의가 말했던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한다는 내용이 잘 나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를 통해서 삶을 극진히 한다는 게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요 내용을 네, 요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이일분수입니다. 그래서 사물들이 다 이치를 갖고 있고, 우린 그 이치를 탐구하는 궁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극진히 할수 있다라는 거 연결 가능하죠? 네, 두 번째. 대개 사람의 마음은 영명하여 모두 지를 지니고 있고, 천하의 사물은 모두 이를 갖고 있다. 천하의 사물은 모두 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치를 궁구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극진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경물치지 해야 된다. 갑은 주의. 갑은 주의. 됐죠? 을입니다. 사물에 이가 존재한다라는 말 앞에 마음이라는 거를 붙여야 돼. 그래서 마음이 사물에 있으면 이가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 예를 들어 마음이 부친을 섬기는 데 있으면 효도가 돼. 나의 마음이, 그쵸?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 있게 되면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음이 임금을 섬기는 데 있으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치지 경물의 맥락과 연결이 딱 되죠. 따라서 을은 누구예요? 바로 왕수인 되겠습니다. 갑은 주의, 을은 왕수인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순서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A의 경우에는 주의, yes, 왕수인, no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주의에게만 yes가 나오면 되고요. 다음 C의 경우에는 왕수인에게만 yes가 나오면 됩니다. 기억. 타고난 참된 앎이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는가? 네,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참된 앎인 양지를 갖고 태어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지를 실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첫 번째 기억의 A에 대한 물음은 둘다 모두 yes입니다. 네, 둘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양지를 갖고 있지만 그게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에게만 yes가 나와야 되는데 왕수인도 yes가 나와버렸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지워주면 됩니다. 니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이가 내지 않은가? 모든 사물에도 이가 내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 얘기했던 주의의 이기론 이일분수 연결 가능. 주의에게 yes, 따라서 니은은 동그라미. 다음, 디귿. 인성에는 인의예지의 덕이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는가? 이 주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는, 성에는 이 사덕이라는 것이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의에게 yes, 디귿, 동그라미.
리을입니다. 외부의 이론적 학습은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가? B. 왕수인에게 노가 되겠죠. 왕수인의 여러 경우에는 양지를 실현하는 치양지를 강조했다. 따라서 외부의 이론적 학습이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지 않았다 연결하면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디귿은 몇 번에 있죠? 바로 2번에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답 2번 체크. 네.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통해서는 이 기억 특히 주위 왕수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억을 공통점으로 가져가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 나왔습니다. 갑과을의 가상 대화가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림을 이제 많이 그려서 사상가들의 얼굴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똑같게 잘 그리셔가지고 여러분들 놀랐습니다. 사실 누군지 알겠어, 이제. 벌써.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문을 통해서 단서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 거다. 갑부터. 사람의 몸을 주제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이다. 마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의이다. 의의 본체가 바로 지이고 의가 있는 곳이 바로 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그림에서 확인했던 마음, 그것이 드러난 것이 의,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사물, 사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다시 복습. 마음, 그리고 의, 그리고 사건, 사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지를 잘 실현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고, 친구에게 신의를 다할 수 있다라는 거 연결이 가능하겠죠. 네, 바로 갑은 누구예요? 왕, 수인.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의 지는 성이고요. 바로 사덕은 여러분 성이고요. 나아가서 측은수 사양십이 사다는 바로 도덕적인 감정입니다. 본성은 마음의 이이고요. 정이란 마음의 작용이고요. 마음은 성과 정의 주제자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막 지금 이렇게 파티처럼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성즉 리 떠올릴 수 있고요. 네.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분들. 네. 바로 심통성정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여러분들. 네. 성정 채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을은 누구? 바로 주이다. 조금 더잘 써볼게요. 네, 주이다. 네. 이제 한번 옳지 않은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제 유형. 왜? 옳지 않은 걸 여러분 찾는 문제는 문제풀이가 끝났을 때 옳은 거 4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확실하게 EBS에서 수능완성에서 이거 옳은 거야라고 딱 보여준 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개념들을 파생하고 문제에서 어떻게 선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좋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게 뭔가 약간 좀 묘한 고백 같은데 그런 고백 여러분 아니야? 오케이. 1번 보겠습니다. 갑부터, 네, 왕수인부터 순수한 본래성을 확충하면 성인이 될수 있다. 우리 양지를 실현하게 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될수 있다. 치양지 연결 가능하지, 그치? 따라서 그러면 1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여러분들 보게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다. 내 양지를 여러분 실현하는 거 치지. 맞죠? 1번, 2번 왕수인 개념 플러스. 네. 3번 사람의 마음은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우리 아까 여러분 봤었던 주의의 여러 지문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주의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격물치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궁리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활연관통해야 된다라는 걸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도덕적인 행위는 마음의 본체인 양지가 실현된 것이다. 주의는 마음의 본체를 양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답 4번 여러분들. 우리 아까 대표 기출 문항에서도 요 포인트로 이제 오답을 이제, 그렇죠? 이 포인트로 여러분들 틀린 내용을 보여줬거든요. 그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0: 계속 보면서 오답 포인트, 정답 포인트 공부하면서 공부를 더해 가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 화려한관통하게 될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 체크. 네. 다음 이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물과 치즈는 마음속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이다. 둘다 경물 치즈와 존천리 거인용을 얘기했다. 5번 동그라미 별표. 분명히 둘이 바라보는 이 경물과 치즈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를 계승하는 중국 유교 사상가들로서 둘다 경물 치즈, 존천리 거인용을 얘기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5번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유교 사상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포괄한대요. 마음이 두 가지를 포괄한다? 성은 마음의 체요. 정은 마음의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스치듯 말했던 내용, 여러분들, 성정체용이라는 표현과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우리의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들, 요 주의 문제에서 4번이 틀린 이유가 바로 연결되죠, 그쵸? 주의에 따르면 마음의 본체가 여러분들 성입니다. 양지가 아닙니다, 그쵸? 요 내용도 연결이 가능하죠. 네. 다시 돌아와서, 성정체용, 주의. 성은 곧 천리이다. 성증리 연결 가능하죠? 만물은 그것을 부여받아서 각각 그 이치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를 배울 때 처음에 이기론과 여러분 더불어서 이일 분수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일 분수. 조금 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합니다. 여러분 주의에 따르면 태극, 천리가 있습니다. 네, 천리가 있습니다. 천리. 우리가 혹은 태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태극. 우주에 여러분 천리가 있고요. 이 천리가 이렇게 사물에 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 다움이, 나무에게는 나무 다움이, 강아지에게는 햄스터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햄스터에게는 햄스터 다움이, 토끼에게는 토끼 다움이, 독수리에게는 비둘기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비둘기에는 비둘기 다움이 있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들 뭐 그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일 분수라고 얘기할 건데 각각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과 사물마다 이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일, 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이치는 여러분 이 태극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다만 분수, 각자 분명히 역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편하게 풀이를 해드리자면. 이 천리 태극을 여러분들 모모 다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모 다움. 인간에게 가서는 인간 다움이에요. 나무에게 가서는 여러분들 나무 다움이에요. 네, 햄스터에게 가서는 여러분들 햄스터 다움이에요. 각각이 이렇게 이치를 갖고 있는 모습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일 분수의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도 친구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잠깐 복습을 해봤습니다. 또 금방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고 볼게요. 네, 을입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은 텅 비고 영영하여 어둡지 않다.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고, 만사가 거기서 출현한단다. 물은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기 때문에 어두워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되는 것이다. 왜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는 거야? 너의 마음속에 이미 이치가 다 있는데. 뭐? 바로 심의 무리 같다 떠올라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심의 무리의 맥락을 통해서 을은 왕수인이라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갑은 여러분들 주이고 을은 왕수인이에요. 밑에 가서 적어보겠습니다. 갑은 주이, 을은 왕수인. 됐죠? 바로 한번 이제 갑과 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항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 별거 아니야. 바로 볼게. 법례 여러분들 확인하면 돼.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가 갑에게서 을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을 향해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바뀌면 그 반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애들이 구조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 구조를 좀 쉽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과한다라는 앞에서 한번 이렇게 막아보세요. 이걸 막고 이게 두 가지 방향을 확인하면 돼. 그럼 잠깐만 빠르게 예시를 드리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봐봐. 갑은 예를 들어서 민트 초코를 굉장히 좋아해. 민초파야. 근데 을은 민트 초코를 굉장히 싫어해. 얘는 민초를 너무 싫어해. 그럼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구조가 여러분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갑은 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을아, 너 민초가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모르니? 왜 간과하니? 왜 무시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과로의 내용에는 여러분들, 갑의 입장이 들어가야 돼.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향할 수 있는 비판이 들어가야 돼. 반면에, 을의 입장에서는, 을이 실제로 모르는, 간과하는 게 들어가야 돼. 지금 갑은 민초가 맛있어. 그러니까 민초가 맛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을은 민초가 맛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을한테, 야, 민초 맛있는 걸왜 몰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 구조를 파악하면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바로 한번 구조를 대입해 볼게요. 빠르게 봅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네. 기억입니다. A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마음과 감정을 통섭함을 간과한다. 두 가지를 확인할 거야. 첫 번째, 과로의 내용이 갑이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두 번째, 그것이 실제로 을이 간과하는 게 맞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기억은 틀렸습니다. 상관쌤. 다시 보세요. 지금 분명히 지금 막 성정체형 막 이일분수 얘기하면서 쌤이 그때 얘기했던 심통성정 지금 얘기하는 지문인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아, 쌤도 아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진짜 너무 재밌게 나왔어. 인간의 본성은 마음과 감정을 통섭한다. 심통성정. 틀렸어. 왜? 인간의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과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위치가 묘하게 바뀌었어. 그 미묘한 차이를 확인을 해야 돼. 이 앞에가 여러분들 오히려 마음이고, 요 뒤에가 본성이 돼야 돼.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게 내셨죠, 그쵸? 심통성정의 의미는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과한다, 주제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기억은 굉장히 잘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헷갈리면 안 돼. 기본기를 틀리면 안 돼. 기억 여러분 틀렸어. 왜? 가로의 내용이 갑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로의 내용이 갑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국리란 결국 취향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왕수인의 여러분 관점에서는 국리라는 것은 결국 취향지입니다. 그쵸? 따라서 왕수인이 알고 있는 거야. 간과하는 게 아니야. 니은은 따라서 틀렸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왕수인이 인정하는 거야. 되겠습니다. 도덕적 안과 행함은 선으로 구분할 수 없어. 주의의 경우에는 선지유행을 얘기하죠. 도덕적인 안과 행함이 앞뒤 구분이 가능하다고 이러면 얘기하지. 순서상 구분이 가능하다. 근데 왕수인의 경우에는 구분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따라서 왕수인 구분할 수 없다. 지행합일. 주인은 선지유행을 얘기하니까 간과한다. 맞죠. 정답은 디귿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리을입니다. 성인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양지를 발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야, 주희야, 무슨 바깥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막 하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 양지를 잘 발휘하면 돼. 취향지 하면 돼. 라고 왕수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왕수인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주희는 놓치고 있죠? 간과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리을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몇 번, 여러분들?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왕수인과 주희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개념이 심도 깊게 잘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이 문제풀이와 더불어서 같이 조금 함정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정답 바로 3번 체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극적인 윤리와 사상 리뷰입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제가 모아왔습니다. 특히 비교 가능한 거 위주로 갖고 왔으니까 잘 풀어보고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3: 저 분위기.

0: 따라간다면?
1: 2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들 3강입니다. 벌써 3강까지 왔어요. 금방금방 간다라는 게 좀 느껴지자니 저랑 배워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너무 뻔뻔했네. 네,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요. 1강, 2강은 그래도 뭔가 좀 핵심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갔잖아요. 3강은요. 바로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아, 왜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이번 3강 문제가요. 정말 잘 뽑혔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만 하나씩 다 살펴봐도 핵심 개념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핵심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나? 한 번 더 설명하면 물론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또 루즈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루즈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 분석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핵심 개념인지 파악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킵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것만 보지 말고 싹 한번 봐보세요. 그럼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 들 거야. 알겠죠? 네. 그럼 바로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요. 한반도의 지질 시대별 암석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단, 가에서 단은요. 각각 뭐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늘 나오는 그 맛입니다. 네,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지. A에서 C는 역시 시대,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하나는 또 알려줬지. 시원생대는 또 같이 알려줬죠. 그쵸? 이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를 틀렸거나 이 문제가 어려웠다 싶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개념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은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워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찾기 쉬운 건 있어. 뭐가 찾기 쉬웠냐면은, 시원생대가 주어졌으니까, 시원생대가 제일 많은 가가 변성암이겠구나. 라는 거는 쉽게 찾았을 거예요. 여기가 변성암이야. 그치? 가는 변성암이야. 그럼 나하고 다 찾는 게 좀 어려웠을 텐데요. 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푸는 방법, 그냥 눈으로 푼다. 대략적으로 푼다. 대략적으로, 에이 대충 봐도 알잖아 이 정도는. 두 번째, 대입해본다. 그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요, 대입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상대적이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보일 수가 있어. 물론 그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 요거는 3개고 요거는 2개네. 3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퇴적암이겠구나. 아니 화성, 퇴적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풀었다면 되게 잘한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안 풀렸다라고 한다면은 대입해보면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자,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해봐? 나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야. 나를 퇴적암 한번 넣어볼까? 그럼 단은 자연스럽게 화성암이 되겠지? 자, 그럼 퇴적암이니까 더 많은 퇴적암은 아무래도 중생대인데, 중생대, 고생대, 그러면은 C가, A가 중생대고 C가 고생대라고 한다면은 너무 차이가 큰데? 그리고 신생대 퇴적암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아니, 대입해보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대입해보면 이렇게 쉬워. 그러면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잖아. 이렇게 대입해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간 소모 은근 안 됩니다. 의외로 한 10초, 15초만 대입해보면은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른 거 대입해봐. 그럼, 나에다가 화성암을 넣어보고, 나에다가 퇴적암을 넣어볼까? 자, 여기 화성암을 넣어보니까, 화성암은 중생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신생대가 제일 적었지. 그럼 A가 자연스럽게 중생대가 되고 C가 신생대가 되고, 그러면은 퇴적암 넣어봐볼까? 퇴적암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중생대고, 그 다음 고생대고, 신생대 퇴적암은 되게 적은 부분을 차지했었지. 아,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신생대가 아니라 고생대, 고생대. 그렇죠? 고생대. 이렇게 하면은 아, 말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아니, 대입해보면 이렇게 쉽다니까요. 볼게 1번. 단은 기존 암석이 열과 압력 등에 의해 가지고 열과 압력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변성작용이에요. 그럼 변성작용 다가 아니라 가와 관련한 설명인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가와 관련한 설명이니까. 그치? 열과 압력 변성작용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거. 나는 가보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면적이 넓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제가 눈을 강조하는 게 있다. 그게 뭘 강조하냐면은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봐봐. 우리나라에서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중에서 순서대로 많은 순서대로 한다면은 항상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 변화, 퇴야. 변화, 퇴. 변화, 퇴. 이런 식으로 기억해봐. 변화, 퇴. 변화, 퇴.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게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걸 넘어서서 요거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어떻게? 시원생대 변성암. 시원생대는 하나니까 굳이 그냥 그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변성암. 그 다음 시대랑 같이 연결지어서 중생대 화성암. 그 다음 중생대 퇴적암. 그 다음 고생대 퇴적암. 뭐더 나아간다면은 신생대 화성암. 그리고 신생대 퇴적암.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네개 정도만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순서. 참고로 고생대 퇴적암만 두고 풀었을 때, 고생대 퇴적암 이 암만 두고 풀었을 때는 역시 조선 노충군이 평안 노충군보다는 많죠.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예 바다에서 만들어진 게더 넓게 형성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뿐만 아니라 2번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는 거를 제가 포인트 짚고 넘어갑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지? 한반도에 분포하는 면적은 변화, 퇴, 순이니까 화성암이 변성암보다 많을 수가 없죠. 변성암이 제일 많아야지. 그치? 자, B는 고생대고요. C는 신생대. 맞죠? 그치? 그래서 C 하나만 맞네. 대보조산 운동으로 마그마가 관입하여서 형성된 암석은요. 중생대에 형성된 화성암, 화성암이 화산암과 화강암, 그러니까 심성암 중에 화강암 중으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그 화성암이 중생대에 형성한 화강암. 맞는 말이죠. 그쵸? 맞는 말이지. 중생대에 형성한 화성암이 화강암이니까. 그치?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쵸? 조금 어려웠던 포인트가 뭔지는 알겠어.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비시기에 형성된, 고생대에 형성된 달은요. 영남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거는 얘들아. 퇴적암이 됩니다. 경상분지 퇴적암.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고생대에 형성된 그 옥천수 꼭대는 대체 어디 있는데? 라고 한다면 주로 어디 있었어요, 얘들아? 주로. 충북, 강원,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 그쪽에 좀 많이 분포했었지. 그치? 네. 어쨌든 정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주요한 포인트가 되게 많았어. 2번. 어땠니? 좀 어렵지 않았니? 근데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연지리를 볼때꼭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A가 어디냐면은 포천입니다.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B는 태백이에요. 되게 좀 많이 비틀어서 낸것 같아요. C는 해남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석하면은 뭐만 생각해? 중생대 퇴적암만 딱 생각을 하잖아. 근데 고생대 화석이래. 고생대 화성암, 고생대 화석이 있구나 그냥 생각하고 아 화석이 있으려면 퇴적암이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고생대 형성된 퇴적암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옥천습 꼭대 부분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B가 될 수밖에 없겠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꼭막 그러잖아. 선생님, 저 옥천수 꼭대 할때 단양제천 영월 삼척 이것만 기억했는데요. 아니, 꼭 그런 것만 기억할 필요는 없이 그 주변까지야, 그 주변까지. 알겠지? 그냥 주변까지. 알겠죠? 경북 윗부분, 충북 북동부 지역, 강원 남부 지역. 이렇게 같이 엮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공룡 발자국이니까 경상분지예요. 근데 보통 경상분지 나올 때 어디가 많이 나왔냐면은 고성이 많이 나왔거든. 근데 고성이 안 나왔어. 아니, 고성이 나와야 되잖아. 고성이 안 나왔어요. 근데 고성 말고도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경상분지 하면은 여기가 경상분지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여기도 경상분지예요. 그렇지? 이렇게 있어.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계산 기억을 한다면은 해남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해남 공룡 발자국, 고성 공룡 발자국, 해남 공룡 발자국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이건 알아요. 용암과 하천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주상절리 협곡은 한탄강이라는 건 아마 알 거야. 근데 한탄강 하면은 철원, 연천이 나와야 되는데 왜 철원, 연천이 안 나오고 포천이 나왔지? 포천도 그 주변이잖아. 아니, 걸치겠지, 얘들아. 걸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같이 엮어가지고 애겠구나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문지리에서는 지역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자연지리에서는 좀 넓게 넓게 봐도 돼, 얘들아. 알겠지? 네. 어쨌든 BCA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냥 알고 넘어갔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아, 이제는 풀린다라고 생각하고 몇개좀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해남 공룡 발자국 화석 같이 기억하면 좋아. 해남까지 고성 말고요. 알겠죠? 고성도 해남도 둘다 기억을 해주세요. 3번입니다. 아마 이 문제도 좀엥 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5번까지 풀었는데 정답이 없어. 이런 친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개념은 항상 정확하게. 그렇지? 하나씩 볼게. 다음 자료는 학생이 한반도의 지체 구조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억에서 미음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는데요. 평북계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 이거 뭐예요? 변성암, 시원생대. 그래서 변성암의 종류는 편자 들어가는 친구들 있잖아. 그게 다 변성암이잖아요. 그럼 기억은 맞는 설명이지. 그치? 평남분지 옥천습곡대 고생대에 분포하는 퇴적암층이죠. 그치? 조선누충군은 해성층이고 석회암이 분포해요. 너무 기본적인 개념. 고생대 말기에는, 정확히 하면 이제 고생대 말기에서 중생초인데, 고생대 말기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긴 합니다. 무연탄이 분포. 맞죠, 뭐. 그치? 갈탄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역청탄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역청탄은 없죠. 갈탄은 신생대에 있고, 그치? 경상분지 중생대 말기에 형성된 퇴적암층이 좀 많이 분포하죠. 그래서 경상누충군, 누충군이라는 것 자체가 퇴적암이라는 뜻이잖아요. 층층이 누적되어서 만들어진 집단이니까. 그치? 그래서 호수 또는 습지에서 퇴적된 육성층이라는 것도 알고 아세요, 얘들아? 육지에서 만들었어요. 경상누충군을 막 해성층으로 만들어진 친구들, 이렇게 해성층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육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육성층. 알겠죠? 호수나 습지에서 만들었으면은 육성층이 육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요. 조선누충군은 바다에서 만들어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해성층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의 해성층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우리 한국 지리 안에서는. 알겠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분포한다. 맞죠? 왜 중생대에 공룡이 살았고 그리고 경상누충군은 습지가 많이 분포했었기 때문에 공룡들이 지나갈 때 약간 진흙 게다가 이렇게 발자국을 딱딱딱 찍고 가는 거죠. 그렇지? 그게 층층이 쌓이고 위에가 나중에 벗겨지면은 어떻게 돼요? 공룡 발자국 그대로 남는 거지 뭐야. 맞아. 육성층입니다. 그렇지? 이게 해성층이었으면 공룡 발자국이 있으면 안 되지. 공룡이 이렇게 바다에서 사는 건 아닌데, 그렇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자, 마지막이죠. 두만지개, 길주, 명천지개입니다. 오, 요거는 퇴적암층이죠. 자, 요거는요. 퇴적암층이야, 신생대 퇴적암층이야. 보통 이거를 물어보면서 뭘 가장 많이 물어보냐면은 갈탄을 제일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기출에서도 갈탄을 제일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인해 화산암이 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화산암은요, 화산 지형 있잖아. 백두산, 제주도 한라산, 울릉도, 독도, 철원, 용암지대. 그치? 딱그 정도잖아요. 요거는 퇴적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신생대, 신생대, 신생대, 뭐야, 정답이 없잖아. 이렇게 풀었으면 틀린 거야. 그렇지? 다행히 윗부분에 헷갈리는 게 없어서 정답을 결국 찾긴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풀면서, 왜 정답이 없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은, 개념을 조금 더 정확히 하세요. 알겠죠? 개념, 개념. 늘 중요한 게 개념입니다. 알겠죠? 개념, 개념. 알겠죠? 그래서 아니에요. 화산암과 관련되지 않았어요. 신생대에 화산암이 있는 건 맞는데, 여기는 퇴적암층이니까 그게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정답은 미음이었습니다. 5번이죠. 풀었습니다. 그렇죠? 알겠죠? 개념 정확히. 4번입니다. 지도는 지질시대별 지층과 암석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요.
안 틀렸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아마 그나마 가가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 고생대, 시원생대, 중생대 중에 하나래. 네, 들어봐봐. 평복개마지개, 경기지개, 명남지개 주로 많이 분포하네. 가가 바로 시원생대가 되겠죠. 시원생대. 되게 찾기 쉽죠, 이거는. 시원생대. 이거 못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 알겠지? 물론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진 마요. 아, 그 나아가야지 못 쪼겠어, 여러분들. 그치? 자, 나하고 가. 나 같은 경우는요, 큰 힌트가 있죠. 바로 경상분지. 봐봐, 여기 해남 걸친 거 보이죠? 해남 있는 거 보이지? 그치? 해남 부분 있을만하죠? 있을만하죠?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좀 많이 분포하니까. 남부지방에 분포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경상분지 일대고요. 그리고, 화성암인 화강암이 주로 이 지질구조선에 따라서 분포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죠. 지질구조선에 따라서. 특히 중남부지방은 조금 뚜렷하게 많이 보이네. 북부지방은 뚜렷하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요. 시는 화성암이 될 거고요. 화성암 중에서도 화강암이 되겠죠. 디는 퇴적암이 되겠죠. 그치? 그럼 나는 중생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잘 찾았길 바랍니다. 저 시는 그래서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이 될 거고요. 디는요, 퇴적암이 되겠죠. 뭐 화성암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생대 화성암이라고 인지하고 화성암이라고 적었어야 돼요. 알겠죠? 가는요, 평남분지 옥천습 꼭대 주로 많이 분포하네. 여기 고생대인 거 알겠어. 근데 혹시나 요거 좀 헷갈린 친구 있니? 뭐가 조선 누춘군이지? 약간 이거 헷갈린 친구가 있었을 텐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육지에서 만들어진 게 있고, 바다에서 만들어진 게 있었을 때, 그래도 바다에서 만들어진 게 거의 같은 지점에서 만들어졌다면, 육지에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 분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얕은 바다가 얼마나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겠어요.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좀 퇴적암이 오랜 기간 동안에 쌓인 거죠. 석회암이. 그치? 그리고 조류운동 이후에 일부 지역들이 습지나 호수가 되었겠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평안누춘군, 퇴적암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B가 평안누춘군이고 A가 조선누춘군이구나. 그치? 그럼 이제 D도 뭐 정확하게 하면 이제 여기는 경상누춘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치? 육성층이구나, 해성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시가 상정상을 이도는 경우에는요. 시가 뭔지 보니까요. 화강암이네요. 화강암이 정상부를 이도는 경우에는 돌산이죠, 돌산. 흑산이 아니라. 흑산은 변성암이니까 다화가 관련한 설명이 되어야죠. 그렇지? 특히 정상부를 콕 집어서 말했으니까 화강암이 될 겁니다. T는 육성층으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자, 육성층 물어봤고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두개다 맞는 설명이죠. 그치?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E는 대부분 바다. 해성층이 아니죠. 해성층은 A죠, A.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A, B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그치? 한번 해놓으면 안 헷갈려요. B는 A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봐봐, 이렇게. 두 개를 명확하게 찾아야지 이제 풀수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B는 육성층이고 A는 해성층이죠. 조류운동, 해성층이 만들어지고 조류운동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육지화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형성 시기가 더 이르다 해야죠. 이거만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르다. 아, 이르다. 이르다. 이르다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과 더 먼저 만들어졌다는 건가? 아니, 당연히 더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르다라고 한다면 오래됐다? 더 먼저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은근 이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치? 근데 좀 용어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럴 만도 해요. 근데 틀리지 마세요. 안 돼요. 가에서 달을 오래된 지질 시대 순으로 배열하면은 다, 가, 나 순이다. 그치? 다가 오쪽에 와야 돼요. 다가 나 순이다. 해야 되겠지. 그치? 정답은 2번,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는 좀잘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좀 틀렸다 이런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형 문제는 한번 해놓으면 웬만하면 안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야. 지금은 틀릴 수 있어. 앞으로는 안 돼. 알겠죠? 앞으로는 안 돼.
자, 표는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주요 지각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요. 역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자주 나오거든. 이 표가 그대로 나왔던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꼭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뭘 기억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 밑에 부분 있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 알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읊을 수 있어야 돼. 이제 가는 고생대 초기와 말기 사이니까 조류근동이 될 거고. 자, 트라이아스기 중생대 초기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속림변동. 속림변동이라는 단어보다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운동, 발생한 운동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속림변동. 자, 그리고 다는요, 엄청 컸던 운동, 대보조산운동. 라는요, 불국사 변동이죠. 경상 분지 지역을 중심으로. 그치? 그래서 불국사 변동. 다 화강암이 관입했죠. 특히 대보화강암, 대보조선운동 때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화강암 관입되긴 했었는데, 그만큼 격렬했던 운동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생대제 3기, 너무 많이 나오죠. 경동성 요곡운동. 요거는 진짜 해안 지형과도 연계해서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치? 그리고 화산활동. 그래서 화산활동이 가장 나중에 형성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겠죠. 자, 1번, 가는 속림변동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풀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치? 속림변동. 근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좀 기억, 아니,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치? 가는 조류운동이죠. 네, 아닙니다. 나가 속림변동이지. 그치? 그래서 나라고 합니다. 나. 나는 한반도 남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북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주었죠. 그치? 북부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지질구조선을 만들었죠. 어디 방향? 랴오둥 방향. 그치? 그것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럼 선생님, 남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줬던 운동은 뭐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문제 나왔던 적이 없어요. 아니, 굳이 따지자면은 대보조산운동과 불국사 변동이 남부에 가깝긴 하지.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대보조산운동은 이제 한반도 전역, 특히 지질구조선이라고 한다면 중남부 지역, 중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질구조선,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을 만들었고요. 불국사 변동은 이제 경상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운동이 일어났죠.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지. 남부지방은 어디예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네. 알겠죠? 그래서 북부, 중남부, 이렇게 기억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리고 차라리 지질 구조선을 기억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강암이 관입되었다. 아니면 어디 산에 정상을 이루는, 아니면 어디 산에 기반암이냐, 흑산이냐, 돌산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알겠지? 다로 인해 중국 방향, 예,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그쵸?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맥의 방향도 중국 방향인 경우가 있었어. 그치? 중남부 지역은. 라로 인해요. 동해안 지역에 해안 단구가 형성되었다 이러는데 그게 바로 경동성 요구 운동과 관련된 거지. 그치? 그쵸? 여기 해시계 파식대가 형성되고 나서 한번더 이렇게 융기하니까 어떻게 돼? 한번더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과거의 파식대, 현재의 파식대, 그래서 해안 단구 융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거는 해안과 연결 지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어쨌든 아닙니다. 마라고 해야 돼, 마. 마. 마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마그마가 대규모로 관입됐다.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다라고 해서 다. 네. 그래서 다 중요한 질문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빙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차라리 앞에 내용이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보고 선생님 한 가지만 꼽아보세요. 지형에서 뭐 나와요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표 있잖아. 그거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이제 그런데 요게 나올 가능성이 없냐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또 아니야. 왜냐면은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많진 않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뭐 정리를 할수 있을까? 결국 이거는 최종 빙기하고 후빙기를 좀 정리하면 되는 문제죠. 그치? 가가 바로 후빙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죠, 현재. 해수면이 현재에 있으니까 0이니까. 나는요, 최종 빙기죠. 정확히는 최종 빙기 중에서 제일 추웠던 때, 왜 해수면이 제일 낮았을 때니까. 최종 빙기, 최성기입니다. 최종 빙기가 이만큼이 전부 다 최종 빙기야. 그치? 그래서 최종 빙기 중에 최성기. 최종 빙기라고 기억하시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요렇게 좀 정리를 했죠. 어떻게 좀 정리를 했냐면은, 봐봐. 후빙기. 그리고 최종 빙기. 이거는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후빙기는요, 후빙기는 온난수변에, 온난수변. 온난수변, 온습해. 근데 최종 빙기는요, 추워요. 빙기잖아, 말 그대로. 그치? 그러니까 한랭건조에 한 건이야, 한 건. 그러면은, 자, 온난수변.

물고 놓고 딱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바로 물리적 풍화. 물풍.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물풍. 물리적 풍화. 그치? 물리적 풍화가 얼고 놓고 없어요. 그 사이에 물 들어가지고 얼고 놓고 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바싹 하면서 이렇게 돌이 깨지는 거지. 그치? 풍화가 결국 흙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 돌이 잘게 깨어지는 과정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후빙기 하면서 또 그런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되겠지. 뭘 기억해야 돼? 상류하류. 봐봐. 이거 물어본 게 결국 뭘 물어보냐면, 뭘 물어본 거냐면요. A는 하류고, B는 상류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다 정리를 해보자고요. 상류는 후빙기는 되게 쉬워요. 우리가 산지가 있고 평야가 있으면은 산지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깎죠. 깎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류는 기본적으로 침식이에요. 하류는 기본적으로 퇴적이야. 이게 하천의 기본 원리였잖아, 얘들아. 최종 빙기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 빙기는 해수면이 쪼 아래 있다 보니까, 춥다 보니까 하천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잘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상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침식인데, 이쪽 부분은요, 침식이 잘 안 되죠. 왜? 하천이 형성이 잘 안 됐던 거야. 아니, 하천이 흘러가야지 침식이 되는데, 여기는 너무 해발고도가 높아서 춥다 보니까 얼고 놓고가 반복해가지고 풍화물은 계속해서, 돌들은 계속해서 쌓이는데, 퇴적물들은 계속해서 쌓이는데, 이 퇴적물들을 깎을만한 하천이 없는 거죠. 너무 추워서. 여기서부터 하천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침식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침식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최종 빙기 때. 이해가 되죠? 그냥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라고. 그렇죠? 그래서 상류는 퇴적이고 하류는 침식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난수변하잖아. 그럼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해야지. 그치? 화학적이라고 해야죠. 화학적. 아닙니다. 니은, 가시기에 A에서는, 자, 이거 물어보잖아요. 가시기 후빙기에 A는요, 뭐예요? 충적평야가 형성됐다. 근데 이거 좀 어려웠지, 얘들아. 왜? 충적평야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졌던 건 아마 평야였을 거예요. 아, 평야가 어떻게 형성되지? 평야? 평야가 있긴 있는데, 그 말하는 거 맞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면 좀 애매한데, 뭐지? 나 정확하게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충적이 뭐야? 여기서 포인트는 충적이었거든요. 충적이 뭐야, 충적? 충적이 하천에 의한 하천 퇴적이잖아. 하천에 의해서 퇴적되어서 평야가 형성되었어요. 이게 바로 충적 평야예요. 하류에서는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충적 평야가 만들어지죠.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최종 빙기 때 파져진 골짜기가 후빙기 때 메워지면서 퇴적이 일어나면서 더 평평하게 만든 거죠. 그게 더 정확한데 그냥 하류, 하천에 의한 퇴적, 충적평야 있겠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가시기의 A에서는 충적평야가 형성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평야가 포인트가 아니야. 충적 나타나니 하천에 의한 퇴적 나타나. 그렇죠? 네. 좀 어려웠죠? 네. 디귿 나시기에 비해서는요, 최종 빙기 때 상류에서는요, 침식작용이 퇴적작용보다 활발하다?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한번 꼬아볼게. 이거 한번 맞춰봐. 한 가지만 꼬아볼게요. 자, 나시기에 비해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했잖아요. 그치? 퇴적작용이 활발했잖아. 그러면 나시기에 비해서는 충적평야가 형성되었을까? 충적평야가 형성되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충적평야가 뭐예요? 하천에 의한 퇴적이에요. 근데 여기 상류에서의 퇴적이 하천에 의한 퇴적이었니? 아니야. 하천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식이 안 됐던 거라니까요. 그치? 그럼 왜 퇴적이 발생했어?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꾸 돌들은 공급이 되는데, 그치. 돌들은 자꾸 공급이 되는데, 그거를 이끌 만한 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지. 그럼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한 퇴적작용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충적평야? 아닙니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적이라는 게 하천 퇴적이니까, 아, 하류에서 하천에 의한 퇴적작용이 나타나니까. 과거에는 하천 상류에서 퇴적작용이 만들어지면, 하천에 의한 퇴적작용은 아니었지. 이렇게 좀 생각해.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되게 심화 과정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정답은 리을이었는데요. 시 산지의 해발 고도는요. 오, 여기 산지의 해발 고도래요. 그치? 왠지 느낌이 여기가 이렇게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윗부분의 산지니까 설악산을 물어보는 것 같아. 그치? 설악산이 여기 선에 딱 그었을 때, 쫙 지나가면 설악산이거든요. 설악산 38도선 딱 지나갈 때 설악산이야. 설악산 부분을 물어보진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요. 시 산지의 해발 고도는요. 어디가 높았어? 해발 고도의 기준이 뭐야? 해안선이야, 해안선. 해안선. 그치?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어디 앞바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긴 하는데,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해안선. 그러니까 바닷물을 0으로 놨을 때, 어느 정도 높냐. 그럼 바닷물은 언제 더 낮았어요? 최종 빙기는 저 밑에까지 있었어. 그치? 그때 더 높았겠죠. 나시기가 가시기보다 높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니은 리을이에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쵸?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해하면 어때? 좀 쉽지 않니? 풀어서 설명하면 되게 쉽지 않니? 가시기 A에서는 하천의 퇴적작용이 나타났다 이러면 되게 쉽잖아. 그치? 풀었으면 되게 쉬워요. 그치? 넘어갈게요. 자,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니까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 결국 똑같은 문제잖아. 자, 우리는요. 하류는 퇴적이고 상류는 침식인 게 현재 후빙기. 그러면은 하류는 퇴적이고 상류는 침식인 게 낡아 후빙기가 되겠죠. 후빙기. 그럼 가는 자연스럽게 최종 빙기가 되는 거야. 자, 물리적 풍화 작용에 의한 퇴적 작용. 그렇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해안선이 저 밑에까지 있었던 때가 어디겠어요? 어디겠어? 비가 바로 추웠을 때 최종 빙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가이자 B가 되는 거고 나이자 A가 되는 거지. 현재의 해안선이니까. 그치? 요거는 좀 찾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최종 빙기, 후빙기 은근 찾기 쉬워. 뭐부터 찾으면 돼? 그냥 후빙기부터 찾으면 돼. 왜? 현재 하천은 상류는 침식이고 하류는 퇴적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 그거 적용하면 되잖아. 그치? 자, 1번입니다.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종 빙기 한랭 건조입니다. 연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치? 추우면은 비가 잘안 내려. 알겠죠? 따뜻해야지 비가 좀잘 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수량이 적어졌잖아. 점점 추워지니까. 그치? 2번입니다.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시기는 더 추워요. 한랭 건조합니다. 안 써도 되겠죠, 여러분들. 기온이 더 낮아요. 네. 되게 기본적이죠.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평균 해수면이 높아요. 더 낮아요. 더 낮아요. 이 밑에 있잖아. 그치? 현재 해수면은 요게 현재 해수면이잖아요. 그쵸? 현재 해수면. 네. 아니에요. A 시기는 B 시기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A 시기는 따뜻해요. B 시기는 추워요. 그럼 식생 밀도 A 시기가 더 온난 수변하니까 비도 많이 내려. 그리고 따뜻해. 식생이 자라나기 너무 좋죠. 정답 4번입니다. 4번. 5번. A 시기는 B 시기보다. 후빙기는 최종 빙기보다. 하천의 발원지와 하구 간의 평균 거리가 멀다라고 되는데요. 자, 한번. 사실 안 그려봐도 되거든? 제가 그냥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하천 상류하류 한다면 뭐요 정도가 되겠죠. 후빙기는요. 근데. 최종 빙기 때는요, 아마 요쯤에서 시작돼가지고, 요렇게 내가 요렇게까지 가죠. 어디가 많아? 어디가 길어? 평결이, 거리. B가 더 길지. 그치? 네.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직관적이죠? 그쵸? 네.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지도에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요, 300은 문제로 좀잘 나오진 않아요. 뭐가 문제로 자주 나오냐면은 산이 문제로 되게 자주 나와요. 흑산, 돌산 이 부분이 되게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으로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은 딱 요런 산들이 나왔다 이러면은 화산인가, 흑산인가, 돌산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지? 할수 있죠? 그러면서 산맥이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은 이거 1차 산맥이니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치? 그리고 어느 방향이니? 요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방향할 때 남부가 나오진 않았는데 소백산맥이 어떤 방향이야? 라고 한다면 소백산맥 어떤 방향이에요? 한국 방향 아니야. 소백산맥 중국 방향이에요. 중국 방향 알겠죠? 한국 방향은 1차 산맥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 방향인 건 아니야. 요것도 랴오둥 방향이잖아. 그치? 1차 산맥이면서. 그러면서 제가 1차 산맥에 대해서 되게 꿀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늘 그려보라고 하는 게, 그거 그려보라고 하잖아. 봐봐, 그려보라고 했을 때뭘 그려보라고 하냐면은, 자, 이거 되게 질리지 이제 얘들아. 근데 이제 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여야 돼 이제는. 이거 그냥 여러분들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4333. 그 사이 38도. 이게 계속 쓰인다니까 얘들아. 3224. 지겨워도 해라. 지겨워도 해. 알겠지? 지겨워도 중요하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128도. 그치? 자, 그럼 그려볼까요, 한번? 자.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하나, 둘, 안쪽까지.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면은. 제주도, 마라도, 태안 끝에는 독도가 있고요. 나선하고 서울 끝에는 울릉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완성. 제가 이렇게 그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위치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산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산맥 때문에. 왜? 백두산부터 화산이니까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백두산부터 지리산은 흑산이니까 초록색으로 하자. 풀이 많을 거니까. 지리산까지 산맥을 이었을 때, 그게 바로 백두대간이고, 그게 바로 1차 산맥을 지나갔었잖아요. 그치? 그럼 산맥을 그리면 어떻게 돼? 마청령, 함경, 낭림, 태백, 소백. 이렇게 되잖아. 그쵸? 어렵지 않죠? 그려보면 된다니까. 그려보면 돼. 산맥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했던 거야. 제가 괜히 뾰족뾰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유, 저 강사 되게 대충 그리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어, 얘들아. 그치? 그러면서, 우리 돌산과 흑산의 위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산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흑산의 위치를 한다면은, 여기 덕유산도 있고요. 여기 오대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돌산도 한번 해볼까? 돌산? 돌산은 좀 차가운 느낌이니까 좀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38도선에서 동쪽까지 딱 이었을 때요. 여기가 바로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설악산. 뾰족한 데서 딱 지나갔을 때 설악산. 태백산맥 지나가면 설악산이야. 알겠죠? 북한 쪽에 있는 거 금강산.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거 북한산. 이게 다예요. 화산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여기, 한라산. 여기까지가 딱 화산. 그래서 화산 두개 정도 좀 기억하면 좋잖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돌산은요. 뭐가 있냐면은, 자, 북극성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북극성이 반짝반짝이잖아. 그래서 북한산, 금강산, 설악산, 북극성. 북극성 같잖아. 북금설이지만 북극성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쉽다니까. 흑산은 어떻게? 지오덕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지오덕. 지오덕.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초록 색깔로 표시한 거. 이거 위치 꼭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흑산, 도유산 중요한 것 중에서 북한산만 백두대간에 해당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백두대간에 해당하는데. 그치?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야. 돌산은 화강암이라는 거. 흑산은 변성암이라는 거.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이고, 여긴 변성암. 변성암은 그냥 변성암이니까. 변성암은 변성암.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좀 쉬워요. 가 정산부의 기반암은 백두산이죠. 중생대가 아니라 신생대라고 하죠. 화산 활동이니까. 화산이잖아, 화산. 그치? 아닙니다. 신생대. 나의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한 1차 산맥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나는 2차 산맥이에요. 1차 산맥만 기억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 백두대간을 이어보면 된다니까. 백두대간. 백두대간 이렇게 이어보세요. 여기가 전부 다 1차 산맥이야. 나머지는 1차 산맥이 아닌 거야. 여기 지나가야지 1차 산맥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산맥이 아닌 2차 산맥이죠. 야오뚱방향이 2차 산맥이네요. 다는 주로 지질 구조선에 따라서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오둥 방향이긴 하지만 나와 형성된 게 다르게 1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융기해서 형성이 되었죠. 그치? 직접적으로 융기를 했어, 융기를. 그래서 아닙니다. 나가 여기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침식되니까 여기가 지질 구조선이었겠지. 이 부분이 침식되니까 주변이 산지로 남게 되겠죠. 거기가 산맥이었던 거고. 그치? 그러니까, 다는 나에 대한 설명인 거지. 다가 아니라. 그렇죠? 라는요,
마청령, 함경, 낭림산맥에 대해 물어보네. 신생대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한국 방향의 산맥이다. 그치. 신생대 지각 변동이라고 하면 뭐예요? 경동성 요구 운동. 한국 방향. 맞죠. 한국 방향, 마청령 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그냥 위치만 보고 풀면 돼. 소백산맥은 한국 방향이 아니라 중국 방향이라는 것만 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마 정상부의 주된 기반암은요, 여기는 북한이죠. 태백산맥에 위치하죠. 금강산입니다. 나오는 산이 뻔해요. 여기에서 벗어나진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이 산의 위치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우리 암석 비율 하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변화, 퇴 떠올라야지. 변화, 퇴. 변, 화, 퇴 떠올라야죠.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변성암인데, 마의 정상부는 뭐예요? 화강암이잖아요. 화성암이잖아. 화강암은 화성암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죠.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인 거야, 얘들아. 진짜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중요한 게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니? 그래서 제가 문제만 봐도 아, 충분하겠다 싶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의한 부분, 산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 산맥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림으로 안 주어지고 글로써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추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치? 그리고 암석 차지하는 비율, 뭔지.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변성암, 그 다음 중생대 화성암, 중생대 퇴적암, 고생대 퇴적암 이 순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더 하셔도 되고요. 그 이상으로. 네,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서 알아야 돼. 네, 이제는 좀알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봐봐요. 38도 선이네. 설악산이겠다. 설악산. 지금 여기 설악산이에요. 나가. 설악산. 그래서 나는요, 설악산입니다. 그치? 가는요, 끝이네. 백두대간 끝부분. 지리산이네. 지리산. 근데 여러분들, 남한에서요, 남한에서, 산 주요한 산 중에서, 모든 산을 다 합쳐도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두 개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두개 꼽을 때, 한라산하고 지리산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m 넘는 산은 남한에 없어요. 남한에는 없어. 다 북한에 있어, 북한에. 북한 쪽에. 우리나라에서, 남한 쪽에서 제일 높은 산은요, 1900m가 넘는 산인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리산하고 한라산이 있어요. 한라산이 제일 높아, 남한에서는. 1947m. 그치? 아니면 1950m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1단 9, 경, 5, 10, 시요 해가지고 1, 9, 50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제주도 1단 9경 오세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은데 정확하게는 이제 1947m고요. 지리산은 1915m, 1900m가 넘는 두 개의 산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럼 나머지는 이제 1900m가 좀잘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기억했어요. 북한에 있어, 전부 다 2000m 넘는 산은. 남한에서는 1900m 넘는 산. 이거 두 개는 꼭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리산은 흑산이잖아, 흑산. 그래서 흑산이라는 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지리산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리산, 흑산이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돼. 설악산은 돌산이구나. 라고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물론 이제 보통 문제 출제가 될때 이렇게 그림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림을 보고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는데, 혹시 뭐 어렵게 나온다면 위치만 주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땐 여러분들 그냥 위치 그려가면서,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리고, 자, 설악산 아래에 뭐 오대산 있고요. 북한산 있고요. 그다음 여기 덕유산 있고요. 지리산이 있고요. 위 북한 쪽에 금강산이 있고요. 이렇게 좀 해보면 되게 편해요. 그 기준은 38도선, 여기 뾰족한 부분 있잖아. 38도선 지나가는 그 부분이 이제 설악산, 태백산맥과 만나는 부분이니까 설악산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도 편해요, 되게. 알겠지? 설악산. 속초 쪽이죠, 속초 쪽. 네. 볼게요. 1번입니다. 가해 정상부의 주된 기반암은 마그마가 관입해서, 마그마가 관입한 거는 중생대 화성암인 화강암이 되겠죠? 정확하게 하세요. 중생대 화성암인 화강암. 화강하고 화성암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 그치? 근데 지리산은 흑산이잖아요. 변성암입니다. 알겠죠? 나는 한국 방향에 1차 산맥에 위치한다. 이렇게 차라리 주어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치? 산맥 안 주어주고. 근데 나는 보니까요. 설악산이잖아요. 태백산맥이 위치하잖아. 그러면은 1차 산맥 한국 방향에 위치하는 거 맞네. 정답 2번이네.
같이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봐요. 가와 나에는 용암이 냉각되어서 형성된 절

전리가 발달한 주상 전리는 나타나지 않죠, 둘 다. 그치? 제주도 해안가나 아니면 뭐 환탄강 주변에서 볼수 있죠. 몰룡돼서도 볼수 있고. 자, B는 A보다 식생 밀도가 높고 숲이 무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요것만 봐도 돌보다는 흙이 더, 이 그림만 봐도. 근데 그림이 없었어도 흙산이 돌산보다도 무성하겠죠. 자, B는 A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중생대 화성암. 시원생대, 그치? 시원생대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치? 시원생대 진짜 몇십억 년이야, 얘들아. 몇십억 년 전이야. 근데 고생대부터는 이제 5억 년대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야. 시원생대가 진짜 너무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변성암 만들어질 만한 진짜 생각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그치? 어쨌든 변성암. 변성작용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마지막 10번입니다. 에이, 요거는 뭐 그냥. 풀수 있죠? 뭐예요? 너무 많은 힌트가 주었어.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인 곳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어. 고도가 높은 곳에서 고랭지 농업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고위평탄면이 된다는 거예요. 고위평탄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위평탄면 할때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요거 보고서 되게 오밀조밀한데요? 이거 되게 경사 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도상 넓게 봐서 그런 거고, 가까이서 보면 막 경사가 막 이렇게 급하진 않아요. 이게 넓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고위평탄면인 거 찾으려면은, 고도가 높은데, 급경사, 완경사 나타나는구나. 고위평탄면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조밀한데 넓어졌구나. 고위평탄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천지형이죠. 뭐예요? 하천지형인 침식분지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돼. 침식분지. 침식분지하고 고위평탄면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변보다 가운데 쪽이 더 고도가 낮아. 그렇지? 그래서 고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발고도 보면서 침식분지구나라는 거 추론하셔도 되고요. 침식분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 하천에 의해 가지고 하천이 만나는 곳이잖아. 침식되었잖아. 그래서 하천이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충적층이 있구나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치? 여기는 하천이 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곳이죠. 그치? 하천이 만나는 곳도 아니고. 네. 그렇게 문제에 접근하면 됩니다. 알겠죠?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고위평탄면하고 침식분지하고.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합시다. 봐라. 많이 불어요. 그쵸?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죠? 비닐하우스는 얘들아, 이거는 무슨 재배야? 시설 재배지. 근데 고위평탄면에서는 시설 재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추워. 그래서 여름철에 배추가 재배가 돼. 원래 배추는 겨울 직전에 김장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재배가 되는데 여긴 여름에도 시원하기 때문에 재배가 된단 말이야. 왜? 노지 재배라는 거지. 노지 재배. 밖에서 재배하는 걸 노지 재배라고 해요. 시설 재배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곳이 융기한 지형 맞고요. 이정 때문에 제가 유독 좀 말했는데, 충적층이 넓게 발달하여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침식 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둘을 많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의도인지는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갑과 병, 정은 침식 분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네. 그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개념 많이 하지 않았니? 그 제가 알려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적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고 내게 제대로 풀었나? 내가 제대로 분석했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수능 완성도 다시 보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4강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5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리 시간 딱잘 재서 풀어오신 거 맞죠? 우리 4회에서 너무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5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숨통을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난이도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4회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회에서 포기하려고 고민했던 친구들 5회에서 다시 용기를 얻은 거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5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이고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고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두 지도 모두 상당히 중요한 서양의 지도이죠. 그래서 왼쪽 가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우리 이거 기원 후 150년경에 초본이 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상세한 지도가 만들어졌다니 정말 놀라운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원뿔도법 사용되었고 경도와 위도 그리고 경선과 위선의 개념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이 당시에서는 당연히 신대륙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구대륙의 영역에서 자세하게 잘 표현된 과학적인 지도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요, 훨씬 더 이후에 제작된 과학기술, 지도 제작술, 항해술이 발달된 시점에 제작된 1800년대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이고요. 당연히 지구가 구체인 거 알았죠. 그래서 원통도법이라는 투영법을 사용을 해서 특징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특징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로를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나침반만 잘 세팅하면 정확한 항해, 항로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대신 단점이 있었는데요.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실제 면적에 비해서 확대되는,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도다라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800년대에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신대륙의 존재에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도에 왼편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잘안 보여서 그렇지, 그쵸? 그리고 이게 서양의 지도이다 보니까, 대서양 중심의 세계 지도라는 것도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고요. 우리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질문에 뭐를 해보면 된다고요? 직접 대답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였나요? 시간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가지도도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투영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입체인 구를 평면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투영법이죠. 그리고 나도 투영법, 원통도법 사용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었나요? 둘다 아니죠. 세 번째, 지도의 모든 지점에서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교차하나요? 첫 번째 지도는 아니고요. 두 번째 지도는 예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나요? 첫 번째 지도는 구대륙의 범위에서만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는 신대륙도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잘 적용을 해서 맞는지 일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A 어때요? 둘다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으로 아주 적합하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가에서는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둘다 아닌 질문이니까 틀렸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에서만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도 좋네요. 마지막 질문은 둘다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이고요. 이거는 대륙별 기후 분포. 우리 이거 종종 공부를 했었고요. 수능 개념에서부터 전체 대륙의 분포, 기후 분포 정리를 해본 적도 있는데, 그때그때 이제 우리가 적용을 빠르게 잘 시켜야 되는데,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기후가요, 온대하고 한대 기후는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건조, 냉대, 열대만 구별해주면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만 줬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A는 건조. 사실 오세아니아라고 나와도 건조기후의 분포가 가장 넓습니다, 여러분.

기후분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건조기후는 빠르게 오스트레일리아 가지고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온대 기후가 있는 거고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가 정말 많은 힌트를 주는데요.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이잖아요. 그리고 위도대가 그렇게 막 고위도까지 위치하고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대 기후 분포하지 않는 거 보이죠? 그리고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비기후, 비기후가 바로 뭐다? 열대기후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열대기후, 가장 넓게 나타나는 대륙, 남아메리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또 복습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남아메리카는 열대기후가 가장 넓게 분포하는구나. 이렇게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반구에 위치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남아메리카도 오스트레일리아도 나타나지 않는 이 C기후가 아주 넓은, 그리고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냉대 기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북아메리카 그러면 이 캐나다 대부분이 냉대 기후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떠올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A, B, C 기후 다 찾았으니까 선지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B 지역은 열대 기후인데요. 검은색을 띠는 비옥한 체르노제. 요거는 어디에서? 네, 스텝 기후, 스텝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넓게 분포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2번 C는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냉대 기온은 연교차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렇죠? 자, 우리 기온의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네. 사실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은데 우리 열대 기후에서는 그래도 이게 크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라고 했죠. 그래서 열일하는 기후, 열대 기후는 일교차가 그래도 연교차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C를요, 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B로 고쳐주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나온, 출제된 선지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류성 강수가 잦다. 우리나라 여름에 소나기 같은 비, 그게 잦다라는 거네. 아주 아주 강력한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할 수 있는 기후. 더운 지역이죠? 더운 지역. 그래서 A하고 B 중에, 열대 기후가 당연히 훨씬 더 대류성 강수 발생 빈도가 높겠죠? 우리 A는 건조기후에 심지어, 그쵸? 자, 4번. B는 C보다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겠죠? B는 열대 기후,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C는 냉대 기후,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같은 면적의 일사량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5번. C는 A보다 대체로 냉대기후거든요. 고위도에 위치한다는 거. 정답은 4번.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 이 문제가 되게 좀 간단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꼬기 시작하면, 약간 꼬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일단 세 지역이 나와 있고요. 세 지역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포인트들이고, 일단 적도에 위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열대 우림 기후이죠. 그리고 여기도 너무 잘 알아요. 다윈, 남반구의 사바나. 그 다음에 여기도 정말 잘 알고 있는, 상하이. 온난 수변 기후입니다. 이렇게 일단 세팅을 했는데 지금 열대 기후 2개, 온대 기후 하나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ABC의 위치를 이 지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기온의 연교차 있죠? 기온의 연교차가 제일 쉬워요. 연교차가 제일 작다? 연교차가 제일 작다. 어디에 위치한다? 적도에 위치한다. 아, 그래서 지금 비가 싱가포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선생님이 우려되는 반은 뭐냐면, 선생님, 7월의 평균 기온이 적도에 있는 비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7월 평균 기온 제일 높은 이거를 갑자기 싱가포르를 주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걸로 하셔야 됩니다. 연교차 제일 작은 거, 적도 맞아요. 이거는 진짜 다른
어떤 그

이후보다도 거의 다 지금 똑같이 수류 폭포는 똑같잖아요. 다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이 위도의 영향이 가장 클 거거든요. 그래서 연교체 제일 작은 거 B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거 다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저 궁금해서 그런데요. 왜 B보다 C가 7월에 평균 기온이 더 높아요? 지금 7월 달에 이 B에 해당하는 싱가포르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높을 수 있는 포인트는 당연히 남반구는 안 되고요. 네. 북반구에 위치를 하는데, 게다가 온대기후라서 더 헷갈렸을 거예요. 선생님, 상하이가 싱가포르보다 더 더워요, 7월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연강수량으로 가볼게요. 우리 연강수량 봤을 때, 당연히 열대우림이 제일 많겠죠. 여기서 오히려 또 비를 확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열대기후 아닐까요? 그래서 A가 여기인 것 같고, 여기가 아무리 고르게 내려도 온대기후인데, 열대기후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이 7월 달에, 그래도 남반구는 나름의 겨울이잖아. 나름의 겨울. 근데 여기가 대륙 동안이에요. 대륙 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저위도의 온대기후예요. 이러면, 그러면 차라리 7월 달에 상하이를 한번 가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자, 7월 달에 상하이 가면요. 말이 없어져요.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7월 달에 최저 평균 기온이 싱가포르가 24.2도고요. 최고 평균 기온이 30.8이랍니다. 그리고 샹하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최저 평균 기온이 24.8이고요. 이미 높아. 그쵸? 그리고 최고도 높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안 믿을까봐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7월 달에는 상하이가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B를 연교체에서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연강수량에서 네, A 구별하고요. 자연스럽게 C를 가는 거지. 7월 평균 기온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찾았으니까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A는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고요. 우기 때 열대 수렴대, 즉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되는 거고요. 건기 때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되는 거겠죠. 자, 1번은 틀렸고요. 1번이 답이 되려면 B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2번. B는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세 지역 중에 가장 가깝죠. 네, 거의 적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C는 남반구가 아닙니다. 자, C는 지금 북반구에 있고요. A가 남반구에 있죠. B는 A보다 강수의 계절 차이가 네, 적은 편이죠. 1년 내내 우기인데. 그쵸?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이야기했고요. 자, 마지막 볼게요. C는 B보다 1월에 밤 길이가 길다라고 했는데요. 뭐밤 길이가 어색하면 선생님이 낮 길이 그리고 길다를 짧다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낮 길이가 좀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낮 길이는 1월에 어디가 제일 길죠? 네, 남극이 제일 길고요. 북극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자, 그래서 C가 B보다 낮의 길이가 더 짧아서 즉 밤의 길이가 더긴거 맞아요.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틀린 친구들, 선생님이 말한 포인트에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4번 갈게요. 자, 다음 글은 가나 환경 문제 중 하나이고요. 그 환경 문제 두개 중에 하나인데, 그두 개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대림 파괴고요. 하나는 해양 쓰레기 집적인데,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일일이 다안 읽어도 되죠.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팜유 생산과 관련해서 여기가 파괴되고 있는 문제, 그냥 적혀 있어요. 그쵸? 열대우림이 벌채되고 있으니까 열대림 파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오랑우탄이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다. 근데 최근에 이 팜유 수출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이 오랑우탄 외교를 하려고 하다가 네,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최근 뉴스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 태평양에는 해류가 모이는 곳. 어떤 지점에서는 해류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네, 곳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막 집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집자의 쌓을 적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거대한 쓰레기 섬이 한반도 크기의 10배가 넘는 그런 크기를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양 쓰레기. 해양 쓰레기.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는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이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는 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줄 수 있는 나무, 숲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가속화되겠죠?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정답이 1번이네요. 네, 정답 1번이고요. 2번. 해류의 흐름이 약한 곳에서 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해류의 흐름이 약한 곳에서 발생하는 건 나로. 네, 문제 잘 읽으시고요. 자, 3번. 가는 빙하가 분포하는 고위도 지역이 아니라 열대림 파괴는 원래 열대림 있는 곳에서 열대림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대림은 어디에 분포하죠? 열대 우림기후나 열대 몬순기후, 저위도에 분포합니다. 4번.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부식시키는 환경 문제는 우리 산성비로 주로 다뤘었고요. 나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람사르가 아니고요. 람사르 협약은 네, 철새 서식지, 네, 조류의 뭐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 보존, 습지가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간게 없었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요런 걸 잘해야 되죠. 선생님이 잘하라고 하는 것만 틀린 좀 슬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복습 잘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두 시기 기후 차이를 나타낸 것이고요. 여러분, 이 정도 문제면 양반이에요. 우리 수능에서는 1월하고 7월을 차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1월하고 7월을 알려준 아주 아주 친절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 게다가 지금 지역이 세 지역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고마움을 네,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문제인데 지금 이세 지역의 기후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는 알겠죠? 네, 여기는 많이 봤잖아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케이프타운, 여러 번 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서 열대우림의 분포가 좀 특이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수능 특강에서부터 이렇게 좀 그려본 적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분포하죠? 이렇게, 이 내륙 쪽으로는 좀 넓게 분포하는데, 이 서쪽 해안가 쪽은 상당히 좁게 분포합니다. 이게 열대우림이에요. 선생님이 왜 이걸 그렸을까? 여기, 포인트가 사바나예요. 약간 놀랍죠? 그리고 여기도 사바나예요. 근데 이거는 북반구의 사바나, 이게 남반구의 사바나인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차라리 오른쪽 데이터를 보면서 더 힌트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X축은요, 1월 기온 편차고요. 항상 이런 편차와 관련된 데이터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계산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강수 편차라는 것은, 7월 강수 편차니까, 7월 해당 지역의 강수량, 해당 지역의 강수량에서 7월 세 지역의 평균값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나왔다? 강수의 편차가 플러스가 나왔다? 세 지역의 평균보다 높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왔다. 세 지역의 평균보다 낮다는 거죠. 기온도 똑같습니다. 1월 달에 기온 편차를 계산했더니 그 지역의 기온값이 네, 플러스다. 플러스다. 그러면 평균보다 높다는 거고요.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죠. 이거는 평균보다 낮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온 편차부터 보면서 어떤 지역인지 A, B, C 찾아볼 텐데 이 1월에 기온이 가장 높다라는 해석을 할수 있는 지역이 C잖아요. 자, 1월 달에 기온이 제일 높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여러분들, 1월 달에 북반구는 어쨌든 겨울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1월 달에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그 중에서 여름인데 열대가 더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C 포인트가 바로 남반구의 열대 기후, 즉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이 포인트가 바로 C 위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1월 달에 지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죠. 근데 엄청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하세요. 여기를 섣불리 여기를 B로 섣불리 주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열대 기후하고 온대 기후의 싸움이잖아요. 열대 기후는 아무리 겨울이라도 열대예요. 그쵸?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섣불리 다가가지 마시고요. 그냥 7월로 가겠습니다.
7월 강수로 가겠습니다. 7월 강수 편차를 봤을 때이 A 포인트가 가장 강수량이 많죠. 평균보다도 훨씬 많죠. 이거는 평균하고 가깝고요. 평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7월 달에 남반구의 사바나는요, 뚜렷한 건기가 나타나면서 세 지역 중에 가장 강수량이 적을 것이다 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럼 반면에 7월 달에 강수량 제일 많은 지역 어딜까요? 네, 7월 달에 북상한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북상하겠죠. 적도 수렴대의 영향권에 쏙 들어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많을 수 있는 북반구의 사바나가 바로 A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비가 되는 건데요. 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겨울이죠. 그래서 강수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중해성 기후가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강수량이 많고 그런 기후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차에서 좀 7월 강수 편차도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쵸? 원래 여기가 7월 달에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살짝 낮습니다. 워낙에 여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평균보다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월 기온 편차도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고요. 1월 달에 이 C 포인트가 기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A 포인트예요. 아, 열대를 온대가 이기기 어렵구나라는 거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ABC 이렇게 정확하게 찾는 방법 같이 이야기했었고요. 그럼 바로 기억 선지로 가겠습니다. A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ABC를 똑바로 찾지 않으면 이런 선지가 빠르게 해결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되겠지. 니은 B는 기온의 연교차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이거는 어떤 기후의 특징? 열대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대 기후에서는 당연히 연교차가 큽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B는 C보다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B하고 지금 C를 비교를 했죠. 적도 수렴대 영향 B는 거의 없습니다. B까지 적도 수렴대 영향이 거의 없고요. C는 그래도 1년의 절반 정도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겠죠. 어쨌든, 짧은 거 맞아요. C는 A보다 1월에 밤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데요. 뭐, 낮 길이가 짧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었죠. 자, C하고 A 비교하는 거고요. 1월에는 남극에서부터 북극으로 가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자, C가 A보다 낮의 길이가 짧나요? 아니죠. 길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볼 때는 이 선지 자체도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 구성 자체가 3점짜리가 맞아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ABC 위치도 빠르게 찾기 힘든 친구들도 아직 있잖아요. 근데 찾고 나서도, 이게 정확하게 맞을까? 약간 아직까지 자기가 의심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이런 선지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밤 길이가 길다 이런 거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낮 길이가 짧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활동지 일부이고요. 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글자판에서 하나씩 지울 거예요. 그러면 남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의 그 지형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건조 지역에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골짜기. 평소에는 보통 말라 있는 건천이고요. 평소에는 말라 있고 주변에 비해서 저지대이고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로로 이용된다고 하는 와디입니다. 와디는 아랍어고요. 와디. 그래서 와디. 자, 그다음 두 번째. 화구가 여러 번의 화산 분출로 인해서 주변이 무너지면서 함몰된 커다란 화구 분지, 이거를 우리가 칼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칼데라 지우면 되고요. 그다음 붉은색을 띠는 석회암 풍화토, 테라 토양이고요. 로사 장미죠. 그래서 붉은색 장미 같은 붉은색
특징을, 붉은색이 특징인 석회암풍화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회암은 약간 연회색, 회색인데, 그 암석에서 태어난, 네, 딸과 같은

토양, 암석, 토양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색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이 과정 전체가 거의 다 화학적 풍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라로사, 테라로사. 자,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왔죠? 네, 못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에스커잖아, 에스커. 이게 다 찾아놓고 또못 읽으면 안 되니까. 자, 에스커를 찾는 건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융빙수에 의해 형성된 제방 모양의 지형. 반갑죠? 우리 에스커 평소에 볼수 없는 지형이긴 하지만, 네, 우리 융빙수. 빙하가, 그쵸? 후퇴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려. 이게 바로 빙하가 녹은 물, 융빙수잖아요. 그래서 애석하죠. 얼마나 슬퍼요. 빙하했을 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애석한 에스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물이 퇴적을 시킨 거기 때문에 분급이 양호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고요. 모레인이라든지 빙력도 평원이라든지 드럼린에 비해서 분급이 양호합니다. 자, 그다음 2번.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빙식곡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돼 형성된 말을 뭐라고 하죠? 자, 유자국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됐소. 이거는 피오레안이죠. 3번.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복합선상지. 이거를 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은 되게 이 용어들이 너무 수백 번 이야기한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이 빙하지형, 건조지형 공부할 때 용어가 제일 어렵죠. 평소에 쓰는 용어도 아니고 뭐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네 정확하게만 공부하면 술술 나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지형도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빙하의 이동으로 형성된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의 언덕. 그래서 이 경사도를 보고도 빙하의 상류와 하류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드럼린이었습니다. 네, 상류 지역 부분이 방향이 급경사를 이루고요. 하류 방향이 완경사를 이루는 게 드럼린의 특징이었고요. 5번.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다면체 모양의 암석이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입에서 웅얼웅얼 거리죠. 삼능석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바위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모래 바람이 일고 그 모래가 기존 바위에 막 부딪혀서 이렇게 마모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깎고 저기도 깎고 이렇게 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모서리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거를 삼능석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7번 가볼게요. 가에서 다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네, 우리 4회 풀이하다가 5회는 상당히 조금, 네, 편안한 게 느껴지죠. 선생님만 그런가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던 거, 그리고 틀린 문제들 있었죠. 그런 거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도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도쿄 있고요. 로스앤젤레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인지 잘알수 있도록 여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가를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금융, 물류, 무역, 허브. 그런데 지금 우리 보기 중에 아시아 지역이 도쿄하고 싱가포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도쿄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금융, 물류, 무역, 허브 다 해당해요. 네, 싱가포르도 해당하고요. 도쿄도 해당합니다. 그럼 D를 봐야 돼요. 높은 생활 수준, 안정된 법. 네, 요게 또 힌트가 돼요, 또. 요게 또 법이 엄청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고요. 이 지역 자체가, 그 자체가 상당히 다국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력한 힌트가 있어요. 도시국가요, 도시국가. 그 도시가 국가고, 국가가 도시고, 스케일이 아주 작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도시국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싱가포르. 그래서 가를 섣불리 도쿄 이렇게 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 그 인근, 요코하마까지 엄청 거대 도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갈로폴리스는 미국 동부 연안을 따라서 그 해안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그 도시들이잖아요. 워싱턴 DC, 뭐 뉴욕, 보스턴 여기를 쭉 이어주고 있는 그 메갈로폴리스가 제일 유명하지만 일본도 도카이도 네. 메갈로폴리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계올림픽 대회를 두번 유치했다. 물론 이걸 잘, 이런 건잘 모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첨단 기술, 금융, 미디어 산업, 이런 게 집적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 다가 워낙에 LA잖아요. 할리우드 적혀있는데 뭐 다른 걸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고도 아, 이거 도쿄가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계올림픽 두번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네, 이게 로스앤젤레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되고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또한 번의 하계올림픽 개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된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네, 다시 다로 가볼게요.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도 별로 없고 비가 오더라도 막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촬영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이게 영화 산업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항만과 공항을 통해서 태평양과 연결되는 네, 이러고 물류 거점. 물론 네, 도쿄도 태평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리우드로 찾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해당 국가의 수도. 네, 도쿄는 일본의 수도가 맞죠? 그다음 2번. 가는 나보다 세계 도시 체계에서 하위 계층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도쿄가 최상이잖아요. 최상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나는 가보다 적도까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데, 네, 싱가포르는 위도 1도예요. 북이 1도, 적도하고 가가 훨씬 더 가깝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우리 틀린 거 찾는 거니까. 4번. 나가 속한 국가는, 자, 일본인데요. 일본은 미국보다 인구가 적다. 적죠. 일본은 인구가 1.2억 명 정도 되고요. 미국은 3.5억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는 나보다 계절풍의 영향력이 적다. 작다. 이 계절풍은요. 몬순 아시아. 그쵸. 여기서 탁월하기 때문에 이 LA는 대륙 서안이기도 하고 계절풍을 언급하기 어려운 위치겠죠. 자, 그래서 다는 계절풍의 영향이 작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은요. 아시아, 몬순 아시아에서 가장 탁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그 영향권 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수출 품목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에서 다 국가가 아프리카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지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좀 확대를 시켜서 여기는 이제 알겠죠. 네, 여기는 이제 알것 같고 수도까지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커피의 기원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왔었고요. 수도는 어디라고요? 아디스 아바바. 여기가 고원지대잖아요. 그래서 이 고원의 영향으로, 지형의 영향으로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포인트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케냐였고요. 이 케냐는 차, 아프리카에서는 차로 유명했었고, 그리고 커피도 유명하고요. 화훼, 뭐 장미 산업으로 또 요즘에, 뭐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화훼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이제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지죠. 네, 여기가 어디냐면 코트디부아르라고 네, 카카오 생산으로 아주 아주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 국가들 백지도 연습해 보시면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네, 여기 나이지리아. 자, 그다음 여기 어디? 네, 잘했어요. 콩고민주공화국. 그래서 여기 어디? 콩고민주공화국하고 커퍼벨트를 이루고 있는, 그렇죠. 잠비아. 우리, 얼마 안 됐어요. 공부한 지. 그 다음에 요거, 탄자니아였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다이아몬드로, 네, 포인트가 되는 츠와나족의 땅, 네, 보츠와나였습니다. 그리고

틀을 구별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네,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니까 커피가 있어요. 이 가뜩이나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하세요, 여러분. 아,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 데이터겠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기니만 연안에서 많이 생산된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플랜테이션 형식으로 재배가 되는데, 어쨌든 이 기니만 연안에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재배가 되겠지라는 약간 그 기후적인 분포를 떠올려 주시면, 그래도 요 서쪽에서 찾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코트디부아르.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고 우리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코트디부아르인데요. 국토의 적도가 지난다. 자,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진짜 정확하게 한번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적도가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어 보면 돼요. 단은 기니만 연안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요. 기니만 연안은 여기가 기니만이거든요, 여러분. 자, 다가 아니라 가가. 가가 기니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나는 에티오피아고요. 가보다 자, 코트디부아르보다 수도의 해발 고도가 높다. 그쵸? 우리 에티오피아는 아디스 아바바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걸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단은 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에티오피아하고 케냐 어떻습니까? 네,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가나다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찾아만 준다면 선지는 약간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기니만 연안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디였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직 있죠. 그런 친구들, 네, 이렇게 선지가 나왔을 때좀더 정확하게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9번 볼게요. 자, 9번은 지도의 나 국가군과 비교한 가 국가군의 상대적 특성을 이렇게 정육면체 큐브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뭐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가 순유익 국가들인지, 나가 순유출 국가들인지, 뭐, 둘 중에 이게 뭐, 어디가 순유출, 네, 유입인지 구별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 가부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백지도 연습도 할 겸, 아, 오늘은 좀, 이번 시간 여유가 좀 있죠. 자, 가를 보시면 여기 에스파냐 있고요. 뭐, 독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우디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는 사우디도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드림, 뭐 미국도 있네요. 자, 그다음 반면 나를 보시면 네, 파키스탄, 인도, 뭐 그다음에 뭐 중국, 그쵸? 뭐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알것 같아요. 다 가는요. 순 유입이 많은 국가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순 유출이 많은 국가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 국가군과 비교한 가 국가군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특징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그 지표, 우리가 위아래로 구별하는 지표에서 해외 이주자의 모국의 송금액 유입 규모인데요. 자, 잘 읽어보세요. 해외 이주자들이, 자, 모국, 엄마 나라예요. 본국이죠? 자기의 출신 지역에 송금을 하는, 이게 외화를 벌어서 자기 가족들을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유입의 규모가 가가 클까요? 가는요 여기서 이제 돈이 나가겠지. 러시아, 에스파냐, 뭐 사우디, 미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보내는 네, 외화가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외화의 유입 그 모국 송금의 유입 규모는 낮습니다. 유입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가 이제 달러나 외화가 유입되겠죠.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봤죠. 독일 강부로 나가신 분들, 간호사로 나가신 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일하시러 가신 분들, 이런 막 이야기들이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나라 동포들이 보내준 송금액 유입이 많았던 시절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경제개발도 하고 했던 건데, 어쨌든 설명이 길었지만, 간은 유입이 아니라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낮아요. 내려옵니다. 그다음 중위연령의 평균값. 우리 중위연령은 그 지역이 얼마나 고령화가 됐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지금 이 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높거나 그리고 오일머니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거나 막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위연령, 고령화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선진국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연령의 평균값은 높아요. 네, 요쪽 앞쪽으로 당겨서 보시면 D 아니면 E 이렇게 되겠죠. 원래도 D 아니면 E였는데 계속 답이 남아있네. 그러면 우리 끝까지 봐야겠죠. 1인당 국내 총생산, 요게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데, 우리 인도 이야기를 선생님 많이 합니다. 인도가 세계 GDP 규모는 지금 4위, 5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누기 14억. 이렇게 하면 1인당 GDP는 2,300달러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나라가 선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라는 것은 1인당 GDP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나 국가군에 비해서는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이겠죠? 오른쪽으로 당겨서 정답은 5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 다음 글에 가나 작물의 상대적 특징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A하고 B에 들어갈 적절한 지표를 또 찾아주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가하고 나의 작물이 뭔지부터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 나, 작물에 대한 지표로서 적합한지도 따져보아야 됩니다. 일단 이 가하고 나는요, 밀과 쌀, 쌀과 밀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읽어볼게요. 정말 최근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막 쌀을 사가고 그랬거든요. 정말? 네,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일부 지역에서 어떤 작물의 수확량이 급감했대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 뒤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앞에 첫 번째 문장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또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게, 이 이상기후로 기온이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온 상승으로 수확량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냐면, 물론 뒤에 보면서 실수 안 했겠지만, 선생님, 쌀은 고운 다습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온이 상승했으니까 쌀은 좋아했겠네요. 그러면 밀이 급감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이야기했고요. 뒤를 읽어볼게요. 학교 급식에서 주식으로 제공되던. 여러분들, 일본도 주식이 뭐죠? 네, 우리와 같은 쌀이고요. 진짜, 거의 똑같은 쌀. 자포니카입니다. 찰기가 있는 그 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쌀일 것 같은데, 쌀로 만든 밥이겠지. 뭐겠어요? 그쵸? 쌀로 만든 밥이겠지. 그리고 빵이나 면 등은 이거의 가루로 만든 음식이라 적혀 있잖아요. 우리 밀밥. 뭐. 요즘에 뭐 먹기도 하던데 그 밀이랑은 좀 다르고, 어쨌든 가는 쌀이고요, 나는 밀입니다. 이 밀이 껍질하고 분리되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루로 빻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이라든지 빵으로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쌀과 밀은요, 좀 뒤에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 정부는요, 자국산 쌀 소비를 장려해왔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 관광 온 사람들이 막쌀 사가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가는 쌀이고요, 나는 밀입니다. 자, 그럼 넣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A라는 지표는 쌀에서 높을 수 있는 지표가 들어가야 되고요. B라는 지표는 밀에서 높을 수 있는 지표로 적합한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볼 텐데요. 자, A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국제동량, 기후적응력, 뭐 너무 많은데 단위 면적당 물 소비량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 네, 쌀이 높을 수 있는 거 괜찮죠? 네, 국제동량은 밀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단위 면적당 물 소비량, 쌀은 어디서 재배되죠? 논이라는 늘 물이 고여 있는, 네, 일종의 습지와 같은 그런 땅에서 자라는데요. 이것도 쌀에 대한 설명 괜찮습니다. 네. 5번, 기후적응력. 요거는 또 밀이죠. 우리 밀이 또 얼마나 강인합니까? 내건성, 내한성,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쌀은 좀 까탈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비를 보면, 비는 밀에서 높아야 되는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 단위 면적당 물 소비량도 쌀에서 높기 때문에 1번은 틀렸네요. 기후적응력, 어차피 2번은 틀렸잖아요. 밀에서 높은 건 맞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쌀에서 높은, 네, 지표이고요. 국제 동량 밀에서 높을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그쵸? 단위 면적당 생산량 설명했으니까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도 그냥 섣불리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네, 시간에 그 안배를 잘해서 모의고사 풀 때도 시간 관리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인데요. 10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남은 10문제를 풀어볼 텐데,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맞죠? 생각보다 수능 완성 강의를 끝까지 완강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대요. 우리 EBS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선생님과 꼭 같이 함께 하고 있길 바라고요.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완성이 생각보다 연계율이 꽤 높습니다. 우리 9월 모평에서도 느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 수능 완성에서 보지 못해서 틀리거나 실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수능 완성 끝까지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26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약점 공략입니다. 제가 OT에서 말씀드렸지만 AI도 이 약점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많은 AI들을 가지고 약점을 찾아봤는데 역시 약점은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과 만났을 때 경험으로 만들어낸 이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OT에서 말씀드렸지만 9가지의 약점을 잡았고요. 그래서 9강으로 준비했고 그 9강에서 첫 번째가 바로 기체입니다. 자, 기체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학습 목표를 이상기체 법칙을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압력 계산을 하려면 몰 분율이 필요하고 선생님 이거는 분자인데 이거는 그럼 액체 얘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일단 기체를 공부하면서 분자 사이의 인력도 같이 공부해 놓을 거예요. 물론 쓰는 거는 다음 강에서 쓸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마음껏 쓸수 있는가? 이상기체 법칙을 알고 있는가?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보일 법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샤를 법칙도 있고요.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도 있겠죠. 이렇게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그 부분압력법칙, 돌턴의 부분압력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AI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아, 역시 아직은 AI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모르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예, 안다 하더라도 제가 뭐 검색어나 다 해봤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건 보일 법칙이야. 아, 이건 샤를 법칙이야. 아, 이건 아보가드로야. 그런 논리에 의해서 과연 문제를 푸나요? 그렇진 않단 얘기지. 물론 배울 때는 보일, 샤를 이렇게 배웠죠. 그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수능 개념에서 배웠을 거야. 그런데 실전에서는 문제 풀 때는 그냥 보이면 푸는 거야. 그래서 제가 OT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난도가 약점이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고난도가 약점일 수도 있어. 하지만 고난도는 다 틀립니다. 네, 다 틀려요. 어려우면 그냥 다 틀리는 거야. 그런데 고난도의 이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중이나 저, 즉 낮은 상태 혹은 저 가운데 정도의 문제를 안 틀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게 AI가 모르는 거야. 아주 어려운 것만 파고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운데, 그러니까 2점짜리 중에서도 혹은 3점짜리 중에서도 중이나 저에 해당하는 걸 단단하게 하자. 다시 말해서 이상기체 법칙을 적용할 때, 이건 이상기체야. 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 기체면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든다. 이제 M자 쓰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을 만들고 매뉴얼에다가 스킬을 집어넣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 꺼내시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OT에서 절대, 예, 절대 뭐 하지 마라. 절대 필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필기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 좀 쓰고 싶잖아요. 그래도 아마 쓰시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오, 나도 저렇게 풀어야지. 저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이 강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자 다 풀어보고 내가 그때 프리강의하고 뭐가 안 맞지? 그 점이 바로 약점이라는 거야. 이거를 모르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봐 강의를. 프리강의 다볼 거야. 보고, 아, 이게 개념이구나.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 그리고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봤는데, 똑같이 안 풀리네. 안 풀리는 그 이유가 약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점을 잡아내는 그런 강의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대표 문제를 첫 번째 잡아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 조건에서 T라는 게 있어요. 즉, 온도가 T도씨에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지금 동일한 조건이고요. 추가 있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갑시다. 매뉴얼 만듭니다. 뭐냐? 이 문제를 먼저 파악해. 1번. 뭐냐? 뭘 체크하냐? 자,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기체니? 라고 나오면 네, 기체입니다. 라고 나오는 순간 바로 뭐 써야 돼? PV는 NRT를 그냥 쓰는 거야. 아무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매뉴얼이야. 나오는 순간 PV는 NRT를 쓰는 거야. 썼는데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네. 그럼 지우고요. R은 어차피 상수니까 일정하네. 그럼 지우고요.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가 몰이다. 이거는 비교값인데 이제 비교도 하지 마. 그냥 P 곱하기 V가 N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압력이죠. 부피죠. 그럼 얼마야? 이건 2구나. 원래는 2N이 돼야 돼. 근데 2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2구나. 그리고 기체가 어디 투입됐거나 사라지거나 반응한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가 2면 당연히 여기도 2겠죠. 이렇게. 그래서 입자수는 동일합니다. 입자수가 동일하니까 선택지 니은이 자연스럽게 날아가 버리겠죠. 이게 같다가 정답이 돼야 되는데 누가 크다 작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요. 여기는 2인데 V가 있어요. 그럼 압력은 얼마야? P가 되겠죠? 그럼 P는 얼마야? 2가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2기압이다. 여기는 1기압, 여기는 2기압이 되었다. 이 ATM으로 할게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매뉴얼에 의해서. 자, 2번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보고 기체야? PV는 NRT. 같은 건 뭐야? 다른 건 뭐야? 확인할 수 있어? 딱 끝. 이렇게. 괜찮죠? 자, 그다음 선택지 따라가는 거야. 두 번째, 선택지에서 yes.

선택지에서 yes와 no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거야. 한번 볼게요. to A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은 1기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전체가 이 추가 또 2기압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약점이겠지. 응? 이거는 착각일 수도 있고 개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to A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전체에 이 떠받치는 압력이 2기압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기압이 1기압이 무조건 있는 거고 대기압 1기압이 무조건 있는 거고 추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의 압력은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죠. 그러니까 대기압과 추를 포함해서 대기압 더하기 추가 2기압이니까 대기압이 1기압이죠? 그럼 추는 몇 기압이야? 1기압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가 나왔죠? 그럼 밀도는, 자, 밀도 어떻게 한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밀도는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입자수가 똑같잖아요. 입자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질량이 같단 얘기야. 그럼 여기 부피가 얼마야? 2고 여기는 1이죠. V죠. 그래서 1대 2가 된다. 해서 가가 나에서, 그러니까 나가 가의 2배이다. 빙고 이렇게.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저는요, 너무 많이 실수를 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잖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렇게 가와 나를 정확하게 시간이 약간 걸려도 써버립니다. 쓰고 나서 나가 2고 가가 1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인데요. 정답은 4번인데요.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문제를 풀수 있었나? 없었나? 그 판단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맞췄어요. 뭐 내가 써서 뭐 어떻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틀렸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1기압인데 요거 추를 2기압,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으면 돼. 깨닫는 순간 약점은 어떻게 돼?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약점이 뭔지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기할 거야. 분명히. 하지만 최소화 시켜놓고 일단은 강의를 보란 말이야. 저 사람은 이 간단한 문제를 어떻게 흘러왔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만 이 문제가 머릿속에, 그렇죠. 각인돼 있어야 돼요.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아예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툭 하고 튀어나와야 돼. 요게 우리의 전략인 거야. 오케이? 자, 1번 문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해봤고요. 자, 2번과 3번은 비슷한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자, 대표 문제 2번과 3번은요, 자료 분석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일정한 온도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질량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역시 매뉴얼을 만들 때는 1번, 뭐야, 기체야? 그럼 P, V는 NRT를 써야지. 요 생각이 무조건 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온도에서, 그러면 온도를 지웁니다. R을 지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P 곱하기 V가 N이라고 나오겠죠? 이게 바로 몰이 되겠죠? 그런데 일정한 질량이 나오고, 이번에는 X하고 Y예요. 한번 더. 일정한 질량이 나왔고, X하고 Y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생겨나야겠죠? 그러니까 매뉴얼은 조금 유동적이에요. 좀 문제가 어려우면 매뉴얼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아니면 매뉴얼을 최소화해야 되고, PV는 NRT야 라고 하면 이번에는 XY가 있는 거잖아요. 자, 앞에 문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앞에 문제는 그냥 A가 있었어. A가 압력이고, 부피고, 뭐가 되고, 막 변화가 돼가지고, 가가 나로 간 거야. 근데 두 번째 문제는 X하고 Y 다른 애들이 있는 거야.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X의 몰을 찾자. Y의 몰을 찾자. 이렇게요. 그럼 몰은 P 곱하기 V잖아요. 그럼 아무 데나 가서 하세요. 아무 데나. 자,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아무 데나. 이게 띡 보고 2, 4P 곱하기 2V가 되겠군. 이렇게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도 4P에 곱하기 얼마야? 여기 그대로 읽으세요. 그냥. V가 되겠죠? V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PV 다 지워버리고 8, 그다음에 4. 최대한 간단한 숫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X하고 Y의 몰비는 몇대 몇? X하고 Y의 몰비는 몇대 몇? 2대 1이구나. 이렇게 비율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쌤의 전매 특허인 뭐예요? 아공식을 딱 쓰는 거지. 그렇죠? X의 분자량, Y의 분자량, 질량은 어떻게 돼? 일정한 질량. 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타 쓰임 봐봐. 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무엇 할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있지?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의 분자량은 2분의 1이고 Y의 분자량은 1이니까 1대 2가 되겠구나 라고 자료 분석이 끝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Y가 X보다 많은 게 뭐냐? 큰게 뭐냐? 이거잖아요. Y가 X보다 큰게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분자량은 당연히 크죠. Y가. 기체의 양은요, 누가 더 커요? X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란 말은 뭐냐면, 원래는 2분의 3kT라는 말을 쓰는데, 다 빼고, 온도라고, 온도랑 비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온도는 뭐야?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두 문제를 풀었거든요. 원래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수 개념을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자, 두 문제까지 풀었어. 공통점이 있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단에다가 필수 개념을 넣을 건데, 이 개념은 절대 잊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필수 개념을 넣어 드릴게요. 필수 개념은 뭘까요? 그렇죠. PV는 NRT를 너 활용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내가 묻고 싶은 거야. 너 필수 개념에서, 필수 개념이 뭐겠니? 그러면, 그러게요? 뭘까요? 그게 아니라, 너 기체만 보면 PV는 NRT, 즉 이상기체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보일이건 샤를이건 간에 할수 있어 없어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저할수 있어요. 그래? 그럼 다음 문제 가보자. 혹은 다른 생각 해보자. 이렇게 이 강의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더 집중하시고 3번 문제도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교환에 올린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눈으로 푸는 방식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까지 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먼저 이제 매뉴얼이 정리가 되죠. 매뉴얼이 뭐니? 그러면 PV는 NRT요. 이렇게 먼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첫 번째도 했고 두 번째도 했지만 바로 뭐였어요? 조건을 찾아보는 거야. 문제에서 뭐가 돼 있냐면 일정량의 헬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만 딱 체크하세요. 일정량의 헬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정량의 헬륨은 뭐냐? 같은 양의 헬륨이니까, 자, 매뉴얼 두 번째 갑니다. 일정량의 헬륨은 뭐냐? 그러면은 헬륨의 N이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건 P1, V1이 있잖아요? 그럼 P1, V1을 어떻게 할 거냐? 볼게요, 한번. 는 이렇게 부피분의 nRT 이렇게요. P는 부피분의 nRT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나왔는데 부피도 있고요. 모두 좀 복잡하잖아. 그러면 분모를 지우던가 분자를 지우던가 뭔가를 지워야 돼요. 일단은 n은 지워지게 돼 있고요. 왜요? n은 같다고 했으니까. r도 지울게요. r도 지웁니다.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온도의 압력, 온도와 압력 관계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돼? 분모를 지운다? 그러면 같은 부피에서라고 하면 되죠. 아, 그렇구나. 분모를 지운다는 얘기는 뭐야? 같은 부피에서. 자, 주목.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같은 부피에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부피에서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 좀잘안 보일 것 같아서. 같은 부피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분모를 지우고 싶다는 얘기야. 분모를 지우고 싶다는 얘기는 같은 부피로 싹 라인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같은 부피에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온도가 커요? 당연히 P2 쪽의 온도가 크죠. 그래서 P1과 P2 쪽에서는 온도가 얘가 크기 때문에 2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다, 작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P2는 EP1이냐?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P1, P2 중에 누가 크니라고 하면 요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대 1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대 1을 알려면. 이번에는 당황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풀었던 느낌은 뭐냐면,

그냥 비교할 때는 제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숫자를 집어넣어야겠네?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숫자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숫자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가 V일 거고, 여기가 3V이고, 여기가 4V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 아, 이제 그러면 환경을 좀 바꿔보자. 판을 좀 바꿔보자. 판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요거는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어보는 거야. 슬쩍. 그럼 뭐야? T가 있는데, T를 일정하게 하겠다. 이번에는 V를 놔두고요. 이번에는 T를 일정하게 하겠다. 그때 봤더니, P1은 2V이고요. 그 다음에 P2는 V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P1은 2V분의 1이고, P2는 V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P1 대 P2는 몇대 몇이야? 1대 2가 되는 거야. P1 대 P2는 1대 2가 됩니다. 그러면 P2가 2일 때 P1이 2 곱하기 1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때 절대 여러분들이 주눅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했는데, 안 맞네?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한다고. 짧은 시간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네가 만든 식이 맞는 식이야.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갖되,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온도를 지웠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처음에는 부피를 지웠지만, 온도를 지워버리면 되겠다. 지운다는 표현은 일정하게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 방법이 맞았으면 그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TB와 TA가 몇대 몇이냐 물어봤잖아요. 자, 모른 척하고 할게요. 원래는 금방 지금 다 나와 있지만, 모른 척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PV는 NRT에서 지금 N이 같고 R이 같잖아요. N이 같고 R이 같아. 그럼 T는 얼마냐? 그러면은 P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래서 TA부터 볼게요. TA. TA를 볼때 아무 데나 그냥 요 라인에서 찾으면 됩니다. 요 라인에서. 요렇게 하나 찾으면 되죠. 그래서 TA는 P1 곱하기 V가 되겠다.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TB는요. TB는 요 라인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요거. 요렇게. 그러면 얘가 P2 곱하기 얼마야? V 1.5V, 2분의 3V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P1 대 P2가 몇대 몇? 1대 2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3이 되겠죠? 그래서 TA 대 TB는 1대 3입니다. TA가 1이고 TB가 3이니까 니은도 맞는 서술이 되겠다.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열기구에서 열을 가하면 하늘로 떠오르는 현상. 이건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열기구에서 열을 가하잖아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밀도가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져요. 부피는 밀도가 작아진다. 뭐 압력이 작아진다. 이런 말쓸수 있습니다. 그 현상은 설명할 수가 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결국 온도와 부피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부피는 일정하다는 거는 풍선의 부피는 일정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풍선이 있으면 풍선이 전체의 부피는 안 변하죠. 그런데 이 전체 풍선의 부피는 안 변해. 하지만 풍선 안에 있는 기체는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면 막 움직이겠죠. 움직이니까 뜨거워지면 빠져나가거나 해서 요 공간이 좀 빕니다. 비니까 어떻게 돼? 질량이 내려가게 되겠죠?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진 거 어떻게 돼? 붕 뜨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압력까지 계산하지 마시고요. 같은 압력일 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같은 압력일 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무슨 법칙? 샤를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열기구가 슉 하면서 올라가서 가는 게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그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등 띄우잖아.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안에 내부에 기체 양은 요만큼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열이 가해져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운동 속도가 빨라지죠. 단순히 풍선의 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기체는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니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기체의 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뜨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고를.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해서 어지럽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하면 되죠. 자, 그런데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풀때 분명히 오류를 범할 거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 한다? 헬륨의 몰이 일정하다. 요 몰의

그래서 이 말에서 PV는 NRT에서 이두 개를 지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택지 기억에서 P를 물어봤으니까 P는 부피분의 T가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정교하게 숫자 1, 숫자 2 이렇게 집어넣어서 찾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몇대 몇인지 정확한 정량적 계산을 하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 정성적으로 그냥 누가 큰 거다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보니까 X축에 들어있는 온도는요, AB로 돼 있단 말이야. TA, TB. 이건 숫자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지워야겠다. 어떻게 지운다? 이렇게 같은 온도에서라고 지운다. 요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부피가 같다면 이렇게 같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온도만 본다면 온도가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 온도가 똑같을 때는 숫자를 집어넣고, P1과 P2가 계산한 비율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압력이 같을 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V하고 3V니까 압력이 같을 때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숫자를 하나하나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괜히 1.5라는 숫자를 쓴 거지만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필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푸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저는 지금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가 시험장 가서 경직되면 안 돼. 내가 이거 준비해 갔는데 이게 안 되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속된 말로 분위기가 다운돼요.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그 시험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분명히 답은 있을 거야. A하고 B하고 TA, TB 중에 1대 3인데, 만약에 1대 3인데 이렇게요. 이것도 가능하죠. TA 대 TB는 1대 3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1하고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그쵸? 1, 2, 3, 4. 집어넣고 yes, no도 해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 이렇게 요즘에 간단한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자료 분석을 보면서, 이 문제가 똑같이 안 나왔네? 출제가 됐나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건 간에, 이렇게 상황을 맞이하건 간에, 여기서 변화를 분명히 줄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근데 어떤 변화를 줬냐? 지금처럼 온도와 부피에 관련된 변화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내가 약점이 문제가 어렵고 문제가 복잡했을 때 변화에 대해서 자꾸 좀 힘들다, 이게 뭔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매뉴얼 만들어 놓고 규칙적으로 이거는 같은 거니까 빼고 다른 거 변화가 뭐 생겼는지 확인하고 이런 노력들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등급은 올라간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은 샤를 법칙이에요. 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도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데, 문제는요, 제가 약점으로 지목한 건 뭐냐면, 아직도 이 J자관이나 이런 압력 계산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획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1번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피스톤에서 이렇게 A가 있었습니다. 압력은 1기압이었어요. 당연히 1기압이죠. 왜? 대기압이 몇 기압이야? 1기압이니까. 자, 기체는 반대로 미는 힘이죠. 그래서 서로 1기압이다 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를 하나 올립니다. 추를 A를 하나 올려요. 올려서 요 A가 받는 힘이 몇 기압이었어요? 2기압이었습니다. 2기압이었기 때문에, 그럼 대기압이 1기압이고, 추가 1기압이야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아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학생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Y자가, J자가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강의 다 있는 강의입니다. 수능 개념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어디 있는 거냐면요, 기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기체예요. 이게 기체가 있구나. 자, 그렇다면요, 이 기체는 압력을 받겠죠. 근데 압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은을 채웁니다. 수은을 채우면 수은이 이렇게 찰 거란 말이지. 이렇게 찰 거예요. 수은이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높이까지 있으면 어떻게 보는 거냐? 네가 미는 압력과
여기서 기체가 미는 압력이 같아라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왼쪽의 압력과 오른쪽의 압력이 같아. 요 라인이 차 있을 때 됐습니까? 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찼다고 보면 안 돼. 조건은 반드시 요 뚜껑을 보셔야 돼요. 입구가 오픈돼 있다, 열려 있다 이거 하고요. 입구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대기압이 1기압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대기압 1기압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닫혀 있다, 닫혀 있다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뚜껑이 열려 있죠? 오픈되어 있죠? 그러면 1기압이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은 몇 기압이야? 1기압입니다. 그러면 헬륨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요 라인이 서로 같다면 얘도 몇 기압이야? 당연히 1기압입니다. 요런 논리적 구성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었다. 한번더 갈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릴게 그냥.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수은을 넣었단 말이야. 수은을 넣었는데, 그림 좀 이상하네. 수은을 넣었는데 수은이 좀더와 있어요, 이렇게.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높이보다 조금 더가 있습니다. 뭐, 센치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H2라고 할게요, 그냥. H라고 할게요. 높이가 있어. 물론, 76cm HG가 1기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60mm HG라고 하죠. 그럼 뭐 36도 나오고 360 나오고 숫자 나오겠지. 그러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이제 변형의 값이에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할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냐? 내 마인드셋이 중요한 거야. 그게 뭐냐? 여기 뭘 재려고 했니? 여기 헬륨이 있대요. 그러냐? 헬륨 몇 기압이냐? 요 압력인데요? 나도 몰라. 근데 이렇게 라인을 그어 보니까 이 라인에다가 얘가 이만큼 더 있는 거지. 더 누른 거지, 이렇게요. 플러스로. 다시 말해서 여기 보니까 대기압이 1기압이 밀고 있단 말이야. 1기압이 밀고 있는데 1기압에 요만큼이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 헬륨의 압력은 1기압보다는 더 높겠죠.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높이가 76cm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2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봐봐. 대기압이 1기압이야. 추가 1기압이야. 여기가 2기압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받는 힘과 얘가 누르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해 갔어요? 잘 봐, 여러분들. 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이 이 그림이야. 이해 안 가죠? 자, 이제부터 놀라운 마법이 펼쳐집니다. 잘 보세요.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고 쫙 펴볼게요. 이 부분을 상상하는 거야. 쫙 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요 J자권은 이렇게 휘어. 그러면 일직선으로 되겠죠.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라인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쫙 펼치면 요런 그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건 뭐냐? 요건 뭐냐? 요건 바로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뚜껑 열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여는 거지, 밑으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돌리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은. 그리고 여기는 꽉차 있으니까 여기 추가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하면 될거 아니야. 그쵸? 여기 누가 있는데? 헬륨이 있는데. 자, 대기압 몇 기압이야? 1기압입니다. 근데 얘가 몇 기압이야? 이것도 1기압이야. 그럼 얘몇 기압이니? 2기압이지. 이 얘기죠. 얘를 돌리지 말고 이번에 얘를 돌리세요, 이제. 그럼 보이니? 이렇게 돌리면 길게 될 거고, 그 길게 된 거를 옆으로 넓히면 요런 그림이 된다. 그리고 이걸 예쁘게 만들면 추 A가 될 것이다. 딩동댕.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생각이 과연 저기 뭐야, 일반적인 학생 입장에서는 잘 될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J자관이 나오면, 아, 내가 늘 봤던 시험관이나 실험관하고 뭐 피스톤하고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뉴얼 만듭시다. 매뉴얼 만듭시다. 어떻게 매뉴얼을 만드냐?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추가 올라가면 일단 대기압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던 J자관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위에 내가 잰, 이 내가 재고 싶은 헬륨의 기체에 바를 하나 딱 긋는 거야. 라인을 하나 딱 긋습니다. 라인 하나 딱 긋고, 이 긋은 것보다 이렇게 수은이 뭔가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더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1기압에 더해지겠죠. 물론 뚜껑이 열려 있다는 가정 안에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 있다. 그럼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인 긋고요. 자, 올라갔으면 더했죠. 내려가 있으면 빼면 되지. 답답하네. 그지? 올라가 있으면 더하고 내려가 있으면 빼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근데 빼는 건요 그림에서 구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위에 있으면 더하고 아래 있으면 빼고. 오케이? 한번 더. 위에 있으면 더하고 아래 있으면 빼고. 됐니?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 줄게. 네가 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약점은 극복 됐다. 이거 J자관 약점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약점 극복이 된 거고요. J자관 이렇게 대놓고 나몇 기압이야?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대신 뒤에 나오겠지만 응용 문제로 나옵니다. 응용 문제로.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라인을 그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1기압에서, 자, 뚜껑 열려 있죠? 1기압에서 빼기 H1이었구나. 이게 바로 여기 압력입니다. 밑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수은을 넣었대요. 수은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압력이 커지겠죠? 자, 이렇게 짜자자잔 갔습니다. 그럼 여기 압력은 얼마냐?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1기압에서 더하기 H2가 되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됐니? 그럼 뭐가 됩니까? 가에서 헬륨의 압력은 1기압보다 작다. 딩동댕. 내가 모르겠어요. 밑에 있으면 빼라고. 아, 주저 없이 빼라고. 그 다음에, 니은, 헬륨의 밀도는,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질량은 일정하겠지. 왜? 여기에는 헬륨이, 여기에는 헬륨과, 뭐 어디 새냐? 누가 들어오냐? 똑같은 헬륨 아니야. 안 바뀐다고? 그럼 질량은 같을 거야. 그런데 요 안에 공간을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부피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작아지겠죠.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작아져. 부피는 작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져. 분모가 작아지니까 밀도 어떻게 된다? 커지지.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 딩동댕. 됐니? 그러면 나에서 헬륨의 온도를 올리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야. 자, 갑니다. 매뉴얼 갑니다. P, V는 N, R, T인데 나에서 다짜고짜 온도를 올리면 입자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올리면 압력이 어떻게 돼? 커진다. 물론 요 부피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일정하다는 가정 써 있어요.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H2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무슨 말이야? 온도가 올라갔더니 압력이 커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물론 부피가 일정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부피가 일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J자관 약점이 있었던 친구들은 J자관 이제 극복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라고 낸 거고요. 뒤에 가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5번.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제가 연출하고 싶었냐면, 자, 매뉴얼 간다. 1번, PV는 NRT를 쓰시고, 문제를 보니까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A가, 자, 일정한 압력에서 지워지고요. 일정량의 A가, 그럼 N도 지워집니다. 그러면 부피하고 R도 지우고 온도만 보고 싶은 거고요. 당연히 부피가 커지는 걸 봤을 때 얼마가 커졌다고는 얘기가 없잖아요. 숫자가 없잖아? 그래서, 아, T2가 T1보다 크다. 기억은 무조건 맞게 되겠다. 이렇게 재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용기 내부의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압력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커져? 말이 안 되는 거죠. 니은 틀린 거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충돌 횟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아마 요 문제 디귿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같다. 같다. 선생님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충돌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가 압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력은 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도 풀어서 맞으면 되지 뭘. 뭐 정답 1번인데요? 맞지 뭘. 그럼 오케이. 인정해. 그런데 만약에 물론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 충돌 횟수에 대해서 좀 헷갈려요. 자, 갑시다. 우리가 압력을 뭐라고 하냐면 부피분의 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같은

면적당 많이 충돌하면 압력이 커지겠죠. 다시 말해서 같은 면적당 같은 시간 동안에 입자 수가 많이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커지겠죠. 입자 수가 몇개안 부닥치면 어떻게 돼? 압력이 약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압력이 같으니까 충돌의 수는 압력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건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즘에 수능 특강이 없어서 제가 이 말을 꼭 약점에 넣고 싶었고, 혹시라도 올해 수능에 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찍었다라는 꼭 말씀드릴게요. 아마 확률적으로 한30% 이해할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기체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운동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쿵쿵쿵 부닥치는 속도가 빨라져요. 자, 속도만 가지고, 그러니까 충돌 횟수, 개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충돌할 때 충격대는 그 크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리가 좀 있긴 하지, 얘보다 거리가 좀 크긴 하지, 넓긴 하지만 아무튼 온도가 올라가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큰 애들이 많이 부닥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은 애들은 적게 부닥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똑같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더 웃긴 거 봐봐. 더 웃긴 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충격대는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뭔가가 팍 하고 맞는 똑같은 질량이 빨리 팍 맞는 거하고 천천히 팅 맞는 거하고 뭐가 더 아파? 빨리 팍 맞는 게더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충격대는 그 크기가 더 커져요. 이쪽이. 얘는 충격대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똑같아야 돼.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닥쳐야 돼? 그렇죠? 가가 더 많이 충돌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만 본다면 가가 나보다 커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현재 수능에서 여기까지 갈까?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수능에서는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란 말이 잘안 써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강의가 지금 약점 공략, 당연히 좀 있을 수능을 위한 강의지만 제가 볼 때는 레전드 강의가 돼서 우리 지금 진로 선택하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볼까봐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 잘 들어. 이런 문제보다는 그냥 압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이나 기타 다른 시험에서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라고 한다면 단순히 충돌 횟수가 압력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더. 단순히 충돌 횟수가 압력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충격의 크기 이런 건 잠깐 잊어버립시다. 오케이? 아무튼 정답은 1번이고요. 어떻게 풀든 정답은 맞출 수 있게 제가 설계해 놨습니다. 제가 직접 기역, 니은, 디귿을 설계한 거기 때문에, 아, 온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해서만 기억하시고, 디귿 선지는 그냥 만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수능 본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이제 부분 압력을 볼 거예요. 부분 압력인데, 부분 압력은 뭐예요? 전체 압력에, 이거 매뉴얼 1번, 공식, 전체 압력에, 죄송합니다. 부분 압력은 어떻게 잰다? 전체 압력에서 곱하기 자기 거의 몰분율을 재는 겁니다. 몰분율을 재려면 만약에 지금 A하고 B가 있잖아요. 그럼 A의 몰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냥 10이다. B는 얼마니? 이렇게 해서 2다. 이렇게 바로 P 곱하기 V가 바로 빠져나와야 돼. 바로.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10하고 얘가 2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꼭지를 열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꼭지 엽니다. 그럼 몰비가 몇대 몇이냐 물어봤거든요. 가와 나에서 몰비는 몇대 몇이냐. 그럼 PV는 NRT인데요. 이것도 역시 보세요. 온도 갖고 R 같잖아. 다 똑같아. 그러면 몰은 부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4리터와 2리터에서 A가 몇대 몇으로 들어가 있니? 그러면은 부피가 2대 1이니까 당연히 2대 1로 있어야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몇대 몇으로 있니? 그럼 부피만큼 들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 압력을 재세요. 그러면 전체 압력은 부피분의 nRT인데 T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전체 부피가 얼마야? 6. 전체 몰이 얼마야? 12. 이렇게요. A가
10B가 2, 12.

만큼 얼마야? 2가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거는 이기압이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의 부분압력. 이걸 물어보시고 나는. B의 부분압력. 그러면 전체에서 B를 재도 됩니다. 전체 부피에서, 즉, 6리터에서 B가 2가 있으니까 3분의 1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 제가 말씀드린 공식에 의해서 전체 압력이 2기압인데, 너희들 전체 10이고 내가 2로 있잖아? 그러면 12분의 2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래서 6이니까 3분의 1 ATM 해도 괜찮습니다. 자, 주목. 여러분들 6번 문제는 제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출제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간단한 공식. 가장 간단한 이론으로 내가 문제를 완벽하게 지배했냐, 안 했냐를 보고 싶은 거야. 맞췄다, 안 맞췄다가 아니란 말이야, 이 강의는. 내가 약점이 어디 있었어? 너 이런 간단해서 미안해. 가장 기본적인 공식, 알고 있어?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몰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압력이 어떻게, 부분 압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건 어려워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른 말은 없고요. 장치를 제거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러면 헬륨의 PV는 NRT. 자, 1번 PV는 NRT가 작동되면서 지금 문제에서 네온이 나왔고 장치가 되었고 온도는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제 이걸 지울게요. R도 지우고. 그럼 P 곱하기 V가 N이잖아요. 여기다 맞추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EN 써볼게요. 여기는 얼마야? 3XN 이렇게요. 그럼 몰이 EN과 3XN이야. 다 섞여 있겠죠. 자, 꼭지를 열었습니다. 열었을 때이 전체가 몇 기압이야? 1기압입니다. 왜? 대기압이 1기압이니까. 여기가 약점인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가 약점인 거야. 이 대기압이 전체가 1기압이야. 얘는 고정장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몇 기압인지 몰라. 여기 X기압이야. 얘도 X기압이고 얘는 2기압인데 닫혀 있다고. 근데 콕을 열었어. 나도 몰라, 얼만지. 얼만지 모르겠는데 고정장치를 풀어버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2리터에 섞겠죠. 그러면 대기압 미는 압력이 몇 기압이야? 1기압. 얘가 몇 기압이야? 1기압.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럼 대기압 몇 기압이야? 1기압. 여기 전체가 다몇 기압이야? 1기압.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전체가 몇 기압이라고? 1기압. 인데 부피가 얼마라고? 3리터. 그럼 전체가 얼마야? 3N계. 근데 거기 3N계 안에는 헬륨이 아까 얼만큼 있었어? 2N계. 저 끝에 있죠? 그 다음에 네온이 얼만큼 있니? 네온이 3XN계 이렇게요. 됐어요? 뭔 3XN계야? 얘가 다 해서 몇 개야? N계가 돼야죠. N계가. 그럼 NN 지워지니까 X는 몇이야?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갑니다. 나에서 헬륨의 부분 압력을 Y라고 하자. 그럼 나는 전체 압력이 1기압이고요. 헬륨은 얼마야? 3분의 2가 있죠. 그래서 3분의 2가 y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y예요. 다시 한번 전체 압력 곱하기 b 헬륨의 몰 분율 3분의 2가 되겠고 그다음에 x는 아까 얼마였어? 방금 구했는데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x가 되겠다. 하고 더하면 몇이야? 그러면 1 나오겠네. 그러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려요. 근데,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 테마 문제 8번은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같이 할 거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7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7문제 중에 몇 개를 맞추셨어요? 다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틀려도 예쁘게 틀려야 돼요. 자, 다음 문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풀진 않아. 자, 저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 풀수 있어? 이거 난이도는 중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많은 지금 뭐가 나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있죠. PV는 NRT를 이용해야 될것 같고, 부분 압력도 나올 것 같고, X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아, J자간도 나왔고.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요거, 그 다음 이거, 이거 다 한꺼번에 모여야

0: 이건 아는데 어떻게 써먹어요? 이거하고 문제하고 다르잖아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제가 옆에서 지도하다 보면 열불이 터집니다. 아니, 야, 너다 써놓고 왜 딴소리해? 그럼 지울 거 지워야지. 압력은 지우든지 온도를 지우든지 R은 당연히 지워질 거고 이때 만약에 X하고 Y면 분자량 분의 1을 하든지 아공식을 쓰든지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문제에 대한 조건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일정한 양의 온, 뭐 일정한 양, 일정 양의 이런 말이거나 아니면 질량이 일정하다 이런 말이거나 아니면 T도 C라거나 아니면 온도가 같다 이거나 아니면 같은 온도에 뭐 25도씨에 이런 다양한 말들을 보면서 지울 건 지워주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가 나오건 표가 나오건 뭐가 나오건 간에 그거에 의해서 내가 압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가 부피하고 T야, 온도야. 근데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압력이겠지. 그렇죠? 왜? T 이거는 볼게요. 압력이겠지. 그럼 이 압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 누가? 네 스스로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쌓여있는 내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문제를 그냥 손 놓고 푸는 걸 보면서 시간이 지났어. 나도 그렇게 풀수 있을까? 풀수 있으면 대박인 거야. 아니면 노력하셔야겠고. 오케이? 자, 이번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약점 첫 번째 강의였고요. 여러분들 약점을 낱낱이 분석해서 정확하게 파헤쳐 줬으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2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Hallo, meine lieben Schüler und Schülerinnen. Herzlich willkommen zum Deutschunterricht.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도 벌써 안녕하세요란 인사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강의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유의사항 안내 드렸었죠? 별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팁스 등 중요한 정보들 꼭 메모해 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죠? 오늘 수능 실전 모의고사 1회 풀면서 어떤 부분들 포인트로 짚고 갈 건지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발음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Wann fängt dein Urlaub an? 이라고 했고요. Morgen 이라고 했네요. 너의 휴가는 언제 시작하니? 라고 했더니 내일 시작한다 라고 했고요. 저기 B라고 하는 자음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알파벳 B는 B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발음을 낼 수 있어요? P로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이 자음의 발음이 달라지는데요. 지금처럼 단어나 음절 끝에 있게 되면 이렇게 끝에 있는 경우죠. 그러면 프로 발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프 발음이 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지금처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비를 찾거나 아니면 자음 피 자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항상 프 발음을 내니까 요 선택지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물론 규칙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중간에 이 배가 나왔을 때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더라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고 우리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Möbel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는 알파벳 B가 단어 중간에 있어요. 그쵸? 이럴 경우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본다라고 했고요. 모음 앞에 알파벳 B가 나오면 M 발음을 내는 경우죠. 자, 다른 발음이고요. Super 방금 전에 했었죠. 알파벳 P는 어느 자리에 건 P 발음을 낸다.

라고 했었고요. 중자음인 PP가 나와도 동일하게 P 발음을 냅니다.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그래서 2번인 Zuppe였고요. 나머지 경우는 어떤 발음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번의 Wagen은 아마 여기 나와있는 V라고 하는 알파벳 철자 때문에 선지로 구성이 됐을 텐데요. V는 어느 자리에 건 무슨 발음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V 자음 발음을 내게 되어 있어요. 4번 Butter. 알파벳 B 단어 음절 처음에 오면 B 발음 내는 경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B 발음 내는 경우이고 5번 Aufgabe의 경우도 뭐 앞에 있나요? 단어 중간에 있지만 모음 앞에 나와 있어요. 이러면은 1번과 동일하게 B 발음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즉 알파벳 B가 혹시나 활용이 되었다면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왜요? 펜은 항상 푸 발음이거든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요 문제 풀면서 우리 그렇다면 팁스를 통해서 푸 발음이 나는 경우를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단자음 P는 어느 자리에 건 푸 발음이다 라고 했어요. 슈보아트처럼 여러분이 복자음이 나오게 되면 가끔 헷갈려 하는데 슈보아트는 여기 나와 있는 S는 슈 발음을 내서 주의해야 하는 그 발음이고요. 페는 프로 발음을 합니다. 즉 이거 합쳐져서 하나로 발음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자음 발음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쉬, 프 발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이고요. 바켓, 소프라는 이 단어 어느 자리에 건 프는 프 발음 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알파벳 B의 경우는 단어 음절 끝에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오면 모 앞에 자음 앞에 위치할 경우에 이 배가 프로 발음이 나더라 라고 했어요. Help 단어 음절 끝에 있으니까 프 발음이고요. Helps 경우는 단어 중간에 있지만 뭐 앞에 있나요? 자음 앞에 B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프로 발음을 하게 돼요.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죠? 자음 앞에 나왔지만 외래어 발음 철자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프 발음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Bibliothèque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B는 당연히 단어 음절 처음이기 때문에 B 발음 낼 거고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 B가 자음 앞에 있긴 하잖아요. 여기 B 발음이 아니고 P 발음이 아니라 B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Bibliothèque이에요. 주의해야 하는 단어로 우리가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한번 짚고 갔던 그 단어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발음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는 다른 발음을 찾아라고 했네요. Gehst du abends spazieren? 그랬더니 야 라고 했어요. 너 저녁에 산책하러 가니? 라고 했고요. 부사 표현이 나왔네요. 자, ds라고 하는 복자음은 무슨 발음을 내나요? 츠 발음을 냅니다. 자, 이렇게 츠 발음을 내는 알파벳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단자음 알파벳 Z가 사실은 어느 자리에 있건 츠 발음을 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츠 발음을 내는 복자음의 조합들이 있어요. 뭐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여러분이 대화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ds 복자음이 있었고요. 아니면 ts 복자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세트로 구성된 복자음도 이 아이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츠 발음을 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발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조합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선지 볼게요. 산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 Z는 어느 자리에 건 그냥 츠 발음이다 했으니까 같은 발음이에요. 카츠 뭐가 들어가 있나요? 복자음 티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츠 발음 내는 거예요. 플랫도 봤더니 티세트 복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츠 발음을 내는 거고요. 자, 4번과 5번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미 단위로 끊어놓고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끄부앗 끊고 다 끊습니다. 5번도 끊어볼까요? Gont 끊고 Schule 이렇게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의미 단위로 끊어놓고 났을 때 선택지 4번 같은 경우는 연결어 S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연결어들은 앞에 나와 있는 단어에 붙여서 발음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Gebuat 그 다음에 알파벳 S 탁으로 끊겼지만 이 S가 뭐예요? 앞에 있는 태 뒤에 붙어서 발음해야 되니까 복자음 태 S처럼 발음해요. 그럼 무슨 발음? 츠 발음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츠 발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 무아치작이라고 발음합니다.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은 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연결어 없죠. 그러면 뒤에 단어는 뒷단어의 복자음 규칙 그대로 봐요.
SCH가 들어가 있는 복잡한 조합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SCH는 무슨 발음이에요? SH 발음을 내서 Grundschule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찾으면 몇 번이에요? 선택지 5번이에요. 5번. 알파벳 Z는 사실은 이 발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조합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맞아요. 합성어가 나왔을 경우에 일단 의미 단위로 끊고 연결어를 붙여서 혹시라도 복잡한 구성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오늘의 팁스입니다. 자, 알파벳 Z, 츠 발음 나는 경우 예시 한번 보고 갈까요? 단잠 챗 어느 자리에 건츠 발음 나서 잔의 챗도 츠 발음이고요. 복잠 DST, ST 챗, 즉 DS랑 T 챗가 특히나 이제 연결어가 붙어서 나는 복잠의 발음이고 T 챗는 본래 이 복잠으로 구성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벤트라고 하는 명사 뒤에 s를 붙여서 아벤트, 저녁이라는 시간 부사가 됐고, 낙트라고 하는 명사 뒤에 s를 붙여서 부사로 품사를 바꾸면서 낙트,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각각의 츠 발음을 냅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가츠는 항상 츠 발음이에요.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E-O-N 조합이 혹시라도 단어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 알파벳 T가 츠 발음을 냅니다. 슈타지온이라고 발음해서 여기 있는 이 T가 트 발음이 더 이상 아니라 츠 발음을 냈다 하는 것만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글자를 이어갈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요거 이제 우리 연습 조금 많이 해봤거든요. 자, 일단은 발음이 아니라 철자 구성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brief라고 하는 편지라는 단어는 F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카피, 커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로 시작하고 있나요? 카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에로 시작하고 에로 끝나서 에케, 코너 또는 모퉁이, 각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명사 어휘가 마지막에 연결이 됐거든요. F로 시작하면서 카로 끝나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숲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뭐였었나요? 왈츠라고 합니다. 그쵸? 공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뭐였죠? Fabrik이라고 해요. 공장. 그러면 F로 시작하고 카로 끝나는 단어가 여기 있었네요. 정답은 2번일 것 같고요. 3번 한번 볼까요? 단수형의 계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I라고 하고요. 메뉴는 M으로 시작을 해서 변모음으로 끝납니다. 메뉴라고 해요. 창문 조금 긴 단어였죠. F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맞아요. AR로 끝나는 펜스자라고 하는 단어였죠. 자, 이렇게 한국어 선지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써보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명사 어휘 문제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형용사와 부사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형용사가 덜어 부사어의 의미도 지닐 수 있으니까 그 의미까지 같이 생각해서 풀어야 하는 다의어 문제인 거네요. Der Rock ist 하고선 봤더니 이 치마는 하고서는 묘사할 거예요. 치마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뭐뭐뭐 비싸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 의미를 지닌 형용사가 뭐가 있나 봤더니 4번에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쿠아츠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수 있네요. 이 스커트, 치마 너무 짧다 또는 짧다라고 하는 단어로 추는 없었으니까 Ich gehe nach Hause 하면 나는 집에 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간다라고 하는 건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쵸? 나는 곧 집에 갈 거야 아니면은 잠시 후에 집에 갈 거야 뭐 이런 표현에 들어가야 되겠죠? 봤더니 Bald라고 하는 1번, 곧입니다. 나는 곧 집에 가라고 하는 표현. Fast는 거의라는 뜻이에요. 나는 거의 집에 가는 안 되고요. 나는 거의 집에 도착했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two houses 사인이라고 하는 혹시라도 전치사 수거 구문이 쓰였다면 요거는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Ich bin fast zu Hause가 아니라 gehe 하고 nach를 썼기 때문에 fast가 들어가기에는 지금 사실은 다소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은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고요. 나는 일찍 집에 갈 거야. 요거는 가능하네요. 두 번째 문장은. 3번 선지 볼까요? 쿠아츠는 여러분 길이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는 짧은이지만 혹시 부사어 의미를 지니게 되면 잠시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나 잠깐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Kurz nach Hause 가능하네요.
5번 sonst도 쓸수 있습니다. Ich gehe sonst nach Hause. 만약에 네가 뭐뭐뭐 해주지 않으면 나 집에 갈 거야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sonst라고 하는 표현은 평상시에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이때쯤은 집에 가지 이런 맥락으로 혹시나 활용을 하게 되면 Ich gehe sonst nach Hause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비교적 활용할 수 있는 어휘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문장이 이미 정답을 결정했어요. 뭐예요? 이 치마는 짧다라고 하는 쿼츠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짧은 잠시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쓸수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아마 형용사들은 여러분이 자주 봤던 표현들일 텐데 실제로 어떤 의미로 더 활용이 될수 있는지 우리 오늘의 팁스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파스트는 아까 여러분 거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림잡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Wir sind fast fertig. Fertig은 끝난이잖아요. 우리 거의 끝났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n der Klasse sind fast 10 Schüler da. Da sein이면 있다죠. 지금 이 학급엔 거의 한 10명 정도의 학생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후유는 이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Am frühen Morgen war es noch sehr dunkel. 이른 아침에는 사실은 아직은 어둡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농작물이나 채소나 과일류에 이 후유라는 표현을 써서 이른, 좀 일찍 수확한 아니면 설익은 이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Es sind frühe Sorte Äpfel, 즉 조금 빨리 먹는 사과야 라고 해서 설익은 사과야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도 있지만 수확을 조금 빨리 하는 사과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였고요. 쿼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은 짧은이죠. Die Hose ist so kurz. 이 바지 너무 짧아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방금 선택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잠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Hast du kurz Zeit für mich? 이거는 본문 안에서 많이 보셨죠. 잠시 나를 위해 시간 내줄 수 있는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양해 구할 때 이렇게 썼던 표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 것들 한번 볼게요. Mach es kurz 하면 그거를 줄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느껴지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빨리 요점만 말해, 본론만 얘기해라라고 하는 표현, Mach es kurz라고 하는 표현을 일상생활에 씁니다. Kurz und klar, klar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선명한, 맑은이란 표현이잖아요. 짧고 명확하게라고 해서 짧고 간결하게 얘기해라고 할 때 쓰고요. Sei 또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이 kurz가 쓰게 되면 시간적 의미를 쓰고 뒤에 삼격 어미를 붙입니다. Sei kurz 하면 근래란 표현이고요. For kurz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뒤에 전치사 어미 변화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 이런 관용적 표현이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Sonst는 여러분이 부사어와 그 다음에 접속사 두 가지 용법을 알고 계실 텐데요. 뭐뭐 하지 않으면 그 밖에라는 의미로 쓰이는 Sonst sind wir spät.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늦어. 그 다음에 Wer sonst? 그 밖에 또 누가 와? 라고 하는 묻는 표현이고요. 방금 본문 안에서처럼 평상시에 일반적으로는 이란 표현으로 써여서 So etwas tut er sonst nicht. 걔는 평소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여기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네 가지 어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발음 및 철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5번 문장만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er Student den Preis 라고 했습니다. 일단 Preis도 다의어이죠. 1번은 상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가격이란 뜻이 있어요. 그 대학생은 그 무엇 무엇을 이라고 했어요. 상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 가격을 뭐뭐뭐 했다라고 하는 건 어색한 대화일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매 대화를 봤더니 Das ist ja toll, 멋진 걸 이라고 했고요. Dafür hat er sich ja viel gelernt 이라고 했어요. Für etwas lernen 이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이 쓰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sicher는 확실한 이란 뜻도 있지만 안전한 이란 뜻도 있어요. 그쵸? 분명히 라고 해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feel에 대한 강조어를 써서 걔는 그것을 위해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많이 공부했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는 상을 받은 거죠.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상을 받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문화영역 지문에서 자주 봤던 표현으로 Preis가 상으로 쓰였을 경우는 Bekommen이라는 동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선지에는 뭐가 없나요? Bekommen이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취득하다, 얻다라는 의미를 지닌 다른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볼게요. 1번 kauft, 사다, 구입하다 라는 뜻이어서 들어갈 수 없죠. sie, 들어간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맥락상 쓰일 수 없고요. öffnet, 열다 라는 표현이에요. 상을 열어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 대화문이 어색하게 연결되는 거고요. 4번 gewinnt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뜻은
승리하다, 우승하다죠. 근데 두 번째 뜻으로 무엇을 취득하다,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을 받다, 얻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죠. So, den Preis gewinnen 이런 표현을 써서 gewinnt라는 3인칭 변화형을 올바르게 쓰인 거 4번이에요. Vergisst는 잊어버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을 깜빡했어. 아,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이런 대화 구문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봤던 표현 외에 사실은 동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었나를 알고 계셨으면 요 문제 그래도 정답으로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팁스이고요. 방금 봤었던 동사들 중에서 조금 다양한

다양한 용법으로 활용되는 동사만 한번 보고 갈게요. kauf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구입하다라는 표현으로 Ich habe mir ein neues Auto gekauft. 나 새 차를 샀지. 라고 맹장을 쓰거나 아니면 dafür kaufe ich mir nicht. 이거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für etwas kaufen이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다인데 이 대화 구문 자체는 내가 그 돈을 주고 이 물건을 살 건 아니었지가 직역한 표현이고요. 전혀 쓸모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dafür kaufe ich nicht. 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 안 할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sehen 동사는 보다란 뜻이 있어요. 즉 눈앞에 무엇이 보여. 라는 표현으로 ich kann dich nicht sehen. 난 네가 보이지 않아.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hen 동사는 생각하다라는 뜻이랑 평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das sehe ich anders. 라고 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해. 아니면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Das habe ich kommen sehen. 나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봤어.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유,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쓸 때 이 문장이 쓰입니다. Du siehst den Wald vor Bäumen nicht. 자주 쓰이는 속담이거든요. 너는 뭐에 가려져서 너는 나무들, 빽빽한 나무에만 집중해서 큰 숲을 보지 못해 라고 해서 너무 근시안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Du siehst den Wald vor den Bäumen nicht 이라고 하는 문장을 씁니다. Gewinn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기다 승리하다 여서 Korea hat das Spiel gewonnen 한국이 우승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무엇을 얻다 취득하다일 때도 있어요. Er hat einen Preis gewonnen 방금 문장에서처럼 상을 받았다 일 때도 쓸 수 있고요. Wir haben noch 10 Minuten gewonnen 이라고 해서 우리 10분이나 더 얻었어.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빨리 끝내야 썼는데 선생님이 10분 시간 더 줄게요 라고 했더니 Wir haben noch 10 Minuten gewonnen 이란 표현이거나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렇게 절약하게 되었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다 할 때도 Neue Freunde gewinnen 이란 표현을 씁니다. Er hat neue Freunde gewonnen 이라고 하면 그는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you given 이라고 하는 문장 동사에서 동사를 문장 안에 활용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의사소통 영역 문항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Entschuldigung, wo ist das Rathaus? Ich weiß es nicht. 이라고 뭐라고 대답하고선 Okay, dann frage ich jemanden anderen. 이랬어요. 실례합니다. 시청 건물 어디 있나요? 라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죠. 라고 했고요. 누군가에게 라고 해서 예만트라고 하는 대명사가 지금 쓰였어요. 프라겐이 사격집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격으로 쓴 거예요. 자, 내가 길을 물어봤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면 저도 이곳이 낯설어요. 초행길입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프렘트라고 하는 보통은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은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런 표현 썼었거든요. 그런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ch helfe Ihnen gern. 제가 기꺼이 당신을 도와드리죠. 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우리가 찾는 뭐가 있어요? Fremd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네요. Ich bin auch fremd hier. 라고 해서 저도 이곳이 낯섭니다. 초행길입니다. 라는 의미를 지닌 그 문장이죠. 정답 2번이에요. Meine Wohnung ist viel zu teuer. 내 집은 너무 비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 4번. Nehmen Sie die erste Straße links. 길묻고 답하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때 gehen 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nehmen 동사도 쓸 수 있어요. 어떤 도로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이는 거예요. 5번 볼까요? Seit Jahren wohnen meine Eltern bei mir. 우리 집에 살고 있어 라고 했고요. Seit하고 삼격집의 표현으로 썼네요. 몇 년 전부터 부모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사시지? 라고 하는 문장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지금은 저도 잘 모릅니다. 라고 해서 Ich bin auch fremd hier. 아니면 Ich bin neu hier. 아니면 Ich bin nicht von hier. 이런 문장 써서 저도 이곳이 낯섭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Ich habe Hunger. 그러고 나서 Haben wir noch Zeit? 했더니 B가 뭐뭐뭐 라고 대답을 하군 Wir können schnell noch etwas essen. Super! 라고 했네요. 나 배고파. 우리 시간이 noch Zeit. 아직 좀 있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군 우리 빨리 noch etwas 무언가를 먹을 수 있어. 너무 잘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있니? 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 시간이 돼? 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을 찾으면 돼요. 볼게요.
Wir sind zu spät. 우리 너무 늦었어. 라는 표현이고요. Der Zug ist zu teuer. 그 열차 너무 비싸다라고 차표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ir müssen sofort fahren. Sofort 무슨 뜻이에요? 즉시죠. 우리 즉시 출발해야 돼. 이동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표현이겠죠? 그럼 정답 될수 없어요. 4번, Ich habe keinen Hunger mehr 라고 했어요. 부정어와 mehr가 같이 쓰면 no more의 뜻으로 쓰는 거라고 했고요. 나는 더 이상 배가 안 고픈데 지금 맥락상은 배가 고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였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고요. 5번 한번 볼까요? Unser Zug fährt erst in einer Stunde ab. Abfahren 이라고 해서 출발하다 였고요. 시간 단위 명사 앞에 인전 써서 얼마 얼마 후에 라고 했어요. 우리가 타야 하는 기차가 1시간 뒤에 출발할 거야 라고 했고 에아스트를 써서 비로소예요. 1시간 뒤에 서야 출발해. 오,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우리 뭐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eute habe ich eine Prüfung in Mathematik. Gestern habe ich nicht so gut geschlafen. 했더니 B가 뭐라고 물어보고선 Ja, ich habe oft Probleme damit. 이라고 했네요. 오늘 일단 뭐가 있어요? 수학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응! 이라고 일단 대답했어요. 그러면 결정 의문을 물어봐야 돼. 즉, 의문사가 없는 일단 질문을 해야 하고요. 나는 mit etwas Problem haben입니다. 무엇인가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문제가 어디 어디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다 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써서 나는 그것에 어려움을 느껴. 문제가 있어 라고 했으니까 지금 봤더니 뭐가 있어요? 수학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수학 혹시 잘 못해? 아니면, 시험 보는 게좀 걱정돼? 라고 하면, 나 그게 좀 문제야, 걱정이야. 이런 맥락으로 쓰는 거겠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든지, 시험이라는 어휘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Ist dein Lehrer nett? 이라고 했어요. 너희 선생님 친절하시니? 라고 묻는 거고요. Ist die Prüfung vorbei? 라고 해서, vorbei sein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 종료되다, 끝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험 끝났어? 라고 했더니, 응, 나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이러진 않겠죠. 2번 정답 될수 없고요. 3번, Ist Kunst dein Lieblingsfach? 너 미술 좋아해?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Kannst du mir Bücher leihen? leihen이라는 동사는 빌려주다죠. 너 나한테 책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해서 대화 맥락상 4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5번, Findest du Mathematik schwer? schwer라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지금은 쓰인 거고요. Finden 동사 여기선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너는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해? 응, 나는 그게 좀 문제야. 거기에 어려움이 좀 있어.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어딘가에 문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2번 선택지에 있었던 for by sign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조금 한번더 정리를 해 보고 갈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엇이 끝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die Stunde ist schon vorbei 라고 하면 이번 시간 벌써 끝났네 이런 표현인데요. 혹시 여러분, 무엇이 끝나다, 종료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들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팁스 통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die Stunde ist vorbei 라고 하면 이번 시간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요거를 zu Ende sein이라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어요. Ende가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중성 명사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끝나다라고 해서 die Ferien sind zu Ende라고 하면 방학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Fertig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끝낸 이런 표현을 쓸 텐데 무엇을 끝내다라고 할땐 전치사 수거구문을 써요. 밑이랑 같이 써서 밑 다음에 나오는 대상을 종료하다, 마무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Es fertig mit der Schule라고 하면 학교가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학업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쓸때 이런 문장을 쓸수 있어요. Ich bin fertig mit der Schule라고 하면 나 이제는 학교 졸업했지. 이런 맥락으로 쓰는 거여서 무엇이 끝나다, 지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For by sign은 끝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나갔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시간이 이미 경과되었어라는 맥락으로 쓸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나머지 두개 문장과 같은 종료된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으니까 의미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fahre an den Boden.

see. Comes to me? 그랬더니 나 클라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봤고요. 그러고 나선 im Juli라고 해서 7월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보덴 호숫가로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Recommend 해서 권유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나 클라 당연하지 물론이야라고 하고선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변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언제를 물어야 돼요. 그쵸? 때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wann이라고 하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볼까요? Wann fahren wir? 1번에 바로 나왔네요. 우리 언제 떠날 건데? 아, 7월에. 정답 1번인 것 같지만 나머지 선지 볼까요? Wo ist der Bodensee? 보덴 호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위치를 묻는 질문이고요. Was kostet die Fahrt? Fahrt는 운행이잖아요. 그 이동 운행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데? 라고 해서 열차 표값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고. 4번. Wer kommt mit? Mit kommen 동사 나왔다고 설마 덜컥 4번 하신 거 아니죠? 의문사가 wer였어요. 동행 누가 또 같이 가는데? 이렇게 묻는 표현이고요. 5번, wie fahren wir dorthin? Dort은 그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명사이고, 뒤에다가 hin을 붙여서 향하여인 거죠. 그곳을 향하여 갈때 어떤 방법을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가면 돼? 라고 해서 이동 방법을 물을 때, wie fahren wir dorthin?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문법만 조금 체크하고 갈까요? 보덴시라고 하는 시는 성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남성이면 호수였고 여성이면 바다였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남성 사격에 있어서 선생님이 계속 호수라고 번역을 했고요. 저게 물이죠. 그쵸? 호수는 물과 관련 있는 자연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디 어디 가에 또는 어디 어디 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무슨 전치사? 항상 아니라는 전치사랑 같이 쓴다라고 했어요. 안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대상 뭐예요? 강, 바다 또는 경계면이라고 해서 국경이거나 이럴 때 안전치사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동이니까 사격 썼지만 어디 어디에 라고 하면 am Fluss, am Meer라고 해서 강가에, 바닷가에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이 전치사 같이 쓰게 된다는 거 포인트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Mir gefällt der Hut. Und dir? 그랬더니 Ich finde ihn sehr schön.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군. Aber ist der nicht zu teuer? 라고 했더니 Doch, sehr teuer. Den kaufe ich nicht. 이라고 한 거예요. 볼게요. Gefallen이란 동사는 마음에 들다이죠. 삼격집에서 앞에 인칭되면 삼격 썼어요. 그 모자 네 마음에 들어? 아,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했어요. 너는 어때?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 호감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ch finde ihn sehr schön. 나도 그것을 매우 예쁘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나선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아? 라고 해서 부정 표현을 써서 지금 질문했어요. 그래서 웬걸이라는 답변하기 위해 너 그랬었어요. 웬걸? 매우 비싸라고 하고선 그거 안살 거야라고 한 거예요. 즉, 자, 마음에 든다고는 했지만 지금 둘다 비싸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 그거 예쁘긴 한데 하고 뭐뭐뭐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볼게요. Es sehr günstig. Günstig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저렴한이란 뜻이에요. 즉, 비교적 가격이 뭐예요? 그죠?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이란 뜻이에요. 지금 비싸다라고 해서 이 맥락은 적합하지 않네요. Der ist viel zu klein. 너무 작아. 지금 치수와 관련된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Er passt dir gar nicht. gar는 전혀란 표현이에요. 그거 너한테 전혀 안 맞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4번, die Farbe steht dir nicht. stehen 동사가 삼격 지배로 쓰이게 되면 어울리다 이잖아요. 여기는 steht dir gut 이라고 해서 그 색상 너한테 잘 어울려. 자,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aber가 중요한 거였어요. 여기에부터 앞에 나와 있던 어떤 긍정적인 답변과 반대되는 사실의 의견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든요. 그거 매우 멋있네. 뭐뭐뭐 하기도 하네. 라고 해서 내 생각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넌 어때? 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색상 잘 어울리네. 라고 하는 긍정 표감을 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비싸지 않아? 아보로 그럼 연결되기 자연스럽죠. 그리고 웬걸 안살 거야? 인 거죠. 5번 볼까요? Du hast schon viele Hüte. 후트의 복수형 여러분 좀 형태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 그런데 이미 모자가 너무 많지 않아? schon 이미예요. 이미 너무 많이 앉지 않아? 아바 그럼 아버로 연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의 가격도 너무 비싸지. 즉
부정 표현과 부정 표현이

두 개가 연결될 때는 굳이 아버라는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5번은 잠시 고민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맥락상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아버는 앞에 나와 있는 의견이랑 욕이랑 맞아요. 분위기가 바뀌었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günstig하고 billig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billig는 싼이란 표현이고요. günstig은 저렴한, 그 다음에 유용한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다의어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도 콕 집어서 이 대상에 대한 너의 호감도는 뭐야? 이렇게 묻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쓸수 있는 표현 뭐 있었는지 볼까요? Meinen 이란 동사를 쓰고 to라고 하는 전치사랑 같이 씁니다. Was meinst du zu diesem Mantel? Mantel은 외투, 코트잖아요. 이 코트 네가 생각하기엔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요. 그 다음에 finden 동사 쓰고 작격 목적어 씁니다. Wie findest du diesen Mantel? 이 외투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그 fallen 동사 써서 Wie gefällt dir dieser Mantel? 이 외투 너의 마음에 드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할텐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텐 동사는 멈추다, 잡다라는 뜻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할텐 펀이라고 하게 되면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입니다. 그래서 Was hast du von diesem Mantel? 이 코트에 대해서, 이 외투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상대방의 호감도나 의견을 물을 때 meinen zu, finden, gefallen, 그 다음에 halten von 쓸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먼저 볼까요? Ich komme aus Korea. 저는 한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B. Meine Mutter ist Deutsche. 제 엄마는 독일 분이세요. 라고 해서 국적 얘기하고 있고요. Das ist eine lange Geschichte. 그거 아주 긴 이야기예요. 뭔가 할말 많아요. 이런 표현을 쓸 때, 치를 씁니다. 볼까요? Woher kommst du? 머무는 표현이에요. 국적 묻고 있죠. 아까 국적 얘기하는 거뭐 있었나요? 자, 어디 어디 출신입니다와 그 다음에 엄마는 독일인입니다인데 지금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야?를 물었으니까 주어가 뭐예요? 나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ich가 들어가 있는 아가 들어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Wo hast du so gut Deutsch gelernt? 너 어디에서 독일어 이렇게 잘 배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 저 엄마가 독일 분이세요. 라고 한 거예요. Zu Hause sprechen wir oft Deutsch. 아니나 다를까 주어 wir로 바뀌었네요. 집에서 저희는 같이 독일어를 종종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Interessant. 흥미로운 걸. Wie haben sich deine Eltern kennengelernt? Kennenlernen은 서로 만나자죠. 너희 부모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야? 라고 했더니 아, 그거 아주 긴 얘기죠. 할말 많아요. 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이죠. Das ist eine lange Geschichte.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맥락상 빈칸에 들어가는 게 순서대로 잘 배열된 건몇 번이에요? A, B, C 순으로 배열하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상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봤더니 일단 숫자 2가 쓰여져 있고요. 팀 추가. 여기 진한색으로 되어 있고 일단 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나타내나요? 이거 남해죠. 그쵸? 팀 추가 ist beim Sportfest 2027 sehr schnell gelaufen und hat den zweiten Platz gemacht. Sonnenblumenschule 3. Juli 2027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해서 by 전체 썼고요. 체육제입니다. 체육제에서 근데 몇 년도? 2027년 체육제, 즉 체육대회에서 뭐 했어요? 매우 빨리 달렸어요. 아, 이거 달리기에서 2등을 해서 받은 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und 그리고 hat den zweiten. 자, 몇 등을 했습니다. 라고 할땐 서수로 읽는 거죠. 여기 지금 사격 썼으니까 서수 zweite 뒤에다가 사격 어미 붙여서 2등 자리를 gemacht, 차지했네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학교 이름 나와 있어요. Sonnenblumenschule에서 언제 수여한 상장이에요? 2027년 7월 3일에 수여한 상장이에요. 자, 일단은 볼까요? 수상자는 누구죠? 팀 축하. 나와 있는 정보이고요. 수상 이유는, 맞아요. 달리기 잘했다라고 했어요. 매우 빨리 달렸다. 수여일자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면 온차하고선 뭐뭐뭐 몇명 이렇게 하는 전치사 표현이 또 들어갔을 텐데 아니면 fun 써서 몇몇 명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가 인원

인원과 관련된 정보는 언급되지 않아서 정답은 4번이고요. 학교 이름 어디예요? Sonnenblumenschule. 여러분, Sonnenblumen가 해바라기 꽃이에요. 해바라기 학교라고 하는 학교 이름을 갖고 있는 예쁜 이름을 가진 학교였고요. 여러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자, 2등을 차지하다라고 하면 Den zweiten Platz 하고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mac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Den zweiten Platz 하고서는 여기도 bekommen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도 사실은 맞아요. 순위상으로 상을 받게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Den zweiten Platz gewonnen 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gewinnen 동사를 쓸수 있어요. 즉 2등을 차지하다라고 하면 zweiten Platz machen, zweiten Platz bekommen 또는 zweiten Platz gewinnen 해서 동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Guten Tag, was darf es denn sein? Ich hätte gern ein Kilo Äpfel. Die sehen so lecker aus. Die schmecken auch so.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고 나선 Danke, das ist alles. Das macht dann 2,10 €. Hier, bitteschön. 이라고 합니다. 이 대화는 일단 상점에서 이루어진 대화죠. 가격 나오고 그 다음에 Das ist alles. 이 표현 딱 봐도 이게 답니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상점에서 일단 이루어진 대화이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뭐 필요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묻는 표현이 나왔어요. Was darf es denn sein? 이라고 했더니 뭐뭐뭐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사과 1kg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것들, 그러니까 사과겠죠. Zuleka, 그 다음에 아웃에 뭐뭐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매우 맛있어 보이는데요. 라고 했더니 Sie schmecken auch so. Die schmecken auch so. Schmecken은 맛이 나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맛도 좋아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뭐뭐 물어봤더니 고맙습니다. Das ist alles. 그게 다예요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다 해서 이유로 10센트입니다라고 했고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상황에서 아, 네, 그게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우리 뭐 썼죠? Sonst noch etwas 썼어요. 또는 뭐 썼나요? Is das alles? 이렇게 물으면 아, 네, 그거 답니다 라고 해서 Das ist alles 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과거형 동사를 써서 Das was 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여기 apostrophe 써서 네, 그게 답니다. Das was 이런 표현 썼어요. 자, 요거 요런 질문이 있는지 이제 찾으면 돼요. 1번 Was cost das? 그거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죠. 가격 얘기하는 걸로. 그렇지 않고 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Haben Sie Äpfel? 사과 있으세요? 이미 사과 있습니다. 그쵸?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찾는 거 나왔어요. Sonst noch etwas?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Essen Sie gern Äpfel? 사과를 즐겨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5번, alles zusammen bezahlen. alles zusammen이죠. 뭐예요? 다 더해서 합산해서 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 개의 물건을 구입을 할때총 금액이 얼마예요? 뭐 이런 표현. alles zusammen bezahlen. 이라고 해서 정답. 여기는 될 수가 없네요. alles zusammen bezahlen 이라고 하는 표현 아마 식당에서도 쓸 거예요. 각자 더치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다할 거예요? 그러면 아, ich bitte, wir bezahlen alles zusammen. 저희 다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이런 표현을 쓸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다한 합산 금액 얼마예요? 물어볼 때도 아마 쓸 텐데 지금 대화 맥락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점 대화에서 주로 나오는 거 종업원이 쓰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그거 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대화 구문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종업원이 상점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할때 활용했던 표현들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팁스 통해서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상점 대화에서 종업원이 쓰는 표현입니다. Was darf es sein 외에도 helf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kann ich Ihnen helfen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wie라는 의문사를 써서 wie kann ich Ihnen helfen 쓰기도 해요. tun이라는 동사를 써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Was kann ich für Sie tun이라고 합니다. Was darf es se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모두 써요. Sie wünschen bitte 무엇을 원하

하시나요라고 해서 wünschen 원래 소망하다인데 뭐 필요하세요? 원하세요이고요. 아니면 좀 간단한 표현 중에 뭐도 있었나요? Bitte schön? 이라고 해서 뭐 필요하시죠?라고 하는 이런 대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상점에서 종업원이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더 있었구나.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채팅방의 내용으로 보아 제안을 수락한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Hallo Freunde, wollen wir morgen nach der Schule zusammen Hausaufgaben machen? 친구들 안녕. 우리 내일 방과 후에 숙제 같이 할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Warum nicht? Ich bin dabei. Dabei sein은 동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achen mit이라고 해서 mitmachen이라는 동사랑 사실은 아마 바꾸어 쓸수 있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나도 같이 할 거야라고 하는 표현은 동참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warum nicht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왜 그게 안 돼? 이 뜻이 아니라 안될거뭐 있어라고 해서 긍정응답일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즉 수락한 사람은 일단 누구예요? 레아일 거예요. 그렇죠? warum nicht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안될거뭐 있어? 나 같이 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미아는 Nein, danke. Die mache ich lieber allein. 아니야, 고맙지만 제안 고맙지만 됐어. 나 혼자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allei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Tut mir leid. 나오면 일단 거절이죠. 미안해? 라고 하고선 Ich habe keine Zeit. 나 시간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안내 한번 볼까요? Schade. Ich habe meine Hausaufgaben schon gemacht. 오, 안타깝다. 아쉽다. 나 숙제 벌써 다 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Theo는 뭐라고 했냐면 Da habe ich schon eine Verabredung. 이래서, 나 그때 벌써 다른 약속이 있는데. 라고 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었어, 1번. 리아는 기꺼이라는 표현, warum nicht gerne?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응답을 한 내용이에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en Schrank kannst du nicht allein tragen. Da ist auch viel zu schwer für dich. 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Links an die Wand, danke. 라고 해서 안전사 뒤에서 합격이 딱 나왔던 이동을 한 거죠. 그 책장을, 그 장을 너는 allein 혼자서 tragen, 짊어지다. 여기에선 옮기다예요. 혼자 옮길 수 없어. 라고 했어요. 그것은 너에게는 너무 무거워. 라고 하고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가져다 두면 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도와줄까. 뭐 이런 표현을 썼겠죠. 왜냐면 이동을 했거든요. 저기 왼편 왼편 벽 쪽으로 가져다 줘. 고마워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어디 어디로 이동을 시킬까?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찾으면 돼요. Wem gehört er? 그거 누구 거야? 소유주를 묻는 표현이고요. Wohin soll ich ihn stellen? stellen 동사 나왔습니다.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의문사 뭐 나왔어요? 어디를 향하여입니다. 어디로 가져다 놓을까인 거죠. 그랬더니 아, 왼쪽 벽 쪽에 가져다 줘라고 하는 표현이 되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Kannst du mir bitte helfen?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질문하면 야나인부터 대답해야 되죠. 얘는 들어갈 수 없고요. Wer hat den Schrank gekauft? 이장 도대체 누가 산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Wo ist die nächste Haltestelle?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다음 정류장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합니다. Wohin soll ich die, wohin soll ich ihn stellen? 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kommen 동사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Wohin kommt? 하고서는 der Schrank, 이 장. 어디로 이동시키면 돼? 라고 할 때, kommen 동사도 쓸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질문해서 이동 위치를 묻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tragen 동사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tragen 동사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다의어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was trägt er in der Hand? 그는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받치다, 짊어지다라는 표현을 써서, das Eis trägt jetzt Menschen. 그 얼음이 이제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빠지지 않게 잘 얼어서 지탱해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나, 옷을 입다, 이때 쓰죠. Sie trägt ein neues Kleid. 그녀는 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치사 구문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보는 jemand Name auf 또는 in der Liste tragen, 그래서 리스트에, 즉 어디 어디 명단에 이름을 올리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jemanden auf den Händen tragen, 여기 사격 쓴다는 표현이에요. 누군가를 손 위에 올려놓다라고 해서 소중히 다루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우리 문화 영역 지문을 자주 보시죠.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르다라고 해서 einen Namen tragen, 이어받다, 갔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요 tragen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16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베니 안나, darf ich dich etwas fragen? 내가 뭐좀 물어봐도 돼? 뭐라고 했더니 안나가 aber natürlich, ich bin 17 Jahre alt. 물론이야, 나는 17살이야. Du siehst aber viel jünger aus. 근데 훨씬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몇 살이야를 묻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Wie alt bist du? Wie geht es dir? 너 어떻게 지내? Hast du Geschwister? 너 형제자매 있니? Was bist du von Beruf? 너 직업 뭐야?

5번 studierst du in dieser Stadt? 너 이 도시에서 대학 다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Mein Arzt sagt, ich soll heute nicht viel laufen.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뛰지 말래. Soll ich dich abholen? 내가 너 픽업할까? 라고 했더니 아가 뭐라고 얘기했고요. Kein Problem 이라고 했어요. 괜찮아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은 맞아요. 고마워 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죠. 안개님 언제 쓰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Ich bin traurig. Traurig은 슬픈이거든요. 오, 나 슬퍼.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Entschuldigung,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 요거 나온 이유는 사과할 때도 kein problem을 써요. 괜찮아요. 라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 때도 쓸수 있어서 아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상으론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고맙다입니다. Nicht zu danken은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일 때 쓰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걸 고마워하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Das ist sehr nett von dir. Danken이란 동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참 친절하구나. 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간 뜻이 고마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고마워에 대해서 bitte schön 뭐 이런 거 말고 kein problem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18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또 풀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약정 공략 생명과학 2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무려 1, 2단원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 2단원 난도가 조금 낮은 만큼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봐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틀릴 수 있는 부분, 약점들만 쌤이 꼭꼭 쏙쏙 뽑아가지고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약점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역사를 이렇게 연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쌤이 빈칸으로 한번 놔둬 봤는데, 자, 우선 여기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자연발생설을 주장했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혈액순환의 원리를 규명한 생명과학자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비. 그리고 1665년 세포를 발견했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1665년이다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훅 이거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생물을 발견한 것은 레이우엔 훅이다. 그래서 쌤은요, 1600년대의 그 생명과학자들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하비, 훅, 훅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겠죠? 하비, 훅, 훅. 그 다음에 이제 1700년대로 와서 1700년대에서는 한 명의 과학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생물을 분류해 체계를 정리를 한 린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비, 훅, 훅, 린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1800년대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요? 다멘, 코파 이거죠. 그래서 우선 자연선택설을 발표한 생명과학자는 다윈 되겠고요.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는 맨델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19세기 후반 코흐 나오죠. 그래서 다멘 코파 할 때 코흐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개발한 사람 파스테르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테르는요, 생물 속생설을 확립했다라는 것으로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비 후쿡 린 한번 쉬고 다멘 코파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1900년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건부터 시작입니다. 1926년 유전자서를 발표한 모건이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 하면 항생제 하고 플레밍을 떠올리셔야 되죠. 플레밍. 다음에 여기에서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한 거, 이것은 비들과 테이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켈빈 회로를 발견한 거, 켈빈이겠죠? 켈빈과 벤슨, 그래서 켈빈만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앞 글자를 따 보면 모, 풀, 비, 켈. 그다음 쌤이 어느 것까지 외우라고 했냐면 왓니멀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왓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왓슨과 크릭이고, 왓슨과 크릭은 DNA의 구조를 규명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왓 니멀이니까 니럼버그 나올 텐데, 유전보를 해독한 니럼버그요. 니럼버그와 마테이. 그다음에 DNA 증폭 기술 개발, 이것은 멀리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자코브와 모노, 그다음에 코헨과 보이어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까지의 생명과학자들을 기억을 해둔다면 충분히 누가 먼저 이룬 성과인지, 나중에 이룬 성과인지 그런 것들은 다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플, 비켈, 완니멀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다쓸수 있으면 생명과학의 연대기를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1600년대부터 하비, 후쿡, 그 다음에 린 하면 1700년대, 1800년대로 가면 다멘, 코파, 다멘코파, 그 다음에 1900년대로 넘어와서 모플, 비켈, 완니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 생명과학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틀리지 않고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점 진단으로 가서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벌써 2단원입니다.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파트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구성 단계와 식물의 구성 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조금 지엽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는요, 지금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가 주어져 있는데, 세포 다음에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과 개체 사이의 구성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것은 바로 동물 되겠습니다. 동물이고,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는 구성 단계를 갖는다. 이 기관계는 식물에는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밑에는 식물이 될 것인데, 식물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과 기관 사이에, 기관 전에 조직계라는 단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 개체 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구체적인 예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잘 나오는 예시가 무엇이냐면 동물에서 조직이요. 이때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 결합 조직에 해당하는 예시 중에 혈액이 잘 나옵니다. 혈액 하면은, 아, 결합 조직, 조직 단계에 해당하는 거구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으로 가서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심장, 그 다음에 폐, 이런 것들, 간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혈관. 혈관의 이름이 나오면 이것도 기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관계는 일명 소순호흡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동물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식물로 넘어가서요. 식물로 넘어가게 된다면 먼저 이 조직계, 이 조직계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표기관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표기관. 그래서 표피 조직계, 기분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뿌리, 줄기, 이것이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뿌리, 줄기, 잎은 기관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관을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양기관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뿌리, 줄기, 잎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요 생식기관에 꽃, 열매 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 이제 유조직, 통도조직, 표피조직, 그래서 유통 표기할 때 유통표, 이것이 이제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확실하게

당연히 식물 세포도 선형의 DNA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벽도 잘 나오는 주제죠. 원핵 세포가 세포벽 없을 것 같지만 세포벽 있습니다. 세포벽 있고요. 이제 우리가 분류도 같이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류로 갔을 때 이제 세균역에 속하는 애들은 펩티도 글리칸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고세균역에 속하는 애들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만 펩티도 글리칸 성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고요. 진핵 세포 중에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는데 셀룰로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다음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종류만 다를 뿐 원핵 세포하고 진핵 세포 모두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막성 세포 소기관 하면은 여러분들 뭐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원핵 세포 같은 경우에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지만 진핵 세포하고 진핵 세포의 동물 세포, 식물 세포 모두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 얘도 이중막 구조인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니까 원핵 세포엔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동물 세포는 있으니까 식물 세포는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제는 없겠죠. 미토콘드리아 다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 엽록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막성 세포 소기관인 막성 세포 소기관으로 볼수 있으니 원핵 세포엔 엽록체 없고요. 동물 세포에 없고 식물 세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세포 소기관이 나오든 어떠한 그 분류 기준이 나오든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넘어가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뭐 확산에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있다라는 거알 것이고, 그다음에 능동수송 있다라는 거알 것이고, 세포 내 섭취, 세포의 배출 있다라는 거 종류의 특징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프 해석을 잘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약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개념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두 그래프는 능동수송 아니면 촉진확산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나타내준 이 C라는 값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 기억에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세포 밖의 농도이다라는 거예요. 즉, 요 값은요,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밖의 농도를 요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요, 세포 안의 농도가 쭉 증가를 하고 있대요. 원래 세포가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있겠죠? 기억이라는 물질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안과 밖에서 농도가 같다가 안쪽으로 세포 안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안쪽으로 계속해서 얘네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 말인즉슨 농도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지. 안쪽의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농도 차이를 생길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죠. 능동수송 되겠습니다. 아, 기억의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이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안과 밖의 같은 농도가 요 값인데, 세포 안의 농도가 높았다가, 얘네들이 쭉 세포 안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바깥쪽의 농도하고 같아진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진대요. 그러면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엇이다라고 볼수 있냐면 촉진확산의 그래프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C라는 값의 설명은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항상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그 표현에 당황하지 말고 능동수송인지 촉진확산인지 잘 구분해서 찾아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질 출입 그래프에서 하나 더. 삼투하고 관련되어서 식물의 흡수력, 삼투와 팽압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는요, 삼투압과 팽압, 흡수력을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세포였냐면, 고장에게 넣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 세포예요. 그래서 고장에게 넣어놨더니 세포벽으로부터 세포막이 떨어져 나온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주변이 고농도예요. 그치?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쪽이 저농도가 될 것이고, 3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저물고, 기억하라 그랬죠? 물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원형질 분리 상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 세포를 어디로 옮긴 거냐면 저장액으로 옮겼다라는 거지. 저장액으로 옮겼어. 그럼 저장액으로 옮겼으니까 주변이 저농도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니까 이번에는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다. 저물고, 아, 그러면서 얘네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농도는 이전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그 농도에 비례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삼투압이에요. 그래서 삼투압이라는 것은 얘네들 물이 점점점점 들어오면서 농도는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서 삼투압이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뭐 제로가 되지 않을 거니까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이 들어오다가 세포의 원래 부피를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 생기는 압력이 존재합니다. 세포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이것을 우리는 팽압이라고 하고요. 팽압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팽압은 언제까지 증가를 하게 되냐면 최대팽윤 상태, 즉더 이상 얘네들의 부피가 커지지 않는 상태를 최대팽윤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무엇이 같냐면 삼투압과 팽압의 값이 같아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흡수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흡수력이라는 것은 삼투압 마이너스 팽압, 일명 삼마팽, 삼투압 마이너스 팽압으로 계산하는 이 흡수력은요, 쭉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대팽윤 상태일 때는 삼투압과 팽압이 같으니까 이 값이 같으면 흡수력은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그래서 제로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러면은 흡수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볼 때, 이세 가지의 그래프가 다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다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감소한다? 그러면은 삼투압과 흡수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 제로까지 온다? 그러면은 흡수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증가한다? 그러면은 팽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이에 관계성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까지도 쌤이랑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소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효소로 넘어가서 효소와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의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제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y축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 y축의 값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 그래서 일명 쌤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복합체를 효기복이라고 쓸게요. 효기복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초기 반응 속도가 이제 쭉 가장 높은 데서 유지된다라는 건 반응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기질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쭉 반응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 효소에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사용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얘네들이 모든 효소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기질하고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초기 반응 속도를 높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추가해야 될 것이야? 그렇지. 효소를 추가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늘어나다가 또 효소가 다 포화되면 일정해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래프에서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그래프 양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와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경쟁적 저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과 경쟁하는 거예요? 활성 부위에 원래는 기질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대신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기질과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를 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초기 반응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질 대신에 그 효소에 경쟁적 저해제가 가서 결합을 하니까 효기복을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얘네들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기질의 농도를 높여줬을 때, 기질의 농도를 높여주게 된다면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초기 반응 속도의

최댓값을 따라오는 그래프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경쟁적 저해제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서 그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켜 버려요. 입체 구조를 변형시켜 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 기질이 가서 결합을 못할 테고 효소 기질 복합체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할 테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기질 농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 저해제가 있을 때그 결합하지 못하는 효소들이 존재할 거야. 기질하고 결합하지 못하는 효소들이 존재할 테니까 초기 반응 속도의 최댓값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경쟁적 저해제인지 비경쟁적 저해제인지 알려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방법은 초기 반응 속도의 최댓값을 따라간다. 경쟁적 저해제. 못 따라간다. 비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해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효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ABCD는요, 어떠한 물질들 중에 하나냐면, 기질, 생성물, 효소 기질 복합체. 이것들이 이제, 각각을 매칭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우선,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거, 누구겠어요? 그렇지, 기질이겠지. 그래서 A는 기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기질이 효소하고 반응하면 생성물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은 생성물일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C하고 D 중에 효소 기질 복합체하고 효소가 있다라고 했었잖아? 효소는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효소는 기질하고 만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것이니까, 효소는 초반에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이 D가 효소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효소하고 기질이 만나? 그러면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 C는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 효기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가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복합체를 형성했다라는 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생성물이 되면 얘네들은 다시 효소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효소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효소 기질 복합체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양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두 개만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다라고 한다면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다 라고 한다면, 저기에서 떼어내서 가져오게 된다면, 요렇게 되겠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뭐, 이러한 시점에서, 얘가 지금 일정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게요. 일정하게 된 하나의 시점에서는, 얘는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반응이 끝난 거죠. 반응이 종료된 거예요. 생성물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건 생성물의 양이 그대로 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건 반응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떠한 물질을 추가해줬더니 여기에다가 기질하고 효소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추가해줬더니 얘네들이 다시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대요. 그럼 뭘까? 그럼 아까 여기서 봐서 효소였으니까 내가 여기서 배웠을 때 효소였으니까 여기에서 효소라고 그냥 무작정 단정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효소가 아니라 기질이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 지금 기질의 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질을 이제 다 생성물로 바꿨기 때문에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았던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질을 넣어주게 된다면 효소는 재사용이 되니까 그 효소를 이용해서 다시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기질이 없는 상태에서 효소를 더 추가해봤자 이렇게 생성물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 맞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X축과 Y축이다. 알겠죠? 그래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거지. 시간에 따른 생성물 또는 기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문제에 접근하셔야지 실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쌤이랑 대표적으로 나왔었던, 최근에 3개년에 나왔었던 학력평가와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서는 한번 약점들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점 극복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생명과학의 역사.

문제 내겠습니다. 자, 이제 따끈따끈한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 가나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맨델과 모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생명과학자 A의 연구 성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두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하였다. 뭐 완두에서 힌트를 얻어도 괜찮고요. 유전의 기본 원리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과학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맨델이다. 그래서 A는 맨델 될 것이고,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유전자서를 나타낸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모건이죠. B는 모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A는 모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모건 틀렸죠. 맨델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보기 D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알아내었다라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대요. 이중나선 구조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요? 왓슨과 크릭. 왓슨과 크릭의 연구 내용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알아내었다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 맞다라고 고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기 D은 가는 다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가하고 다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봐도 뭐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유전의 기본 원리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DNA의 구조가 밝혀졌겠지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한 줄로 딱 정리를 했잖아요. 얘네들 순서 합이, 훅훅, 린, 다멘, 코파, 모플, 비켈, 완니멀. 이렇게 정리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멘코파의 맨델이고요. 모플비켈 완니멀의 왓 이거란 말이에요. 왓슨과 크릭. 그러면 여기 지금 맨델이 가고 그다음에 왓슨과 크릭이 다니까 맨델이 먼저 이룬 성과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는 먼저 이룬 성과이다, 맞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니은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를 나타낸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멀리스하고 파스테르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를 먼저 보면요. 기억은 DNA를 증폭하는 기술인 중화표소 연쇄 반응, PCR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을 개발했대요. PCR 하면 여러분들 멀리스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멀리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 니에는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생물 속생설,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생물 속생설을 입증한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파스텔을 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파스텔은 어떠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였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의 키워드가 될수 있거든요. 백조목 플라스크. 백조목 플라스크 나오면 파스텔이다. 파스텔의 생물 속생설 입증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멀리스하고 파스텔을 가지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멀리스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기 D은 A는 생물이 생물로부터 생겨남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남을 설명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남을 설명하는 이론은 자연발생설이에요. 그러니 우선 X죠. 그럼 생물속생설은 무엇입니까? 생물이 기존의 생물로부터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생물속생설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디귿, 가는 나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멀리스 언제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외웠을 때 하비 후쿠, 린, 다멘코파, 모플비켈, 완니멀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나보다 먼저 이룬 성과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파스텔르는 다멘코파 나왔으니까 1800년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멀리스는 당연히 모플비켈 완니멀에서 마지막이니까 1900년대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만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세포의 특성 단원에서 그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와 관련된 문제 되겠습니다. 5월 학력 평가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표는 생물 가와나에서 구성 단계 A와 B의 예를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나는 감나무와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물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식물하고 동물의 구성 단계 생각해 본다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계가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리고 기관, 개체. 이러한 공통적인 구성 단계가 있는데, 감나무, 즉 식물만 가지고 있는 구성 단계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구성 단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라는 구성 단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하고 B가 조직과 기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고 찾아내야 돼요. 그럼 쌤이 아까 그 약점 진단에서 말해줬었던 구체적인 예시, 요 혈액이 무슨 조직이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동물에서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A는 조직이 될 것이고, 그러면 B는 자연스럽게 기관이 될 것이다 라는 게될 것이며, 잎도 쌤이랑 식물에서 정리하고 왔었죠? 뿌리, 줄기, 잎 하면 바로 영양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잎이 나왔으니까 동물이겠어요? 아니죠. 식물의 기관에 얘가 될 테니까 요 가가 감나무 될 것이고 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기억은 사람의 기관의 예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가는 감나무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혈액은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 라고 했으니까 네. 혈액은 결합 조직 맞습니다. 심장은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폐도 되고요. 간도 되고요. 이자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모두 기관의 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다 라고 골라주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수능에 바로 나왔었던 그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나는 세균과 식물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림을 봤을 때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있으니까 여기 가가 식물 세포 되겠다. 그러면 나는 세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 문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변형이 된다면 요게 무엇인지, 요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능인지를 매칭하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미토콘드리아, 얘는 엽록체, 그리고 골지체, 그다음에 소포체, 그다음에 여기 점으로 표시된 알갱이들이 리보솜 되겠습니다. 얘는요, 액포고요. 여기는 핵이 되겠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도 꼭 챙겨 두시고, 세균은 이렇게 원형의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간은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리보솜 구성 성분이 단백질과 RNA예요. 맞죠? 그러니까 단백질 있다라는 것이고, 표현은 돼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효소들이 세포 안에 존재하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그래서 간은 단백질을 갖는다.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나가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알겠죠? 왜? 리보솜 있고요. 효소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보기 니은. 나는 핵막을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얘는 세균으로서 원액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액이라는 거의 개념이 핵막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가와나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갖는다.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져 있는 유전 물질. 여기에는 핵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핵산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골라주시면 기역, 디귿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서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2020

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었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장에게 있던 식물 세포 A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팽압과 흡수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약점 진단해 줄때 삼투압, 팽압, 흡수력의 관계를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생략돼 있어요? 삼투압이 생략되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삼투압을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고장액에 넣어놨다가 저장액으로 옮겼으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농도는 줄어들 것이다. 삼투압도 줄어들 것인데, 여기 팽압과 같아지는 시점까지 줄어든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제 최대 팽은 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해봅시다. 보기 기억에서 V1일 때 A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이다라고 돼 있어요. V1일 때 보면요, 세포의 부피가 1.0, 즉 얘네들이 이제 등장액에 넣었을 때와 똑같은 부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보다 낮은 부피라는 건 아직 원형질 분리 상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해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은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 1을 보게 된다면 얘네들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세포의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건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바깥쪽으로 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는 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요? 유입량이라고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양을 유출량이라고 했으니까 부피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유입량이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유출되는 물의 양이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는 X 해줘야겠습니다. 다음에 A의 삼투압은 V3일 때가 V2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삼투압은 쌤이 일부러 미리 첫 번째로 그림을 그려놨죠. 그러면은 V2일 때 삼투압이 요 정도 가치라고 한다면 V3일 때는 요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V2일 때가 더 크다. 그러니까 삼투압은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농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하고 점점점점 줄어든다. V2일 때가 삼투압이 더 크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V3일 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린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되고, 기억이 정답이다. 라고 고를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여섯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쌤이 요 그래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먼저 이제 간은 어떠한 것을 나타내 주는지 한번 보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1과 2를 나타낸 것인데, 1과 2는요, 능동수송과 단순확산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 이것이 단순확산이죠. 그리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네모 물질의 개수로 고농도, 저농도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은요, 단순확산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2는 능동수송 되겠네. 능동수송이니까 얘네들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러한 막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리고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단순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물질 기억이 들어있는 배양액에 어떤 세포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기억의 세포 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양액이 있어. 기억이 들어있는 이 배양액에다가 세포를 이렇게 띡 넣어줬다라는 게 되는 것이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안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어느 거에 비해서? 요 C라는 값에 비해서. 이 C라는 값은 무엇이었냐면 기억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세포 밖 농도이다. 즉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밖의 농도의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그 값으로부터 안쪽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억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안쪽의 농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고 있다. 기억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요 기억의 이동 방식은 무엇입니까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 능동수송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to의 방식이네. 자, 보기 가봅시다. 보기 기억에서 기억의 이동 방식은 to이다. 기억의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인 to가 맞습니다라고 고를 수 있겠고, 보기 니은 배양액의 기억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요 보기 선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배양액의 기억의 농도요. 자, 이것이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하는데, T1일 때가 주어야. T1일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지금 어떠냐면, T1에서 T2로 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안쪽으로 기억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배양액에서의 농도를 물어봤잖아. 배양액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으로 갔으니까 기억이 줄어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농도가 낮아진 거지. 그러면 T1하고 T2를 비교했을 때 T1일 때 기억의 농도가 더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다시 말해서 얘네들 지금 능동수송을 통해서 계속 기억을 세포 안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양액의 기억의 농도는 낮아진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T1일 때가 그 시간이 지나기 전이니까 배양액의 농도가 더 높다라고 할수 있겠고, T1일 때가 높다로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좋아. 그 다음에 보기 디귿으로 가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의 이동 방식은 1에 해당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교환. 산소는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확산의 방식입니다. 단순확산이니까 1, 맞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해주시면 기억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효소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자, 7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 그래프를 해석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림과는 어떤 효소에 의한 반응을 나는 이 효소에 의한 반응에서 물질 A의 총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기억에서 리을은 효소, 기질, 생성물, 효소 기질 복합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T2 시점에 B를 추가를 했는데, 이 A하고 B는 기억하고 리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요 A하고 B가 기억과 리을 중에 각각 하나씩이다라는 말이죠. 그럼 먼저 여기에서 무엇인지부터 물질을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기억이 이 니은이라는 효소하고 만나야 하는 기질이 되겠죠. 이 기질하고 결합하는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효소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질하고 효소가 만나게 되면 무엇을 형성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효기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효소 반응 결과 무엇이 생성이 될 거냐면 생성물인 리을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나의 그래프는 쌤이 X축과 Y축을 잘 보라 그랬죠?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A의 총량이에요. 그러면 늘어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그럼 뭐야? 아까 이 A하고 B가 기억과 리을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기질과 생성물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효소 반응에서 늘어나는 것은 생성물이겠지. 아, 그래서 요 A가 생성물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고, 생성물이 리을이었다. 그치? 그러면은 이 B는요,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기억은 기질이었으니까. 자,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이 쭉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질이 다 소진이 된 거지. 반응이 이제 멈췄어. 그러다가 이제 기질을 더 추가해주게 된다면 효소는 재사용이 되니까 효소를 추가하지 않고 기질만 추가하더라도 이제 기질을 생성물로 다 바꿀 때까지 증가하다가 얘네의 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서 또 일정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 해석은 이제 됐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B는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B는 기억. 맞네요. 그 다음, 디귿의 농도는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높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디귿의 농도를 물어봤어.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T1일 때는 지금, 생성물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얘는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리죠.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반면 T4일 때는 지금 생성물의 총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일정한 구간이야. 그 말인즉슨 얘네들 반응이 끝났다. 기질이 더 이상 다 생성물로 바뀌어서 효소하고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더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높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 따른 생성물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반응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응 속도가,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반응 속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제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니은을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기 디귿. 요거는 이제 정말 정말 잘 나오는 빈출 보기.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T1일 때보다 T3일 때 기질도 더 들어왔고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활성화 에너지도 더 달라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T3일 때와 T1일 때 활성화 에너지는 같다가 돼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 효소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질의 농도가 올라가서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는 거 아니고 효소의 농도 바뀐다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 안 바뀝니다. 그리고 뭐 저해제를 처리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같은 환경에서 시간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교 문제가 나오, 비교 선지가 나오더라도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 잘 나오는 보기니까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역 니은 정답으로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정 극복 여덟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간은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저해제 기역과 니은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X에 의한 반응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X축 기질 농도, Y축 초기 반응 속도. 그러면 Y축 초기 반응 속도에다가 체크할까요? 무엇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효소 기질 복합체, 효기복의 농도에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지.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요 1, 2, 3이 저해제가 없을 때가 하나 있고, 기역이 있을 때, 저해제 중에 기역, 그 다음에 저해제 중에 니은이 있을 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활성 부위가 요기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에서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면 요 기역이라는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가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죠.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서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질하고 결합을 못하게. 그러니까 기역의 정체는 비경쟁적 저해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활성 부위에 가서 결합을 해버립니다. 기질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활성 부위에 저해제가 결합하니까 기질이 결합을 못한다. 기질과 경쟁하는 거구나. 그래서 니은이 경쟁적 저해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1, 2, 3이 각각 어떠한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또는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럼 먼저 1번을 한번 봐봐요. 자, 얘는요, 지금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의 그래프가 가장, 그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대값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 1이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2번, 3번이 여기 기역과 니은을 처리했을 때, 즉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골라야 돼요? 기질의 농도를 충분히 올려줬을 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하는 2가 누구를 처리했을 때다? 경쟁적 저해제, 즉 니은을 처리했을 때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기질의 농도를 올리더라도 얘네들 그 초기 반응 속도의 최대값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요 3번이 바로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이다. 기역이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역에서 1은 기역이 있을 때이다. 라고 했는데, 1은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기역도 니은도 없을 때이다. 라고 해서 X 골라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X1일 때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요.

0: 자, 그러면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 나왔고, 쌤이 이 그래프의 첫 번째에서 설명했던 게요 Y축이 초기 반응 속도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어. 그럼 Y축의 값만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지금 S1일 때 1에서는 50이죠. 그쵸? 그 값이. 그 다음에 2에서는 50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1에서가 높다? 맞는 거지. 오케이. 맞다. 골라주시고. 마지막 디귿. S2일 때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분에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S2일 때 한번 보면요. 2 같은 경우에는 경쟁적 저해제잖아. 경쟁적 저해제를 했을 때는 기질과 결합한 X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3에서보다는 많겠죠. 그치? 저해제 효과가 감소했으니까. 하지만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는 3에서가 더 높을 테니까 2에서 적을 거다. 그럼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작다.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로 고쳐서 X 골라주면 니은만 정답이 된다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약점 극복 문제까지 1, 2단원에 관련된 문제들 함께 다 풀어봤으니까 자신의 약점 잘 체크하시고 꼭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완성 마스터키트 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바로 지능입니다. 자, 우리 이제 완전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조금만 궁금한 거 있어도 바로 AI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AI를 써서 모든 걸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답변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 나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 AI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고민은요. AI가 처음 도래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 처음 도래했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도래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계산기가 처음 생겨났을 때도 다 똑같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나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옛날에는 암산 잘했는데 이제 암산을 못하겠어.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그냥 찾아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어 왔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걱정을 시키는 걸까요? 자, 무엇이 진짜 지능인가? 이 지능에 대한 내용들이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완성에서는 지능의 정의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자, 진짜 지능이라는 것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해당하는 지문들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풀어볼 건데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초반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준 잡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주제에 완전 반대되는 문장이 있는지 아니면 그 문장 자체가 모순이진 않은지 앞뒷 문장과 비교했을 때 모순이지는 않은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The when it comes to activities requiring developmental skill 이라고 합니다. 자,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그 활동은 또 어떤 활동이냐면 requiring developmental skill. 자, 어떤 발달적인 스킬을 요구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he idea of work. 자, 일이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proves interesting. 자, 어떻게 보이냐면은 interesting. 자, 흥미롭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더 읽어볼게요. 자, musicians play music, but most also appreciate the skill development. 자, 이 musicians라고 하면은 뭐야? 음악가잖아? 자, 음악가들은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나, most also appreciate that. 자, 대부분은 또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skill development. 스킬을 발달시키는 것. 특히나, especially for instrumental music,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requires practice. 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1번 봤을 때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스킬을 발달시키려면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죠. 뭔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된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1번은 맞는 걸로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And while musical practice need not be the kind of drudgery it too often is, technical development rarely occurs without effort.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while. 자, 뭐를 하는 반면에냐면은 musical practice, 음악적인 이 연습이라는 것이 need not be the kind of drudgery. 자, drudgery라고 하면은 고된 일, 고역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 고역은 아닐지더라도, 자, 뭔가 너무 힘들고 막 진짜 하기 싫고 이런 것까지는 아닐지더라도, it too often is. 자, 이것은요, 어떨 거냐면요. 뭐 때문에? Thanks to unimaginative music teaching. 자, 상상력이 없는 음악 교육 때문에 종종 technical development. 자, 어떠냐면은 기술의 발달이 어떻다? Rarely occurs.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Without effort. 뭐가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문장에서 음악에서 기술 발달 있으려면은 연습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rarely occurs without effort. 노력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기술의 발달이. 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술이 발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노력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For the early 20th century. 자, 언제냐면은 20세기 초반에 play movement writer. 자, 놀이 운동 라이터였던 헨리 커티스라는 사람은 the desire to play provides incentive for work라고 했어요. 자, 뭐를 하고자 하는 욕구냐면은 놀고자 하는 욕구가 provide 제공을 한답니다. 뭐를 제공을 하냐? The incentive for work, 일을 해야 될 유인을 제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놀고 싶어. 그러면 일을 할때 유인이 생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No one can become an expert in such a game. 누구도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In such a game as baseball without persistent and often disagreeable practice. 자, 어떤 곳에서냐면은 게임 같은 곳에서 어떤 게임이냐면 베이스볼 같은 게임에서 야구 게임에서 without 뭐가 없으면 persistent 지속적이고 often disagreeable 되게 disagreeable 하면은 뭔가 불쾌한 뭔가 썩 재밌지 않은 이런 거거든요. 어떤 불쾌한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도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기술 발달하고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볼게요. Play furnishes. 자, 그런데 놀이는요. furnishes 한대요. 자, furnish가 무슨 뜻이야? 요거에서 팍 막히는 사람 많았을걸? furnish 하면은 provide랑 같은 뜻이에요. 자, 뭐라고? 자, 퀵체크 나갈게요. 자, furnish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요? 요거
제공하다, provide랑 같은 뜻이거든요. 자, furnish의 의미 제가 방금 알려드렸죠? 요거 수강 후기 게시판에 퀵체크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play는요, furnishes, 뭐를 하냐면요, an adequate body for this practice. 이러한 연습에 있어서 충분한 motive를 제공합니다. 충분한 동기를 제공을 합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play, 놀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습을 할때 동기를 부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the important question here,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whether a person, 자,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주로 아이겠죠. 이 아이가 views disagreeable practice, 자, 이런 불쾌한, 힘든 연습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야. in activities such as sport or the art. 자, 근데 그 연습은 어디에서의 연습이냐면은 스포츠나 예술과 같은 활동에서의 연습인데, as a form of delayed reward. 자, 무엇으로서 바라보는가? 지연된 보상으로서 바라보는가? 아니면,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where the ends justify the means, as it were. 자, 그것은요, justify the means래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delayed reward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delayed reward라고 하면은 보상이 지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하는 게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엄청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보상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delayed rewar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 연습을 갖다가 지연된 보상으로 바라보는지, or 어떤 건 as a form of activity distortion, 자, 어떠한 형태로 활동이 왜곡되는 것으로 바라보는지가 바로 중요한 질문입니다라는 거야. 아, 자, 그러면 일단은 요 4번을 볼게요. Where the ends justify means라고 했어요. 자, delayed reward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힘들어도 참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ends 뭐요? 목적이 지금 수단, 과정을 정당화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justify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자, 뭐요? 지연된 보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뭐로 바라볼 수도 있냐면 activity distortion 뭐요? 활동의 왜곡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왜곡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Aristotle, for example.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서 recognize. 자, 무엇을 했냐면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 뭐를 인정을 했냐? That when a concern for meeting standards. 자, 어떠한 염려냐면 meeting standards. 바로 어떠한 기준을 맞추는 것에 대한 염려가 becomes moderate. 자, moderate 하면은 적당한이라는 뜻이죠. 적당해지면은 the play element disappears. 어떻게 되냐면은 놀이의 요소가 사라지고 and the play is converted into work. 자, 무엇이냐면은 놀이가 바뀐다. 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문장을 좀잘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meeting standards. 자, 어떠한 기준을 맞추는 거야. 나는 반드시 1등을 하겠어. 라는 기준이 세워져 버리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한 것이 그냥 적절하면, 자, 그냥 적절할 때는 놀이의 요소가 사라지고 놀이가 일로 바뀐다. 뭔가 이상하죠? 목표에 대한 것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 과도해지면은 그때는 놀이가 아니라 그냥 일이 되어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요거 반이어가 더잘 맞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moderate을 요 excessive 같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정답 5번이고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술 발달에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욕구, 놀이에 대한 욕구가 힘든 연습을 견디게 자, 보상의 과정. 지연된 보상으로 볼지, 놀이의 왜곡으로 볼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기준 충족에 대한, meeting standards에 대한 관심이, concern이, 자, 지나치면, excessive 하면은 놀이가 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moderate를 excessive로 바꿔 주어야 되는 그러한 글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의 근거는 전체적인

주제에 비춰봤을 때에도 밑줄 친 부분이 이상하고, 또 앞뒷 문장을 봤을 때에도 이상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31번 빈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빈칸 어떻게 풀지? 첫 번째, 빈칸 문장 읽을 거고요. 자, 빈칸 문장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뭔지를 타겟을 잡을 거고요. 그 정보를 지문 속에서 찾아서 패러프레이즈 하면은 보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but rather the ways that we have learned to 빈칸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여기서부터 읽어봐야 되겠네. So what makes us special?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or the key to our success 또는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not what is inside us. 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So to speak, 다시 말하자면 in our brains, 우리의 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야. 뇌 안에 있는 게 아니래요. But rather the ways.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에 있냐면 that we have learned to 빈칸이에요. 우리가 빈칸을 배우는 방식에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빈칸 문장 좀 정리할게요. What makes us special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왔냐라고 했을 때, 자, 그거는요, 우리의 뇌에서 온게 아니래요. 우리의 뇌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We have learned to 빈칸. 우리가 빈칸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가?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봅시다. So the idea that nature and culture are connected.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떠한 아이디어냐면 동격에 된 나왔고요. Nature and culture. 자, 바로 자연과 문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is widely accepted. 자,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Among both anthropologists and cognitive scientists. 자, anthropologists라고 하면은 인류학자이고요. 자, 그다음에 cognitive scientists라고 하면은 인지과학자인데 어쨌든 둘다 학자잖아요. 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진대요. 뭐가? 자연과 문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요. 자, 그런데 자, 이어서 나옵니다. It is almost a commonplace. 거의 상식에 가까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빈칸 문장이 나온 거죠.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빈칸을 학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The strategies of distributed intelligence that we have mastered, our tools and technologies.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The strategies of distributed intelligence. 자, distributed intelligence래요. 자, 그러면 분산되어 있는 지능이라는 뜻이잖아. 분산된 지능이요. 자, 그러니까 뭔가 지능이 하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겠죠. That we have mastered, 우리가 마스터한 것. Our tools and technologies, 우리의 도구 그리고 기술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So on its own, 자, 그 자체로요. The human individual is a naked ape. 자, 그 자체로 혼자 있잖아? 그러면 인간 존재라는 것은 인간 개개인은 어떤 것이냐면 is a naked ape. Naked ape래요. 바로 벌거벗은 유인원과 같다라는 거야. 벌거벗은 유인원. 그냥 원숭이랑 다를 게 없다고요. Who would probably not fare much better than a baby. 자, 그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probably not fare much. 자, 더잘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누구보다? A baby. 그냥 아기보다요. 만약에 if plopped down in the desert of Australasia, or the jungles of South America라고 합니다. 자, plop이라고 하면은 쿵 떨어뜨리다 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In the desert of Australasia라는 지역에. 그리고 jungles of South America. 자, South America의 정글에 만약에 쿵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냥 어린애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거야. 너 거기다가 그냥 쿵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살아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타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못 하다가 죽기 십상이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근데 but 그러나 자, 우리 역접에 연결어 나왔죠. 여기 뒤에 잘 볼게요. Dressed, equipped, trained

갇혀요. 그리고 타인과 함께해요. 그리고 지혜를 배워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인간이 불굴의 존재가 된다. 즉, 인간이 엄청나게 센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e are the smartest species there is. 자, 우리는요 어떤 종이냐면요 smartest species 어떤 종? 가장 똑똑한 종이죠. 그건 맞죠. 자, 근데 but 자 여기 but가 중요해요. 항상 but 하면서 not because you and I are so smart. 자, 그것은 당신과 내가 너무 스마트해서가 아니야. 자, 그러면 뭐냐? It is the work, the we that explains. The human adaptive success. 자, 무엇이냐면, work of the we. 자, we, 우리라는 존재의 일이라는 거야. 무엇이 할수 있는 것이 that explains human adaptive success. 인간의 적응적인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일이었다는 거야. 아, 자, 그러면 뒤까지 읽으면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뭐가요? 지금 뭐가? 인간은 어떻다? 똑똑한데, 그게 혼자 있을 때는 똑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함께, we,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똑똑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인데, 그 특별함이 어떠냐?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빈칸을 학습함으로써 생긴다라고 해요. 자, 빈칸을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학습한다라고 봐야 돼? 우리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학습함으로써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nnovate 하면은 혁신하다, compete 경쟁하다, prioritize 하면은 뭐예요? 우선시하다, cooperate 협동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정답은 cooperate. 그쵸? 잘 풀었을 것 같은데 cooperate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협동하다, 협력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내용 구조화 해볼게요. 자, 인간의 성공 비결은 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지능이 분산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때 강해진다. 그래서 인간의 성공은 우리의 협력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요. 자,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힌트 많이 얻을 수 있었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커뮤니티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불굴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이 빈칸 추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추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추론을 진짜 해야 되는 문제는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냐? 지문 뒤에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우리는 그 똑같은 말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정확하게 다써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코어퍼레이트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굿. 자, 벌써 영자 플레이리스트 나왔네요. 자,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Like I'm a bird. 날아다니는 새처럼 난 자유롭게 fly fly 나는 숨을 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되게 지금 좀 갑갑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되게 갑갑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지리 공부를 하는데 한국지리에 나와 있는 막산 사진, 막강 사진 이런 거 보면서도 와, 이런 데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맨날 이렇게 어두운 독서실 이런 데만 있으니까. 자, 근데 곧 끝납니다. 끝나고 나잖아? 그러면 진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기간이 엄청 길진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다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올 거거든요. 그렇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간이 올 거니까 오늘도 그날을 향해서 조금 더 힘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여행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3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빈칸 문제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데, 빈칸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문장부터 읽어보면 되겠네. 그죠? 자, there is extensive evidence. 자, 광범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non-human animals. 뭐예요? 인간이 아닌 동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동물들.
동물들이 빈칸을 이해한다라는 증거가 엄청

엄청나게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서? In the groups that they live in. 그들이 사는 그룹에서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동물이 뭐를 이해한다라고요? 빈칸을 이해한다. 라는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들이 그룹 안에서 뭐를 도대체 이해를 한다는 걸까?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타겟 잡기 쉬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도대체 동물들이 뭐를 이해를 한다는 걸지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가 있냐면 for example이 바로 빈칸 뒤에 나옵니다. 빈칸 뒤에 나오는 for example은 엄청 고마운 힌트라고 했잖아요. 자, 요 예시의 내용을 잘 읽으면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학자의 이름들이 막 쩍쩍쩍 나왔어요. 자, 그 학자들의 pioneering 하면은, 자, 어떤 선구적인이라는 뜻이고, 선구적인 이 필드의 experiment, 실험에서. 근데 그 실험은 뭐를 데리고 한 거냐면, baboons. baboons라고 하면은 개코 원숭이입니다. 개코 원숭이를 데리고 한 실험이에요. 자, 이 괄호 안에 것은 학명인데 몰라도 되는 거고. 자, 이것은요, used playback experiment. 재생하는 실험을 했어요.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었냐라고 했을 때, baboons track relationships among conspecifics 라고 합니다. 자, 뭐다? baboons, 개코 원숭이가 track relationships. 뭐를 한다고요? 관계를 쫓아갈 수 있답니다. 어디에서? Among conspecifics. 동종에서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뭐를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라고요? 개코 원숭이가 트랙할 수 있다라고요. 쫓아갈 수 있다라고요. 뭐를? 관계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되게 친절한 글이네요. 자, 지금 힌트를 한번 줬는데, 그 힌트 혹시나 못 잡았을까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자,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 Baboons understand who is dominant or subordinate to whom. 자, 이 친구들은요, 개코 원숭이는 이해를 한대요. 우리 뭐를 이해하는지 찾고 있었잖아. 자, 이해를 한대요. 뭐를 이해를 하냐라고 했을 때, who is dominant? 자, 어떤 것이 지배적이고, 어떤 것이 subordinate 하면은 종속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야. 어떤 것이 종속되어 있는 것인지, 누구에게. Who is related to whom? 누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And which individuals are likely to help one another? 자, 어떠한 개체가 서로를 도울 가능성이 있는지. If a conflict arises,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거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를 이해할 수 있다고? 누가 더 세고, 누가 더안 센지, 그리고 누가 누구랑 관련이 있는지, 이거 다 뭐에 대한 얘기야?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라고요? 개코 원숭이는요,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 자, 그리고요. Baboons demonstrated such knowledge and this experiment through clear reactions of surprise. 자, 이 개코 원숭이는요, 보여주었어요.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지식은 뭐겠어요? 관계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어디에서? 이 사람들의 실험에서.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라고 했을 때, through clear reactions of surprise. 자, 어떤 아주 명확한 surprise reactions. 놀람의 반응으로써 그거를 표현을 했대요. 언제? When hearing various types of vocalization. 자, 다양한 타입의 vocalization을 들을 때. 뭐요? 다양한 타입의 발성을 들을 때. 근데 그 발성은 that break expectations related to the current standing of relationships. 자, 그것은 현재의 expectations, 기대를 깨는 것이에요. 뭐랑 관련되어 있는? 현재의 standing of relationships, 관계의 위치, 관계의 상태에 대한 기대를 깨트리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Between individuals in the group. 그 그룹의 개체들 사이에서. 아, 얘랑 얘랑 이런 관계인데? 얘랑 얘랑 이런 관계인데? 있는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어떠한 기대를 깨트리는 그러한 vocalization, 뭐가 있을 때? 발성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to take one telling example. 자, 여기서 telling은요, 뭐 강한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One telling example. 자, 하나의 되게 강한, 많이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예시를 들자면, baboons react more strongly. 자, 이 친구들은요, 개코 원숭이는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더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they show more signs of surprise and even distress. 자, 그들은요,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것을요? 놀람의 반응. 또는 심지어는 distress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 고통의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언제, 뭐에 대해서? To rank reversals between kin groups, then within kin groups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rank reversals. 랭크가 바뀌는 거예요. 뭐랑 뭐 사이에서? Between kin groups. 자, kin, 동족 간에. 자,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는데, 자, 그 그룹의 kin, 그런 동족,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의 reversal, 순위가 바뀔 때 훨씬 더 놀라고 훨씬 더 고통을 보였다는 거야. 뭐랑 비교했을 때? Within kin groups. 그 하나의 친족 그룹 안에서 뭔가가 바뀔 때보다요. 자, A 그룹이랑 B 그룹이랑 있는데, 자, A 그룹이 더 높았다가 B 그룹이 더 높아질 때 강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A 그룹 안에서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서열이 바뀌었어? 그거는 반응이 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this makes sense. 자, 이거는 말이 돼요. 자, given that. 자, 여기쯤에서 우리 옛날에 배웠던 표현이 나왔습니다. given that 하면 뭐였더라? 퀵체크로도 냈었는데, given that 하면은 뭐뭇을 고려할 때라는 점이죠. 뭐뭐 할 때, 뭐를 고려할 때? rank reversals between kin groups. 자, 이런 kin 친척 그룹 간의 reversals, 순위의 변화가, 반전이 have more potential,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뭐를 함에 있어서? to disrupt the social organization, 사회적인 조직을 망가뜨릴. 그리고 and dominance hierarchy in a baboon troop. 자, 이런 바분의 그룹에서, 바분의 집단에서 dominance hierarchy, 지배의 위계를 disrupt, 깨버릴 수 있는 그러한 potentia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물들은요, 결국 뭐를 이해한다라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더 센지 알고요. 누구랑 누구랑 관계 있는지 알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뒤집혔을 때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룹과 그룹 간의 관계가 바뀌는 것, 그리고 그룹 안에서의 관계가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별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동물들은 뭐를 이해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관계를 이해한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선택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How hierarchy emerged. 어떻게 위계가 생겨나는지라고 하는데, 위계가 어떻게 생기는지랑은 상관이 없죠. 위계가 뭐 어떻게 바뀌고, 뭐 관계가 어떻게 있고, 이런 거는 있는데, 위계가 없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아니잖아.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How social relationship work. 자,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가 작동하는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었던 단어 relationships가 여기 나오네요. 관계. 그것도 사회적 관계. 맞죠?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자, 3, 4, 5번 왜 틀리는지까지 볼 거예요. Why conflict occur unexpectedly? 라고 하면은 왜 갈등이 예측하지 못하게 일어나는가? 라고 합니다. 갈등이 예측하지 못하게 일어난다? 관련 없죠. 자, what emotions other animals feel? 다른 동물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랑은 상관이 없고요. 자, 5번 볼게요. Why vocalization differs among species? 자, 종들 사이에서 왜 발성이 다른가? 발성이 어떻게 달라진다. 이게 주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내용 구조화 한번 해볼게요. 자, 집단 생활 속에서 동물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우위고, 누가 친족이고, 누가 누구

누구를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거 알고요. 자, 그런데 기존 관계가 만약에 깨져. 자기가 예상하던 거에서 달라져. 그러면 놀람과 불안, distress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다? 사회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들이. 라는 것이 결론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집중 잘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동물들이 무엇을 이해한다였는데, 자, 여기에서 이해한다? 이것들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표현들 자체에서 요 주절주절 써있는 표현을 조금 짧게 정의라면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사실 정답의 결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막 사실 이런 것들 다 예시, 예 나열이었고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예시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시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이 how relationships work 바로 요거였죠. how social relationships work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3점이네요.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네요. But the cluster of skills we consider to be constituent of intelligence or genius가 빈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 부분을 잘 봐야 되겠다. 자, cluster of skills이에요. 자, 그러면 스킬의 cluster, 집단이죠. 덩어리죠. 스킬의 집단 덩어리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to be constituent or intelligence of intelligence or genius. 그래서 어떤 지성이라던가 아니면 천재성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기술의 클러스터 묶음은요. 빈칸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킬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천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스킬이에요. 근데 이것이 빈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스킬들이 도대체 어떻다는 것일까를 찾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주제랑 비추어서 이해해 보면 되겠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ch of us possesses a diversity of skills. 자, 우리들 중 하나하나는요. 자, 가지고 있습니다. diversity of skills 하면은 여러 가지 스킬들을요. 그것이 cognitive, 인지적인 것이든, or and otherwise, 다른 것이든 간에요. 우리는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스킬들은 빈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among the Inuit and many mobile small scale societies. 자, 지금 갑자기 이누이트 얘기가 나왔다? 이누이트, 어떤 종족이죠. 자, 종족, 어떤 구체적인 종족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뭐를 제시하는 걸까? 예시를 제공하는 거죠. 자, 우리 예시의 시그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시의 시그널.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consider, to illustrate.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아, 이거 예시구나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거 이외에 어떤 거? 어떤 특정한 명사, 고유 명사 같은 것들이 팍 튀어나왔을 때, 그것도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자, 어떤 특정한 고유 명사, 아니면 구체적인 명사가 탁 튀어나왔을 때, 퀵 체크입니다.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뭐를 나타내는 시그널인지 정답 써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졸지 마.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래서, among the Inuit and many mobile small scale societies. 자, 어떠냐면은, Inuit, 그리고 많은 이동하는 작은 스케일의, 작은 규모의 사회들에서, the most intelligent,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have the great spatial ability.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공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야. For remembering how to get to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자, 뭐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how to get to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다른 어떤 지리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는 데, 그거 사용할 수 있는 spatial ability. 뭐요? 공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장 똑똑하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누이트 나왔어요. 이누이트. 이누이트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공간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죠. 자, 이번에는요, in early Christendom and the Islamic empires 라고 합니다. 자, 초기 기독교 세계, 그리고 이슬람 제국에서 the most intelligent,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라고 했을 때, were those who could memorize holy books.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memorize holy books. 자, 이러한 경전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해. 다른 시대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라고만 써볼게요. 자, 이 시대에는요, 경전을 암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땠냐? It was scholars and artists. 누가 가장 똑똑했냐? 라고 하면은 학자들, 그리고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가장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는요, It was the single skilled artisans and mathematical geniuses. 자, 바로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었냐면, 하나의 기술을 가진 아티산, 바로 장인들을 갖다가 진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수학 천재들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 때는요, 뭐 학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고요. 자, 20세기에는 또 어떤 사람, 뭐 수학 천재,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답니다. 이거 뭡니까? 예시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예시가 나열되면은 우리는 그 나열된 예시들이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정리하면 그게 바로 빈칸이에요.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이게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완전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빈칸에서요. 자, 지금 cluster of skills, 우리가 생각하는 스킬들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재나 지성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스킬들은 빈칸한다. 에서 이 빈칸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뭔가? 사람마다 다르다. 시대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자, 여기 써볼게요. 사람마다 아니면 시대마다 다르다 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정답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마저 한번 확인한 차 읽어만 볼게요. 자, even in our lifetime. 자, 우리의 일생에서도 the constant accessibility of knowledge. 자, 지식의 접근성인데 즉각적인 접근성이에요. 뭐를 통한?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그것이 reduce the value of simply memorizing large quantities of information and increase the value of sorting the signal from the noise. Finding the right information, blah blah blah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즉각적인 접근 가능성, 정보에 그것이 has reduced, 줄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뭐를? 가치를 줄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무엇의 가치를 줄였냐라고 했을 때 단지 기억하는 것. 많은 양의 정보를 단지 기억한다거나, 그리고 an increase, 또 올렸어요, 이번에는. 가치를요. 무엇의 가치냐면은 sorting the signal from the noise. 자, 이 소음 속에서, 이 현대시대의 소음 속에서 신호를 잡아내는 것의 가치. 또 finding the right information,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의 가치. 그리고 interpreting large quantities of data, 뭐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의 가치. And being able to focus. 자, 그리고 focus 할수 있는 거야.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어디에서? In a highly distracting world. 자, 우리의 이런 정신 산만한 세상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다시 한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것에 바로바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자, 어떤 것의 가치는 내려갔고, 어떤 것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가치가 바뀌었다. 스킬의 가치들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many laymen. 자, 많은 사람들이요. laymen 하면은 한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탄을 한답니다. The loss of skills. 자, 스킬이 잃어버리는 것을, 스킬을 잃어버리는 것을 어떤 분야에 있어서 in mental, math and memory. 자, 머릿속으로 수학하는 거, 암산하는 거, 그리고 기억, 이런 거에 대해서 스킬이 없어진다라고 한탄을 해요. 옛날에는 암산 엄청 잘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암산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each generation's focus. 자, 각각의 세대의 포커스는요. has led to deficits in other areas.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deficit라고 하면은 부족이잖아요. 결핍이잖아요. 어떤 다른 영역에서의 결핍으로 이어졌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지능 아니면 skill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어떤 것의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어떤 걸더 잘하게 되는 대신에 어떤 거를 잘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한탄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자, 이 스킬이라는 것은 어떤 타는 걸까? 그거를 전체 주제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1번. remained fixed regardless of cultural context라고 합니다. 자, remained fixed예요. fixed라고 하면 뭐야? 고정된인데? 고정되었어요. regardless of cultural context. 문화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고정이 되었답니다. 완전 주제에 반대되는 거죠. 우리는 바뀐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differs in different societies and at different times. 자, differs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different societies. 다른 사회에서. 그리고 at different times. 다른 시대에 달라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때요? 시대마다? 장소마다? 사회마다 다르다. 아, 우리가 정확하게 찾고 있었던 내용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 4번 왜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3번. has declined significantly due to modern technology. 자, 상당히 감소를 했답니다. 뭐 때문에? 현대 기술 때문에. 자, 현대 기술 때문에 스킬이 감소했다라고 하지는 않죠. 자, is best represented by mathematical and linguistic abilities라고 합니다. 가장 잘 나타내어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수학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수학과 언어적인 능력에 의해서 잘 표현된다.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 자, 5번 볼게요. requires both memorization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ies. 되게 그럴듯하긴 한데 보면은 자, 뭐를 필요로 한다? 자, 기억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 전혀 아예 언급된 바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조화 한번 해볼게요. 자, 지능은 어떻다?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게 바로 빈칸의 부분이었고요. 자, 과거에 중요했던 스킬과 현대에 중요했던 스킬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지능으로 여겨지는 능력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정답 포인트는 나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초반부에 나왔던 예시들의 나열이 있었어요. 뭐 이누이트는 이렇고, 기독교는 이랬고, 르네상스는 이랬고, 막 등등등등등. 자, 그거에 따라서 무엇이 똑똑하다라고 여겨지는지 그 능력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예시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고, 아, 그 스킬이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알겠죠? 요거 꼭 챙겨갈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시크릿픽 볼게요. 자, 지능의 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사례가 나열된다. 같은 말이죠. 사례가 나열이 되었으니까 이 나열된 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배워가야 되는 아이디어예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풀어볼 문제들 다 풀었다. 잘했다. 빈칸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풀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문장, 지문 속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죠? 수강 후기 많이 많이 써주면 제가 답글 잘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막 응원도 엄청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응원 받으면서 공부하면 좀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수강 후기 많이 남겨주고요. 퀵체크도 많이 많이 답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빈칸 문제를 주로 많이 봤어요. 이 빈칸 문제에서 어떠한 글의 구조가 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답을 유추해야 하는지를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것들을 잘 복습을 해서 다음번에 같은 구조의 글이 나왔을 때, 같은 구조의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틀리지 않고, 아, 이거구나!
라고 눈 번쩍하고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0: 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환영합니다. 약점 공략 윤리화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 9번째 시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약점 공략의 마지막 후반부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핵심 기출 정말 꼼꼼하게 친구들과 함께 분석해 왔고요.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알차게 분석한 만큼 또 그렇죠.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윤사 업그레이드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사상의 마지막 파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또 어떤 문항들을 통해서 자신의 윤사가 보다 더 날카로워질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다른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적인 형태의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자유를 얘기하면서 불간섭을 뛰어넘어서 사적인 형태의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비자의적인 그런 지배 많이 존재하고 자의적인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얘들아 생각해봐. 여러분 많이 본 내용이잖아. 이거 자유주의야, 공화주의야? 그래, 공화주의가 되겠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이거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얘기했던 공화주의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패틴 아니면 누굴까? 그렇죠. 비롤리가 되겠죠. 친구들이 패틴이나 비롤리냐는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공화주의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근데 비롤리 관련된 문항은 주로 이제 애국심에 대한 내용까지 좀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비롤리가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조차 역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공화주의라고 푸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친구들 공화주의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자, 1번 갑은요. 일단 비롤리의 주장입니다. 을 볼게요.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간섭받지 않는 것이다. 방해받지 않는 것, 즉 불간섭이다.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야? 자유주의자, 벌린이 되겠죠. 자유주의 하면 주로 벌린과 밀이 출제가 되는데 압도적으로 벌린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밀도 하지만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위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을은 자유주의자, 벌린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정치적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벌린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 상태, 방해가 없는 상태, 간섭이 없는 상태, 계속해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벌린 같은 경우는요, 어때? 소극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까지 표현했죠. 자, 소극적인 자유는 뭐야? 그렇지, 국가에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야. 그래서

그런 간섭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공동체의 시민은 자연에서 유리하는 권리를 갖는다. 봐봐, 얘들아. 이거 올해 육모문항입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최근 진짜 계속 묻고 있는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갑이 뭐라고 했어? 공화주의 입장이라고 했었죠? 자, 비롤리 패티 다 마찬가지야.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권리이니? 아니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간 공화국의 법을 통해서 보장받는 후천적인 권리이니? 어떤 권리야?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그치, 후자잖아, 후자. 자, 다시 한번 봐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건 결코 응애, 응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자연권, 천부인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뭐야? 그렇죠. 공화국의 법을 통해서 보장받는 거야. 동료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역경을 딛고, 그렇게 공화국을 만들고, 그 공화국의 법을 만들고, 아, 그 법을 통해서 보장받는 후천적인 권리라는 거야. 다시 한번,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의 권리는 후천적인 권리입니다. 정치 공동체의 시민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즉, 자연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정치 공동체 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는 후천적인 권리, 공화국의 법을 통해서 보장받는 권리였습니다. 애국심은 시민적 삶을 통해 고양되는 인위적인 감정이다.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심은 무엇이었냐면, 동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연대해서 온갖 역경을 딛고 함께 만들어간 그 공화국, 그 공화국과 동료 시민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진 그런 인위적인, 그러한 대승적인 사랑, 그렇게 인위적으로 고양된 그런 사랑, 그런 감정입니다. 선생님, 왜 인위적이란 말이 붙었어요? 봐봐. 내가 딱 태어났더니, 그냥 응애응애 태어났더니 A라는 민족의 B라고 하는 국가에 소속됐어. 그럼 나는 무조건 그 민족과 그 국가를 사랑해야 돼. 그런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이 아니라는 거야.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특정 공화국과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진 열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인 열정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애국심은 시민적인 삶을 통해서 고양되는 인위적인 감정이다. 그렇지. 2번이 정확하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만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얘들아 잘 봐봐.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만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벌리는요, 이제 친구들이 사실 좀 난해해, 난해해. 왜냐면 벌리는 이 법에 대해서 두 가지, 양가적인 두 가지 입장을 다 취하고 있거든. 자, 잘 생각해보자. 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간섭이 없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해. 따라서 아무리 앞에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간섭이 있거나 방해가 있으면 그건 일단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야. 따라서 법도요, 일단 간섭하잖아. 법도 일단 어때? 계속 내 행동에 대해서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법에 의한 그런 간섭도 기본적으로는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벌리는요, 어때? 그런 정당한 법, 그런 정당한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지. 왜냐하면 얘들아, 벌린도요, 어때? 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자유가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잖아. 자, 자유의 제한은 반드시 있잖아. 어떤 제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제한은 당연히 벌린도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린도요, 법이 꼭 필요하다는 건 인정해. 왜냐하면 법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막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다시 보자. 벌리는 법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다 갖고 있는 거야. 1번.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나의 소극적 자유, 나의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하지만 동시에, 그렇죠? 그런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때? 어느 정도의 일정한 법이 또 필요해라고 하는 거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만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아니야. 앞에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법은요,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법도 어때? 결국 간섭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4번 볼게요.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잘 봐봐. 자, 앞에 좋은 말이 붙었어.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만이. 근데 얘들아,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이게 벌린의 주장인지를 잘 봐야 되잖아. 벌린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는 뭐니? 그렇지, 소극적 자유야. 그치?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상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죠. 자,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선한 목적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어? 그렇죠. 자신의 사적 영역에 방해나 그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모든 지배와 간섭을 벗어난 정치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일단 공화주의자 비롤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비롤이는요, 정치적인 자유 이것을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죠. 이런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배와 간섭을 벗어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벌린 같은 경우도 얘들아, 모든 지배와 간섭을 다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어떤 필요한 그런 간섭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할때 법은 그런 내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제지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의 존재에 대해서 벌린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지배와 간섭을 벗어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각각을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없는 진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분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대사회 사상가 각과 을입니다.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뭐뭐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갑이 누구였어? 그렇죠. 아까 1번 문항에서 을로 등장했었던 벌린이 되겠네요. 따라서 나의 활동에 어느 누군가가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을입니다. 자유는 노예 상태의 반대이다. 주인의 간섭이 없다고 해도 노예가 여전히 주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대한 해악이다. 자, 아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을은요, 어때?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규정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공화주의의 입장이 되겠죠? 자, 을은 패티시 되겠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한번 패티시인지 비롤리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 공화주의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한 국가의 강제는 간섭에 속한다. 그렇지. 봐봐. 자, 벌리는요. 앞에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였어. 블라블라블라블라. 좋은 말을 갖다 붙였지? 하지만 강제했잖아. 하지만 개입했잖아. 하지만 간섭했잖아. 그러면 그거는 간섭은 맞다는 거야. 그렇지? 아, 아무리 좋은 말을 앞에 갖다 붙여도 국가가 나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강제했다? 그건 간섭에 속한다. 간섭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죠? 니은입니다.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잘 봐봐. 요런 식의, 요런 스타일의 선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그렇지, 계속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 얘들아. 잘 봐봐. 자, 벌린에게 있어서 자유는 기본적으로 무엇이었어?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잖아. 그러니까 불간섭이 바로 자유야. 그러면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지? 불간섭의 영역이랑 똑같은 거다. 지금 박스 친두 개가 똑같은 거야. 따라서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되면 자유의 영역도 축소되겠죠? 법이 자의적인 의지의 도구가 될때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다. 얘들아, 패티시나 비롤리 같은 공화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가 자유다라고 생각했어. 이런 제멋대로 지배하는 상태가 없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자의적인 지배가 없으려면 반드시 비자의적인 지배, 즉 법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자, 그런데 그 믿었던 법마저도 자의적인 의지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어. 그렇게 되면 법에 그 합당한 법, 정당한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린 거잖아. 왜그 법조차도, 그 믿었던 법조차도 자의적인 의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면. 자, 그렇다면 시민은 어때? 자유로울 수 없겠죠? 왜? 자의적인 지배 아래 노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얘들아, 이 선지는 이미 한번 출제가 됐었던 선지야. 평가원에서 한번 출제를 했었던 선지죠. 벌린과 관련해서. 잘 보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건좀더 능동적인 것이다. 그치, 얘들아? 그럼 이거 소극적 자유일까? 적극적 자유일까? 그렇죠.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아, 벌린의 적극적인 자유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이번 기회에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벌린은요, 자유를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로 구분하잖아. 소극적인 자유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방해받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이고요. 벌린에게 있어서는 이 소극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럼 적극적 자유가 뭐였지? 예를 들면 더 쉬운데. 그치? 좋아. 선생님 늘 드는 예.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국가야. 나 지금 공부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가난하거든? 나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 이런 게 적극적인 자유야. 아, 그런데 벌리는 그런 적극적인 자유는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삶이 간섭받는 것, 방해받는 것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라고 강조하잖아요. 따라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적극적인 자유는 벌린이 보기에 진정한 자유가 될수 없었어요. 따라서 공통점이 될수 없겠네요.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자유를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무엇무엇을 향한 자유로 구분한다. 얘들아,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였었어? 그렇지, 이게 바로 소극적인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무엇을 향한 자유. 국가야, 나 가난하거든? 근데 공부하고 싶거든? 너가 나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 뭐뭐를 향한 자유, 뭔가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자유가 되겠네요.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를 구분했습니다. 누굴까? 그렇죠. 자유주의 사상가 벌린이 되겠네요. 전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즉, 간섭받지 않을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야. 그러면서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왜 간섭받거나 방해받지 않으니까요? 후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이다.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죠?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 자유, 즉 후자, 즉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 벌리는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 와. 벌린의 사상을 진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정갈하게 제시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벌린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적극적 자유의 보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얘들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했지. 벌린 이 중에서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얘들아,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의 보장에 의해서만 실현되니? 아니잖아. 벌린의 입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얘들아, 잘 봐. 이제 그동안 평가원은 계속 벌린의 소극적 자유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문항에서 처음으로 적극적 자유에 대한 문항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어. 그래서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야. 그래서 비록 육모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답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변별력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개념 공부할 때 배웠잖아. 이미 배운 데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분석해낼 수 있어요. 천천히 보자. 적극적 자유, 예를 생각해. 계속 예를 생각하면 제일 쉽다 그랬어. 국가야, 나 공부하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이 없거든. 나좀 공부할 수 있게 해줘. 결국 이건 뭐야? 개인의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줌으로써 자신이 의지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주지. 결국 이건 뭐지? 그렇죠. 복지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유는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현되는 거죠. 적극적 자유는, 아, 주로 복지제도와 관련되어 있겠구나. 국가야, 나 건강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돈이 없거든. 나좀 건강하게 치료해줘. 이렇게, 아, 복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축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간섭으로 침해될 수 있다. 봐봐.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간섭받지 않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잖아.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간섭이 있으면 소극적 자유는 침해될 가능성은 있는 거야. 그치? 요 정도의 워딩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봐봐. 너무 중요해.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야.
다시 또 나왔네. 그치, 국가야. 나 공부하고 싶거든. 나의 잠재력 개발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가난해. 그니까 너가 나좀 교육시켜줘.

군사, 이렇게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야. 이건 적극적 자위의 관점에선 어때? 허용될 수 있지. 왜냐하면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즉 개인의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주고,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가 원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후자, 즉 적극적 자위의 관점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거잖아. 자, 따라서.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의 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약간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벌린하면 주로 소극적 자유. 여기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주로 지적했다. 이렇게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니은이나 리을 같은 선지를 변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화국이 먼저 짠 하고 나왔어. 그러면서 기억과 기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재에 대한 항거 또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그런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다. 과거는 새로운 세대들의 시민 교육에 좋은 재료가 될수 있다. 얘들아, 일단 딱 봐도 자유주의야, 공화주의야. 그치,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공화주의하고 푸셔도 됩니다. 4번은 공화주의 사상가 비롤리의 입장이 될 텐데요. 얘들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심은 뭐였어? 동료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온갖 역경을 딛고 함께 만들어간 그 공화국. 그 공화국과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진 인위적인 열정, 대승적으로 고양된 그런 감정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이렇게 함께 자유를 향해서 투쟁하고 독재에 맞서 싸운 그런 자의적인 지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싸워왔던 그 역사를, 그 기억을, 그 기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역사, 이런 민주적인 어떤 한 거를 기억해냄으로써 새로운 세대들에게, 아, 시민교육을 할수 있고요. 또 그들도 역시 도덕적인 의무감,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어떤 준법 정신을 가지고 어떤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일깨워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화주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애국심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인 열정이다. 그렇죠, 봐봐, 얘들아.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래, 어떤 공화국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함께 공화국을 만들어 가야 해. 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도덕적인 열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애국심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이다. 가만히 봐봐. 얘들아,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이다. 평가원이 계속 이 부분을 묻고 있다는 거 이제 보이지? 아,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라고 하는 거,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응애응애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권, 천부인권이 아니라 그랬어. 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의 권리는 그렇죠. 공화국의 법을 통해서 보장받는 후천적인 권리였기 때문에 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애국심은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의 대승적인 감정이다. 대승적인 사랑이다. 그렇죠. 자,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해보자. 그 공화국의 법, 그 자유, 자의적인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어때?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유를 공유하는 그런 시민들 사이에서 불러일으켜진 대승적인 사랑 맞습니다. 애국심은 동일한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주의적 감정이다. 얘들아, 봐봐. 여기 기억도 막 나오고, 기념, 역사,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리을 맞는 것 같다. 동일한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맞네. 이렇게 해서 푼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니야. 왜 틀렸어? 이제 나와야 돼. 이거 되게 쉬운 함정인데. 옳지. 민족주의적 감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민족주의적 감정이 뭔데? 그치?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태어났더니 그냥 A라는 민족에 소속되어 있어. 그럼 나는 그 A라는 민족을 무조건 사랑해. 이런 게 민족주의적인 감정이야. 그런데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심은 민족주의적 감정 아니야. 공화주의자들의 애국심은 특정 공화국, 그런 동료 시민들에 대한 감정,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 봐봐.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심도 역시 민족주의적인 감정은 아니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애국심은 뭐지, 그럼? 그치, 자유주의자들은 천부인권. 자연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이걸 중시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 자연권이 보장되는 것. 그게 바로 헌법이지. 그런 헌법 정신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동의해 하는 수준의 애국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자들의 애국심을 뭐라고 불러? 헌법적 애국심. 헌법적 애국심이라고 공부했었죠? 아, 따라서 자유주의도, 공화주의도 둘다 민족주의적인 애국심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가져가 주세요.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문 나오면 언제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장에서는 꼭 잘, 그치? 표시해 놓고 푸세요. 자유는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서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계속해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가 벌린이 되겠습니다. 자유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종적인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자, 누구는 주인, 누구는 종, 이거 너무 제멋대로 지배하는 거잖아. 자의적인 지배잖아.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화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요, 공화주의자 비롤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은 그렇지, 공화주의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선의의 이타적인 간섭이라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계속 나오지 않니? 자, 벌리는 아무리 블라블라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일단 간섭이 있으면 결국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침해된 거야. 그치? 침해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1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영역에 비례한다. 잘 보자. 벌린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간섭이 없는 것. 다른 사람의 간섭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인데. 그러니까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영역이 바로 뭐야? 자유의 영역인데. 똑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영역이 넓어지면 자유의 영역도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죠. 비례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의해서 보장된다. 얘들아 벌써 세 번째 등장했어.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선별한 문항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니? 근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할까? 그렇지. 계속 틀리니까. 계속 이 부분 놓치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틀리지 않을 수 있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시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건 응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연스러운 권리, 자연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럼 선생님,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무엇에 의해서 보장돼요? 그래, 공화국의 법을 통해서 보장되는 거잖아. 따라서 어디까지나 후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좋아요. 3번이 되겠네요. 자유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헌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들아, 잘 봐봐. 우리 공화주의자들은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비자의적인 그런 지배인 법의 지배만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법은 자의적이지 않은 지배자거든. 비자의적인 지배자거든. 그치? 제멋대로 지배하지 않고요. 시민들이 함께 공동선을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은요, 자의적이지 않아. 자, 합당한 법은 자의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법의 제정, 헌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얘들아, 일단 공화주의부터 볼까? 자, 공화주의. 개인의 자유는 어때? 법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해. 왜? 법은 비자의적이잖아.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는 정당한 지배잖아. 그러니까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요 정도의 워딩 공화주의자들 인정하겠네요. 벌린 어떻게 생각할까?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는 자유를 절대적 의미에서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없다. 아, 자유가 소중하긴 하지만 무제한적일 수 없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자유는 언제나 뭐뭐로부터의 자유다. 즉 소극적 자유다. 누구야? 그렇죠. 벌린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벌린도요. 무제한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얘기하지. 한 4번, 5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벌린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을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역사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거야. 계속 얘기하지. 동료 시민과 연대해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함께 만들어간 공화국, 그 공화국의 법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관습과 법이 인정할 때만 권리가 되는 거야. 즉, 법에 의해서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겠다. 관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구나. 관습과 법이 인정할 때만 권리가 되는구나. 법의 지배 아래에서는 누구도 자의적인 의사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감히 자의적인 지배가 일어날 수 없다. 합당한 법이 지배한다면 자의적인 지배는 사라진다. 라고 공화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은요. 그렇죠. 공화주의 사상과 비롤리가 되겠네요. 공통적으로 지지할 입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렇게 한번 비교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개인이 지닌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해. 자유주의자들은 인정하죠.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천부적인 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후천적인 것이었습니다. 비자의적인 권력의 존재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얘들아 봐봐. 비자의적인 권력이 무엇일까? 자의적이지 않은 권력이잖아. 어? 자의적이지 않다? 그 얘기는 뭐야? 법에 따른 거지. 제멋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법에 의한 거야. 어? 법에 의한, 정당한 법에 의한 권력의 존재가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아니야. 공화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의적인 지배가 있어야 한다. 비자의적인 그런 법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공화주의 인정하지 않지. 타인에 의한 간섭이 없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야 돼? 자의적인 지배가 없어야 합니다. 4번 볼게요. 법의 지배 하에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 자, 법의 지배 아래에서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 즉, 쉽게 말하면 법에 의해서 개인에게 개입하는 그러한 개입은 허용될 수 있다. 공화주의 당연히 인정하죠. 법에 의한 지배와 법에 의한 제약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잖아. 벌린 어떨까? 얘들아, 법의 지배 아래에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도 있어. 인정되지. 그치? 아, 벌린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렇죠. 두 가지 입장의 해석, 양가적인 그 해석, 법에 대한 벌린의 두 가지 입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벌린도요. 법에 의해서 개인의 일정한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어떤 경우, 지금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거 아니니?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 인정돼? 그렇지. 내가. 보라가 행위를 했는데 그게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 그럴 때는 어때? 법이 보라야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되는 거 인정될 수도 있죠. 요 정도의 워딩 당연히 벌린도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지지할 입장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정형화된 삶의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 정형화된 딱 틀이 정해진 삶의 방식을 막 강조해야 돼. 당연히 벌린과 비롤리 모두 다 인정하지 않을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현대사회사상가 갑과 을, 사회사상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3자 비판의 구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입니다. 국가는 부분적으로 조세정책을 통하거나

이자율을 정하는 것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대.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네. 이거 누구지? 그래서 케인스가 되겠죠. 봐봐. 선생님 얘들아. 이 문제에서 이 제시문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제시문을 정말로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케인스가 정부, 즉 국가가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불황의 문제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해라고 주장했다는 건 알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 적극적 개입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 제시문에 너무 잘 설명하고 있네. 첫 번째, 어떤 정책? 세금을 부여하는 조세 정책. 그리고 이자율. 이자율을 정하는 거. 막 금리 같은 거 나라에 정하잖아. 이렇게 이자율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무엇에 대해? 소비 성향에 대해서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대요. 삐뽀, 삐뽀. 봐봐. 계속 얘기하지. 왜 이렇게 열래? 그래. 이 문장이 지금은 쓱 읽고 넘어가지만 이게 수능시험장에서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거야. 다시 봐봐. 케인스에 따르면 국가는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요 정도는, 가능한 거구나. 요 정도는 가능한 거지. 그치?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활발하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북돋아주는 그 정도의 장려책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케인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야? 각종 대규모 토목사업 같은 거 실시하잖아.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어때? 재정지출을 막 늘리잖아. 대규모 댐을 건설해. 그러면 그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겠지? 그럼 그 임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거 아니야? 그럼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요 정도의 워딩은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동에서 경쟁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획과 경쟁은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 아니라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할 수 있어. 중요한 내용은 경쟁이 중요해. 누구지? 그렇죠. 하이에크가 되겠습니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계획이나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인 계획에 반대한대? 이거 신기하네. 자, 일단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주의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한대. 그 이유는 이두 계획이 생산의 공적 통제와 그 결과의 공정한 분배를 배제하기 때문이래. 생산의 공적 통제와 그 결과의 공정한 분배에 이것이 어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고요. 마르크스식의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다 반대한다는 거야. 그럼 뭐지? 자본주의도 아니고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도 아니면 뭐야? 그렇지, 나와야지. 민주사회주의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민주사회주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케인스와 하이에크와 민주사회주의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좀 골라봐야 되겠죠? 자, 케인스와 하이에크와 민주사회주의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3자 비판 문제는요, 어디서든지 실수를 할수 있어.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립니다. 하지만 혹시 수능시험장에서 이런 문항이 등장하면요, 침착하게, 차분하게, 반드시 뭐 하면서, 그렇지, 과로 쳐 가면서 차분하게 분석해 낼수 있어요. 과로 치는 거 시간 얼마 안 들어. 그러니까 요런 데 시간 아끼지 마시고요. 반드시 과로 치고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은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하시는 비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투자의 사회화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얘들아, 과로 안 내는 것이 케인스 입장이 아니죠? 케인스는 투자의 사회화를 오히려 그렇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B와 E죠? 그러면 하이에크와 민주사회주의자가 케인스에게 하시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창출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부의 규제는 부당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뭔 소리야? 다시 보자.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스스로 창출될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창출해야 해. 근데 그런 것이 부당하대. 이거 기본적으로 하이에크가 케인스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성립할 수 없지. 왜냐하면 하이에크는 기억하니? 정부가 시장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어? 경쟁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거. 그런 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부의 규제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맡겼더니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창출되지 않아? 그런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할 수 있어.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하이에크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3번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이 하이에크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국가는 사회주의적인 계획화를 통해 완전 고용에 힘써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인정할 법한 진술이죠.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적 계획화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완전 고용에 힘써야 한다.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생각하죠. 하지만 하이에크는 아니야. 이런 식의 사회주의적 계획화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사회주의자가 하이에크에게 왜 이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하이에크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이에크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상가입니다.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자, F니까요. 그래서 케인스가 민주사회주의자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얘들아, 케인스는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지. 기본적으로 케인스도 자본주의 사상가야. 그러니까 개인의 사익 추구에 대해서 긍정해요. 게다가, 잘 봐. 민주사회주의자들이 괄호 안에 있는 걸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받을 순 없지. 왜냐하면 민주사회주의는 이걸 간과하지 않잖아. 민주사회주의는 오히려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괄호 안에 있는 건 오히려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가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공산주의가 도래하면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라고 쓸수 있게 된다. 가는 누굴까? 그렇죠. 마르크스가 되겠죠.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아볼게요. 자유 없는 사회주의란 있을 수 없다. 자,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계속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물론 마르크스도 내 자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사회주의의 최고 형태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시켰어. 그렇죠.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민주사회주의 친구들이 잘 정리해 두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공유는 개인의 자유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아니지, 얘들아.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는 공산사회야. 공산사회는 사적 소유가 철폐되고요. 모든 생산수단이 공유됩니다. 이런 공산사회가 되면 오히려 마르크스는 개인의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 노동의 참다운 의미가 회복되면서 진정한 노동. 노동이 생계 유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되면서 나 일하고 싶어.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 이렇게 정말 자발적인, 능동적인 노동이 가능해지고요. 그럼으로써 어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공산주의가 완성되면 노동은 그 자체로 욕구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다시 나왔죠? 공산주의가 완성되는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노동은 그 자체로 나 너무 일하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특정 계급의 독재를 허용해야 한다? 얘들아,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식의 그런 역사 발전 5단계설, 뭐 노동자 계급이 폭력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과도기에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거든. 그러니까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특정 계급의 독재를 허용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라고

되기를 바라봅니다.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자유시장 경제를 극대화해야 한다. 완전 틀렸죠? 민주사회주의도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극대화해야 한다. 잘못된 진술입니다. 국가와 계급이 소멸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이거 누구만의 입장? 그렇죠. 마르크스만의 입장이 되겠네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국가와 계급이 소멸한 사회잖아. 이게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했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없어요. 자, 같은 꼬리제들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에 의해 다수의 임금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사회를 전복시키는 거래. 전복이 뭐야? 뒤집어 엎는다는 거야. 아,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떤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사회, 공산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구나. 누구야? 그렇죠.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고 그 계급 폐지를 거쳐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하는 사회, 그게 바로 공산사회였네요. 사회주의 목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정치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다. 계속해서 민주사회주의와 마르크스의 입장이 비교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공장제 수공업을 유지함으로써 노동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절대 아니지. 공장제 수공업이 마르크스가 그 강하게 비판했던 분업이 일어나는 그 매뉴팩처거든요. 얘들아, 공장제 수공업에서는 분업이 일어나고요. 마르크스는 분업을 극복해야 한다. 분업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공장제 수공업이 유지되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계급 자체가 소멸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어야 한다. 틀렸지, 얘들아. 자,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사회에서는 계급 자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뭐 노동자 계급이 독재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어요.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어디까지나 공산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과도기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공산사회에서는 계급 자체가 소멸합니다. 모든 정치 조직을 철폐하여 시장 경쟁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절대 아니지, 얘들아. 민주사회주의가 모든 정치 조직을 다 철폐해서 시장 경쟁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의회 활동, 이런 거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죠. 사회적인 안정과 복지의 토대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 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자, 민주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보장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 중시 여깁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동 착취 해소를 위해서 모든 생산선을 공유해야 합니다. 누구만의 주장이야? 마르크스만의 주장이죠.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생산선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차이점 너무 중요해들아. 민주사회주의 어때? 기본적으로는요,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배도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전면적으로 얘기했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전제로 하면서도 자신의 그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개인의 그런 권리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 하나, 민주사회주의는 어때? 분권화를 이야기하잖아. 어떤 권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시키는, 그런 노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분권화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주적인 것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사회주의 입장 반드시 꼼꼼하게 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번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평가원의 기출문항도 진짜 꼼꼼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문항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해냈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쫄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의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가엾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힘든 거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아파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요테에서 빽가를 맡고 있는 코요테의 빽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예능이나 방송에서 저희 코요테는 무대에서도 여러분들께 신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서 신나게 춤추시고 노시면 되는, 저는 예능에서도 항상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재밌는 에피소드와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춤을 췄고,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지금 제가 좀 말라 보이지만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그러더니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고, 코요테를 하면서도, 왜냐면 제가 또 댄서 출신이고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대 29인가? 네. 혼자 살았거든요.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자면 아침까지 안 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깼어요. 깨서 소변을 보고 그 물 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래 톡 누르면 그냥 내려가는데, 뭐지?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뚝 눌렀는데, 그리고 이제 기절한 거예요. 눈 떠봤는데 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온몸이 다 까지고 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좀 많이 피곤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있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새벽에 끝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사다 놓은 카스테라가 있어서 카스테라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툭 떨어졌는데 이 땅에 카스테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벽돌처럼 무겁고, 사실 세상 가벼운 게 카스테라인데, 그 내가 배는 너무 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딱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한참 먹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아우씨, 내가 진짜 피곤한가? 피곤해서 몸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나? 그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제가 탄 택시를 빵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있다가 그 간호사분께서 백성현 환자 그 CT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갖고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또 갑자기 MRI를 또 찍자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찍자고 합니까? 저 건강합니다. 했더니 근데 진짜 좀 뭐가 보여서 찍어봐야 될것 같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뇌사진 같은 거를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갑자기 가서 뇌사진을 찍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근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승관한테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백가씨 이걸 어떻게 하면 아 내가 진짜 팬인데 막 이러는 거였고 아,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백씨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뇌종양 뭐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종양을 이제 암을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였고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뇌도 그냥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뇌가 거의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 보이세요? 그러는 거. 네, 까만 게 하나 있더라고. 이게 지금 백승현 씨 머리에 있는 종양인데 이게 지름이 8cm예요? 그러는 거예요. 테미스만한 게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개골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수술을 이 병원에서는 할수 없다고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큰데 되게 위험하대요. 이 종양이 신경에 껌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진짜 손으로 다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부분에. 제가 뇌종양을 이제 발견되고 나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추웠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 이제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 이제 20대인데 아직 혼자서 그 깜깜한 집에서 혼자 막 울다가 갑자기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백가씨 괜찮아? 그래갖고 뭐가요? 그랬더니 에이 선수끼리 왜 이래? 그랬고, 뭐가요? 그랬더니 아프잖아요. 그랬고, 안 아픈데요? 나다 들었어. 그래. 원래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 환자의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누군가가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뺄까 뇌종양인데 아무 기사가 안 나지? 그래가지고 그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갖고 아 죄송하다. 사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다. 우리 아직 부모님한테도 가까운 지인들 우리 멤버들한테도 말을 안 했더니 시간을 좀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하고 연락 줘요. 네. 근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뇌종양이야. 진짜 못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멤버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다른 기자가 전화가 온 거야. 백가 씨, 나랑 제일 먼저 인터뷰하면 안 돼? 그래갖고 뭘 이랬더니 에이 나한 번만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 걸린 사람한테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다는 사실에. 약간 이제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데 그 처음에 전화 왔던 기자가 다음날 전화가 왔어. 결정했어요? 말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아는 선에서 난 기자 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자마자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아프다. 어머니한테도 엄마 내가 사실 이게 뭐 뾰루지가 않는데 이걸 째야 되는 수술인데 원래 기사는 좀 부풀려서 나니까 오해하지 말고 머리 째는 수술하고 근데 혹시라도 그 수술이 이상하게 뭐 나와도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딱그 다음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백가 뇌종양. 이틀인가 이따 전화 오시면 아버지가 이 기사 뭐야? 그럼 나는 가서 네눈 보고 얘기해야겠으니까 너 기다려 엄마랑 갈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띵동 하는 거예요. 연습을 했죠.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막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띵동 문을 딱 여는데 엄마 아빠랑

아이컨택이 딱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엄청 울었거든요. 모르겠어요. 20대면은 어른이기도 한데 어른이 아니기도 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제가 감당하기는 사실 너무 큰 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병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무서워서 엄마 나 아프대 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막상 엄마 아빠 눈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입구에서 그냥 눈을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0: 그 수술 전날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동의서. 이거는 수술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제일 처음에 사망 확률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반신불수 몇 퍼센트, 언어장애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없고 가족이나 이렇게 뭐 한두 명, 두 명 정도가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이제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셋이 와서 동의서 쓰는데, 이런 얘기를 옆에 어머니랑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서운데, 가족들은 제가 이런 큰 병에 걸렸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술 잘 되게 기도만 해주고, 응원만 해줘라. 슬퍼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날 이제 아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1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이제 그 장면이 되게 묘한 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침대가 가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살면서 많지 않을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두구두구 하면서 그 떨리잖아요. 이러면서 막 가요. 막 가면 이렇게 하늘만 보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툭 하는데, 그 입구 수술실 문 옆에 엄마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흥아,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 얼굴 딱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써요. 10초를 센다고 하고 전신마취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싸, 그래도 가게 된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봤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웃이 되고, 백승환 환자, 백승환 환자 일어나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떴는데 하얀 색깔 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만 이렇게 봤는데 무슨 호수란 호수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수술이 일단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살이지? 내 이름이 뭐지? 내 전화번호가 뭐지? 엄마 아빠 이름이 뭐지? 이런 거를 막 되뇌었는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면회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며칠인가 지나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자마자 아빠 막 우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잘 참아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엄마 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끓여주는 흰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엄마 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 빨리 낳고 엄마가 엄마 죽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죽 써서 개나줘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건강하다고 할수 있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제서야 막 우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욕이 있어요. 이놈의 어? 살아났네, 살아났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엄마 죽 먹고 다시 이제 건강해지면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그 침대 옆에 서랍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 살아나서 가니까 혹시 제글 읽으시면 그때부터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놓고 그 나오는데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 쪽지를 받은 분이 다시 그 방에 오셔서 그런 쪽지를 또 누군가한테 남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혼자서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후유증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발음 교정 학원도 다니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옆에 힘이 많이 돼주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좀더 많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아플 때 옆에 사람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슬퍼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야, 빨리 이겨내자, 힘내자.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 누워 아픈 사람도 이 사람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더 힘내려고 하지. 제가 느꼈을 땐 좋은 생각 가지고 힘내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도, 예,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힘든 거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도 조금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나 힘들어, 엄마 아빠 나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도 좀 덜하고 저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종양 제가 물어봤어요. 저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뇌종양은 이유가 없대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 인생 모토가 정말 포기하지 말자여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저 성공의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아니 작가님, 이런 거쓸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할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2: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 또 특히나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선생님이 준비했거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파트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빈칸 추론 2로 넘어갑니다. 물론 빈칸 추론 1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난이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맞아요. 이 빈칸의 길이가 밑에 선택지의 길이가 좀 더 복잡 다단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길어지면 긴 선택지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길어지는 그 문장, 그 구나 이 문장 전체가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구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단어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 관용적인 표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 조합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한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 이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빈칸에서 뭘 요구하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여러분들이 와 이거 뭐야?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한 문제 있고 그 문제가 사실은 2026 대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문제가 또 하나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는 요 지금 또 다른 순간에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응원하고 싶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Count the seeds. Seed는 맞아 씨앗. 그죠? 나달 같은 그런 씨앗입니다. 씨앗들을 세워라. Not the crops. 뭐가 아니라 작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그냥 여러분들이 통째 그냥 결과가 잘 되겠지 그 결과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즈를 심었는지 그리고 그 시즈를 얼마만큼 잘 가꾸어서 최종의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오늘도 하나하나 그 과정에 집중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다섯 개의 문제 가지고 왔어요. 일단 빈칸 추론 2에 두 개의 문제 우리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짧은 하나의 단어를 넣는 빈칸이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비교적 좀 긴 구의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문제를 푸는 건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빈칸 추론의 그 빈칸 부분을 한번 살짝 보고 가는 것도 유의미하다. 그 빈칸의 위치라던가 혹은 빈칸에 같이 나와 있는 구 혹은 주어 혹은 뒤에 설명하는 그 대상, 빈칸이 주어부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 내가 뭘 찾아야 되겠어? 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빈칸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따가 우리 보겠지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소재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빈칸의 위치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부분에 butterfly collecting 이라는 게 주어입니다. butterfly가 뭐야? 그렇지, 나비야. collect는 뭐야? 수집하다, 채집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비 채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비를 수집한다기보다는 나비를 잡아서 채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the term, 용어는 용어인데 어떤 용어야? 나비 채집이라는 이 용어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이 되어 왔대요. 사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와 함께, 어떤 표현과 함께 with the adjective. adjective라는 표현은 밑에 형용사, 품사를 나타내. 뭐 명사, 동사, 뭐 형용사, 부사 이렇게 품사를 나타낼 때 이 형용사와 함께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과 함께 얘가 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비 수집은 뭐 어떤 단어랑 같이 나왔는데 mirror라는 단어와 같이 나왔대요. 여러분들

near란 단어가 뭐게요? 우리 not only but also에서 그 only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 not only but also. 뭐뿐만 아니라라고 할 때, only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맞아. merely. 단지라는 의미야. 그 다음, just. 그리고 simply. not only but also be, not merely but also be, not just but also be, not simply but also be.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이걸 왜 지금 쭉 나열을 했느냐? 지금 mere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의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단순히, 혹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낱. 그러면 한낱이라는 단어와 같이 뭐가 왔어? 나비 채집이라는 단어가 왔대. 근데 이렇게 한낱이라는 표현은 이 형용사를 쓴다라는 건뭘 나타내느냐? 이 얘기입니다. To indicate a pursuit of. 뭐에 대한 추구를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한낱이라는 이 near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 뭘 나타내는데? 어떠한 academic status, 학업적인, 학문적인 지위, 위치를 나타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일단 뭐에 관련된 거야? 그치. 나비 채집에 관련된 겁니다. 나비 채집. 나비를 잡아서 개를 다 모으는 나비 채집에 관련된 거야. 근데 이 나비 채집이라는 이 채집 표현이 용어가 어떤 단어와 같이 오는데? mere, 단지, 혹은 한낱이라는, 좀 얘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라는 약간 요것만이라는 한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낱, 여기에 불과한 이런 종대 좀이 채집이라는 표현을 좀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떠한 학문적인 지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지위가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이 형용사의 바로 이 형태는 바로 어떤 형태가? 그렇지.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이고 막 좋은 의미보다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몇 개나 되는지. competitive라고 하면 얘는 경쟁의라는 뜻이죠. 얘가 경쟁력이 있는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다른 상대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더 우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확률은 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소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전부 다 지금 형용사 형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진기한 이라는 의미예요. 얘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가 보통은 가깝고, secondary라고 하면 얘는 부차적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부차적인이라는 의미는 뭐 긍정도 부정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학문적인 의미를 지녔느냐? 두 번째 학문적인 의미를 지녔다. 부차적인 의미를 지녔다.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닌 좀 사이드 의미. 두 번째로 중요한 정도의 의미, 이런 의미로 보이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약간은 우리가 좀 따로 떼어놓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 reliable. 얘는 확실하다. 무슨 뜻이죠? 그렇지.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얘는 긍정적인 단어니까 답이 되기는 어렵겠다. unconditional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condition이 얘가 조건이라는 뜻이 있지? conditional 이라고 하면 조건적인, 조건부위라는 뜻이고, any부터 쓰니까 무슨 뜻이겠어? 그치. 무조건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적인 학문적인 지위를 가졌다. 이말 자체도 좀 어색하지만 학문적인 지위가 어쨌든 얘는 확실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약간은 부정적인 어감이 될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secondary라는 단어밖에 사실은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어감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얘가 뭐 만약에 부차적인 학문적인 지위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부차적인 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요것도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문장부터 문장의 구조가 좀 길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뭐에 대한 성장이 the growth가 바로 주어입니다. 자, 주어가 있으면 주어 문장 안에 동사도 있겠죠. 자, 그럼 동사가 어디 있나 쭉쭉쭉쭉 봐도 어디 있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봤더니 쭉 가다가 helped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뭐의 성장이라는 그 성장에 대한 설명이 전치사구가 길게 이어지고 지금 문장 안에 이구 안에 and가 지금 있어서 of라는 전치사 또 다른 전치사구가 지금 and로 연결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의 성장과 이것의 성장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성장이 어떻게 써? Help,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데요?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자, 뭘 만들어내고 뭘 도출하는데? 원칙과 관행들을 만들어내는데, 원칙과 관행들을 만들어내고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원칙과 관행인데? For selecting, 우리 아까 butterfly selection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collecting이라고 나왔었는데, 그죠? 그럼 이 select도 일종의 우리가 collecting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선택과 그리고 선택하는 것과 organizing, 조직하는 것, 정리하는 것, 뭐를, 뭘 선택하고 뭘 조직하는 거야? What is worthy of keeping?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뭔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거나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이 원칙과 관행들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이기는 하나, though it has remained a struggle. 그것이 하나의 struggle, 어려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여기서 명사로 쓰였으니까 여전히 그것이 어려운 상태로 remain, 남아있기는 했으나 조금 어렵긴 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걸 정리하는 그런 원칙과 관행을 도출하고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받았을까? 볼게요. Academic discipline, 학업적인 분야, 여기는 학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업의 분야를 이렇게 모아놓은 학과와 그리고 sub, sub이 들어가면 아래라는 뜻이죠. 하위 학과, 이를테면 그런 학과가 뭐가 있는데 art history, 예술사, 예술 역사와 그리고 미술사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고생물학이라고 나옵니다. 고생물학 분야. 사실은 이런 학문적인 부분에 성장이 있었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세하게 어떤 학문인지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봤더니 뭐야? 특정한 인물들의 성장입니다. 어떤 인물들이야? 자, 미술을 비평하는, 예술을 비평하는 예술 비평가와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그런 성장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발달했고 이런 학문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입부로서는 그냥 뭔가가 발달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입지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채집이 단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단지라는 이 표현과 함께 어떤 위상을 나타내고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지금 하나의 문장이야. 아, 우리가 뭐 사실은 3학년 문제만 이렇게 문장이 긴 건 아니다요. 그죠? 그런데 3학년 문제들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더욱이 게다가 라고 하면서 뭐뭐 하면서 또한 뭐뭐 하면서 라는 as와 as절이 and로 병렬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절, 주절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면서 라고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박물관과 이 대학이요. grew further apart. apart라는 게 따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점점 더 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박물관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유물 같은 것들을. 근데 그걸 모아놓은 곳과 대학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쯤이요? 19세기 말쯤, 말 무렵에요. 그리고 the idea of objects. objects가 뭐야? 대상, 물체라는 뜻이죠. 자, 물체라는 그 개념, 뭐로서의 개념? As a highly valued route. 굉장히 가치 있는 경로로서의 물체에 대한 생각. 과학적으로 뭔가를 연구할 때 대상을 잘 연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뭔가 아까 여기 고생물학도 나왔는데 화석 같은 거 연구할 때 뭐가 중요해? 화석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그런 생각, 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아는 데 있어서 이런 정말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경로로서의 이 물체 혹은 대상으로서의 대상에 대한 그 개념이 went into decline.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점점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 물질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쇠퇴하고 줄어들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걸 왜 정리하느냐? 채집이라는 것도 butterfly collecting이라고 나왔었죠. 이 나비 채집 같은 경우도 대상이잖아요. 근데 대상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그렇지. 점점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아까 secondary라는 표현이 부차적인 학업적인 지위를 가졌다라는 게 주요한 것에서는 떨어진 제2차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낱 이거에 불과하다라는 mere라는 단어와 같이 나왔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Collecting, 수집이라는 것이 began to lose its status. 어떻게 되었대요? 자신의 지위, 그 collecting의 지위를 lose, 잃고 있었대요. 이렇게 잃기 시작했대요. 자, 뭐로써?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ciences. 특히 과학 분야에서요. 가치 있는 worthy, 가치가 있는 지적인 pursuit, 추구, 활동 이런 뜻입니다. 활동으로서 이그 컬렉팅의 위치, 지위, 위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만 연구하는 그런 과학은 이제는 조금 시들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 지위가 점점, 네, 여기서는 지금 지위를 잃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secondary라는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 of science. 자, 과학 분야에서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점점 얘가 위상이 줄어들고 있었지. 그럼 과학 분야에서 위상이 올라간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바로 뭐였느냐? 그 측면은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점차적으로 뭐가 되었어요?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디에서는? To the naked eye. Naked eye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조장치를 하는 안경, 렌즈 아무것도 안쓴 거예요. 육안, 육안. 그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걸 이제 그냥 육안이라고, naked ey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육안입니다. 그럼 현미경 같은 걸로 보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점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자, 수집되어 있는, 수집된 그런 대상에 대한 분류, 범주, 이런 것들이 no longer promised. 더 이상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no longer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은 그러면 가망이 없었다라는 건 그게 가망성, 가능성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뭐할 가능성?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Cutting edge라는 표현 좀 알아줄까? 얘는 첨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첨단 지식이라는 건 바로 뭐겠어? 정말 새롭고 발전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런 가망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하는 거? 수집된 것들만 이렇게 쭉 분류하는 그런 학문, 그런 거는 가치가 이제 조금씩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앞으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butterfly collecting. 그래서라는 표현은 물론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butterfly collecting은 collecting의 하나의 일종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나비 채집과 같은 이런 그냥 채집, 수집, 대상으로 하는, 물질적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은 어떤 단어랑 같이 오게 됐어? 네, 형용사 중에서 한낱이라는 단어와 같이 오게 됐다. 그건 바로 뭐? 어떠한 학문들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채집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부차적인 학문. 이제는 조금 한물간, 그죠? 점점 쇠퇴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 아주 긍정적인 단어를 지어봤어도 secondary라는 단어가 있었고 얘가 그냥 봤을 때는 중립적인 의미였는데 지문 안에 들어오니까 부차적인, 즉 중요도에선 좀 멀어진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primary의 좀 대조적이고 상대적인 secondary라는 부차적인이라는 3번의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한개 단어 잘 풀었습니다. 자, 이제 안녕이야. 한개 단어 나오는 건 선생님이 그때도 말을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한 단어라고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31번이 보통 이제 하나의 단어를 넣는 빈칸 문제인데요. 예, 이게 3점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비유적이고 좀 추상적이면서 함축적인 그런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이제 선택지의 단어 수준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3점짜리이긴 하지만 한 단어이긴 하지만 3점짜리일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답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3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빈칸처럼 첫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지금 초중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얘가 대절 이하를 우리가 완성을 하는 거야. 보니까 여기 뭐가 없니? 주어가 빠져 있어.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란 이야기고. 그럼 얘는 선행사가 곧 주어 있겠죠. 그죠? 자, 선행사가 뭔가 봤더니 될 만한 게 information이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떠한 정보를 피할지도 몰라요의 이 정보에 대한 특징 혹은 정보에 대한 설명을 빈칸으로 채워라.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니까 the idea here, 여기에서의 생각은 that if people are present biased.

the work on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eeking이 뭐예요? 그치, 정보 탐색이야. 정보를 찾는 거니까. 정보 탐색에 대한 가장 insightful, 통찰력 있는 연구의 일부는요. 자, 일부의 연구는 emphasizes, 강조를 합니다. 정보를 우리가 찾을 때, 탐색할 때 뭔가 거기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주로 보여준다는 얘기야? 여기 보니까 이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strategic self-ignorance. 직역을 하면 전략적인 self, 자기의 ignorance, 무지. 자, 전략적 자기무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기무지, 무지가 뭐야? 모르는 거야, 무식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모르는 건데 이걸 전략적으로 스스로 무지한 상태를 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좀 설명을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이것은요, understood as 뭐라고 이해가 되는 strategic self-ignorance예요. The use of ignorance. 맞네. 무지를 사용하는 거래요. 근데 뭘로? As an excuse. 하나의 변명으로서. 그러니까 이 변명이라는 건 바로 뭐겠어? 전략적으로 내가 내가 왜 그랬냐면 이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이니까 전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변명으로 핑계로 ignorance라는 무지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To engage excessively in 어디에 과하게 참여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pleasurable activities 즐거운 활동에 과하게 몰입하려고 과하게 참여하려고요. That. 근데 이 즐거운 활동은 바로 뭔데? May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자신의 미래의 자아에는 해로울 수 있는 즐거운 활동에 너무 과하게 빠져 있대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도 이러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편하고 즐겁고 뭐 영화 보고 있고 동영상 보고 있어. 난 이 지금 현재 하는 이 활동 즐거운 활동에 과하게 빠져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바로 뭐야? 내가 나의 미래의 이상미한테 미안할 수 있는 일이야. 왜? 미래의 나, 자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당장 나한테 즐거운, 현재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활동에 과하게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ignorance라는 거. 모르겠는데? 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와야 되는 이 다가오는 나에 있어서의 해로운 내용들을, 해로운 미래를 모른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일단 딱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인 자기무지 한번 볼게요. The idea here, 바로 여기에서의 이 생각, strategic self-ignorance라는 전략적인 자기무지는 is that 이하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요, 현재에 편향이 되어 있다면, 현재가 편향이 되어 있다는 게 바로 뭘까? 아까 우리가 여기 기울어져 있는 현재. 그죠? 지금의 나의 행복한 현재입니다. 현재에 너무 편향이 되어 있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현재에 편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that might avoid information. 자, 뭐 할 수 있는? 정보를 그들이 피할 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요, 현재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피하게 된대요. 어떠한 정보를 피하게 될까? 자,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하나의 문장인데 dash가 들어와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현재랑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현재의 자아와 미래, 미래의 나의 oneself, 자신의 미래, 자신의 one's future self, 자신의 자아의 그런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는데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나는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현재 즐거운 활동에 더 우리는 과하게 몰입하거나 과하게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럼 무엇을 모르쇠 하겠어요? 그렇지. 앞으로의 미래의 나에게 어떤 해가 올지를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단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연 설명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건 아마도 뭐 때문이냐? 어떠한 정보를 피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피하게 된다. 근데 얘가 정보입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이 정보의 성격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 답을 고를 때 avoid가 앞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아마도

그것은 뭐 때문이야? 그것. 즉, 그 정보가. 그리고 밑에도 그 정보가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요. would produce guilt or shame.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그 정보는 어떤 정보겠어? 내가 현재 너무 즐거운데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어때? 다 내일의 나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런 죄책감이 들겠지. 그지?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이러는데? 라는 수치심이 들겠지.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정보에 관련된 거겠어? 미래에는 나에게는 어떤 정보? 그렇지.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요, 뭐 때문이에요? It is just. 무엇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정보가 무엇을 시사하고 무엇을 제안해 줄수 있어요? aggregate trade-off. trade-off라는 게 절충. 절충안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절충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거? 합계의 절충. 이두 개를 다 합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절충이 돼야 되지 않겠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절충안은 바로 뭔데요? That would counsel against engaging in such activities.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against, 반대를 하는 조언을 하는 절충이에요. 지금 현재 너무 그렇게 즐거운 행동에만 몰입하는데 그거 조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절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총체적인 절충을 하는 그런 제안. 이런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지금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야, 현재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즐거운 활동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충고를 하는 그런 제언.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빈칸의 정보의 성격은 선생님이랑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래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그리고 현재 너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즐거운 활동만 할 때가 아니야. 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이시여, 저에게 chastity, 정결함을 주십시오. 깨끗함, 순전함, 이런 것들을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그치, 내일 주세요. 지금 말고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 누리고 싶은 걸다 누리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성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present bias agent는요, 이 현재 편향을 하고 있는 현재 편향적인 그런 행위자는요, 생각할 겁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Please let me know the risk tomorrow. 저한테 다가올 그런 위험에 대해서 내일 알려주십시오. 그 위험이 있다면 내일 알려주세요. 지금 말고요. 이런 이야기죠. 자, whenever people are thinking about engaging an activity with short-term benefit. 자, 단기간에는 benefit. 이점을 준대요. 다시 말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but long-term cost.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에게 뭘 줘요? 그렇지, cost니까 대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활동에 참가를 하는, 이러한 활동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그들은요, might prefer, 아마도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걸 선호하고 더 좋아할까요? delay receipt of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receipt, 받는 거, 수신하는 거를 지연을 하고 싶어 하는 걸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당장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정보, 이 정보를 어떻게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하는 거야. 너 내일이면 후회할 텐데 그 정보를 최대한 늦게 받고 싶은 거겠죠. 그죠? 자, the same point.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might hold. 어디에도 적용이 될까요? about information that, that year라는 정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정보도 바로 뭐야? 현재 즐겁고 앞으로 내가 가져올, 다가올 나의 위험이나 혹은 나의 위기, 이런 것들은 내일 알려줘. 그죠? 예, 그런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that could make people sad or mad.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슬프거나 화나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해요? Please tell me,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What I need to know, 제가 알아야 될 거를 얘기해 주세요. 언제? 지금 말고 내일이라고 딜레이를 일부러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자기무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어떤 정보를 피한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정보야. 미래 너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정보나 아니면 너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절충안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죠? 현재 너가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는 활동을 좀 덜해라. 이렇게 스마일로 하는 게더 낫겠지. 그지?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덜.

해라. 이런 제안. 관련된 선택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강조한대요? 가치를 강조한대네요. 선호되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가치를 강조해? 선호되어지는 건 지금 당장의 즐거움 아니야? 그지? 그거 강조하면은 얘는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사실은 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정보니까 관련이 없겠죠. 자, 현재 활동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정보를 피하고자 한대요. 자, 현재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데 얘를 매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 당장 이렇게 노는 거 매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그 정보를 피하고 싶겠죠. 내일의 그 위기가 온다라는 정보도 피하고 싶고요.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쥐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찾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았던 오답의 코드들이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강조하다, 엠퍼사이즈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빈칸 추론 1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빈칸 추론 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2 빈칸의 위치 동일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어딨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지? 자, 그리고 얘는 뭘 달고 나왔어? 사람들이 더 만족할 거다라고 해서 결과를 달고 나왔어요. 근데 조건도 달고 나왔지. 만약에 뭐 한다면 더 만족할 거야? 그 조건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뭘 했을 때, 자, with a new building or addition, 새로운 빌딩, 새로 짓는 건물이나 아니면 addition, 어떤 건물에 더해지는 증축 정도로 보면 되겠죠? 야, 원래 있었던 건물이라 더 더하는 그 증축에 대해서 더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여긴 뭐에 관련된 거야? 건축에 관련된 것 같아요. 건축, 새로운 건물을 만들거나 혹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거나, 이 건축에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빈칸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다? 더 건축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건물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야 될까? 요걸 찾아야 되겠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고객들에게 뭘 주는 거?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뭐할 기회? To react to your design while progress. Progress는 발전, 진보,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진행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그럼 진행을 하는 동안에,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설계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고객들에게 주는 것은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축가야. 근데 건축가로 설계를 하고 있어. 설계가 진행 중이야. 근데 그곳을 이용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클라이언트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면 그 건축을 지어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고객들이 될수 있겠지? 그 고객들한테 뭘 주는 거야? React. 반응할 수 있는 기회래. 이렇게 이거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의견을 물었을 때 괜찮네요. 이거는 조금 고쳐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이게 바로 동명사고 주어죠. 이것은 is a key to professional success. 전문적인, 전문성에 있어서의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뭐래요? 성공의 핵심이 된다라는 건그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잘 지어서 고객들이, 최종 고객들이 만족하게 하는 거. 바로 뭘 하게끔 하면은요? 고객들이 react, 반응하게 하면은요. 자신이 설계하는 그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반응의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고객들은 더 만족할 거야. 이렇게 가지 않겠냐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 as well as clients. 그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한 이제 고객들이 되겠죠? 자, 그 고객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prospective, 예상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예상되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의뢰만 한 사람 말고, 이렇게 설계를 위탁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진행한 사람 말고,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관여를 시키는 것. 이 사람들까지 뭐 하는 거? 그치, 의견을 받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it's even more, 훨씬 더 valuable, 가치가 있습니다. In the long run,
결국에는요, 마침내는요, 최종적으로는

이유는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봐, 이 동일한 건 바로 뭐야? 똑같이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죠. 일종의 피드백을 줄수 있는 그 기회를 고객들에게 주었을 때, 그랬을 때 고객들은 이 건축에 대해서 더 만족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ay 한번 말해보죠 라고 해서 예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객이 is a large corporation, 아주 큰 기업, 큰 대규모의 그 기업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를테면 어떤 기업체? Healthcare provider, 의료기관, 의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 병원 같은 그런 기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hospital administration이 나오죠. 자, 뭐뭐하는 반면에라고 나옵니다. 자, 뭐하는 반면에요? 여기 지금 의료기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병원에 행정부서, 그 행정부서가 이제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어주세요. 증축해주세요. 자, 이 행정부서가 아마도 여러분들의 고객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반면에, no doubt, 뭔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건 확실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누구의 관점 역시 확실합니까?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on personnel. 자, 이 행정부서 직원의 관점이 will differ. 무엇이라는 거? differ. 다르다라는 걸요. 상당히 다를 거라고. 누구랑 상당히 다른데? From those of doctors, interns, residents, nurses, and other medical staff who use the build regularly. 사실은 그 건물을 정기적으로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기에 의료기관 사용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 의료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그리고 다른 의료 직원들,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일만 사는 사람들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포함하는 거? 설계 과정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사용자들, 앞으로 이용할 사용자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In addition, 자, 이제 병원에 누가 나왔어? 좀 전에. 행정직이 나왔고, 거기서 일하시는 의료인들이 나왔어요. 그럼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니? 환자들이 있죠.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The experiences of patients. 드디어 환자들 나왔죠? 환자들과 그리고 방문객들의 경험입니다. 근데 환자들과 방문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정기적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어떤 결과로? Life-threatening emergencies.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이유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응급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험은 are altogether different as well. 또한 altogether, 완전히 different,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들과는 또 달라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용하는 그 목적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든 어떤 목적이든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는 것은, 자, how each type of user, 각각의 다른 그런 유형들의 사용자들이 어떻게 겪을지를 이해하는 것. 뭐를 겪어? current medical environment, 현재 이런 의료 환경을 어떻게 겪을지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how절의 두 개가 병렬 연결, as well as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그 행위자들, 그 각각의 그 유형의 사람들이 react to your prospective designs, 여러분들이 앞으로 짓게 될 그런 설계, 그런 앞으로의 그런 설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요, inevitably, 필연적으로 반드시 produces a better building,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뭐겠어? 사람들이 그 건축에 더 만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우리가 흐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사람들은 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건물 그리고 증축에 더 만족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면? 그들이 리액트를 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의미가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거몇 번일까? 딱 봐도 여기 지금 are given the opportunity까지 너무 매력적이네요.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to draft a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의 초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나 위탁을 하는, 그걸 의뢰한 사람들이 새로운 설계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죠? 아, 뭐야. 뒤에 있는 부분. 큰일 날 뻔했어.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른 선택지를 봐야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Have been consulted. 어떻게? consult라는 게 조언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조언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언

질문을 받는데요. 어느 과정에서요? 그 사람들이 디자인 프로세스, 이 디자인 과정, 설계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설계에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견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이게 바로 React라는 표현을 이렇게 have been consulted라는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 관련 없는 선택지는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문장 해석 안 했거든? 자, 그거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for a large institution, 대규모의 그런 기관인 경우에 this can translate into 이것은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요? translate라고 하면 우리가 옮기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 이어지다라고 여기서 해석이 됐더라고요. 자, 이것은 어디로 옮겨질 수 있고 어디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증가된 생산성. 근데 뭐에 있어서? on the job. 업무에 있어서의 증가된 업무 향상. 그리고 줄어든 요는 뭐냐면 얘는 장기 결석입니다. 장기 결석이니까 장기 결근이 되겠죠? 근무를 안 오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의 그런 장기 결근이 줄어들고 그리고 더 적은 얘는 turnover, 이직률이에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거. 이직률도 줄어들고 더 낮은 비용도 든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업무에 있어서의 생산성, 효율성이 오르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업무의 향상력도,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성공이라는 것, professional success라는 표현, 첫 문장에 있었던 표현이 떠오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많이 많이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2026학년도 대수능 34번 문제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오답률 2위의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칸트가 나와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 진입장벽 자체가 야 이거 뭐야? 나 칸트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지문일수록 이 인물의 이름을 그냥 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지문 자체의 내용으로 유불리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보통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칸트를 알건 모르건 이 학자에 대해서 알건 모르건 크게 상관은 없다. 지문 자체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지문이 선생님이 왜 어려웠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던 이 지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좀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빈칸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 부정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같은 문장 아래도 뭐가 있습니까? 부정어가 또 있습니다. 근데 부정어가 사실은 딱 보이는 부정어. 부정어처럼 보이는 not은 두 개지만 여기에 forbid라는 금지하다라는 또 부정적인 표현이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정어 부분에 조심하면서 선택지를 골라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으로 먼저 쭉 들어가서 먼저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는. 자, 칸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was a strong defender. 아주 강력한 옹호자래요. 무언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뭐를요? The rule of law. 자, the rule. 바로 법에 대한 규정. 법에 대한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이 주는 규칙. 법에 대해서 크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볼게요. 이것은 바로 이 법을 뭐라고 보기 때문에 ultimate guarantee, 궁극적인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뭘 생각한다는 얘기야? 법이 주는 굉장히 큰 장점, 힘을 생각하고 있는,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not only of security. 뭐 때문에 이렇게 법을 중요하게 봤느냐? security. 안전함 뿐만 아니라 안전함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but also of freedom. 뭐까지? 자유까지를 봤을 때, 자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증해 줄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문장에 일단 임팩트가 있으니까 법이라는 걸 칸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 이런 얘기야. 칸트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뭘 위해서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 당연히 여러분들 법이 없다면 완전히 아비규환이겠지. 온 세상이. 그치? 그다음 또 뭐? 평화. 여기까지 너무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런데 뭐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Not only but also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어떤 그 초점이
not only A but also B 에서 B에 뒤에 강조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전과 평화뿐만 아니라 뭐까지? 맞아요. 자유. 근데 여기를 딱 쓰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약간, 법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평화롭게 하는 건 맞아.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주고 평화롭게 주느냐? 사람들을 규제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걸다 못하게 하는 자유를 억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오히려, 맞아요. 이것들을 다 확실하게 궁극적으로는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계속 볼게요. He believed that. 그는 믿었습니다. 뭐를요? Human societies, 인간 사회가요, are moving towards.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More rational forms.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형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아, 인간 사회가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형태는 누구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그렇지.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법이 중요하다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틀. 예, 이런 법률의 그런 틀. 근데 그 틀이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법률의 틀. 이 틀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서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부분이 좀긴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야? 야, 법이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그리고 구속력 있게 그래서 규제를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because only. 자, 이것은 뭐이기 때문에요? Such framers. 그렇게 법률로 만들어진 그 틀이 enable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한대요. To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살고. And prosper. 그렇게 함으로써 번영하면서. And to cooperate. 그렇게 또 협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살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바로 뭐야? 그렇지. 법률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옹호한다라는 그런 측면, 법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은 여전히 같습니다. 맥락은요. 자, however, 뭔가 여기서부터 초점이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however가 있으면 약간 긴장이 되죠. 하지만은요, 그의 관점, 어떤 관점? inevitable progress. 이렇게 인간 사회가 좀더더 나은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이런 진보로 간다라는 그런 그의 믿음은요. was not based on 사실은 뭘 근거로 한건 아닙니까?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에 아주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혹은 인간의 높은 마음의 관점, 즉 고귀한 관점으로 인간의 본성을 봐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근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의 사회가 필수 불가결하게 발전적으로 갈 거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건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 정말, 인간의 본성을 내가 낙관적으로, 인간은 다 잘할 거야. 이렇게 본다거나, 인간의 그런 본성에 대해서 고귀한 관점으로 봐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본성은 어떤데? 자, 그 반대로요. It comes close to.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본성에 대한 그런 관점은 바로 어디에 가까워요? Hobbes의 outlook. 관점에 가깝습니다. 홉스가 바라본 관점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디에 이 관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violent, 뭐야? 그렇지, 폭력적인.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단어야.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본성. 싸워. 본인들이 원하는 거 하나 두고 싸운단 말이야.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걸 일으키기 쉬운 인간의 그런 부정적인 본성은요. makes it. 그것을 필연적으로 만든대요. 필수적으로 만든대요. 그게 뭔데? 지칭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 봤더니 뒤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아, 형식상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it, 그리고 뒤에는 투부정사, 진 목적어의 투부정사구나. 자, 무엇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s in order to secure peace. Secure라는 게 확보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효과적인 법률의 틀을 설립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얘기.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갈등이 유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법률로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효과적으로 규제를 해야 그래야 평화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또 뭐예요? 그치? 법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크게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We cannot count on. count on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depend on의 뜻입니다. 어디 어디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의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인간이 정말 잘할 거야. 인간의 이런 benevolence, 자비심이라든가, goodwill, 선의, 성선설

같은 그런 인간이 정말 착한 존재야 이런 선의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even 그래 의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even a nation of devils 이 악의 나라 악의 나라 악의 국가 정말 악적인 그런 성향이 많은 그런 국가도 can live in harmony 뭘로 살 수 있어요? 조화롭게 살 수 있대요. 어디 안에서는요? 그렇지 계속 법에 대한 예찬이야. legal system 안에서는 법적인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법률 체계 안에서는 아주 평화롭게 살수 있다는 얘기야. 조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시스템은 바로 뭔데요?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규제를 하고 묶어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네, 정말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악의 나라에서도 악의 국가에서도 조화롭게 살수 있는 게 바로 법 때문이다. 법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법은요, is embodiment. embodiment는 구현이에요.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뭘 구현하는 거야? 그러한 정치적인 원칙들을 구현해내는 게 바로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자, 뭘 구현해내? 모든 이성적인 그런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원칙들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그냥 합리적으로 딱 판단을 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법률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원칙들을 구현해내는 게 사실 이상적인 부분에서는 법이라는 거예요. 상식 선안에서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상식을 갖고 있고, 그 상식 선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이상적인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선이 다르죠. 그리고 상식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많지 않죠?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법들은요, 만약에 그런 법들이 forbidden, 사람들을 금지해요. 사람들을 규제합니다. 원래 forbid라는 단어는 금지하다라는 뜻이죠.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걸 못하게 해?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그들이 rationally,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거래요. to do, 하기로요. Anyway, 어쨌든, anyway, 어쨌든 얘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아예 선택을 안할 거란 얘기야. 그런데 선택을 안할그 무언가를 규제를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내가 그럼 남의 거를 훔친다거나 이럴 거안할 거야. 그런데 그 자체를 규제해. 훔치지 마라고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then 그렇다면 그 법은요 cannot 하지 못할 거예요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안할걸 규제를 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안전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유는 원래 어차피 안할 거예요. 그죠? Anyway, 어차피 안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그들의 자유, 그 사람들의 자유의 제한으로서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거다.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 1번을 정답으로 한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건 일단 제한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그런 이상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자유롭게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어차피 선택을 안할 거예요. 근데 그걸 규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라는 reasonably confining 이라는 표현에 reasonably confining 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걸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empathy에 관련된 거예요. empathy가 뭐야? 공감이라는 뜻이죠. 자, 빈칸의 위치 한번 보시면 역시 마지막에 있어요. 따라서 빈칸을 더 많은 이 empathy 공감을 처방한다라는 건 공감을 많이 주는 거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모이기는 하지만 공감이라는 것이 널리 칭송받아요. 학자나 혹은 공인들한테 야, 공감이 정말 필요하지, 공감이 최고지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하지만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booster, 공감을 막 이렇게 북돋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감을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공감에 대해서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공감이라는 것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인간관계 혹은 인간관이나 그룹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에서 우리를 구해내지 못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낀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in fact, 실제로요, they argue. 그렇게 공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makes such conflicts

0: worse. 그러한 갈등을 오히려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대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대.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겠어?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거. 특히 어디에서? 갈등 상황에서 더 많이 만약에 공감을 처방해.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겠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비평은요, 비평가들은 뭐라고 주장합니다. maintai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장하다라는 의미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수 있어? 감정 소모가 많지. 그지? 소모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완전히 burnout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 어떤 고통에 대한 무감각이나 혹은 그더안 좋은, 최악의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더안 좋은 상황. 최악은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Emphasize. 공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대요. 누구에게는? 내 그룹자들한테. 같은 그룹 안에서는, 아, 공감을 많이 느껴. 그런데 외그룹한테는 어떻게? 공감하는 걸 저항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그런 외그룹자인 사람들한테 경쟁적이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걸 오히려 즐기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감을 막 불어넣어서 처방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런 공감이라는 것이 further, 더 어떻게 할수 있어요? 확립할 수 있대요. 갈등을 더 확립해 줄수 있어. 확고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줄수 있고, 우리 아니면 그들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더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침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느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와 달라. 그리고 다른, 친숙하지 않은 그런 맥락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들과 그들의 경험에 공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좌절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특히 어디에서? 갈등 상황에서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툴을 이용해야 돼. 이를테면 이런 툴들을 이용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하면서 내용을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거, 바로 뭐가 될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Counterproductive라고 하면 얘는 반작용입니다. 부작용. 완전히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갈등 상황에서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선택지들은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Counterproductive. Counter-effective가 아니라 Counterproductive라는 단어가 되겠고, 역효과를 내는, 이런 역효과를 낳는 이란 의미의 단어까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챙겨드립니다. Productive가 우리가 생산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Counter가 들어가면 반, 역. agains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어디?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카운터가 들어가면 반대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답 잘 지워보시고 선생님이 보여준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금 급하게 끝내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빈칸 추론 2로 이어지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저 여러분 32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네모 어휘에 대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그에 이어서 네모 어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포인트를 짚었었냐면요. 아,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어휘가 뭔가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의어인 것 같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진짜 그 네모 어휘 안에 있는 단어들이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풀 문제는요. 3번 문항이고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You can't have a democracy if you can't talk with your neighbors about matters of mutual interest or concern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뭐를 가질 수 없다라고 처음에 말을 해주고 있냐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지문 혹시 정치에 관련된 지문인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can talk with your neighbor, 여러분의 그 이웃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about matters of mutual interest or conce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통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혹은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조금 들죠. 뭔가 이웃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라?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냥 좀 쭉 읽어보세요. 그럼 언젠가 반드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had an enduring interest in democra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끊없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came to a similar conclu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었다, 도출해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해내었다는 말인즉슨 앞에서 무슨 말을 했어? 뭔가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흥미가 없으면 뭐를 이룰 수 없다? Democracy,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He was,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는데 뭐 하는데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Understanding the danger of concentrated 혹은 limited pow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concentrated 하면 집약된 이런 표현이거든. limited 하면 제한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뭐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그 권력이 concentrated, 집중된 것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혹은 그 힘이 너무 제한되어져 있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한번 내용을 마저 읽어볼게. Whether in cooperation, 어떤 기업에 있어서든, 혹은 political leaders, 정치적인 지도자에 있어서든, 혹은 어떤 배타적인 정치적 기관에 있어서든, 뭐가 위험하다는 건 선견지명적으로 알았다. 아, 뭔가 아직은 이 A 부분에 대한 클루가 나온 것 같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자, 그런데 direct involvement of citize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정치 지문이다 보니까 얘들아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요 was what had made the American Revolution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A번으로 살짝 넘어가 봐도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인 즉슨 힘이 지금 집약되어져 있는 거야 혹은 힘이 퍼져 있는 거야? 모든 지금 시민들이 힘을 가지고 시민혁명,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 그 말인즉슨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예견한 거야? 아, 이렇게 힘이 너무 한 곳에 집약되어져 있을 때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미리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았겠어? Concentrated으로 흘러가면 좋았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힘이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약되어져 있는 거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로 이어지고 있어? 아,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혹은 직접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이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And given the new republic vitality and hope for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공화국에 무엇을 주게 되었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지. 뭐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권력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다기보다는 시민들, 각각의 시민들에게 쫙 힘이 퍼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을 긍정적이게 만들어주는구나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without that involvement, 이러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the republic would di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화국은 아마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 공화국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eventually, 결과적으로, he saw a need. 그는 무엇의 필요성을 보게 되었냐면요. For the nation to be blended, 혹은 subdivided into word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거에 대한 필요성을 봤대요? 그 국가가, 얘들아, blended 하면 섞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섞이는 것을 필요로 했는지, 혹은 subdivided 이라고 하면 세분화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을까? 혹은 섞일 필요가 있었을까? 어디로? Into words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words는 지방의회 구성 단위인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도 하나의 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의 구로 과연 섞였어야 될까? 혹은 세분화되어져야 됐을까? 이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 구라고 하는 거 너네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구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단위인데, 너무나도 작은 정치적인 단위여서, that everyone involving there,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could participate directly to the political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로 뭐 됐어야만 했다? 이큰 국가가 세분화되어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자, 그럼 이때는 subdivided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가 하나로 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세분화돼야 된다. 세분화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발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the representatives for each ward in the capit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도에 있는 각각의 구의 representatives이라고 하면 대표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하는 구의원, 시의원 이 정도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수도에 있는 각각의 구의 대표들은요, would have to be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요, resistant. 얘들아, resistant 하면 저항하다예요. 자, 누구에게 저항해야 된대요? To citizens organized in this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시민들에게 얘들아 저항해야 돼? 아니요, 얘들아.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 분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저항하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요, 저항하는 역할이 아니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responsiv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각 구의 대표들은요, 그 시민들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the vibrant democracy conducted loc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성되어진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would then provide active basic un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인 기본 단위를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뭐에 대한 기본 단위를 제공해 줄수 있을까?

거냐면 For the democratic life of the re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화국의 국의 민주주의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국가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게 세분화해서 쪼갰을 때 더 사람들이 본인의 그 시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고요. With that kind of involvement, 이러한 종류의 참여는 The Republic might survive and prosp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류의 참여가 있어야만이 그 공화국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요.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업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위험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치? 하나로 쫙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안 좋다고 했었어. 그래서 공화국의 활력을 위해서 국가가 구 단위의 작은 정치 단위로 뭐 해야 된다? 세분화되어야만 하고요. 모든 시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direct involvement이라고 했었죠. 직접 참여하고 그 대표자들이 시민의 요구에 뭐 해야 된다? responsive, 반응하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수능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수능이지만 한번 수능 문제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A titling giant grebe was a large flightless bir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지금 대문자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A titling gian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얘들아 grebe라고 하면 논병아리거든요. 새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논병아리는요. 굉장히 크지만 날 수 없는 새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that had evolved from the much more widespread 훨씬 더 널리 분포되어져 있고 조금은 작았던 그런 어떤 논병아리의 한 종류로부터 had e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화되어진 애들이다 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지금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1965년도에는요, there were only around 80 birds left on the lake Atitl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티틀란 그 lake라고 호수죠. 호수에는 80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대. 자, 그러면 얘들아 굉장히 적은 수만 남아있던 것 같은데 One immediate reason was easy enough to sp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직접적인 이유, 이렇게 적은 개체수만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was easy enough to sp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알아채기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 거지. 아,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나 봐요. 어떤 이유냐면요, The local human population,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was cutting down the reed beds at a furious 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을 매서운 속도로 깎아갔다, 깎아내려갔다 라고 하는 거니까 파괴시킨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갈대밭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어떤 영향을 지금 낳은 거야? 아티틀란 그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랬을 때 this accommodation, 얘들아, accommodation 무슨 뜻이에요? 수용이잖아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랬을 때 accommodation, 수용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estruction 하면 파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this라고 하는 이 지칭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앞문장일 텐데 앞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줬어?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this destruction, 파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파괴는요, was driven by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파괴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The needs of a fast-growing mat-making indu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트를 만들어내는 그 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파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다 연쇄작용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쓸어버렸어? 갈대밭을 쓸어버렸어. 갈대밭을 쓸었더니 어떤 개체수가 줄었어?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뭔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there were other problems. 다른 문제들도 있었대요. 자, 다른 문제가 뭐냐면, An American airline was intent on developing the lake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fisherm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미국의 항공사가 어떤 작정을 했냐면요. 그 호숫가를 개발할 작정을 한 거죠. 어떤 걸로 개발할 작정을 해내었냐면요.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fisherm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낚시꾼들을 위한 어떤 tourist destination, 관광 명소죠. 관광 명소로서 이 호수를 개발할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갈대밭이 싹 쓸려 나갔는데 여기를 뭐로 만들고 싶대? 이제는 관광 명소로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 자, 그런데 however, there was a major problem with this ide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생각에는 주요한 문제점이 있었대. 무슨 문제점이냐면 the lake, 그 호수는 lack any suitable supporting fish일까 혹은 supporting any suitable sporting fish일까 둘 중 하나거든요. 자, lack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supported이라고 하는 지지하는 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내용이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반의어인 느낌이 살짝 납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그 호숫가는요. 이때 등장하는 sporting fish라고 하면 스포츠 물고기라고 하는 건데 방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낚시꾼들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낚시를 할 만한 적절한 뭐가 없었다? 물고기들이 부족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 이런 낚시꾼들을 위한 관광 명소를 만들고 싶었는데 낚시를 할 만한 물고기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겠죠. 잘 지원이 되었었더라면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고 있는 problem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고기들이 부족했다라고 이어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o compensate for this rather obvious eff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소 명백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치? 지금 여기서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 낚시꾼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지금 낚시를 할 만한 물고기들이 없어. 자, 이거를 보충해내기 위해서 A specially selected species of fis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엄선된 물고기, 지금 여기서 어떤 물고기라고 말했냐면요. 큰잎바스라고 하는, 큰잎농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was introduced,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연쇄작용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잎농어가 지금 여기 호숫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The introduced individuals, 그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체들 여기서 말하는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체들은 큰잎농어겠죠. 그 큰잎농어들은요 immediately turned their attention to 그들의 관심사를 즉각적으로 어디로 돌리게 되었냐면요 the crabs and small fis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작은 물고기들이나 개 쪽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돌리게 되었는데 얘네들은 원래 어떤 애들이냐면 that lived in the lake 호숫가에 살고 있었던 애들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thus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큰잎농어가 얘네들을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냐면 competing 하면 뭐예요 얘들아? 경쟁하다 라는 뜻이고 cooperating 하면 협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얘도 뭐야? 얘도 서로 반이어네, 그지? 그래서 아, 이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반이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결과 경쟁을 할까? 혹은 협력을 할까? 누구와? With the few remaining grips for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식을 위해서 남아있는 굉장히 소수의 논병아리와 뭐 하게 된 거야, 얘들아, 이제는? 경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있던 종이 아니었는데 큰잎농어가 이 호숫가로 들여와지게 되면서 이제는 먹이를 위해서 뭐 하게 된 거야? 경쟁하게 된 거지. 경쟁하게 됨으로써 아 그런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지금 또 한 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re is also little doub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뭐를 의심할 여지가 없냐면 that they sometimes gobbled up the zebra stri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굴까 얘들아 그러면? They sometimes gobbled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걸스럽게

캣니페스가 원래 호수에 부족했던 스포츠용 물고기를 대체하게 되면서 기존의 논병아리와 먹이 경쟁을 하거나 새끼를 잡아먹어서 생존을 위협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2019학년도 4월 학력평가 3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conscious preference for apparent simplicit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건데 무엇을 의식적으로 선호하게 되냐면요. 명백한 단순함을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인데 어디서 선호하게 되었냐면요. In the early 20th century, modernist movement in the prose and poetr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근대주의적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근대주의적 움직임이 있었냐면 in prose and poetr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rose 라고 하면 산문이고요. poetry 하면 운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런 근대주의의 움직임 어디서의 산문과 운문에서의 근대주의 움직임에서 무엇에 대한 의식적인 선호가 있었다? 지금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지만 뭐만 이해하면 돼? 아, 명백한 단순함에 대한 선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 아직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야?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 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단순함을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운문과 산문에서 이런 것이요 어디에 투영되게 되었냐면 What is known as the international style of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국제 건축적 양식에까지 투영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어디서 시작했어? 이런 운문과 산문에서 시작한 단순함에 대한 선호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야? 건축 양식에까지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The new literature,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Avoided, 피했을까? 혹은 embraced, 포함시켰을까? 둘 중 하나라는 거는 얘들아 뭐야 얘네도? 반이어 관계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확 바뀐다는 거겠지. 자, 이런 새로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old fashioned w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스타일의 단어들, 그리고 elaborate이라고 하는 정교한 이미지, 그리고 grammatical inversion, 문법적인 도치, 그리고 and sometimes 때때로는 even meter and rhy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군이나 운율 같은 것들을 얘들아 피했을까 혹은 포함시켰을까? 지금 여기서 쌤이 어떤 것이 키워드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뒤따라 나오는 이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야? 뭔가 부가적인 내용이야. 운문과 산문을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뭔가 멋을 내기 위해서 정교한 이미지를 쓰는 거, 그리고 어떤 old-fashioned words, 오래된 스타일의 단어를 선택하는 거 자체가 뭔가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단어 어떤 거 선택해야 돼? avoided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피하게 됐다는 거지. 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그랬을 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자, 얘들아, 여기서 같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중요시해야 돼? 단순함, simplicity라고 하는 것을 중시해야 돼.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arly modernist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근대적인 그런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중 하나는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뭐야 얘들아. 건축에서도 근대주의 건축에서도 was that every part of the building must b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의 모든 부분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를 강조한다?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빌딩에서도, 건물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 must be decorated, 얘들아,

decorative 하면 장식한다는 거거든.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func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얘들아, functional 하면 뭐야? 기능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딱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만 단순하게 딱딱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에? 건물에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functional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들이 다 어때야 된다? 기능적이어야만 한대요. Without 뭐 없이 Without any unnecessarily or fancy ad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필요하거나 혹은 뭔가 값비싼 첨가물들 없이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 존재해야 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Most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aggressively bann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국제적인 그런 건축 양식들은요 아주 극적으로 반대했대 혹은 금지했대. 무엇을 금지했냐면요. molding, 그 건축물에 있어서의 몰딩이나 혹은 and sometimes even window or door fra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문 틀 혹은 문 틀 이런 것도 어떨 때는 극심하게 반대했다, 금지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틀이라고 하는 거, frame이라고 하는 거나 molding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서 봤을 때 뭐야? 지금 decorative, 아 뭔가 꾸며주는 요소를 뭔가 다 금지시켰구나 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like the prose of Hemingway and Samuel Becket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prose라면 산문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산문과 같이 자, 그럼 얘들아 like, 뭐뭐와 같이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뭐를 중시해야 돼?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가들의 산문에서와 같이 It proclaimed, 그것은 주장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했었던 국제 건축 양식이겠죠. 그래서 산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건축 양식은 뭐라고 주장하고 때때로는 어떻게 증명을 해내었냐면 역시나 that less was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덜한 것이 결국에는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계속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산문에서든 운문에서든 즉 문학에서든 그리고 건축 양식에서든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but 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But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여태까지 말하고 있는 바랑 반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준다는 거야. 하지만 some modern architects,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몇몇 현대 그 건축물들은요, design buildings, 어떤 건축물들을 짓게 되었냐면 that looks simple and elegant, b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보기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우아해 보이는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But didn't in fact function very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잘 기능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랬을 때 their flat roof leaked in wet clim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평평한 지붕은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비가 샜고요. 그리고 and their metal railing and window frames rus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금속으로 만들어낸 난간이나 혹은 창틀 같은 경우는 녹슬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simplicity, 단순함이 최고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었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뭔가 잘 기능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solute complexity. 자, 이러한 절대적인 얘들아 복잡성에 대해서 말한 적 있어?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 주면서 한 번도 짚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remained in ide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뭐보다는 rather than re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고요. And in the early 20th century, 그 20세기 초반에는요, complex architectural decorations, 이런 복잡한 건축적인 decoration, 장식들이죠. 장식들이 continue to be used in many private and public building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조금 복잡한 장식물들 같은 경우가 많

많은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건물들에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지문을 정리해 보면요. 20세기 초에는 문학에서 화려한 수식어나 고풍스러운 단어를 뭐 했어, 얘들아? Avoided, 피했어. 그래서 뭐를 유지했어? Simplicity라고는 단순함을 유지했거든요. 그랬는데 건축에서도 모든 부분에 functional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모든 부분이 다 기능적이어야 된다는 원칙 하에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했지만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좋았어? 아니었죠.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보다는 뭔가 이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즉, 단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희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The desert locus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locust 하면 메뚜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막 메뚜기는요, lives in two remarkably different sty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 개의 굉장히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로 살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두 개의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지. 첫 번째,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food sour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음식 자원의 가능성, 가능함에 의존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가능할 때 거기에 의존을 하면서 사는지, 혹은 두 번째, and the density of the local locust popu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 메뚜기의 개체 수에 density 하면 밀도거든요. 그 밀도에 의존하면서 사는지 두 개의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로 사막 메뚜기가 살아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짚어줄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when food is scarce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음식이 부족할 때. 자, 그런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as it usually is in their native desert habit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사막 서식지의 경우에는 보통은 그렇대요. 그쵸? 사막의 경우에는 음식이 막 엄청 풍부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랬을 때 음식이 이렇게 부족할 때이 사막 메뚜기들은요, are born with color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근데 어떤 색이냐면요, design for camoufl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즉, 위장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And lead,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solitary lives 하면 얘들아, solitary 하면 혼자 사는 거야. 그런데 social lives 하면 어떻게 사는 거야? 무리지어서 사는 거거든. 지금 역시나 반이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직 얘네들이 혼자 사는지, 여럿이 무리지어 사는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왔거든? 그럼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그랬을 때, 하지만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en a rare periods of significant rain produce major vegetation growth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음식이 부족할 때에 대해서 나왔는데, but when rare periods 엄청나게 드문 경우가 있대. 어떤 드문 경우가 있냐면, 풍부한 비가 뭐를 만들어낸 거야? 이런 초목들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는요, everything changes.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게 될지가 중요하겠지. 첫 번째로는, at first, the locusts continue to be loner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는 초반 부분에는요, 계속해서 혼자 지낸대. 어, 얘들아. 혼자 지내는지, 무리를 짓는지, 그게 바로 A번에서 궁금했던 거잖아. 그러면 음식이 풍부해졌음에도 사막 메뚜기는 초반 부분에는 혼자 산대. 그러면 원래는 혼자 사는 애들이었겠지. 그래서 음식이 부족할 때는 얘네들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음식이 풍부해졌는데 그 초반 부분에는 여전히 혼자 있다고 합니다. Just feasting off the insufficient 혹은 abundant food supp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살면서 먹어치우는 거죠. 무엇을? 부족한 음식의 공급일까? 풍부한 음식의 공급일까? 자, 얘들아, 바로 위에서 어떤 내용 나왔어? 지금 초목이 많이 자랐다고 했어. 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게 되면서 초목이 자라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풍부한 음식의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초반 부분에는 음식이 이렇게 풍부해졌음에도 초반 부분에는 이 풍부한 음식을 즐기면서 혼자 생활을 한대. 자, 그런데, but as the extra vegetation starts to die 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풍부했던 그런 초목들이 점차적으로 죽어나감에 따라서 그렇겠지, 얘들아. 지금 사막 상황인데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많았던 초목들이 죽어나가겠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이 사막 메뚜기들은요, find themselves crowded together. 이제는 무슨 생활을 한대? 단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uddenly baby rocas are born with bright col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갑작스럽게 그 아기 메뚜기들은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얘들아, 초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위장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거든? 왜, 얘들아?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빨리 위장해야 되잖아. 숨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아기 메뚜기들은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대?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대.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 함께 있으니까. 많으니까, 개체 수가. 그랬을 때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And a preference for compa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단을 선호하는 아기 메뚜기들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180도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stead of avoiding one another, 서로서로를 피하기보다는 그 서로서로 메뚜기들끼리 피하기보다는 hiding from predators through camouflage and in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때 얘들아, instead of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ing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메뚜기들끼리 서로 피하기보다는, 그리고 뭐 하기보다는 hiding from predators, 포식자들로부터 숨기보다는, 뭐를 통해서 숨어냈냐면요. 이런 위장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포식자들을 피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룹 생활하잖아,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these locusts gather in vast groups. 이러한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큰, 거대한 그룹으로 같이 모이게 되면서 feed together, 같이 음식을 먹고요. And overwhelm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압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overestimate 하면 과대평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는 왜 나왔겠니? 반이어는 아닌 것 같고, over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단어 뜻잘 구분할 수 있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메뚜기들은요, 그들의 포식자를 단순히 뭐를 통해서? 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포식자들을 과대평가하게 됐을까? 혹은 이러한 포식자들을 압도하게 됐을까? 지금 수가 많아졌잖아, 그치? 단체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지금 수로 그 포식자를 압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지. 자,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이 포식자들이 너무 무서웠겠죠. overestimate, 과대평가했겠지. 그런데 이제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수로 포식자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막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먹이가 부족할 때는 위장색을 띠고 혼자 생활하는 생활을 하지만 비가 와서 식물이 풍부해졌을 때, 즉, 초목들이 풍부해졌을 때 다시 먹이가 줄어들게 되면 서로 밀집하게 되면서, 즉, 서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화려한 색을 띨수 있게 되었고요. 군집 생활을 할수 있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무리를 지어서 머릿수로 포식자를 어떻게 한다? overwhelm, 압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overwhelm이라고 하는 단어 몰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overwhelm, 압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전에 같이 나왔었던 단어 뭐예요? overestimate 하면 과대평가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거고요. 7번입니다. 2018학년도 7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ccording to Derek Bickert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따르면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이 사람에 따르면 human ancestors and relatives such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의 선조들 혹은 인간의 친척들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인간의 선조들은요 may have had a relatively large lexicon of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 목록들을 가진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우리들의 선조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어휘 목록의 각각은요, each of which related to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그 어휘 목록은 a mental conce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뭔가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근데 그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such as meat, fire, hunt, and so fo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기라든지 불이라든지 혹은 그 hunt라고 하는 사냥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어휘 목록이 풍부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까? They were able to string such words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뭘 할 수 있었냐면 단어를 서로서로 연결할 수 있었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they는 누구야? 우리들의 선조, 우리들의 친척들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단어들을 서로서로 연결할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뒷부분이죠. But could do so only in nearly arbitrary 혹은 consistent fash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들을 연결해낼 수는 있었는데 오직 이렇게 할 수 있었대. 어느 경우에만 거의 arbitrary 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지? 임의의라고 하는 뜻이잖아. 우리 저번에 각주로 한번 등장했었거든. 무작위로 의미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이고요. consistent 하면 일관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나 두 개의 단어가 반이어네요. 그쵸? 그러면 임의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할 수 있었는지 혹은 일관된 방식으로 단어들을 연결할 수 있었는지 뒤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Bickerton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recogniz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This could result in some ambigu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모호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this는 뭐야? 이것은 앞에 등장하는 내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서로 연결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연결한 단어들이 어땠다는 거야? 너무 임의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임의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낳았을 거야? ambiguity라고 하는 모호성을 낳았겠죠.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일관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했다고 쳐봅시다. 일관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했으면 얘들아 모호성이 없었겠지. 그런데 지금 임의적인 방식으로 단어들을 막 연결해 놓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가졌다? ambiguity,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번에는 일단 arbitrary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would man killed bear have mean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man killed bear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 문장이요 have meant 이런 의미일까? 첫 번째 that a man has killed a b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곰을 죽였다 라고 하는 이 의미인지 두 번째, or that a bear has killed a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곰이 남자를 죽였다는 의미인지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호성이 있다는 거지. 왜? 임의적인 방식으로 막 문장을 만들어냈으니까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Ray Jackendoff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Cognitive Scientist, 인지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시사해내었냐면 That simple rule such as agent first, 행위자가 먼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규칙들, 즉 여기 이 상황에서는요 The man killed the bear 이 됐겠죠. 행위자가 지금 먼저 온다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그 곰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have increased the potential ambiguity. 그러한 잠재적인 모호함을 높였을까 혹은 줄여줬을까.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역시나 얘들아, 네모 어휘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반이어가 나오고 있잖아. 서로 지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단순한 규칙을 줬어. 아, 행위자가 먼저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규칙을 주면 이 잠재적인 ambiguity,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없어지죠. 왜? 행위자가 먼저 온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러한 모호성은 줄여질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들아, 아,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성을 줄여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potential utterances would have been severely limi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한 규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해질 수 있는 utterance 하면 발언들이거든요. 즉, 가능한 발언들의 수나 가능한 발언들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제한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지. 왜? 너무 규칙이 단순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transformation of such proto-language into langu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뭐에서 뭐로의 전환? 이러한 원시 언어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의 전환은요, 무엇을 요구하게 되었대요? The destruction 하면 얘들아 뭐였어? 파괴였잖아, 그치? evolution 하면 뭘까요? 탄생이겠지. 자, 파괴일까, 탄생, 혹은 뭐 발달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발달일까, 이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grammar, 문법의 발달을 요구하게 됐다. 일까, 문법의 파괴를 요구하게 됐다. 일까. 얘들아, 지금 문법의 규칙이 등장하게 되면 모호함을 많이 없애주게 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발언이 많아지게 될 거냐. 더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러한 문법의 발달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rules, 이러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은 규칙인데 어떤 규칙이냐면, define the order, 어떤 순서를 규정해 주는 건데, 그 순서, in which a finite number of words can be strung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무한한 수의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꿰어질 수 있는 그 순서를 가리키는 게 뭐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발달되게 되어야 원시 언어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변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할수 있을 거야? 인류의 조상은요, 단어를 나열할 수는 있었어. 그치? 그런데 그 방식이 거의 어떻다고 했었어? 임의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rbitrary, 얘들아, 이 단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rbitrary, 임의적이어서 의미의 모호함, 모호함도 뭐였죠? ambiguity라고 했었죠. 그런 의미의 모호함이 발생했으며 행위자가 우선이 된다라고 같은 단순한 규칙이 이러한 모호함을 줄여주기는 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유한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법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의 마지막 지문인 8번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36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단위가 굉장히 짧죠. In the past, 과거에는 economy and thrift were the order of the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thrift라고 하면 얘들아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were the order of the day. order of the day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라고 하는 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Nothing was thrown away. 아무것도 쉽 버려지지 않은 거죠. No matter how little value it seemed to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거의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언제? 과거에는. 자, 그랬을 때 과거에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고 경제와 그런 절약을 일삼았는데요. Early purchase
Every purchase product was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내가 구매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고요. And every dollar was worth sav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세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낭비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절약하면서 살았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무슨 느낌이 싹 오냐면 과거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에는 이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싹 들죠. 그러면 현대와 뭔가 비교해주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역시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products are 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들은 덜 어떠하다. 그리고 and are meant to b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dispose of 하면 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죠. 즉, 모든 상품들이 버려지게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옛날에는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고 쉽게 물건을 버리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얘들아, less durable. 얘들아, durable 하면 뭐예요? 견딜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 durable 하면 견딜 수 있는 이란 뜻이고 fragile 이라고 하면 잘 부서지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얘네도 반이연해. 맞지? 잘 깨지는, 잘 부서지는과 오래 견디는, 버티는 이런 뜻인데 오늘날에 만들어지는 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앞에 less라고 하는 반이어가 있다는 거야. 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그래서 튼튼하지 않게 만들어져서 상품들이 많이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cigarette lighter, 뭔가 담배를 붙이는 그 라이터라든지 contact lenses, 여러분들이 끼는 그 렌즈들, 그리고 and even watch or cameras have become throwa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시계나 혹은 카메라 같은 경우도 무엇이 되었다? throwaways 라고 하면 얘들아, 한번 쓰고 버리는 거야. 일회용품이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쵸? 컨택트 렌즈, 일회용 렌즈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얘들아, 일회용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오늘날에.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얘들아, 이 키워드가 중요하지. 이와 유사하다는 거는 오늘날에 많이 버리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것 같아. 자, 이와 유사하게 옷, 의류나 액세서리들도요, are perishabl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erish 이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는 죽다, 소멸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perishable 이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perishable 하면 지금 이 맥락에서는 버려질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perishable 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음식에 붙으면 잘 상하는 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의류들이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또 잘 버려질 수 있대. 어떤 관점에서 잘 버려질 수 있냐면요, that once they are out of style, 만약에 그 의류나 액세서리들이요 유행에서 벗어났을 때, 즉 유행이 지났을 때 their usefulness, 그 옷이나 액세서리의 유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expire가 prevails일까? 이거 두 개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 expires 하는 거 뭐야, 얘들아? 만료되다라는 뜻이야. 끝난다는 거거든. 그런데 prevails라고 하는 것은 만연하다. 아직까지 계속 유지된다라는 뜻이야. 즉, 얘네도 뭐야? 반이연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유행이 딱 끝났어. 유행이 끝나게 되면 이 옷의 유용함, 이 액세서리의 유용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지. 만료되는 거지. 오늘날의 상품들이 그렇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expires, 만료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in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는요, the new shopping trend, 새로운 쇼핑 트렌드에 관해서는 this means that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비자들, 그 소비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던지 간에 오늘날의 소비자들은요, are becoming more used to living in a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세상을 사는데 더 익숙해지고 있냐면요. 어떤 세상이야? Whether things are disposed of quickly and readi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물들이 버려지는데 너무 재빠르게 그리고 너무

0: 버려지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나이가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사물들을 뭔가 잘 버리고 쉽게 버리고 빠르게 버리는데 익숙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And 그리고 새로운 물건들이요, or bought, 사지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 버려진 물품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막 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s the pace of life increases steadi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삶의 속도가 꾸준히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there is more demand for more throwaways 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수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throwaway products이라고 하면 얘들아 한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 즉 일회용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삶의 속도가 꾸준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거죠. 한번 쓰고 버리고, 한번 쓰고 버리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만연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our emotional attachment, 얘들아, attachment 하면 애착이거든? 우리의 감정적인 애착인지, 혹은 aversion 하면 뭘까, 얘들아? 좀센 단어긴 한데, 혐오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애착인지, 감정적인 혐오감인지, 뭐에 대해서 personal pro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개인 물품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일까, 혐오감일까? It is becoming less over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물품에 대한 뭐가 낮아졌을까? 애착이 낮아졌겠지. 그치?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물품 없어. 그냥 일회용품만 사는 거죠. 내 개인적인 텀블러라고 하는 거안 들고 다녀요. 그냥 일회용품 컵을 들고 다니지. 그치? And that means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That there is ever more demand for more 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물건에 대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이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요. 과거와는 달리 현대 제품은요. durable,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 않고요. 쉽게 폐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유행이 딱 지나게 되잖아. 그럼 그 물건의 유용성이 expires, 만료되는 소모품적인 성격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 물품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고,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고, 이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오늘도 역시 네모 어휘에 대해서 계속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네모 어휘는 뭐다? 서로 반이어적인 관계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네모 어휘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meine lieben Schüler und Schülerinnen, herzlich willkommen zum Deutschunterricht.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도 벌써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강의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유의사항 안내 드렸었죠? 별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팁스 등 중요한 정보들 꼭 메모해 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죠? 오늘 수능 실전 모의고사 1회 풀면서 어떤 부분들 포인트로 짚고 갈 건지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발음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Wann fängt dein Urlaub an? 이라고 했고요. Morgen 이라고 했네요. 너의 휴가는 언제 시작하니? 라고 했더니 내일 시작한다 라고 했고요. 저기 be 라고 하는 자음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알파벳 B는 ㄂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발음을 낼수 있어요? ㅂ로 발음을 낼수 있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이 자음의 발음이 달라지는데요. 지금처럼 단어나 음절 끝에 있게 되면, 이렇게 끝에 있는 경우죠. 그러면 ㅂ로 발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ㅂ 발음이 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지금처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B를 찾거나, 아니면 자음 P 자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항상 ㅂ 발음을 내니까 요 선택지를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물론 규칙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중간에 이 B가 나왔을 때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더라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고 우리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벨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는 알파벳 B가 단어 중간에 있어요. 그쵸? 이럴 경우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본다라고 했고요. 모음 앞에 알파벳 B가 나오면 ㅂ 발음을 내는 경우죠. 자, 다른 발음이고요. 조펠, 방금 전에 했었죠. 알파벳 P는 어느 자리에 건 ㅂ 발음을 낸다라고 했었고요. 중자음인 P, P가 나와도 동일하게 ㅂ 발음을 냅니다.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그래서 2번인 조펠이었고요. 나머지 경우는 어떤 발음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번의 wagen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V라고 하는 알파벳 철자 때문에 선지로 구성이 됐을 텐데요. V는 어느 자리에 건 무슨 발음 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V 자음 발음을 내게 되어 있어요. 4번 butter. 알파벳 B 단어 음절 처음에 오면 ㅂ 발음 내는 경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ㅂ 발음 내는 경우이고, 5번 Aufgabe의 경우도 뭐 앞에 있나요? 단어 중간에 있지만 모음 앞에 나와 있어요. 이러면은 1번과 동일하게 ㅂ 발음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즉, 알파벳 B가 혹시나 활용이 되었다면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왜요? 해는 항상 푸 발음이거든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요 문제 풀면서 우리 그렇다면 팁스를 통해서 푸 발음이 나는 경우를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단자음 P는 어느 자리에 건푸 발음이다라고 했어요. Sport처럼 여러분이 복자음이 나오게 되면 가끔 헷갈려 하는데 Sport는 여기 나와 있는 S는 쉬 발음을 내서 주의해야 하는 그 발음이고요. P는 ㅂ로 발음을 합니다. 즉, 이거 합쳐져서 하나로 발음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자음 발음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ㅂ, ㅂ 발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이고요. 바퀴, 소프라는 이 단어, 어느 자리에 건 ㅂ는 ㅂ 발음 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알파벳 B의 경우는 단어 음절 끝에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오면 뭐 앞에? 자음 앞에 위치할 경우에 이 배가 프로 발음이 나더라라고 했어요. help 단어 음절 끝에 있으니까 프 발음이고요. helps 경우는 단어 중간에 있지만 뭐 앞에 있나요? 자음 앞에 B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ㅂ로 발음을 하게 돼요.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죠? 자음 앞에 나왔지만 외래어 발음 철자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ㅂ 발음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bibliothèque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B는 당연히 단어 음절 처음이기 때문에 ㅂ 발음 낼 거고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 B가 자음 앞에 있긴 하잖아요. 여기 ㅂ 발음이 아니고 ㅂ 발음이 아니라 ㅂ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bibliothèque이에요. 주의해야 하는 단어로 우리가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한번 짚고 갔던 그 단어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발음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는 다른 발음을 찾아라고 했네요. Gehst du abends spazieren? 그랬더니 야 라고 했어요. 너 저녁에 산책하러 가니? 라고 했고요. 부사 표현이 나왔네요. 자, ds라고 하는 복자음은 무슨 발음을 내나요? 츠 발음을 냅니다. 자, 이렇게 츠 발음을 내는 알파벳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단자음 알파벳 Z가 사실은 어느 자리에 있건 츠 발음을 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츠 발음을 내는 복자음의 조합들이 있어요. 뭐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여러분이 대화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ds 복자음이 있었고요. 아니면 ts 복자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tset로 구성된 복자음도 요 아이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ㅂ 발음을 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발음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조합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선지 볼게요. 찬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 z는 어느 자리에 건 그냥 ㅂ 발음이다 했으니까 같은 발음이에요. 카츠 뭐가 들어가 있나요? 복자음 tset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ㅂ 발음 내는 거예요. 플랫도 봤더니 티셋 복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츠 발음을 내는 거고요. 자, 4번과 5번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미 단위로 끊어놓고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끄부앗 끊고
다 끊습니다. 5번도 끊어볼까요? Gont 끊고 Schule 이렇게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의미 단위로 끊어놓고 났을 때 선택지 4번 같은 경우는 연결어 S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연결어들은 앞에 나와 있는 단어에 붙여서 발음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Buat 그 다음에 알파벳 S 탁으로 끊겼지만 이 S가 뭐예요? 앞에 있는 태 뒤에 붙어서 발음해야 되니까 복잠 태 S처럼 발음해요. 그럼 무슨 발음? 츠 발음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츠 발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 무아츠작이라고 발음합니다.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은 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연결 없죠. 그러면 뒤에 단어는 뒷단어의 복잠 규칙 그대로 봐요. SCH가 들어가 있는 복잠 조합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SCH는 무슨 발음 내요? SH 발음을 내서 Gont Schule 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찾으면 몇 번이에요? 선택지 5번이에요. 5번. 알파벳 Z는 사실은 이 발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잠 조합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맞아요. 합성어가 나왔을 경우에 일단 의미 단위로 끊고 연결어를 붙여서 혹시라도 복잠 구성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오늘의 팁스입니다. 자, 알파벳 Z, 츠 발음 나는 경우 예시 한번 보고 갈까요? 단잠 챗 어느 자리에 건 츠 발음 나서 자, 네, 챗도 츠 발음이고요. 복잠 DST, ST 챗, 즉 DS랑 T 챗가 특히나 이제 연결어가 붙어서 나는 복잠의 발음이고 T 챗는 본래 이 복잠으로 구성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Abend 라고 하는 명사 뒤에 S를 붙여서 Abend, 저녁이라는 시간 부사가 됐고 Nacht 라고 하는 명사 뒤에 S를 붙여서 부사로 품사를 바꾸면서 Nacht,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각각의 츠 발음을 냅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가츠는 항상 츠 발음이에요.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 E, O, N 조합이 혹시라도 단어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 알파벳 T가 츠 발음을 냅니다. Station 이라고 발음해서 여기 있는 이 T가 트 발음이 더 이상 아니라 츠 발음을 냈다 하는 것만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글자를 이어갈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요거 이제 우리 연습 조금 많이 해봤거든요. 자, 일단은 발음이 아니라 철자 구성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brief라고 하는 편지라는 단어는 F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coffee, 커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로 시작하고 있나요? 카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에로 시작하고 에로 끝나서 에케, 코너 또는 모퉁이, 각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명사어휘가 마지막에 연결이 됐거든요. F로 시작하면서 카로 끝나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숲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뭐였었나요? Wald라고 합니다. 그쵸? 공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뭐였죠? Fabrik이라고 해요. 공장. 그러면 F로 시작하고 카로 끝나는 단어가 여기 있었네요. 정답은 2번일 것 같고요. 3번 한번 볼까요? 단수형의 계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I라고 하고요. 메뉴는 M으로 시작을 해서 변모음으로 끝납니다. 메뉴라고 해요. 창문 조금 긴 단어였죠. F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맞아요. AR으로 끝나는 fence자라고 하는 단어였죠. 자, 이렇게 한국어 선지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써보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명사 어휘 문제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형용사와 부사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형용사가 덜어 부사어의 의미도 지닐 수 있으니까 그 의미까지 같이 생각해서 풀어야 하는 다의어 문제인 거네요. Der Rock ist 하고선 봤더니 이 치마는 하고서는 묘사할 거예요. 치마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뭐뭐뭐 비싸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 의미를 지닌 형용사가 뭐가 있나 봤더니 4번에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Kurz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수 있네요. 이 스커트, 치마 너무 짧다 또는 짧다라고 하는 단어로 추는 없었으니까 Ich gehe nach Hause 하면 나는 집에 간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간다 라고 하는 건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렇죠? 나는 곧 집에 갈 거야 아니면은 잠시 후에 집에 갈 거야 뭐 이런 표현에 들어가야 되겠죠? 봤더니 Bald 라고 하는 1번 곧입니다. 나는 곧 집에 가 라고 하는 표현. Fast는 거의라는 뜻이에요. 나는 거의 집에 가는 안 되고요. 나는 거의 집에 도착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to house sign이라고 하는 혹시라도 전치사 수거 구문이 쓰였다면 이거는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Ich bin fast zu Hause가 아니라 gehe 하고 nach를 썼기 때문에 fast가 들어가기에는 지금 사실은 다소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은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고요.

나는 일찍 집에 갈 거야. 요거는 가능하네요. 두 번째 문장은. 3번 선지 볼까요? 쿠아츠는 여러분 길이를 지닌, 길이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는 짧은 이지만 혹시 부사어 의미를 지니게 되면 잠시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나 잠깐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쿠아츠 나 하우즈 가능하네요. 5번 전스트도 쓸수 있습니다. 이 시키에 전스트 나 하우즈. 만약에 네가 뭐뭐뭐 해주지 않으면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전스트라고 하는 표현은 평상시에는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이때쯤은 집에 가지 이런 맥락으로 혹시나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시키에 전스트 나 하우즈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비교적 활용할 수 있는 어휘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문장이 이미 정답을 결정했어요. 뭐예요? 이 치마는 짧다라고 하는 쿠아츠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짧은 잠시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쓸수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아마 형용사들은 여러분이 자주 봤던 표현들일 텐데 실제로 어떤 의미로 더 활용이 될수 있는지 우리 오늘의 팁스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파스트는 아까 여러분 거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림잡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fast fertig, fertig은 끝난이잖아요. 우리 거의 끝났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n the classes, in fasting, shulada, dasein이면 있다죠. 지금 이 학급엔 거의 한 10명 정도의 학생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푸유는 이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Am frühen Morgen, was noch sehr dunkel. 이른 아침에는 사실은 아직은 어둡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농작물이나 채소나 과일류에 이 früh라는 표현을 써서 이른, 좀 일찍 수확한 아니면 설익은 이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Es sind frühe Sorte Äpfel, 즉 조금 빨리 먹는 사과야 라고 해서 설익은 사과야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수확을 조금 빨리 하는 사과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였고요. 쿠아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은 짧은이죠. Die Hose ist kurz. 이 바지 너무 짧아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방금 선택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잠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Hast du kurz Zeit für mich? 이거는 본문 안에서 많이 보셨죠. 잠시 나를 위해 시간 내줄 수 있니? 상대방에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양해 구할 때 이렇게 썼던 표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 것들 한번 볼게요. Mach es kurz 하면 그거를 줄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느껴지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빨리 요점만 말해, 본론만 얘기해라라고 하는 표현, Mach es kurz라고 하는 표현을 일상생활에 씁니다. Kurz und klar, klar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선명한, 맑은 이란 표현이잖아요. 짧고 명확하게라고 해서 짧고 간결하게 얘기해라고 할때 쓰고요. Zeit 또는 vor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이 kurz가 쓰게 되면 시간적 의미를 쓰고 뒤에 삼격 어미를 붙입니다. Zeit kurz 하면 근래란 표현이고요. vor kurz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뒤에 전치사 어미 변화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 요런 관용적 표현이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Sonst는 여러분이 부사어와 그다음에 접속사 두 가지 용법을 알고 계실 텐데요. 뭐뭐 하지 않으면 그 밖에라는 의미로 쓰이는 Sonst sind wir spät.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늦어. 그다음에 wer sonst 그 밖에 또 누가 와라고 하는 묻는 표현이고요. 방금 본문 안에서처럼 평상시에 일반적으로는 이란 표현으로 써여서 so etwas tut er sonst nicht. 걔는 평소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여기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네 가지 어휘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발음 및 철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5번 문장만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er Student den Preis 라고 했습니다. 일단 Preis도 다의어이죠. 1번은 상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가격이란 뜻이 있어요. 그 대학생은 그 무엇 무엇을 이라고 했어요. 상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 가격을 뭐뭐뭐 했다라고 하는 건 어색한 대화일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매 대화를 봤더니 Das ist ja toll, 멋진 걸이라고 했고요. Dafür hat er sich ja viel gelernt 이라고 했어요. Für etwas lernen 이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이 쓰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sicher는 확실한 이란 뜻도 있지만 안전한 이란 뜻도 있어요. 그쵸? 분명히라고 해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feel에 대한 강조어를 써서 걔는 그것을 위해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많이 공부했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는 상을 받은 거죠.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상을 받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가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문화 영역 지문에서 자주 봤던 표현으로 price가 상으로 쓰였을 경우는 become이라는 동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선지에는 뭐가 없나요? become이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취득하다, 얻다라는 의미를 지닌 다른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볼게요.
1번 kauft, 사다, 구입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죠. see 들어간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맥락상 쓰일 수 없고요. Fnet 열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을 열어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 대화문이 어색하게 연결되는 거고요. 4번 gewinnt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뜻은 승리하다, 우승하다죠. 근데 두 번째 뜻으로 무엇을 취득하다,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을 받다, 얻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죠. So den Preis gewinnen 이런 표현을 써서 gewinnt라는 3인칭 변화형을 올바르게 쓰인 거 4번이에요. vergisst는 잊어버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을 깜빡했어. 아,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이런 대화 구문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봤던 표현 외에 사실은 동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었나를 알고 계셨으면 요 문제 그래도 정답으로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팁스이고요. 방금 봤었던 동사들 중에서 조금 다양한 용법으로 활용되는 동사만 한번 보고 갈게요. kauf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다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구입하다라는 표현으로 Ich habe mir ein neues Auto gekauft. 나새 차를 샀지. 라고 맹장을 쓰거나 아니면 dafür kaufe ich mir nicht. 이거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Für etwas kaufen이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다인데 요 대화 구문 자체는 내가 그 돈을 주고 이 물건을 살건 아니었지가 직역한 표현이고요. 전혀 쓸모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dafür kaufe ich nicht 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안할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쓸때 쓰는 표현이에요. sehen 동사는 보다란 뜻이 있어요. 즉 눈앞에 무엇이 보여라는 표현으로 ich kann dich nicht sehen. 난 네가 보이지 않아라고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sehen 동사는 생각하다라는 뜻이랑 평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das sehe ich anders라고 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해 아니면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고요. Das habe ich kommen sehen. 나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봤어.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유,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쓸때이 문장이 쓰입니다. Du siehst den Wald vor Bäumen nicht. 자주 쓰이는 속담이거든요. 너는 뭐에 가려져서 너는 나무들, 빽빽한 나무에만 집중해서 큰 숲을 보지 못해 라고 해서 너무 근시안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때 Du siehst den Wald vor den Bäumen nicht 이라고 하는 문장을 씁니다. Gewinn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기다 승리하다여서 Korea hat das Spiel gewonnen 한국이 우승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무엇을 얻다 취득하다 이 뜻도 있어요. Er hat einen Preis gewonnen 방금 문장에서처럼 상을 받았다 이 때도 쓸수 있고요. Wir haben noch 10 Minuten gewonnen 이라고 해서 우리 10분이나 더 얻었어.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빨리 끝내야 했었는데 선생님이 10분 시간 더 줄게요 라고 했더니 아, Wir haben noch 10 Minuten gewonnen 이런 표현이거나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렇게 절약하게 되었을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다 할 때도 너의 Freunde gewinnen 이런 표현을 씁니다. Er hat neue Freunde gewonnen 이라고 하면 그는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you given은 이라고 하는 문장. 동사를 문장 안에 활용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의사소통 영역 문항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tschuldigung, wo ist das Rathaus? Ich weiß es nicht. 이라고 뭐라고 대답하고선, Okay, dann frage ich jemanden anderen. 이랬어요. 실례합니다. 시청 건물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죠. 라고 했고요. 누군가에게 라고 해서 예만트라고 하는 대명사가 지금 쓰였어요. 프라겐이 사격집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격으로 쓴 거예요. 자, 내가 길을 물어봤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면 저도 이곳이 낯설어요. 초행길입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프렘트라고 하는 보통은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은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런 표현 썼었거든요. 그런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ch helfe Ihnen gern. 제가 기꺼이 당신을 도와드리죠. 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우리가 찾는 뭐가 있어요? Fremd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네요. Ich bin auch fremd hier. 라고 해서 저도 이곳이 낯섭니다. 초행길입니다. 라는 의미를 지닌 그 문장이죠. 정답 2번이에요. Meine Wohnung ist viel zu teuer. 내 집은 너무 비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 4번 Nehmen Sie die erste Straße links 길 묻고 답하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때 gehen 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nehmen 동사도 쓸수 있어요. 어떤 도로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이는 거예요. 5번 볼까요? Seit Jahren wohnen meine Eltern bei mir. 우리 집에 살고 있어 라고 했고요. Seit하고 삼격집의 표현으로 쓰네요. 몇년 전부터 부모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사시지? 라고 하는 문장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있니? 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 시간이 돼? 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을 찾으면 돼요. 볼게요. Wir sind zu spät. 우리 너무 늦었어 라는 표현이고요. Der Zug ist zu teuer. 그 열차 너무 비싸다 라고 차표값이 비싸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ir müssen sofort fahren. Sofort 무슨 뜻이에요? 즉시죠. 우리 즉시 출발해야 돼, 이동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 쓰는 표현이겠죠? 그럼 정답 될 수 없어요. 4번, Ich habe keinen Hunger mehr 라고 했어요. 부정어와 mehr가 같이 쓰면 no more 의 뜻으로 쓰는 거라고 했고요. 나는 더 이상 배가 안 고픈데 지금 맥락상은 배가 고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였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요. 5번 한번 볼까요? Unser Zug fährt erst in einer Stunde ab. Abfahren 이라고 해서 출발하다 였고요. 시간 단위 명사 앞에 인전 써서 얼마 후에 라고 했어요. 우리가 타야 하는 기차가 1시간 뒤에 출발할 거야 라고 했고 erst를 써서 비로소예요. 1시간 뒤에서야 출발해. 오,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우리 뭐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eute habe ich eine Prüfung in Mathematik. Gestern habe ich nicht so gut geschlafen. 했더니 B가 뭐라고 물어보고선 Ja, ich habe oft Probleme damit 이라고 했네요. 오늘 일단 뭐가 있어요? 수학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응! 이라고 일단 대답했어요. 그러면 결정 의문을 물어봐야 돼. 즉 의문사가 없는 일단 질문을 해야 하고요. 나는 mit etwas Problem haben입니다. 무엇인가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다 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써서 나는 그것에 어려움을 느껴, 문제가 있어 라고 했으니까 지금 봤더니 뭐가 있어요? 수학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수학 혹시 잘 못해? 아니면 시험 보는 게 좀 걱정돼? 라고 하면 나 그게 좀 문제야, 걱정이야 이런 맥락으로 쓰는 거겠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든지 시험이라는 어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Ist dein Lehrer nett? 이라고 있어요. 너희 선생님 친절하시니? 라고 묻는 거고요. Ist die Prüfung vorbei? 라고 해서 vorbei sein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 종료되다, 끝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험 끝났어? 라고 했더니 응, 나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이러진 않겠죠. 2번 정답 될 수 없고요. 3번 Ist Kunst dein Lieblingsfach? 너 미술 좋아해?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Kannst du mir Bücher leihen? Leihen이라는 동사는 빌려주다죠. 너 나한테 책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대화 맥락상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Findest du Mathematik schwer? Schwer라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어려운 이라는 의미로 지금은 쓰인 거고요. Finden 동사 여기선 생각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너는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해? 응, 나는 그게 좀 문제야, 거기에 어려움이 좀 있어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어딘가에 문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2번 선택지에 있었던 for by sign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갈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엇이 끝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die Stunde ist schon vorbei 라고 하면 이번 시간 벌써 끝났네 이런 표현인데요. 혹시 여러분 무엇이 끝나다, 종료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들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팁스 통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This Stunde ist vorbei 라고 하면 이번 시간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요거를 zu Ende sein 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Ende가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중성 명사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끝나다 라고 해서 Die Ferien sind zu Ende 라고 하면 방학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Fertig 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끝낸 이란 표현을 쓸 텐데 무엇을 끝내다 라고 할 땐 전체 수거 구문을 써요. mit이랑 같이 써서 mit 다음에 나오는 대상을 종료하다, 마무리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Es fertig mit der Schule 라고 하면 학교가 끝났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학업을 마쳤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어요. Ich bin fertig mit der Schule 라고 하면 나 이제는 학교 졸업했지 이런 맥락을 쓰는 거에서 무엇이 끝나다, 지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Vorbei sein은 끝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나갔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시간이 이미 경과되었어 라는 맥락으로 쓸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나머지 두 개 문장과 같은 종료된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의미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fahre an den Bodensee. Kommst du mit? 그랬더니 Na klar! 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나선 Im Juli 라고 해서 7월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보덴 호숫가로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Mit kommen 해서 권유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Na klar! 당연하지 물론이야 라고 하고선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변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언제를 물어야 돼요. 그렇죠? 때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wann이라고 하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볼까요? Wann fahren wir? 1번에 바로 나왔네요. 우리 언제 떠날 건데? 아, 7월에. 정답 1번인 것 같지만 나머지 선지 볼까요? Wo ist der Bodensee? 보덴 호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위치를 묻는 질문이고요. Was kostet die Fahrt? Fahrt는 운행이잖아요. 그 이동 운행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데? 라고 해서 열차 표값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고 4번, Wer kommt mit? Mit kommen 동사 나왔다고 설마 덜컥 4번 하신 거 아니죠? 의문사가 where였어요. 동행 누가 또 같이 가는데? 이렇게 묻는 표현이고요. 5번, wie fahren wir dorthin? dort은 그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명사이고 뒤에다가 hin을 붙여서 향하여인 거죠. 그곳을 향하여 갈 때 어떤 방법을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가면 돼? 라고 해서 이동 방법을 물을 때 wie fahren wir dorthin?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문법만 조금 체크하고 갈까요? Bodensee라고 하는 see는 성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남성이면 호수였고 여성이면 바다였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남성 사격에서 선생님이 계속 호수라고 번역을 했고요. 저게 물이죠. 그쵸? 호수는 물과 관련 있는 자연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디 어디 가에 또는 어디 어디 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무슨 전치사? 항상 아니라는 전치사랑 같이 쓴다라고 있어요. 안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대상 뭐예요? 강, 바다 또는 경계면이라고 해서 국경이거나 이럴 때 안전치사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동이니까 사격 썼지만 어디 어디에 라고 하면 am floss, am meer 라고 해서 강가에, 바닷가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전치사 같이 쓰게 된다는 거 포인트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Mir gefällt der Hut. Und dir? 그랬더니 Ich finde ihn sehr schön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군. Aber ist er nicht zu teuer? 라고 했더니 Doch, sehr teuer. Den kaufe ich nicht. 이라고 한 거예요. 볼게요. Gefallen 이란 동사는 마음에 들다이죠. 삼격지배어서 앞에 인칭되면 삼격 썼어요. 그 모자 네 마음에 들어? 아,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했어요. 너는 어때?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 호감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ch finde ihn sehr schön. 나도 그것을 매우 예쁘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나선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아? 라고 해서 부정 표현을 써서 지금 질문했어요. 그래서 웬걸이라는 답변하기 위해 너를 썼어요. 웬걸? 매우 비싸. 라고 하고선 그거 안 살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즉, 자, 마음에 든다고는 했지만 지금 둘 다 비싸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 그거 예쁘긴 한데 하고 뭐뭐뭐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볼게요. Es sehr günstig. Günstig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저렴한 이란 뜻이에요. 즉, 비교적 가격이 뭐예요? 그죠?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이란 뜻이에요. 지금 비싸다라고 해서 이 맥락은 적합하지 않네요. Der ist viel zu klein. 너무 작아. 지금 치수와 관련된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Er passt gar nicht. 가는 전혀 라는 표현이에요. 그거 너한테 전혀 안 맞아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4번, die Farbe steht dir nicht. stehen 동사가 삼격 지배로 쓰이게 되면 어울리다 이잖아요. 여기는 steht dir gut 이라고 해서 그 색상 너한테 잘 어울려. 자,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aber가 중요한 거였어요. 여기에부터 앞에 나와 있던 어떤 긍정적인 답변과 반대되는 사실은 의견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든요. 그거 매우 멋있네. 뭐뭐뭐 하기도 하네 라고 해서 내 생각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넌 어때? 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색상 잘 어울리네 라고 하는 긍정 표감을 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비싸지 않아? 아보로 그럼 연결되기 자연스럽죠. 그리고 웬걸 안 살 거야 인 거죠. 5번 볼까요? Du hast schon viele Hüte. 후트의 복수형이 여러분 좀 형태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 그런데 이미 모자가 너무 많지 않아? 숀 이미예요. 이미 너무 많이 앉지 않아? 아바. 그럼 아버로 연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의 가격도 너무 비싸지. 즉, 부정표현과 부정표현이 두 개가 연결될 때는 굳이 아버라는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5번은 잠시 고민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맥락상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아버는 앞에 나와 있는 의견이랑 욕이랑 맞아요. 분위기가 바뀌었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günstig하고 billig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billig은 싼이란 표현이고요. günstig은 저렴한, 그 다음에 유용한,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다의어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도 콕 집어서 이 대상에 대한 너의 호감도는 뭐야? 이렇게 묻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쓸수 있는 표현 뭐 있었는지 볼까요? Meinen 이란 동사를 쓰고 zu라고 하는 전치사랑 같이 씁니다. Was meinst du zu diesem Mantel? Mantel은 외투, 코트잖아요. 이 코트 네가 생각하기엔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요. 그 다음에 finden 동사 쓰고 작격 목적어 씁니다. Wie findest du diesen Mantel? 이 외투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그 fallen 동사 써서 Wie gefällt dir dieser Mantel? 이 외투 너의 마음에 드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할텐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텐 동사는 멈추다, 잡다란 뜻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할텐 펀이라고 하게 되면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입니다. 그래서 Was hältst du von diesem Mantel? 이 코트에 대해서, 이 외투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상대방의 호감도나 의견을 물을 때 meinen zu, finden, gefallen, 그 다음에 halten von 쓸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먼저 볼까요? Ich komme aus Korea. 저는 한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B. Meine Mutter ist Deutsche. 제 엄마는 독일 분이세요. 라고 해서 국적 얘기하고 있고요. Das ist eine lange Geschichte. 그거 아주 긴 이야기예요. 뭔가 할말 많아요. 이런 표현을 쓸 때, 치를 씁니다. 볼까요? Woher kommst du? 뭐 묻는 표현이에요. 국적 묻고 있죠. 아까 국적 얘기하는 거뭐 있었나요? 자, 어디 어디 출신입니다와 그 다음에 엄마는 독일인입니다인데 지금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야?를 물었으니까 주어가 뭐예요? 나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ich가 들어가 있는 아가 들어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Wo hast du so gut Deutsch gelernt? 너 어디에서 독일어 이렇게 잘 배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 저 엄마가 독일 분이세요. 라고 한 거예요. Zu Hause sprechen wir oft Deutsch. 아니나 다를까 주어 wir로 바뀌었네요. 집에서 저희는 같이 독일어를 종종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Interessant. 흥미로운 걸. Wie haben sich deine Eltern kennengelernt? Kennenlernen은 서로 만나자죠. 너희 부모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야? 라고 했더니 아, 그거 아주 긴 얘기죠. 할말 많아요. 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이죠. Das ist eine lange Geschichte.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맥락상 빈칸에 들어가는 게 아, 순서대로 잘 배워진 건몇 번이에요? A, B, C 순으로 배열하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상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봤더니 일단 숫자 2가 쓰여져 있고요. 팀 추가. 여기 진한색으로 되어 있고 일단 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나타내나요? 이건 남해죠. 그쵸? 팀 추가 ist beim Sportfest 2027 sehr schnell gelaufen und hat den zweiten Platz gemacht. Sonnenblumenschule, 3. Juli 2027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해서 by 전치사 썼고요. 체육제입니다. 체육제에서 근데 몇 년도? 2027년 체육제, 즉 체육대회에서 뭐 했어요? 매우 빨리 달렸어요. 아, 이거 달리기에서 2등을 해서 받은 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und 그리고 hat den zweiten. 자, 몇 등을 했습니다. 라고 할땐 서수로 읽는 거죠. 여기 지금 사격 썼으니까 서수 zweite 뒤에다가 사격 어미 붙여서 2등 자리를 gemacht, 차지했네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학교 이름 나와 있어요. Sonnenblumenschule에서 언제 수여한 상장이에요? 2027년
7월 3일에 수여한 상장이에요. 자, 일단은 볼까요? 수상자는 누구죠? 팀 투카 나와 있는 정보이고요. 수상 이유는 맞아요. 달리기

잘했다라고 했어요. 매우 빨리 달렸다. 수여일자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면 온차 하고선 뭐뭐뭐 몇몇 이렇게 하는 전치사 표현에도 들어가 있을 텐데 아니면 fun 써서 몇몇몇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가 인원과 관련된 정보는 언급되지 않아서 정답은 4번이고요. 학교 이름 어디예요? Sonnenblumenschule. 여러분 Sonnenblumen가 해바라기 꽃이에요. 해바라기 학교라고 하는 학교 이름을 갖고 있는 예쁜 이름을 가진 학교였고요. 여러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자, 2등을 차지하다라고 하면 den zweiten Platz 하고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일반적으로 mac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den zweiten Platz 하고서는 여기에도 bekommen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도 사실은 맞아요. 순위상으로 상을 받게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den zweiten Platz gewonnen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gewinnen 동사를 쓸수 있어요. 즉 2등을 차지하다라고 하면 zweiten Platz machen, zweiten Platz bekommen 또는 zweiten Platz gewinnen 해서 동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was darf es denn sein? Ich hätte gern ein Kilo Äpfel. Die sehen so lecker aus. Die schmecken auch so.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고 나선 Danke, das ist alles. Das macht dann 2,10 €. Hier, bitteschön. 이라고 합니다. 이 대화는 일단 상점에서 이루어진 대화죠. 가격 나오고 그 다음에 Das ist alles. 이 표현 딱 봐도 이게 답니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상점에서 일단 이루어진 대화이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뭐 필요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묻는 표현이 나왔어요. Was darf es denn sein? 이라고 했더니 뭐뭐뭐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사과 1kg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것들, 그러니까 사과겠죠. Zuleika, 그 다음에 아웃에 뭐뭐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매우 맛있어 보이는데요? 라고 했더니 Sie schmecken auch so. Die schmecken auch so. Schmecken은 맛이 나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해요? 맛도 좋아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뭐뭐 물어봤더니 고맙습니다. Das ist alles. 그게 다예요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다 해서 이유로 10센트입니다라고 했고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상황에서 아, 네, 그게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우리 뭐 썼죠? Sonst noch etwas 썼어요. 또는 뭐 썼나요? Is das alles? 이렇게 물으면 아, 네, 그거 답니다라고 해서 Das ist alles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과거형 동사를 써서 Das war's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여기 apostrophe 써서 네, 그게 답니다. Das war es 이런 표현 썼어요. 자, 요런 질문이 있는지 이제 찾으면 돼요. 1번 Was cost das? 그거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죠. 가격 얘기하는 걸로. 그렇지 않고, 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Haben Sie Äpfel? 사과 있으세요? 이미 사과 있습니다. 그쵸?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찾는 거 나왔어요. Sonst noch etwas?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Essen Sie gern Äpfel? 사과를 즐겨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5번, alles zusammen bezahlen. alles zusammen이죠. 뭐예요? 다 더해서 합산해서 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 개의 물건을 구입을 할때총 금액이 얼마예요? 뭐 이런 표현. alles zusammen bezahlen. 이라고 해서 정답. 여기는 될 수가 없네요. alles zusammen bezahlen 이라고 하는 표현 아마 식당에서도 쓸 거예요. 각자 더치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다할 거예요? 그러면 아, ich wir bezahlen alles zusammen. 저희 다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이런 표현을 쓸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다한 합산 금액 얼마예요? 물어볼 때도 아마 쓸 텐데 지금 대화 맥락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점 대화에서 주로 나오는 거 종업원이 쓰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그거 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대화 구문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종업원이 상점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할때 활용했던 표현들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팁스 통해서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상점 대화에서 종업원이 쓰는 표현입니다. Was darf es sein 외에도 helf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kann ich Ihnen helfen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wie라는 의문사를 써서

wie kann ich Ihnen helfen? 쓰기도 해요. tun이라는 동사를 써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Was kann ich für Sie tun? 이라고 합니다. Was darf es sei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모두 써요. Sie wünschen bitte?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해서 wünschen 원래 소망하다인데 뭐 필요하세요? 원하세요? 이고요. 아니면 좀 간단한 표현 중에 모두 있었나요? 뿌드슌? 이라고 해서 뭐 필요하시죠? 라고 하는 이런 대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상점에서 종업원이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더 있었구나.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채팅방의 내용으로 보아 제안을 수락한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Hallo Freunde, wollen wir morgen nach der Schule zusammen Hausaufgaben machen? 친구들 안녕, 우리 내일 방과 후에 숙제 같이 할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Warum nicht? Ich bin dabei. Dabei sein은 동참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achen mit 이라고 해서 mitmachen 이라는 동사랑 사실은 아마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나도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은 동참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warum nicht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왜 그게 안 돼? 이 뜻이 아니라 안 될 거 뭐 있어? 라고 해서 긍정응답일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해서 즉 수락한 사람은 일단 누구예요? 레아일 거예요. 그렇죠? warum nicht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안 될 거 뭐 있어? 나 같이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미아는 nein, danke. Die mache ich lieber allein. 아니야, 고맙지만, 제안 고맙지만 됐어. 나 혼자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llei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Tut mir leid. 나오면 일단 거절이죠. 미안해? 라고 하고선 Ich habe keine Zeit. 나 시간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안내 한번 볼까요? Schade. Ich habe meine Hausaufgaben schon gemacht. 오, 안타깝다. 아쉽다. 나 숙제 벌써 다 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태호는 뭐라고 했냐면 Da habe ich schon eine Verabredung. 이래서 나 그때 벌써 다른 약속 있는데 라고 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었어요. 1번. 리아는 기꺼이 라는 표현 warum nicht gerne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응답을 한 내용이에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en Schrank kannst du nicht allein tragen. Da ist doch viel zu schwer für dich 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Links an die Wand, danke 라고 해서 안전자 뒤에서 합격이 딱 나왔던 이동을 한 거죠. 그 책장을, 그 장을 너는 allein 혼자서 tragen 짊어지다 여기에선 옮기다예요. 혼자 옮길 수 없어 라고 했어요. 그것은 너에게는 너무 무거워 라고 하고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가져다 두면 돼 했거나 아니면 뭐 도와줄까 뭐 이런 표현을 썼겠죠. 왜냐하면 이동을 했거든요. 저기 왼편 왼편 벽 쪽으로 가져다 줘 고마워 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어디 어디로 이동을 시킬까?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찾으면 돼요. Wem gehört er? 그거 누구 거야? 소유주를 묻는 표현이고요. Wohin soll ich ihn stellen? stellen 동사 나왔습니다. 세우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의문사 뭐 나왔어요? 어디를 향하여? 입니다. 어디로 가져다 놓을까? 인 거죠. 그랬더니 왼쪽 벽 쪽에 가져다 줘 라고 하는 표현이 되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Kannst du mir bitte helfen?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질문하면 야나인부터 대답해야 되죠. 얘는 들어갈 수 없고요. Wer hat den Schrank gekauft? 이 창 도대체 누가 산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Wo ist die nächste Haltestelle?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다음 정류장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합니다. Wohin soll ich ihn stellen? 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kommen 동사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Wohin kommt? 하고서는 der Schrank, 이 장 어디로 이동시키면 돼? 라고 할 때 컴맨 동사도 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질문해서 이동 위치를 묻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트라겐 동사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트라겐 동사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다의어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was trägt er in der hand? 그는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받치다, 짊어지다 라는 표현을 써서 das Eis trägt jetzt Menschen. 그 얼음이 이제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빠지지 않게 잘 얼어서 지탱해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나 옷을 입다 이때 쓰죠. Sie trägt ein neues Kleid. 그녀는 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치사 구문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보는 jemand Name auf oder in der Liste tragen, 리스트에, 즉 어디 어디 명단에 이름을 올리다 라는 표현을 쓰거나 jemanden auf den Händen tragen, 여기 합격 쓴다는 표현이에요. 누군가를 손 위에 올려놓다 라고 해서 소중히 다루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우리 문화 영역 지문을 자주 보시죠.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르다 라고 해서 einen Namen tragen, 이어받다, 갔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tragen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16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Benny, Anna, darf ich dich etwas fragen? 내가 뭐 좀 물어봐도 돼? 뭐라고 했더니 Anna가 Aber natürlich, ich bin 17 Jahre alt. 물론이야, 나는 17살이야. Du siehst aber

제일 융하우스. 근데 훨씬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몇 살이야를 묻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Wie alt bist du? 위기에 대해서 띄었는데 어떻게 지내? Hast du Geschwister? 너 형제 자매 있니? Was bist du von Beruf? 너 직업 뭐야? 5번. Studierst du in dieser Stadt? 너이 도시에서 대학 다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Mein Arzt sagt, ich soll heute nicht viel laufen.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뛰지 말래. Soll ich dich abholen? 내가 너 픽업할까? 라고 했더니 아가 뭐라고 얘기했고요. Kein Problem 이라고 했어요. 괜찮아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아요. 고마워 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죠. 안개님 언제 쓰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Ich bin traurig. Traurig은 슬픈이거든요. 오, 나 슬퍼.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Entschuldigung,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 요거 나온 이유는 사과할 때도 kein problem을 써요. 괜찮아요라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 때도 쓸수 있어서 아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상으론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고맙다입니다. Nicht zu danken은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일 때 쓰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걸 고마워하고 그러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Das ist sehr nett von dir. Danken이라는 동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참 친절하구나 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간 뜻이 고마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고마워에 대해서 bitte schön 뭐 이런 거 외우고 kein problem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18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또 풀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21강부터 23강까지는 선생님이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각각의 특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어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휘하고 그리고 문화 부분을 같이 정리할 예정이고요. 22강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들 중에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강에서는 어법 중에서 최근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들을 선생님이 예측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세 가지 특강 놓치지 말고 꼭 수강해 주세요. 예, 먼저 첫 번째로 21강, 오늘은 어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발음 및 어휘 부분은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범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틀리면 1, 2, 3, 4, 5번에서 많이 틀려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예,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팁을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호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발음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한자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발음 자체를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지에 나온 다섯 개의 한자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꼭 알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1번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중국어 원 정도의 수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가 출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맞추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성조 배열이 같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우리 두 글자의 한자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세 글자의 한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조 배열을 찾는 문제인데, 특히 2번과 3번, 이두 가지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성조를 알아야만 다른 부분에도 적용해서 풀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팁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는 한자 표기입니다. 네, 한자는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한자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부수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러 차례 실전 모의고사 문항을 풀면서 부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우리 첫 번째 한자 특강에서 부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수를 이해하면 한자를 확장하는 데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을 고를 때는 그 한자의 부수를 유의해서 보고 스토리를 지어서 외운다. 예, 그리고 4번과 5번은 다이어와 유이어예요. 다이어, 유이어가 과거 수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지만 최근 수능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되는지 딱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유형 1번부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 1번은 발음 및 문자 영역 중에서 낱말의 병음이랑 한어 병음을 결합하는 것을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형을 분석해 볼까요? 네, 먼저 성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조를 중에서도 특히 헷갈리는 성조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성조가 일성과 사성이에요. 우리 일성은 높고 평평한 소리였고요. 그리고 사성은 뚝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조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높고 평평하게 오래 끌고 가는 음을 잘 내지 못해서 사성과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방법은 없다고 소개해 드렸었죠.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읽으면서 몸으로 익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또 헷갈려 하는 성조는 이성과 삼성인데요. 네, 이성은 올라가는 소리였고, 삼성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음이 두 가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성과 삼성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올라가는 음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 하고 발음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다양하게 변조가 되어서 쓰이죠. 반삼성으로 읽히기도 하고, 삼성과 삼성이 연달아 왔을 때는 이성 삼성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조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유사 발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네, 물론 1번 문제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요런 비슷한 발음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거든요. 요건 이 유형 2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뽀, 포 발음. 포 발음 같은 경우에는 입을 P 소리가 나는 거고, 영어에서도 이거 두개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for 발음하고 for 발음, 요두 가지 유사 발음 구별하는 것. 그리고 지, 치, 시 발음, 요런 발음도 자주 등장하고요. 지, 치, 시 요거랑 발음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발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에 나오는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한자,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더라도 1번에 나왔던 모든 단어들을 큰 소리로 읽고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 자,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쉽지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한 단어짜리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단어 학습을 하실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아주 큰 소리로 과장되게 읽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미 자체를 넣어서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유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낱말의 성조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형 분석하기 역시 같이 볼게요. 네, 이음절 단어의 성조를 구별하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여기서도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일성, 사성, 이성, 삼성이에요. 그래서 성조 잘 알아야 되고, 최근에는 쉽고 중요한 단어 위주로 출제가 된다.
특히 단어들 중에서 이름절 단어들 중에서 명사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사형 중에서 다른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1번

문제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1번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또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조를 정확하게 알고 맞는 것만을 짝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다. 네, 역시 성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하실 때 단순 책상 앞에서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큰 소리로 외우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머리 식히면서 하나씩 외우고 이렇게 차츰차츰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소리내어 읽으면서 단어를 익히는 습관 강조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는 3번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한자 문제예요. 우리 한자 문제도 계속해서 많이 풀었었는데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3번에 계속 나왔던 유형들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바로 한자와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되는데 굳이 문제에 예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자 밑줄 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뭔가 예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예문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 한자의 의미를 모를 때 앞뒤 예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한자는 부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수의 의미와 같이 짝지어서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는 100%다 모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틀리는 것부터 제외하고 답을 찾아야지 정답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속어법을 적극적으로 문제풀이 할때 활용하셔라. 부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꼭 하나 특강을 들어야 한다면 앞에 이제 한자에서 그 한자 부수 특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어 공부할 때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한자를 익히시는데 굉장히 기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빈출되는 한자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 특강 5과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가 따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꼭 보셔야 되고요. 범위니까. 그리고 수능 특강에도 완성에도 한자 문제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 한자 문제가 선지가 4개, A, B, C, D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나온 한자는 모두 다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가 10회가 있었으니까 총 40개의 한자가 그럼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추가하시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 나온 한자도 추가하시고, 이렇게 하면 나만의 노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시험 직전에 그 한자만 보고 가셔도 훨씬 정답률이 높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한자만 딱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1, 2, 3, 4, 5번 문제는 언제든지 번갈아 가면서 서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3번에 한자로 나왔던 것이 2번에 발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자로 나왔던 것이 다시 유의어나 다의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음, 성조, 한자 모두 다 정리하고 용법까지도 같이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1번부터 5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네, 이제 4번 유형 가볼게요. 4번 어휘로 또 다의어가 나왔습니다. 네, 다이어는 한 가지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문장의 맥락 속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우리가 기본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 기본 의미를 한국어적 의미에서 확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오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선은 수능 특강 다이어에서 빈출이 되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나온 다이어는 반드시 용법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이 수능 특강에 나왔던 다이어를 한번더 바로 직전에 볼수 있게끔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이어 노트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미를 연상 지으면서 기본 의미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의미에서 출발해서 한꺼번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먼저 공부해야 될게 정해져 있어요. 수능 특강의 2강부터 4강까지 다이어가 나오잖아요. 그 어휘 부분에 나오는 다이어를 먼저 학습하셔야 되고요. 최신 기출 문제 속에 나온 다이어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강과 완성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시고 그리고 추가로 본문에 나왔던 다이어도 개별적으로 정리하신다면 너무 좋겠죠. 선생님하고는 먼저 요것, 이거 수능 특강에 나온 것, 그리고 수능 특강에 나왔던 또 문제로 나왔던 다이어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어휘인 유의어인데요. 유의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의미상으로도 해석이 비슷한 단어여서 한국어 의미만 잘 알면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단어의 용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해석만 하면 풀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두 번째는

번째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용법의 차이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것들도 역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용법을 기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어 정리는 꼭 필요하고요. 수능 특강에서도 유의어가 10강, 11강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역시 정해드릴게요. 예, 10강, 11강에 나온 유의어 먼저 보시고요. 기출문제 속 유의어 보시고요. 그리고 특강과 완성에 나오는 유의어 문제도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역시 문제 속에서 나온 것들 개별 정리하신다면 예, 빈틈없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우선순위 다이어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왔던 다이어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능 특강 교재 12페이지에 다이어가 나왔는데요. 다이어가 매해 비슷하게 나오다가 최근에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다이어가 빠지고 새로운 다이어가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이미 나왔던 다이어를 다시 한번 똑같이 출제하기는 어려우니 다른 다이어를 추가해서 학습시키겠다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수능 다이어로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생겼는지 선생님이 체크하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by예요. 예, by는 원래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아주 짧은 단위로 줄여왔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로 기억하시라고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단어의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by는 희다라는 뜻이고요. by 써, 흰색이죠. by 취러 이탕 하면 헛되이 한 걸음 했다, 헛걸음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by에는 공짜로라는 뜻이 있는데요. 실제상 매우 by 나더지엔. 네, 세상에는 공짜로 얻는 돈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오 밑으로 먼저 가볼게요. 예, 빠오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에 다이어로 출제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다시 나오진 않겠죠, 똑같이. 하지만 언제든지 의사소통 기능 표현이나 다른 한자 뭐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오는 유념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빠오가 빠오수 하면 책을 포장하다 라는 싸다 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였어요. 그리고 봉지를 세는 양사도 됐죠. 이바오 디엔신, 과자 한 봉지였고요. 간식 한 봉지, 그리고 책임지다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바오자이 워身上 이 표현 기억하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바오처 하면 전세내다 혹은 대절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 디엔을 한번 볼까요? 이 디엔은 약간 조금이란 뜻이었어요. 그리고 多穿点衣服 이럴 때 약간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2시, 몇시 몇시 할 때 시, 디엔이었고요. 2시는 얼디엔이 아니라 량디엔이었죠. 그리고 요리를 주문하다라는 뜻으로 디엔 차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까이인데요. 까이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이 후샹 빵쪼, 서로 도와야만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뭐 할 차례다라는 까이니라 이 표현도 있었죠. 예, 빠오는 안따였어요. 앞에 손수변이 들어가서 안따, 포옹하다라는 뜻인데요. 빠오저 셔머 하면은 고양이를 안따라는 뜻이고 빠오 시왕 하면 마음에 희망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이 리오라는 단어 새롭게 등장한 단어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오는 남기다라는 뜻이고 마수바오 리오자이저 책가방을 여기 둬라라는 뜻입니다. 我们决定留在这里 우리는 여기에 남기로 머무르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나도 여러 번 했었죠. 다른, 예, 사람을 때리고 치는 거고요. 그리고 나电화, 전화를 걸다. 다란치오, 운동경기, 농구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뭐로 붙어라는 전치사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다明天起 하면 종明天起와 같은 의미였죠. 다음은 go인데요. 예, go는 충분하다 라는 뜻이고요. go吃一个星期, 예, 일주일을 먹기에 충분하다 라는 뜻이고 真够多的 아주 매우 라는 뜻으로 정말 많다, 아주 많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꽈예요. 예, 꽈는 걸다 라는 뜻이고요. 옷을 걸다 라고 말할 때 꽈이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다가 꽈电화였죠. 그리고 홍은 달, 붉다, 빨갛다 라는 뜻으로 홍써 하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이 돼서 인기 있다 라는 뜻도 있었죠. 다 쯔이진 헌홍 그는 최근에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왔던 다이어 두 번째 내용인데요. 화도 22년 9월에 이미 나왔어요. 다시 나올 확률은 높지 않지만 선지로 화钱, 네, 돈을 쓰다, 화时间, 시간을 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자주 나오는 거고요. 화开了 하면 꽃이 피었다. 眼睛都花了, 예, 눈이 침침하다. 그리고 알록달록하다, 裙子非常花, 예, 이런 표현들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坏는 나쁘다고요. 坏习惯 하면 나쁜 습관. 电脑坏了, 예, 컴퓨터가 고장났다. 累坏了, 예, 피곤해 죽겠다. 예,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리고 이 미의 의미에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이 미도 새롭게 등장한 건데요. 미로 하면 미로죠. 길을 잃다라는 뜻이고. 迷上了看书 하면 책 보는 것에 열중하다. 球迷 하면 야구 팬이 되겠습니다. 운동 경기 구기 종목의 팬이 되겠죠. 开门, 예, 문을 열다. 开花, 꽃이 피다. 开车, 운전하다. 开水, 물이 끓다. 开药, 약을 처방하다. 다 중요했어요. 이거 开도 꼭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나온 게 바로 이 쥐입니다. 예, 새롭게 나온 것들은 다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取得了好成绩, 좋은 성적을 얻다. 그리고 取一本你喜欢的, 네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다 뜻이고요. 取名字, 이 표현에 유념해 주십시오. 이름을 짓다라고 할때 取名字 쓸수 있다. 叫는 뭐뭐라고 부르다. 老师叫你 하고 진짜로 소리내서 부르는 걸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역과 피동의 의미가 모두 있는 단어였습니다. 叫도 용법이 중요했죠. 네, 그리고 라는 끌다, 당기다란 뜻이고요. 라타이바, 이 표현 아예 외우시라고 했어요. 네, 글을 한번 돕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자, 이제는 28페이지의 3번 다이어입니다. 세 번째. 예, 딩이란 아이도 새롭게 출연한 겁니다. 쌤이 이렇게 별표 치는 거는 작년에 없다가 새로 지금 다이어로 들어온 거라서 수능 특강과 연계가 되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샨딩 하면 산꼭대기. 그다음 동사로 부딪히다, 들이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딩到了桌子, 탁자에 부딪혔다. 그리고 참다, 버티다, 이겨내다라는 뜻도 있었죠. 顶住了许多困难,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뜻이고요. 모자를 세는 양사, 这顶帽子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파이, 예, 손을 뼉을 치다 할 때 그 치다라는 뜻이고요. 파이手, 예, 손뼉 치는 거고, 파이디에닝, 拍照片 하면 사진을 찍다, 영화를 촬영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타오도 유념해서 봐야겠죠? 예, 타오는 세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트를 타오라고 하는 양사였어요. 저 타오 이포 하면 이 옷 한 세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 껴입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용법이 완전히 다르면 다이어로 나오기에도 좋은 용법이잖아요. 그래서 타오라 양젠 와이타오 하면 외투를 두 겹 껴입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22년 6월 모의고사에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약속하다라는 뜻과 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넣어놓은 것은 이 대략이라는 의미가 문화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략이라는 의미도 있고 약속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양보하다의 랑이 있죠. 예, 양보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뭐뭐 하게 하다라는 사역과 피동의 의미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단어가 랑입니다. 그리고 수안은 포함시키다, 뭐뭐라고 여겨지다. 수안러, 수안러 하면 그만두다. 수화, 수안화 하면 책임을 지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 번 쌤하고 같이 했었고요. 좌우는 사람을 찾는 것도 있지만 거슬러주다라는 뜻으로 자오 55块钱, 예, 5위안을 거슬러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왔던 다이어들 한번 추가적인 정리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수능 특강 다이어 나왔던 부분, 그것들 중에서도 새롭게 등장한 건 더 유념해서 보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능 특강 교재에서 또 추가로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에 띠이팡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예, 띠이팡은 장소, 곳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부분, 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是什么地方的人？너는 어디 사람이니?라는 뜻이고요. 这话有对的地方，也有不对的地方. 이 말은 옳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go인데요. 이 go는 아까 선생님이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해 드렸는데 한 가지 의미를 더 정리하려고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go는 매우 아주라는 뜻이 있었죠. 我今天吃的真够多的. 나는 오늘 정말 많이 먹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买了这么多东西，应该够吃一个星期的了. 이렇게 많이 샀으니까 일주일은 충분히 먹겠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我个子不高, 나는 키가 크지 않아서 够不着라고 읽죠? 네, 够不着입니다. 그래서 go가 여기서는 손이 닿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의 결과를 나타내는 go부자오의 자오가 붙어 있습니다. 닿을 수가 없다. 내 키가 크지 않아서 닿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의미에서 손이 닿다라는 의미가 go에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 아까 다이어 부분에 정리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능 특강 12강에서도 이 다이어 문제가 등장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요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 본문 수능 특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를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능 특강 16강에 나왔던 다이어 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도 익숙한 show라는 단어가 등장해 있어요. show는 마르다라는 뜻이 일반적인 뜻이죠. 그래서 뚱뚱하다, 마르다 할 때 뚱뚱하다는 팡, 마르다는 show라고 했습니다. 我的几个朋友其中有的胖 有的瘦. 내 몇몇 친구 중에 어떤 아이는 뚱뚱하고 또 어떤 애는 말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마르다란 뜻에서 파생이 돼서 몸에 꽉 끼다라는 뜻도 있어요. 昨天你给我买的裙子네요. 네, 裤子有点瘦. 어제 네가 나에게 사준 바지가 조금 낀다, 꽉 낀다 이 얘기고요. 还是帮我换一条大一点的. 나를 도와서 좀 더 큰 걸로 교환해 주면 좋겠다. 좀 더 큰 것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show에는 몸이 마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꽉 끼다라는 뜻도 같이 있다. 자, 17강 볼게요. 17강에 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꽈의 의미 두 가지가 전화를, 뭐 옷을 걸다, 전화를 끊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걔랑 다른 의미가 확장되어서 나온 문제로가 있어서 얘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예, 물론 앞선 강의에서 다 풀었던 내용이지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번 특강은 그렇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다면 지금 특강 내용만 보고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수준으로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꽈가 걸다란 뜻이 있었어요. 옷을 걸다, 꽈, 이프, 아까 가장 작은 단위로 선생님이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전화를 끊다, 꽈, 띵화도 있어요. 이건 두 개나 아는 거죠. 근데 거기서 파생이 돼서 얼굴에 표정을 띠다 혹은 드러내다 라는 의미로도 파생이 되어서 쓰입니다. 她脸上总是挂着笑. 그녀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挂着笑 하면 웃음을 걸고 있는 거니까 미소를 띠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앞에 있는 걸로 보고 의미를 파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기억하진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최소 단위로 꽈저샤오라는 표현을 한번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꽈의 의미까지 같이 확장해봤어요. 자, 이제는 18강에 나오는 포어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 포어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찢어지다, 망가지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문제풀이 할 때도 봤고 그리고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표현 본 적이 있습니다. 鞋已经破了,不要再穿了. 신발이 이미 망가졌으니까 이제 그만 신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찢어지다, 망가지다, 뭐 살이 까지다 뭐 이럴 때도 破라는 표현을 썼었죠. 뭐 차破了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낡은이란 뜻이 있어요. 这件破衣服是我妈妈小时候穿过的. 이 낡은 옷은 엄마가 어릴 적에 입던 것이다. 예, 포, 이프 하고 아주 줄여서 외우면 되겠죠. 그리고 잔돈으로 바꾸다란 뜻도 있었습니다. 마, 저 이백 块钱,
포워청 2장 50다. 이 100위안짜리 지폐를 50위안짜리 지폐 두 장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할 때 포워청, 깨뜨리다, 잔돈으로 바꾸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용법 함께 정리해봤어요. 자, 이제 19강에 나왔던 지향을 한번 볼까요? 예, 지향은 지향리마오 하면 예의를 중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지향중국문화 하면 중국 문화에 대해 논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지향도 한번 문제에서 길게 정리를 했었었죠. 자, 이제는 유의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의어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우선순위 정해드렸어요. 먼저 책에 나왔던, 수능특강 책에 나왔던 유의어 정리하고 가셔야겠죠. 선생님이 여기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특강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수능특강 교재에 또와 이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또는 하나하나씩 모두라는 뜻이고요. 이공은 다 합쳤을 때 모두라는 뜻이에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합쳐서 25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25명이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공을 썼죠. 이 이공을 자주 쓰는 경우가 그래서 돈 계산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요? 다 합쳐서 얼마인가요? 저 이 과자도 샀고 음료수도 샀는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를 말할 때 다 합해서를 이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 요디알과 이디알의 차이. 가장 기본이지만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형용사 뒤에 이디알이 나오고 동사 뒤에 이디알이 나와서 이렇게 이디알의 용법, 동사 뒤에 이디알, 명사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용법이 있고요. 비엔이 이디알 외우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허샹허 이디알 쉐 약간의 물을 마시고 싶다. 네, 이런 구조도 있었습니다. 요디알은 뒤에 형용사나 동사가 나왔는데 요디알을 넣으면 부정적이거나 불만의 어기가 있다. 요디알 진장 하면 조금 긴장된다. 요디알 쿠 하면 조금 쓰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의미가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했었죠. 세 번째로는 벌라이와 위엘라이입니다. 이 두 가지 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위엘라이에 알고 보니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여기서 나오거든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벌라이와 위엘라이를 더 깊게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수능 중국어에서 항상 등장하는 시험에 항상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위엘라이에 벌라이에는 없는 알고 보니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던 일이 밝혀져서 일의 진상이 밝혀졌을 때, 네, 그럴 때 위엘라이 니실 중국어를 알고 보니까 너 중국인이었구나. 어쩐지 중국어 그렇게 잘 말하더라니. 뭐 이런 것들. 위엘라이 표현이면 알고 보니라는 뜻이 있다. 자, 그리고 시간과 시호가 나왔어요. 자, 요것도 사실은 원래 작년 교재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언제든지 또 모의고사나 좀 실제 수능에서 등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과 시호. 예, 시간과 시호 모두 다 명사이지만 뭐뭐 하는 시간 이라는 뜻의 명사형의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시호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앞에 뭐뭐 더 시호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나 특정한 시점,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 뭐뭐 더 시호다. 춘지에 더 시호, 그러면 그 춘절에 라는 뜻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시제는 그냥 우리 말처럼 시간이라는 명사형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뭐 매우 시제, 나 시간 없어, 뭐 이런 용법으로요. 자, 다섯 번째로 빵주와 빵망이 있습니다. 고전, 클래식이네요. 야, 얘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굉장히 클래식이지만 항상 출제가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빵망이라는 단어가 이합동사라는 거죠. 예, 이합사라는 것은 동사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미 목적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구조가 이합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빵망이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서 빵망니 너를 돕다라고 말할 때 빵망니라고 쓰지 않고 빵니더망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근데 빵주에는 그런 용법이 없어서 빵주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빵주는 명사적으로 일동이란 뜻도 있고요. 예, 이렇게 비교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문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문화 문제는 22번부터 26번까지 5문제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보기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실제로는 독해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배경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나오는 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잘 모르겠으면 A라고 치환을 하면 돼요. 내가 읽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혹은 의미를 알수 없다, 한자가 모르는 한자다라고 하면 그냥 A라고 치환해서 풀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화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소재가 있어요. 상용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용 표현들을 익히고 그 상용 표현을 바탕으로 문제 풀이, 독해 문제 풀이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건축물이나 문화 유적을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네, 이것도 항상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소개한다든지, 도시에 있는 문화 유적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항상 유형으로 등장합니다. 네, 이런 유형이 많은 이유는 중국의 유명한 건축물이 많고, 그리고 중국 도시 중에서도 특징을 띠고 있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능 중국어에서 아주 다양한 유형으로 여러 해 동안 출제가 됐지만, 아직도 중국에는 많은 지금 건축물이 있고, 또 문화 유적이 있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소재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땐좀 배경 지식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 모르는 게 나오면 좀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나오는 구조는 똑같다. 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이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는 문화 문제 다섯 문제 꼭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 문제가 나옵니다. 峨眉山在四川省西南边. 峨眉山은 四川省의 서남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在, 요 표현. 항상 위치를 나타낼 때 자이를 쓴다. 네, 그리고 이것들 중 하나다라고 표현할 때 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峨眉山是中国四大佛教名山之一 했어요. 아까 그 峨眉山이라는 산은 중국 4대 불교 명산 중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몰라도 중국 4대는 해석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명산 뭐 중에 하나다라는 게 쯔이라는 걸 알면, 아, 이게 어떤 명산이라는 거구나 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알수 있습니다. 다른 걸 모르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는 문화유적지나 건축물을 소개할 때는 높이나 길이 뭐 이런 것들의 크기를 말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크기를 말해줄 때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타여 2700多米高. 그것은 길이가, 높이가 2700여 미터 정도 된다. 이럴 때 미터는 중국어로 미라고 하고요. 쌀미자죠. 까오가 높은 거니까 그 높이가 얼마나 된다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위에요 약 55공리 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표현할 때 장을 쓰고, 공리는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단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본어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는 B라고도 한다라는 별칭을 표현할 때 A 예叫 B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통 예叫 리농是 베이징의 이다特色. 후통은 리농이라고도 불리고 베이징의 큰 특색이다.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화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형 문형입니다. 베이징 후통 已经有700多年的历史了. 베이징 후통은 이미 7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속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윈청 옌호, 예, 윈청 소금 호수에 관한,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예, 윈청 옌호在中国山西省也叫中国死海. 예, 윈청 소금 호수는 중국의 산시성에 있대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짤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언급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위치는 나온 거죠. 그리고 예叫中国四海, 중국 사해하고도 부릅니다. 별칭이 뭡니다 할때 예叫 쓴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它是一个长长的盐湖. 그것은 아주 길고 긴 소금 호수인데요. 东西长约30公里. 동서로 3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长 공리, 아까 나왔던 표현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이도 나왔고요. 几千年以前, 몇천 년 전에 그곳의 사람들은 就已经开始生产盐了. 이미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소금 생산이 시작됐다는 거죠. 夏天的时候盐湖的水由红绿蓝等各种颜色. 여름에 그 소금호수의 물이
빨갛고 초록색이고 파랗고

이렇게 각종 색깔을 띈대요. 特别好看, 정말 예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여행을 합니다. 되겠죠? 색깔도 좀 나와 있고요. 지금 깊이만 안 나와 있는 거볼수 있겠죠? 그래서 25번의 정답 3번이었고요.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짱짜지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장가계죠. 장가계는 중국의 후난성에 있습니다. 벌써 1번 맞았네요. 어디 어디에 있다. 위치 나왔고요. 是中国有名的旅游城市, 유명한 중국의 여행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산봉우리들이 있는데요. 모양이 아주 특별하대요. 독특한 모습의 산봉우리가 像画一样美, 그림처럼 아름답다 나오고요. 게다가 30여 개의 소수민족이 이곳에 삽니다. 30여 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도 맞죠. 두자주人口比汉族还多. 두자주의 인구는 한족의 인구보다 많아요. 그럼 한족의 인구가 가장 많다가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장자지의 보단 풍경 매리. 장가계는 풍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공연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공연이 유명하다도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물 소개를 볼 거예요. 인물 소개는 A는 B다라고 해서 A是 B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 중국 현대 화가, 수화가, 현대 화가이자 서예가이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때 아까 짜이 어디 어디에서였죠? 출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小的时候 어렸을 때 이걸 하기 시작했다 할 때 小的时候开始이란 표현도 등장하죠. 자, 우리 그리고 유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很有名 이런 표현. 그리고 이렇게 꺽쇠 표시돼서 책 이름이나 그림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뭐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할 때 他对中国文学和绘画有很大的影响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对什么什么有很大的影响. 자, 그러면 문제로 역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예, 루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예, 루신은 중국의 현대 문학가래요. 그리고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3번 벌써 맞죠? 그리고 그는 많은 认识到 인식했대요. 중국인들의 정신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决定不学医学 의학을 배우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주로 문학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들을 번역한 거죠. 그리고 중국에 온 이후에 광인일기, 아큐정전 등을 썼대요. 그리고 오사신 문화운동에 참여했대요. 맞죠? 광인일기, 아큐정전 썼고 일본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귀국 후에 이와의小说集를 쓴 게 아니라 이미 귀국 후는 그 뒷얘기죠. 回到中国 이후는 뒷얘기니까 4번이 아니고요. 중국인의 정신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도 맞겠죠. 자, 인물 표현 하나만 더 볼게요. 쉬즈모라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나왔습니다.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쉬즈모是中国现代有名的诗人 A是 B 구조 역시 나왔어요. 이 쉬즈모는 중국의 현대 유명한 시인이래요. 1921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 뭐뭐를 하기 시작했다. 开始写和中国传统诗不一样的新诗. 중국의 전통시와는 다른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자신만의 예술 특징이 있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을 때 아주 아름답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작품의 시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의 시는 자신만의 예술적 특징이 있다. 맞고요. 전통 시와는 다른 새로운 시를 썼다. 아까 여기 부분에서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표현이 아름다운 시를 썼다. 표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도치라의 헌메이였잖아요. 읽기에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건 아니죠. 케임브리지 대학에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A, B,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언어 문화도 항상 문화 문제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 소재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문화를 대표하는 것 중에 바로 해음 현상이 있어서 이 해음 현상을 한 번 더 같이 정리하고 문제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음이라는 것은 비슷한 음을 써서 본래의 글자를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을

뜻을 연상하게 하는 건데요. 중국 사람들이 숫자 8을 좋아하는 이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숫자 8의 발음이 빠잖아요. 그 빠의 발음이 돈을 벌다라는 빠자의 빠와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 8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말로 원래 의미를 대신해서 좋은 뜻, 나쁜 뜻 이런 거를 가리는 거를 해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언어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국 문화에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화하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또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선물 금기예요. 선물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배를 선물하지 않죠. 왜냐하면 헤어지다라는 뜻의 리 발음, 헤어질 리자에 이별하다 할 때 이 리자가 발음이 배라는 발음 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배를 나누어 먹는다라는 의미의 펀리는 헤어지다라는 발음의 펀리와 같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배를 서로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은 헤어지자라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하지 않고요. 그리고 괴종시계가 있어요. 괴종시계의 쫑일성입니다. 이 쫑이라는 시계라는 의미는 마치다, 끝나다라는 뜻의 쫑과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선물하다라는 송종은요, 임종을 지키다 혹은 장례를 치르다의 송종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 괴종시계도 선물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산입니다. 우산은 싼이라고 읽잖아요. 근데 헤어지다, 흩어지다라는 뜻의 발음이 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우산을 선물하면 헤어질 수 있어서 싼이라는 의미랑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산을 선물하지 않죠. 이렇게 선물하지 않는 금기 되는 거 책에 나온 수능 특강에 나온 가장 기본적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숫자입니다. 숫자 중에서 좋아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 다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계속 형태를 바꿔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먼저 6. 6은 순조롭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숫자 6을 좋아하고요. 우선 좋아하는 것만 딱 떼서 보면 6, 8, 9를 좋아해요. 이거는 중국 중국 사람들, 어느 지방 사람들도 다 이견이 없는 게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6, 8, 9. 8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돈을 벌다라는 의미의 빠 자이에 빠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오는 9죠. 숫자 9는 오래 9자 지오와 발음이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죠. 삼성으로. 네, 그래서 이 숫자 9도 오랜 기간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얘도 좋아하는 숫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반대로 싫어하는 숫자는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을 사자라는 사 때문에 사를 싫어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에서 사의 발음은 스 하고 사성이에요. 근데 이 죽다라는 뜻의 중국어 발음은 스, 저 삼성이에요. 성조만 다르고 발음이 같죠. 그래서 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 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같은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스와 스의 발음이 비슷해서 싫어하는 숫자에 해당한다. 자,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문제화되어서 나왔는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중국인은 最喜欢哪个数字呢? 자, 방금 했던 거죠. 중국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해?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 고민할 것 없이 배경 지식이 있던 친구는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탐은 最喜欢. 그들은 숫자 8을 가장 좋아하죠. 빠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뒤에 설명 보면 또 답을 모르는 친구를 또 고를 수 있어요. 因为他的发音跟发财的发差不多. 그것의 발음이 돈을 벌다라는 뜻의 빠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所以这个数字可以表示得到很多钱的意思. 이 숫자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B에 들어갈 말은 숫자 빠빠의 8이 되겠습니다. 네, 한 문항만 더 봐볼까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리고 복자가, 복자 한자가 문에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中国家家都爱贴福字,不过为什么要倒着贴呢? 중국은 집집마다, 家家 하면 집집마다죠. 집집마다 모두 이 복자를 붙이는 걸 좋아해. 근데 왜 거꾸로 붙여야 돼? 倒着贴 하면 거꾸로 붙이다는 뜻이에요. 因为倒和跟 A 밑줄 发音一样. 왜냐면 이

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따오저 티에 表示 幸福来了的意思. 그래서 복을 거꾸로 붙인다는 것은 행복이 온다라는 걸 의미해. 자, 그래서 따오가 발음이 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3번 따오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찾아야겠죠. 자, 얘가 사성의 따오이고 따오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거꾸로 붙여놓는다라는 것이 복이 들어온다, 복이 온다라는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붙이지 않고 거꾸로 붙인다라는 의미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운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운 문제는 항상 자주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언어 문화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해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앞에 어휘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이어와 유이어 함께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 부분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구문들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도 있지만 마지막 특강으로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수능 문제 풀이하시기 전에 필살기로 한번 딱 정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습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정리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다시 한번 소화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특강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 특강이거든요. 22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특강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찌엔!

세상 러시아의 박소희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핵심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1강부터 20강까지는 수능완성 교재를 절반씩 나눠서 모두 300문항을 풀어보았고요. 21강, 22강, 23강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영역별로 나눠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오늘 21강에는 발음, 철자, 어휘, 문화 문항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22강에는 가장 많은 문항 수가 출제되는 의사소통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마지막 23강에서는 난도가 이제 높은 것으로 등급이 거기서 갈리는 영역이기도 하죠. 문법 영역과 관련된 문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음, 어휘, 철자, 문화에 관련된 문항 시작해 볼게요. 자, 1번은 철자 문항인데요. 2025학년도 6모 1번 문제에 등장했던 아이예요. 가장 전형적인 철자 문제 스타일이죠. 왼쪽에 러시아 문화를 나타내는 어떤 사진이 제시되고 관련된 설명이 있고 단어의 구멍이 한 3개, 4개, 5개 정도 뚫려서 여기 나온 이미지 중에서 고르는 그런 문항들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철자 문항 스타일입니다. 자, 볼게요. 네모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되어 있는데 자, 짐니 드바리에츠라고 되어 있어요. 드바리에츠. 우선은 네모를 쳐볼게요. 그 다음에 상징, 심벌. 그 다음 수도 스탈리치. 지금 이게 생격이 된 상태고 원래는 스탈리츠하고 아로 끝난 여성명사입니다. 그 다음 한 세기 할 때 세기 여기까지가 세기인데 얘 때문에 지금 생격이 된 상태고요. 위에가 그래서 크가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에는 부분이라는 의미의 여성명사 차스예요. 지금 앞에 동사 때문에 족격이 된 거고 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will가 해서 will가는 러시아어로 포크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까로 끝나는 건 맞는데 얘는 숨가고요. 3번은 로슈카입니다. 숟가락.

자, 여기에서는 발음이 어떤 게 변하죠? 이게 쉬 발음 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1번과 3번, 숟가락, 포크 이런 거는 이제 뭐로 먹는다? 엄마가 수저로 먹고 있다. 아들이 포크로 먹고 있다 할때 수저나 포크는 수단과 방법이 되잖아요. 러시아 격변화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족격은 수단과 방법을 의미할 때 쓰이는 거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번 해볼게요. On, 그가 먹고 있어요. Eats. 그다음 숟가락으로 라고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족격으로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이니까 숟가락으로니까 이것이 족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4번은 꼬슈카입니다. 꼬슈카. 자, 관용적인 표현 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들어간 구문이 있는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쥐트. 사는데, 까크. 뭐뭐처럼 살다. 꼬슈카. 고양이처럼 사는데, 누구와 함께 있는? 사바크. 강아지와 함께 있는 고양이처럼 지낸다. 요거는 견원지간, 사이가 좋지 않고 자주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역시 끝에 어미가 까로 끝나는데요. 얘는 로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같이 나오는 필기도구 까란다쉬도 적어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뭐 선생님이 연필로 쓰고 계세요, 펜으로 쓰고 계세요 할 때도 족격이니까 로츠꺼이 얘는 까란다쉬옴 이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구모 1번 문항입니다. 어떤 산에 사진이 있어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그림을 먼저 한번 러시아로 옮겨볼까요? 얘는 스톨이죠. 의자, 책상은 스톨이고요. 얘는 스키네요. 스키는 이렇게 두 개가 항상 한 쌍이니까 늘 복수로만 쓰는 복수 명사입니다. 르쥐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스키 타다라는 수거가 있어요. 까따싸. 타다. 까따싸. 나 플러스 전치격인데 얘가 복수니까 복수 전치격 형태를 써서 리샤흐라고 하고요. 그다음 깐끼. 얘는 스키거든요. 아, 스케이트거든요. 얘도 역시 똑같이 복수 전치격을 써서 까따싸 나 깐까 하면은 스케이트 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3번은 물고기네요. 러시아어로 르바. 자, 얘도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런 게 있어요. 까크 르바. 물고기처럼 어디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자, 요거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나타낼 때 요런 표현을 씁니다. 자, 4번 아까 저기 썼던 스토리고요. 자, 5번은 아치키죠? 안경. 자, 안경도 역시 2번과 동일하게, 그리고 이 스케이트와 동일하게 복수로만 쓰이는 복수 명사이고요. 안경을 착용하다 할 때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다라는 이동 동사의 부정태 동사인 나시치 동사랑 결합해서 이렇게 됩니다. 나시치 동사는 안경뿐만 아니라 의복과 결합해서 그거를 착용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요 연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엘브로스. 는 사마야 최상급 나왔어요. 자, 사무이 형용사처럼 여성형, 중성형, 복수형에서 일치시켜 주면 되죠. 뒤에가 가라하고 산이니까 여성형이 왔고요. 위소카야 높은이란 말이죠. 가장 높은 산입니다. 어디에서? 브라시 러시아에서. 라시야 이하로 끝나는 명사의 전치격은 이라서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에타 이것은 파뿔리아르나의 미에스터. 파퓰러한 장소입니다. 인기 있는 장소예요. 뭐에 인기 있는 장소다? 악지브나버 오띠하. 이거는 휴식이고, 이거는 액티브한. 액티브한 휴식을 위한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리아타보 슈도비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드니아츠 하면 오르다죠. 그 다음에 꾸다. 어디로 오르다. 엘브루스에 오르기 위해서 누우시나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동사 원형 가토비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우스나 진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스톨 되겠네요. 스톨.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발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철자 문제는 풀어봤고 이제 발음 문제가 몇개 나오는데 이번 문항은 쉐하고 샤 모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음에 발음 문제가 나오면 늘 여러분이 그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두셔야 되는 게 있죠. 유성음, 무성음, 쌍, 유성음과 무성음. 자, 매, 외, 게, 네, 쥐, 쇠가 있고 이 유성음 6개에 대응하는 쌍이 있죠. 이렇게 돼서 러시아어에서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오거나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이 왔을 때 역행동화를 하니까 이렇게 앞을 쳐서 얘도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되고 이제 뒤에 유성음이 왔으니까 앞에 무성음이 소리를 달립해야 되겠죠? 대응하는 유성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가 무성음화, 얘가 유성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말 무성음화는 말 그대로 어말에 오는 유성음이 된다는 겁니다. 맨 끝에 유성음이 왔죠? 그러면 얘가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이 된다. 즉, 이 여섯 개의 유성음이 단어의 맨 끝에 오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자기 파트너의 무성음으로 발음이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율리아. 율리아가 vushla zamush. 결혼을 했다라는 건데요. 맨 뒤에 왔죠. 그러면 발음이 어말 무성음만 나서 자무쉬하고 샤 발음이 나겠습니다. 이번 미리니 모이 까란다쉬. 까란다쉬 하고 이렇게 원래 음가대로 소리가 나고요. 할머니도 바부슈카 원래 음가대로 소리가 납니다. 4번 나데슈다. 희망이라는 말이죠. 기대. 쥐 발음 원래 음가대로 소리가 나고 아까 선생님이 1번에서 알려드렸던 숟가락은 이게 역행동화 때문에 쉐가 샤로 발음 나서 로슈케라고 발음이 나서요. 모두 다샤 발음인데 정답 4번만 쉐 발음이 나겠습니다. 자, 이제 발음 문제지만 이것이 또 문법이나 의사소통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이라서 다시 한번 해석도 보고 문법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정리할 거는 뭘까요? 결혼하다 할 때, 러시아에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여자가 결혼하다 할 때, 두 번째, 남자가 결혼하다 할 때, 세 번째, 남녀. 그래서 그들이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세 가지로 공식이 있는데요. 여자는요, 공식이 with, 나가는 거죠. zamush, 저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번에서는 뒤에까지 뭔가 이렇게 없이 딱 잘라져 있지만 누구와 결혼하다 할때그 누구와가 자 플러스 대격이라고 여기까지 가져와 줘야 돼요. 그래서 질문할 때는 자까보 이렇게 질문하겠죠. 자까와나 위슐라 자무시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질문할 때는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앞으로 가져와야 되고 끝도의 대격이 까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남자가 결혼하다 할 때는 쥐니싸 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에처럼 뭔가 옵니다. 전치사 플러스 무슨 격? 자, 얘는 나 플러스 전치격이 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나 다음에 크토의 전치격 꼼 이렇게 오겠죠. 다음 그들이 결혼했습니다 하려면 아니 완료상 빠 쥐니리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2번은 위르노치 하면 돌려주다고요. 네, 연필 돌려줘 하고 이제 명령법이 되겠습니다. 3번 바부슈카 할머니께서 하질라 프람 사원에 다니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하질라 다녀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번 시야 나샤나제슈다 우리의 모든 기대가 나집이야 너에게 있어. 자, 요거는요 나제이차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나제이자 동사 격지배가 나오는 수능특강 20강에서 대격의 파트에 있었던 아이인데 이 기대하다라는 아이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뭐에 대해 기대하다 할때나 플러스 대격까지 가져와야 돼요. 여기까지가 세트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플러스 대격 뜨의 대격인 찌베아가 온 거죠. 5번 하자이까 하자이는 남자 주인, 얘는 여자 주인. 여주인이 발라슐라 어디로 눕혀놓다라는 말이죠. 동작 동사입니다. 동작 동사는 다음에 뭘 지배하죠? 꾸다를 지배하죠. 보나 대격을 지배하니까 나 스토리 왔어요. 뭐를 숟가락을 책상 위에 놓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모음의 발음인데요. 모음의 발음 중에 오의 발음을 묻고 있습니다. 에따 돔 오띠하. 이것은 휴식의 집입니다 해서 강세가 오에 있어요. 오 발음 나겠죠. 강세가 자기 머리 위에 콕 있으니까 자기 음가대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 하고

2번 노기. 오에요. 역시 강세가 있으니까. 3번 바이에스카. 강세가 예 있으니까 오에 강세가 없으므로 오는 무슨 발음 난다? 아 발음이 나겠습니다. 자, 4번 고리. 오 발음. 자, 산은요, 러시아어로 가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복수형태잖아요. 고리. 복수 대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라, 고리. 자, 5번은 할로니 하고 강세가 5에 있어요. 그래서 강세가 없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제 해석 한번 가볼게요. 에따 돔, 이것은 집입니다. 뭐의 집이다? 휴식의 집이다. 뭐뭐의 할때 뒤에를 생격으로 처리하니까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생격이 왔고요. 이거는 휴식이고, 휴식을 취하다, 쉬다라는 동사, 아띠하찌라고 하죠. 아띠하찌 할 때는 동사가 왔을 때 강세는 아에 있는 반면에 명사가 됐을 때는 오띠하고 강세가 앞에 오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특별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것, 그죠? 이것. 에따 하면 이것. 그래서 이것은 뭐 책상이다. 이 사람은 안돈이다. 이것은 고양이다. 이것은 재미있다. 지루하다. 이렇게 에따 뒤에 사람도 오고 사물도 오고 현상도 오고 동물도 와서 이것이라는 말로 쓰일 때는 이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픽스 값이고요. 반면에 이 뭐뭐는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은 이 고양이는 이 교실은 이 나라는 이렇게 할 때는 뒤에 오는 명사가 성수가 달라지므로 그거에 맞춰서 네 가지 형태로 달라지죠. 이 뭐뭐는 어떻게 될까요? 에따트. 그다음에 여성은 요렇게, 중성은 요렇게, 복수는 이렇게 되겠죠. 남녀 중복. 이 책상은, 이 가방은 에따숨가. 이 창문은 중성이니까 이렇게, 이 안경은 에찌아츠키, 이렇게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바뀐다. 뭐가 이 뭐뭐라는 것이. 자, 두 번째, 2번, 우미니아 발리아 노기. 노기. 자, 노기는 복수인데요. 단수가 뭐냐면 나가입니다. 다리, 나가, 복수, 노기. 이렇게 단수에서 복수로 바뀔 때 강세가 이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조금 정답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나가, 노기. 자, 요거 강세 바뀌는 거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아프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묶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프다 동사는 말리에치 동사예요. 말리에치 동사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일식으로도 바뀌고 이식으로도 바뀌거든요. 자, 일식으로 바뀔 때 예를 들어볼게요. 야, 말리에유, 그립밤. 자, 일식으로 동사가 변화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음으로 끝난 명사에 족격 어미가 붙었다는 것은 어디가 무엇 어떤 병으로 아프다 할때그 질병명이 족격이 된다는 거죠. 질병명을 족격으로 처리해 줘야 되고요. 아, 두 번째로 이식으로 바뀔 때는 저기 나와 있는 2번 예문과 같이 다리면 다리, 머리면 머리, 배면 배. 신체 부위가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식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우후생격을 씁니다. 우미냐. 그다음에 신체 부위가 뒤에 와요. 해볼게요. 머리가 아프다. 갈라바. 그다음에 코가 아프다. 뭐 노스. 이렇게 오겠고요. 목도 되겠죠? 고릴라. 자, 그다음에 글라자. 여기까지만 하면 한쪽 눈이고요. 강세 있는 아가 오면은 두 눈에서 복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하, 우쉬. 얘는 우허, 귀라는 말의 복수 형태죠. 우허, 두쪽 귀는 우쉬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복수. 복수니까 인칭대명사 하면 아니가 되고요. 얘는 온, 아나, 아노.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러면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변화를 여기에 넣어줘야 되고요. 얘는 3인칭 복수에 해당하는 걸 넣어줘야 돼요. 어떤 거에? 말리지 동사에 이식 동사 변화. 그러면 말하다 동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바리치 할 때, 야 가바리우, 디 가바리시, 오나나 가바릿, 온 아나 아노 할때 가바리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수, 오나나 아노가 왔을 때는 말리,
3인칭 단수 변화 말리시오고요. 복수가 왔을 때는 아니가 말이야 단 것처럼 이시동사 변화해서 야트 어미를 가져서 말리야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일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weit 플러스 za 플러스 대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응원하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응원하다. 갑자기 아프다 다음에 막 뒤에 뭐 이 팀을 이런 게 나오니까 이 동사와 뒤에 오는 것이 호응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za 플러스 대격이 오면은 응원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관련된 부연 설명 쭉 드렸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부추라. 언제죠? 어제. 보일라. 자, 보일라는 which 동사. 비동사죠. 뭐뭐이다. 이것이 이제 과거 시제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갔었다, 뭐뭐였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주어가 남성일 때 l, 여성일 때 la, 중성일 때 lo, 복수일 때 li를 해주죠. 그래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있었다, 갔었다, 였었다. which 동사의 과거 시제. 주어가 atlicina paestka예요. 굉장히 좋은 여행이 있었다. 여행이 어제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인데, 파이스트카가 여성이니까 브일라가 왔고요. 역시 여성이니까 아틀리츠나의 형용사 일치되고 있습니다. 파이스트카는 여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수단에서 배웠던 포이스트, 얘는 기차죠. 기차인데 여기에 이렇게 까가 붙으면 여행이라는 말이 되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브이하드니에 하면은 휴일에, 주말에 그는 산에 다녀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발 하면은 1월이고요. 강세가 여기에 있어서 야가 이 발음 나는 것으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어 달 1월부터 12월에는 1월처럼 미약해서는 끝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두 다 남성 명사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달도 자음 아니면 이끄라트고를 끝났기 때문에 달과 관련된 명사는 모두 남성 명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은 사무이 최상급 나네요. 가장 할로든 춘 미시츠 달입니다. 자, 강세가 여기에 있어서 이 야도 이 발음이 나고요. 얘가 남성 명사니까 휴용사 남성형, 그다음에 최상급 남성형이 왔습니다. 밑줄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오 발음인데요. 오짓하고 오의 강세가 있습니다. 오 발음 나는 거 찾으시면 돼요. 스모트리하고 오 발음 강세 있고요. 날슈니하고 강세가 없어요. 호짐 오 발음, 그 다음에 라슈스 아 발음. 그래서 그러면 동일하게 오 발음이 나는 건 AC,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동사, 어떤 동사가 원형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사람을 데리고 가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이동 동사가 부정태 동사, 정태 동사 쌍이 있는데, 부정태 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와지치 동사. 정태 동사는 위스치 동사입니다. 자, 요거의 동사 변화. 자음 교체가 야에서 일어납니다. 이식 동사라서 이식 동사는 자음 교체가 야에서만 일어나고 뜨이부터 아니까지 쭉 다시 동사 원형에 있는 아이가 오거든요. 그래서 무지쉬, 무짓, 무짐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요 동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데리고 가다니까 아빠가 누구를 아들을 꾸다, 이동 동사는 보호로 꾸다를 취하는데, 꾸다는 부나 대격을 말하는 거죠. 학교는 부를 취하는 거니까 부 플러스 아르코나 명사의 대격 슈골로. 아빠가 아들을 학교로 데려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A번은요, 그들이 극장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자, 2번, B번, 무이 우리는 달슈니 하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중성일 때, 복수일 때 보시면 놀슌, 그리고 여성일 때 날슈나, 중성일 때 날슈노, 복수일 때 날슈니 다음에 동사 원형을 하면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주어는 주격이 오면 됩니다. 야 놀슌, 야 날슈나, 무이 날슈니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10번, 무이 호짐. 우리는 다닌다, 꾸다, 이동동사, 걸어가다, 부정태 동사죠. 역시 아까 썼던 사람을 데리고 가다와 마찬가지로 이동동사므로 꾸다를 보로 취하고요. 자니아찌, 뭐 수업, 강의 이런 의미를 가진 아이들은 모두 다 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나가 왔고 이렇게 대격이 왔습니다. 함께라는 말이죠. 이아 리에트거. 리에트거는 드물게라는 빈도부사고 이 대가 크 발음이 납니다. 리에트거. 아, 트 발음. 리에트거.

라슈 스팟 보스나 늦게 나는 드물게 잠자리에 든다라는 건데 요 동사 라슈자 동사입니다. 라슈자 하면 플러스 꾸다 어디로 눕다라는 의미인데 뒤에 스팟지가 와서 스팟지가 자다 하니까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얘는 불완료상이거든요. 불완료상의 개념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반복을 의미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빈도부사가 왔죠? 드물게. 빈도부사는 반복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불완료상과 결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발음 문제. 역시 오의 발음 문제인데요. 스콜카 스토이트. 스토이트. 스토이트. 오의 강세 있습니다. 1번, 스탈리. 자, 책상은 스토리인데요. 복수가 되면은 강세가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얘가 아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발음. 자, 2번. 요거는 얘랑 굉장히 닮았는데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에서는 여러분 강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닮은 아이들은 강세 없이도 여러분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가방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다 해서 가격을 나타낼 때요 동사를 쓰고요. 어디 어디에 서 있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 원형 써볼게요. Stoic. 이렇게 됩니다. 얘는 플러스 그제가 와요. 상태 동사라서 동사 변 해볼게요. Stoic, Stoic, Stoic. 그래서 스콜과 스토이에서 얘가 지금 나온 거고요. 얘는 쓰는 건 똑같아요. 강세가 다릅니다. Stoic, Stoic, Stoic 이렇게 됩니다. 서 있다는 강세가 어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 있다거든요. 스타이앗에서 강세가 없어서 아가 되겠습니다. 3번 아에라파르투 하고 강세가 여기 우에 있으니까 우에 있으니까 얘는 아 발음이 나겠죠? 그다음 얘좀 어려운데 바다 하면 물입니다. 근데 물의 대격인 모두 얘는 강세가 앞에 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에 강세가 있어서 오 발음이 납니다. 5번 아크노죠. 아크노 창문. 얘 생격은 아크나입니다. 아크나. 오로 끝나는 중성명사의 생격은 아니까요. 아크나라서 강세가 없죠. 그래서 오와 발음이 동일한 것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해석해 볼게요. 가격을 묻는 질문이라고 했죠? 스고카 스토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빨도는 중성이라서 이 뭐뭐는 해당하는 세 번째 요게 왔죠? 이 외투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라는 거고요. 자라면 홀입니다. 홀에 큰 책상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흐라지질이 그들의 부모님이 저기에 서 계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3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사원형 기다리다. 슈닷. 누구를? 이오. 그녀를 어디에서? 공항에서. 원래 공항은 아에라포르트예요. 강세가 주격에서는 여기 오에 있어요. 근데 강세 있는 우가 와서 공항이라는 단어는 장소를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는 강세가 뒤에 우에 있기 때문에 오에 강세가 없게 되므로 아로 되는 거죠, 발음이. 자, 그러면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가 몇개더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사두, 사 하면 정원인데요. 사두 하면은 정원에서라는 말이고요. 리에스 하면 숲이에요. 우리 수 하면은 숲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에렉 하면 기슭인데요. 나 미리구 하면은 기슭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는 말이겠습니다. 5번. 님하고 할수 없어요. 도추너스카자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라즈미아르 사이즈 치수죠. 창문 사이즈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어휘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었고요. 이거 빼고는 이동 동사가 나왔습니다. 아프토부스 버스가 크 플러스 역격이네요. 아스타노프가 뒤에 이제 아프토부스가 생략된 것 같은데 버스 정류장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앞에 이동 동사가 왔을 때크 플러스 역격이 오면 어디 쪽으로 다가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접근 다가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접두어 포트예요. 그래서 고고가 있는 걸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에 있네요. 네, 빠트호짓. 버스가 정류장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얘를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에타 샵과 이 털모자

나이가 너에게 매우 다가가고 있어. 이것은 어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어울리다에서 많이 했었죠. 이조트. 그런 용법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누구에게 어울리다고 할때이 동사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1번은 이해하지. 타고 가다 정태 동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동동사니까 꾸다가 오고, 타고 가다라서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나 플러스 전치격도 오는 경우가 많겠죠? 자, 얘는 위지. 사람을 데리고 가다의 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얘는 위지 동사고요. 위지 동사의 동사 변화 형태고, 얘는 아빠지드 바지. 그래서 지각하다. 지각하다 동사는 중요한 것이 어디로 지각하다. 어디에 지각하다가 아니라 어디로 지각하다기 때문에 수업에 지각하다고 하고 싶으면 나오록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지. 나오록게라고 하면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형용사 단어 형태가 나왔는데요. 스코어 이기자면 곧 시험이야. 빠에따무 다음엔 결과죠. 그래서 내가 매우 뭐하다. 두 번째,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화장실이 뭐합니다. 그럼 화장실이 뭔가 사람이 있거나 꽉 찼으니까 기다려달라 하는 거고, 시험이 곧 있으니까 내가 매우 바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거 보시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형용사 장어미가 이렇게 되거든요. 바쁜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장어미를 지우고 나면 주어가 남성일 때쓸수 있는 단어미가 되고, 주어가 여성일 때는 아를 붙입니다. 근데 얘는 강세가 뒤에 단어미, 어미에 붙게 돼요. 자니따, 그 다음에 복수는 자니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연결하면, 찔리폰, 전화기가 will였었어. 전화기는 남성이니까 자닛 하면, 전화기가 바빴어라는 거는 통화 중이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곧 시험이야. 그래서 나는 매우 바빠. 좀 기다려 주실래요? 지금 화장실이 찼습니다. 비어 있지 않고 찼다.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몰리는 뭐예요? 아프다라는 말 노이. 아픈이라는 형용사의 단어미 형태가 되겠습니다. 몰리엔 주어가 여성일 때는 말나, 복수일 때는 말니 되겠죠. 얘는 자로위,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의 단어미 형태가 되고요. 여성은 자로바 되겠습니다. 4번도 역시 갈로드니,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의 단어미 형태고, 요거는 어떤 수고랑 연결이 되냐면 갈로드니, 까크볼크 뒤에 이렇게 연결돼요. 까크볼크. 볼크는 동물인데 뭘까요? 늑대. 늑대처럼 배가 고프다. 정말 배가 고픈 상황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몰리엔 하면은 만족스럽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뭐에 만족스러운지는 족격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여성은 나 몰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형용사 단어미 형태는 스스로 과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이치 동사의 과거 시제 will, will, will, will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이동동사와 관련된 어휘 문항인데요. 나 울리지 하면은 울리자가 거리인데요. 나 울리자는 밖에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밖에 사람들이 샵게 하면은 모자죠. 딸모자. 모자? 그러면 이동동사 중에 어떤 동사가 의복을 착용하다와 연결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요거였죠. 자, 나시지 동사. 나시지 동사는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이동동사의 부정태 동사입니다. 부정태 동사인데 이거 다음에 의복이 오면 그것을 입다 착용하다라는 말이 돼요. 아까 안경처럼 on, no seat, 아치키. 자, 그는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착용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on, 그가 하지치 동사,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얘는 으 플러스 전치격, 와치깍. 아치키는 복수니까 전치격도 복수 전치격만 있겠죠? 아치깍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가장 간단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바로 요것만 넣어서 on, 으 플러스 전치격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에는 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B가 얘인지 얘인지 봐야 되는데, 동사 원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위스지이고요. 사람을 데리고 가다 정태 동사고요. 얘는 S가 아니라 Z로 바뀌고 태워가다, 운송하다, 수송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류드밀라는 자신을
리비오노, 아이처럼 뭐 한다. 근데 이동동사,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다, 뭐, 운송하다, 수송하다, 이걸 넘어서 관용적인 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복을 착용하는 관용적인 용법을 물었던 것처럼 뭐냐면, 위스지, 원래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다 정태인데, 시비야, 까크. 이렇게 하면, 뭐뭐처럼 자신을 데리고 가다. 얘는 러시아에서 어떤 의미냐면 처신하다, 행동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드밀라는 아이처럼 행동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되어 있고요. 요럴 때는 거의 반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nd sie da trust. 그는 자주 읽고 그녀는 시그다. 항상 읽는다. 빈도 부사는 빈도의 어떤 그 밀도에 따라서 쭉 나열되는 거지 반이어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말 아니에요. 2번 까르타 지도가 비씨 걸려 있어요. 높게. 그리고 그림은 낮게 걸려 있다. 높음, 낮음 각각의 부사 형태 반이어 맞고요. 3번 마가진 상점이 나호디차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 카페는 스프라바 오른쪽에 있습니다. 슬리바 스프라바는 장소 부사죠. 방향 부사는 뭐예요? 왼쪽으로 날리에바 오른쪽으로 나프라바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다음에 아트플러 성격이 와서 뭐뭐로부터 왼쪽에 뭐뭐로부터 오른쪽에란 뜻으로 사용되죠. 4번 나오러 올게. 수업 시간에 야나 피슈 야 피슈 텍스트 나는 텍스트를 쓰고 있다. 미아들렸나? 천천히. 그녀는 보이스더라. 빠르게. 서로 반대 말 맞고요. 클라스에 교실에서 지치 아이들이 가바리아 말하고 있습니다. 찌허 조용히. 나올리지 밖에는 그로움꺼 큰 소리로 조용히 큰 소리로 역시 반이어 맞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 철자, 어휘, 문항 모두 했고요. 이제는 문화와 관련된 문항 5개 만나볼 텐데 예전에는 간단하게 그냥 어떤 암기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일정 부분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텍스트 주고 한글 답지 주고. 자, 볼게요. 러시아 작가죠. 솔제니친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이즈비에스니 하면 뭐예요? 유명한이죠. 파플리아르니 하면 인기 있는 이고 이즈비에스는 유명한. 요두 개를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학생들이. 유명한 러시아 삐사질 작가입니다. 20세기 작가입니다. 이게 색이죠. 그는 라지시아 태어났어요. 몇 년도에? 몇 년에? 할때 무가도 1918년도에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했습니다. 일하다 다음에 족격이 오면 뭐로 일하다? 직업이 족격이 되는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무슨 과목 선생님? 뒤에 이제 성격으로 해서 수학의 성격이 됐어요. 수학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No, 하지만 스란니흐리엣 일은 해부터니까 어린 시절부터 류빌 좋아했습니다. 리체라토르 문학을 좋아했어요. 이보 프라이즈비디니 그의 작품 요거는 필수어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왜냐면 고유명사고 아진젠 다 필수어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반 데니 소비치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반 데니 소비치의 하루예요. 아진젠이니까 하루. 이반 데니 소비치의 하루라는 그의 작품은 아트그릴라 보여주었어. 열었는데 보여주었어요. 어디에? 미르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브라브도 진실을 뭐뭐에 관하여 요거가 저번에 나왔는데 스탈린 시대 수용소를 말합니다. 스탈린 시대 수용소에 관한 진실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1970년에 그는 팔로츠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야? 파플러스 역격? 리체라트로가 문학이죠?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작가는 노고의 브레미아, 오랜 시간 동안 쉴 살았어요. 그리고 라보타 일했어요. 자그라니체 해외에서 살고 일했습니다. 바타무슈토 왜냐하면 니모크 모치 동사의 과거 시제 할 수가 없었어요. 미루누사 돌아가다 플러스 꾸다 어디로 로즈나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1994년에 그는 나카니에 참에 마침내 미르누시아 돌아왔습니다. 꾸다 어디로 브라시유 러시아로 우미르 우미레치 하면은
죽다라는 말이고요. 그거의 과거 시제 되겠습니다. 여섯

성형은 여기다가 라를 붙여주시면 되고 목숨을 리를 붙여주시면 돼요. 2008년에 사망했습니다. 1994년에 러시아에서 사망했다. 1994년에 아니죠. 2008년이니까 X고요. 문학교사가 아니라 수학교사라고 했기 때문에 X. 러시아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최초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X고요. 스탄 시대 수용소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 문장이 여기 있죠. Odkryla Miro Pravdu. 아 플러스 전치격.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970년에 이반 데니 소비치 하루를 발표했다. 1970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글의 내용과 다릅니다. 24년도 수능 8번 문학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언어 문화 중에 속담에 해당하는 겁니다. 속담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로뷰 요거는 자로비의 건강이라는 말이거든요. 건강. 예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유죠. 건강에 요거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없다. 그러니까 건강은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속담 되겠습니다. 2번, 니브지엔가 샤스티에 행복이고요. 이거는 돈의 복수 전치격이고요. 니는 나시죠. 어디 어디에.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하라쇼, 조쉐버, 니 브이바이엣. 일어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조쉐버, 싸게. 싼 것이 좋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입니다. 4번, 아드나갈라바, 머리가 하나면 하라쇼, 좋은데요. 드비에가 온 것은, 이라는 것은 러시아에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드바가 있고 여기 나온 드비가 있어요. 이 다음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나 중성 명사일 때는 드바를 쓰고요. 여성 명사일 때는 드비를 써요. 네, 뒤에 지금 머리가 생략된 거잖아요. 머리는 여성 명사라서 드비가 온 거예요. 머리가 하나면 좋은데 두개 있으면 더 좋아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나 노브리 프리비에트 이 노브리 아트비에트 착한, 좋은 안부 인사고요. 얘는 대답이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비자, 다바이, 뭐뭐 하자, 바프로브엠, 리시츠, 에투자다 주미에스. 이 과제를,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아사글라센, 나 동의해. 부미에스지 무이, 우리 함께 또 주나 정확하게 스모쉼. 스모쉼 동사 원형 스모치 할수 있다의 완료상 할수 있을 거야 이요 요거를 리시치 풀수 있을 거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속담을 말했더니 이야 우비에레 나는 확신해 우나스 우리가 빨루치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역시 속담과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마마, 엄마, 모시너 가능해요? 해도 돼요? 글치치. 자, 여기가 V가 오면은 켜는 거고요. 요거와 이제 반대되는 V가 오면 끄는 겁니다. 끌취가 열쇠라서 어떤 것을 키고 끄는 게 되겠습니다. 찔리비전. 텔레비전 켜도 돼요? 디우쉐사 꼰칠. 너 이미 다 끝냈니? 나마시니사다니. 숙제 다 끝냈어? 이슈님 노가스탈러스. 아직 조금 아스탈러시 남았는데요. 나그다니리지야. 그러면 안 돼. 텔레비 키면 안 돼. 가브리앗 뭐라고 하잖아 하고 이제 이 상황에 맞는 속담을 하고 스나츄알라 처음에 지엘라이 나마신사다니 해라 숙제를 하고 아빠돔 그 다음에 스마트리 찔리비저로 텔레비전을 보렴 뭔가 일을 마치고 쉬어라 그런 의미의 속담인데요. 요거는 고요한 물은 깊다라는 해석으로 되고요. 두 번째 꼰치지엘러 일을 끝내고 굴리아이 산책해라 스미엘러 용감하게 산책해라 그러니까 다할걸 하고 편하게 쉬어라 그런 말이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친구와 관련된 우정과 관련된 건데요 누루가 나 지엔기 니 쿠피쉬 친구를 돈으로 살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노브레스로버 좋은 말은 나로쉐 드라고이 소중한의 비교급 더 귀하다 뭐보다 비교급이니까 졸로터 황금이죠 생격 황금보다 귀하다 5번, 나이, 몰쉐. 더 많이 알고, 그바리, 맨쉐. 더 적게 말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작나무와 관련된 문항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작나무에 관

주다 동사의 변화입니다. 누구에게 주냐면 chula viejo.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이죠. Is new. 자작나무로 지엘라이 문마하고 종이도 만들고요. 이 모지칼레 인스트루멘트 악기도 만듭니다. 이게 뭐 도구, 얘네 음악이니까 악기가 되겠죠? 악기도 만듭니다. 미스노이 봄에 사비라유 모아요. 채취해요. 뭐를? 쏙 미리오시. 얘는 주스인데요. 수액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무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작나무 수액을 모으는데 온 오신 발리에스니. 그것이 매우 이롭습니다. 이 나무는 라스튜 자랍니다. 자, 자라다 동사 라스지. 동사 변화 해볼까요? 라스뚜, 라스쥬쉬, 라스쥬 되고요. 과거 시제도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써드릴게요. 로스, 라슬라, 라슬로, 라슬리 되고요. 완료상은 V를 붙이면 됩니다. V 라스지. 이 나무는 자라는데 거의 빠 플러스 역격 모든 러시아, 전 러시아에서 자랍니다. 로스키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겨요. 미료사를 바달검, 선물로 여깁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온 선물이냐면 이게 신이잖아요. 아트바고프, 신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간주합니다. 미료사는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브로스카 리체라투리에, 러시아 문학과 노래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 작품 보면 자작나무가 정말 나오는 문학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셀수 없을 정도로. 노래도 마찬가지고. 리암 노기흐 로스키흐.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있어. 그것은 이블리아이츠 뭐뭐이다라는 의미고요. 요거는 족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말이 족격이 됐어요. 조국의 상징입니다. 러시아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맨첫 줄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로스카야 도샤. 가을에 수액을 채취한다. 수액을 채취한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언제? 봄에. 그래서 얘는 X입니다. 거의 러시아 전역에서 자란다. 보시면, 에터 제라바 라스요트 바치치바 시 라시.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러시아인들은 우정의 상징이 아니라 조국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X. 그래서 A, C가 있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 21강의 문화 문제 맨 뒤에 있는 문항이에요. 마지막 문항 되겠습니다. 마린스키 극장,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거죠? 마린스키 극장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피스오이가 아닌 것, 뭐뭐를 기념하기 위해 황후, 역할, 발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넣어서 볼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러시아 제2의 도시죠? 예전에 러시아 수도였던 적도 있는 곳입니다. 수도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많아요. 뭐가 많냐면, 멋진 극장들이 많습니다. 사무 이지비에스니 가장 유명한 것 이스니 그 극장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이 바로 마린스키 티아트르입니다. 되었어요. 우리 발문에 나와 있던 거였죠? 온 발루출 이미야. 그는 이름을 얻었는데 마린스키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뭐뭐를 기념하기 위해 황후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린스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VSG 하면 200이고요. 이거는 연이죠. 뭐뭐보다. 얘는 몰예, 모아죠. 얘는 뭐뭐 동안. 200년이 넘는 동안, 200년이 넘는 동안, 뭐에, 자신의 역사에서 200년이 넘는 동안, 마린스키 티아트르는 바다릴 선물했습니다. 세계에 뭘 선물했냐면, 많은 위대한 아티스트를 선물했어요. 여기에서는 위스팔리 공연하다라는 거죠. 무대에 올랐다. 누가? 피오드로 샬리아핀도 올랐고 안나 파블로바라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티아트르 극장은 이그라이트. 이그라이트 플러스 롤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건데 그 앞에 와슈누이 왔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발레, 오페라 각각 지금 생격이 됐어요. 러시아 발레와 오페라의 발전에 있어서 와슈뉴롤 중요한 역할을 이그라잇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네요. 자, A. 마리아 알렉산드로우나 황후가 설립했다. 아니죠. 그녀의 이름을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X고요. 극장의 역사가 200년이 넘는다. 보시면 200년보다 더 많다. More. 그래서 200년이 넘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입니다.

0: 샬리아핀과 파블로버가 공연했다고 여기 나와 있었죠? 동그라미. 발레 전용 곡장, 발레와 오페라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어쨌건 맥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BC가 있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중에서 발음, 철자, 어휘, 문화와 관련된 문항들을 다시 만나봤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조금 더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시고 다시는 복습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틀린 단어나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했던 개념이나 잘 몰랐던 단어가 있으면 그것만 따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스피다니아.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봉자 뜨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교재를 다 풀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수능에서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보면서 어떠한 유형과 어떠한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요. 발음과 어휘 그리고 철자 영역을 묶어서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발음 어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발음 영역 먼저 보면요. 발음 영역의 유형을 보면 이제 발문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또는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을 찾는 문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단어를 제시하고 그냥 단어 안에서 철자를 밑줄을 그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문장 속에 단어로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제시한 다음에 그 중에 단어 하나에 또 거기에서 또 밑줄을 그어서 같은 발음이나 아니면 낱말을 고르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한 번씩 풀어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 2, 3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숫자 2에 류에 해당하는 것에 철자가 그어져 있죠. 자, 요거는 발음이 이렇게 나죠. 발음 기호가. 그래서 이거는 철자가 으와 유가 있을 때 뒤에 소리가 나지 않는 철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철자가 위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런 발음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씩 볼까요? 자, 휘라고 하는 것은 유 발음이 나는 거죠. 거리라는 뜻이고요. 이건 이런 발음이 아니죠. 느미라고 해서 절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느라고 발음이 나죠. 아닙니다. 자, 3번에 깨라고 하는 것은 강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역시 을 발음과는 다르죠. 4번에 끄라고 하는 것은 꼬리나 줄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같은 발음이 되겠죠. 이거 역시 소리가 나지 않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는 beurre라고 해서 버터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요거는 뒤에 소리가 나고 있죠. 요런 발음은 요렇게 발음이 납니다.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발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답이었던 문제가 됩니다. 요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 당시에 요렇게 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2023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의 발문이 밑줄진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Faisons de l'exercice ensemble라고 나오죠. Exercice라고 해서 X의 발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으, X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모음이 나오느냐 아니면 자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exercice처럼 모음이 나오면 X가 그즈 발음이 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do라고 하는 것은 온화한 이란 뜻이죠. 이건 발음이 나지 않아요. 2번에는 우아라고 해서 목소리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번이랑. 3번에 에그자라고 해서 그즈 발음이 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거 익스 다음에 또 모음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4번엔 dzm라고 해서 z 발음이 나는 거죠. 숫자, 서수를 나타냅니다. 열 번째라는 뜻이죠. 3번은 정확한이라는 뜻이고, 5번도 역시 숫자입니다. 스와성뜨죠. 60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같은 것은 3번이 되겠어요. x에 대한 문제는요, 종종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특히 또 으, x랑 같이 묶어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2024년도 거를 볼게요. 지금 다 문제가 1번이라고 나와 있죠? 수능 문제에서는 1번이 항상 발음 문제이기 때문에 발음 문제 수능에서 하나 나오죠? 전부 다 1번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밑줄진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밑줄진 거 볼까요? 프레농에 옹이라고 밑줄을 그어져 있죠. 똥 프레농, 너의 이름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옹 발음이 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에는 옴므가 되죠. 비모음이 아닙니다. 자, 남성 또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뽐므, 사과라는 뜻이죠. 세종이라고 해서 이거는 옹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저 계절이라는 뜻.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는 오톤느라고 해서 요거는 발음이 안 나죠, M은. 오톤느, 가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OM으로 되어 있지만 비모음으로는 나지 않아요. 5번에는 무시우죠. 이건 몽시우 아닌 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음이랑 N이나 M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비모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여기 4번이랑 5번. 그때 나왔었죠. 수능 특강 보시면은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저렇게 옹 발음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25번, 25년도에 했던 거 볼까요? 밑줄진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이라고 했어요. Salut mon voisin이라고 하죠. 하죠. 자, 보시면 아까 2022년도에는 그냥 숫자 1, 2, 3으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2024년도 그랬죠. 자, 뭐예요? Salut, 안녕, 나의 이웃, 친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Voisin, z 발음 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S는 모음과 모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z 발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음과 모음 중간에 있더라도 S가 두 개가 있으면은 그냥 스 발음이 나죠. 대표적인 예가 클라스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제 볼게요. 스 발음 있는 거. 자, 1번엔 유라고 해서 이거는 같은 발음이 아니죠. 유라고 돼 있죠. 게임이란 뜻이고요. 막스라고 해서 이거는 3월이란 뜻인데 이건 스 발음이 나는 단어입니다. 끝에 자음으로 끝나지만 자에서 발음이 나는 단어가 되겠어요. 빠지라고 해서 이것도 주 발음이기 때문에 역시 아니죠. 페이지라는 뜻이죠. 4번의 두즈 숫자 12죠.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뭐죠? 이스토아 이야기나 역사 이거 스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z 발음이 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z 발음하고 이거 유 발음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다음 26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발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빛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나오죠. Place de la Sorbonne이라고 소르본 광장인데요. C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철자 중에 하나죠. C는 뒤에 나오는 철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 오, 을가 있으면 끄 발음, 으, 이, 이그렛이 오면 스 발음, 그리고 하나는 뭐죠? 또 세드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스 발음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지금 세 다음에 으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으가 나와 있어서 스 발음이 또 나고 있습니다. 그럼 골라볼까요? 1번에 성이라고 돼 있죠? 성 숫자 100이고요. 이것도 역시 으가 나오고 있죠. 정답 1번이 되겠죠. 이번에는 크랩이라고 해서 크레이프죠. 크 발음이 나고 있고요. 꺄도 선물 역시 끄 발음. 클라스 교실 끄 발음. 퀴즈니에 요리사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끄 발음입니다. 그래서 세에서 플러스와 같은 발음은요. 나눔 단어는 성 숫자 100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하고 같이 똑같은 철자가 이제 J가 그렇죠. J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풀어봤고요. 이제 철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철자 문제나 어휘 부분에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뒤에 문법에서는 조금 쉬워졌다면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발음이나 철자. 자, 최근 5년간 대수능에서 나온 그 발문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받아쓰기에서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이 받아쓰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쓰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가 언어의 특성상 발음이 나지 않는 철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그 철자가 하나 빠진다고 해서 발음의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받아쓰기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자를 정확하게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의 형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퍼즐 같이도 나오기도 하는데 가로줄 숫자의 빈칸을 모두 채웠을 때 세로줄에 들어갈 낱말이 의미하는 숫자로 알맞은 것 또는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뭐 이렇게도 나오죠. 그다음 최근에 좀 제일 많이 봤던 것이 네모 안에 빈칸을 넣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 또는 낱말의 뜻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또 굉장히 그냥 대놓고 철자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건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 또 의미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철자 문제 유형이 됩니다. 철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특징은요, 어떻게 내느냐. 명사의 복수형이 있어요. 우리 그 철자 문제는 보통 수능 특강의 앞부분에 나왔던 그 명사 파트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복수를 할때 예외적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에서 이건 단수하고 복수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페스티벌도 꼭 역시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지만, 죽은 날의 복수처럼. 페스티벌은 그냥 이렇게 S를 붙인다라든지, 주그날은 주그노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발음하고 좀 연계해서요. 좀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가을이라는 단어 있죠? 그거는 요게 발음이 나지 않는데 철자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파인땅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발음이 안 나잖아요. 이런 것도 철자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걸로 나와요. 그 나머지는 또 동사 변화, 특히 일군 변칙 동사의 경우에는 악상이 없다가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 악상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도 하고 철자가 또 하나 뭐 들어가기도 하고 앞플레 동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사의 철자를 또 물어보는 것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 문제로 볼게요. 22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철자 문제는 2번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풀어보는 것은 전부 다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받아쓰기에서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1점 짜리긴 하지만요. 이 정답이 쉬워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쉽진 않아요. A번을 보시면 일리아 데 페스티발이라고 했죠. 페스티발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AL로 끝나지만 O로 바뀌지 않고 그냥 S를 붙이는 약간 예외적인 단어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였죠. 우리가 이거 방금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거 쉽네라고 할수 있지만 그냥 막 풀어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요건 철자가 오르니까 정답은 아니겠죠? 자, B번을 보시면 일라말 아암브라라고 돼 있어요. 브라는 팔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것도 역시 S가 있지만 복수 뭐 단수 똑같이 그냥 원래부터 S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는 팔이 아프다. 자, C번을 보시면요. 비아부님 메시우죠. 환영합니다. 신사분들, 신사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단수가 무시우죠. 무시우의 복수는요. 메시우 발음은 이렇게 써서 메시우라고 발음이 날것 같지만 S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써야지 맞는 철자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C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D번은 엘라드 모쥬라고 돼 있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 단수 눈에 하나의 눈을 말할 때는 의이지만 복수가 되게 되면 여기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아예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D번도 맞고요. 2번을 보시면 Je vis des animaux ici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동물을 봤다. 동물들을 동물은 단수가 animal 그죠? 아니말은 또 AL로 끝나는 철자의 규칙을 따라서 아니모로 요렇게 바뀌죠. 요거는 페스티벌하고는 또 다른 거죠. 반대인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철자를 정확하게 나머지 4개를 다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겠죠. 메스유가 쉬웠기 때문에 요거는 1점짜리로 가긴 했지만 나머지들은 다 혼동이 될 만한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수특의 앞부분에 나와 있던 그런 예외적인 단어들이 지금 수능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23년도에 나왔던 철자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발문의 형태에서 보셨던 거죠. 가로줄 숫자의 빈칸을 모두 채웠을 때 세로줄에 들어갈 낱말이 의미하는 숫자로 알맞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퍼즐을 보시면요. 이 가로줄의 숫자도, 가로줄도 다 숫자잖아요. 지금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죠? 볼까요? 자, 가로줄 첫 번째는 생끄죠. 끄. 생끄. 숫자 5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숫자 4, 꺄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트레이즈 숫자 13. 소문자로 쓸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왕. 숫자 20이죠? 그 다음은 숫자 11, 옹즈. 숫자 7,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깽즈가 되죠. 깽즈는 숫자 15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건 숫자의 철자들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재미있게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풀어봤던 수능 완성 교재에서는 요거를 똑같은 형식이지만 월로 해가지고 3월, 4월, 5월, 6월 요렇게 해서 그 철자를 맞추는 거였죠. 그때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철자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숫자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이제 24년도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거는 네모 안에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을 고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뭘까요? 바다라는 단어에 mer가 되죠. 그 다음 요거는 village, 마을. 깡빤유, 시골이라는 단어죠. 요거는 몽땅유,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발음이 비슷하죠? 여기 밑에, 뒤에는 똑같죠? 몽땅유, 은유 발음으로 나죠? 이거 몽땅유, 깡빤유. 요거 발음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만들 수 있는 낱말 골라볼까요? 으, 이, 엠, 아니까. 뭐가 될까요? 아미.
여자가 되겠습니다. 친구인데 여자인. 1번이 정답이죠. 2번의 샤는 고양이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3번의 film은 영화, 4번의 명, 손, 5번의 부하는 목소리라는 단어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 보기 안에 있는 단어도 만약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뜻과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다 구분하셔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25번에 2025년도에 나왔던 수능을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요. 동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일군 변칙 동사죠. 일군 변칙 동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군 동사하고 똑같이 어미가 바뀌지만 중간에 철자가 하나 들어가거나 아니면 악상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래서 완벽하게 일군 동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군 동사 형태를 취하고는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칙 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록 할게요. A번을 보시면 else live a siege라고 나옵니다. 대명동사 s live를 말하는 동사죠. 동사 원형에는 악상이 없어요. live에. 그렇지만 동사가 변하면서 live로 바뀌죠. 그래서 1인칭과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악상 그하부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lse live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문장이죠. 그녀는 6시에 일어난다. 요거는 맞아요. B번, nous changeons d'amis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의견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라는 뜻인데, 요거는 changer. 요게 이제 동사 원형이죠. 샹젤 동사 변화형은 복수형일 때, 1인칭 복수형일 때, 원래 일군 동사의 원칙에 따르면요, 그냥 요, 으, 에흐가 ONS로 바뀌게 되는 거죠. 1인칭 복수일 때. 그런데 요거를 ONS만 붙이게 되면, 샹공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왜냐면 죄 다음에 오가 있으면 그 발음이 나기 때문에 얘 혼자만 샹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샹쥬, 샹쥬. 뭐 샹쥐, 샹쥐, 샹쥐 이렇게 되는데 얘만 샹공이 되니까 아 그러면 얘만 따로 하지 말고 우리가 얘를 쥬 발음으로 발음이 될수 있도록 을을 하나 붙여주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첨가를 했죠. 을을. 그래서 여기 첨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B번도 맞는 거고요. 자, C번을 보시면, 주제트 메 뷰 웨트멍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나의 오래된 옷들을 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줏대라는 동사죠. 던지다, 버리다, 던지다. 줏대라는 동사인데, 요거는 1인칭 단수일 때 요렇게 바뀌죠. 때가 하나 더 첨가가 됩니다. 2인칭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첨가가 되죠. 단수도 계속 다 첨가가 되는데, 1인칭 복수와 2인칭 복수인 경우에만 때가 원래의 하나로 이렇게 바뀝니다. 나머지는 다 때가 두 개씩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인칭 단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하나 더 붙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Z 요 형태의 철자가 옳은 철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에요. 이거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요거는 1인칭하고 2인칭 복수에서만 때가 하나고 나머지는 다두 개씩 붙는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D번으로 넘어가면요. Ils finissent leur devoir d'anglai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영어 숙제를, 그들의 영어 숙제를 끝마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다시 지우고, finir 동사가 됩니다. finir 동사는 이 eh로 끝나는 동사, 이군 동사가 되죠. 이군 동사의 동사형 어미는 요렇게 되죠. 이이이이 ONS EZ EN 때 요렇게 바뀌는 동사죠. 요걸 이군 동사라고 하죠. 주어가 일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요. ESS EN 때가 붙어야 돼요. ESS EN 때 붙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죠. D번도 맞는 거고요. 자, 2번을 보시면 누꼬멍송 아숑띠옹송 블루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작하다라는 동사 또 꼬망쇠가 되죠. 자, 꼬망쇠 동사도 일군 변칙 동사. 얘도 그냥 일군 동사의 규칙에 따라서 1인칭 복수 형태를 바꾸게 되면 요렇게 그냥 ONS만 붙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그냥 놔두게 되면 꼬망꽁이 되죠. 얘만 또 꼬망새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쇠를 쓰의 발음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는 여기다가 쇠디어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꼬망송 쇠디어 붙여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자 문제들은 굉장히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대명동사에서 이제 그 철자의 변칙도 그렇고 또 일근 동사에서 철자가 첨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그런 철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동사의 변화형에 해당하는 그 단원을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동사 변화형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26년도 수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계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보시면 봄, 뭐죠? 팽, 덩. 그쵸? 여름은 에, 떼. 가을은 오톤, 느. 겨울은 이베어가 되죠. 이제 가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은 오톤느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능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발음에서도 나오고요, 아까 철자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이제 요렇게 되니까요, 으, 떼, 앤, 으베로 만들 수 있는 낱말 vong이죠, vong.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의 blue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영어하고는 철자가 반대죠. 영어하고 이렇게 반대기 때문에 학생들 굉장히 혼동하는데 프랑스어는 으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의 lune는 달이라는 뜻이고 3번의 nuit는 밤, 그죠? 5번의 vert는 초록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자 문제를 우리가 5개념을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휘 영역으로, 마지막 어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휘 영역은 최근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철자는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막 수능 특강을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고 막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오답을 줄여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동사의 뜻을 잘 모르게 되면 좀 많이 틀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냐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알맞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빈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두 개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쉬워요. 그리고 하나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두 개는 두 번째는 한 하나 반 정도 돼요.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하나를 가지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풀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칸을 아예 AB로 해서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고르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좀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법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전치사를 가지고 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동사를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징은요, 빈칸 각각에 들어간 어휘를 찾는 문제. 예를 들면, 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품사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뜻이 다른 다이어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용어 표현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휘 영역인데, 사실 이제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문화에서 언어 문화 파트가 있잖아요. 그 언어 문화의 파트처럼 보일 법한 문제도 어휘 영역에서도 뭐,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실제 문제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휘는 이제 발음이나 철자와 다르게 개수가 하나만 나오지 않죠. 두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두 개씩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년도 거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이렇게 나오죠. Tu as bien préparé ton examen 이라고 나오죠. 너는 너의 시험을 잘 준비했니? 물어봤어요. 비가 Oui, je travaille 4 jours de 빈칸이라고 나옵니다. 자, 응, 나는 4일 준비했어. 4일 동안 공부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4일이냐? 요거는 조금 어려웠는데 요 단어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거였어요. 요거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연속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4일 연속으로 계속 공부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스위트를 쓰면.

1번에 이제 후아라고 하는 거는요, 횟수, 번을 얘기하는 단어고요. 2번에 린에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화선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노선 또는 버스 노선도 됩니다. 4번에 veren은 잔, 한 잔, 두잔할때그 물잔, 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소는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출제됐던 거 볼게요. 빈칸, 네이와 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두 개가 다 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A가요, 띠, 빈칸, 리, 헝, 더, 비지트, 거멍 이라고 돼 있죠. 너는 어떻게 방문을 하니? 거기 그를 어떻게 방문을 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빈칸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주어가 띠인데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럼 이 말은 곧 여기 들어가는 A가 뒤에 동사 원형을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B번은 빠빠 문 어부아듀요라고 했어요. 아빠가 나를 차로 뭐뭐 해주신대. 이건 뭐겠어요? 차로 데려다 주신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볼까요? 자, 동사 원형을 취하면서 이 문장에도 잘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에 보시면 두아죠. 두아는 드부아,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의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너는 그를 어떻게 방문해야만 하니?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쵸? 근데 비는 더 이상해요. 프레 때는 빌려주다죠. 아빠가 나를 자동차로 빌려줍니까? 아니죠. 1번 아니겠죠? 2번은 bounce의 동사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뜻인데, 뭐 A번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B번을 보시면 prie라는 거예요. 후에는 간청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드가 나오게 되죠. 이것도 역시 맞지 않아요. 의미상. 3번에 arrive라고 나오죠. arrive에는 아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을 도달하다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것도 맞지 않아요. 꽁디는 운전하다, 뭐 차로 데려다 주다라는 것은 뭐 비번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4번의 레슨은 이제 방임동사다라고 해서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죠. 어떻게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니? 좀 이상합니다. 이것도 아니겠죠. 그다음에 비의 쉐크쉐는 찾다라는 뜻이죠. 또 올바르지 않아요. 5번의 꽁떼를 보시면 꽁떼 동사가 이제 동사 원형이 뒤에 나와서 뭐뭐라고 뭐뭐 할 거라고 생각하다, 뭐뭐 할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방문할 생각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차로 나를 태워주신대. 펑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이거 조금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동사의 구조인가를 파악해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2023년도로 가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동사는 아니었는데,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번씩 출제가 됐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어휘를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자, 볼게요. A가요, 일종 데시디드. 그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 겨울에 영화를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결심했다. 쥐사베,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물어봤어요. 비가 위, 하지만, 매, 사프 말, 아베, 글루프와. 너무 추우니까 추위와 함께 하기에는 잘 뭐뭐인 것 같아. 잘 못하는 것 같아. 말이 나쁘게라는 뜻이잖아요. 자, 뭘까요? 영화라는 단어하고도 잘 어울려야 되고요. 그쵸? 추위에서 이게 말하고도 잘 어울려야 되는 동사입니다. 뭐가 될까요? 자, 요거는 정답 4번이었어요. 뚜훈이. 얘는 영화를 촬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 등이 이렇게 잘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작동하다, 돌아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추위랑 함께 찍으면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매트 동사는 놓다나 입다라는 뜻이고요. 흐부아는 봤다라는 뜻이죠. 드브니어는 되다. 5번에 넷구브에는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요거 뚜근내 동사는 촬영하다라는 뜻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뚜근내는 보통 길찾기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뭐 돌아가세요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그 동사로만 자주 아시는데 촬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풀어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J'écris une lettre à Pincan de Monsieur Martin이라고 하죠. 나는 편지를 씁니다. 막땡 씨에게 씁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아가 있으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일 것 같죠. 편지니까. 또두 번째 문장은요. Dans cette école, 이 학교 안에서는 On prête à chaque élève, 각각의 학생에게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prête가 원래 빌리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빌리다로 쓰이지 않아요. 자, 뭐가 될까요? 편지에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도 있고 prête라는 동사하고 잘 어울리면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요거는 5번. Attention. 됐죠? 자, à l'attention이라고 하면요, 어떤 편지를 쓸때 누구누구 귀하, 뭐 귀중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조금 이렇게 직책이 있거나 공식적인 편지를 쓸 때, 그럴 때 누구누구 귀하라고 할 때, à l'attention de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attention이 prête 동사로 함께 같이 쓰이면요, prête attention 아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faire attention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 그래서 5번의 정답이었습니다. 엉비는 하고 싶은 생각, 뭐 욕망, 뭐 이런 거고요.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죠. 시. 아드레스 주소 앞에 뜨는 식욕이 됩니다. 아드레스 철자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와 다르게 대가 하나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4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요. Tu vas voir Stromae ce soir? 라고 물어보죠. 너 오늘 저녁에 Stromae 보러 갈 거니? 가수 이름입니다. Stromae. B가 Oui, c'est son dernier concert à Séoul. 그럼 그 서울에서 마지막 콘서트잖아. 라고 했어요. Il faut y aller à tout 빈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야겠네. 마지막 콘서트니까 꼭 가야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어떠한 그 금액을 내서라도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단어 pre를 쓰면 됩니다. pre가 원래 가격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든 가격을 지불하고 라서라도 그래서 반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필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관용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휘 문제로. 1번에 꽃대 아니죠. 아, 뚝 꽃대 뭐 이런 말 없죠. 피에 발이 되겠고요. 피는 가격, 밀리유, 가운데. 5번에 쑥새는 성공이 되겠습니다. 꽃대는 이제 아, 꽃대 드 그러면 뭐뭐 옆에라는 뜻이죠. 3번 풀어봤고요. 4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A가 뭐라고 하느냐면, Ça va prendre une pincan demi-journée pour aller jusqu'à Marseille en voiture 라고 하죠. 그러면 차로 막세유까지 가기 위해서는 demi-journée니까 반나절이죠. 반나절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여기에 이게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쵸. 펑도 윈 드미 주고네. 이렇게 끝나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 또뭘 집어넣으라는 건지 잘 감이 안 오죠. 두 번째 거 볼게요. 비가 위 일포 동 빡지 드 빈칸 어드명 마땅 이라고 나옵니다. 반나절이 걸리니까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된대요. 떠나야 된대요. 내일 아침 어떻게? 일찍이라는 뜻이 들어가면 되겠죠. 일찍이라는 뜻을 쓸수 있는 단어 드 보네가 되겠고요. 본느 주군에 본느 느미 주군에라고 하면 봉이나 본느가 뭐 좋은 잘생긴 이란 뜻도 있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 상당한이란 뜻이 있어요. 아니면 또 남짓 뭐 서너 개 남짓 뭐 요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아그 정도 상당하는 시간이 소요될 걸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두스는 두의 여성형이죠. 온화한

그왕은 그왕, 그왕대는 그왕의 여성형이고요. 롱그는 롱의 여성형, 긴이란 뜻이죠. 블랑, 가득 찬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봉의 여성형 본느가 답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5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스보똥 누 빈칸 알라 포므나드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날씨가 우리를 산책으로 뭐뭐 한다. 두 번째는, 수이비 모아 절 따라오세요. 슈브 빈칸 아보 토따 블루. 제가 당신의 테이블로 뭐뭐 해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로 뭐 할까요? 들여다 주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겠어요? 좋은 날씨가 우리를 산책으로 이끄네. 요런 게 되겠죠. 동사의 뜻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헝이라고 되어 있는데, 헝 등은 만들다라는 뜻이죠. 환불하다, 만들다. 아니죠, 요거. 압복돼 가져오다예요. 또 말이 안 맞습니다. 2번은 invite, invite 초대하다죠. 우리를 산책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당신을 당신의 테이블로 인도할게요, 데려갈게요, 꽁디오 운전하다도 되지만, 데려다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3번에 돈에라고 하는 것은 주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시에는 찾다. 정답 아니고요. 4번에 레슨은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죠. 비번은 몽트에 보여주다예요. 아닙니다. 5번에 뽁대는 뭐 들다라는 뜻이고요. 빼르메는 빼르메트 허락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25번, 25년도 수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A가요. La fête du travail라고 했어요. Fête du travail라고 하면요, 노동절을 말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기념일 중에 노동절이 ça 빈칸 quel jour 어떤 요일에 있니?라고 해서 동사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C'est un vendredi. 그 금요일이야. A가 ça 빈칸 bien이라고 하면서 오늘 un weekend 3 jours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3일 동안 주말이네. 왜냐면 금요일이 쉬니까 이제 금토일, 그러니까 주말이 3일이네. 이런 거예요. 요거는 뭘까요? 자, 요거 굉장히 수능에서 좋아하는 동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똥부가 되죠. 싸 똥부 비행 그거 잘 됐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요일에 있냐? 싸 똥부 깰주라고 해서 똥배가 넘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어떤 시간이나 요일이나 어떤 시기에 딱 들어맞다, 거기에 딱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에 뻥쇠는 생각하다, 그때 떠나다, 프리파레 준비하다, 그다음에 학공 때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5번 이제 풀어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l a écrit une pièce de théât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씁니다, 썼습니다. 연극에 무엇을 썼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dans la maison 집 안에서는 집 안에 set 이것은 sert de chambre d'amis 친구들의 방으로 사용됩니다라는 거죠. 뭐뭐에서 사용되다, 소용되다죠? 그러면 연극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뭔가 집에 있는 구조에서 방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단어를 골라야겠죠? 뭘까요? PS가 답이죠? 희곡 작품을 나타내는 어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자, 이렇게 다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1번의 V는 삶, 인생이란 뜻이고, 2번의 르송은 1과 2과 할때그 단원, 과를 얘기하는 거죠. 4번 르레뜨는 이제 쌍안경을 말하는 거고요. 단수를 쓸 때. 누벨은 새로운 또는 명사로는 소식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5번에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요거, 요런 식으로 다이어가 많이 나옵니다. BS는 조금 쉬운 단어이긴 하지만, 뭐, 아까 똥배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싸똥부 비행이라는 표현을 모르면 또 헷갈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26년도 수능으로 가볼게요. 3번 문제였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Tu as bien compris cet exercice de maths? 라고 되어 있죠. 너는 이 수학 연습 문제를 잘 이해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습

0: 에그제갈시스 여기 또 나오죠. 아까 발음 부분에서 봤던 거하고 같은 거죠. 그즈 발음이 나고 있고요. 여기에 연습이라고 하는 거가 또 모음이니까요. 여기 지시 형용사 요 형태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지시 형용사. 잘 이해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세 빈칸 멘트넝 지금 뭐뭐 하니?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부 마베 비엔 엑스플리케 라고 했죠. 네, 선생님이 저한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엑스플리케 설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쥐 부와 플리 빈칸 제가 더 뭐뭐 합니다. 더 뭐뭐하게 봅니다라는 뜻이죠. 이건 뭘까요? 선생님이 너 수학 문제 잘 이해했어? 지금은 어때? 지금 잘 이해한 거 맞아? 완전히 다 궁금증이 없이 깨끗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아 선생님이 저한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이제는 더 이제 또렷하게 알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잘 이해가 가고 명확하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단어 클레어가 되죠. 지금은 어때? 명확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그게 더 명확해졌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명확해졌고요.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것 같아요.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Je vois plus clair.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 정답은 4번이고요. 1번의 반은 낮은 이란 뜻이에요. 낮은. 그 다음 2번의 주어는 힘든 또는 뭐 힘들게 라는 뜻이죠. 5는 높은 이란 뜻이에요. 요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의 클레어가 방금 했고요. 루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이란 단어예요. 루, 무거운 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레제, 가벼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3번 풀어봤고요. 이제 4번 풀어볼게요. 26년도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약간 그 언어 문화를 가장까지는 아니고 조금 언어 문화와 같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자, 볼게요. J'ai enfin fini la dernière 빈칸 de mon livre 라고 나오죠. 내가 내 책의 마지막 무엇무엇을 마침내 끝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dernière라고 하는 단어 여기 나오죠. 지금 마지막 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Après une mauvaise journée, 좀 좋지 않은 하루, 그 다음에는 좋지 않은 하루가 있으면 좀 일찍이 좀안 좋은 날이 있었다. 그럼 그 날이 있었다면 그 후에는 il faut tourner la pincan et penser à la suite라고 했어요. 뭐예요? 뚜근내가 아까 돌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화를 촬영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돌려야 돼. 돌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뻥쎄 아 생각해야 된대요. 라 스윗. 스윗의 연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빨리 다음을 생각하자. 좀, 아이 그래 좀 하루가 안 좋았어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일 잊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출발을 하자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관용적인 표현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첫 번째는 관용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뭐내 책의 마지막 무엇무엇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정답이 뭘까요? 자, 새롭게 시작하는 거. 새롭게 페이지를 넘기자라고 해서 빠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뚜그넬라 빠쥬. 그냥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예요.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죠? 내가 네요 빠쥬. 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침내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 동사를 빈칸으로 해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영화를 촬영하다라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빠지를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뚜그네를 찾는 걸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요거요. 뚜그네도 알아두시고 빠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둘다다 알아두셔야지 되겠어요. 자, 1번의 foie는 횟수, 번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요거는 정답이 아니겠고요. 맨은 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빠쥬가 정답. 네, 샹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이나 기회를 말하죠. 그래서 요거는 수능에서 보통 요걸로 많이 나오죠. 본느 샹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쓸수 있는 표현으로 요거 찾는 거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탄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빈칸 그어가지고 의사소통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5번은 비엔부니이라고 해서 이거는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이렇게 비엔 이라고 하는 단어와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잘온 그래서 웰컴이란 뜻이죠. 그래서 환영합니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빠주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출 영역 발음과 어휘 그리고 철자 부분 봤는데요.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어그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아, 요런 단어의 뜻도 있구나. 내가 몰랐던 뜻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기출 문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공인 출신 스카 함길이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열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주제의 하천지원과 해안지원의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지난 3시간에 걸쳐서 하천지원과 해안지원 관련된 내용들 다양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 건데요. 앞에 배운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숙지하셔야 문제 풀이할 수가 있고요. 가끔 우리 뒤에 배울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나중에 다 공부할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냥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학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34페이지의 기본 문제 8문항, 그리고 36페이지부터 실전 문제 6문항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 14문항 오늘 한번 풀어볼 거고요.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그리고 저와 함께 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풀이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34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는 낙동강의 하계망과 분수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지점에 대한 나지점, 나지점의 상대적인 특성을 그림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나지점의 특성을 여기에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 볼게요. 가는 여기고 나는 여기네. 하천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여기를 지나 이렇게 지나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흘러나가는구나. 그렇다면 가가 상류 구간, 그리고 나가 하류 구간이 되겠죠. 우리 하천지형 학습할 때 상류와 하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 공부했었죠. 그래서 가 상류와 비교한 나 하류의 특성을 골라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류는 상류에 비해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면은 큰 쪽에 있는 A와 B는 지워줍니다. 정답이 될 수 없으니까요. 다음, 하상의 평균 경사는 하상 강바닥이에요. 강바닥의 평균 경사는 하류가 더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완만해. 그러면은 급함 쪽에 있는 D와 E를 지워줍니다.

공야천 바로 선지 볼게요. 가미 공야천에서는 하방 침식보다 측방 침식이 우세하다. 자, 얘기했었죠? 하방 침식은 산지에서 우세, 측방 침식은 평지에서 우세합니다. 우세하다는 거예요. 산지에서, 상류에서도 하방과 측방 침식이 모두 일어나고, 평지, 하류에서도 하방과 측방 침식이 모두 일어나는데, 상류 구간은 상대적으로 하방 침식이 우세, 하류 구간은 상대적으로 측방 침식이 우세한 겁니다. 그런데 가미공야천은 하천 중상류 구간에 발달하는 하천이니 상대적으로 하방 침식이 우세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계속 볼게요. 주변에는 과거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던 곳이 현재 하상보다 높아져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분포하기도 한다. 이 계단 모양의 지형은 뭐예요? 이 지형은 한 단구가 됩니다. 한 단구. 자, 바로 2번. 니은. 한 단구의 퇴적층에서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자, 자갈이나 모래가 둥글다고 하는 것은 이 돌의 인생 과정 중에 언젠가는 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단구는 과거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던 곳이야. 아!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구나. 그래서 둥근 자갈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한편 하천 중하류 지역에서는 하천의 퇴적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이루어진 범람원이 발달한다. 자, 5번 볼게요. 자연재방은 배후습지보다 퇴적물질 중 점토질의 구성 비율이 높대요. 자연재방은 하천과 가까운 곳에 형성된 주로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반면 배후습지는 상대적으로 하천과의 거리가 먼 곳에 점토의 비중이 높게 쌓여서 형성된 지형입니다. 따라서 점토질의 구성 비율은 배후습지가 높죠. 그래서 자연재방은 배후습지보다 퇴적물질 중 점토질의 구성 비율이 낮습니다. 계속 볼게요. 평지를 흐르는 하천의 하류 지역과 지류에서는 자유공류 하천이 나타나는데 소규모 지류 하천은 대부분 직간 공사를 통해 인위적인 변형을 겪은 경우가 많다. 직간 공사를 실시한 하천은 이전보다 홍수 발생 시 평균 유속이 감소한다. 아니죠. 자, 이렇게 공류하던 하천을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당연히 공류할 때는 이렇게 훙훙훙 흘러가겠지만 직간 공사 시작하면 훙 흘러가기 때문에 평균 유속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니은. 니은. 하안 당구는 리을 배후습지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대요. 아니죠. 하안 당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홍수 시 침수 위험이 낮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한강 중하류 지역 세 지점의 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가나 다가 나와 있고요. 수위는 해당 지점의 0점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0점 표고는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천의 수위, 강바닥으로부터의 수위를 측정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 다가 있는데 가는 수위 변동이 가장 커요. 뭐야? 수위가 엄청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밀물, 썰물, 조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바다와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를 가나다. 가를 하구 부근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구 부근. 하구 부근에 위치해서 바다와 가까워서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위 변동이 큰 곳입니다. 다음 지울게요. 나와다입니다. 나와다. 나와다는 수위를 비교해 보면 다보다 나가 수위가 높고 또 다는 수위 변동이 거의 없는데 나는 그래도 수위 변동이 다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다보다 유량이 많은 지점이고 또 상대적으로 다보다는 바다와 가까운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류 그리고 다는 상류라고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기억. 가지점의 하천은 주변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널리 이용된다. 아니죠. 하구 부근이라서 밀물에, 다시요. 조류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곳입니다. 조류의 영향을 받으면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널리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나는 나보다 하상의 해발고도가 낮대요. 자, 하상, 강바닥의 해발고도는 상대적으로 하류로 오면서 낮아집니다. 나는 다보다 하류 지점이기 때문에 하상 해발고도가 낮아요. 이게 맞아요. 다음, 다는 가보다 조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니죠. 가가 다보다 조석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수위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12시에서 14시 사이에 한강 하구 주변에서는 썰물 현상이 나타난대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자, 하천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바다에서 하천 쪽으로 밀물이 밀려 들어와서 하천이 빠져나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시점에는 밀물의 영향. 그 다음에 수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하천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요 시점에는 썰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수위 높아지는 요 시점에는 밀물. 수위 낮아진 요 시점에는 썰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12시에서 14시 사이에 여기, 요 시점은 썰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리을이 맞네요. 리은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지도에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하천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고 있네요. 이렇게. 그런데 하천 주변에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고, 경사가 급한 곳은 산지입니다. 다 산지예요, 산지. 그런데 산지 사이를 꾸불꾸불 공유하고 있네. 그 얘기는 이 씨가 무슨 하천이란 얘기예요? 요 씨가 감입 공유 하천이란 얘기입니다. 감입 공유 하천. 다음 A와 B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A는 뭐냐? 이게 뭐지? 이상하네. 다른 데는 경사가 굉장히 급한 산지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경사도 완만하고 농경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지형도를 딱 보니까 뭐야? 옛날 하천이 이렇게 흘렀었나 보네. 감이 오지 않나요? 이렇게 흘렀었는데 여기가 연결되면서 여기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하천의 길이었으나 현재는 물이 말라버린 곳입니다.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구하도가 되는 거지. 구하도. 다음 B 볼게요. 하천이 지금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하천의 안쪽. 자, 감입 공유 하천의 바깥쪽은 급경사의 절벽 발달해요. 여기. 급경사의 절벽. 안쪽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평탄면이 나타납니다. 이 감입 공유 하천의 공유 안쪽에는 주로 하안당구 발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B는 하안당구가 됩니다. 자, 볼게요. A는 구하도는 과거 하천이 흘렀던 곳이다. 맞죠. 구하도.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 다음 C. 감입공류하천의 형성에는 집안의 융기가 영향을 미쳤다. 맞죠. 감입공류하천은 평지를 자유롭게 공유하던 하천이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공운동에 의해 높게 솟아올라서 융기하여 만들어진 하천이니까. 다음 A와 B. 구하도와 하안당구의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자갈은 대부분 모서리가 뾰족하게 각이진 형태이다. 이렇게 생겼단 얘기겠죠. 그런데 구하도도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 하안당구도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렀던 곳은 물에 의해서 운반되는 과정에서 원마도가 높아진 둥근 돌이 분포하게 됩니다. 둥근 돌.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답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지형도를 보고 이 지형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자, 일단 지형도를 봅시다. 자,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은 경사가 급해요. 산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지네. 산지. 다음, 여기는 상대적으로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편입니다. 얘보다 넓어. 등고선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으니까 경사가 완만하네. 평지라고 표현해 볼게요. 평지. 자, 그런데 이 산지와 평지의 해발 고도를 비교해 봤더니 1000m, 800m, 600m. 바꿔 얘기해서 산지에서 평지로 가면서 해발 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그 얘기는 산지 쪽에 해발 고도가 높고 평지로 가면서 해발 고도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지형이 발달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지형 뭐예요? 침식 분지가 됩니다. 침식 분지. 그래서 A는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변성함이나 퇴적함이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B. B는 분지의 바닥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분지의 바닥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요걸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럼 보죠. 각, 이 지형은 고위 평타면입니다. 아닙니다. 고위 평타면 아니라 침식 분지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틀렸습니다. 다음, 을. 이 지역에서는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에 안개가 잘 발생합니다. 자, 일단 침식 분지에서는 기온 역전현상 잘 나타난다 얘기했었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분지 바닥에 찬 공기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서 지표면 부근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기온 역전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기온 역전현상이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에 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에 지표면 부근에 찬 공기가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안개가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을은 맞아요. 다음, A의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 B의 주된 기반암은 변성암이나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이 지역에서는 화강암은 변성암보다 풍화와 침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침식 분지 내부가 화강암이고요. 주변 산지가 변성암입니다. 상대적으로 화강암 쪽의 높이가 많이 낮아진 이유는 변성암보다 화강암이 풍화와 침식을 활발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 맞습니다. 을과 정이 맞아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고위 평타면의 지형도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고위 평타면은 평지로 가면서 해발고도가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음 6번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보죠.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은 해안선의 형태, 발달한 지형, 조차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동해안은 비교적 단조로운 해안선이 나타납니다. 바로 볼게요. 기역에 나타나는 이유는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평행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나라는 동고서제 경동지형인데, 이렇게. 동쪽에 높은 산맥 발달해 있고 여기서 산맥이 뻗어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산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후빙기의 수면이 상승했을 때 바닷물이 깊게 들어오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해안이 만들어졌고, 반면 서해 같은 경우에는 산줄기와 골짜기가 교차하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해안선과 산줄기가 교차하기 때문에 요 골짜기 사이사이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단조로운 해안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맞아요. 다음. 또한 파랑의 작용이 활발하여 암석 해안과 모래 해안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자, 바로 2번 볼게요.
암석회 안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어 침식 작용이 활발하다. 암석회 안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침식 작용이, 모래 안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퇴적 지형이 주로 발달하게 되죠. 맞습니다. 다음, 모래 안은 파랑과 연한 위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맞겠죠? 파랑과 연한 위에 의해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주로 만해. 다음, 반면에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한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만조대와 간조대 해수면 높이 차이가 커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문식 도크, 뜬다리 부두 등을 설치하였다. 어디에? 간문식 도크는 인천에, 뜬다리 부두는 군산이 대표적입니다. 맞아요. 특히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규모의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5번, 갯벌은 모래 해안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대요. 자갯벌은 주로 어떤 퇴적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미음, 갯벌은 주로 점토로 이루어져 있고, 반면 모래 해안은 말 그대로 모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입자 크기가 큰 거예요? 둘 중에 모래가 더큰 거지. 그래서 미음은 디귿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에요.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사진에 가부터 다지형을 그림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가부터 다는 각각 갯벌, 삽인, 암석해안 중에 하나인데, 먼저 간은요, 육지에서 바다로 돌출된 고재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재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암석해안이 발달하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나다. 간은 암석해안입니다. 암석해안. 다음, 나와 다는 갯벌과 삽인 중에 하나인데, 다는 지금 만해, 모래 같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해안이고요. 나는 여기가 해안선이거든요. 해안선. 근데 지금 바다 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바다 쪽에 무엇인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야. 그리고 갯벌보다 삽인이 더 안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 갯벌이고요. 다가 삽인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가볼게요. 퇴적 작용이 침식 작용보다 활발한 곳에 위치하나요? 예. 그 얘기는 오른쪽은 퇴적이 침식보다 활발하다는 얘기고, 반면 아니오는 퇴적보다 침식이 활발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퇴적보다 침식이 활발한 곳에 위치하는 곳은 가나다 중에 암석해안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A로 연결시켜 줄수 있습니다. 다음, 침식보다 퇴적이 활발한 곳에 위치하는 곳 중에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졌는가? 예, 누구예요? 갯벌이 되겠죠. 갯벌. 그래서 나는 B로 연결시켜 줄수 있고요. 다음, 남아있는 게 삽인입니다. 그럼 삽인은 퇴적물 중에 모래질이 점토질보다 많나요? 네, 점토질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갯벌이고 삽인은 모래질의 비율이 높죠. 따라서 모래질이 점토질보다 많은가? 예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삽인이 와야 됩니다. 삽인은 C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가나다가 ABC. 정답은 1번 연결시켜 주면 되겠네요.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도시화 전후의 하천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래프예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식생 피복이 줄어들고 인공 피복이 늘어납니다. 시가지 면적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하로 또는 나무가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는 지표 유출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천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 이전보다 많은 양의 물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최고 수위는 높아지고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하천 수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B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더 낮게까지 높아졌다가 천천히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최고 수위가 더 높게 나타나면서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은 A는 도시와 이후가 되겠죠. 반면 최고 수위가 낮으면서 하천 수위가 여기랑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낮으면서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긴 B는 도시와 이전이 됩니다. 도시와 이전. 그래서 도시와 이후에는 도시와 이전보다 하천의 최고 수위가 높아지고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1번. 비가 내린 후 도시와 이후는 도시와 이전보다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깁니다. 아니죠. A는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이만큼. B는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이만큼입니다. 따라서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요. 다음, 을. 같은 양의 비가 오면 B는 A보다 최고 수위가 높대요. 아니죠. 최고 수위는 여기입니다. 같은 양의 비가 왔을 때 B의 최고 수위는 이만큼. A의 최고 수위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비가 왔을 때 최고 수위는 A가 높아요. 그래서 옳지 않죠. 다음 병. 도시화 이후 하천 수위 변화는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B에서 A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정. 빗물 저장 시설을 확대하면 하천 수위는 A에서 B로 변화합니다. 자, 빗물 저장 시설은 말 그대로 빗물을 저장해두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을 줄여주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변화할 수 있겠죠.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또 하천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속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도시 내 지류하천의 직간공사가 완공되면, 직간공사 실시되면 하천 수위는 A에서 B로 변화합니다. 아니죠. 몇번 얘기했었죠?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던 하천을 직선으로 만들게 되면 하천이 우우우 흘러가다가 휑 흘러가게 되면서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류 지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빗물이 흘러내려가면서 하류 지역의 홍수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기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36페이지로 가서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먼저 1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하천 권역별 용도별 물자원 이용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C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권역, 금강 권역,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권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간단하게 표시해 보면 한강 권역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금강 권역은 이렇게, 낙동강 권역은 이렇게, 낙동강 권역 넓죠. 그리고 영산강 권역이 요만큼, 그리고 섬진강 권역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한강이랑 낙동강의 권역이 좀 넓고요. 영산강이랑 섬진강 권역이 조금 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낙동강, 영산강, 제주도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가나다와 ABC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자, 우리 하나씩 볼게요. 자, 영산강 볼게요. 영산강. 영산강은 상대적으로 C 용도의 물자원 이용량이 많습니다. 영산강. 요 주변에는 공업이 발달해서 공업용수를 많이 쓸까요? 아니면 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아서 생활용수 많이 쓸까요? 영산강 주변. 여기는 주로 전남에 해당하는 곳들이 많은데, 특히나 전남, 전북, 전라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도 낮은 편이에요. 대신에 넓은 지역에서 농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산강 권역에선 상대적으로 농업용수 이용량이 많을 겁니다. 낙동강도 볼게요. 낙동강. 낙동강 물론 남동 임해 지역에 공업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넓은 지역에서 농사 이루어집니다. 아,
낙동강에서도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겠구나. 그러면 A, B, C 중에 영산강, 낙동강에서 가장 이용량이 많은 C는 농업용수가 됩니다. 농업용수. 다음 제주도 볼게요. 제주도. 제주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C는 농업용수니까 B의 이용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영산강도 B의 이용량이 거의 없어. 그런데 낙동강은 제시되어 있는 권역 중에서 B의 이용량이 가장 많아요. B가 대체 뭐길. 자,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섬이란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산업의 발달이 어렵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이에요. 제주도는 일단 관광산업 발달했지. 그리고 귤 같은 거 재배하면서 농업 1차 산업도 발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발달이 굉장히 미약해요.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물건 만들어서 육지까지 운반하려면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영산강 권역, 요일 때도 마찬가지죠. 요일 때도 농업이 널리 이루어지는 곳이고 공업 발달은 미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나 영산강은 상대적으로 공업용수 사용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유역, 특히 요 남동 임해 지역은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역 중에서 공업용수 이용량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B가 공업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A가 생활용수가 되겠죠. 생활용수. 자, 저희 공간이 좀 좁아서 가나다도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나다. 자, 그렇다면 가봅시다. 가는 A. 생활용수의 이용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오! 생활용수 이용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일까요? 예.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는 한강 권역입니다. 가는 한강. 그리고 영남권이 인구 두 번째로 많잖아요. 영남권이 포함되어 있는 낙동강 유역이, 낙동강 권역이 생활용수 이용량 두 번째로 많네요. 다음, 나는 C. 농업용수 이용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지역, 바로 금강 주변의 호남평야 지역입니다. 호남평야, 논산평야 이런 지역들,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농업용수 사용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나가 금강 권역. 그리고 다는 상대적으로 가, 나에 비해서 전체 물자원 이용량이 적습니다. 물자원 이용량이 적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역의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을 이용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다가 섬진강 권역이 됩니다. 선제 볼게요. 가 권역은 한강 권역은 6개 권역 중에 공업용수 이용량이 가장 많은 권역이래요. 아니죠. 공업용수는 B고요. 공업용수 이용이 가장 많은 권역은 낙동강 권역입니다. 하필이면은 낙동강 권역.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나는 금강입니다. 금강은 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이 아니죠. 황해로 유입됩니다. 다음, 금강과 섬진강의 하구에는 모두 하구둑이 건설되어 있다. 아니죠. 하구둑은 영락없이 금이다.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하구의 하구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는 공업용수보다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물의 평균 수질이 좋다. 아유, 생활에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로 뭐 집에서 요리도 하고 씻기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평균 수질이 좋아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공업용수는 농업용수보다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가 크다. 자, 공업은 1년 내내 생산량에 아주 큰 차이가 없이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계절에 따른 수요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년 내내 꾸준히 제품을 생산하겠죠. 하지만 농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추운 겨울에는 농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수요가 적은 편이지만 여름에는 농업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널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는 농업용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지도에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왼쪽 지형도부터 볼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거 논기호입니다. 요거는 밭기호예요. 그리고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 넓으면 완경사예요. 여기는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산지와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평지.

피가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등고선이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곳에 형성된 선상지의 지형도입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선상지의 지형도입니다. 다음, 오른쪽은 하천 흘러가고 있는데, 오!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하류 부근이란 얘기고, 하천이 쌓아놓은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농업이 널리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천 주변에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으면, 아, 얘는 범람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람원. 그러면 A, B, C, D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A, B, C, D. 자, 먼저 A는 선상지의 가장 정상부네요. 선상지의 정상을 우리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다음 B. B는 논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포인트는 냉천리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냉천리. 차가운 샘이 솟아나오는 곳에 만들어진 마을이에요. 차가운 샘? 아, 지하로 숨어 오르던 하천이 솟아나는 용천이 발달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논으로 이용되고 있네? 아, B는 선 단이구나. 다음 C와 D인데요. D는 C보다 상대적으로 하천과의 거리가 가까운 데다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주로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물이 잘 빠지는구나. 배수가 양호해서 밭으로 주로 이용이 되는 D는 자연 제방입니다. 반면 C는 자연 제방보다 하천과의 거리가 멀고 주로 논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입자 크기가 작은 점토의 비율이 높아서 배수가 불량해. 그래서 논농사에 유리한 씨는 배후 습지가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선단에서는 하천이 복류하여 지표수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선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렸어요. 다음, 자연재방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빙기에 퇴적되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는 빙기 때는 침식작용이 활발해서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범람원이나 삼각주 같은 충적지형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퇴적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범람원과 삼각주 같은 지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배후습지와 자연재방은 최종빙기가 아니라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퇴적이 된 것이에요. 틀렸습니다. 다음. 선정은 배후습지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대요. 자, 선정과 선단. 선상지는 상대적으로 자갈과 모래 같은 입자 크기가 큰 퇴적물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정은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입자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하지만 배후습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점토가 퇴적되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A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큽니다. 다음, D는 C보다 빗물의 배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 배후습지는 점토의 비중이 높지만 자연재방은 모래의 비중이 높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보다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커지면서 물이 잘 스며듭니다. 배수가 양호하다. 반면 얘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작기 때문에 잘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래로 구성된 자연재방이 점토의 비율 높은 배후습지보다 배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다음 A부터 D는 모두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퇴적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같은 지역의 지형과 지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산지보다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평지의 해발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지형도 침식분지 지형도입니다. 침식분지. 그래서 여기 500, 400, 300, 200 낮아지는 거볼수 있죠?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여기가 산지가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여기가 평지가 되는 거니까. 산지가 평지보다 해발고도 높아서, 아하! 이렇게 생긴 침식 분지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침식

식분지의 주변 산지에 해당하겠네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 산지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A는 변성암입니다. 다음 C는 분지의 바닥이에요. 여기입니다. 분지 바닥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C는 화강암입니다. 다음 B는 하천 주변에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충적층이 되겠죠. 충적층. 그러면 오른쪽 지도와도 연결시켜 보면 가가 주변 산지가 되겠네. 얘가 변성암입니다. 다음 나가 분지 내부 화강암. 그리고 다가 하천 주변에 있는 충적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A는 C보다 기반암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변성암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형성 시기는 변성암이 이릅니다. 맞아요. 다음, B는 C보다, 여기 볼게요. B는 C보다 기온 역전현상이 발생할 때 지표 부분의 기온이 높대요. 자, 무슨 얘기냐? 기온 역전현상은 지표면 부근에 찬 공기가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를 좀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침식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져야 돼, 이렇게. 근데 기온 역전현상이 나타나면 해발고도가 높아지는데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기온이고 이게 높이에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쌓여 있는 요 지표면 부근이 기온이 낮고 그 위쪽에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 B보다 C가 해발고도가 조금 더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B는 C보다 높이가 낮은 곳이야. 여기 그러면 기온 역전현상이 발생할 때 지표 부근의 기온이 B가 더 낮겠죠. 굳이 표시해 보면은 B는 한 요쯤에 그다음 C는 조금 더 해발고도가 높은 요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C보다 기온 역전현상 발생할 때 지표 부근의 기온이 낮아요. 틀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화강암은 변성암보다 침식에 약해. 그래서 더 많이 깎여 나가서 해발고도가 낮아지게 된 거죠. 다음, 다는 충적층은 중생대에 관입한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서 형성되었다. 이거는 화강암, 나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 자, 요 기온 역전현상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기후가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가나지형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단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지도부터 보면은 여기는 강릉입니다. 여기는 부산이에요. 자료 보죠. 가는 하천의 하구에서 유속의 감소로 하천이 운반하던 토사가 쌓여 형성된 지형이다. 뭔가요? 하천의 하구에서 유속 감소로 하천이 운반하던 토사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은 삼각주입니다. 가는 삼각주. 일반적으로 삼각주는 조차가 작은 곳에서 잘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에 위치한 강의 하구는 하구뚝이 건설될 정도로 조차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삼각주가 발달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낙동강 하구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부산 쪽에 위치하지. 그래서 부산이 A가 됩니다. 부산 A. 그리고 낙동강 삼각주는 조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는 현재의 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계단 모양의 평탄한 지형으로 집안 융기량이 많았던 동해안 곳곳에 분포합니다. 나는 뭔가요? 나는 해안 단구가 되죠. 자, 해안 단구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강릉의 정동진입니다. 그래서 해안 단구가 위치하는데, 다시요. B에는 전형적인 해안 단구가 위치하는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정동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동진은 강릉에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가에서 삼각주에서 전통 칠학은 주로 자연재방이 위치하였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삼각주도 단면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자연재방 쪽이 상대적으로 홍수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자연재방에 위치하였습니다. 다음,

해양 당국의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자갈은 대체로 모서리가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과거에 바닷물들이 드나들던 곳이기 때문에 둥근 돌이 나타납니다. 틀렸네요. 다음. 부산은 강릉보다 연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많다. 물론 강릉도 유명한 관광지지만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입니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곳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하구뚝은 주기적으로 수문을 개방하여 수위를 조절한다. 밀물 때는 여매를 입으면 안 되니까 수문을 닫아요. 그리고 썰물 때는 수문을 엽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수위가 조절되게 됩니다. 맞아요. 기역,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사진 A부터 G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A부터 C, D, E, F, G까지 적어볼게요. 자, 먼저 A는 석호죠. 석호. 다음, 석호의 입구 가로막고 있는 B는 사주입니다. 다음, C는, 이거 뭐지? 방파제예요, 방파제. T자형 방파제. T자형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 D. D는 깊은 만에 형성되어 있는 갯벌입니다. 갯벌. E와 F는 사빈과 해안사구 중에 하나인데, 해안사구는 사빈의 배후에 발달하니까 E가 사빈. 그리고 F가 해안 사구가 되겠죠. 그리고 F가 둘이네요. G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볼게요. A는 석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적이 점차 축소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지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다음 사주와 갯벌은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 해안 지형들은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었죠. 다음, T자형 방파제는 사빈의 침식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인공 구조물이다. 파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사빈은 해안 사구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이 바람에 날려서 해안 사구로 날아가니까. 다음, 저수지는 석호보다 호수의 염분 농도가 낮죠. 석호는 하천, 다시요. 바다보다 낮지만 하천이나 저수지보다 높아요. 이 저수지는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농업용수로 공급하려면 당연히 염분 농도가 낮아야 되겠죠. G는 A보다 호수의 염분 농도가 낮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6번. 다음 글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하천 상류 지역의 댐은 수자원 확보, 전력 생산 등을 위해 건설하였지만 건설 이후에 수문 지역 발생, 해안으로 공급되는 모래 양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맞지? 그래서 댐 뒤편에 호수가 만들어지고 호수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해안으로 공급되는 모래 양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하천 중하류에서는 습지 개간 및 하천 직강화로 농경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을 땅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맞네요. 다음. 생태계 파괴와 하류 일대 홍수 위험성을 높이는 문제가 나타났다. 도시를 흐르는 하천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 교통로로 이용되는데, 최근에는 디귿을 통해, 복개를 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니죠. 복개는 하천에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복개하여 교통로로 이용하거나 시가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복개 공사가 아니라 얘는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공사를 얘기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해안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공업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간척 사업으로 인해 갯벌의 면적이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간척 사업은 갯벌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갯벌에다 방조제 쌓아서 흙들이 붙고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간척 사업 진행되면 당연히 갯벌의 면적은 감소하겠죠. 주변 바다의 어족 자원 고갈과 해양 오염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안 도로가 건설되고 해안가에 휴양 시설이 건설되면서 사빈의 모래가 유실되고 사구가 파괴되고 있어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로 인 잠재 모래 포집기 등이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주제.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관련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문제가 뭐 아주 어렵진 않죠. 혹시나 지금 어렵다면 아직까지 복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습 꾸준히 하고 풀이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형의 마지막 주제예요. 화산지형과 카스트지형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선제압 복습입니다. 복습 꼼꼼히 하세요. 안녕!

꼼꼼하게 선택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41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양의 이상사회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모어의 유토피아,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된다. 사적 소유 인정되지 않고요. 무엇에 따라서 분배받아?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어로부터 사상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평가받는, 그렇지,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실 오늘 우리 국가파트에서도 다시 등장할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중요한 내용들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모에 따라 일하고, 그렇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좋아요, 분배받는 이상사회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서, 보라쌤은 앞으로 계속 산무사회야? 이렇게 선생님, 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었죠? 공산사회 세 가지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지, 사적 소유가 다 사라집니다. 사유재산, 사적 소유가 사라져.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계급 자체가 소멸합니다. 계급이 소멸했기 때문에 계급 착취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마르크스로부터 비판받았던 국가까지도 사라집니다. 요세 가지가 없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 이번 시간에도 마르크스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 끝날 때쯤에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라불라 나오면서 외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못다푼 사회사상과 이상사회 파트의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기본 문항 5번부터 실전 문항 끝까지 여러분 먼저 풀고 보라쌤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 5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솔로몬 학술원의 목적은 사실 솔로몬 학술원 딱 나오고 근대 서양 사상가 나오면요. 이거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에 나오는 그쵸. 대표적인 기관이야.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선생님, 저는 몰랐는데요. 괜찮아. 그럼 내용 보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즉,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밝혀내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면서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현상과 법칙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계와 도구를 발명한다. 또한 의학과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며 화학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운 800m의 탑에서는 사물을 냉동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유성의 운행을 관찰한다. 다시 한번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인간의 문제, 인간 사회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는 이상 사회를 꿈꿨던 베이컨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입니다. 베이컨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여 인류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확한 진술이 되겠네요. 자연에 대한 탐구 목적은 실용성보다 지식 자체에 있다? 아니지. 얘들아, 이거 베이컨 공부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베이컨은요, 어떤 지식 자체가 소중하다 아니었어? 언제나 무엇이 소중한 거야? 그렇죠. 그 지식의 유용성, 실용성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용성보다 지식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요. 베이컨이 워낙 이렇게 지식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베이컨의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흐름

디즈니, 미국의 그래, 실용주의 사상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퍼스, 제임스, 듀이 같은 사상가들이 그렇게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실용주의 공부하면서도 네, 다들 맥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명을 멀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과학 문명의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실험과 관찰이 아닌 전통과 권위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아니었지. 오히려 베이컨이요. 이렇게 전통과 권위를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장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파할 것을 이야기하죠. 전통과 권위가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찾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유용한 지식은 연역적 탐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연역적 탐구가 아니라 참된 귀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베이컨 공부하면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사회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이상사에 대한 입장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다. 자, 공산주의에서 꿈꾸는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붕괴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의 폭력혁명을 통해서이다. 지배계급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떨게 하라.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이를 것은 죄사슬 뿐이다. 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가 이를 것은 죄사슬 뿐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외치면서 그 노동자들의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과도기를 거쳐서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은 마르크스가 되겠네요.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부분들이 저마다 자기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도 국가 안에 있는 세 계층, 즉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잘 함에 의해서이다. 누구야? 그렇죠.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주도로 계급 간의 조화가 실현된다? 아니지. 일단은 마르크스가 계급 간의 조화를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계급 투쟁을 얘기했죠. 게다가 국가의 주도로 계급 간의 조화가 실현된다? 잘못된 진술이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어디까지나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합니다. 노동이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 얘들아, 그렇지. 마르크스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본연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이 사유재산에 예속됨으로써 어때? 강요된 노동, 그런 분업화된 노동, 왜곡된 노동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사유재산을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따라서 그는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는 노동이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고 그 노동의 본연의 가치가 회복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계층이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룬다. 완벽하게 맞죠? 플라톤은요, 세 계층이 각자 의 덕을 잘 발휘해서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조화를 이룬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제가 폐지되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간다. 얘들아,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사회에서 사유재산제가 폐지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어디까지나 통치자나 방위자와 같은 수호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지만 생산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현대 서양 사상가 입장입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세워지고 공공적인 정의관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회이다. 얘들아, 공공적인,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서 사회가 규제가 되는데 그런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불렀네. 우리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니? 그래,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워딩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타인들도 동일한 정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회이며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그러한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사회이다. 자, 롤스가 이야기한 정의의 원칙, 크게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2원칙,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롤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없다? 아니지. 다시 한번 롤스의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어? 그렇지. 미국. 미국 교수님이라고 했잖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이셨다고 했지.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생각해봐. 미국 사회를 생각해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잖아. 롤스도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단, 그것이 허용되고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해. 이것이 바로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었습니다. 사회는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네, 방금 나와 있죠? 자,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건 이런 공적인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제시문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맞지, 얘들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잖아.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 다시 한번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2원칙,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같은 정의의 원칙을 수용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사상가 가브리엘 이상사에 대한 입장입니다. 모든 생산활동이 연합된 개인들의 수중에 집중되고 계급이 사라지면 계급 간 대립이 있었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서게 된다. 자, 천천히 보자. 생산활동이 특정한 계층, 특정한 계급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개인이라고 했어. 연합된 개인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공유된다는 거야. 공유된다는 거지. 아, 생산활동이 어떤 이런 공유되는 생산수단이 공유되는 모습들을 지금 첫 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계급 사라집니다. 계급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사라지고요. 국가가 사라지면 아, 그 자리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자리하게 되죠. 누구야? 마르크스의 조화 공산사회가 되겠네요.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나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옷감을 만드는 일, 석공일, 목공도 배운다. 자, 누구나야. 그러니까, 아, 생산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들은 평생 같은 옷을 입으며 거주하는 집은 계획에 따라 사람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새 집을 짓는 일은 드물다. 10년마다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한다. 얘들아,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되는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소개가 됐네요. 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와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한 입장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검소하게 살아간다. 네, 유토피아 맞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사치나 낭비하지 않고 검소합니다. 모두가 자유재산을 향유하며 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아니죠? 모어의 유토피아는 일단 모든 사람이 미 생산에 있어서 평등합니다. 노동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유재산 인정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였어요. 국가에 의해 모든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 이거 많이 나온다. 진짜 많이 나온다. 왜 틀렸지? 그렇지. 잘했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국가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8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업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가브리입니다. 이상적인 정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앎이 없게 한대. 무지, 욕심도 없게 한대. 무욕,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한대. 이와 같은 무위를 행한다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대. 누굴까? 그렇죠. 노자가 되겠네요. 노자의 이상적인 정치가 시행되는 소국가민의 모습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정치는 덕으로 이끄는 것, 즉 덕치입니다. 북극성을 많은 별들이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을 형벌로 다스리고자 한다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할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형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형벌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극성의 비유를 들었어, 얘들아. 북극성의 비유, 그리고 바람의 비유.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푸른 자연이 눕습니다. 군자는 북극성과 같아서 그 주변을 다른 별들이, 그렇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덕치를 이야기하면서 북극성과 바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공자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런 이러한 통치가 시행되는 대동사회 떠올려 볼수 있겠네요. 1번입니다. 예법과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죠? 자, 노자는요, 이런 예법이나 문명의 이기가 어때? 인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1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통치자의 도덕적 모범을 통해서 인륜이 구현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얘들아, 오히려 이런 건 누가? 갑이 아니라 을이 강조할 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해라고 하는 건 우리 공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들이 강조했던 숙이치인, 숙이 아닌을 생각해보면요. 맞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인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직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생윤에서도 많이 나오지. 잘 봐.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인의의 이런 어떤 유학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그런 인간의 도덕이야. 인간의 윤리야. 그렇기 때문에, 아, 갑이 이런 내용을 강조했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선악과 시비의 분별이 사라진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3번은, 그렇죠. 도가 사상가들이 강조할 법한 내용이니까 갑의 입장이 되겠고요. 공자 같은 경우는 어때? 선악과 시비의 분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도덕과 예의가 아닌 법령과 형벌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호텔의 계급, 노동자 계급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일거리가 있을 동안뿐이야. 그리고 일거리가 있다는 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살찌울 동안뿐입니다. 자신을 한 조각씩 잘라 팔아야 하는 이러한 노동자는 매매될 다른 모든 물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에 불과한 취급을 받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기계화의 확대와 분업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립성을 상실했어. 자기가 노동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내 노동의 속도를 오히려 지정해주고 그 속에서 부속품처럼 소모될 뿐이죠. 노동자의 모든 매력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물이 되었고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보다 단순하고 더 쉽게 익힐 수 있는 조작일 뿐입니다. 분절화된, 분업화된 노동이죠. 따라서 노동자에게 드는 비용은 기껏해야 그들이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그들의 종족을 번식시키는데 필요한 생존수단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업이 바로 노동소외와 인간소외를 가져왔다. 계속해서 마르크스의 비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 공산사회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맞죠? 국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계급 간 투쟁이 모두 사라진다. 아니죠? 공산사회는 국가 자체가 소멸합니다. 노동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 욕구가 될 정도로 노동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됩니다.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서 착취 구조가 극복되고 계급적 억압이 사라지죠. 그렇죠. 모든 사적 소유가 사라지면서 생산수단은 공유됩니다. 따라서 어때? 계급 자체가 소멸하죠. 착취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급적 억압 자체도 사라지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어, 디귿,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리라고 생각되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 원초적 입장이 나왔고요. 정의의 원칙을 그거 그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의 강연자는 롤스가 되겠네요. 첫째는 각자는 다른 사람이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첫 번째, 이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당화되죠.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자등의 원칙, 두 번째가 좋아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롤스 입장입니다. 기억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기본 제도는 공공의 정의관에 부합되어야 하죠. 그렇죠? 공공의 정의관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 제거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혹은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만족된다면 그런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에요. 구성원에게 사회적 직책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죄송해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갑입니다. 유토피아에는 모든 상품을 구비한 시장이 있다. 집안의 가장은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상점에 가서 요청한다. 요청한 것이 무엇이든 돈이나 물품 등으로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가지만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물품이든 모자랄 염려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필요 이상으로 막 욕심내서 가져갈 일이 없다는 거야. 왜? 그렇지. 사적인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지.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의 유토피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을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일에만 전념해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3계층은 서로의 일에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자는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고 방위자는 국가를 보호하며 통치자는 지혜롭게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좋아요.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모어와 플라톤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물질적 재화가 공정하게 분배된다. 계속 나오네. 이거 왜 틀렸어? 그래. 분배는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풍족한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정신적 오락을 즐긴다. 아니지. 뭐는요? 어때?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았네요. 사회 구성은 각자의 타고난 성향을 고려해 계층이 결정되죠. 맞아.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만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타고난 성향을 고려하고요. 거기에 맞게 국가에서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 계층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층은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모든 구성원이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이상사회 실현에 방해가 된다? 일단 뭐 입장에서 맞지? 모든 구성원이 사유재산 가지면 유토피아 실현에 방해가 되니까 사유재산 금지. 플라톤 어때? 모든 구성원이 갖는 거는 정의로운 국가 실현에 방해가 되잖아. 왜냐하면
수호자, 즉 통치자와 방위자는 사유재산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 요 정도의 워딩은 가까워.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겠다. 이런 거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와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벤 살렘에는 사물의 본질을 규명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설립된 솔로몬 학술원이 있다. 이 학술원에서 세운 거대한 건물에서는 눈과 우박, 비를 인공적으로 내리게 할수 있고 천둥도 번개도 만들 수 있대. 아,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가 소개됐습니다. 큰 도가 사라지자 인과 의같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지략이 설치니 엄청난 위선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가 중요한데 그 도가 사라지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가족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효와 자를 강조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충신을 강조하게 됐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효도와 자애가 되찾아지게 된다. 아, 인과 의에 대해서. 인위적인 규범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을은요, 맞아. 우리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오랜만에 지금 다양한 사상과 함께 이렇게 사상들이 막 툭툭툭 나오니까 이거 무슨 사상이야? 특히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 이거 무슨 사상이야라고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지금 차분하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비. 을에게 할수 있는 비판 A가 나와 있고요. 을이 그렇죠. 갑에게 할수 있는 비판 B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A니까 일단은 또 A에 있는 두 개는 누가 누구에게 그렇죠. 베이컨이 우리 도가사상가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을은요 도가사상가 노자였는데요. 친구들 그냥 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았지. 그렇지? 도가 사상가들은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그런 무위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합니다.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것이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소국감이 이상적인 사회라는 걸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지.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모두 다 틀렸고요. 결정적으로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베이컨의 입장도 아니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도가 사상가가 베이컨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가 베이컨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찌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알아내서 자연을 지배해서 인간의 유용성만을 추구하십니까?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문명이 이기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된 과학,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그 사실 모르시나요? 네. 도가 사상가가 베이컨에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통치자는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통한 시련을 겪고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신념을 힘든 일이나 두려운 일들 또는 다른 어떤 변화에 처해서도 내던지지 않는 사람들로 판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수 없는 사람은 통치자가 될수 없고요. 마치 불 속에서 시험을 거친 금처럼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빠져나오는 사람을 통치자로 옹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연코 말하건대 철학자들이 통치자로 임명되어야 한다. 그렇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이상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절제의 덕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죠. 이상사회에서는 모든 계층이 자유롭게 사회재산 처분할 수 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잖아. 왜? 통치자와 방위자는 사회재산 가질 수 없습니다. 이상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직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그렇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각자 타고난 그 소질과 성향에 맞게, 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국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사회에는 각 계층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실현될 수 있죠. 세 계층의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이번에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사회에 대한 문항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상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치, 얘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사상 파트에서 이제 정말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챕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국가와 시민 챕터입니다. 다양한 국가관을 배울 거고요. 또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배울 텐데 중요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펼쳐지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두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이런 죄송해요. 사회계약론, 죄송해요. 사회계약론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벌린과 비롤리 이름이 좀 낯설겠지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상.

문학가들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한 문항, 사회계약론에서 한 문항, 이렇게 두 문항.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두 문항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파트다라고 하는 것들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먼저 이제 국가 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국가관에 대해서도요 많이 들었었어. 그러니까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나오면 좀 가볍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거고요. 국가관 파트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이번 시간에 공화주의 같은 건 처음 나오거든. 그런 거 조금 더 긴장하면서 같이 선생님이랑 좀더 집중해서 좀 공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교의 국가관. 우리 어렵지 않지? 유교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국가. 여기 나라국에 가가 집카네. 그러니까 이 한자만 봐도 알수 있지. 국가를 한마디로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효제라는 가족 윤리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인과 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자식과 부모의 관계처럼 백성은 군주를 따르고 군주는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아, 가족 질서가 확대된 것, 그것이 국가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에서는요, 누가, 그렇죠,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민본주의가 주된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죠. 우리가 이제 인륜을 강조한, 즉 인간으로서의 윤리 도덕을 강조한 이런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관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여기면서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은 결국은 백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런 천명사상, 또 백성을 위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민본주의 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가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결국 유교의 엑기스를 짜면, 그래서 유교를 쫙 짜면 도우덕이 한 사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통치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도덕성을 구현하는데 그 국가 통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국가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화는 가르쳐서 이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자, 맹자, 순자 모두가 다쓸수 있는 표현이야. 백성을 교화한다는. 단, 그 앞에 본성을 집어넣어서 본성을 교화한다라고 해버리면 본성이 뭔가 악하기 때문에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본성의 교화, 그러면 순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여러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한다, 요 정도의 워딩은 유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군주는 법이나 형벌보다는 뭐에 따라서, 덕에 따라서 백성을 이끌어야 하죠. 물론 유교 사상가들도 법이나 형벌 자체를 싹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법이나 형벌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모든 통치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그렇죠, 도덕에 있었습니다. 인과 의의 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통치자가 무엇으로, 그렇지, 덕으로 백성을 이끌 때 백성들도 덕을 쌓게 된다. 덕으로 다스린다는 덕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래, 우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 누가, 그렇지, 맹자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떠오를 거예요. 자, 복습해보자. 맹자는 무엇의 보장을 통해서, 옳지, 어유 잘했다.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지, 항심의 유지를 주장했다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자, 항산이 뭐였어? 좋아, 생계잖아. 생계를 잘 유지해 주어야지 백성들이, 그렇지,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까지 지킬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먹고 사는 문제. 항산이 잘 보장되지 않으면, 생계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때? 도덕적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지. 내 자식이 일주일 동안 쫄쫄 굶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음식을 보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 유지를 잘 해줘야지, 일정한 생산을 잘 보장해 줘야지 백성들이 일정한 마음, 즉 도덕적인 마음을 지키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항심의 유지를 이룰 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왕도 정치의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 이제 맹자는 항산과 항심 중에서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야? 이 중에서 뭐가 파이널의 목표야? 그렇지, 결국은 얘를 위해서, 항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산의 보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항심의 유지였습니다. 백성이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해요. 시험에 나올 때는 선후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지? 항산의 보장이 이게 선, 이게 먼저고요. 이걸 통해서 항심의 유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뒤바뀌어서 항심의 유지를 통해서 항산을 보장해

이해한다 이렇게 가면 역방향이 되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군주가 이렇게 왕도 정치를 실시하면서 백성들에게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통치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어때? 군주 교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군주는 군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군주는 이미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군주의 성을 바꿔서라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성 혁명 사상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상의 근간에는 백성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 민본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만큼 유교에서는 백성을 위하는 위민 사상이 발전합니다. 임금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들을 부린다면 비록 수고롭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맹자의 아주 유명한 구절 나왔죠?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다. 사직은 국가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백성과 국가와 임금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임금이 제일 가벼운 거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은 자는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은 자는 제후가, 제후의 마음을 얻은 자는 대부가 된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민본주의, 위민사상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서양의 고대의 사상가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야,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쭉 같이 공부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가 단독문항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출제가 되잖아. 그런데 친구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진짜 찐으로 정말 강조한 사상가다라고 하는 걸 완전하게 가져가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서양 철학 내용에 이런 국가에 대한 입장까지 믹스돼서 같이 문항으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아? 천천히 보자.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처음 생겨나게 됐느냐에 대해서 국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기원에 대한 자연 발생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들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 인간은 그렇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많이 알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관점인데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그렇죠.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하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해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가 왜 생긴 거야? 인간이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야.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 가족이 존재하고요. 그 가족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그렇지, 어떤 지역 사회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엇까지 형성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국가까지 형성됐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봐봐. 최고의 공동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어요. 이런 워딩 얘들아, 굉장히 강한 워딩이지.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막상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최고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이 이제 출제가 되면 애들이 약간 뜨끔해. 아, 최고? 아, 최고까지 얘기할 수 있나?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명한 워딩이야.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쓰면서, 아, 이렇게까지 강하게 국가 공동체를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완전하게 가져가시기 바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더 좋고 더 고귀한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공동체는 무엇이야? 국가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최고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인간다운 삶이라고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야. 인간다운 삶 똑같은 표현이야, 다.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 인간다운 삶은 어디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어? 국가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아 실현과 도덕적 능력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인 최고의 공동체이다. 그러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한다. 그러면서 무엇의 실현? 그렇죠. 행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기억나니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어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나름 목적이 있었지. 그 목적은 선조음이었지. 그런데 그런 선조음은 보다 더 상위의 선, 보다 더 상위의 조음을 향해서 추구가 되지.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선이 존재하지. 그 최고선이 뭐였지? 행복이었지.

그런데, 아, 그 행복의 실현은 어디 속에서만 가능한 거네? 국가 속에서만 가능한 거네. 왜냐하면 국가는 다른 모든 공동체를 다 포괄하면서 행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까지 생각했어. 근데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뭔지 배웠는데. 해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옆구리를 덕치면서 행복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스카에서 졸다가도 깨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뭐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옳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었지. 한마디로 덕이 필요했어, 덕. 그런데 그 덕은요, 결국은 무엇이었어? 그래, 탁월성이었잖아. 기억나니 얘들아? 탁월성이었어. 한마디로, 이런 탁월성. 즉, 영혼의 탁월성인 한 글자로 바꾸면 뭐야? 그렇지, 덕이죠. 그 덕을 발휘해야 행복해질 수 있었잖아. 자, 따라서 잘 보자. 국가는 시민들이 이러한 영혼의 탁월성, 즉, 덕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 그런데 기억나니? 그 영혼의 탁월성, 덕에는 두 종류의 덕이 있었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었는데, 잘했어.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졌고요. 품성적인 덕은 중용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한 습관을 통해서 길러졌잖아.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에, 그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건 몰랐을걸?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런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군요. 그만큼 다시 정리해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은 어디 속에서만, 그렇지, 국가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거야. 국가 공동체 속에서 정치에 참여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 다른 모든 공동체를 다 포괄하는 그 자체가 완전하고 자족적인 최고의 공동체다라고까지 국가를 중시했다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어요. 모든 국가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 즉 좋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다.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야말로 분명히 으뜸가는 선, 최고의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국가 또는 국가 공동체이다. 여러 부락으로 구성되는 완전한 공동체가 국가인데 국가는 이미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자족적이야. 달리 말해,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형성되지만, 즉, 생존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치? 생존에도 도움이 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삶, 도덕적인 삶,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어때? 이전의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최고의 공동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공화주의 국가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화주의 국가관은 오늘 진짜 처음 나오는 거야, 그치? 윤사 전체 여러분 공부하면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번 시간에 제대로 우리가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완전하게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제 요소표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제 공화주의랑 자유주의를 잘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계약론을 잘 공부해 두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얘들아, 공화주의가 지금 처음 나온 초반부터 좀 제대로 정리를 해둬야지 우리가 이후에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의 비교 같은 좀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도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눈 땡그랗게 뜨고 공화주의가 도대체 뭐지? 아, 너무 생소한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공화주의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화주의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공화주의 리퍼블리카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리퍼블릭, 그러니까 뭔가 그 어원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공공의 것, 모두의 것이라고 한 어원을 갖고 있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거야. 자, 천천히 보자. 아,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 자체가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구나. 근데 지금 국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어렵지 않네? 공화주의에서 생각하는 국가가 바로 뭐야? 공화국이지. 얘들아, 공화국은 많이 들어봤잖아? 아, 그럼 공화국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다시 어원을 생각해 봐. 모두의 것, 공공의 것,

공화주에서 말하는 국가인 공화국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군요. 너무 잘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봐봐, 잘 봐봐. 공화주에서 말하는 국가인 공화국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시민들이 함께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세 글자 안에 아주 진하게 들어있다는 거지. 다시 해. 공화주 여원 자체가 공공의 것,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공화주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공화국은 국가가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 그렇다면 공화국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건 뭘까? 그렇지. 아주 소수 개인이나 혹은 특정 집단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 절대 인정될 수 없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 즉 소수가 국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절대로 인정될 수 없어. 왜?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니까. 시민 공공의 것이니까.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공화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수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얘들아, 이거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 보자. 공화주의자들은 국가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 그건 바로 뭐냐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소수가 국가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아, 특정한 소수가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우리 그걸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멋대로 다스린다. 이걸 자의적으로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공화국에서는 이런 자의적인 지배가 허용된다 안 된다? Nope, 절대 안 돼. 왜? 오늘 계속해 한 12번 했나 봐. 12번 할 거야.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니까. 특정한 소수가 국가를 제멋대로 다스리는 자의적 지배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어. 쌤, 그러면요. 국가가 특정한 소수가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지배받아야 되는 건데요? 국가는 그럼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는데요? 예리한 질문이야.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면 뭐에 따라서 지배되어야 할까? 국가는? 그렇지.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공통의 규범. 잘했어. 그게 바로 법이잖아? 즉, 법에 따라서 통치되고 법에 따라서 지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쭉 이어서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계속해서 이걸 잘 정리해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화주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공화주의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냐? 국가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 국가는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거잖아. 즉, 특정한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때? 공동체에게 좋은 것,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목표. 잘했어. 공동선이 되겠죠? 이런 공동선에 동의하고 이를 구현하는 시민이 모인 공동체가 국가다라고 생각해요. 키케로가 대표적인 공화주의자로 분류가 되는데 로마의 어떤 공화주의자였어요. 근데 키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국은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공공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민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다, 공공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쨍하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민의 역할 당연히 공화주의자들이 굉장히 강조하겠죠? 자, 국가는요, 시민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키면서 정치에 참여할 때 유지가 될수 있어. 자, 따라서 공화주의는 그런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의 헌신과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시민적 덕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다시 한번 무한반복. 왜? 공화국은 시민 모두의 것이니까. 시민이 참여해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 이것이 시민의 덕성이고, 국가는 그런 시민의 덕성을 시민들이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야? 그래, 공동에게 좋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죠. 공동선의 반대말은 뭐야? 대응하는 말. 그래서 개인한테 좋은 개인선이 되겠죠? 근데 공화주의자들은 개인선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선보다는 공동선이 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구성원이 시민적 덕성을 기르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민이 공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마련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억하지 얘들아, 소수가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적 지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그렇죠,

법에 따른 통치, 법치를 보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해서 제멋대로 통치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강력하게 자의적 통치를 비판했어요. 마키아벨리도 대표적인 공화주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그런 당파, 그런 소수가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때 그런 당파는 탄핵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의적인 통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와 관련된 우리 원전 자료 한번 볼게요. 국가의 자유를 수호할 임무가 있는 자에게 국가의 자유를 위협할 시민을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화국의 두 가지 호가를 가져온다. 국가의 자유를 위협할, 즉 자의적으로 국가를 제멋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특정인을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야? 국가를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탄핵해야 한다라고 마키아벨리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또 하나의 오늘도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진입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국가관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마르크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상사회론 공부하면서, 그렇지, 공산사회에 대해서 쭉 한번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국가관까지 공부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의 사상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짝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보기에 국가는 소수의 지배계급, 즉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죠.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 즉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통제, 억압, 착취할 목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배 계급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바라보면서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요. 마르크스는 역사가 다섯 가지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제시했어요. 자, 원시 사회에서는 아직 계급이 분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공동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어때? 계급이 분화하죠. 자, 첫 번째 고대 노예제입니다. 자, 계급이 분화하면서 자유민과 노예라고 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등장했어요. 이러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은 역사가 흘러도 계속 그 모습만 바꿔갈 뿐 본질은 같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합니다. 중세 봉건제 시대에서도 역시 생산수단을 소유한 영주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피지배계급인 노예가 존재했고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부르주아, 지배계급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피지배계급이 역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죠. 누가? 그렇죠.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폭력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어요. 그러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무엇을 거치게 될 것이다? 좋아요. 과도기를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죠. 그 과도기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불렀어? 사회주의 단계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해요.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봐. 자본주의에서 있었던 그런 사적 소유,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데,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산수단을 순순히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 과도기인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누가,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독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마르크스는 과도기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 공산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자, 공산사회가 되면 기억하지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계급 자체가 사라지고요. 그럼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국가까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사적 소유, 계급, 국가 모두가 소멸한 산무사회인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이제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인 자본가의 이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따라서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가, 그렇죠, 소멸할 것이다.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아,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적 소유와 계급과 계급 착취 수단이 국가까지 완전하게 소멸한 공산사회가 도달하게 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일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그는 공산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제시했구나 라고 하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 많았어요. 형광펜 드시고요. 밑줄 치면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후기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2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전반적으로 1회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어려웠던 문항들은 없어서 충분히 풀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회에 이어서 오늘도 20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벤 다이어그램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항들은 사실 요거 볼 필요 없고요. 밑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것만. 그래서 그림에 현혹되지 말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부터 다 지점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나다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가는 여기 달만갑과 호미곶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입니다. 자, 0의 기점을 연결한 직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가는 내수입니다. 가는 내수. 다음, 나. 나는 여기가 통상기선이 될 것이고요. 여기 0의 선이 지나가고 있죠. 0의 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기선으로부터 0의 선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니까 나는 영해가 됩니다. 영해. 영해. 다음, 다. 영해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네요.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중에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베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는 굳이 적어보자면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수역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 상관하지 말고요. 아래쪽에 요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옆에다가 적어보고 그 내용을 오른쪽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A.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다. 내수영의 베타적 경제수역 중에서 수직상공이 우리나라의 영공인 곳은 내수와 영해밖에 없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다. 요거는 다밖에 없죠. 다음,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주권이 미치는 수역은 내수와 영해까지입니다. 내수도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칩니다. 다음, 한일중간수역 내에 위치한다. 한일중간수역 내에 위치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죠. 자, 그럼 확인해보죠. 기역은 가와 나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A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틀렸죠. 다음, B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B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맞으니까 이거는 맞죠. 다음, C는 가와 나만의 공통 특징입니다. 그런데 C는 가와 나의 공통 특징이니까 맞네요. 다음, D. D는 나와 다만의 공통 특징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지도의 A, B는 가나 지역에 속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B가 있네요. 낙동강의 한 지점인데요.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서 남해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다면 A는 상류 구간이구나. B는 하류 구간이구나. 또는 하구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가의 남쪽에 이르러 강물이 굽이쳐 돌아 흐르는데 산줄기는 물을 피하지 않고 물은 산을 감싸 안으니 그 영상이 마치 태극 같다. 강가에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벼랑이 마주보고 서 있어 물길이 좁고 험하다. 자, 산을 굽이쳐 흐른대요. 바꿔 얘기하면 요하천 주변에 산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 강가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대요. 그리고 물길이 좁고 험하다. 하폭이 좁고 주변에는 산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류의 특징이죠. 따라서 가는 A가 됩니다. 다음 나. 나는 물들이 서로 부딪혀 강

강물이 거꾸로 흐른 듯하며 물의 색깔이 탁해지고 소리가 웅장하다. 이곳의 땅은 낮고 습하며 가뭄어도 마르지 않고 비가 오면 쉽게 넘치니 갈 때만이 무성하다. 땅이 낮고 습하대요. 그리고 비가 오면 쉽게 넘친다. 그 얘기는 하천 주변이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하류 구간 바로 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왼쪽에도 적어 보겠습니다. A가 가가 되고요. 그리고 B가 나가 됩니다. 자, 먼저 기억. 가는 나보다 조차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조차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은 상대적으로 바다와 가까운 하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조차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대요. 자,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작아집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큰 곳은 상류 구간이에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겠죠. 다음, B는 A보다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다. 하천의 평균 유량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차 지류들이 모여들면서 점차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B가 A보다 유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ㄷ은 맞겠네요. 다음, A는 가, B는 나에 속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ㄷ,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나는 각각 과수 그리고 채소의 지역 내 재배 면적 비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볼까요? 어떤 지역에 나와 있느냐? 여기 강원이죠. 강원, 그리고 경북입니다. 전남, 제주가 되죠. 자, 사실 여기에 경지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지역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경지 면적만을 가지고도 네 지역을 모두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데는 C입니다. C. 그리고 네 지역 중에 경지 면적 제일 넓은 데 어디예요? 농가 수 1등은 경북. 그리고 경지 면적 1등은 전남입니다. 따라서 경지 면적 가장 넓은 C가 전남이 되겠죠. 전남이 C. 다음, 반면에 경지 면적이 제일 좁은 곳은 B입니다. 경지 면적 제일 좁은 데 어디죠? 네, 면적이 가장 좁은 제주가 경지 면적도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B. 자, 왼쪽에도 적어 볼게요. 전남이 C. 그리고 제주가 B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강원과 경북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지 면적 넓은 데 어디예요? 자, 농가 수는 경북 1등, 전남 2등. 경지 면적은 전남 1등, 경북 2등이니까 당연히 전남 다음으로 경지 면적이 넓은 A가 경북이 됩니다. A가 경북. 그리고 여기도 경북 A. 그리고 강원이 D가 되죠. D가 강원. 자, 그러면 가와 나를 찾아볼까요? 자, 제주와 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농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날까요? 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과수와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둘다 모두 높은 곳. 반면 강원은 특히나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나가 채소가 됩니다. 남아있는 가가 과수가 되고 경북과 제주는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은 A, B, C, D, 가, 나 모두 찾았습니다. 보죠. 1번. 경북은 제주보다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이 높대요. 자,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근교 농촌의 비율이 높은 경기, 그리고 관광 산업이 발달한 강원과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경북보다 겸업 농가 비율이 높을 거예요.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경북은 전남보다 벼 재배 면적이 넓대요. 자, 기본적으로 전남이 경북보다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경북보다 평지의 비율이 높아서 벼 재배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벼 재배 면적도 전남이 경북보다 넓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3번.

제주는 전남보다 경지 면적 중 논면적 비율이 높대요. 어휴, 그럴 리가요. 제주는 주상전리 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함이라 논면적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면 딱 맞겠죠.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네요. 다음. 제주는 강원보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많다. 아니죠.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강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데요. 다음. 전남은 강원보다 맹류 재배 면적이 넓다. 맹류는 주로 벼의 그루갈이 작물로 재배가 되고 겨울철이 온화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남이 강원보다 맹류 재배 면적이 넓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그래프는 권역별 인구 1위부터 3위 도시의 인구 규모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단은 각각 강원권, 수도권, 영남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적어볼까요, 우리? 자, 먼저 수도권 볼까요? 수도권. 수도권 인구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2위 도시는 인천. 3위 도시는 수원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자, 서울의 인구는 930만 정도, 인천 인구는 300만, 수원의 인구가 120만 정도 되죠. 다음, 영남권 볼까요? 영남권.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순서로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부산의 인구는 330만, 대구는 230만, 울산은 110만 정도 됩니다. 자, 칸이 조금 좁은데요. 일단 적어 볼게요. 강원입니다. 강원. 강원은 원주 1등, 그리고 춘천 2등, 그리고 강릉이 3등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원주가 36만 정도, 춘천 28만, 강릉이 21만 정도가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인데요. 자, 나는 가와 다에 비해서 1위 도시의 인구 비율이 2위 도시의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1위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거든요. 2위 도시가 30 정도 되니까, 30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30 정도. 그러니까 대략 3배쯤 됩니다. 3배. 그러면, 여기 서울, 다시요.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중에서 2위 도시요. 다시요.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3배 정도 되는 데는 지금 수도권밖에 없죠. 따라서 다가 수도권이 됩니다. 수도권. 됐죠? 아, 죄송합니다. 나가 수도권이 되죠? 나가 수도권. 수도권. 다음, 남아있는 가와 다는 영남권 아니면 강원권이 될 건데요. 자, 역시 볼까요? 이번에 2, 3위 도시의 인구 비율 차이를 살펴볼게요. 2, 3위 도시. 자, 가는 2위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다는 2위 도시의 인구 비율이 3위 도시의 인구 비율의 한두 배쯤 됩니다. 그쵸? 두 배쯤 되죠. 여기는 35 정도, 여기는 70 정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2위와 3위 도시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영남권은 2위 도시 인구가 3위 도시 인구의 2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강원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2위 도시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큰 다가 영남권이 되고요. 그리고 가가 강원권이 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1번. 수도권은 광역시의 수가 가장 많다. 아닙니다. 영남권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나의 2위 도시 인천입니다. 인천은 다의 2위 도시 대구보다 인구가 많네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다음. 가나 강원권과 수도권의 1위 도시는 자, 수도권 1위 도시는 인구 100만 초과합니다. 그리고 강원권의 인구 1위 도시는 100만을 초과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의 2위 도시, 강원권의 2위 도시, 춘천. 다음, 수도권의 3위 도시, 수원. 모두 도청 소재지인가요? 네. 강원도청, 경기도청. 그래서, 리을이 맞죠.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C는 각각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이고요. 석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부터 보죠. 지도에는 경기 나와 있고요. 충남, 그리고 전남, 그리고 울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가장 좋은 방법 찾아가시면 좋은데요. 저는 일단 C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C, 왜 C부터 찾느냐? C는 전남과 나에는 있지만 가와 다에는 없어요. 특정 두 지역에서만 있고 나머지 두 지역은 없다. 뭘까요? 원자력이 되겠죠. 일단 C가 원자력, 원자라고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전남에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 어디 있죠? 울산에 있죠. 전남과 울산. 따라서 나가 울산이 됩니다. 울산. 자, 근데 울산을 찾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석유가 100%, 그리고 나머지는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가 울산이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석탄을 찾아볼 건데요. 자, 석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소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A를 봅시다. A를 봤더니 울산에서 가장 적게 쓰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그리고 천연가스도 꽤 쓰죠. 원자력 발전소 있고. 반면 석탄은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다에서도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세 지역 중에서 우리 전남은 나와 있는 거니까 경기와 울산은 모두 석탄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거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라서. 따라서 A가 석탄이 됩니다. 그러면 울산과 마찬가지로 석유, 석탄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 다가 경기가 되겠죠? 그리고 석탄 소비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충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B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천연이라고만 적어볼게요. 자, 그럼 선제 보겠습니다. 충남은 울산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다음 2번. 울산은 경기보다 천연가스의 공급량이 많나요? 아닙니다. 천연가스 공급량 가장 많은 곳은 경기입니다. 다음 3번. 석탄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나요? 아닙니다. 일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나요? 물론,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입니다만, 가스를 이용하는 자동차와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원자력은 석탄보다 대기오염물 배출량이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보죠. 그래프는 네 지역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먼저 A, B, C는 서울에 있는 구고요. D는 경기도에 있는 시군입니다. A는요, 노원입니다. 노원구. 노원구, 여기는 주거기능이 발달한 곳이죠. 주거기능. 다음, B는요, 중구입니다. 중구. 중구는 도심입니다. 도심이어서 업무기능이 발달한 곳이죠. 중구. 업무기능 발달한 도심. 다음, C는 어딘가요? C. 자, 여기가 강동구예요. 강동구, 송파구. 송파구 옆이 강남구고요. 강남구 옆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서초구. 자, 강남구 옆에 있는 서초구는 강남구랑 특성이 비슷합니다. 부도심이에요. 그래서 업무 기능도 발달했는데 주거 기능도 발달했어요.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 지수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다음 D는 어딘가요? D. 자, 서울 있고요. 서울의 강동구 바로 옆에 하남입니다.

한강 아래에 있어서 하남이에요. 하남. 하남시가 되죠. 자,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와 상주 인구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곳이 두 군데입니다. 100보다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두 군데 어디 있을까요? 일단 서울 안에서는 노원구가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낮겠죠.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니까 사는 사람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낮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면 중구는 업무 기능 발달했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 100 넘겠네. 서초구도 업무 기능 발달했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 100을 넘어갑니다. 반면 하남은 미사 등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선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는 두 지역, 나와라는 하남 아니면 노원이에요. 근데 둘 중에서 누가 상주 인구가 많냐? 상주 인구를 다 알고 있다면 사실 더 편하긴 한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시기의 비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자,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라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줄었죠? 반면 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남과 노원구 중에 인구가 늘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자, 최근에 서울에서는 교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경기도, 특히나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나가 하남이 되고요. 인구가 줄어든 라가 노원이 됩니다. 나가 하남 D가 되고, 라가 노원 A가 됩니다. 그리고 노원은 서울 안에 있는 구지만 경기도에 있는 하남시보다 상주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50만이에요. 자, 남아있는 곳은 중구와 서초구인데요. 자, 가는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상주 인구는 되게 적고요. 다는 주간 인구 지수도 높으면서 상주 인구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업무와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한 서초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 C, A가 B가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라가 B, 가나다라가 B, D, C, A입니다. B, D, C.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좋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어딜까요? 여기. 여기 바로 위에 대구광역시 있거든요. 대구광역시 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산이죠. 여기 울산입니다. 이렇게 부산, 울산까지 다 나왔을 때 경남, 부산, 울산 중에서 북쪽에 있는 다섯 지역 중에 가운데 있는 지역. 여기는 창녕이라는 곳입니다. 창녕. 창녕에 뭐 있죠? 창녕에 우포늪 있죠. 다음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부산이죠. 부산. 다음, 부산의 인구가 최근에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특히나 요두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교외화에 의해 최근에 인구가 늘어난 여기는 김해, 여기는 양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산. 양산. 자, 그럼 볼게요. 방금도 얘기했었네. 최근에 교외화로 인해서 부산의 인구가 양산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산은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겠죠. 왼쪽 그래프는 200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거든요. 그런데 가를 보면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 네 지역 중에 가장 뚜렷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가가 양산이 됩니다. 양산. 여기도 적어볼게요. 가가 양산. 다음. 나와 다를 비교해 보면, 자, 나와 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 두드러지는 곳은 다예요. 물론 최근에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1980년부터 살펴보았을 때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부산의 교외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부산의 인구가 이렇게까지 줄지도 않았거든요. 거의 요때랑 요때 비교해 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부산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반면에, 나를 살펴보면 나는 인구가 1990년까지 조금 증가하다가

신혼부부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도 빠져나가고 아이를 낳아기를 장년층도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게 나타납니다. 이 노년층 어르신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이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분들이 부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도시이지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양산과 부산을 비교해주면 상대적으로 부산이 중위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보면 양산은 부산보다 중위연령이 낮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다음 2번. 양산은 창녕보다 지역 내 농가 비율이 높다. 아니죠. 창녕이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농가 비율은 창녕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부산은 양산보다 2024년 인구가 많죠? 당연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가와 다는 시, 양산과 창녕은 시, 그리고 나는 군이라고 합니다. 아니죠. 광역시, 시, 군, 이렇게 됩니다. 옳지 않은 선지. 다음, 가나다 중에 2024년 출생 아수는 양산이 가장 많대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일단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양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창녕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거예요. 묻고 있는 것은 출생아의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인구 자체가 부산이 양산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이를 낳을 연령대에 남자와 여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출생아 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의 비율은 부산이 낮을 수도 있지만 청장년층의 인구 수 자체가 부산이 양산보다 많아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더 많이 낳을 겁니다. 그래서 요 출생아의 절대적인 숫자는 인구, 그 중에서도 청장년층의 절대적인 인구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수가 부산이 양산보다 많을 테니까 출생아 수는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가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나가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선지가 되죠.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표는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것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1차부터 3차까지의 국토종합개발 계획 중에 하나이고요. 자, 키워드들이 있죠. 자, 가는 지방의 균형 발전입니다. 자율적인 지역개발 전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산업지대 조성입니다. 신산업지대 특히 어디에? 서해안 쪽에. 그래서 가는 서해안 개발이 이루어진 3차.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되겠죠. 다음 나볼게요, 나. 나는 국력의 신장, 공업화 추진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대규모 공업단지 구축 및 정비, 그리고 공업 육성을 위한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1차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1차. 다음. 다, 수도권 과밀화 완화.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그래서 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력이 성장을 하고 제조업도 많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인구가 너무나도 많이 몰려버리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차에는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진행되면서 서울과 부산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가 2차가 되죠. 다가 2차.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가식이 3차 때 정부, 다시요. 3차 때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된 것은 1차 이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 이전. 다음, 나 시행 시기에 1차 때 도농 형태의 시가 출범하였다. 아니죠. 도농 복합시가 출범한 것은 3차 때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다음. 1차는 3차보다 지역 간의 형평성을 중시하였다고 합니다. 자, 1차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합니다. 성장 거점 개발 방식.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개발 방식이죠. 짧은 기간에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반면 3차는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합니다. 균형 개발 방식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면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중시했던 것은 3차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1차는 3차보다 지역 간의 효율성을 중시했고요. 형평성을 중시한 것은 3차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나의 시행 시기는 다의 시행 시기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대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요, 1차 이후 꾸준히 상승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보단 2차가, 2차보단 3차가, 3차 때보단 4차 때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뒤쪽일수록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차 시행 시기는 2차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낮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1차, 2차, 3차 시기 순으로 시행되었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대전입니다. 여기는 단양이죠. 다음,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기는 이렇게 되죠.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장을 내오다 3대 맞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아산입니다. 아산. 그럼 각 지역의 특징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산은 어떤 곳인가요? 최근에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한 곳입니다. 특히나 전자조립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고요. 단양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다음, 대전은 대도시죠. 대도시야. 그래서 대학교도 많아요. 당연히. 유학생도 많겠죠. 자, 요 내용 바탕으로 한번 정답을 찾아보면. 자, 먼저, 다는 세 지역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 나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 가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감이 오죠?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대전이 되고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가 단양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다가 아산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대전은 단양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대요. 아닙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분의 노년층 인구 비율에다 100을 곱한 값이죠. 상대적으로 단양은 대전에 비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단양이 높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다음, 단양은 대전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와 비례하는 편이에요. 인구가 더 많은 대전이 단양보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다음 3번, 아산은 다시요. 단양은 아산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대요. 자, 성비.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는 성비가 낮죠.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비가 높죠. 정리해보면 아산은 성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단양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의 성비는 아산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죠. 다음 4번. 아산은 대전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아닙니다. 면적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대전이 인구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대전이 높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 다음 5번.
아산은 단양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대요. 자, 기본적으로 아산은 단양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 자체도 많으니까 외국인 주민 수도 아마도 많겠죠. 그럼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아산이 단양보다 많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가나 도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분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숫자 자체가 가보다 나가 적어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중에 기업도시가 혁신도시보다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나가 기업도시가 되고 가는 혁신도시가 됩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자, 기업도시는 태충아! 태충아, 영원하자. 그래서 태안, 충주, 영암의 남, 그리고 원주가 됩니다. 영암의 남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죠. 다음 혁신도시는 부진한, 울, 김나진, 대전대 원선에. 기억나세요? 부진한, 울, 김나진, 대전대 원선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 원주예요, 원주. 그다음에 진천 음성, 그리고 여기 내포신도시, 다음에 전주입니다. 전주, 그리고 김천,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전주 했었죠. 그 다음에 나주입니다. 나주, 그리고 진주,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서귀포. 부산, 울산, 서귀포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반드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혁신도시는 민간 기업의 주도로 개발된 도시이다. 아니죠. 이것은 기업도시에 대한 설명이고요.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위치하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 기업도시는 관광 레저형과 지식 기반형으로 구분이 된다. 맞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원주와 충주는 지식 기반형, 해안에 있는 영암의 남, 그리고 태안은 관광 레저형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3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도시는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모두 3차가 아니라 4차 국토종합계획기간에 조성이 되었고요. 다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는 도시는 모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 어휴, 그럴 리가요. 정답은 3번, 다시요.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자, 다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는 한반도의 시대별 암석 구성비와 지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는 각각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공간이 조금 좁으니까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일단 다 보죠. 다는 시원생 때 만들어진 암석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원생 때 만들어진 암석은 변성암,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화성암과 퇴적암이 이미 변성암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다는 변성암이 됩니다. 변성암. 다음 가와 나인데요. 구분하는 기준은 예입니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건 가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 나는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없습니다. 자, 고생대의 대표적인 게 조선우충군의 석회암, 그리고 평안우충군의 무연탄입니다. 그러면 석회암과 무연탄은 다 퇴적암이니까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포함되어 있는 가가 석회암, 무연탄 포함된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암. 남아있는 나가 화성암이 되겠죠. 화성암. 그러면 화성암 중에 요거 중생대에 만들어진 친구가 화강암이 대표적이고 신생대에 만들어진 게 현무암이 대표적이 되는 거죠. 다음 A. A는 오 한반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지괴들입니다.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지괴들. 다음 B는 평남분지와 옥천숲곡대 고생대에 만들어진 친구들이죠. 다음 C는 여기 경상분지일대입니다. 경상분지는 중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 퇴적암의
중생대 암석은

두고 얘기하는 거죠. C보다 A에 주로 분포한다? 아니죠. C에 넓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아요. 다음. 나의 중생대 암석. 화성암의 중생대 암석이니까 화강암이고요. 화강암은 주로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 형성되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다가 변성암이 주된 기반암인 산지는 대체로 돌산이 아니라 흑산을 이룹니다. 돌산의 기반암은 화강암이죠. 다음, 퇴적암은 변성암보다 한반도에서의 분포 면적이 넓다.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시원생대 지게들이 가장 널리 분포하는데, 시원생대 지게들은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음, B는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닙니다. A가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12번입니다. 지도에 A부터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적어 볼게요. A, B, C, D. 자, A는, 여기 해안에 점이 찍혀 있네요. 해안에 점이 찍혀 있으면 사빈입니다. 다음, B는 요거 암석 해안 표시죠? 그리고 암석 해안에는 해시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B는 해시계. 그래서 요기호가 암석 해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해시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C는 D에 의해서 만의 입구가 가로막혀 형성된 호수입니다. 그러면 C는 석호. 그리고 석호의 입구를 가로막은 D는 사주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지형도는 되게 쉬운 지형도입니다. 보죠. 기억. 사비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갯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비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옳지 않고요. 다음, B.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작용을 활발하게 받는다. 맞죠?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다음, 석호는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맞죠?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수면 상승. 골짜기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골짜기가 후빙기의 수면 상승에 의해 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의 입구를 사주가 막아버려서 석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디귿 맞습니다. 다음, 리을. 사주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지에 잘 발달한다. 아니죠.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지에 잘 발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해시계가 있고요. 사주와 석호, 사비는 모두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잘 발달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단은 각각 경기, 울산, 충남 중에 하나이고요. AB는 자동차 전자조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경기, 울산, 충남의 발달한 제조업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경기에 발달한 제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전자조립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라고만 적어볼게요. 그리고 자동차 공업도 엄청 발달했고요. 그리고 섬유 공업도 발달했습니다. 경기 이세 가지에서 1등을 달리고 있죠. 울산은 발달한 공업이 되게 많죠. 얘는 석유화학 공업, 정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 넓게 보면은 제철 공업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차 금속 제조업. 자, 충남도 마찬가지죠. 충남. 석유,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발달했죠. 그리고 제철공업 발달했고요. 그리고 전자조립공업까지 발달한 곳이 충남입니다. 자, 그럼 보죠. 이게 정유와 석유화학이에요. 정유와 석유화학. 자, 가, 정유, 석유화학. 다, 정유, 석유화학 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 그러니까 석유화학과 정유, 충남도 석유화학과 정유, 경기는 없네. 그러면은

정유와 석유화학이 없는 나가 경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기가 나. 다음. 경기도에서 가장 출하액 비율이 높은 비는 그럼 뭘까요? 경기는 전자조립 출하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비는 전자가 되고, A가 남아있는 자동차가 되겠죠. 그러면, 가와 나는 전자조립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다는 전자가 없네? 경기와 충남은 전자가 있지만 울산은 전자가 없네. 그래서 전자가 없는 다가 울산, 그리고 가가 충남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도 적어보면 울산이 다, 충남이 가가 되겠죠. 지워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선제 보겠습니다. 충남은 경기보다 자동차의 출하액이 많다. 아닙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울산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래서 경울충인 경우도 있고 울경충인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충남이 경기와 울산보단 자동차 출하액이 적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죠. 다음. 울산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아닙니다. 경기는 전자조립 출하액이 워낙에 많아서 모든 시도 중에서 전자조립 출하액이 가장 많고, 그리고 모든 제조업 출하액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울산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습니다. 다음, 충남은 울산과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맞닿아 있다. 아니죠. 충남과 경기가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맞닿아 있죠. 다음, 가나 다 중에 전자조립 출하액은 경기가 가장 많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전자는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무게가 무겁다. 아유, 그럴 리가요. 자동차가 훨씬 더 무겁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그리고 가부터 다와 A부터 C는 각각 부산, 서울,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가나다와 ABC를 모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료에서 가나다 찾고 ABC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자료는 인구 순이동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 지역의 인구 순이동을 살펴봤더니 일단 다는 1990년도 인구 순이동이 제일 많았고 2024년도 인구의 순이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서 0보다 많으면 순 유입, 0보다 작으면 순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는 순 유입 인구가 가, 나, 다 중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이에요. 그러면 부산, 서울, 인천 중에서 순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요 기간 동안에. 일단, 부산과 서울 같은 대도시는 최근에 교외화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주변 지역이 바로 인천이에요.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순 유입이 두 시기 모두 가장 많았던 다가 인천이 됩니다. 자, 사례가 조금 좁아서요.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다 중에 다가 인천. 다음 남아있는 가와 나는 1990년과 2024년 모두 순 유출이 일어났던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나보다는 가가 순 유출 규모가 더 큽니다. 바꿔 얘기하면 빠져나간 사람 숫자가 서울이 부산보다 가가 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과 부산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간 곳은 어디일까요? 예, 인구 규모 자체가 서울이 훨씬 더 크니까 빠져나갈 사람들도 더 많았겠죠. 그래서 순 유출 규모는 서울이 부산보다 더 큽니다. 가와 나중에 인구 순 유출 규모가 더큰 가가 서울, 그리고 나가 부산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 오른쪽에 세 지역 간 인구 이동 볼게요.
당연히

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은 부산, 서울, 인천 중에서 어떤 두 지역 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인구 규모도 큰데다가 바짝 붙어 있는 서울, 인천 사이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확인을 해봤더니, 자, 1990년에 A와 C 사이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했어요. 그쵸? 다음, 2024년에도 A와 C 사이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했네요. 그러면 A와 C가 서울 아니면 인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얘기했죠? 인구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다면, 자, A와 C 간의 인구 이동에서 다시 볼게요. 자, C에서 A로 간 사람이 A에서 C로 간 사람보다 많아요. 2024년에도 C에서 A로 간 사람이 A에서 C로 간 사람보다 많아. 자, 정리해 보면 결국 인구는 C에서 A로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얘기했었네. 서울에서 인천으로 주로 인구가 이동을 했으니 그렇다면 C가 서울이 되고요. 그러면 A가 인천이 되고 남아있는 B가 부산이 되겠죠. 서울, 인천으로 A, C 찾고 남아있는 B, 부산 연결시켜주면 되었던 자료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1990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4만 명이 넘는데요. 자, 그러면 1990년에 부산에서 서울로 3만 4천 명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5,339명 정도가 갑니다. 어쨌든 요두개 합쳐도 4만이 넘는데 수도권에는 경기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4만 명이 넘겠죠. 맞습니다. 다음, 1990년과 2024년 모두 다에서 나로 이동한 인구,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인구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보다 많대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인구는 2,125명. 그리고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2,991명입니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아. 다음, 1999년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5,339명,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사람이 3,400명입니다. 1990년에도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990년과 2024년 모두 다에서 나로 이동한 사람보다 나에서 다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디귿. A와 C는 모두 수도권에 속한다. 맞네요. 다음. 가는 서울은 C. 다음. 부산은 B. 다는 A니까. 이것도 맞네. 그럼 기역, 디귿,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는 문제였어요.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항이죠.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부터. 먼저, 여기 어딜까요? 여기. 여기는 인천이죠. 인천. 인천. 다음, 여긴 어딜까요? 여기. 여기보다 살짝 위에가 춘천이고요. 춘천 아래에 있는 이 친구는 홍천입니다. 다음, 여기는 당연히 대구죠, 대구. 대구. 그리고 여기 점 하나 있죠? 여기는 거제입니다. 거제.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 볼게요. 가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와 연강 수량 차이가 나와 있네요. 연강 수량 차이. 자, 그럼 일단 연강 수량 제일 많은 데 어디죠? 거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대구예요.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후값 차이는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내 지역 기후값의 평균을 빼준 것이다 얘기했었죠. 우리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평균값을 빼준 요 값이 바로 기후값 차이예요. 결국 이 값이

크면 요값도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수량 차이가 가장 큰 C가 연간 수량이 가장 많은 거고, 연간 수량 차이가 가장 작은 A가 연간 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연간 수량 제일 많은데 거제라고 얘기했었죠? C가 거제입니다. C 거제. 여기 적어볼게요. C. 다음 연간 수량 제일 적은 A. A가 대구가 되겠죠? 대구가 A입니다. 그러면 인천과 홍천이 남아 있는데 사실 요두 지역은 연간 수량 가지고 구분해 주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요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제와 대구는 알았고요. 사실 요 지역들의 기온 차이만 가지고도 가를 찾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자, 거제와 D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거의 8도 가까이 됩니다. 8도 가까이.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잖아요. 자, 여름철에는 이렇게까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가시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1월이라는 얘기입니다. 1월. 자, 그리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거제와 대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1월 평균 기온은 거제가 높겠죠. 하지만 얘가 만약 8월이라면, 8월 기온은, 예, 대구가. 제주도 일대 제외하고는 최난월 평균 기온, 8월 달의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극서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데프리카, 데지트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제 기온이 대구보다 높다. 그 얘기는 얘가 8월이 아니라 1월이다라는 얘기로 찾아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결국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B가 D보다 높대요. 1월 달에, 겨울에, 홍천과 인천 중에 어디가 더 1월에 따뜻하죠? 내륙인 홍천보다 서해안인 인천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인천이 홍천보다 기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B가 인천이 되고, D가 홍천이 됩니다. B, D가 되는 거죠. 됐죠?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거제는 인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거제와 인천은 둘다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제는 인천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니까 연교차가 작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거제는 홍천보다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대요. 자, 여름강수 집중률은 한강 유역에 높게 나타나고요. 홍천은 대표적으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제는 홍천보다 여름강수 집중률이 낮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와 D의 위도 차이는 A와 D의 위도 차이보다 크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A와 B는 모두 해안에 위치한다? 아니죠. B는 해안에 위치하지만 A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다음, A부터 D 중에 가시기 1월 달의 강수량은 대구가 가장 많다? 아니죠. 거제가 제일 많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6번으로 갑시다. 16번. 표는 주요 도시간 하루 평균 여객 통행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가나다는 대전, 부산,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자료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전, 부산, 인천 중에서 서울과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인구 규모도 크고 서울과 가까운 인천입니다. 그럼 서울과 가장 활발히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하루 평균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서울과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나입니다. 그래서 나가 인천이 되는 거죠. 인천. 다음 남아있는 곳은 대전 아니면 부산인데, 어떻게 찾지? 여기 대구가 나와 있어요. 대구. 그렇다면, 대구와 더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곳은 대전일까요? 부산일까요? 당연히 부산이겠죠. 그러면은, 나는 인천이니까, 가와 다 중에서 더 활발히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여객 통행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가가 다보다 여객 통행량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가가 다보다 대구와 더 활발히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가 부산이 되고 다가 대전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가와 다 간, 부산과 대전 간에는 해운이 여객 통행량에 포함된대요. 아닙니다. 대전은 내륙에 있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죠. 다음, 부산과 대전은 모두 경부고속철도의 정차역이 있대요. 맞습니다. 다음, 인천과 대전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있다. 자, 되게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이거 옳지 않죠? 자, 일단 국제공항의 위치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에는 국제공항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대도시니까, 물론 인구는 인천이 더 많지만, 그래도 대도시라고 하면은 서울, 대구, 부산을 꼽습니다. 다음, 또 어디 국제공항 있죠? 당연히 인천에 국제공항 있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관광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제주에도 국제공항 당연히 있겠죠. 자, 요 다섯 군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 군데만 기억해두자. 청양고추 맛이 나는 무. 그래서 청주, 양양, 무, 안. 세 군데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자, 나와 다 인천과 대전에 국제공항 있다. 인천에 있지만 대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가나다 중에 울산과의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이다. 그러겠죠. 부산과 울산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그래프에 가부터 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나다는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사실 왼쪽 거 크게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나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가, 나, 일단 대설, 태풍, 호우 중에서 피해액 자체가 가장 적은 자연재해 뭐였죠? 눈이 많이 내립니다. 와, 이쁘다. 눈사람 막혀요. 눈사람만 만듭니다. 어, 눈 많이 옵니다. 자동차가 미끄러져요. 사고 납니다. 사람이 빙판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또뭐 있을까요? 비닐하우스 무너져 내리고, 축사 무너져 내리고,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많은 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태풍이나 호우에 비해서는 눈으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나다 중에 나는 상대적으로 피해 비율이 낮게 나타나죠. 그 얘기는 피해액 자체가 적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가 대설이 돼요. 그리고 가는 상대적으로 충북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다는 경남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태풍은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경남에서 피해액 비율 높게 나타나는 다가 태풍이 됩니다. 다음. 호우는 전반적으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중부지방 쪽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충북에서 피해액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가는 호우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경북의 최근 10년 동안 총 피해액은 대설이 호우보다 많았다. 아니죠. 대설 전반적으로 피해액이 굉장히 적은 자연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 가옥시설에는 울릉도에 우대기가 있다. 아니죠. 우대기는 대설에 대비하기 위한 가옥시설입니다. 그렇지 않네요. 다음, 다는 태풍은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한다. 아니죠.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겨울인데 태풍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다음, 태풍은 대설보다 우리나라의 연강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태풍은 풍수해를 유발합니다. 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마지막 5번. 호우는 지워버렸네요. 호우는 여름철, 그리고 대설은 겨울철에 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다음은 한국지리 형성평가의 일부라고 합니다.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먼저 여기 어딘가 여기 자, 대구 있고요. 대구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의성 위에. 대구 의성 위에. 안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안동. 다음 여기는 어디인가요? 누군데? 자, 꼬랑지 튀어나온 데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 경, 울, 부 이렇게 되죠. 포, 경, 울, 부, 포항, 경주, 울산,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경주, 울산, 부산이 되죠. 다음 여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창원입니다. 창원, 치읓, 창원. 그래서 창원. 이렇게 됩니다. 창원. 자, 그러면 조건을 볼게요. 조건. A와 D에는 모두 도청이 위치한대요. 자, 그럼 볼게요. A와 D에는 도청이 있는데, 도청이 있는 데가 안동에 경북도청 있고,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D는 안동 아니면 창원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쵸? 다음 B와 C에는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대요. B와 C에는 원자력 발전소. 자, 그러면 일단 B와 C, B와 C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어디였죠? 원자력 발전소는 경주와 울산에 있네. 경주 울산. 그러니까 B와 C는 경주, 경주? 아니면 울산이에요. 됐죠? 경주 아니면 울산. 다음 C와 D에는 모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 일단 C와 D는 전통마을은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C와 D는 안동 아니면 경주란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A와 D가 안동 창원인데 C와 D가 안동 경주예요. 중첩되는 게 D가 안동이 되죠. 따라서 D가 안동입니다. 안동. 그러면 여기서 A, D가 안동 창원인데 D가 안동이니? 남아있는 A는 창원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C와 D 중에 D가 안동이니 남아있는 C는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창원. 그리고 C는 경주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와 C가 경주 울산인데 C가 경주니까 남아있는 B가 울산이 되는 거죠. 는 울산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는 창원은 도 이름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 아닙니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을 짧단 거니까 여기에서는 경주만 해당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B는 C보다 울산은 경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대요. 자, 울산하면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입니다. 따라서 경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안동은 창원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보면은 안동은 창원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창원이 더 많아요. 바꿔 얘기하면 안동은 넓은 지역에 적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인구 밀도가 낮겠죠. 다음 안동은 울산보다 지역 내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당연히 낮겠죠.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 도시니까 옳지 않습니다. 다음 B와 C. 울산과 경주는 모두 경상북도에 속한다. 아니죠. 자, 경상북도에는 경주와 안동이 속하고요. 창원은 경남, 울산은 광역시니까 별도 행정구역이에요. 물론 영남권에 함께 묶이긴 하지만
영남권은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A부터 E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 알려줬었죠? 태안에서 서, 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그러면 A가 태안, B는 당진. 다음 C는 여기 이렇게 바다 쪽입 벌리고 있는 친구예요. 입 벌리고 있는 친구.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머드 축제 열리는 보령입니다.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아, 보령 머드 축제 때문에 청소부 아저씨가 힘들겠네. 보령, 청양, 서천, 부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C가 부여. 부여. 죄송합니다. 부여라니요. 보령. 보령. 다음. 자, 여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술 되게 좋아하셨대요. 술과 고기를 좋아하셨대. 그래서 세종대왕은 항상 청주를 같이 마셨어. 고기와 함께 청주를 마셨어. 세종대왕 옆에는 공주가 있었어. 그래서 D가 청주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의 북쪽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왼쪽 두 지역은 진천 음성, 혁신도시 조성된 곳, 오른쪽 두 군데는 제천 단양입니다. 석회암 많이 매장되어 있고 시멘트 공업 발달한 곳 5개 중에 가운데 옛날에 중원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중원 고구려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라는 곳이죠. 이는 충주. 충주. 자, 보겠습니다. 1번 A 태안입니다. 국제공항을 활용한 항공 물류 거점 도시 육성. 태안에 국제공항 있나요? 아닙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지역 중에 국제공항이 있는 곳은 어디였죠? 청주입니다. 청양무 중에 청이 청주였죠. 청주 관련된 내용이고 틀렸습니다. 다음, B, 당진입니다. 대규모 제철소 입지에 따른 지역 경제 변화. 제철 공업 발달한 곳은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진. 그 당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2번. 다음 3번 C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사구의 생태적인 가치 보령이 아니라 태안에 있습니다. 태안에 무슨 사구 있죠? 신두리 해안사구. 얘는 태안 관련된 설명이에요. 신두리 해안사구. 다음 D. D는 청주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경제 변화. 일단 여기는 혁신도시가 없어요. 혁신도시는 일단 대표적으로 진천 음성. 충북 혁신도시, 내포 신도시에도 혁신도시 있고요. 대전에도 혁신도시가 있죠. 하지만 D, 청주엔 없습니다. 다음, E, 충주, 도청 소재지로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 충북도청이 청주에 있고요. 충남도청은 내포 신도시에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자면 청주와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A부터 C 지역의 기후 특성을 그래프로 옳게 표현, 옳게 나타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기는 여기가 중강진입니다. 중강진에서 또 와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 북한에서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요? 청진이죠. 청진. 자, 청진하면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요 관북지방 일대가 한반도 전체에서 연강수량이 제일 적은 지역인데 사실 연강수량 제일 적은 데는 요쯤 위치하고 있는 해산이란 곳입니다. 시험 문제는 청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청진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최안월 평균 기온이 높고 연교차는 작습니다. 워낙에 그렇죠. 다음 C 볼게요. C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꺾인데 아래쪽에는

원산 위쪽에는 함흥이 있습니다. 얘는 아래쪽이니까 여기는 원산이에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원산. 자, 원산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우지입니다. 북한의 최다우지는 요 아래쪽에 있는 장전이란 곳인데 원산도 연강수량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원산은 다우지. 다우지. 반면 원산은 북한에서 저위도에 위치하면서 동해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연교차는 작은 지역이죠. 저위도의 동해안이니까. 물론 청진도 연교차가 작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지만 얘는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 높고 연교차가 작다는 거고요. 원산은 북한에서 기후 관련해서 나오는 지역 중에서도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고 연교차가 작은 지역이란 얘기예요. 똑같이 최한월 평균 기온 높고 연교차 작다라고 표현했지만 얘는 동위도와 비교했을 때 얘는 북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는 어딘가요? 비. 비는 남포입니다. 남포. 자, 남포의 특징은 뭐죠? 남포의 특징은 역시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전체 그리고 한반도 전체 최소우지가 요일대예요. 그래서 여기도 소우지이지만 여기가 연강수량이 더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진도 소우지지만 대동강 하류 지역도 소우지.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강수량이 많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략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 연강수량 나와 있죠? 연강수량. 자, 여기 얘는 다우지예요. 얘는 소우지인데. 얘도 소우지네? 근데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다시요. 얘보다는 얘가 더 많다고 얘기했었죠? 정리해 보면 연강수량은 원산이 제일 많아. 그리고 남포가 두 번째. 그리고 청진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C, B, A 순이니까 맞네요. 이 정말 가혹한 문제들은 요 막대기 수치까지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C, B, A 순이기 때문에 요건 맞아. 그쵸? 다음 연교차 볼게요. 연교차. 자, 연교차는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건. 자,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A, B, C 중에 연교차 제일 작은 데 어디예요? 제일 작은 데 연교차는 요거는 연강수량. 연교차는 자, 청진과 남포를 비교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 하지만 원산이 제일 작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요 그래프에서 지금 원산이 제일 작지 않고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도 특정 지역이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았을 때그 지역만 찾아봐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열연강수량 니은인데요. 답지를 보면은 기역은 있지만 기역 니은은 없습니다. 기역은 확실히 맞고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확인 한번 해보면 열연강수량은요, 일단 다우지인 원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청진이 가장 소우지잖아요. 청진이 가장 적습니다. 남포가 두 번째. 그래서 CAB가 아니라 CBA 순이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회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저 여러분 32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네모 어휘에 대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그에 이어서 네모 어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포인트를 짚었었냐면요. 아,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어휘가 뭔가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의어인 것 같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오늘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진짜 그 네모 어휘 안에 있는 단어들이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풀 문제는요, 3번 문항이고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You can't have a democracy if you can't talk with your neighbors about matters of mutual interest or concern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뭐를 가질 수 없다라고 처음에 말을 해주고 있냐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지문 혹시 정치에 관련된 지문인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can talk with your neighbor, 여러분의 그 이웃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없다면, about matters of mutual interest or concer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통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혹은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 뭔가 이해가 잘안 되는 느낌이 조금 들죠? 뭔가 이웃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라?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냥 좀쭉 읽어보세요. 그럼 언젠가 반드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had an enduring interest in democra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끊없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came to a similar conclu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었다. 도출해 내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는 말인즉슨 앞에서 무슨 말을 했어? 뭔가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흥미가 없으면 뭐를 이룰 수 없다? Democracy,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He was,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는데, 뭐 하는데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Understanding the danger of concentrated 혹은 limited power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concentrated 하면 집약된 이런 표현이거든. limited 하면 제한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뭐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그 권력이 concentrated, 집중된 것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혹은 그 힘이 너무 제한되어져 있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한번 내용을 마저 읽어볼게. Whether in cooperation, 어떤 기업에 있어서든, 혹은 political leaders, 정치적인 지도자에 있어서든, 혹은 어떤 배타적인 정치적 기관에 있어서든, 뭐가 위험하다는 건 선견지명적으로 알았다. 아, 뭔가 아직은 이 A 부분에 대한 클루가 나온 것 같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자, 그런데 direct involvement of citize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정치 지문이다 보니까 얘들아,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요, was what had made the American Revolution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A번으로 살짝 넘어가 봐도 될것 같아. 지금 여기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인즉슨 힘이 지금 집약되어져 있는 거야, 혹은 힘이 퍼져 있는 거야? 모든 지금 시민들이 힘을 가지고 시민혁명,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 그 말인즉슨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예견한 거야? 아, 이렇게 힘이 너무 한 곳에 집약되어져 있을 때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미리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았겠어? concentrated으로 흘러가면 좋았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힘이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약되어져 있는 거에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Republic would d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화국은 아마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 공화국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eventually 결과적으로 he saw a need. 그는 무엇의 필요성을 보게 되었냐면요. For the nation to be blended 혹은 subdivided into word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거에 대한 필요성을 봤대요? 그 국가가 얘들아 blended 하면 섞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섞이는 것을 필요로 했는지 혹은 subdivided이라고 하면 세분화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을까? 혹은 섞일 필요가 있었을까? 어디로? Into words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words는 지방의회 구성 단위인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도 하나의 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의 구로 과연 섞였어야 될까? 혹은 세분화되어져야 됐을까? 이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 구라고 하는 거 너네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구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단위인데, 너무나도 작은 정치적인 단위여서, that everyone involving there,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could participate directly to the political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로 뭐 됐어야만 했다? 이큰 국가가 세분화되어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자, 그럼 이때는 subdivided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가 하나로 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세분화되어야 된다. 세분화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the representatives for each word in the capit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도에 있는 각각의 구의 representatives이라고 하면 대표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하는 구의원, 시의원 이 정도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수도에 있는 각각의 구의 대표들은요, would have to be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요, resistant. 얘들아, resistant 하면 저항하다예요. 자, 누구에게 저항해야 된대요? To citizens organize in this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시민들에게 얘들아 저항해야 돼? 아니요, 얘들아.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 분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저항하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요. 저항하는 역할이 아니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responsiv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각 구의 대표들은요, 그 시민들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the vibrant democracy conducted loc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성되어진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would then provide active basic un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인 기본 단위를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뭐에 대한 기본 단위를 제공해 줄수 있을 거냐면 for the democratic life of the re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화국의 국의 민주주의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국가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게 세분화해서 쪼갰을 때더 사람들이 본인의 그 시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잘낼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고요. With that kind of involvement, 이러한 종류의 참여는 The Republic might survive and prosp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류의 참여가 있어야만이 그 공화국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요.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업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위험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치? 하나로 쫙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안 좋다고 했었어. 그래서 공화국의 활력을 위해서 국가가 구 단위의 작은 정치 단위로 뭐 해야 된다? 세분화되어야만 하고요. 모든 시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direct involvement이라고 했었죠. 직접 참여하고 그 대표자들이 시민의 요구에 뭐 해야 된다? responsive 반응하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수능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수능이지만 한번 수능 문제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A Tinkling Giant Grebe was a large flightless bir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지금 대문자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A Tinkling Gian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얘들아, Grebe라고 하면 논병아리거든요. 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논병아리는요, 굉장히 크지만 날수 없는 새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that had evolved from the much more widespread, 훨씬 더 널리 분포되어져 있고 조그만 작았던 그런 어떤 논병아리의 한 종류로부터 had evolv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화되어진 애들이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지금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1965년도에는요, There were only around 80 birds left on the Lake Atitl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티틀란 그 레이크라고 호수죠? 호수에는 80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대. 자, 그러면 얘들아, 굉장히 적은 수만 남아있던 것 같은데, One immediate reason was easy enough to sp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직접적인 이유, 이렇게 적은 개체수만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was easy enough to sp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알아채기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 거지. 아,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나 봐요. 어떤 이유냐면요, The local human population,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was cutting down the reed beds at a furious 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을 매서운 속도로 깎아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파괴시킨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갈대밭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어떤 영향을 지금 낳은 거야? 아티틀란 그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랬을 때 this accommodation, 얘들아, accommodation 무슨 뜻이에요? 수용이잖아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랬을 때 accommodation, 수용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estruction 하면 파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this라고 하는 이 지칭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앞문장일 텐데 앞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줬어?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this destruction, 파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파괴는요, was driven by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파괴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The needs of a fast-growing mat-making indu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트를 만들어내는 그 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파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다 연쇄작용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쓸어버렸어? 갈대밭을 쓸어버렸어. 갈대밭을 쓸었더니 어떤 개체수가 줄었어?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뭔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there were other problems. 다른 문제들도 있었대요. 자, 다른 문제가 뭐냐면 An American airline was intent on developing the lake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fisherm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미국의 항공사가 어떤 작정을 했냐면요. 그 호숫가를 개발할 작정을 한 거죠. 어떤 걸로 개발할 작정을 해내었냐면요.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fisherm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낚시꾼들을 위한 어떤 tourist destination, 관광 명소죠. 관광 명소로서 이 호수를 개발할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갈대밭이 싹 쓸려 나갔는데 여기를 뭐로 만들고 싶대? 이제는 관광 명소로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 자, 그런데 however, there was a major problem with this ide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생각에는 주요한 문제점이 있었대. 무슨 문제점이냐면 the lake, 그 호수는 lack any suitable supporting fish일까 혹은 supporting any suitable sporting fish일까 둘중 하나거든요. 자, lack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supported

이라고 하는 지지하는 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내용이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반의어인 느낌이 살짝 납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그 호숫가는요, 이때 등장하는 sporting fish라고 하면 스포츠 물고기라고 하는 건데 방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낚시꾼들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낚시를 할 만한 적절한 뭐가 없었다? 물고기들이 부족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 이런 낚시꾼들을 위한 관광 명소를 만들고 싶었는데 낚시를 할 만한 물고기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겠죠. 잘 지원이 되었었더라면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고 있는 problem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고기들이 부족했다라고 이어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o compensate for this rather obvious eff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소 명백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치? 지금 여기서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 낚시꾼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지금 낚시를 할 만한 물고기들이 없어. 자, 이거를 보충해내기 위해서 a specially selected species of fis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엄선된 물고기, 지금 여기서 어떤 물고기라고 말했냐면요, 큰잎바스라고 하는, 큰잎농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was introduced,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연쇄작용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잎농어가 지금 여기 호숫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the introduced individuals, 그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체들, 여기서 말하는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체들은 큰잎농어겠죠. 그 큰잎농어들은요, immediately turned their attention to, 그들의 관심사를 즉각적으로 어디로 돌리게 되었냐면요, the crabs and small fis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작은 물고기들이나 개 쪽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돌리게 되었는데 얘네들은 원래 어떤 애들이냐면 that lived in the lake, 호숫가에 살고 있었던 애들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thus,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큰잎농어가 얘네들을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냐면 competing 하면 뭐예요, 얘들아? 경쟁하다 라는 뜻이고 cooperating 하면 협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얘도 뭐야? 얘도 서로 반이어네, 그지? 그래서 아, 이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반이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결과 경쟁을 할까? 혹은 협력을 할까? 누구와? With the few remaining grubs for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식을 위해서 남아있는 굉장히 소수의 논병아리와 뭐 하게 된 거야, 얘들아? 이제는 경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있던 종이 아니었는데 큰잎농어가 이 호숫가로 들여와지게 되면서 이제는 먹이를 위해서 뭐 하게 된 거야? 경쟁하게 된 거지. 경쟁하게 됨으로써 아, 그런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지금 또 한 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re is also little doub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뭐를 의심할 여지가 없냐면 that they sometimes gobbled up the zebra stri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굴까, 얘들아? 그러면 they sometimes gobbled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걸스럽게 먹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그들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대. 누구를? 그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새끼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데이는 누구예요? 앞에 등장한 큰잎농어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심지어는 그 논병아리의 새끼들까지 먹어치워버린 거지. 그렇게 됨으로써 아, 이런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는 갈대밭의 파괴, 맨 처음에는 갈대밭의 파괴가 됐었어. 그래서 서식지를 잃었고요. 두 번째, 낚시 관광업을 위해서 도입된 큰잎베스가 원래 호수에 부족했던 스포츠용 물고기를 대체하게 되면서 기존의 논병아리와 먹이 경쟁을 하거나 새끼를 잡아먹어서 생존을 위협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2019학년도 4월 학력평가 3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conscious preference for apparent simplic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건데 무엇을 의식적으로 선호하게 되냐면요. 명백한 단순함을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인데 어디서 선호하게 되었냐면요. In the early 20th century, modernist movement in the prose and poet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근대주의적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근대주의적 움직임이 있었냐면 in prose and poet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rose라고 하면 산문이고요. poetry 하면 운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런 근대주의의 움직임, 어디서의 산문과 운문에서의 근대주의 움직임에서 무엇에 대한 의식적인 선호가 있었다? 지금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지만 뭐만 이해하면 돼? 아, 명백한 단순함에 대한 선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 아직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야?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 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단순함을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운문과 산문에서 이런 것이요. 어디에 투영되게 되었냐면 What is known as the international style of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국제 건축적 양식에까지 투영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어디서 시작했어? 이런 운문과 산문에서 시작한 단순함에 대한 선호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야? 건축 양식에까지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new literature,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avoided, 피했을까? 혹은 embraced, 포함시켰을까? 둘중 하나라는 거는 얘들아, 뭐야? 얘네도? 반이어 관계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확 바뀐다는 거겠지. 자, 이런 새로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old fashioned w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스타일의 단어들, 그리고 elaborate이라고 하는 정교한 이미지, 그리고 grammatical inversion, 문법적인 도치, 그리고 and sometimes 때때로는 even meter and rhy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군이나 운율 같은 것들을 얘들아 피했을까 혹은 포함시켰을까? 지금 여기서 쌤이 어떤 것이 키워드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뒤따라 나오는 이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야? 뭔가 부가적인 내용이야. 운문과 산문을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뭔가 멋을 내기 위해서 정교한 이미지를 쓰는 거, 그리고 어떤 old fashioned words, 오래된 스타일의 단어를 선택하는 거 자체가 뭔가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단어 어떤 거 선택해야 돼? avoided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피하게 됐다는 거지. 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그랬을 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자, 얘들아, 여기서 같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중요시해야 돼? 단순함, simplicity라고 하는 것을 중시해야 돼.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arly modernist architec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근대적인 그런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중 하나는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뭐야, 얘들아. 건축에서도, 근대주의 건축에서도 was that every part of the building must b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의 모든 부분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를 강조한다?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빌딩에서도, 건물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 must be decorative. 얘들아, decorative 하면 장식한다는 거거든?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func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얘들아, functional 하면 뭐야? 기능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딱 기능을 할수 있는 애들만 단순하게 딱딱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에? 건물에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functional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들이 다 어때야 된다? 기능적이어야만 한대요. Without 뭐 없이, without any

unnecessarily or fancy addi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필요하거나 혹은 뭔가 값비싼 첨가물들 없이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most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aggressively bann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국제적인 그런 건축 양식들은요 아주 극적으로 반대했대 혹은 금지했대. 무엇을 금지했냐면요. molding, 그 건축물에 있어서의 몰딩이나 혹은 and sometimes even window or door fra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문 틀 혹은 문 틀 이런 것도 어떨 때는 극심하게 반대했다, 금지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틀이라고 하는 거, frame이라고 하는 거나 molding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서 봤을 때 뭐야? 지금 decorative, 아 뭔가 꾸며주는 요소를 뭔가 다 금지시켰구나 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like the prose of Hemingway and Samuel Becket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prose라면 산문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산문과 같이 자 그럼 얘들아 like 뭐뭐와 같이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뭐를 중시해야 돼?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가들의 산문에서와 같이 it proclaimed, 그것은 주장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했었던 국제 건축 양식이겠죠. 그래서 산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건축 양식은 뭐라고 주장하고 때때로는 어떻게 증명을 해내었냐면 역시나 that less was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덜한 것이 결국에는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계속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산문에서든 운문에서든 즉 문학에서든 그리고 건축 양식에서든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but 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but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여태까지 말하고 있는 바랑 반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다는 거야. 하지만 some modern architects,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몇몇 현대 그 건축물들은요, design buildings, 어떤 건축물들을 짓게 되었냐면 that looks simple and elegant, b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보기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우아해 보이는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But didn't in fact function very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잘 기능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랬을 때 their flat roof leaked in wet clim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평평한 지붕은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비가 샜고요. 그리고 and their metal railing and window frames rus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금속으로 만들어낸 난간이나 혹은 창틀 같은 경우는 녹슬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simplicity, 단순함이 최고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었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뭔가 잘 기능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solute complexity, 자 이러한 절대적인 얘들아 복잡성에 대해서 말한 적 있어?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한 번도 짚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remained in ide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뭐보다는 rather than re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고요. And in the early 20th century, 그 20세기 초반에는요, complex architectural decorations, 이런 복잡한 건축적인 decoration, 장식들이죠. 장식들이 continue to be used in many private and public build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조금 복잡한 장식물들 같은 경우가 많은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건물들에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문을 정리해 보면요. 20세기 초에는 문학에서 화려한 수식어나 고풍스러운 단어를 뭐 했어 얘들아? avoided, 피했어. 그래서 뭐를 유지했어?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을 유지했거든요. 그랬는데 건축에서도 모든 부분에 functional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모든 부분이 다 기능적이어야 된다는 원칙 하에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했지만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좋았어? 아니었죠.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보다는 뭔가 이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즉, 단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희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The desert locus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locust 하면 메뚜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막 메뚜기는요, lives in two remarkably different styl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 개의 굉장히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로 사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두 개의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지. 첫 번째,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food sour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음식 자원의 가능성, 가능함에 의존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가능할 때 거기에 의존을 하면서 사는지, 혹은 두 번째, and the density of the local locust popu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 메뚜기의 개체 수에 density 하면 밀도거든요. 그 밀도에 의존하면서 사는지 두 개의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로 사막 메뚜기가 살아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짚어줄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when food is scarce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음식이 부족할 때. 자, 그런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as it usually is in their native desert habit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사막 서식지의 경우에는 보통은 그렇대요. 그쵸? 사막의 경우에는 음식이 막 엄청 풍부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랬을 때 음식이 이렇게 부족할 때이 사막 메뚜기들은요, are born with color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근데 어떤 색이냐면요, design for camoufl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즉, 위장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And lead,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solitary lives 하면 얘들아, solitary 하면 혼자 사는 거야. 그런데 social lives 하면 어떻게 사는 거야? 무리지어서 사는 거거든. 지금 역시나 반이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직 얘네들이 혼자 사는지, 여럿이 무리지어 사는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왔거든? 그럼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그랬을 때, 하지만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en a rare periods of significant rain produce major vegetation growth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음식이 부족할 때에 대해서 나왔는데, but when rare periods 엄청나게 드문 경우가 있대. 어떤 드문 경우가 있냐면, 풍부한 비가 뭐를 만들어낸 거야? 이런 초목들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는요, everything changes.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게 될지가 중요하겠지. 첫 번째로는, at first, the locusts continue to be loner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는 초반 부분에는요, 계속해서 혼자 지낸대. 얘들아. 혼자 지내는지, 무리를 짓는지, 그게 바로 A번에서 궁금했던 거잖아. 그러면 음식이 풍부해졌음에도 사막 메뚜기는 초반 부분에는 혼자 산대. 그러면 원래는 혼자 사는 애들이었겠지. 그래서 음식이 부족할 때는 얘네들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음식이 풍부해졌는데 그 초반 부분에는 여전히 혼자 있다고 합니다. Just feasting off the insufficient 혹은 abundant food supp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살면서 먹어치우는 거죠. 무엇을? 부족한 음식의 공급일까? 풍부한 음식의 공급일까? 자, 얘들아, 바로 위에서 어떤 내용 나왔어? 지금 초목이 많이 자랐다고 했어. 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게 되면서 초목이 자라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풍부한 음식의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초반 부분에는 음식이 이렇게 풍부해졌음에도 초반 부분에는 이 풍부한 음식을 즐기면서 혼자 생활을 한대. 자, 그런데, but as the extra vegetation starts to die 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풍부했던 그런 초목들이 점차적으로 죽어나감에 따라서 그렇겠지, 얘들아. 지금 사막 상황인데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많았던 초목들이 죽어나가겠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막 메뚜기들은요, find themselves crowded together. 이제는 무슨 생활을 한대? 단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uddenly baby rocas are born with bright col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갑작스럽게 그 아기 메뚜기들은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얘들아, 초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위장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거든. 왜? 얘들아,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빨리 위장해야 되잖아. 숨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아기 메뚜기들은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대?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대.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 함께 있으니까. 많으니까 개체수가. 그랬을 때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And a preference for compa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단을 선호하는 아기 메뚜기들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180도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stead of avoiding one another, 서로서로를 피하기보다는 그 서로서로 메뚜기들끼리 피하기보다는 hiding from predators through camouflage and ina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때 얘들아 instead of 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ing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메뚜기들끼리 서로 피하기보다는 그리고 뭐 하기보다는 hiding from predators 포식자들로부터 숨기보다는 뭐를 통해서 숨어냈냐면요. 이런 위장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포식자들을 피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룹 생활하잖아,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these locusts gather in vast groups. 이러한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큰, 거대한 그룹으로 같이 모이게 되면서 feed together, 같이 음식을 먹고요. And overwhelm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압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overestimate 하면 과대평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는 왜 나왔겠니? 반이어는 아닌 것 같고 over이라고 하는 아 접두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단어 뜻 잘 구분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메뚜기들은요. 그들의 포식자를 단순히 뭐를 통해서? 술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포식자들을 과대평가하게 됐을까? 혹은 이러한 포식자들을 압도하게 됐을까? 지금 수가 많아졌잖아, 그치? 단체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지금 수로 그 포식자를 압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지. 자,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이 포식자들이 너무 무서웠겠죠. overestimate, 과대평가했겠지. 그런데 이제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수로 포식자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막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먹이가 부족할 때는 위장색을 띠고 혼자 생활하는 생활을 하지만 비가 와서 식물이 풍부해졌을 때 즉 초목들이 풍부해졌을 때 다시 먹이가 줄어들게 되면 서로 밀집하게 되면서 즉 서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화려한 색을 띨 수 있게 되었고요. 군집 생활을 할 수 있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무리를 지어서 머릿수로 포식자를 어떻게 한다? overwhelm, 압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overwhelm이라고 하는 단어 몰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overwhelm, 압도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전에 같이 나왔었던 단어 뭐예요? overestimate 하면 과대평가하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거고요. 7번입니다. 2018학년도 7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ccording to Derek Bickert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따르면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이 사람에 따르면 human ancestors and relatives such a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의 선조들 혹은 인간의 친척들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인간의 선조들은요. may have had a relatively large lexicon of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 목록들을 가진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우리들의 선조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어휘 목록의 각각은요. each of which related to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그 어휘 목록은

mental conce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뭔가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근데 그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Such as meat, fire, hunt, and so fo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기라든지 불이라든지 혹은 그 hunt라고 하는 사냥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어휘 목록이 풍부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까? They were able to string such words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뭘 할 수 있었냐면 단어를 서로서로 연결할 수 있었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they는 누구야? 우리들의 선조, 우리들의 친척들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단어들을 서로서로 연결할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뒷부분이죠. But could do so only in nearly arbitrary 혹은 consistent fash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들을 연결해낼 수는 있었는데 오직 이렇게 할 수 있었대. 어느 경우에만 거의 arbitrary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지? 임의의라고 하는 뜻이잖아. 우리 저번에 각주로 한번 등장했었거든. 무작위로 의미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이고요. consistent 하면 일관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나 두 개의 단어가 반이어네요. 그렇죠? 그러면 임의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할 수 있었는지 혹은 일관된 방식으로 단어들을 연결할 수 있었는지 뒤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Bickerton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recogniz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This could result in some ambigu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모호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this는 뭐야? 이것은 앞에 등장하는 내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서로 연결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연결한 단어들이 어땠다는 거야? 너무 임의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임의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낳았을 거야? ambiguity라고 하는 모호성을 낳았겠죠.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일관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했다고 쳐봅시다. 일관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했으면 얘들아 모호성이 없었겠지. 그런데 지금 임의적인 방식으로 단어들을 막 연결해 놓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가졌다? ambiguity,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번에는 일단 arbitrary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Would man killed bear have mean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Man killed bear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 문장이요, have meant 이런 의미일까? 첫 번째, that a man has killed a b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곰을 죽였다 라고 하는 이 의미인지 두 번째, or that a bear has killed a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곰이 남자를 죽였다는 의미인지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호성이 있다는 거지. 왜? 임의적인 방식으로 막 문장을 만들어냈으니까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Ray Jackendoff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Cognitive Scientist, 인지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시사해내었냐면 That simple rule such as agent first, 행위자가 먼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규칙들, 즉 여기 이 상황에서는요 The man killed the bear 이 됐겠죠. 행위자가 지금 먼저 온다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그 곰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have increased the potential ambiguity. 그러한 잠재적인 모호함을 높였을까 혹은 줄여줬을까.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역시나 얘들아 네모 어휘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반이어가 나오고 있잖아. 서로 지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단순한 규칙을 줬어. 아, 행위자가 먼저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규칙을 주면 이 잠재적인 ambiguity,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없어지죠. 왜? 행위자가 먼저 온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러한 모호성은 줄여질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들아, 아,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성을 줄여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nevertheless 그런

불구하고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potential utterances would have been severely limi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한 규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해질 수 있는 utterance 하면 발언들이거든요. 즉 가능한 발언들의 수나 가능한 발언들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제한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지. 왜? 너무 규칙이 단순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transformation of such proto-language into langu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뭐에서 뭐로의 전환? 이러한 원시 언어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의 전환은요. 무엇을 요구하게 되었대요? The destruction 하면 얘들아 뭐였어? 파괴였잖아. 그치? Evolution 하면 뭘까요? 탄생이겠지. 자, 파괴일까 탄생 혹은 뭐 발달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발달일까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grammar 문법의 발달을 요구하게 됐다. 일까 문법의 파괴를 요구하게 됐다. 일까 얘들아 지금 문법의 규칙이 등장하게 되면 모호함을 많이 없애주게 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언이 많아지게 될 거냐 더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러한 문법의 발달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rules 이러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은 규칙인데 어떤 규칙이냐면 define the order 어떤 순서를 규정해 주는 건데 그 순서 in which a finite number of words can be strung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무한한 수의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꿰어질 수 있는 그 순서를 가리키는 게 뭐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발달되게 되어야 원시 언어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변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인류의 조상은요, 단어를 나열할 수는 있었어. 그치? 그런데 그 방식이 거의 어떻다고 했었어? 임의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rbitrary, 얘들아 이 단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rbitrary, 임의적이어서 의미의 모호함, 모호함도 뭐였죠? ambiguity라고 했었죠. 그런 의미의 모호함이 발생했으며 행위자가 우선이 된다라고 같은 단순한 규칙이 이러한 모호함을 줄여주기는 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유한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법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의 마지막 지문인 8번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36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단위가 굉장히 짧죠. In the past, 과거에는 economy and thrift were the order of the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thrift라고 하면 얘들아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were the order of the day. order of the day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라고 하는 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Nothing was thrown away. 아무것도 쉽 버려지지 않은 거죠. No matter how little value it seemed to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거의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언제? 과거에는. 자, 그랬을 때 과거에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고 경제와 그런 절약을 일삼았는데요. Early purchase, every purchase product was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내가 구매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고요. And every dollar was worth sav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세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낭비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절약하면서 살았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무슨 느낌이 싹 오냐면 과거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에는 이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싹 들죠. 그러면 현대와 뭔가 비교해 주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역시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products are les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들은 덜 어떠하다. 그리고 and are meant to be disposed o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dispose of 하면 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죠. 즉, 모든 상품들이 버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옛날에는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고 쉽게 물건을 버리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얘들아, less durable. 얘들아, durable 하면 뭐예요? 견딜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 durable 하면 견딜 수 있는 이란 뜻이고, fragile 이라고 하면 잘 부서지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얘네도 반이연의 맞지? 잘 깨지는, 잘 부서지는과 오래 견디는, 버티는 이런 뜻인데, 오늘날에 만들어지는 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앞에 less라고 하는 반이어가 있다는 거야. 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그래서 튼튼하지 않게 만들어져서 상품들이 많이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cigarette lighter, 뭔가 담배를 붙이는 그 라이터라든지, contact lenses, 여러분들이 끼는 그 렌즈들, 그리고, and even watch or cameras have become throwa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시계나 혹은 카메라 같은 경우도 무엇이 되었다? throwaways 라고 하면 얘들아, 한번 쓰고 버리는 거야. 일회용품이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알것 같아요. 그쵸? 컨택 렌즈, 일회용 렌즈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얘들아, 일회용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오늘날에.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얘들아, 이 키워드가 중요하지. 이와 유사하다는 거는 오늘날에 많이 버리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것 같아. 자, 이와 유사하게 옷, 의류나 액세서리들도요, are perishabl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erish 이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는 죽다, 소멸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perishable 이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perishable 하면 지금 이 맥락에서는 버려질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perishable 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음식에 붙으면 잘 상하는 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의류들이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또잘 버려질 수 있대. 어떤 관점에서 잘 버려질 수 있냐면요. That once they are out of style, 만약에 그 의류나 액세서리들이요, 유행에서 벗어났을 때, 즉, 유행이 지났을 때, Their usefulness, 그 옷이나 액세서리의 유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expire가 prevails일까? 이거 두개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 expires 하는 거 뭐야, 얘들아? 만료되다라는 뜻이야. 끝난다는 거거든? 그런데 prevails라고 하는 것은 만연하다. 아직까지 계속 유지된다라는 뜻이야. 즉, 얘네도 뭐야? 반이연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유행이 딱 끝났어. 유행이 끝나게 되면, 이 옷의 유용함, 이 액세서리의 유용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지. 만료되는 거지. 오늘날의 상품들이 그렇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expires, 만료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in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는요, the new shopping trend, 새로운 쇼핑 트렌드에 관해서는, This means that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비자들, 그 소비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던지 간에 오늘날의 소비자들은요, are becoming more used to living in a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세상을 사는 데더 익숙해지고 있냐면요, 어떤 세상이야? Whether things are disposed of quickly and readi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물들이 버려지는데 너무 재빠르게 그리고 너무 쉽게 버려지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나이가 있던지 간에 사람들은 사물들을 뭔가 잘 버리고 쉽게 버리고 빠르게 버리는데 익숙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And 그리고 새로운 물건들이요, are bought, 사지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 버려진 물품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막 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s the pace of life increases steadi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삶의 속도가
수준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there is more demand for more throwaway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수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throwaway products 이라고 하면 얘들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 즉 일회용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삶의 속도가 꾸준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거죠. 한번 쓰고 버리고, 한번 쓰고 버리고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만연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our emotional attachment, 얘들아, attachment 하면 애착이거든? 우리의 감정적인 애착인지 혹은 aversion 하면 뭘까, 얘들아? 좀 센 단어긴 한데 혐오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애착인지 감정적인 혐오감인지 뭐에 대해서 personal pro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개인 물품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일까 혐오감일까? It is becoming less over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물품에 대한 뭐가 낮아졌을까? 애착이 낮아졌겠지. 그치?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물품 없어. 그냥 일회용품만 사는 거죠. 내 개인적인 텀블러라고 하는 거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일회용품 컵을 들고 다니지. 그치? And that means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That there is ever more demand for more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물건에 대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문을 정리해 보자면요. 과거와는 달리 현대 제품은요. durable,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 않고요. 쉽게 폐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유행이 딱 지나게 되잖아. 그럼 그 물건의 유용성이 expires, 만료되는 소모품적인 성격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 물품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고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고 이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오늘도 역시 네모 어휘에 대해서 계속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네모 어휘는 뭐다? 서로 반이어적인 관계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네모 어휘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번 여행길의 첫 여정은 공주 공산성입니다. 공산성은 문화재이자 공주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근한 공원입니다. 금강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산성은 백제시대의 왕성입니다. 백제 때는 토성과 토심 석축으로 축조된 후 여러 차례 고친 결과 지금은 일부만 토성이고 대부분이 석성의 형태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한강 유역을 뺏긴 백제는 입지적으로 방어 기능을 갖춘 공주로 옮겨오면서 웅진 시대를 열었는데요. 부여로 천도하기 전까지 5대에 걸쳐 백제왕이 공산성 안 왕궁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건물지들 뿐입니다. 공산성 안에는 사방에 뭉터가 남아있는데요. 그중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남문인 진남루와 북문인 공북루가 남았고 동문과 서문은 터만 남았던 것을 지난 1993년에 복원했습니다. 공산성에 오르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입니다. 깃발은 성벽에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는데 공주 송산리 고분군 6호분 벽화에 있는 사신도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그 옛날 백제인의 기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쌍수정은 조선 영조 때 세워진 정자인데요. 아름다운 금강이 한눈에 환하게 내다보이는 이곳은 그 옛날 백제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옛날 백제를 기억하는 건 금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주에서는 금강 유등축제를 열면서 백제의 문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공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야트막한 언덕처럼 보이는 이것은 웅진 시대의 무덤입니다. 왕과 왕족의 무덤일 거라고 추정은 했지만 주인을 알 수 없어서 번호를 매겨놓았던 곳이죠. 그러다 마지막 7호 무덤의 주인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그분이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입니다. 그렇게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고분 중 누가 묻혔는지 확실하게 아는 첫 번째 왕릉이 되었습니다.
1: 그 무령왕릉은 이제 1971년도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 그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유물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묘지석인데요. 이 묘지석에 그 당시 그 무덤의 주인공인 그 무령왕의 그 생전 이름인 사마왕과 그리고 무령왕이 돌아가신 연대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 거죠.
0: 무덤 양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송산리 고분 대부분이 굴식 돌방 무덤인 것과 달리 6호분과 7호분인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입니다. 무령왕릉은 연꽃무늬 벽돌로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를 반복해 벽을 쌓았는데요. 바로 방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널방 앞에 터널형 널길이 있으며 긴 배수로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벽돌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로 중앙에서 밖을 향하는 곳에 놓인 것은 석수입니다. 무덤을 수호하는 뜻에서 만든 석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크죠. 아쉽게도 현재 무령왕릉은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 관람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무령왕릉의 모습을 그대로 꾸며놓은 모형 전시관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당시의 생생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국립공주박물관입니다. 무령왕과 왕비가 사용했던 금, 은제 장식품을 비롯해 석수, 묘지석과 중국제 도자기 등 약 4,600여 점의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0: 2018년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비는 사람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 고등학생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일까?
1: 새해는 작년에 못했던 수학을 좀 확실하게 올리고 싶어요.
2: 네, 새해는 좀 더 성적을 올려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시험 보고 후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0: 역시나 성적 향상의 목표를 갖고 공부 역전을 꿈꾸는 학생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공부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야구 명언처럼 끈기와 노력으로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방에 날린 주인공이 있으니. 전 과목 성적 하위권에서 서울대 합격이라는 신화를 이뤄낸 공부하는 야구선수 이정호 군.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할 거라는 편견을 깨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정호 군의 공부 비결을 공개한다. 연일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의 어느 날, 열심히 훈련 중인 서울대 야구부를 찾았다. 팀 내에서 주전 외야수로 뛰고 있는 정호 군.
4: 일로 와봐. 여기서 하세요.
0: 요즘은 개인 훈련보다는 다른 선수들의 야구 훈련을 돕고 있다.
4: 풍모션 두고 그대로 한 번에. 그렇지. 좋아, 좋아.
5: 저는 선수 출신인데요. 그 다른 야구부원들은 선수 출신이 아니라서 제 경험을 좀 더 선수들에게 알려주고자 제가 플레잉 코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0: 정호 군은 야구 명문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의 선수 출신으로 각종 고교 야구 대회에서 팀이 우승하는 데 일조, 야구 실력을 인정받았다.
6: 나한테 와라, 나한테!
0: 그리고 또 인정받은 것이 있으니 야구와 공부를 병행해 국내 최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 그의 도전 정신과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됐다. 대학 입학 후 이제 야구는 취미로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미래의 야구 행정가를 꿈꾸는 그에게 야구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다.
5: 제가 야구를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공부를 해야 야구를 시켜주겠다라는 조건부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야구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바로 성적이 떨어졌거든요.
0: 중학교 시절 야구를 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정호 군. 하지만 야구 실력이 늘수록 성적은 떨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성적을 확인한 어머니는 약속한 대로 유니폼을 버리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좋아하는 야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정호 군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공부를 시작. 야구도 공부도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했다.
7: 운동을 했던 걸 반대한 게 아니라 정호가 어렸을 때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조금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정호가 커오면서 병원에 입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유 없는 고열 때문에 병원 가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0: 한 번은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골수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겁났었어요. 아이가 운동을 하면 지칠 거고 힘들 거고 그러면 또 언제 도질지 모르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종호한테 공부하라고 그런 핑계로 그냥 운동을 좀 그만하고 공부를 좀 하게 한것 같아요.
1: 하지만 야구 명문고에 입학, 야구에 집중하면서 정호군은 또다시 공부와 멀어졌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성적, 야구에만 집중하겠다는 결심까지 했었는데, 그랬던 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뭘까?
2: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진짜 끝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뭔가 다른, 그러니까 공부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에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는 필수라 생각한 정호군. 야구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은 결과 수학 내신 성적 6등급에서 2등급으로 꾸준한 성적 향상을 이뤄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면 된다라는 값진 경험을 얻은 정호군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야구가 아닌 공부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찾은 모교. 정호군이 누군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가는데.
2: 네.
3: 좋았구나. 어서 와. 잘 왔다.
2: 네.
1: 지금의 정호군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감독님. 팀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정호군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힘이 돼준 분이다.
3: 정호가 또 공부하는 것을 또 좋아를 하고 또 부모님하고 면담을 해봤더니 또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야구를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호만 따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2: 7교시까지 다 수업을 들었고 또 시험 때는 또 감독님께 야간 자율학습도 해도 되겠냐고 여쭤봐서 또 시험 기간에는 야간 자율학습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3: 정우야.
4: 예.
3: 정우 너 2탄으로 너 후배 중에서 공부는 되게 잘하는 애 있어.
4: 예.
3: 네가 좀 시간 날 때마다 공부 같은 거 어떻게 하는 노력 같은 거 방식 이런 것도 네가 좀 얘기를 해줘 잘.
4: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정우 2탄으로 들어가면 또 서울대 합격하면 좋잖아.
4: 네, 알겠습니다.
1: 제2의 이정호를 꿈꾸는 오늘의 멘티.
5: 누군가 내가 상훈이야.
1: 야구도 공부도 둘 다 잡겠다. 공부 의지 불끈. 덕수고 1학년 한상훈 군.
6: 일단 공부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얻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공부와 야구를 같이 병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1: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1차 멘토링에 돌입.
2: 되게 공부랑 운동 같이 하는 건 어렵지 않아?
6: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어려운 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그 전날에도 늦게까지 운동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좀 집중 안 되거나 좀 피곤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2: 아무래도 운동하고 피곤하니까 수업을 네. 듣다 보면 좀 졸릴 때도 있잖아. 결국엔 그런 피곤함을 이겨내야 될 것 같아.
6: 네.
2: 진짜 형 같은 경우에도 막 한 4시간씩 잘 때도 있었고 언제는 막 3일 연속 밤을 샌 적도 있었고 물론 그게 몸에 좋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겨내려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완벽하게 다 들어야 되고
6: 네.
2: 그다음에 짜투리 시간 같은 거 웬만하면 잘 이용해서 공부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잠잘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 이제.
6: 제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중간에 빠질 때도 있고 아예 못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진도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0: 뭔가 만나가지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1: 나도 이 기초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진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0: 네네.
1: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거는 역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은 질문 공부법이었어. 수업 시간에 계속 내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좀 방법을 바꿨었지.
2: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 생각한 정호군은 가장 먼저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표시를 하고 질문을 적었다. 그런 다음 수업이 끝나자마자 질문거리를 들고 선생님을 쫓아갔다.
1: 선생님,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질문 표시를 하고 선생님께 물어봤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난 후엔 반드시 바로 내용을 정리하고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0: 야구부는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셔가지고 뭐 공부나 뭐 질문 받으실 때 약간 저희를 빼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형은 그럴 때 약간 어떻게 극복을 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1: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 운동부라는 편견 때문에
0: 네.
1: 우리를 많이 신경을 안 썼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맨날 찾아가서 물어보고, 선생님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질문을 많이 했냐면은, 딱 정말 궁금해서 교무실로 딱 선생님한테 들어갔어. 아, 선생님이, 아, 저거 또 왔어? 막 이럴 때도 있고, 심지어 나딱 교무실 들어가니까 나랑 딱 눈마주치자마자 막 전화 받으시는 척할 때도 있었어. 그렇게 선생님과 계속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나도 선생님들과 친해질 만큼 더 편하게 더 많이 물어볼 수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0: 제가 직접 선생님 찾아가서 이게 물어보고 이런 게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따로 인강이나 뭐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형은 꼭 선생님한테 여쭤봤는지 궁금해요.
1: 물론 인강을 듣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야. 하지만 우리처럼 공부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인강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들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인강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도 바로 물어볼 수가 없어. 그냥 모르는 채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선생님께 여쭤볼 때는 그 여쭤본 거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물어보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선생님, 이 부분은 또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즉각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러 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보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더잘 설명해 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더잘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게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질문한 선생님들을 각각 따로 찾아갔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개념과 문제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 개념에서는, 기초 개념, 공식 같은 거 있지. 이런 걸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그 공식에 대하여 그 증명이나 혹은 추론, 더 이해가 잘될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맞는 그런 풀이법을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신 문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있잖아.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초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제풀이법까지 되게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어야 돼.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이렇게 자기가 파트를 딱딱딱 정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전략을 잘 짜는 게 좋을 것 같다.
3: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질문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0: 개념에 관한 거, 표기에 관한 거, 어떤 특정한 단원의 어떤 기호에 관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모를 수 있는데 매번 질문을 하는 것도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질문할 거리가 되는 것인가 망설여지기도 하니까 한번더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책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면 몇 개는, 분명히 몇 개는 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러진 것들을 빼고 질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맞느냐?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점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되죠.
1: 그 형이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좀 어마어마하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문할 게 어떻게 생각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2: 이 질문이라는 게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이게 내가 질문 활용법을 사용할 때
1: 네. 네.
2: 썼던 문제집이거든? 한번 보자. 빨간색 펜 부분은 개념 관련 질문이고, 이 파란색 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을 적어 놓은 거야. 문제풀이가 생각이 안날 때, 아니면 풀긴 풀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 때,
1: 네.
2: 이렇게 바로 표시했던 것 같아. 사실 질문을 하고, 듣고 끝나서는 안 돼.
1: 네네.
2: 자,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옆에다 따로 적어놨는데, 먼저 이 개념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먼저 써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하는 코멘트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바로 밑에다가 적으면 돼. 풀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한번 써보면 돼.
3: 질문과 답변은 개념과 문제풀이로 나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면 복습할 때 도움이 된다. 정어군의 질문 공부법 3단계. 수업을 듣거나 혼자 공부하며 질문을 찾은 후 질문별로 맞춤 선생님을 찾아가 답변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2: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 네.
2: 내가 과제 하나만 내도 될까?
1: 네.
2: 여기 보면 연습 문제 여기 한 페이지 있지?
1: 네.
2: 여기를 한번 풀어보고
1: 네.
2: 여기서 어떤 질문거리가 있을지
1: 네.
2: 이거는 문제풀이가 잘 모르겠다. 여기는 개념이 헷갈린다. 이런 부분을 잘 표시를 해봐서
1: 네.
2: 한번 너가 질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자. 다 완벽하게 풀 필요는 없으니까
1: 네.
2: 그런 질문할 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니까 그걸 하고 우리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해 보는 걸로 하자.
1: 네.
3: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학 문제집을 펼친 멘티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적어 나가는데 한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을 정도로 푸우는 문제마다 모르는 것 속출. 멘티의 한숨이 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상훈군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2차 멘토링이 있는 날. 일찍 도착한 정호군이 멘티가 훈련하고 있는 실내 연습장으로 향했다. 운동선수가 공부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 운동에 쏟는 열정만큼 공부에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도전이다. 멘티에게 힘이 되고 싶은 정호군은 오늘도 아낌없이 공부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4: 그런데 그 문제풀이 같은 게 좀 어려운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 수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적응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 네.
2: 그래서 이 틈날 때마다 이런 공식을 보고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4: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좀 잘 이어지는지
2: 한번 올라가서 알려줄 테니까 같이 올라갈까?
3: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 암기는 필수. 과연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0: 않습니까?
1: 이렇게 약간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뭔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지? 훈련을 하다가 매 순간 집중을 할 수 없잖아. 네. 예를 들어서 공을 모으거나 아니면 도구를 정리하거나 땅 정리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을 할 때 뒷주머니에 너가 정리해놓은 개념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간마다 꺼내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해야 될 시간이 오면 다시 운동에 집중하고. 형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걸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다닐 때나 아니면 길 걸어 다닐 때 주머니에 개념 넣고 다니면서 항상 확인하고.
2: 또한 정호군은 암기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나는 대로 적고 또 적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생활하는 중간중간 습관처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1: 운동장이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그런 개념들은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녀야 돼, 깔끔하게.
0: 네.
1: 기초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공식들 있잖아. 공식들을 아주 깔끔하게 적어주거나, 아니면 너가 이 문제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내용을 쓰는 거야. 그래서 꺼내 볼 때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갔었지.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런 공식을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도 유추할 수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너가 보면은 상기할 수 있다는 거지.
2: 종이에는 외워야 하는 공식뿐만 아니라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풀이도 적었는데 자주 보고 암기하면서 풀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3: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가지고 다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1: 그치?
3: 그럴 때 형은 어떻게 하셨어요?
1: 진짜 다 가지고 다니기 힘들지.
3: 네.
1: 너가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돼.
3: 네.
1: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다녔어. 물론 그 한 페이지를 익히는 시간이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익히고 나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또 한 페이지 쓰고 또 넣고 다니고. 상훈이의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 하려다 보면 처음부터 지칠 수가 있어. 너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 그지?
3: 네.
1: 그러니까 단 하나의 공식이어도 괜찮으니까 네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양,
3: 네.
1: 너가 온전히 그날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양, 내용, 네. 그 정도만 써놓고 다니면 너도 하다 보면 기준이 생길 거야, 계속해서.
3: 네.
1: 기준이 계속 바뀔 거니까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괜찮을 거야. 저번에
3: 네.
1: 너한테 숙제 하나 내줬었는데 혹시 해왔어?
3: 네, 해왔어요.
1: 그럼 한번 같이 볼까?
3: 네.
1: 궁금하다.
2: 자신 있게 공부해온 것을 내놓는 멘티. 한눈에 보기에도 그의 노력이 엿보이는데 과연 멘토의 반응은?
1: 전체적으로 되게 잘 표시한 것 같아. 되게 열심히 본 것 같고 꼭 이렇게 문제 안에만 아니라
3: 네.
1: 여기 안 써져 있는 것도 궁금하면 옆에다 적어도 돼. 너가 예상되는 개념? 여기 등비수열 같은데 등비수열로 푸는 게 맞나? 등비수열 물음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이냐 혹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3: 네.
1: 이거는 다 좀 문제풀이로 연결이 되겠지? 나는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 표시를 하는 방법이 달랐거든?
3: 네.
1: 나는 총 4가지로 나눴어.
2: 정호군은 문제풀이 실력을 쌓기 위해 자신만의 표시로 문제를 구분해 공부했는데 바로 결의 개수에 따라 난이도를 나눈 것.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한 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는 알 때까지 복습했다.
3: 자, 이제 별표를 친 거를 이제 다 이해가 되면 그 별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별표 하나 같은 경우에는
3: 네.
1: 풀었잖아, 그지?
3: 네.
1: 한 번 더 풀어보고
3: 네.
1: 다 풀렸다. 그럼 별표를 지우는 거야.
3: 자,
1: 별표 두 개짜리.
3: 네.
1: 자, 풀었어. 또 안 풀렸어. 그럼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다음에 또 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됐어.
3: 네.
1: 그러면 그때 별표 하나 더 지우는 거지.
3: 그래도 없어질 때.

0: 때까지 계속
1: 그렇지.
0: 푸시는 거네요.
1: 계속 없어질 때까지 별을 푸는 거야.
0: 네.
1: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별표를 안 하고 했었어. 근데 별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쉽게 풀었던 건데 또 풀잖아. 시간 낭비 아니야?
0: 맞죠? 네.
1: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혹은 내가 한 5분씩 소비해가면서 이 문제가 뭔지 이해를 했는데 저번에도 이해 못했던 거를 또 5분이나 소비해가면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시간 낭비란 말이지. 그래서 별표를 안한 거는 다시는 안 보는 거고, 혹은 별표 하나 친 거는 한번더 풀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것도 다시는 안 보는 거고.
0: 네.
1: 별표 3개다. 이거는 한꺼번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별표 공부법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
2: 아마 이 친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주 기초가 약할 때는 별이 너무 많거든요, 책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좀 쉽고 얇은 책으로 시작을 해서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렇게 좀더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거,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에 그걸 멈춰버린다면 분석적인 그런 내용들이 향후 공부 방법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꾸준히 그것을 할수 있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몸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저도 이제 슬럼프가 온 적이 있는데, 뭐 형은 슬럼프 같은 게온 적은 없으세요?
1: 물론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0: 네.
1: 내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다는 것 자체가 1차적인 이유 같아. 공부가 안될 때는 야구로 힘을 냈고, 야구가 안될 때는 공부로 힘을 냈었거든. 근데 공부와 야구 둘다안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정말 정말 힘들단 말이야. 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이 너무 나를 잘 챙겨줬어. 먼저 우리 학교에 있었던 반 친구들이 좋게 생각해줘서 공부하는 부분 더 알려줬었고, 내 야구부 동기들도 내가 야구 부분도 조금 부족할 때좀더 친구들이 좀더 신경 써서 야구를 좀더 알려준다든지, 혹은 내가 공부하러 갔을 때막 힘내라고 간식을 사다 주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에서 힘을 얻었었고, 이런 게 내가 고등학교 때 계속 공부와 야구를 병행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공부법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공부법을 계속 하려는 것 자체가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겠다. 내 꿈을 실현시켜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생각을 해.
0: 진짜 형 덕분에 이제 제 미래가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 오케이. 화이팅 하자.
0: 네.
3: 정우 형이 알려준 대로 공부와 야구 같이 병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제가 공부와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봤잖아요. 그 운동선수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운동선수들이, 학생선수들이 마음 놓고 공부와 운동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수 있는 그런 최고의 스포츠 행정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음악하면 수액이죠.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성장하려는 사람을 돕는 이중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여러 조직 리더 및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챗GPT 등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미래 우리의 일과 직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는 데이터와 사례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전개될지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구본영 작가님의 책 제목이 떠오르는데요. 일의 의미,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예를 들면 상사나 동료, 그리고 AI까지 저희 동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직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우리 직장인 분들께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챗GPT의 등장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자리의 숫자와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2017년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옥스퍼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의 인공지능 연구원 352명에게 했던 설문 결과를 보면요. 언어 번역은 2024년도에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에세이는 2026년도에 고등학생 수준을 보일 것이고요. 2061년도에는 모든 인간의 작업을 자동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살펴보면요. 챗GPT와 디벨과 같은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에 의한 일자리 연구로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바로 프레이아 오스번이 발표한 2017년도의 일자리의 미래라는 연구입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약 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기술에 의해서 2017년까지 몇 퍼센트 정도 사라지는지를 예측했는데요. 전체적인 추산 결과 약 55%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를 저는 국내 조직 데이터로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 국내 조직에서도 2017년에서 2022년도까지 기술에 의해서 일자리가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진행한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면요. 어떤 일자리가 살아남고 혹은 없어질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분류되었고, 반면에 대면으로 하는 서비스 업군의 여러 직군에서는 다양한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챗GPT의 등장 때문입니다. 조직 생활에서의 제2의 빅뱅이라 불리는 챗GPT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챗GPT가 이토록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인류 역사 처음으로 컴퓨터와 우리가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료 조사, 요약, 기획서 작성과 같이 우리가 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챗GPT 활용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결국 내 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챗GPT는요, 2023년 7월 기준으로 GPT-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PT-4는요,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챗GPT를 활용했을 때 미국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분석한 GPT-서-GPT-스라는 논문에 따르면요, 미국 노동자의 80%에게는 약 10%의 영향을, 19%의 근로자에게는 50%가량의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설명드리면요. 가령 저희에게 100시간의 근무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 근로자의 80%에게는 10시간가량을 자동화해서 챗GPT가 우리의 근무 시간을 대체해 준다는 표현이고요. 19%의 근로자에게는 근무 시간의 50%, 다시 말하면 50시간 정도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소득 일자리가 받게 될 잠재적 영향이 더욱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발표한 분석과도 동일한데요. 사무 경영 46%, 법률 44% 등 직업 피라미드 상의 상위에 존재했던 고소득 지식 근로자가 더욱더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를 요약해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챗GPT 이전에는 주로 몸을 쓰거나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분들께서 기계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대체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는 글과 그림을 그리는 창작하는 직무, 다시 말하면 작가 혹은 화가와 같은 전문직 분들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급 지식 노동자가 위협을 크게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EBS의 위대한 수업에 출연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데이터 분석가, 의사와 같은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기 쉬운 반면에 몸을 쓰고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간호사 등은 대체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더욱 힘을 쏟아주는 기술적 발전이 바로 오토 GPT와 베이비 AGI 혹은 플러그인의 등장입니다. 오토 GPT와 베이비 AGI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서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특정한 목표를 주면 알아서 업무를 정의하고 자료를 찾고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플러그인이 최근에 챗GPT에 활용 가능해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은요, 인터넷, PDF, 기타 여러 가지 플랫폼에 챗GPT를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챗GPT가 확률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무 말이나 해서 여행 경로를 추천해줬다라고 하면 플러그인은 실시간으로 팩트 기반으로 데이터와 여러 가지 근거에 기반해서 여행 경로를 추천해준다라는 측면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익스피디아 플러그인을 여러분들께서 설치했다라고 하면요,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가실 때 최근에 인기 있는 맛집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행 동선을 짜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만큼 발전한 일반 인공지능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2016년 알파고 대 이세돌 9단의 대국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인간이 바둑 대결에서 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역시 우리는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연구가 많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7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했던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요, 그 당시의 연구 결과가 앞서 소개한 오픈 AI와 골드만삭스의 예측과는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당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낮아 보였던 회계사, 변호사, 교수와 같은 직업들이 이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내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지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더불어서요, 그 변화에 맞게끔 나를 바꾸려는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스킬입니다. 이것을 증강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IBM 등에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능력으로 강조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요, 2023년 5월 9일에 발표한 Will AI Fix Work라는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 반복 업무를 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더욱 집중하고요, 인공지능과 협업하면서 더욱더 높은 성과를 낼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리더는 구성원이 하는 일을 기계가 더 잘하는 혹은 인간이 더 잘하는 영역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가령 데이터 기반의 예측, 패턴 추출, 정보 구분과 특이값과 인사이트 제공하는 일들은요, 사실상 기계가 사람보다 월등히 더 잘합니다. 반면에 공감과 사회적 교감, 목적을 설정하고 비전을 만들고요, 비판적 사고와 기존 데이터에는 없는 문샷 띵킹과 같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서요, 기계에게 일을 위임하고 사람은 기계를 써서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3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약 300만 명 감소할 것이란 미래는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가올 미래에 맞게끔 준비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우선 인공지능과 로봇을 우리의 동료로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틀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인간 역시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사회와 조직 모두 리스킬링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고 우리 개인도 이를 위한 대비를 한다면 인공지능은 우리를 더욱더 증강시켜 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요, 인공지능으로 바뀔 정해진 미래,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성장하려는 사람을 돕는 이중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여러 조직 리더 및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2022년 애플에서 근무하던 한 사람의 퇴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머신러닝 개발을 이끌던 인공지능 전문가 이안 굿펠로우의 퇴사였는데요. 그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인재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퇴사가 더욱 주목받는 것은 그가 쌓아온 업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퇴사 이유 때문에 그 관심이 더욱더 컸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애플이 대면 근무로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퇴사 시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직장인을 대퇴사행렬로 밀어넣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면 근무로의 전환입니다. 애플 인공지능 부서의 가장 혁신적 자산 중 한 명이었던 이안 굿펠로의 사직은 이제 대면 근무로의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널리 알린 대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는 애플이 대면 근무로 전환하자 항의하며 사직한 뒤 이전 직장인 구글로 돌아갔는데요. 구글의 자유로운 근무 문화가 그의 복귀 이유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의 일부 직원들은 이미 이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까지 하며 애플의 사무실 복귀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는데요. 실리콘밸리의 대다수 기업이 유형 근무제와 엄격 근무제를 도입한 것과는 달리 애플은 사무실 근무를 고집해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3일 포춘 설문에 따르면 애플 직원 652명 중 대면 근무로의 복귀에 76%가 불만족하고 있고요. 56%는 다른 직장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근무 형태 변화가 구성원들의 실질적 회사 선택과 잔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사례로 입증되고 있는 거죠. 실례로 도널드 셜 연구팀은 2022년도에 미국 직장인 약 3,400만 명의 프로필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실제 퇴사 이유와 어떤 기업에서 그러한 현상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재택근무를 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자기 삶의 가치관, 특히 가족과 개인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점인데요. 재택근무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대면 근무로 제한이 생기게 되자 복직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점이죠. 엔데믹 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사무실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의 맛을 본 근무자들, 특히나 IT 인력들의 반발이 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로운 문화가 대퇴사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 제트블루, 넷플릭스,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업들에서는 파괴적 혁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파괴적 혁신이 바로 해로운 문화를 만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즉, 너무 빠른 혁신과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은 오히려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에서는요, 너무 빠른 변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번아웃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은 인재전쟁을 펼치며 재택근무를 중요한 복지로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 다양한 조직에서 재택근무에서 대면근무로 돌아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회사는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반면에 직원들은 이제 재택근무를 양보하기 어려운 근무 조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재택과 대면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워크 방식인데요. 과거처럼 재택근무 혹은 대면근무로 양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분들에게 재택근무는 선택 가능한 근무 방식의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며 하이브리드 워크로 대규모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 연구해온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던 하이브리드 연구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의 역설입니다. 하이브리드의

폭설이란요, 많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선호함과 동시에 동료들과 직접 만나서 협업할 기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하이브리드 워크를 통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바와 실제 데이터로 입증한 바가 바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의 개인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 서베이에 의하면요, 많은 직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강제 재택근무 정책이 자신의 업무 생산성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출퇴근에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업무에 집중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죠. 반면 하이브리드 워크가 실제 회사 생산성에 미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 직원들은 업무 시간 및 장소에 많은 자유를 얻었지만 업무 시간 총합 및 미팅 횟수는 증가했고요. 이로 인한 번아웃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면서요, 일과 삶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둘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는지가 회사별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요, 직원들의 업무 시간은 증가하였으나 직원들 간의 교류는 줄어들었고 기존의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었지만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은 쉽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여러 내부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택근무가 조직 내 협업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고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약 50% 가까이 사무실 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만족과 회사 생산성 간의 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 워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활용, 리더십과 소통에 관해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최근 기업의 업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이에 따라 새로운 기업 운영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만큼 관리와 평가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조직과 리더들은 구성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얼마나 길고 성실하게 근무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특히 사무직 근로자는 영업이나 제조 직무와 다르게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지표가 없기 때문에 엉덩이로 일하는 시간을 더 중시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미국, 영국 등의 전 세계 어디든지 통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자, 우스갯소리로요, 재택근무 초반에 리더가 하는 중요한 일은 메신저의 자리 비움으로 전환된 구성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거나 불시에 카메라를 켜서 비대면 회의 소집을 했다라는 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더욱더 똑똑한 우리 구성원들은요, 자동 마우스 클릭 기계를 구입하기도 했고요, 혹자는 마우스를 로봇 청소기에 달아서 움직이는 천재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할 때는요, 대표적으로 새로운 구성원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성원의 성과를 단순히 앉아서 일하는 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죠. 국내 모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구성원이 실제로 얼마나 집에 있는지를 회사 노트북의 IP 추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재택근무를 신청한 구성원 중에 23%가 집이 아닌 곳에 있었고요. 8% 가까이가 제주도에 있었다라는 재밌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평가 제도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인데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우선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를 예를 들면요, 기사의 질로 평가할 수도 있고 자리에 앉아서 조사하고 기사 쓰고 있는 모습과 시간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워크를 정착시키려면요, 결과물을 중심으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목표를 효율적이며 효과적 방법으로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죠. 회사가 허용하는 가치관과 절차, 규정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과정은 바로 여러분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내일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요, 협업을 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 근무 가능 여부가 회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 만큼 하이브리드 워크 체제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앞으로 더 본격화될 하이브리드 워크는 기술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도화될 것이고요. 조직과 리더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조직은 구성원 선호와 생산성을 동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리더는 과거와 다른 성과평가와 동기부여 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우리 직장인은 변화에 기민하게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성과와 웰빙을 모두 잡는 일하는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기초기술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도 이제 21강, 22강에 이제 이어서 요약을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요. 23강과 24강은 우리 식물자원에서 두 개의 부분을 가장 지금 많죠. 농업기초기술에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식물 관련된 식물자원 기술에서 두 개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단원은 수능 특강 기준으로 해서 작물의 분류 그리고 작물의 재배 관리 1, 2, 3단원 총 4강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이 문항에 나왔을 때, 출제됐을 때 지금 21강, 22강 했던 것보다는 지금 앞으로 할 23강, 24강, 25강 문항들이 대부분 좀 난도 면에서 보면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작물의 분류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자, 식물학적으로 먼저 분류를 보면 작물은 겉시식물과 속시식물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속시식물은 외떡잎식물 그리고 쌍떡잎식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벽과 백합과 콩과 밭과 배추과 가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대표적인 주요 작물들이 이렇게 몇 개 나누어져 있죠. 이 부분도 외우고 가야 됩니다. 네. 자, 일단 화본과 볕과입니다. 벼, 보리, 밀, 옥수수, 호밀, 귀리 등이 여기에 속하고, 백합과 파, 양파, 마늘, 부추, 백합 등이 여기에 속해요. 외떡잎 식물들입니다. 외떡잎 식물. 자, 그리고 쌍떡잎 식물, 콩과 콩, 강남콩, 강낭콩, 완두콩, 그리고 밭과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배추과 십자화과라 그래요. 십자화, 십자가 모양의 꽃이에요.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십자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추과. 자, 가지과 해서 가지, 고추, 토마토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생태적인 분류로 가겠습니다. 재배 기간에 따라 한 해 살이냐, 두 해 살이냐, 여러 해 살이냐. 2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는 한 해 살이. 두해 살

이라고 해서 730일 24개월 사는 게 아니고 월동을 하는 작물들, 양파, 근대 같은 것들, 여러 해 살이 작물들, 국화, 딸기, 목초가 여기 속합니다. 생육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주요 자라는, 주로 여름에 자라는지 겨울에 자라는지, 여름에 주로 자라는 벼, 수박, 고추, 그리고 겨울에 주로 자라는 밀, 보리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생육 정원에 따라서 저온성과 고온성 있죠. 저온성과 고온성. 이게 뭐 여름하고 겨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저온성 작물, 보리, 감자, 상추, 배추. 고온성 작물, 여름에 잘 크는 작물들이죠. 옥수수, 콩, 토마토, 고추, 수박 등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열대 작물들, 고무나무, 카사밥, 바나나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작물들이죠. 생육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주형이냐, 포복형이냐. 주형은 줄기가 여러 개가 나와서 하나의 포기를 형성하는 변화, 보리같이. 그게 주형 작물입니다. 포복형은 땅을 기어다 놔요. 호박이나 고구마처럼 줄기가 땅을 기어서 토양을 덮는 작물이죠. 자, 일장 관련 재배입니다. 일장 관련 재배에서 보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장일과 단일을 알아야죠. 근데 그 작물들도 알아야 돼. 요거.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애들이에요. 얘는 자라는 게 아니고 일장은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꽃이 핀다는 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일성 작물.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 가을, 여름에서 겨울로 갈때 해가 짧아지죠. 그리고 봄에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때 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단일성 작물은 여름에서 겨울로 갈때 꽃이 피는 애들,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을 할수 있는 애들, 들깨, 국화, 코스모스. 장일성은 해가 길어질 때, 봄에서부터 여름으로 갈때 꽃이 피는 애들, 그래서 봄에 수확하는 애들, 상추, 보리, 밀, 무, 배추, 시금치 등등등 있습니다. 중일성, 해의 길이하고 이 꽃대 올라오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 토마토, 가지, 고추, 오이, 호박, 장미, 펜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저항성에 따라서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것들, 벼, 보리, 감자, 건성, 내건성, 건조함을 잘 자라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밭작물들이 많겠죠. 수수나 옥수수. 다음, 내습성 작물, 물을 좋아하는 작물들, 변화, 왕골, 내염성, 염류가 많은 땅에서를, 그러니까 염류 좋아하는 것들, 사탕무나 옥수수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네요. 자, 그와 관련된 문항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소 재배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리포터가 안녕하세요. 온실에 붉은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작물은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하고서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 과일인데 라이코펜이 많이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세상의 모든 작물을 알 수는 없지만, 라이코펜의 빨간색을 가진 작물은 주로 나왔죠. 뭐죠? 토마토. 우리 그 연계 교재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자, 이 작물을 재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니까, 온실에서는 연속 착과되어 연중 출하가 가능합니다. 비상품 과도,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과일도 주스, 케첩 등을 가공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 빨간 열매, 여기서 몰라도 지금 이제 주스 나오고 케첩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토양 재배 방식과는 다른 것 같네요. 네, 코이어 베지에 작물을 심어 생육 시기에 맞게 양액을 공급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여기에 기르고 있는 작물은 뭐다? 여기서도 알수 있지만, 라이코펜과 빨간 열매라는 것에서도 알수 있지만, 주스, 케첩 등 해서 바로 토마토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는 토양 재배 방식이 아니기 보다 코이오 베지를 이용한 양액이니까 지금 수경 재배를 하고 있네요. 수경 재배. 그렇죠? 자, 5번 문항 보겠습니다. 위 인터뷰에서 알수 있는

동물의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같은 과에 속하는 작물로 오른 것은 작년 수능문항이네요. 여기에 나온 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무슨 과? 가지과죠. 가지과. 그럼 가지과의 작물들. 그냥 나왔네요. 가지. 가지. 이런 이 분류에 관련된 문항이 이번에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온 건 그나마 좀 쉽게 나온 거지. 쉽게. 쉽게 나온 거. 근데 이제 또이 분류하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번더 꽈져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항들은 대부분 여기서 어떤 작물이 나오는지, 어떤 작물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는 건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작물의 특징은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 수능 문제는 이걸로 보면 굉장히 좀 쉽게 나온 문항입니다. 보통 이제 그 작물에 대한 특징, 생물학적 특징, 아니면 뭐 재배적 특징,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발문 그 답지 구성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죠. 토마토는 가지과 가지죠. 당근은 미나리과이고, 상추는 국화과, 수박은 박과, 양파는 백합과의 작물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작물에 대한 분류. 작년 수능 18번 문항이네요. 18번 문항. 보통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아마 올해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작물을 설명하는지는 찾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볼까요? 벽과에 속하는 이 작물은 대맥이라 불립니다. 우리 식물 전공한 친구들은 여기서 끝났죠. 대맥. 맥이 뭐예요? 지금 보리맥. 대맥. 보리입니다. 보리. 대맥이라 불리며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초 여름에 수확합니다. 수확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바닥나무부터 이 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 기간을 춘궁기라고 불렸으며, 이 작물의 이름을 따서 무슨 고개? 보릿고개라고 불렀죠.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물은 식량 또는 보리차, 주정, 술을 만드는 주정, 사료 등의 가공 원료로 이용된다. 이거 봐도, 지금 그림으로 봐도 보리인지는 금방 알겠죠. 보리. 자, 보리는 벽과에 속한대요. 벽과에 속하니까 주형 맞나요? 맞네. 여러 개의 줄기가 하나의 포기를 이루면서 생장하는 거. 주형 작물. 이용 용도에 따라 유료. 무료 유료가 아니고, 유료는 기름을 얘기하죠. 기름.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른 거. 뭐가 있죠? 해바라기 씨나 아니면 땅콩, 참깨, 들깨 등이 유료 작물이죠. 이건 곡류죠, 곡류. 유료 작물 아니죠. 식량 작물이죠. 다음, 생육 온도에 따라 저온성. 저온성. 작년 수능 문제가 나름 쉽게 나왔어. 왜?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한대. 가을에서부터 초여름까지 가면 중간에 뭐 겨울이 있지, 겨울이. 그럼 언제 커요? 겨울 크겠네. 저온성 작물. 저온성 작물. 재배 기간에 따라 여러 해 살이다. 여러 해 살. 이건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까지 넘어갔으니까 두해 살이 작물입니다. 두해 살이 작물.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 중에서, 그러니까 수능 문항 중에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죠.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자, 다음 문항 한번 더 풀어보죠. 다음 홍보지에서 알수 있는 작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작년 6월 모의고사 5번 문제입니다. 이 작물이 어떤 작물인가 봅시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칠갑산의 매운맛이네. 매운맛. 우리가 매운 작물, 매운맛을 내는 작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확 생각나는 게 있죠. 감기 예방에 효능이 있는 비타민 A.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C,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캡사이신. 여기까지 나오면 나와야죠.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고추 나와야죠. 매운맛과 감칠맛을 지닌 신청향 품종으로 청정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갑산의 자연 발암으로 키운 곰품질 농산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추입니다. 고추. 그렇죠. 고추라는 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고추는 저온성이냐? 겨울에 잘 크냐? 아니죠. 여름에 크죠. 중일성.
햇빛의 길이와 상관없이 꽃이 피는 중일성 작물입니다. 포복형인가? 아니죠. 고추는 그냥 위로 이렇게 나는 뭐라고 해야 이걸 직립형? 직립지평이라고 봐야겠죠. 포복형은 그 박이나 또는 이제 오이? 박이나 고구마처럼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는 건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니은으로 된 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하나 더 풀어볼까요? 다음 기사에서 나타난 작물과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동일한 과에 속하는 작물. 이건 작년 6월 모의고사네요. 자, 어떤 작물인가 볼까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축산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고단백 작물의 국산 품종으로 개발한 농촌진흥청 세무세무 박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해서 자주개자리로 불리는 이 작물은 자주개자리 요거 우리 풀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그 연계 교재에서 이 문항이 있어서 자주개자리 뭐였습니까? 알팔파였어요. 알팔파. 일단 사료작물 알팔파인데 계속 봅시다. 이 작물은 질소고정작용을 해요. 질소고정작용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함유돼서 풀 사료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팔파. 이 작물의 품종 국산화로 연간 680억 원의 수입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주개자리로 불리우는 이 작물의 이름은 알팔파입니다. 그러면 알팔파와 동일한 과 알팔파는 콩과 작물이다. 콩과. 그런데 여기서 콩과 작물을 그러니까 알팔파를 모른다 칩시다. 모른다 쳐도 이거 질소고정작용.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다가 이용하는 거. 뿌리옥 박테리아. 어떤 작물이 있어요? 콩과 작물에 있죠. 콩과 작물. 그러니까 자주개자리가 알팔파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여기서 알팔파를 찾아서 콩과로 가도 되고 질소고정작용이라는 저 단어로 콩과를 잡아내도 돼요. 그러면 1, 2, 3, 4, 5 중에 콩과를 찾아보면 되지. 콩과. 수수는 벽과죠. 화본과. 고구마, 맷꽃과. 클로버, 콩과죠. 토마토, 가지과. 해바라기, 국화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학년도 대수능 16번 문항이네요. 다음 리포터가 소개하고 있는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어떤 작물인지 알고 그 작물에 대한 분류. 자, 여름철 인기 있는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는 박과의 덩굴성 식물입니다. 박과. 우리가 박과 중에 박, 수박, 오이, 그 정도. 식물로 열매는 길쭉하고 과실 표면에 가시 같은 돌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길쭉해, 박과인데, 오이네, 오이. 색깔은 녹색이고 성숙하면 황갈색이 돼요. 노각, 피클, 오이죠. 냉채, 오이. 소박이, 오이. 오이라고 지금 손을 들고 있네요. 자, 여러 요리에 사용되며 탁월한 미백 효과가 있어 조선시대에는 화장수의 원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이 많이 붙여놓죠. 오이입니다. 그럼 이 오이에 대한 설명. 꽃의 구조에 따라 양성화이다. 오이는 단성화입니다. 좋은 단일, 고온 장애에 따라 암꽃이 많이 피고 수꽃이 많이 피고도 합니다. 단성화. 잎매개 모양에 따라 그물매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쌍떡잎 식물이라는 말이잖아. 땅 쌍떡잎 식물. 그렇죠. 자, 뿌리 모양에 따라 수염뿌리이다. 이건 외떡잎 식물이라는 얘기네. 종자 수명에 따라 단명 종자다. 이거 장명 종자입니다. 장명 종자. 시저새 유무에 따라 유배유가 무배유. 콩과 박과는 무배유 종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박과 덩굴 식물로 이게 쌍떡잎 식물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찾아낼 수 있는 답지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재배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휴면타파. 종자를 잠에서 깨워야죠. 이제 싹이 날수 있도록. 그때 종자가 싹을 틔우지 않는 건 무언가. 싹 틔우는데 필요한 수분이 없거나 산소가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 싹을 틔우는 걸 방지하는 뭔가 싹을 못 트게 하는 물질이 붙어있든지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휴먼 타파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처리, 상처를 준다든지
상처를 주어서 그 사이로 수분과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발화가 할수 있는 그런 방법, 기계적 처리, 온도 처리, 저온 처리라거나 온탕 처리라거나 수세 침지, 무언가 발화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서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 수세 침지, 그리고 화학약품과 생장저절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누면 위쪽을 물리적이라고 치죠. 물리적. 밑에는 화학약품 생장조절 되니까 화학적 방법이라고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요건 다 알고 있죠? 이거 아는데 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휴먼 타파 방법. 자, 벼식의 물 관리 방법.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중간물 떼기. 중간물 떼기. 왜? 이때는 무효 분열기. 그 줄기 중에 이때쯤 되면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가 나와. 그게 무효분열인데 이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는 땅에서 영양분만 빼먹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때 중간 물떼기, 중간 물떼기. 그래서 땅을, 논을 바짝 말려. 땅이 쩍쩍 갈라질 때까지. 그러면 무효분열일 때 중간 물떼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뿌리가 물을 찾아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쓰러짐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헛가지, 무효 분열이 억제가 돼요. 그리고 유해 물질. 땅속에 있던 유해 물질들이 그 벌어진 땅의 틈을 타고 날아가게 됩니다. 유해 물질 제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무효 분열기, 중간 물떼기, 중간 낙수 등의.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물항 보면 정말 사진 그림에 보면 논이 정말 쩍쩍 갈라져 있어요. 이런 그림. 이걸 왜 하느냐? 무슨 효과 때문에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벼 시기별 물 관리 방법. 이항기, 활착기, 무효분열기, 수인기, 출수기, 등수기, 수확기는 아닙니다. 이 중에 완전히 물을 뺄 때는 딱두 개. 딱두 개. 이때는 무효분열을 위해서, 수확기 때는 농작업 편리하기 위해서. 벼를 뵈야 되는데 물이 많으면 농작업 하기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빼고, 이물 걸러대기 이때도 물을 한 번씩 뺍니다. 완전히 이렇게 2, 3cm로 나 있는 게 아니고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대신에 중간 물떼기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질 때까지는 빼지 않아요. 이때 등수기도 물을 한번 뺐다가,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그 뿌리도 오래 살아서 뿌리도 약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유해 물질들을 한 번씩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걸러서 됩니다. 걸러서. 자, 다음 수경재배. 이 문항도 참잘 나오는데요. 보통 수경재배 문항은 토경, 그러니까 흙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 그걸 토경이라고 그러죠. 이건 수경. 그래서 토경과 비교한 수경재배의 장점 또는 단점, 또는 같은 수경재배에서도 담액, 방막, 그리고 분무경, 저 완전 수경. 거기서의 각각 그 방법의 장단점, 비교한 장단점. 이걸 좀 자주 물어보는 문항이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수경재배는 흙을 사용하지 않아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무기 양분, 수용액을 작물에 공급해서 재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양재배와 비교해서 이어짓기 장애나 병해충 발생 빈도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양액만 갈아주면 되니까 토양은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기 연작장애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수경재배는 양액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연작장애나 병해충 발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작물의 생육이 빠르고 균일합니다. 그리고 작물재배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과 높은 생산성 및 품질의 고급화로 최근에는 이 수경재배가 공장 생산 방식, 식물 공작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순수 수경하고 배지경하고 나오는데, 배지경 선생님이 안 넣네요. 순수 수경은 말 그대로 배지가 없어요. 그냥 물로만, 물이 아니고 양액으로만 키우죠. 양액을 꽉 채워서 키우는 담액 수경. 그리고 어느 정도 뿌리를 노출을 시킨 방막 수경. 공기 중에 아예 뿌리를 노출시키고, 양액은 스프레이식으로 분물 내지는 분무경,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모식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담액 수경, 뿌리가 양액 속에 다 담궈져 있어요, 완전히. 방막 수경,

어느 정도 뿌리 일부분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액 수경에 비교해서 산소 이용을 좀더 잘할 수 있죠. 분무경이에요. 그냥 뿌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액을 분무기로 뿌려줍니다. 뿌려줘요. 그러니까 산소 이용률이 높겠죠. 산소 이용률이. 자, 그리고 양액 공급 방식에 따라 순환식. 양액을 순환시켜요. 순환시켜. 한번 사용한 양액을 다시 회수해서 살균하고 필요한 부족한 양분을 다시 채워서 다시 사용하는 순환식. 장점은 양액 경비가 절감이 되겠죠.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액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 양액을 그러니까 식물이 한번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양액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을 식물이 이용을 하지 못하죠. 그 양액 속에는 어느 정도의 비료 성분, 화학 성분이 남아 있죠. 근데 이걸 그대로 배출시켜 버리면 그게 환경 오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식의 단점, 초기 투자 시설 비용이 증가합니다. 왜? 비순환식에 비해서 이걸 한번 걸러도 줘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 센싱도 해야 되고, 부족한 만큼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시설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병해가 빨라요. 한번 오염된 걸 살균을 시켰다고 해서 그걸 100%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돌면서 전부 다 감염시켜버리죠. 그래서 병해 확산이 빠릅니다. 수경재배 자체가 토경에 비해서 빨라요. 병해 확산이. 그렇죠? 자, 비순환식. 한번 사용한 양액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폐기하는 방식. 비순환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경재배의 장점. 토경하고 비교한. 자, 재배 환경 조절이 용이하고. 밀식으로 작물 재배가 가능하고 자동화 시설화 기계화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연작장에 의한 피해가 토경보다 훨씬 감소됩니다. 단점은 양액 순환에 의한 병의 확산이 빨라요, 토경보다.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그리고 양액의 성분과 pH에 대한 완충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완충력이 나서 그 피해가 있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소 재배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아까 봤던 거네요. 자, 안녕하세요. 온실에 붉은 열매가 탐스럽게 이거하고 있어. 뭐였죠? 토마토였죠. 자, 넘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토양 재배 방식과는 다른 것 같아요. 토양 재배 방식이 아니고 코이어 배지경입니다. 지금 순수 수경은 아니고 코이어 배지에 작물을 심어 생육 시기에 맞게 양액을 공급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작년 수능 6번 문항이네요. 지금도 위 인터뷰에서 알수 있는 농장주의 재배 방식이 뭐였어요?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수경 재배네. 수경 재배. 그러면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수경 재배 방식을 토양 재배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갖는 특징, 수경 재배 방식의 특징, 이걸 찾으라는 문제네요. 그렇죠? 토양 재배와 비교한 수경 재배의 특징, 시설 비용이 많이 들지요. 토양 재배에 비해서 염류 집적으로 인한 장애가 토양 재배에 비해서 적습니다. 양액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금권부의 전기 전도도 EC 조절이 수월하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전기 전도도가 높다. EC가 전기 전도가 높다는 염류 집적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6번 토양 재배 방식과 비교한 수경 재배의 특징은 기역리 등식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 7번 문항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종자 휴먼 타파 방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휴먼 타파 방법 두 가지만 나눴어요. 물리적과 화학적. 물리적은 물로 씻던 상처를 내던 아니면 저온 처리를 하던 온탕 처리를 하던 이게 물리적이고

화학적은 화학약품을 쓰는 거죠. 황산, 질산 또는 생장조절제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화학적이죠. 그렇죠? 자, 선생님, 자원형을 파종했는데 발화가 잘 되지 않아요. 자원형은 C껍질이 단단해. 그래서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처리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종자를 모래와 섞어서 마찰시킨 후에 파종하면 발화가 균일하다. 모래와 섞어 마찰시킨다는 것은 자원형 껍질을 모래와 섞으면 그 모래 때문에 상처가 나겠죠. 껍질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로 뭐가 들어간다? 수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서 발화를 할수 있게 된다. 즉, 여기에 나오는 방법은 뭐다? 물리적 방법이 되겠다. 화학적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화학 약품 사용하는 게 화학적 방법이에요. 질산, 황산, 뭐 SL용액 이런 걸 사용한 게 화학적 방법. 나머지는 다 물리적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물리적 방법이 나왔네요. 자, 연꽃 종자를 사포로 문질러 상처를 냈네요. 이거 물리적. 인삼 종자를 지베렐린 생장조절제 지베렐린에 침질을 했네. 이건 화학적 방법. 고구마 종자를 손톱깎이로 상처를 했네. 물리적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수능 7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아, 정말 문제가 쉽고 잘 나왔긴 했는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라 똑같이는 안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9월 모의고사. 작년 9월 모의고사 2번 문항이네요. 다음은 과수 재배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의응답 사례입니다. 가에 들어갈 재배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사과의 착가율이 낮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수원은 총 100주의 사과나무를 심어 재배를 하고 있으며 모두 가몽이라는 품종입니다. 가몽. 수세는 양호하지만 주변 가수원과 달리 착가율이 매우 낮아요. 아, 수세라고 하는 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무의 건강 상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약하거나 병에 들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주변 가수원과 달리 착가율이 매우 낮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과 착가율이 낮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으니까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단일 품종만을 재배해서 착가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대요. 단일 품종만. 사과나무는 자과 불화합성 과수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를 권장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아하, 자과 불화합성. 무슨 말인가요? 자과 불화합성. 자과 불화합성은 사과는 양성화입니다. 양성화. 양성화니까 꽃 하나에,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가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고 꽃 하나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암술과 자기의 수술이 합성이 잘안 돼요. 잘안 돼. 근데 품종이 어떻게 해? 다 같은 품종이야. 그러니까 다 같은 품종이니까 자가 불합성으로 다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착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 다른 꽃가루가 와야겠네. 다른 꽃가루가. 그렇죠? 그러면 다른 꽃가루가 오려면 가지치기. 가지를 잘라주면 꽃가루가, 새로운 꽃가루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겠죠. 연면시기. 비료를 주는 방법이잖아요. 비료를 주는 방법. 비료를 주는 방법인데, 어떻게? 비료를 용액에 녹여서 연면시비 하는 건데, 연면시비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수세가 양호하지 않아서, 나무가 약해서, 그러면 그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지금 수세는 양호하기 때문에 연면시비도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 환상박피. 환상박피는 나무의 껍질을 도려내는 건데 껍질을 도려내면 수술과 암술이 더잘 합성이 되느냐? 저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자, 수분수식재. 수분을 할수 있는 다른 나무를 식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가루를 퍼뜨릴 수 있는 다른 품종의 나무를. 자, 이건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가 불합성이니까 자기 꽃가루가 아닌 다른
꽃가루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분수를 식재한다.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차광막 설치. 차광막, 빛을 가려주면 합성이 더잘 되느냐? 아니죠. 이것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과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문항인데, 이거에 관련돼서 문항은 잘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의고사니까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월 수능 문항 많죠? 많습니다. 식물이 너무 기초 기술에서 보더라도 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교과서의 반이에요, 반. 그리고 연계 교재를 보더라도 1강이 우리 실험실습 기초잖아요. 그 이제 2강부터 시작해서 식물의 분류부터 쭉쭉쭉 가서 2, 3, 4, 5, 6, 7, 8, 9, 10강까지 가면 조경, 11까지 가면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1까지 해서 총 20강 중에 10강, 10강이 식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문항 자체도 식물과 관련된 문항이 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7, 8문제는 식물로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 9월 모의고사 9번 문항이네요. 다음은 채소 재배 실습 사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공공 동아리는 학교 텃밭에 참외를 재배하기 위해 실습 과정에 따라 포장을 준비하고 모종을 정식하였습니다. 포장을 준비하고, 포장은 무언가 싸는 게 아니고 흙입니다. 흙. 밭을 준비하고 모종을 정식, 아주 심기를 하였어. 단계 1을 볼게요. 텃밭에 깻묵 비료를 골고루 뿌리고 땅을 겨눈했네. 두 번째, 일정한 간격으로 흙을 도두어 규격에 맞게 두둑과 고랑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멀칭용 흑색 플라스틱 필름으로 두둑을 피복을 했어. 네 번째, 피복한 두둑 위에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물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모종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제거해서 흙이 붙어 있는 채로 심었어요. 실습 과정 다시 보면, 땅 만들었죠. 걸음지고 땅을 만들었고, 두둑과 고랑을 만들었어. 그리고 필름으로 두둑 멀칭했고, 그 멀칭에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었어. 그리고 그 구멍 속에 포트를 제거해서 흙이 붙어 있는 채로 모종을 심었다는 내용입니다. 위 실습 과정에서 단계와 단계별, 1, 2, 3, 4, 5 단계별의 효과로 옳지 않은 부정형 문항이네요. 자, 텃밭에 깻묵 비료를 골고루 뿌리고 땅을 경운한 건 토양의 통기성을 높입니다. 옳은 내용이죠. 땅을 로터베이터로 경운을 해서 땅의 통기성을 높일 수 있죠. 두 번째, 일정한 간격으로 흙을 더두어 규격에 맞게 땅을 두둑과 고랑 이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고랑을 만든다. 이걸 만들면 이를 통해 토양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느냐? 토양의 산성화를 막으려면 알칼리성에 뭘 집어넣어 주든지. 그렇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계 3. 멀칭용 흑색 플라스틱 필름으로 두둑을 피복해. 두둑을 검은색 비닐로 쌌어. 잡초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의 잡초들이 호강성이에요, 호강성.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지 발화를 하는데, 플라스틱, 검은색 필름으로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빛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단계 4. 피복한 두둑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요. 자, 뿌리를 활착을 돕습니다. 물을 충분히 줌으로써 뿌리의 활착을 도울 수 있죠. 자, 단계 5. 모종에 흙이 붙어있지 않게 포트를 제거해서 흙이 붙어있는 채로 심어 잔뿌리를 보호합니다. 흙을 떼내지 않고 흙이 붙어있는 그대로 심음으로써 잔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 문항, 토양 상성화를 막으려고 두둑과 고랑을 만들진 않죠. 보통 이제 두둑과 고랑 만들 때는 물이 뭐잘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효과를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9월 모의고사네요. 자, 다음은 작물 재배에 관한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겨울철 들깨는 들깨인데 잎들깨예요. 그러니까 뭘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사람이 들깨 잎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들깨잎을 사용하기 위해서 잎들깨는 주로 토양에서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고설 배디의 펄라이트를 채워 양액으로 지금 펄라이트 경을 하고 있네요. 펄라이트 경, 베이지 경. 자, 배지 위에 있는 검정 테이프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작물의 배양액을 공급해는 점적관입니다. 그랬어. 배지 위에 전등은 왜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아, 그것은 전등을 켜서 장일 처리, 빛을 비춰주는 시간을 오래 하기 위해서 장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등을 켜면 소모량이 많아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렇지만 꽃눈 분화를 억제해서 잎을 더 오랫동안 수확함으로 농가 소득에 유리하다라는 대화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볼까요? 위 대화에서 나타난 재배 방식이 토양 재배와 비교했을 때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 여기에서 나타난 재배 방식이 무슨 재배였어요? 배양액을 공급해주는 점적관이 있고 펄라이트를 채워 양액으로 재배하는 배지경, 수경재배였죠. 그러니까 즉, 이 문항도 똑같은 문항이에요. 수경재배, 토양재배, 토경과 비교한 수경재배의 특징을 찾아라. 수경재배의 특징을 찾아라. 자, 이어지기 장애가 크다. 어디 갈까요? 토경이 크죠. 토경이. 양액재배는, 수경재배는 양액을 갈아주면 되잖아. 그러면 연착장애가 없지. 이어지기 장애가 크다. 틀린 내용입니다. 지금 수경재배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금권부의 완충능력은 어디가 높다? 토양이 높습니다. 시설비용이 많이 들죠, 처음에. 토양재배는 말 그대로 그냥 토양에다가 심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수경재배는 일단 양액도 돌아야 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양액을 또 섞을 수 있는 뭐 배양액 탱크도 있어야 되고 시설비가 토경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죠. 양분과 수분 조절이 어떻게 훨씬 수월하죠. 수월합니다. 그래서 D급과 리을로 된 13번의 정답은 3번, 아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입니다. 조금 이제 똑같은 거네요. 같은 문제인데 위대에서 할수 있는 작물의 일장 반응이네. 일장 반응. 자, 여기에 나타난 일장 반응은 뭐냐? 장일 처리를 했어요. 장일 처리. 물어봤지. 전등을 켜면 전력 소모량이 많아서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하니까. 그런데 장일 처리를 하니까 꽃눈 분화를 억제한대요. 장일 처리를 하면, 아, 꽃이 피지 않는구나. 장일 처리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저 들깨는 단일성 작물이죠. 단일성. 왜? 전등을 켜면,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 오래되면 꽃눈 분화가 되지 않아. 그렇죠? 장일 조건을 주니까 꽃눈이 안 펴. 그러니까 단일성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항은 뭐냐? 위 대화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일정 반응, 장일 반응으로 개화 특성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작물. 즉, 여기에 나온 작물이 단일성인지 장일성 작물인지를 파악하고, 그 장일성과 단일성을 파악한 그 작물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문항은 일단 문항은 풉시다. 단일성 작물은 뭐예요, 지금? 1, 2, 3, 4, 5 중에. 국화지, 국화. 가을에 꽃 피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다 봄에 꽃 피는 거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 문항은 답지만 보더라도 골라낼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국화 하나 단일성이고 나머지 다 장일성이니까. 장일성. 이 문항이 그 장일 조건을 물어보는 문항이 좀 복잡해요. 복잡해. 여기서 말하는 게 장일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지 단일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나오는 선택지의 작물이나 답지의 작물들이 단일성인지 장일성인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위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일정 반응에 따른 개화 특성이 동일한 범주니까 얘는 장일 처리하면 꽃눈 분화가 억제돼요. 그러니까 단일 처리해야지 개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성 작물이야. 그러면 단일성 작물로 속하는 작물을 골라라. 그래서 1번 국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네요. 이거.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발화 형태. 가.

나와 나에 해당하는 식물로 오른 것은? 자, 학생이 있는 수행평가로 종자의 발화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 정리했어요. 자, 가보니까 떡잎이 땅 위로 나와 생장점의 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떡잎이 위로 나와 있네. 나는 떡잎이나 씨젖이 땅 속에 그대로 나와 있어. 생장점의 양분을 주고 있어. 가는 지, 상 발화. 나는 지하 발화. 그렇죠. 그러면 지상발화에 해당하는 작물, 지상발화에 해당하는 작물, 콩. 지하발화에 해당되는 작물, 옥수수, 보리. 정답은 4번. 이건 외우세요. 몇개 되지 않습니다. 지상발화, 콩. 콩나물 보세요. 콩나물. 위에 콩나물 다 그대로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하발화, 옥수수, 보리.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릇에서 설명하는 물 관리 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물 관리 작업. 벼 재배 과정은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 관리. 이양기부터 시작해서 수확기까지 해서 몇개 단계로 나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어디라고요? 중간낙수. 물 관리에서 벼의 물 관리 문항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뭐다? 중간낙수. 자,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출수. 출수. 30에서 40일 전에는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물떼기, 물을 뗀다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출수 꽃이 피기 3, 40일 전에, 그러니까 수확기는 아니지, 지금. 수확하기 전에 물을 완전히 빼서 땅을 쩍쩍 갈라질 때까지 물을 빼는 데가 언제야? 중간 물대기, 중간 낙수. 자, 뿌리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사양터에서는 5에서 7일간 가벼운 실금이 갈 정도로 실시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점토질에서는 7일에서 10일 정도 비교적 강하게 금이 가도록 실시를 합니다. 뭐예요? 지금 중간 낙수죠? 중간 낙수. 중간 물대기. 그러면 중간 물대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개화가 촉진이 되나? 아니지요. 중간 물대기 왜 한다 그랬어요? 무효 분열 억제. 무효 분열 억제.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 나온 걸 억제. 요거 하나 있었고, 뿌리가 물을 찾아 내려가니까 그벼 자체가 도복성, 넘어지는 걸좀 방지할 수 있고, 쩍쩍 갈라진 그 틈으로 유해가스가 나오면서 뿌리를 조금 더잘 자라게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냉해 아니고, 조기 수확 아니고, 무효분을 억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토양 통기성 억제는 아니겠죠. 오히려 통기성은 더 많아지겠죠. 쩍쩍 갈라졌으니까. 자, 다음은 시설 재배 관리에 대한 대화입니다. 귀농 5년 동안 시설에서 오이를 토양 재배하면서 질소질비를 꾸준하게 사용해 지난해까지는 수확량이 좋았는데 올해는 오이가 시들시들하고 이상한 과일이, 이상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토양 분석을 의뢰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 네, 이게 토양 분석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니 토양 전도도 수치가 기준보다 많이 높아요. 비료 투입량이 많았고 자연 강우가 차단되다 보니 염류 집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토양관리상 수경재배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자, 위 대화에서 나타나는 기업과 비교한 니은의 특징이야. 토양재배와 비교한 수경재배의 특징. 지금까지 풀었던 문형이죠. 자, 연작장애가. 수경재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연작장애가 적죠. 작물의 생산성 높죠. 생물의 그 균일하죠. 생의 균일에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죠. 지하부의 환경 제어가 쉽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도입한 재배 방식이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갖는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비닐하우스에서 토경으로 청경채를 재배해 오던 농업인 A씨는 재배 환경의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문을 받아 그림과 같은 재배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이 방식은 청경채 뿌리 부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노즐을 통해서 비행경을 분사시켜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무경이죠? 분무경. 분무경. 토경에서부터 분무경으로 바꿨습니다. 자, 근권부의 온도 변화는 어디가 커요? 어디가? 온도 변화는 이게 훨씬 크죠? 온도 변화. 자, 동력이 차단 시 작물의 피해가 큽니다. 분무경은 분무가 안 되니까. 자, 근권부 pH에 대한 완충 능력은 토경이 크지요. 그리고 공급 양분의 이용 효율. 양분의 이용 효율이 높아 작물의 생육이 빠른 건 분무경이 빠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에 관련된 요점 정리 전반부를 해봤습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이 식물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했던 부분 이 정도만이라도 잘 잡고 가도, 그 본수에서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버물리 정성범 쌤입니다. 자, 약정공략 5강이고요. 연력학 과정 및 열효율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 출제되고요. 열효율을 물어보는 문항이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개념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제 4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약정공략 5-1 연력학 분석 도구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연력학 문제를 풀고 연력학 문제를 해결하고 연력학 문제 조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개념으로 기체가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역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FS로 표현을 했었다면 연력학에서 기체가 하는 일을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W는 P 델타 V, 압력과 부피의 변화로 우리가 곱해서 일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는 P 델타 V가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U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엇에 비례했었어요? 그치? 평균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형태였고, 그리고 그게 바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사실이 하나 또 있는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온도의 변화량으로 파악이 되는 거. 자, 문제에서 분명히 온도를 예를 들어서 뭐 T0 아니면 ET0 또는 뭐 3T0 뭐 이런 식으로 온도를 표현하는 상황이 이제 제시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T0에서 ET0로 온도가 T0만큼 이제 변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3T0에서 ET0로 T0만큼 변하는 상황이 또 있겠죠. 변화량만 보면 T0로 똑같아요. 그죠? 자, 이 T0에서 ET0로 가는 그 과정과 3T0에서 ET0로 변하는 이 과정에서의 온도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꼭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문제에 적용해 보세요. 이따가 적용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연력학 분석 도구 첫 번째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Q라고 하는 것이 델타 U 더하기 W로 표현이 된다. 에너지 보존이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기체

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는 식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PV는 NRT 다 써서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몰수와 이상기체 상수는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PV가 뭐에 비례하는 형식으로 볼 거냐면, 그렇지, T에 비례한다. 요 식을 활용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열역학 분석 도구 있잖아요. 이 도구들은 열역학 관련 문항들을 푸는데 반드시 핵심적으로 쓰이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열역학 제1법칙 및 부호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방금 살펴보았듯이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흡수를 했을 때 흡수하는 상황이라고 봐볼게요. 열을 흡수를 하면 그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하는 데 쓰이고 또 나머지는 일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해서 Q는 델타 U 더하기 W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 Q하고 델타 U하고 W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를 은근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Q는요, 플러스라고 하면 열을 흡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흡수한 열량. 만약에 Q가 마이너스야, 그럼 열을, 그치, 방출한 거예요. 방출한 열량. 근데 만약에 Q가 0이잖아요? 그러면 열 흡수하거나 방출한 것이 없다, 없음. 이렇게 의미할 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델타 U를 볼게요. 델타 U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내부 에너지가, 그렇지, 증가했다. 증가량,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그치, 감소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0이다라고 하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치,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물리량 뭐예요? 그렇지, 절대 온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온도도, 그렇지,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W를 볼게요. W가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외부의 일을 한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외부의 일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W가 0이다라고 하면은 기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고, 그렇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갑자기 부피가 나오나요? 자, 이거잖아요? W,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P 델타 V인 거니까 W가 0이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부피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 부피가 늘 같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열역학 제1법칙에서 각 물리량들의 기호 그리고 부호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역학 1법칙을 이용해서 표를 채우는 연습을 해볼 건데, 그 표를 채울 때, 플러스를 써야 되나? 마이너스를 써야 되나?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 효율 볼게요. 자, 열 효율은 열 기관의 열 효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입한 것 대비 얼마만큼 일을 할수 있는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열 기관이 있을 때, 열 기관의 Q1이라고 하는 열을, 열량을 이제 가했는데, 가했을 때이열 기관은 과연 그 중에서 얼마를 일하는 데 쓰고 얼마를 버릴까? 요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E라고 표현을 하고요. 흡수한 열량 대비 내가 외부의 일을 얼만큼 했는가로 쓸 수가 있고, 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시면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Q1만큼 흡수를 했는데 W만큼 일을 하고 Q2만큼 저열원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지. 100만큼 흡수를 했는데 열기관이 100을 흡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만큼 일하는 데 썼어. 그럼 에너지 보존에 따라 나머지는, 그렇지, 즉 70은 저열원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이 W라고 하는 것은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Q1

바라겠고요. 5-4번 열기관 1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대표적으로 압력 부피 그래프가 먼저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이 등압, 등온, 등압, 단열 이런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간단하게 옆에다가 표를 하나 그려주세요. 물론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표를 제시한 경우도 있는데 요세 개를 다 주진 않고요. 이세개 중에서 하나씩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표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Q는 델타 U 더하기 W 열역학 제1법칙을 사용을 하시고 등압이라고 한다면 Q 델타 U W 중에서 0이 되는 값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등온이라고 한다면 온도가 일정해. 그럼 온도 변화량이 0이야. 그 말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0이야. 그치? 왜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형태니까. 그치? 자, 등압이니까 0이 되는 상황 없고, 단열이기 때문에 열 출입이, 그렇지, 0입니다. 그래서 Q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0인 값들을 다 채워놓고, 문제의 그 조건에서 제시된 걸 이용해가지고, 이 표를 하나씩 채워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처럼, 압력 절대 온도 그래프 또는 뭐 부피 절대 온도 그래프와 같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부피하고 절대 온도 그래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잘 보세요. PV는 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가 PV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얘들아, 압력이 없어, 압력이. 부피하고 절대 온도는 있는데 압력이 없잖아요. 그 압력만 뽑아내야 돼요. 압력은 부피분의 절대 온도. 요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부피분의 절대 온도. V0분의 T0. 이거를 뭐 P0.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A도 EV0분의 ET0니까 P0. D 같은 경우에는 EV0분의 3T0니까 2분의 3P0. 그지? C 같은 경우에는 V0분의 3T0니까 3P0. 이런 식으로 압력을 다 뽑아내고, 압력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부피를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PV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 압력값이 P0부터 2분의 3P0, 3P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P0, EP0, 3P0에서 여기 P0, 2분의 3P0, 그리고 3P0 이렇게 세 개를 딱 찍어 놓으시고 각각에 대응되는 부피 값들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 문항은 우리가 뒤에서 같이 풀어볼 문항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문항 풀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한 번에 순환을 하는 과정 동안에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0이라고 하는 사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Q equal 델타 U 더하기 W를 이용해서 표를 다 이렇게 채웠을 때,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값들을 다 더했을 때그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0. 왜냐면, 1회 순환하는 동안에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U가 0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체크하는 부분, 요세 가지의 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는 정확하게 구했어요. 그러면, 델타 U가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에서는요, 열 효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 조건들을 통해서 표를 다 채워놓고 열 효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수능 문제 16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문제 4개의 문항 풀어볼 거고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그림.

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 결국에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 A로 되돌아오는 1회의 순환의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 동안에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부피하고 절대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부피하고 절대 온도가 있는데, 이거를 PV 그래프로 바꿔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꿀 수 있는데, 자, 보시면요. 정확한 값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흡수하는 열량, 방출하는 열량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자체로 한번 살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황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조건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A, B 과정과 CD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래요. 자,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이 Q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럼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서 Q는 델타 U 더하기 W. 요 식을 활용을 할 거고, 표를 다 채워 볼 거예요. 자, AB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AB는 등적 과정이래요. 그리고 CD 과정도 등적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BC와 DA는 등온 과정이래요. 등온. 자, 그러면 A, B, C, D는 등적이기 때문에 델타 V가 0이네요. 그러니까 W가 얼마여야 돼? 0. 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등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온도의 변화량이 없어요. 온도의 변화량이 없으니 델타 U도 얼마여야 돼? 그렇지. 이렇게 0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그렇지. 흡수를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플러스 EQ 제로. 근데 W가 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그렇지, 증가해야 될 거고, 그 값은 W EQ 제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BC 과정은 온도가 일정해요. 자, 온도가 일정한데, B에서 C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3Q 제로만큼 흡수를 합니다. 그럼 W도, 그렇지, 3Q 제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C하고 D, D하고 A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막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 뭔가 제시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DA까지는 뭐 찾을 수 있다고 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요. 열기관이 1회 순환하는 동안에, 그렇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다라는 것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EQ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EQ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CD의 기역은 마이너스 EQ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EQ 제로만큼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DA도 마찬가지로 온도는 같은데 부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Q 제로만큼 방출했겠지. 그러면 W가 Q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를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표만 채우고 나면은 기역, 니은, 디귿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기역 보세요. 동그라미 기역은 EQ 제로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선생님, 마이너스 EQ 제로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는 방출의 의미인 거고요. 값으로 봤을 때는 EQ 제로가 맞는 거겠지. 그지? 오케이. 자, 니은 볼게요. 기체의 압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와 D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PV는 T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V분의 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B하고 D의 부피를 비교를 해보면요. 부피는 일단 B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보니까 D가 더 큽니다. 그리고 온도도 비교해 보시면 B하고 D 중에서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절대 온도는? B가 더 높습니다. V분의 T 형태가 압력으로 쓸수 있는데, 부피는 B가 더 작고, 온도는 B가 더 커요. 그럼 결론적으로 압력은 B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될까요? 그렇죠. B가.

더 커야 됩니다. 해서 비해서가 뒤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디귿. 열기관의 열효율은 0.4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효율은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흡수한 열량 대비 얼만큼 일을 했는가를 따지면 돼요. 자, 흡수한 열량은 얼마냐면 플러스만 보세요. 플러스 2Q0 플러스 3Q0니까 5Q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일은 요거 싹 다 더하면 됩니다. 얼마예요? 플러스 3Q0 마이너스 Q0니까 2Q0. 해서 Q0 약분하니까 5분의 2, 즉 0.4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기역니은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계 교재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능 특강 72페이지에 5번 문항입니다. 자, 그래프 보니까 어떤 형식이에요? PV 그래프예요? 아니에요. 부피 절대 온도 그래프입니다. 자, 부피 절대 온도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내가 잘 알고 있는 또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봐왔던 PV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PV 그래프를 요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PV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피 절대 온도니까 PV는 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압력이에요. 압력은 부피분의 절대 온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부피분의 절대 온도 한번 표현해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V0분의 T0, 편의상 요거를 P0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자, 숫자만 보세요. 2분의 2죠? 그러니까 1이야. 그러니까 얼마? P0. 이렇게 빠르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D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P0.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C는 어떻게 돼? 1분의 3이니까, 그렇죠. 3P0. 그래서 압력 값이 P0, P0, 2분의 3P0, 3P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일단 P0, 여기는 2P0, 여기는 3P0, 그리고 2분의 3P0는 여기가 되겠죠. 2분의 3P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피 값은 총 몇 개가 있어요? V0, EV0.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V0, EV0. 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부터 볼까요? 자, A는 P0이고 EV0예요. 여기가 A. 찍을 수 있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V0, P0. 여기. A에서 B는 이렇게.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V0에 3P0. V0에 3P0.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D를 볼게요. D 같은 경우에는 EV0에 2분의 3P0. 요렇게 되겠네. 자, 여기가 D, C, 그리고 D.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C하고 D 같은 경우에는 등온 과정이니까 그래프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D에서 A로. 이런 식으로 PV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는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활용해서 부피 절대온도 그래프에서 없는 압력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압력과 부피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AB 과정은 압력이 P0로 일정한 과정이고요. 등압이라는 거죠. BC 과정과 DA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자, BC랑 DA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등적 과정이에요. 그리고 C에서 D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표가 제시되어 있네. 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이용해서 표를 하나하나씩 채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등적, 등온, 등적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힌트를 이미 이제 준 거예요. 뭘 준 거냐면
등적이니까 부피 변화량 없어. 그러니까 1이, 그치, 0이야 라는 거 알려준 거고, 등 5는 온도 변화 없어.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량이 0이야. 온도의 변화량이 0이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그렇지,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0. 똑같이 여기 등적이니까 여기는 0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런데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BC 과정. BC는 등적인데, 여길 보니까 B에서 C로 갈때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열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Q1이라 볼 수가 있을 거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플러스 Q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역 봅시다. 동그라미 기역은 2분의 1Q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하고 가야 될 게, 절대 온도. 자, A, B, C, D의 절대 온도가 얼마인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고 갈게요. 자, A 얼마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ET0. B 같은 경우에는 T0. C 같은 경우에는 3T0. D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3T0.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봤냐면, 얘기했죠. 열기관 1순환에서 델타유가 얼마라고? 0. 그치? 델타유가 0.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 잘 봐. BC는 T0에서 3T0로 얼마만큼 온도가 증가했냐면, 플러스 2T0만큼 온도가 증가했어요. 그지? 그리고 AB하고 DA를 잘 보세요. AB는요,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그렇지, T0만큼 감소했어. 그리고 DA도 보니까 T0만큼 감소를 했어. 자,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쓴요 값들은 온도의 변화량들이에요. 자, ET0만큼 증가했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Q1입니다. 자, 이제 뭘 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온도의 변화량하고, 그렇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ET0만큼 변했을 때 Q1만큼 변한다면, T0만큼 변했을 때는, 그렇지, 절반값인 2분의 Q1만큼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값은, 그렇지, Q1을 절반씩 나눠 가지면서 방출하는 2분의 1 Q1, 2분의 1 Q1만큼 방출하는 상황이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역은, 기역 보세요. 동그라미 기역은 2분의 1 Q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B는 무슨 과정이에요? AB는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요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W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죠? 이 W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역이 2분의 1 Q1보다는 큰게 맞아. 그치?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열기관의 열효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열효율을 구하는 기본적인 식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그치? 흡수한 열량 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흡수한 열량 빼기 방출한 열량, 요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쵸? 1은 흡수 빼기 방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흡수하고 방출을 다 이제 알고 있기는 해요. 자, 우선은 여기 빈칸이 있긴 한데, DA 과정에서 등적이기 때문에 W가 0이므로 Q는 마이너스 2분의 1 Q1. 이렇게 될 거고, 자, Q2 같은 경우에는 CD에서 방출하니까 CD 과정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CD는 부피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AB 같은 경우에는 등압인데 부피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흡수한 열량은 Q1과 Q2인 거예요. Q1 더하기 Q2.
Q2. 거기에서 이제 2를 써보면

보게 되면 Q1 더하기 Q2라고 하는 흡수한 열량에서 뭘 빼야 되냐면 방출한 열량을 빼야 되는 거예요. 방출 같은 경우에는 기역 더하기 2분의 1 Q1에 해당이 되겠죠. 요만큼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역의 조건에 따르면 동그라미 기역은 얘는 뭐보다 커야 돼요? 그치. 동그라미 기역은 2분의 1 Q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요 괄호, 주황색 괄호 자체는, 이 주황색 괄호 자체는 뭐보다는 크게 될까? 그치. Q1보다는 크게 되겠죠. 왜냐면 얘가 2분의 1 Q1보다 크게 되면 2분의 1 Q1 합쳤을 때 Q1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보다는 커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요 상태에서 Q1 더하기 Q2 빼기 괄호를 하게 된다면 요값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밑에다가 해보면 Q1 더하기 Q2에다가 Q2 마이너스 여기 있는 Q1과 여기 있는 Q1을 계산했을 때뭐 X 앞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 Q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는 뭐냐면 Q1 더하기 Q2분의 Q2라고 하는 니은에서 물어본 요 값보다는 이만큼 빠져가지고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니은에서 뭐라 그랬어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그치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니은은 틀렸고요. 그다음 마지막 디귿 볼게요.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한 일은 4분의 5 P0 V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체가 한번 순환할 경우에는 자, A, B, C, D, A 한 바퀴 돈 거잖아요. 이때의 면적을 구해주면, 즉 PV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값으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형으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했을 때이 면적보다 실제로 요 흰색 그래프는 더 면적이 작은 거잖아요. 그럼 이 면적이 4분의 5 P0 V0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데, 자, 구해볼게요. 자, 밑변은 얼마냐면 2P0. 그다음에 윗변은 얼마예요? 2분의 P0. 자,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V0 나누기 2를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5P0 V0인데 2로 나눴으니까 4분의 OP0, V0. 이게 바로 사다리꼴의 면적인데, 실제로 이 흰색 그래프는 이 열기관이 1회 순환하는 동안에 한 일이므로, 사다리꼴의 면적보다는, 그렇지, 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5P0, V0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작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일단은 부피하고 절대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부피 절대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력 부피 그래프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압력 부피 그래프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압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압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럼 그 압력을 구하는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변형하면 P를 구할 수가 있고 부피분의 절대온도 이용하면 P를 모든 지점에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요표 있잖아요. 이 표를 또 채우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두 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두 개의 문제를 더풀 동안 이제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아, 풀이하는 방법이 대략적으로 좀 정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한번 연습도 해볼게요. 자, 3번이고요. 수능특강 73페이지에 있는 7번 문항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아, 요런 문항이구나. 이런 유형은 요렇게 푸는 거구나.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돼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7번. 그림은 열기관 1, 2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고요. A, B 과정과 CD 과정, 그리고 EF 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순환 과정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지금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열역학 제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다 쓰셔야 돼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A, B, 그다음에 B, C, C, D, D, A. 요게 바로 열기관 1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열기관 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A, B로 가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BE로 가죠. BE, 그다음에 EF, 그다음에 FA. 자, 요 과정은 바로 열기관 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열기관 1과 2에 대해서 열역학 제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 요것을 한번 채워보자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보시면 BC, BE, DA, FA. BC, DA, BE, FA는 전부 다 뭐냐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0인 거예요? 이렇게 W가 0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등적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랬냐면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OQ0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OQ0. 근데 여기도 AB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열기관 2에서도 AB가 흡수한 열량은 OQ0.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CDEF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 나와 있어요. 자, CD에서는 방출한 열량이 얼마냐면 4Q0. 그리고 EF 과정에서는 3Q0. 마이너스 3Q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네요. A와 D. 그리고 D와 F의 온도 차는 서로 같대요. 자, 너무 중요한 조건이 나왔어요. 자, AD. A하고 D였죠? AD와 DF. 얘네들의 뭐가 똑같다? 온도 차가 같다. 온도 차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량이 같다? 그럼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열효율을 제시하고 있네요. 열효율. 열효율은 열기관 1에서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다 이제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온 과정인 거를 체크를 안 했네요. AB는 등온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CDEF. CDEF도 등온 과정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등온 과정이니까 흰색은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조건들인 거고 나머지를 이제 주황색으로 한번 채워볼 건데 자, 일단은 AB는 플러스 5Q니까 W가 플러스 5Q0이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 밑에도 보면은 AB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등온 과정이니까, 그죠? 여기서도 플러스 5Q0라고 바로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BC하고 DA를 보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인 것을 이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요두 개의 값을 모르잖아요. 자, 이럴 때는 하나의 값을 U라고 세팅을 해보면, 그지? U라고 세팅을 해본다면 나머지 하나의 값은 뭐 마이너스 U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을 텐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또 굳이 따져서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DA를 잘 보세요. DA는 보면은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 상황이겠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겠네? 그럼 나머지 여기는 BC 과정은 마이너스겠네?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C 과정은 W가 0이니까 Q가 마이너스 U. 그지? DA 과정은 W 0이니까 Q가 플러스 U.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 열기관 1을 이렇게 다 채울 수 있는데 요 상황에서 열효율이 6분의 1입니다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열효율이 6분의 1이어야 돼. 그 6분의 1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흡수한 열량 얼마예요? 흡수한 열량. OQ0와
그치, W. 아, W가 아니죠. U죠, U. 5Q0 더하기 U. 그리고 1의 양은 5Q0랑 마이너스 4Q0 더하면 Q0. 그지?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6Q0는 5Q0 더하기 U. 따라서 U라고 하는 것은 Q0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채워볼까요? 마이너스 Q0, 마이너스 Q0. 채울 수 있겠지? 여기는 플러스 Q0, 여기는 플러스 Q0.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막히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떤 조건을 생각을 못 했거나 어떤 조건을 활용하지 못한 거냐면 요거. 온도의 변화량이 같다.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그치. AD하고 DF가. 근데 지금 보면은 AD, DF의 그 온도 변화량이 각각 같은데 그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Q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DA가 Q0만큼 변한 거면 F에서 A로 가는 거는 얼만큼 변해야 될까? 두 배만큼 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F에서 A로 가는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가 증가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EQ0만큼 증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찾아야 돼? 그치. 온도 변화량이 같다.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럼 DA가 Q0만큼 변했다면 FA는 온도가 두배 변한 거니까 EQ0만큼 변한 것이다 라고 쓸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요거 하나가 채워지면, 잘 보세요. 열기관 2에서도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치,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전체 합쳤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BE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그치, 마이너스 EQ0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0이 조금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B 과정에서는 W가 0이니까 Q가 마이너스 EQ0. 맞지? 그리고 FA 과정에서는 W 0이니까 Q가 얼마? 플러스 EQ0.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를 다 채우고 나면, 아, 여기 하나 남았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3Q0. 우리가 열기관 2에서도 표를 다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보세요. FD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D 과정은요, D에서 A로 가는 과정과 무엇이 똑같다고? 온도 변화량이 같다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아요. D에서 A로 갈때 얼마만큼 변했어요? 내부 에너지가. Q0만큼 변했죠? 그러면 F에서 D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변해야 돼요? Q0만큼 변해야 되고, 플러스니까 흡수. 즉, 흡수한 열량이 Q0가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는 사실이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5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역은 열기관 2의 열 효율이에요. 자, 구해볼까요? 자, 기역은요, 흡수한 열량 얼마예요? 플러스만 보면 되지. 플러스 5Q0, 플러스 EQ0. 그러니까 얼마? 7Q0. 그치? 자, 그리고 1을 보시면 플러스 5Q0와 마이너스 3Q0를 다 더하면 되죠? 얼마? 그치, EQ0. 그래서 열기관 2의 열효율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7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니은 몇 번이죠?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문제는 이제 기존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열기관이 이제 두 개예요, 두 개. 그죠? 그러니까 순환 과정이 두 개가 나온 거고 두 개가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뭐만 달라지냐면 여러분들이 한번더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만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표를 한번더 완성하면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온도 변화량이 같음을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음을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항. 자,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항입니다. 수능 완성 46페이지에 4번 문항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세요. 그림은 열기관에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A 과정을 거쳐서 한번 순환을 합니다. 자, 수능 완성에 있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세 개의 문항에서와는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과정이 하나가 이제 생략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A, B, C, D, A 과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 A 과정이네요. 좀더 축약되었죠? 자, 이 과정 동안에 무엇을 나타냈냐면 압력과 절대 온도 그래프로 제시한 상황이에요. 압력과 절대 온도. 그러면 우리가 PV는 T를 이용해서 이 문제의 조건에 없는 V를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V라고 하는 거는 압력분의 T로 표현할 수가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C부터 볼까요? C는 압력분의 T0. 요거를 우리가 V0라고 한다면, A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V0. B 같은 경우에는 3분의 3이니까 V0. 아, 이렇게 부피를 또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래프를 바로 그려서 PV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본다면 압력이 지금 P0, 3P0. 이두 개가 있죠. P0, 3P0. 그리고 부피는요? 3분의 1 V0, V0. 이렇게 있어. 3분의 1 V0, V0. 그러면 A부터 한번 가볼게요. A는 3P0에 3분의 1 V0. 여기 A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3P0에 V0. 여기. 이렇게 가겠지. 그지? 자, C 같은 경우에는 P0, V0. 여기가 C. 그래서 BC 과정. 그리고 AC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등온 과정.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요게 바로 문제에서 제시한 압력 절대 온도 그래프를 PV로 바꾼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 과정과 BC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이 Q1과 Q2입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AB, BC, CA의 열역학체 1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활용을 해보면 CA 과정 같은 경우에는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입니다. BC는 등적이니까 W가 0이겠지. 그치? 자, 그런데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Q1이래요. Q1. 그러면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Q2. 그러면 BC가 마이너스 Q2니까 W가 0이므로 여기는 마이너스 Q2. 그리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전체 얼마여야 돼? 0. 델타 U가 0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 과정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렇지. 플러스 Q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W는 얼마일까요? W는 그렇지. Q1에서 Q2를 뺀 값이겠지. 요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기억 보세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1이다가 아니라 Q1에서, 그렇지, Q2만큼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C 과정에서는 열을, 그렇지,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등적이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호만 보고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얘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실제로 이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CA 과정에 흡수한 열, 방출한 열 얼마인지 몰라요. Q0라고 한번 둬볼게요. CA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온 과정인데 부피가 감소하니까 뭐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열 효율을 구해보면 자, 흡수한 열량은 Q1. 그다음에 1 계산해보면 Q1 빼기 Q2에다가 마이너스 Q0.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Q1분의 Q1-Q2에서 Q0만큼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열 효율은 이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열역학 과정하고 열 효율 관련된 개념하고 문제들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풀이해보니까 좀 형태가 정해져 있죠? 반복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중입니다. 여러 가지 유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완전우성, 불완전우성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그다음 연관, 삼연관, 뭐 독립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좀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인데 복대립 유전이 좀 남아 있었죠.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배웠던 뭐 ABO식 혈액형 같은 그런 복대립 유전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 가지 유전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우리 한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대립 유전은 잘 아시죠? 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도 뭐 다인자 유전 아니죠. 네,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배운 복대립 유전의 얘는 ABO식인데 ABO식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패턴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대립임을 알려주는 표현, 문제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야.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대립 유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인데 세 개의 유전자인데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세 개인데 이때 이제 이렇게 우려관계가 분명해. 세 개의 유전자가. 이런 경우에는 표현형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AE, AB, AC가 하나의 표현형을 묶어버리죠. B, B, BC가 또 하나의 표현형, C가 이제 하나의 표현형. 이렇게 세 가지 표현형으로 우리가 이제 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대립 같은 경우는 A와 B가 이제 공동우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고, 여기는 불완전우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이제 A, B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A부터 써볼까요? A, A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C도 A겠죠. A가 C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 거니까. 그 다음에 B, B가 있겠고요. B, C도 있겠죠. 얘도 이제 B 표현형이겠죠.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C, C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A, B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네 가지예요. 됐죠.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보지 않으셨겠지만 여섯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AA 표현형이 있겠고 BB 표현형이 있겠고 CC 표현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B가 또 별도의 표현형일 것이고 AC가 또 별도의 표현형일 것이고 BC가 별도의 표현형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섯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가지도 나올 수 있어요. 다섯 가지도 어떻게? A가 B에 대하여 A가 B와 A가 C와 근데 B는 C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AA가 있겠고요. BB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C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B라는 게 있겠고요. AC라는 게 있겠죠. 근데 BC는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열관계 같은 것들 조건들을 달리하게 되면 표현형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등호라고 하는 것은 공동우성 또는 불완전우성 정도의 의미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복드립 문제의 뭐 패턴이라고 했는데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세 가지 변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고, 부모가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성, E와 F, 그 다음 마지막 열성, 이렇게 이제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형은 E 표현형과 F 표현형이 1대1인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줬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난 복대리 유전인데 만났어. 근데 이게 1대1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는 없지만 자손에게 나타난 표현형. 뭐예요? 부모는 지금 E 표현형과 G 표현형인데 여기 부모에게 없던 F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자, 이 표현형은 가운데 우성입니다. 가운데 우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손 모두에 나타난 거예요. 부모와 자손 모두에 나타난 건 뭐죠? 부모의 E 있었죠? 자손의 E 나왔죠? 요게 가장 우성. 네, 가장 우성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써보시면 눈에 좀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부모가 이번에는 EG, 가장 우성과 가장 열성, 그 다음에 중간 우성과 가장 열성끼리 이제 만나게 되면 E 표현형, F 표현형, G 표현형이 보통 2대 1대 1, 요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요거 여러분들 분리의 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공동우성 같은 패턴을 볼까요? 예, 공동우성 같은 패턴은 이제 A, B, 이게 이제 A와 B, 예, 그 다음에 이제 O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 A, B와 A, O라는 게 만났을 때 A 표현형, A, B 표현형, B 표현형이 2대 1대 1로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좀 연습 삼아 적어 보시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2대 1대 1의 비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해봤죠. 먼저 이제 일반 복대립인지 공동우성인지, 지금 무슨 말이냐? 요건지, 요런 스타일인지, 요런 스타일인지, 요런 스타일의 2대 1대 1인지, 아니면 예, 우리가 공동우성, A와 B가 공동우성이고 O가 열성인 그런 스타일인지를 한번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두 경우 모두 2대 1대 1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구별 포인트 보시면은 일반 복대립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 세 가지라는 거 우리 아까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A, B식 같은 이러한 공동우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형이 네 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형이 네 가지라는 조건만으로 A, B식 혈액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공동위성이나 불완전 우성이 포함된 다른 복대립도 표현형이 4가지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단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일반 복대립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독립이다, 상인연관이다, 상반연관이다, 그 다음에 우리 불완전 우성의 중간 유전,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 이런 것들은 다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한 쌍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짓는다라는 거고, 다인자 유전은 두쌍 이상의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짓는 건데, 요거 우리가 배웠던 게 피부색이었어요. 대문자의 수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진다. 기억나시죠?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두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의 형질이 결정된다. 두 쌍?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양성 이형 접합. 이거는 삼성 이형 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복대립 유전과 좀 구분해 보시면 얘는 한 쌍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한쌍 자리에 세개 이상의 유전자가 올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인자 유전은 두쌍 이상이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각 유전자마다 두 개씩. 라지 스몰A, 라지 비스몰B 이렇게 두 개씩. 얘는 세개 이상. A, B, O 뭐 이런 식으로 복대립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복대립은 A, B O식이요. 다인자는 피부색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지금 다인자 유전을 좀 보고 있는데,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은 유전장에 포함된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삼성 이형 접합이다라고는 읽지만,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대문자의 개수다. 대문자가 세 개인 표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문자 수가 같으면 같은 표현형이다. 대문자 수가 다르면 다른 표현형이다. 우열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대문자의 개수만 센다. 라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인자 유전이니까 당연히 이제 독립과 연관에 따른 풀이법이 있겠죠. 모두 독립이다 라고 하면 우리 컨비네이션, 조합이라고 하는 조금 우리 수학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연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식세법을 대문자 수를 적고 사각형, 뭐 표를 좀 그려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풀때좀 연습을 좀할 거고요. 자, 그래서 부모가 모두 세쌍 이형 접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쌍 이형 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손의 표형의 가짓수 볼까요? 네, 최대 7가지. 왜요? 대문자의 개수가 최대 6개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생식세포가 독립이에요. 독립. 각각 독립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고 라지 A, 라지 B, 라지 D 생식세포 만들 수 있겠죠? 여기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 만나면 대문자 6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스몰 A, 스몰 B, 스몰 D, 여기서 스몰 A, 스몰 B, 스몰 D 만나면 대문자 수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대문자 수가 6개부터 0개까지이기 때문에 자손의 표현의 가짓수는 7가지입니다. 요게 피부색 유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생식세포 부모라고 했을 때 여기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죠? 8가지. 여기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 그래서 총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손이 대문자 몇 개인 표현형을 나타낼 확률이 얼마니? 라고 했을 때 분모에 64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분자에 6 콤비네이션 N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예. 만약에 대문자 수 3개의 확률이라고 하면 6C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독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까지가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피부색.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얘 이제 2형 접합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 수가 없어요. 소문자 도형 접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 대문자 수몇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다죠? 예, 3개가 최대죠. 그래서 대문자 수 3개, 여기서 소문자만 스몰 A, 스몰 B, 스몰 G 생색세포랑 여기서 생색세포가 만나면 대문자 없는 거니까 3부터 0가지니까 4가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4가지 만들어지려면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부모의 생색세포 유전자형 역시 독립 기준으로 부모 쪽에, 아빠 쪽에서 8가지, 엄마 쪽에서는 1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8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분의 1로 시작한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6자리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차피 얘 3자리는 얘로 확정된 거니까, 대문자가 나와봤자 3개가 최대니까, 여기다가 3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대문자와 소문자가 동형 접합으로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소문자 동형 접합이 있죠. 여긴 대문자 나와봤자 최대 두 개예요. 그죠? 한 자리는 무조건 소문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생색세포가 한 종류죠. 20개밖에 안 나오겠죠.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니까 생식세포의 종류는 여기 1을 곱 하나만 하니까 네 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는 라지비가 확정이죠. 그죠? 이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니까 네 가지. 그래서 자손의 경우의 수는 16가지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 수 최대 3개죠.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 수 최대 2개죠. 최소는 몇 개죠? 최소? 최소 여기에 한 개는 나올 수밖에 없죠. 라지비는 나올 수밖에 없죠. 생색세포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문자 수 최대 5개에서 대문자 수 최소 1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최대 5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손이 이렇게 만나서 자손이 대문자 N개인 표현형을 나타낼 확률 우리가 앞에 1번에서 2번에서 했었죠. 네, 그때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가 확정이에요. 그죠?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개 자리가 지금 관건이죠. 요 자리, 두개 자리, 요두개 자리가 관건이기 때문에 4라고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다음에

아, 여기서 16개 중에서 이미 한 자리가 라지비로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3개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라지비 나올 거니까 무조건 자손에. 그죠? 대문자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되니까 그거 하나 빼서 n-1이라고 여러분이 계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복잡한 거라 여러분들이 20까지는 뭐 활용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자, 연관된 다인자 유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관된 다인자 유전 이런 것도 문제 나왔을 때는 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표로 그려놓으니까 뭔가 싶긴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 모두 AB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2 연관 1 독립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AB 스몰 AB에 라지 D가 독립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대문자 개수 한번 세보자 이런 얘기죠. 다인자 유전이라고 적용했을 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대문자의 개수는 이렇게 만나면 생세포 3개죠. 2개,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3, 2, 1, 0 썼고요. 이쪽도 3, 2, 1, 0쓴 거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 대문자 수 최대 6개 나올 수 있고, 최소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자손이 대문자 3개일 확률. 컨비네이션 조합을 쓰는 건 독립일 경우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각형 그려가지고 좀 보자. 얘기가 요 얘기인데, 여기서 대문자 3개인 거 찾아보세요. 대문자 3개인 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16개 중에서, 이게 총 16개죠? 그죠? 16개 중에서 4개다라는 거, 4분의 1의 확률을 얘기할 수 있겠고, 자손이 부모보다 진한 표현형이다라는 게 뭐예요? 자손이 지금 대문자 수 3개잖아? 그러면 대문자 수 4개인 녀석, 5개인 녀석, 6개인 녀석이란 얘기잖아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나머지 확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빼셔야 되겠죠? 이런 거. 2개짜리 빼시고, 하나짜리 빼시고, 이거 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나머지 남는 게 16분의 6이다라는 확률을 얘기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표가 굉장히 또 짧아졌죠. 그거는 부모 모두가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연관된 경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연관될 수도 있잖아.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의 연관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뭔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2개, 그 다음에 2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도 2개요, 이렇게도 2개요, 이렇게는 하나, 그죠? 이렇게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2개짜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짜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맞죠? 2개짜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하나짜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대문자 수는 최대 4개, 최소 2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 3, 2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자 수 나왔고요. 자손이 대문자 3개일 확률이라고 물어봤어요. 3개일 확률.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3개일 확률. 요거 물어본 거니까 어차피 16가지죠. 여기도 4가지. 여기도 네 가지인데, 곱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2, 4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 4잖아요. 그럼 8이란 말이야. 그럼 16분의 8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상인이고 하나는 상반이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네. 얘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어진 생기세포는 우리 아까 상인에서 했잖아요. 3개, 2개, 1, 0개. 다 하나씩이죠. 그죠?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얘네들은 아까 했었죠. 요거 두 가지 종류, 요거 두 가지 종류.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은 대문자 수가 최대 5개 나오고, 최소 하나 나오기 때문에 표현형은 최대 5가지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최대 5가지다라는 걸 가지고 요 그림을 연상해 주는 게 문제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되는가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고요. 자손이 대문자 세 개일 확률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니까 총 16개 중에서 요 곱하시면 되겠죠? 1 곱하기 2 하시니까 2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2 곱하기 요거요. 2 곱하기 1 하시는 거니까 여기

0: 있겠고요.
1: 아,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여러분들 16분의 4니까 확률이 요건 4분의 1이 되겠어요. 네, 4분의 1로 여러분이 고쳐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자료실의 교재에는 4분의 1로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연관일 독립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부모의 유전자에 동형 접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 그랬어요. 자, 아까는 다 잡종이었죠. 다 이형 접합이었죠.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왼쪽 그림은 AB 연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 주시면 되겠다. D와 스몰 D 그려 주시고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그려 주면 되겠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 개수는 3개, 2개, 2개, 하나 되겠습니다. 그죠? 네. 3개짜리는 하나, 2개짜리가 2개, 두 가지네요. 그죠? 하나짜리가 하나.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 이쪽 보시면은 대문자 2개,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대문자 0. 그죠? 그럼 요거는 한 가지, 요거 두 가지, 요거 한 가지.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자손의 표현형 나와 있어요. 자손의 표현형은, 자, 대문자 최대 5개 만들 수 있겠죠? 최소 하나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표현형은 5, 4, 3, 2, 1. 네, 5가지 표현형. 자손이 3개일 확률, 자, 3개 확률 여기죠? 여기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1 하시니까 1 쓰시면 되겠고, 2 곱하기 2 하시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둘, 여기 둘이니까 4고요. 여기 1, 여기 1이니까 1이죠. 네. 근데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여기다 숨어 있네요. 1 곱하기 1이니까 1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6개죠? 총몇 개죠?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니까 16분의 6 하셔서 8분의 3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 모두 3연관인 경우까지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3연관까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 부모 모두가 이형 접합인데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Large ABD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Large ABD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대문자 수 3개짜리, 하나짜리, 하나씩 나오죠? 대문자 3개짜리, 대문자 하나도 없는 거, 그죠? 하나도 없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 네, 3개짜리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건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대문자는 6개, 3개, 하나도 없는 거. 3가지 나올 수 있고. 자손의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은 이게 다니까.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가 다니까. 요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 4가지로.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 2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연관인데 A와 B와 D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볼게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라고 다 조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도 똑같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대문자 2개짜리, 대문자 하나짜리 이것도 각각 하나씩이죠?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4개짜리, 대문자 3개짜리, 대문자 2개짜리니까 세 가지 표현형 됐고, 그 다음 대문자가 세 개인 경우 역시 네개 중에 두 개니까 2분의 1 확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arge ABD 연관되어 있는 거, 자, 서로 연관이 달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랑 이번에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걸 보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겠지. 여기는 이제 소문자고. 자, 여기는 두 가지니까 대문자 세 가지,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경우. 됐고. 여긴 대문자 두 개, 대문자 하나. 역시 한 가지씩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경우의 수는 대문자 다섯 개, 네 개, 두 개, 하나. 아,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수가 세 개일 확률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ABD 연관이랑 A small b large D 연관. 자, 이거 떼볼게요. Large A, Large B, Large D 연관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유전

직장에 동형 접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라지 됐으니까 나머지는 저대로 써주시면 돼. 스몰 A, 라지 B, 스몰 D라고 써주시면 돼. 그죠? 예, 유전장이 이제 이형 접합이 아닌 경우야. 자, 이쪽은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스몰 A, 스몰 B, 스몰 D겠고. 예, 여기서는 대문자 3개짜리, 대문자 하나짜리, 대문자 3개짜리, 대문자 하나짜리. 여기서는 대문자 2개짜리, 대문자 하나도 없는 거. 대문자 2개, 대문자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대문자의 개수를 보시면 5개, 3개, 하나니까. 예, 최대 3가지고요. 자손이 대문자 3개의 확률은 요게 전부죠? 요게 전부니까 여기랑 여기. 4개 중에 2개, 2분의 1 확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수업 시간에는 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봤어요. 그죠? 우리가 문제 풀이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양한 다인자 유전의 조합들을 한번 적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2021학년도라 굉장히 좀 오래된 문제지만 사실 이거는 뭐 해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그것이 뭐더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2021학년도부터의 문제들은 요번 수능에 다 같은 교육과정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걸 다 풀어보시기엔 또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실까봐 몇 개의 문항만 여러분들 연습을 좀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문항만 제가 가져와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문제를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뭐별 무리 없어요. 대립유전자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와우. 복대립유전 되시겠습니다.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영향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기 때문에 표현형이 세 가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유전장이 B씨인 아버지와 AB인 엄마, 자, B씨인 아버지와 AB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 조합이 만들어질 때, 뭐, AB 만들어지겠고, BB 만들어지겠고, AC 만들어지겠고, 뭐, BC 만들어지게 되건 뭐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이고요. 기역이 태어날 때, 기역에 가에 대한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은 확률, 자, 아버지가 요건데요. 이거와 같은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러면, C라고 하면은 C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탈락이죠. 결국은 이렇단 얘기죠. 요거란 얘기겠네요. 아버지가 B 표현형이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얘도 B란 얘기고, 얘도 B란 얘기고, 얘도 B란 얘기입니다. 이미 B가 C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건 아버지의 표현형에서 봤으니까 여기도 확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B가 뭐에 대해서도 우성이구나, A에 대해서도 우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야 얘도 B 표현형, B 표현형, B 표현형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열관계를 좀 잡아봤다라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 다음 유전장이 AB형인 아버지가 있어요. AB형이 아니라 AB, 그죠? 네, 유전장이 AB인 아버지와 AC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AA 조합, AC 조합, AB 조합, BC 조합이 만들어지겠고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게 가에 대한 표현형이 최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표현형이 세 가지. 어차피 이제 여기서 이미 우영향이 분명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표현형이 세 가지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A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B와 A 사이의 우열관계를 잡았잖아요. B와 C 사이의 우영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다른 표현형이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만약에 A가 C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A가 나와버리니까 표현형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아, C가 A에 대해서 우성인가 보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렇다면 정리하시면 결국 B가 C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역번 보기에 다인자 유전 아니라 그랬어요.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복대립 유전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인자 유전은 두쌍 이상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B는 뭐 C에 대해서도 우성이고 B는 A에 대해서도 우성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됐고, 니은의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었어요. 이게 니은입니다. 이게 니은이고요.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가 요거죠. 어머니가 A와 C를 가지고 있어요. A와 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C 표현형의 얘기고요. 그럼 결국 얘만
어머니랑 같은 편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깔끔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다면 2번 문제는 좀 복잡한,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표현으로는 지저분한 그러한 문제가 2번 문제인데, 가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A와 B에 결정됩니다 그랬으니까 이미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인자 유전입니다 라고 하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가일 표현형은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그렇죠? 우리 항상 다인자 유전하면 대문자 수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즉 대문자 수 다르면 표현형 달라요, 이런 얘기고, 이게 가예요. 가. 가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보시면 한 쌍이라 그랬으니까 이미 단일인자 유전으로 잡혔고, 대립 유전자 EFG 나왔습니다. 아, 복대립이군요.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 이 얘기는 뭡니까?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 아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게 있다. 즉, 어떤 걸 떠올리시면 돼? 우리가 공부했던 ABC 캐릭형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 그죠? 나의 유전자형이 2G인 사람과 2인 사람의 표현형은 같다. 2G와 2E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아, 이건가 보구나. 이렇게 되나 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유전자형이 FG인 사람과 FN 사람이 같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겠죠? F가 G에 대하여 우성인가 보구나. 라는 걸 정보를 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왠지 느낌상 이런 느낌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겠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봤던 네, A형, B형, O형 네 가지 표현형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와요. 이거 좀 이쪽에다 좀 옮겨 써볼게요. E가 G에 대하여, F가 G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한 거는 요거다라는 거죠. 위에 건 다인자, 아래 건은 단일인자의 복대립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은 남자 P와 여자 Q의 체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 나타냈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EFG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열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E와 F와 G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쓰실 때 E하고 G, E하고 G 또는 F하고 G 이걸 여러분들이 쓰시고 모순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실 때 기억에다가 한번 E를 넣어보시고 여기다가 G를 넣어보시고 아니면 또 FG도 넣어보시고요. 이렇게 해보셔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본다 라고 했을 때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이 섞여 있을 때는 단일인자 유전을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는 게 좋아요. 뭐가 단일인자였죠? 알파벳이? EFG가 단일인자였고 나머지 AB가 다인자였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묶어보셔야 돼. 묶어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EF를 묶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E와 F가 만났어요. 그럼 이제 A가 있죠? 네. A가 이제 두 개가 있네요. A가 두 개 있고 여기서 만나는 B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죠? 대문자 수가 두 개. BB. 그 다음에 B, small b. 그 다음에 small b, small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이제 만나게 되면 대문자 수가 최대 몇 개 나와요? 이렇게 되면 네 개. 이렇게 되면 세 개. 이렇게 되면 두 개. 뭐 이거 쓰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네.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죠? 네, EF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문자 세 개인 경우니까 세 가지 표현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보는 겁니다. 단일인자를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E와 E를 보실게요. E와 E. 그죠? 네. E와 E를 보시면 E하고 E를 봤을 때는 라지 A가 하나죠. 라지 A 스몰 A니까. 네,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만나면 세 개, 만나면 두 개, 만나면 하나. 세 가지 표현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G와 F 보실까요? G와 F인데 FG라고 쓰면 되겠죠? FG. 여기는 얘랑 얘가 만나니까 A는 하나. 그 다음 여기 똑같이 3, 2, 1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만나볼까요? EG. EG 만나볼게요. 자, E하고 G가 만나면 소문자밖에 없으니까 그거 없죠.
어쨌든 그래도 2하고 1하고

0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이 표현형이 10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이 표현형이 여러분들 10가지가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두개 묶여요. 묶이는 게 하나 보입니다. 이하고 이 G가 같은 이 표현형이죠. 얘하고 얘가 표현형이 같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인데 지금 얘도 이 표현형이고 얘도 이 표현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문자 수만 여러분이 비교하시면 돼. 대문자 수가 0, 1, 2, 3인 거지. 될까요?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이 표현이니까 대문자 수가 0개, 1개, 2개, 3개까지 4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묶었을 때 4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보실까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다른 거잖아. 다른 표현형이죠. 이거 F 표현형이고요. 얘는요. EF 표현형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가지. 여기서 네, 똑같은 거니까 3가지. 이렇게 묶어서 네 가지니까 이거 더하시면 10가지의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유형입니다. 조금 독특한 유형인데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 보통 단일인자 유전은 복대립 유전을 많이 주는데 어쨌든 단일인자 유전으로 여러분들 일단 묶으시고 거기에 있을 때 대문자 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통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러면 결국 얘가 표현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문자 수가 0개, 1개, 2개, 3개, 4가지의 표현이다라는 것만 잡으시면 우리가 10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 챙겨주시고, 뭐 문제는 또 밑에 이런 문항이 있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어. 찾았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라지에이, 라지에이, 스몰비, 스몰비.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은 확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선 대문자 수가 몇 개인 겁니까? 대문자 수가 두 개인 거고 여기는 F 표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요거에서 여기에서 대문자 두 개에다가 F 표현형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으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고, 대립 유전자는 라지에 라지비 라지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복대립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이것도 복대립이고, 가의 표현형은 네 가지. 가의 유전자형은 AA인 사람과 AD인 사람이 같다. 뭐 이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표현형 네 가지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ABC 혈액형처럼 우열관계가 다 뚜렷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A와 AD인 사람의 표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A가 뒤에 대해서 우성인가 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BB와 BD인 사람의 표현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B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가예요. 이게 가고요. 나 같은 경우는 두쌍 대립 유전자라고 했으니까 다인자 유전입니다. 나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수. 이거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거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대문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까 2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게 무엇이냐라는 걸 찾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인자 유전을 먼저 봐라. 얘네들을 먼저 보자 그랬어요. 예. 이쪽.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과 2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다. 5가지라고 하는 것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되겠다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먼저 묶자 그랬죠? AD를 묶으시면 되겠어요. 네. AD 묶여버리면은 이제 2가 하나 나오죠. 네. 2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FF가 나오면 두 개고요. F 스몰 F 나오면 하나고요. 그죠? 결국 두개 아니면 하나죠. 스몰 F 스몰 F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F와 관련돼서는 이제 하나가 나오거나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두 가지 표현형이구나. 어때요? 아까 문제랑 패턴이 비슷하죠? 이 비슷한 패턴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자라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A와 물음표가 만날 수도 있겠죠? 여기는 누가 오는지를 주지 않았어요. A와 물음표가 만났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하나고요. 1, 2, 네, 두 가지 보시면 되겠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보실까요? DD도 있겠죠? DD. DD? 네, DD. DD 보시면은 여기는 물음표.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라고 해볼까요? 물음표 해보시고 여기 1, 2. 여기도 일단 두 가지 됐고, 그 다음에 D랑 물음표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음표. 네. 여기 물음표가 있잖아요. 여기 물음표. 요거 쓴 거예요. 두 가지. 그럼 먼저 단일인자 유전부터 여러분이 채우신다고 했으니까 요 자리부터 채우시면 돼요. 요 자리부터. 여기다가 이제 뭐 B가 올 수도 있겠고, D가 올 수도 있겠고, 뭐 A가 올 수도 있겠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채워보시면 되는데, 먼저 B가 온다고 해볼까? 여기에 이제 B가 왔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A와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요거랑 다른 표현이겠죠? 이건 A 표현형, 이건 AB 표현형, 이건 D 표현형. 그 다음 여기에 B가 오면 얘는 B 표현형. 그죠? 표현형이 다 달라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다 세줘야 돼. 여덟 가지야. 모순이죠. 그죠? 이 8가지 나오니까 모순이단 말이야. 여기에 B를 넣으면 안 돼. 그지? 그럼 여기다 D를 넣어볼까? 요 자리에다가 D를 넣어보자. 여기다가 D를 넣어버리시면 얘랑 표현이 같아요. 그럼 어떠 그랬지, 아까? 앞서 문제에서? 요게 같아버리면 요 표현형 가짓수를 그냥 같이 세면 된다 그랬지.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를 넣어버리면 얘하고 얘가 또 같아버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몇 가지가 나와버려? 네 가지가 나와버려. 모순이죠. 될까? 아,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넣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A를 넣어버리시면, 여기 이제 A를 넣어볼게요. A, 여기다가 A를 넣어보자.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A죠. 얘도 A죠. 네, 묶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얘가 D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A가 돼버리죠. 이렇게 묶여버리네. 얘랑 이렇게 묶여버려요. 세 개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섯 가지 나오는지 보시려면 이두 번째를 한번 메꿔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뭐예요? 0이란 얘기죠. 그죠? 요 자리가 스몰 2가 와버리면 0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 표현형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로 갔지만 얘가 0이 돼버리면서 1, 2가 돼버리고요. 여기는 2, 3이 돼버리죠. 그럼 표현형이 몇 가지가 돼? 대문자 하나짜리, 대문자 두 개짜리, 대문자 세 개짜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쳤을 때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게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문제랑 요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풀어보면 우리가 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하고 얘 합쳐서 표현형이 세 가지니까 요거 두 가지까지 합치면 다섯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한 게요 자리에 이제 A가 오고 요 자리에 스몰 E가 온다라는 걸이 최대 다섯 가지의 표현형을 가지고 맞췄다라는 얘기야. 됐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맞춰서 풀어내는 문제의 유형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4번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다인자 유전과 복대립 유전의 문제였는데,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수가 있습니다. 가는 대려전자 A와 A스타. 자, 얘는 완전 우성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우성이라고 그랬고, 나는 대려전자 B와 B스타. 유전자에 따른 표현이 다르다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게요. 그죠?
얘는 완전 운성, 얘는 불완전 운성 좋습니다.

0: 그다음 단은 한 쌍의 대립전자가 결정되며 대립전자 DF, 이건 복대립이라고 좋습니다. 네, 나와 나의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 이건 없네요, 하나는. 앞에 A와 관련된 건 없고, 그 다음에 BB-DF랑, 그 다음에 BB-EF, 아, 여기 이제 네모. A가 없다라는 걸좀 표시해 볼게. BB-EF.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랬을 때, 가다의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아버지와 같을 확률. 아버지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얘부터 해볼까? 얘하고 얘가 만나가지고, 요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라지비 비스타. 요게 되는 거야. 비비, 비비스타, 비스타인데, 요게 1대 2대 1일 거란 말이야. 맞죠? 네, 1대 2대 1. 그럼 요거니까 4개 중에 2개.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뭐 곱하고, 뭐 곱해서 16분의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률을 여러분들이 좀 줄여볼 수가 있는 거야. 16분의 3이니까 요거 2 곱하시면 결국 요거 2개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 A와 DF 요쪽 곱했을 때 요게 8분의 3이 나오게 확률을 만드시면 되는 거야. 8분의 3. 네, 8분의 3이라는 확률은 우리가 또 인수분해 하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지. 그지? 요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얘는 어차피 완전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 A 스타 넣어버리면 요런 거 나올 확률이, 네,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3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4분의 3이라는 확률을 잡았고, 얘하고 얘가 만나서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확률을 어떻게 쪼개는지 그런 연습을 우리가 앞서 좀 시간에 연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쪽에 다음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4분의 3이랑 2분의 1 확률은 얘기했었고, 여기 좀 볼게. A-A-B-B-DF랑, 이거 이제, 아빠 쪽이 BB, D이죠? D이고요. 엄마 쪽이 A-A-B-B-DF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와 같을 확률, 표현형이, 이게 16분의 1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랑 요거랑 해가지고, 엄마 쪽 요거 열성 나올 확률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예,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삐삐 삐삐 다시 만나가지고 삐삐 다시 나와야 되겠지? 이건 이제 불완전성이니까 요거 나올 확률도 역시 2분의 1이고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4분의 1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4분의 1. 얘랑 얘랑 만났을 때. 그죠? 네, 요둘 만났을 때 4분의 1이 나오면 하면 되겠다. 그럼 이게 만나면 DD DF,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DE, 예, 그 다음에 EF. 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게 이제 어머니랑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런 표현형. 4분의 1이 나와야 돼, 4분의 1이. 요것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나오면 안 돼. 예,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우회형을 만드시면 우리가 이제 F가 D에 대해서 우성이 돼야 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E가 D에 대해서 우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E가 F보다 F가 D보다 우성인 이러한 케이스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확률을 어떻게 쪼개서 푸느냐,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인자 유전과 복대립 유전에서 앞서 좀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여러 가지 유전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가계도 분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약점 공략 표분석의 패턴 레벨 업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패턴 연습했습니다. 3강 동안 패턴 연습을 했고요. 그 패턴이 이제 이 유형별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파트는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표문제가 출제되는 그 단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완전 그 단원들에서 표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계층 표분석 문제는 어떤 유형이지라고 하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계층 표분석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앞에 패턴에서 봤던 것 중에 특히 비율 계산하는 어떤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표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거의 다 최고난도의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살짝살짝 봤었던 적도 있긴 하나 이제 쫙 모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9월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수능에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유사하구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표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었다가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보시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6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문제가 되겠고요. 문제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 A의 수혜자, B의 수혜자, 그러니까 뭐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복 수혜자 나와 있는 이런 형식이 되겠는데 얘는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작년도 6월 모의평가를 보면 역시 A, B가 뭔지 찾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비수급자, 수급 안 받는 비율하고 중복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얘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 유형이 있구나. A수혜자, B수혜자, 중복수혜자, B수혜자, 이렇게. 이 비율을 구해내는 이런 형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또 뜯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빨리 푸는 건 뭐야? 많이 풀어봐서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율 계산에서 산수처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 올해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6월에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올해 거잖아요. 젖혀두는 거 아니에요. 올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갑과 을은 사회보장제도 A, B만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의 제도와 동일한데 A는 상호부조의 원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A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B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렇지,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전체 인구 중 A나 B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을 비수혜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비수혜자의 비율은 비수혜자의 비율이 갑국이 을국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또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경우 전체 인구 중에서 비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복 수혜자 비율의 두 배이다라고. 즉 이렇게 조건들이 나온 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지. 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용할 것들이겠죠. 세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중복 수혜자 수는 각국과 을국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비수혜자의 비율, 일단 여기부터요. 비수혜자의 비율은 전체 중복수혜자 비율의 두 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국의 경우. 예, 갑국을 표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까요? 비수혜자, 그리고 수혜자. 자, 써볼게. 갑국의 경우 비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중복수혜자 비율의 두 배다. 중복수혜자가 10%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안 받는 비율은? 그렇지, 20%가 되는 거지.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나 B의 수혜를 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80%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왜 구했어요? 예, 처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 비슷한 문제를 풀어봐요. 그럼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됐죠? 이걸 왜 구했냐면 80을 왜 구했냐면 전체 100%에서 20은 수혜 안 받아. 그리고 80은 수혜를 받아.
수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10%는 어때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고 여기도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억하고 25를 더해서 이 10은 중복됐으니까 10을 한번 빼주면 뭐가 되는 거야? 80이 된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되죠? 다시 이걸 한번 써볼게. 기억, 사회보험의 수혜자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수혜자를 더한 다음에 거기에는 중복이 두번다 중복이니까 두번 표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중복 10을 빼준다. 그러면 수혜받는 사람 80%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얼마여야 돼요? 그렇지. 65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사회보험 받는 사람 65, 공공부조 받는 사람 25, 더해서 90인데 그중에 10만큼은 중복이야. 빼줬어. 80. 산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하지만 그 옆에 을국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비수혜자 비율은 갑국이 을국의 두 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국의 비수혜자 비율은 얼마예요? 10%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수혜자는 90%가 되겠지. 그러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개 더하고, 그 다음에 얼마? 20만큼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빼주면 90이다.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에 얼마 들어가야 돼? 그렇지. 5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90하고 나오게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도 이용했고, 얘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중복 수혜자 수는 갑국과 을국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복 수혜자 수, 여기 10이고, 20인데 중복 수혜자 수가 같대요. 그러면 갑국의 전체 인구를 얼마로 두면 되겠다? 200으로 두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으로 갔고, 그렇죠? 다안 써도 되겠지만, A의 수혜자, 아니, B의 수혜자,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50이고, 그 다음에 130이고, 뭐 이런 안 써주셔도 되지만, 네. 그냥 그때그때 선지에서 나올 때 간단한 산수니까 하셔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1번 틀렸네요. 그렇죠. 기억은 65고 니은은 52입니다. A와 달리 B가 강제가입이야? 아니지. 그치. 사회보험이 강제가입입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B 수혜자 수는 갑국이 을국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 수혜자 수는 갑국 20%니까 얼마? 40이에요. 그렇죠. 몇 배예요? 4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배이다라고 하셔야 되고. 4번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야. 이런 건 표시해서 보셔야 되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가 있어? A도 B도 다 있지. 그치. 다시 말하면, 이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80%, 90%. 이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이라고 돼 있어. 그럼 갑국이 전체 200명의 80%니까 160명이 되는 것이고, 을국은요? 그냥 90명. 예, 90명. 따라서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몇 번? 그렇지. 5번 하시면 되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선택, 아, 혜택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이게 중요하지. 앞으로 이렇게 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어떤 거냐면 공공부조 만입니다. 그러면,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 25%야. 그런데 10%는 어때? 중복이야. 공공부조만 받는 사람은 여기서 10%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부조만 받는 사람의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되냐면 이렇게 비율을 하시면 됩니다. 15%가 되는 것이고요. 을국은요? 그치. 52에서 20을 빼줘야 돼. 공공부조 20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3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을국은 100명의 32%니까 그냥 32. 갑국은 200명의 15%니까 30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을국이 맞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완전 비슷해요. 작년도 6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 B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고요. 각국이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이 되고요. 여기 가 지역의 인구는 나 지역 인구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일단 정보가 하나 있고, 자료 1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A, B를 일단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정보가 있어요. 뭐냐면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의 비율은 가 지역이 80%이고 나 지역이 20%이다.
예, 정보가 나온 건다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일단 선별적 복제 성격이 강한가? 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B가 공공부조고, 여기 A, B가 없네? 그럼 여기 A, B를 찾아야 되겠다. A, B 이렇게 찾아야 되겠네. B가 뭐라고요? 공공부조. 여기 이렇게 겹쳐서 써도 되겠죠? A가 그러면 사회보험이 되겠네요. 하나는 사회보험이고 하나는 공공부조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사회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여기에, 이번에는 앞서서 봤던 문제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과 중복이 나와 있다면, 이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급 안 받는 비율하고 중복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수 있어? 그렇지. 수급 받는 비율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 비율을 찾아낼 수가 있다. 수급자 비율은 가족이 전체 100에서 18%가 비수급이니까 수급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82%. 그다음에 나 지역은 얼마가 돼요? 나 지역은? 그렇지. 80%. 아, 이게 수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 놓고 중복,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수의 비율이 가 지역이 1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있겠지. 그치?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이 8이 10%래요. 그럼 A 수급자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80%여야 되는 거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나 지역은 2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여야 돼요? 그렇지. 75여야 되는 거죠. 75에 20% 하면 7.5 곱하기 2 아니면 15 이런 거. 이런 게 산수가 이제 나중에 하도 많이 풀면 금방금방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서서 봤던 어떤 구조랑 똑같아져? 그렇지. 이 구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 구조랑 똑같죠?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고, 중복 주어지고, 비수급자 주어지고, 예, 수혜자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 을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수급자, 비수급자, 중복, 하나는 찾았어. 이제 하나 찾을 수 있잖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도 인지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공공부조 B하고 80을 더해. 그런데 8만큼 겹쳤어. 그러니까 한번 빼주면 얼마가 된다? 82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10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중복 8을 빼니까 8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 지역도 해보세요. 나 지역도 하면 얼마여야 돼? 20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95에서 15를 빼니까 80하고 딱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다 했어, 이제. 다 했는데 하나 더 이제 나 지역의 집단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가 지역의 인구가 나 지역 인구의 두 배다. 그러니까 가 지역이 200명이라고 했을 때, 나 지역은 100명이구나. 이건 뭐, 여기랑 완전 똑같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200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00명이구나. 바로 무엇을 통해서? 중복 수혜자 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완전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번. 기역에는 소득 재분 배우가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소득 재분 배우가는 어때? 그렇지. 둘다 있었어. 둘다 있었잖아.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도 소득 재분 배우가 있는 이거 선지 있었죠. 그럼 둘다 있는 거야. 따라서 갑국의 수혜자, 그냥 전체. 을국의 수혜자 비율로 풀었었잖아요. 둘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 아니요 할 수가 없어. 둘다 예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번 틀렸죠. 두 번째, A와 달리 B는 상호부조의 원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B가 뭐예요? 공공부조입니다. 상호부조가 아니라 공공부조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세 번째, B수급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지역이 어때요? 여기 10, 여기 20%입니다. 그런데 200명의 10%, 100명의 20% 어때요? 같네. 20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이제 네 번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어떤 거? 사회보험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디가 커요? 저가 지역이 더 크다,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작년 문제가 더 쉽네요. 올해 문제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어떤 거? B입니다. 그렇죠? B의 비율은 이렇게 됐네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두 배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아,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한 문제였고, 작년도 문제가 오히려 더 쉽구나. 그리고 얘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한 문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 다 해결했고요. 형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게 2025 수능에 나왔던 형태가 됩니다. 여기 보면 A 수급자 볼까요? 문제 구조. A 수급자, B 수급자, 중복 수급자. 그렇죠? 그리고 수급 안 받는 비율. 그러면 수급 비율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치? 예.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랑 똑같은 구조인데, 얘가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 비수급자를, 수급 안 받는 사람의 비율을 기존에 받았다가 탈락한 사람이랑, 아예 탈락하지 않고 원래부터 안 받았던 사람이랑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이게 뭔가 다른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에 문제랑 다르지 않구나. 그걸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대놓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고 A는 사전 예방, 그 다음에 B는 사후 처방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되고? 그렇지. 사회보험, 보험. B가 공공부조.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다의 지역별 전체 인구 중에서 A, B 수급자 비율 및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 준 것이고, 이 B 수급자는 A나 B 중 어느 것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A나 B의 혜택이 필요하지만 자격이 미달하여 받지 못했던 탈락자하고, 그 다음에 B 수급자에서 탈락자를 제외한 B 탈락자로 이렇게 나눠졌다. 라고 하는 그냥 이 자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거나 뭔가 여기서 선지를 뭐 찾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비수급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비수급자 비율을 우리가 더해보자고. 비수급자 비율을 비수급자 더해보면, 가 지역은 22%, 나 지역은 5 플러스 니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 비율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쵸? 100%니까 가 지역은 얼마가 되는 거야? 78%가 되겠죠? 나 지역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A 72하고 B 이걸 더한 다음에 15만큼은 어떻게 됐어? 중복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빼줘야 되는 거죠. 그쵸? 둘이 더한 다음에 얘를 빼준다. 그럼 얼마가 나와? 8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이 85예요. 그러면 수급받지 않는 게 15예요. 그러면 니은이 얼마예요? 아, 10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다 지역은요? 수급이 60%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찾았습니다. 이제 이게 옛날 문제라서 이게 뭔가 탈락자, 비탈락자로 되어 있을 뿐 얘가 훨씬 더 쉽단 말이야. 왜냐하면 두개 더해서 이거 빼주면 78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구조. 그 구조를 2025 수능에서 한 다음에 계속 2026 6월에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이렇게 했고, 계속 이 구조를 똑같이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 스타일,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얼마 해야 돼? 73에서, 20 더하면 93에서, 네, 78이 되려면 그렇지. 15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중복이 15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해볼게요. 50에다가 얼마를 더하고 10을 빼면 60이 된다. 그러면 얼마여야 돼? 디귿이? 그렇지. 20이 되면 되겠지. 그쵸? 2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했어. 이제 비율은 다 찾았고요. 이제 뭐 찾으면 돼? 맞아. 예, 뭐냐면, 가다의 중복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 라고 하는 힌트가 있단 말이야. 앞서서 봤던 문제에서도 어떤 힌트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가나 지역의 인구, 상대적인 크기 판단할 수 있는 게 나왔었고, 여기서도 역시 중복 수혜자 수는 같다라고 하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아 그러면 가격이 두배더 크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중복, 수급자, 수가 같다라고 하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아 그렇다면 15명씩 같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가가 100명이고 나가 100명이고 다는 150명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5. 네. 100명에 15%니까 15명. 15명, 150명에 10%니까 15명.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맞춰두면 되겠구나. 다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네, 기억, 여기 기억은. 기억은 나아 지역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 만이에요. 예. 성격 이거 만 요거 항상 만 나올 때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지. 그렇지? 그럼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게 어떤 거? 비죠. 그쵸? 비만 해당되는 비율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아 지역의 비만 해당되는 비율 얼마가 되죠? 28에서 15를 뺍니다. 그럼 얼마예요? 13이죠. 그쵸? 13%예요. 그래서 기역은 이 비율보다 기역 15니까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니은 숫자에 대해서야. 니은 10은 가 지역에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똑같죠. 그쵸? 똑같게. 부정적 낙인이 발생,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개념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죠. 그쵸? 비만입니다. 비만. 네. 가의 비만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얼마예요? 20에서 15만큼은 중복되니까 비만 해당되는 비율은 5%. 그리고 여긴 10%. 이게 더 크네. 그렇지. 따라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디귿은 다 지역에 또 해볼게요. 다 지역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어떤 거? 그치, 사회보험이죠. A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만 해당되는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만. 50에서 10은 중복됐어요. A만 해당되는 거 몇? 4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디귿 어딨냐면 20이네요. 20은 40의 두 배야? 반대로 썼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제 4번 선지. 가 지역의 탈락자 수보다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지역의 탈락자 수를 한번 볼까요? 가 지역의 탈락자 수는 얼마가 되냐면, 가 지역의 탈락자 수 여기 있네요. 네, 12가 되겠습니다. 그쵸?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그쵸?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는 얼마가 돼? 10입니다. 그쵸? 왜냐면, 똑같이 100명, 100명이니까. 따라서 많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다 지역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수급자 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뭐 보고 하시면 되냐면 그쵸 요거 요겁니다. 네. 그러면 가 지역은 100명에 78이니까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78. 예. 네.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봤던, 올해 나왔던 문제. 소득 재분 배우가가 있는 제도의 혜택. 있는 제도는 두개 다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수혜자 비율 가지고 그냥 했잖아. 소득 재분 배우가가 있는 거나,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나, 두개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명에 78이고요. 두 번째는요? 100명에 85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150명이죠. 그쵸? 150명에 6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90명이잖아. 그치? 이것도 산수인데 자꾸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예, 네, 그쵸? 그래서 제일 많다. 누가 제일 많아요? 예, 다 지역이 가장 많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수능 문제였어. 그래서 스타일이 표 문제 스타일이 사회복지제도 표 문제 스타일이 지금 세 문제 봤던 이 스타일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6월에 바로 이 스타일대로 나왔어. 근데 다른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바로 이거죠. 작년도 9월에도 나왔던 삼중수혜자와 관련된 거야. 또 볼까요? 네, 여기 삼중수혜자와 관련 작년 수능이야. 그러니까 스타일이 두개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막 모아놓고 어려운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치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 6월에는
이 형태를 보여줬구나. 이 형태를 보여줬는데 9월에 만약에 이 형태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응, 그렇지? 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삼중수혜자와 관련된 거. 삼중수혜자는 그럼 어떻게 푸냐? 처음에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풀다 보면 아, 세 가지니까 삼중수혜를 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ABC 세 가지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ABC 세 가지. 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우리나라랑 동일하대요. 우선 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실직을 한 청년에게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보험. 됐지? 두 번째, B는요. B는 청년 기초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공공부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가 사회보험이 되고 B가 공공부조가 되고 C가 서비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으라고? 그렇지. 세 개가 이렇게 겹쳐지는 삼중수혜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려서 풉니다. A가 뭐였고요? 보험이었고, B가 뭐였고? 공공부조였고, C가 뭐였고? 서비스였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 놓고 아래 또 정보들이 있어요. 이 갑곡 20대 청년 실업자 중에서 A, B, C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내 준 것인데, 단, 중복 수혜자 중에서 A씨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과 B씨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수는 A, B씨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두 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 B씨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삼중수혜지? 삼중수혜 이렇게 하나 써볼까? 삼중수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예요. 이게 삼중수의 자리잖아. 그러면 A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AC 여기 있습니다. A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은 삼중 받는 사람의 두 배다. 그럼 이거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죠. 그래야 4가 돼서 두 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2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디? BC 혜택. BC 여기죠? 그렇죠? BC입니다. BC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은 삼중수혜 받는 사람의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 4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2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 그몇년 전에도 나왔는데 작년 9월에 나오니까 이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었어. 이제 사회보험이 얼마라고 했냐면 70, 19, 12 이렇게 쓰겠습니다. 70, 19, 12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뭐를 알아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일단, 모르는 게 여기가 X, 여기 모르니까 여기 X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거요. 비수혜자가 80%예요. 그러면, 수혜를 받는 수혜자 비율은 얼마라고? 92%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를 다, 이렇게 하면 92가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먼저 여기 사회보험이 여기 70이니까 여기 70을 이렇게 더해보겠습니다. 됐어요? 예, 70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돼? 네, 해볼게요. 해볼게. 그래서 A만 전체에서 7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여기 70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사회서비스 중에서 2만큼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10이고, 아, 여기 10은 됐네.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10 써주, 10 아니죠. 12이 아니죠. 잘못 썼네요. 예. 6이네요, 6. 그쵸? 예. 왜냐면 전체 12이니까.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는 70으로, 지금 70으로 여기 됐고요. 그럼 이렇게가 이게 얼마예요? 8이죠. 8입니다. 그쵸? 8. 8이 되고요. 8 더하기. 그 다음에 어디 해야 돼? 그렇지. 이제 여기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19에서. 요걸 빼고, 요걸 빼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19에서 4를 빼면 15 빼기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5 빼기 X는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얼마라고? 92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X를 여러분 구해보시면, 이건 진짜 산수잖아요. X 구해보면 얼마 나오냐?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래서 보험만 받는 사람은 65구나. 여기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만 받는 사람은 14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배보다 적네요. 많대. 네 배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는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적다. 이렇게 해놓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고 다시.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 여러분,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수혜자가 얼마였어요? 그렇죠. 7이었죠, 7. 그러니까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은 전체에서 여기 중복 수혜자. 이게 중복 수혜자죠. 그러니까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은 얼마? 9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93.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은 93입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저 금전적 지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에다가 16을 더하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8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86. 그래서 86. 그래서 더 많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들렸죠? 그렇죠? 비수혜자 수는 중복 수혜자 중 여러분 비수혜자 수는 얼마예요? 앞에 나왔죠? 8이었습니다.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중복 수혜자 중에서 중복 수혜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여기. 사회보험에 해당돼요. 몇?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두 배이다 틀렸네요. 그렇죠? 이제 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혜택만 받는 사람은 얼마? 6이죠. 6입니다.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 배우가가 가장 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 배우가가 가장 큰거 공공부조죠. 여기죠. 5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 숫자보다 어때요? 많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9월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수능에 얘가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에 출제된 걸 볼게요. 완전 똑같아. 뭐만 달라? 뭐만 달라? 그렇지. 수능이니까 하나 주고 하나 더 줬어. 두개 그리라는 거야. 똑같잖아. 똑같잖아. 그렇지?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하나 더 줬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똑같아. 그래서 6월 문제랑 9월 문제가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6월이나 9월에 스타일을 하나씩 주고 그중에서 수능에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각국에는 사회보장제도 A씨가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고, A는 선별적 복제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B는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C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뭐등 상담이나 돌봄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가 있겠다.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그래서 또할 거고, A, B, C. A가 선별적 복지니까 뭐겠어요? 공공. B가 상호부조니까 사회보험. 사회보험. C가 뭐냐면 서비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놓고 이제 하나씩 T년에 중복 수혜자 중에서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와 T 플러스 30년에 중복 수혜자 중에서 A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각각 1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아이고, 이거 너무 동그라미가, 어머, 동그라미가 완전 이상해졌네. 예. 보이게 하려고. A, 공공, B, 사회, C, 서비스.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하나 일단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의 원칙인 두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의 수는, 보겠습니다.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거 어떤 거냐면, 공공부조랑 사회보험입니다.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을 동시에 받는 사람의 수는 T년이 전체의 5%이고, T 플러스 30년은 전체의 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얼마? 5%가 되고, 여기가 얼마? 2%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써줄게요. 여기가 걸쳐서 5, 걸쳐서 2, 뭐 이렇게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해결을 했고, 5%, 그 다음에 2% 했고요. T년과 T 플러스 30년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100이라고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년부터 쓸수 있는 거다 써줘보자고. 일단 A가 얼마냐면 T년에 A가 20, B가 얼마냐면 60, C가 10.

15. 삼중 수혜자가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5가 여기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수혜자가 얼마다? 전체 수혜자가 82다. 82. 예, 됐습니다. 이제 T 플러스 30년도 보겠습니다. 15, 그다음에 75, 그다음에 20이 되고요. 삼중 수혜가 얼마냐면 2가 됩니다. 삼중 수혜가 2니까 이것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삼중 수혜가 2니까 2, 그러면 여기가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힌트 준거 있었어. 하나 힌트 준거 뭐였냐면 T년도의 중복 수혜자 중에서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와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와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복 수혜자 중에서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복 수혜자 중에서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거죠. 그쵸?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와 중복 수혜자 중에서 A의 혜택을 받는 사람, A의 혜택 여기 있네요. 수는 전체 인구의 1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얼마지? 10이지, 10. 아니, 100이지. 100에 10%니까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10, 여기도 전체가 10이어야 돼.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 5 들어가면 되고, 여기 8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 여기 5 들어가고, 여기 8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구조가 완전 똑같아진다는 거야. 어떻게 똑같아져? 앞에 문제를 보시면, 앞에 9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9월에 나왔던 문제도 제일 마지막에 얘 하나가 안 됐었던 거잖아. 다 찾았고요. 다 찾았고, 이거 하나가 안 됐어서 얘를 뭐로 두고 여기를 X로 두고 바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92야. 수혜자가 92야. 라고 해서 풀었잖아. 얘랑 얘랑 어때? 같지. 그치. 결국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야?를 두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얼마니까? 여기 82니까. 아래 거는 전체가 얼마니까? 95니까. 그래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쓸수 있는 데까지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은 50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다른데 모르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예. 자, 뭐냐면 일단 A만이 얼마냐면 20입니다. 그쵸? 20. 그리고 B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55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요? 쥐. 15에서 5 빠져나가고 X 빠져나가서요. 1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쵸? 그래서 20 플러스 55 플러스 10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X가 얼마 나온다? X가 3하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3하고 나오게 되고, 나머지 이제 다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만 받는 사람은 얼마냐면 7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12이에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아래 문제도 보시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볼게. 뭐부터? 예, 이거 전체 얼마냐면 15였습니다. 그쵸? 15였고, 자, 여기는요, 이렇게 하면, 75에서 2만큼 뺀 거. 75에서 2만큼 뺀 거니까 73입니다. 그래서, 15에다가 73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가 돼? 여기지.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20에서 10을 일단 빼주고, 예, 그러면 10에서 X도 빼줘야죠. 그쵸? 10 마이너스 X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10 마이너스 X는 수혜자 전체 얼마라? 90, 여기 95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X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X 또3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3. 3 나오게 돼서, 만 받는 사람 5,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9, 아, 아니죠. 7, 7.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거 했기 때문에 선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시고, 뭐, 뒤에 해설지도 있으니까 이거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어땠어요? 하나 모르는 것들을 비워놨어. 그리고 그거 찾는 방법이었던 거야. 9월에 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 수능이니까 두개 그려라야. 그러니까 시간 압박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많이 풀어봐야죠. 그래야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실수 없이. 자, 여기까지 해서 다 했는데, 작년도 9월 문제랑 수능 문제 다 해봤는데, 이제 이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나왔던 형식입니다. 아,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5회분에 매회 이 3중 수혜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추천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각계 사회보장제도 A씨가 존재하고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기초연금 A에 쉽게 나와 있죠. 국민연금 B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C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번 그려주자고. 여기도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해볼게요. A, 따라서 뭐예요? A 공공부조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고, 국민연금이니까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C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니까 서비스가 되는 거지. 그치? 예. 네.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아주 헷갈리게 나오는 이 정보가 조금 달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일부러 약간 다른 듯, 이거 찾는 방법이 약간 다른 듯 그런 건 없을까? 라고 해서. 3중 수혜자 중에서 중복 수혜자 중 상호 부조의 원리에 혜택을 받는 사람의 3중 수혜자 수는 중복 수혜자 중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20%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무슨 말이야? B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수혜자는 얼마가 되죠? 수혜자는 비수혜자가 나왔으니까 우리 수혜자를 찾아야 되죠. 수혜자를 찾아야 됩니다. 수혜자가 얼마가 되는 거죠? 90%가 되는 거죠. 일단 이걸 찾았고요. 나온 대로 A가 15다. 이제 써줄게요. 그다음 B가 70이다. C는 기억 모릅니다. C를 몰라요. C를 모른 데다가 이제 뭐 어떻게 나왔냐면 A와 B가 5 이렇게 나왔죠. A와 C가 여기죠. A와 B가 5, A와 C가 10. 그다음에 B와 C가 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여기 막세번 겹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3중 수혜자 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착착착 이게 다 숫자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3중 수혜자 수를 알아야지만, 여러분 다시 이 그림을 옆에 그림 볼게요. 3중 수혜자 수를 알아야지만 여기 AB 중복 수혜자가 온대. 그러면 3중 수혜자 알면 여기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3중 수혜자 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중 수혜자 수는 중복 수혜자 중에서 중복 수혜자 중에서 상호부조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2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중 수혜자를 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은? A, B가 지금 5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와 C가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값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5 더하기 7 더하기, 아니, 빼기. 5, 여기 X가 두번 됐으니까 5 더하기 7 빼기 X여야 되죠. 그쵸? 따라서 여기 전체 값은 12-X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를 그대로 갖다가 해볼게요. 즉, 3중 수혜자 수는 뭐라고 했어요? 상호부조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 중복수혜자 중 상호부조의 적용의 원리를 받는, 여기, 다시 말하면, 12-X에서 이 X가 차지하는 게 20%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거야. 네,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일부러 상당히 어려운 거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X가 얼마 나오냐면, X가 2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쵸? X가 2하고 나오게 됩니다. 뭐 간단한 산수죠. 그러면 이제 얘가 다 구해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X가 2입니다. X가 2가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AB 중복이 5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AC는 얼마라고 했냐면 10이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 8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5구나 라고 하는 게다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치. 그래서 얘를 파악하는 게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던 거야. 그래놓고, 자, 여러분 이제 볼게요. 뭐냐면, 공공부조는 15니까 여기 공공부조만 받는 건 2구나라고 찾아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70이에요. 70이니까 여기 더

0: 빼주면 얼마냐면, 그쵸, 10을 빼주니까 사회보험만 받는 건 6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 그쵸? 이번에는 여기를 Y로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전체 수혜자가 90이다라고 하는 게또 하나의 정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3중 수혜자를 통해서 3중 수혜자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얘를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비수급자의 비율이 10%다라고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전체 얼마야? 여기 15지. 그치? 여기 얼마야? 65지. 그치? 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15 더하기 65 더하기 y는 얼마? 9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y가 얼마여야 돼요? y가? 그렇죠. 1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1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이 10이라고 쓰면 안 돼요. 기억은 얼마야? 기억은? 사회 서비스는? 이거 다. 아유.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네. 얼마가 되냐면, 20, 5가 되네요. 그렇지? 25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C는 25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들이 있는데요. 선지들은 여러분이 한번 해결을 해 보시고, 예. 마지막에 이거 있어요. 뭐냐면, 각 제도의 수혜자 중에서 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각 제도의 수혜자 중,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중 뭐의 비율. 이거 비율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이 나온단 말이야. 즉, 각 제도의 수혜자 중, 각 제도의 수혜자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공공부조는 각 제도의 수혜자가 얼마였냐면 15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서비스. 보험은 얼마였냐면 70이었고요. 우리 서비스 찾았습니다. 얼마예요? 25입니다. 중에서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것만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 얘는 얘만. 여기 60만, 여기 10만.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은근 선지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2만, 그 다음에 60만, 그 다음에 10만. 이렇게. 그러면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가장 낫다. 아니에요. 공공부조가 가장 낫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선지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풀 때는 어려웠지만, 이 힌트가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파악했어야 됐다? 이렇게 A, B, A, C, B, C 이렇게 나왔을 때, 3중 수혜자의 비율을 찾아냈어야 되는 것이고, 3중 수혜자 풀수 있는 단서가 이렇게 줬어요. 뭐라고? 사회보험의 수혜자, 중복 수혜자 대비 이 3중 수혜자가 20%다라고 하는 거, 결국. 예. 그래서 이 식을 토대로 해서 알아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다 해봤고요. 여러분 살펴봤지만 문제 스타일이 두개 있었어. 바로 이 스타일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3중 수혜와 관련돼서 작년도 쑥 나온 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얘는 좀 어려운 거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6문제밖에 안 되지만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구 부양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굿럭 투유.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요 강의 연표노트 두 강을 한꺼번에 이번 강의 정리해드려요. 그래서 다른 강보단 조금 내용 분량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약점 공략 자체가 지금 아홉 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좌인데 제 연표 필기 노트는 1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강, 6강 내용을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강 내용에서는 영국혁명 17세기 내용 한번 쫙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6강 내용에서는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그거 중심으로 18세기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갑니다. 먼저 우리는 유럽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엘리자베스 1세의 핵심적인, 엘리자베스 1세는 왕위를 40년 넘게 있었던 왕인데 두 가지 사건이 좀 중요하다. 헬소하면 엘통 나온다. 기억나세요? 통일법 내지는 통일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 설립 연도가 있었다. 요 통일법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1세의 재위 초기다. 이거 언제다? 1559년이었고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1세의 재위 말기다. 그래서 언제? 1600년. 그래서 요 1600년이 그 말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거 외에도 1602년에는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고요. 1604년에는 프랑스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하는데, 동인도 회사는 사실은 영국만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제일 유명했던 게 영국이고요. 네덜란드, 프랑스 등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국혁명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임스 1세, 그 다음에 찰스 1세인데 이 중에서 찰스 1세가 핵심이죠. 찰스 1세는 재위를 1625년에서 49년까지 했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그거 있으셨죠?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1세 자체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요 연도를 외우는 것보단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권리 청원을 승인해줬다. 찰스 1세가. 그런데 이거 승인해주고 나서 10년 넘게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부글부글하고 있었다가 1642년도에 청교도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청교도 혁명은 42년부터 49년까지거든요. 그리고 요 언저리, 즉 찰스 1세가 있을 때 프랑스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니 그가 바로 누굽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예요. 예, 루이 14세는 그 왕을 70년 넘게 했던 왕이거든요. 그 유럽 전체에서 제일 오래 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1643년에 시작을 해요. 43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영국의 모든 왕을 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랑 그냥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루이 14세 중에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건 낭트 칙령을 폐지했던 거. 그게 이제 루이 14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청교도 혁명이 끝나게 되면서 찰스 1세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공화정이 수립되죠.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크로멜이 권력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크로멜은 네덜란드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항해법을 만들었습니다. 항해법. 그리고 53년도에 호국경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까지 해산해요. 그러니까 참 왕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었던 크로멜이 오히려 또 다른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되죠. 그렇지만 권력은 유한했습니다. 5년 뒤에 크로멜은 사망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왕정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왕정복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찰스 2세가 되겠습니다. 요 지도는 크로멜의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가 되겠죠. 청교도 혁명은 1642년부터 49년까지 있었고, 그리고 아일랜드 원정, 스코틀랜드 원정 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로멜 크로멜이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크로멜. 자, 크로멜 사망 이후 찰스 2세의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찰스 2세는
뭔가 친가톨릭적으로 그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당시의 기득권 세력, 기존에 있었던 주류 세력과 타협

약점이 있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다? 심사법과 인신보호법 등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2세 때 일입니다. 심사법이 뭐죠? 비국교도가 공직 취임을 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이 심사법, 인신보호법. 왕이 함부로 그 시민들이나 관련된 정치인들을 잡아갈 수 없게 했던 것이 인신보호법인데, 요것이다 찰스 2세 때 있었습니다. 1673년, 79년인데 연도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찰스 2세 때 있었다. 요게 중요하고요. 그의 동생이 등장하게 되니 그가 제임스 2세인데, 제임스 2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형이 인정해줬던 이런 것들까지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그가 쫓겨나게 되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명예혁명. 명예롭게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완성했다. 그래서 명예혁명인데요. 그 제임스 2세의 딸과 사위가 공동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린 걸 메리 윌리엄의 공동 왕이라고 하고요. 그가 왕좌에 앉았던 것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1688년의 일이고, 당시에 의회 세력이 이들한테 왕을 줬으니까 이제 계산서 들이밀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전보다 의회의 권한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었던 권리 장전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명예혁명 바로 다음 해인 1689년의 일이고요. 고로부터 5년 전에 낭트칙령 폐지. 이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에. 누구? 루이 14세. 태양왕으로 불렸던 루이 14세가 낭트칙령을 폐지했습니다. 낭트칙령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낭트칙령이 뭐였죠? 낭트칙령이 프랑스 안에서의 신교도들을 인정해 주었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게 낭트칙령입니다. 1598년도에 있었고요. 앙리 4세가 인정해 주었던 것인데, 낭트칙령을 폐지하게 되면서 프랑스 내의 신교도, 즉 칼뱅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낭트칙령의 폐지입니다. 1685년에 있었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는 여러분, 연도를 억지로 외우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고요. 그냥 시기만, 세기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17세기는 적어도 과학혁명의 시대 아닙니까? 케플러의 행성운동법칙. 뭐, 할수 있게. 연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갈릴레이. 아하, 요 17세기 초의 인물이죠. 그리고 베이컨이라든가 데카르트. 다 17세기 초의 인물이고요. 뭐, 하비의 혈액순환의 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그냥, 아, 17세기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도 남고요. 여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618년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30년 전쟁이냐? 30년간 전쟁에서 30년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럼 언제 끝납니까? 1648년에 끝납니다. 요 48년도에 끝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해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독일에서 시작됐지만 이건 국제전으로 확산되었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래서 유럽 내에 루터파와 칼뱅파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었던 것,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48년도에 뭐?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다. 요거 기억. 그다음에 1644년도에는 밀턴의 아레오파키티카가 있었습니다. 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던 것인데, 요거보단 베스트팔렌 조약이 중요하죠. 베스트팔렌 조약, 독일의 30년 전쟁의 마무리, 메이드 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이걸로 인해서 누가 독립했다? 덜란드. 네덜란드가 독립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홉스의 리바이어던.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자가, 힘이 있던 주권자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국에서는 뭐 왕립 학회 등이 발족됐다고 하는데, 연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특히 요거. 30년 전쟁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었고면서 여러 나라들이 같이 참전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신교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함께 프랑스가 알자스 로렌 차지했고요. 칼뱅파와 루토파가 동등한 권한, 거기에다가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했던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겠습니다. 1666년에는 프랑스의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고요. 1682년도에는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거처를 옮겼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 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학문적 성과를 나타내는 게 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수만 권의, 수십만 권의 논문이 나왔을 텐데, 그 중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1순위로 뽑는 게 과학자들이 바로 요 프린키피아를 뽑더라고요. 만료 인력의